그래서 아닙니다. 적습니다. 자, 가는 다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위도에 위치하는 것은 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고위도에 위치한다라고 해야죠. 그치? 나는 라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평균 기온은 둘다 평지라고 했을 때는 위도가 낮고 동해안 쪽에서, 둘다 근데 동해안 남해안 쪽에 가까우니까 위도가 낮을수록 겨울철에 따뜻하니까 연평균 기온은 라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연평균 기온에서 중요한 거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해발 고도를 같이 고려해라 라는 거예요. 해발 고도를. 이제는 연평균 기온도 스물스물 나오는 거야. 원래 좀잘안 나왔었는데. 알겠지? 연평균 기온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해발 고도까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보통, 자꾸 딴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이라고 한다면요. 가장 큰 곳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였어? 가장 북쪽이면서 가장 내륙 쪽인 중강진이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였어? 라고 했을 때는요. 가장 내륙 쪽이면서도 좀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백두산 지역인 삼지연 부분이 됐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남한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중 남한 중에서 연교차가 가장 높은 곳은 당연히 이 일대가 될 거예요. 막 연천 뭐이 정도가 되겠지 사실은. 연천 일대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 바로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이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평균 기온을 고려할 때는 해발고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죠? 자, 4번입니다. 다는 라보다 최안의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라, 최안의 평균 기온이 어디가 더 높아야 돼? 라가 당연히 높아야지. 왜? 같은 위도라면은 동해안, 남해안일수록 더 겨울철에 따뜻하니까 아닌 거죠. 그치? 사실 뭐 3번, 4번은 좀 비슷한 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최안의 평균 기온 중요하다라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틀렸다면은 그냥 5번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나와 라의 연 강수량의 합은요, 요두 개의 연 강수량의 합은요, 가와 다의 연 강수량의 합보다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서해안 지역은요, 좀 평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수량 많은 지역이 많이 없어요. 항상 강수량이 많이 오려면은 부딪혀서 좀 비가 내려야 되는 그런 지형성 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다는 그런 게 없죠. 반면에 거제라든지 강릉 좀 그런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애초에 좀 바다가 따뜻하기도 하고, 그치, 더. 수분 공급도 더 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연 강수량 자체가 강릉과 거제가 더 많은 것이죠. 특히 우리 서거남 대에서 거제가 되게 높잖아. 그치, 연 강수량 합. 그러다 보니까, 나, 라가 가, 다보다 크다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5번을 아마 처음 찾았을 때는 진짜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왜냐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정답이 아니니까 5번이겠구나라고 푼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것도 되게 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연 강수량 몇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좀 경향성을 한번 보면 좋겠죠.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렵게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는 그럴 수도 있어. 연 강수량이 아니라 겨울 강수량끼리도 비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철 강수량. 나와 라의 겨울철 강수량의 합은 가와 나의 겨울철 강수량의 합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정답은 5번이 되겠네. 그치? 자, 정답 5번이었고요.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였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단 A에서 T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 하나이고요. 동그라미 지역 중 하나이고, 가,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모 지역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서 가, 나 이렇게 주어지고요. 또 1월과 8월, 1월은 강수량을 비교하고 8월은 평균 기온 차이를 비교했네. 좀 신기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1월 강수량 차이도 많이 안 나고 8월 기온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 하필 또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후값 차이를 보니까 A, D의 각 기후값 빼기 가 또는 나 지역의 기후값이야.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몰라. 가, 나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울릉도하고 그리고 저기 어디니? 이 지역. 여기는 울릉도.

도구. 자, 여기는 울릉도구. 이쪽은 하동 옆에, 뭐 산청 옆에 진주 정도로 보이죠? 진주, 진주겠다. 진주, 네. 울릉도, 진주 이렇게 두 지역과 비교하면 되겠네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는 가 또는 나보다 높다라는 거고 또는 많다라는 거고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적다라는 거잖아. 만약에 1월 강수량 차이인데 울릉도가 가였다면은 사실 울릉도보다 눈 많이 오는 지역 전국에 없거든요. 그래서 A, B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 울릉도가 아니라 가가 진주이고 나가 울릉도가 되구나라고 푸셨어도 되게 잘한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진주를 한번 대입해봐. 또는 울릉도를 대입해봐.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치? 자, 그럼 다른 지역들 한번 볼게요. 다른 지역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서울이 주어졌고요. 나오는 지역 진짜 자주 나온다. 강릉이고요. 대구고요. 여기, 오, 여기 무진창, 장수 지역이 나왔네. 장수는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죠. 덕유산 있는 지역이니까. 걸쳐있는 지역이니까. 그치? 소백산맥 걸쳐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요. 자, 만약에 나가 진주다. 나가 여기가 진주다라고 했을 때요. 이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진주가 8월 평균 기온이 제일 좀 따뜻한 편이어야 될 텐데, 무려 3개나 차이가 나요. 그치? 따뜻한 편에 속해야 될것 같은데? 적어도 뭔가 좀 강릉하고 장수보다는 따뜻해야 될 텐데, 무려 3지역이나 플러스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푸셨어도 잘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풀어도 방향은 하나로 가. 나는 울릉도고, 가는 진주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지역별 가나 다라를 아, A, B, C, D를 찾으면 되겠지. 자, 1월 강수량 차이보다는요, 저는 8월 평균 기온 차이, 최난월 평균 기온 차이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네 지역 중에서 가장 비가 시원해. 여름철에 해발고도 높은 지역. 그래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가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걸러낸 거야, 사실은. 자, 그리고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뜨거운 지역. 이 지역 중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뭐겠어? 대프리카. 대구가 되겠지. A하고 C를 찾아야 되잖아.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찾는 거야? 이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지. 어떻게? 겨울 강수량 가지고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겨울 강수량 강릉하고 서울 중에서 동해 아닌 강릉 쪽이 겨울 강수량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강릉이 되는 거예요. C는 서울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복잡한 문제고. 근데 하나씩 하나씩 넣고 대입하고 한번 찾아가 보니까 생각보다도 찾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죠? 포인트를 한번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았다면 그것도 잘한 거예요.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풀수록 길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 그거는. 그치? 자, 1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주하고 울릉도 중에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거는 당연히 울릉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곳이라니까, 울릉도는 강수량이. 한국지리에서 언급되는 지역 중에서는. 자, 2번. 그냥 전국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말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2번. B는요, 장수는요, 대구보다 무상기간이 길다. 자, 무상기간을 물어봤다는 건 이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을 물어본 거예요. 무상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상이 맺히지 않는 기간이 길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겨울철에 누가 더 따뜻하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B하고 D 중에서 겨울철에 더 따뜻한 곳은 대구가 되겠죠. 둘다 내륙 쪽인데. 장수는 그래도 산지 쪽이니까. 그리고 대구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가려졌기 때문에 겨울철에 기온이 은근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는 겨울철 기온이 한 1도 정도 돼요. 강릉도 한 1도 정도 되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무안 정도? 이쪽도 한 1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강릉, 대구, 무안 이 지역들을 연결해가지고 아, 여기가 1도 라인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강대문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되게 좋겠지. 강대문 1도구나. 강대문 1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럼 무상기간 어디가 더 길어야 돼요? D가 더 길어야지. 아닙니다. B와 D

사이의 경도의 차이는 되게 짧죠? 그치? 그리고 C와 A의 경도의 차이는 더 길죠? 그러니까 더 크다는 A와 C의 경도 차이가 될것 같아요. 자, 다음 4번입니다. C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2번과 거의 동일한 문제야, 사실은. 연교차가 크다라는 건 최하위 평균기온이 춥다라는 거야, 더 낮다라는 거야. 그럼 C하고 A를 비교했을 때요. 겨울철 강수량이, 겨울철 평균 기온이 더 높은 곳은 동해안이 강릉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C는 A보다 연교차가 크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최하위 평균기온이 추우면 추울수록 연교차는 큽니다. 자, 5번입니다. A에서 D 중에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은 B가 되겠죠. 그래서 해발고도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최난월 평균 기온을 찾아가기 위함이에요. 물론 대구도 덕분에 좀 찾기는 쉬웠죠. 그치? 자, 이렇게 정답 4번이라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 이런 문제를 접근했다면은 갑자기 가, 나까지 이제는 보통 1월, 8월을 가리는데, 가, 나두 지역을 한 번에 고려해야 돼? 좀 이렇게 혼동이 왔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땐 항상 대입해 보세요. 그냥 당황하지 말고 대입해 봐. 먼저 공통점하고 차이점의 그 간격을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해 본 다음에 좀 그런 거 가지고 찾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대입해 보세요. 가에 한번 울릉도 넣어볼까 말 되는지, 나에 한번 울릉도 넣어볼까 말 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울릉도라는 특성은 워낙에 많이 나오는 특성이잖아. 겨울철 강수량이 많은 곳으로. 할 만하죠? 생각보다 할 만해, 여러분들. 어렵지만 할 만해요. 잘 따라오세요. 네. 자, 6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야.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해야 돼. 되게 다른 문제 같지만 결국 나오는 지역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볼게요. 20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월과 8월 평균 기온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래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인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평균 기온의 차이 잘 읽으세요. 준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빼기 네 지역의 평균 기온. 네 지역의 평균 기온을 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수한 지역을 줄 수도 있어. 그것들을 여러분들 좀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치? 어쨌든 핵심은 그거야. 플러스일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마이너스일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아.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냥 상대값만 보면 돼. 네 지역을 비교만 할수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럼 우리 어떤 지역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 자, 여기는 인천이 나왔네요. 인천, 강릉. 인천, 강릉. 진짜, 특히 강릉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강릉? 대구. 장수. 장수죠, 장수. 장수 지역, 해발고도 높은 지역. 포인트 잡았죠? 네. 그러면은, 8월 평균 기온, 1월 평균 기온 나왔을 때, 저라면 뭐부터 본다고요? 저라면은, 8월부터 본다고. 왜? 해발고도가 고려되니까. 그럼 해발고도를 고려했을 때, 8월 평균 기온 차이가 가장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8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아. 가장 시원해. 라가 뭐가 되는 거야? 장수가 되는 겁니다. 그치? 가, 나, 다는 좀 구분하기 어렵죠? 그쵸? 그럼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세요. 물론 찾을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한번 넘어가 봐, 그냥. 어려우면은. 자, 1월 평균 기온의 차이입니다. 1월 평균의 기온 차이. 자, 1월 평균 기온이 좀 높은 두 개가 속해요. 이거. 동해안, 대구, 이쪽 지역이 겨울철에 기온이 높았었는데, 거의 이 지역들이 1도에 가까웠었는데. 그러면 다는 뭐가 돼요? 인천이 되겠구나. 왜 해발고도도, 아니, 위도도 높고 서해안 쪽이니까. 대구는 내륙이지만 좀 특수한 케이스죠. 이렇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쌓여 있으니까. 의외로 따뜻합니다, 의외로. 네. 그럼 이제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더 여름철에 뜨거운 것은 가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8월 평균 기온 가지고 요거를 찾으셨어도 되게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가 찾고, 라 찾고, 나하고, 다 중에서 구분을 찾겠지. 그치? 근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찾기가 나름대로 쉬운 문제들은 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한번 볼게요.
가는 라보다 연강수량이 많대요. 오호, 가, 대구, 그리고 라, 장수. 장수는요, 대표적인 다우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있는데 소백산맥 서사면이기 때문에 남서풍이 불든 아니면은 북서풍이 불든 북서풍이 불든 바람 바지 산면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백산맥 서사면은 연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냥 그 정도 상대값 정도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강수량까지는 뭐 기억을 안 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어쨌든요, 대구는 그리고 하다못해 최소지 쪽에 가깝지 않아, 사실은. 남한에서 좀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 쪽에 속하니까, 연강수량이 적다라고 해야죠. 나라 해발고도 비교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좀 해발고도 비교하는 문제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큰 힌트가 되거든. 평지끼리는 해발고도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해발고도가 높다, 낮다를 문제를 내려면은, 이둘 중, 나하고 지금 라지만, 라둘 중에 하나는 장수라는 게 확실시가 되는 거거든. 이게 생각보다 좀큰 힌트가 될수 있어서 그런지, 요새는 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다가, 내가 찾은 곳은 둘다 평지인데? 인천하고 강릉인데? 해발고도를 비교하고 있네? 이거 문제 성립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본인이 혹시 잘못 풀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발고도 높아야지 비교할 수 있어요. 알겠죠? 뭐 요새는 이제 이렇게 좀잘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나하고 라 비교하면은 라가 해발고도가 더 높아요. 3번입니다.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대. 다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요. 동위도이네? 그럼 동위도일 때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강릉이 더 따뜻하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이 추운 인천이 연교차가 더 커야 되겠다? 결국 최한월 평균 기온이 항상 킥이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그게 핵심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풀만하지 않니? 생각보다 그래도?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 다행히 연교차를 비교하는 바람에 가는 동해안이고요. 그리고 다는 서해안에 위치한다라고 되는데 가는 내륙인데요. 동해안이 아니죠. 사실상 가는 강릉이니 이거 물어본 건데 강릉이 아니죠. 근데 다는 서해안이 맞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아.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5번입니다. 가와 라의 경도 차이는 그쵸. 보통은 이제 위도 차이를 많이 비교하는데 여기는 또 경도 차이를 비교합니다. 경도 한번 비교해 보지 뭐. 가, 라 비교해 보니까요. 오, 이만큼. 나와 다 비교해 보니까요. 이만큼 누가 더 길어요? 저 착시효과가 아닙니다. 당연히 나에서 다로 이어진 게더 길겠지. 그래서 경도 차이는 어디가 더 크냐면은 나 다가 더 커요.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돼요. 더 작다라고 해야지. 그치? 자, 이렇게 정답 3번이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 문제를 풀때 핵심은 8월 평균 기온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해발고도부터 머릿속에 항상 떠올려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킥이에요. 그게 여기선 장수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대관령이 나올 수도 있고 대관령은 지금까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태백이라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1월 평균 기온 차이를 줬다면은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개념대로 여러분들 잘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사실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아니, 어려운 문제였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뭐래? 대전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대요. 근데 대전과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내든, 대전은 어딨냐면요, 대전 여기 있죠. 그치? 아니, 대전과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내든, 아니면 네 지역의 평균을 비교하든, 우리는 상대값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오히려 대전이라는 값이 주면 오히려 더 땡큐야. 지표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더 찾기가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나시계는 각각의 1월과 8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이 문제가 왜 어렵게 느껴졌냐면은, 이제는 좀 익숙하지. 왜냐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몇번 봐보니까 좀 익숙한 건데요. 이전에는 가시기 강수량, 나시기 강수량 이렇게 비교했었어. 근데 이때는 가시기 강수량, 나시기 평균 기온 차이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아졌거든요. 하나는 강수량이고 하나는 기온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뭐부터 지역이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서울이죠. 서울 특별시입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의성일까요? 안동일까요? 의성 같기도 하고 안동 같기도 합니다.

그쵸? 뭐 의성? 안동? 안동? 안동? 아마 책에서는 안동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뭐 의성이든 안동이든 아, 영남 내륙 지방이구나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소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쪽 지역은 장수겠죠, 장수. 그리고 이쪽 지역은요, 산청 지역입니다, 산청. 자, 이렇게 네 지역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시기의 강수량과 나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야. 가시기의 강수량 차이를 보니까요, 보니까 여기서 참고로 가시기는요, 겨울철과 여름철이 아니에요. 1월과 8월이야. 얘들아, 근데 제가 말했죠. 겨울철, 겨울철. 강수량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12월부터 2월까지잖아요. 이걸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울릉도였고, 그 다음 제주도 쪽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거대 남강이었잖아요. 자, 울릉도 같은 경우는 350.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80, 190. 거대 남강은 130, 140. 뭐, 요 정도 내린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세 개의 달을 합쳐서 이고, 여기는 하나만 나타내주고 있어. 그렇다라고 본다면, 보통 많이 내려봤자, 130, 140이야, 얘들아. 제주도, 울릉도 제외하면은. 그치?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강수량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한120 차이가 나. 차이가 많이 나면은. 많이 안 내리면 이게 0이라고 가정을 해도 120이 내리는 거야. 한달 만에. 아, 이게 겨울이면 말이 안 되죠. 겨울철에 강수량이 몰아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1월 달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가 1월이겠구나. 라고 찾으셨어도 되게 잘한 거고요. 그래도 잘한 거고. 두 번째 찾는 방법, 뭐 이렇게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철 기온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아. 겨울철 기온 차이가 많이 나야 돼. 여기 1월이 아니지. 8월이라고 해야죠. 그렇지? 겨울철 기온 차이가 많이 나야 돼. 라고 했을 때요. 여름철 기온 차이가 이렇게 분포가 올바르게 나긴 좀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장수라는 지역만 사실 뭐예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잖아. 그럼 서울, 의성, 산청 지역은 적어도 뭐예요? 같이 좀 몰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그렇지. 무엇보다도 대전보다 플러스가 여름철 평균 기온이었다면 대전보다 플러스가 하나밖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대전도 내륙이고 산청도 내륙인데요. 산청도 당연히 대전보단 더 따뜻해야 되지 않나? 여름철에? 서울은 여름철에 워낙에 좀 뜨거운 지역이고, 왜냐면 여기는 열섬 현상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 비교한다면은 뭐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죠. 적어도 세 지역은 좀 몰려 있어야 되지 않나? 한 지역만 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푸셨어도 되게 잘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 1월이었고요. 나름 지역별 차이가 좀 고르게 나죠. 그래도 겨울철에 최하늘 평균 기온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치? 그리고 강수량 차이도 굉장히 이제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아, 8월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 그냥 겨울 강수량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세요. 하자 그냥 이제 좀 하자. 이 정도 나오면은 그냥 좀 하자. 알겠지? 아, 했을 때 유리하면 그냥 하는 게 낫지. 그치? 자, 볼게요. 1번입니다. 아니, 이제 찾아야 되겠지. 1월, 8월 찾았으니까 나머지 A, B, C, D 찾은 줄 알았네요. A, B, C, D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1월 달에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가 될까요? 해발고도가 낮은 A가 장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1월 달에 평균 기온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그러니까 가장 플러스 쪽에 가까운, 그럼 위도가 낮을수록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좀 높겠죠. 그게 산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두 지역은 좀 비슷비슷하잖아. 강수량 가지고 찾으면 되겠지. D는 비가 굉장히 안 오고, P는 나름대로 여름철에 강수가 좀 많이 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서울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있잖아. 그게 바로 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가려진 영남 내륙지방은요, 뭐예요?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A, B, C, D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쉽지만은 않았어. 확실히 쉽지만은 않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에 또뭐 찾는 방법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찾았어도 여러분들 잘한 겁니다. 그 결과가 같다면요. 잘한 겁니다. 네. 실은요, 대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 연교차, 이거 어떻게 알수 있어요? 최한월 평균 기온 가지고 좀 유추할 수 있지 않니? 최한월 평균 기온 어디가 더 따뜻해요? C가 더 따뜻해. 그럼 연교차가 더 작아야지. 라고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어. 알겠죠? 아니면 둘다 내륙이면은 남해안 쪽이 더 따뜻하겠지.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잘한 겁니다. A는 장수는요, B, 서울보다 가시기. 8월 달에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수, 서울 비교하면 장수가 훨씬 더 시원하지, 여름철에는. 그치? 최단월 평균 기온이 시원한 거는 장수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서울은요, 여름철에 되게 뜨거워. 열섬현상 때문에 뜨겁습니다. 시는요, 어디예요? 산청은요, A. 장수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겨울 강수량이 전체적으로 좀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다. 그런데 그나마 좀 많은 쪽이라고 한다면은 북서풍이 불때 바람바지 사면 그나마 좀 아니면은 바다 효과의 영향을 받는 지역 전북 지역 그치? 바로 장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는 겨울 강수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해안 쪽도 아니잖아. 나름 내륙 쪽이잖아요. 4번 A와 D의 위도 차이는 자, A와 D의 위도 차이는 B와 C의 위도 차이보다 크다라고 되는데 BC가 더 크죠. 그러니까 AC가 좀 비슷한 위도대지 나름. 그렇지? 그렇게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니라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정답은 5번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5번도 좀 만만치 않았어. 왜냐면은 평소에 좀잘 물어보는 개념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열대야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열대야라고 한다면은 아니 위도가 낮고 해안가일수록 수분이 많으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변한 공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수변한 공기는 기온이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위도가 낮으면 뜨겁고 또 해안 쪽에 가까우면은 밤에도 기온이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도가 낮고 해안가일수록 열대야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 더 고려가 되었어야 되죠. 보통 열대야는요, 이거 25도 이상이거든요. 하루 중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거야. 그게 열대야인데요. 하나 더 고려한 게 대도시를 고려했었어요. 대도시. 대도시는 열섬 현상에 의해 가지고 여름철에 진짜 뜨겁거든요. 여름철에 사람들이 에어컨 많이 쓰잖아. 또 거기 이제 아스팔트도 굉장히 검은색이잖아. 햇빛 열은 얼마나 많이 흡수할 것이며, 건물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공기 순환도 안될 것이며, 그렇지? 에어컨도 얼마나 많이 쓰니까 밖에 얼마나 뜨거운 바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어, 발생하겠어. 그래서 대도시 지역들, 부산,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들, 뭐 대전 뭐 이런 지역들 열대야로 인해 가지고요. 열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가지고요. 밤에도 뜨거운 거죠, 계속해서.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요, 평균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B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가장 북쪽인데요. 어떻게 열대야 일수가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틀린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이 지역들 보면은 장수 해발고도 높아요. 일단 고려 대상 아닙니다. 산청 시골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촌락에 가깝죠. 촌락, 의성, 안동. 안동은 시이긴 하지만 의성은 또 군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사실상 촌락 쪽에 가까운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거예요.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면은 도시가 더 뜨겁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남해안 쪽에 또는 뭐 동해안 쪽에 해안가를 비교하는 게 아닌가. 알겠지?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 그렇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웠죠.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분명할 만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기후 파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만점에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UBS 수능 기출 해밀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네, 우리 후반부 들어가면서 문화 이해의 태도 공부했었잖아. 26번부터 오늘 그 부분 끝까지 문제 이어갈 거거든요. 네. 최근에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 등장할 수 있구나,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핵심을 잘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우리 92쪽에 32번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세계 문화는 하면서 막 소개하는 형태야.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막 언론들에서 조명이 됐었던 한 나라의 어떤 풍습 문화인데요. 자, 이곳에서는 약속 없이 집에 손님이 올 경우 식사를 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같이 놀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친구만 그냥 혼자 방에 남겨두고 가족끼리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스웨덴이었나? 어느 나라에서 이제 뭐 친구들끼리 같이 집으로 초대해서 아이들끼리 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덧 막 저녁 시간이 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뭐 미리 얘기를 한 것도 뭐 아니라면은 친구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구 있으면 같이 밥 먹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뭐 친구는 너는 알아서 놀거라 하고 우리 집 아이만 데리고 이제 식사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런 문화가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보고 갑은요. A국의 식사 문화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을은요. A국에서는 자기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야.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우리 가족끼리 밥을 먹는다는 거지. 자, 이러한 문화가 우리랑 달라서 좀 이상하게 생경하고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서로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사회 문화를 하고 빈칸 가. 그러니까 결국 빈칸 가는요. 우리 이전에 풀어봤었던 31번에 들어가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바람직하게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태도,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가에 비교하며 평가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돼. 문화에는 우열이 있어. 이거는 아니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 평가 아니고요. 동경심을 갖고 받아들이려는 태도. 야, 저 나라의 문화는 멋지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동경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특히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는 동경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낮게 좀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바람직하진 않고 4번 타문화보다 자문화가 우수하다는 태도로 판단 자기 나라 문화를 중심에다만 두고 판단 그럴 리가 마지막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그들 이 A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는 게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33번. 서로 다른 사회 문화에 대해서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자, 이러한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어떠한 질문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로 다른 사회 문화에 대해 우열 판단?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건 결국 그래봤자 우리가 공부했었던 세 가지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예요. 이 안에서 우열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건 유일무이하게 문화 상대주의에만 해당을 하니 결국 A와 B는 둘 다 응이라고 응답을 했을 것이고 나머지 C가 뭐겠다. C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겠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A, 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와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 이 둘을 구분하는 어떤 질문이 가에 들어가야죠. 자, 기억. A, B와 달리 C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A, B를 구분하지 못하더라도요.

AP와 같은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와 달리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죠. 자, 니은. A가 타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문화 사대주의. A가 이거라면 B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돼야 돼. 그런데 B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뭐야? 이어지는 내용도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나왔어. 그래서 이유는 틀렸다. 디귿. 가해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받는가? 자, 문화 제국주의에다가 밑줄 치시고, 자, 이러한 문화 제국주의 내지는 또 뭐가 자주 나와? 국수주의 자주 나온다. 국수주의.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들을 보면 요거는 둘다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을 한다. 요거 기억하세요. 내 가해는 이러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게 들어갈 수 있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라고 응답하는 거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는 아니오가 될 테니까. 자, 리을. 가해는 해당 사회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문화를 이해하는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역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4번. 자, 문화 이해 태도 ABC. 우리 알고 있는 그 태도 나왔습니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가? 근데 이게 아니오래. 그럼 A는 뭘까요? 이러한 태도를 갖는 순간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은 완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열등해. 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는 좀 이렇게 촌스럽냐? 타 문화는 멋있어. 라는 태도가 되겠죠. 그럼 A는 뭘까요? A가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 빈칸이기 때문에 B씨는 구분을 못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들어가겠죠. 자, 1번. A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그렇지 않지.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열등해라는 관점이니까 틀렸고. B가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라면 그러면 그 순간 B는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라면 가해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죠. 문화 상대주의는. 근데 아니오로 연결돼서 틀렸네. 3번. C가 만약에 자문화를 타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태도. 역시 우리나라 문화가 짱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태도. 그럼 C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거야. 자, C가 자문화인 순간 B가 문화 상대주의죠. 가해는 국수주의로 나아갈 우려가 있는가? 국수주의로 나아갈 우려 있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 맞고요. C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가해는 문화 간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차피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런데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야. 문화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야. 그럼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별할 수 있죠. 하나 예, 아니오가 되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가에 각 사회 문화를 해당 사회 맥락에서 바라보는가 이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예라고 응답을 한 C가 뭐예요? 이게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B가 자문화 중심주의. 그럼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비해서 타문화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 높다. 여러분, 선지 5번에서 얘기하는 타문화와의 마찰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거, 얘는 완전히 자문화 중심주의라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에다 두고 내가 제일 잘났어 하면 다른 문화랑 접촉을 했을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라고 가야지 이게 옳은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요, 3번이었네요. 자, 이어서 35번입니다. 갑을병, 세계 문화 이해 태도. 네. A국 사람들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자신이 먹은 음식값은 각자 지불을 한다. 일종의 그냥 더치페이를 한다. A국 사람들의 세련되고 진부한 문화를 우리 사회가 본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사회 거는 좀 별론 것 같은데, 역시 저 A국이라는 타문화에 대해서 되게 세련되고 진보했다라는 관점. 그럼 갑은 문화 사대주의.

글. 나는 연장자나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기분 좋게 음식값을 모두 지불하는 우리의 문화가 훌륭해. 오히려 우리께 짱이지 않냐? 오히려 A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본받아야 돼. 우리께 짱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완전 갑과 을은 반대되는 태도죠. 을은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자, 병. A국의 문화도 우리 문화도 모두 의미가 있어. 야, 뭘 판단하고 평가를 하냐? 무엇이 더 훌륭한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우열을 평가하지 마.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그 사회의 맥락을 살펴보자라는 거. 병은 뭐예요? 맥락 보자라는 거, 문화, 그치? 상대주의적인 관점. 1번. 갑의 태도는 선진 문물의 수용에 아주 적극적이겠지. 야, 저렇게 세련된 문화, 우리가 따라가야 돼라고 추종하는 거니까. 틀렸고, 적극적이지 않을 리가 없죠. 자, 을의 태도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 약화, 자기 나라 문화가 짱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완전 강화되지 않겠니? 3번. 병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자, 요거 계속 나오죠? 문화 제국주의, 국수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연결. 자, 4번. 가브레 태도, 문화 사대주의랑 자문화 중심주의를 섞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문화 절대주의. 모두 문화 다양성에 저해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4번 나왔네요. 자, 5번. 을병의 태도는 모두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린다. 을병을 묶어버렸네. 오히려 5번에서 얘기하는 거, 문화에 우열이 있다.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건 갑과 을의 관점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갑과 을의 태도를 묶어서 우리는 씁시다. 문화 절대주의. 문화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이어서 36번이요. 자, 피자. 맛있겠다. A국의 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A국 국민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음식 문화죠. 여행 가서 B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 피자를 먹어본 이후로는 네모 피자. 우리나라 피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피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B국의 정통 피자 조리법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B국 게 진짜 아주 정통적인 거고요. 우리나라 피자는 영 별로예요. 우리나라 네모 피자 우 하는 관점. 이거 우리나라 거는 별로야. 열등해. 너네 거 짱. A국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태도, 아이고,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죠.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 자, B국. 네모 피자는 피자의 본고장인 우리나라 피자와 비교하면 식재료와 맛이 너무 달라. 피자라고 볼수 없어요. 여기 지금 B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A국의 네모 피자 자체가 우리의 관점에서 볼때 이건 피자가 아니라는 거야. 저는 이 음식에 피자라는 음식을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불쾌합니다. 이게 어떻게 피자예요? 우리나라 게 짱이지? 뭐야? 그치. 자문화 중심주의. 자, 마지막 C국 국민평. 네모 피자는 A국 고유의 식재료로 국민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피자입니다.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자, 여기 밑줄 찍기야.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그 나라의 환경, 사회적인 조건, 맥락,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러한 피자, 문화가 발전을 했으므로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 이해합시다. 그리고 존중합시다. 자,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했죠. 자, 1번. 갑의 태도는 선진 문물 수용에 소극적? 문화 사대주의인데? 야, 너네 거 짱이다. 하니까 완전히 적극적이겠지. 2번. 을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또 나왔네요. 문화 제국주의라는 거. 예. 어떤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미치겠다라는 거. 바로 이거 자문화중심주의가 됩니다. 자문화중심주의 맞죠? 정답은 2번. 3번. 병, 아이고. 3번. 병의 태도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는 비판. 병 문화 상대주의인데 평가해요? 평가 안 합니다. 얘는요, 이해한대요. 중간에 존중, 이해 나오잖아요. 4번.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타 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비판받는다. 자, 여기도 밑줄 쳐봅시다. 타 문화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태도는요, 바로 B국 국민 을과 같은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놀아줄 수가 있어요.

5번, 을의 태도는 병의 태도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라는 비판받는다? 그럴 리가. 을은 완전 자기 나라 문화가 중심인 건데 정체성을 상실할 리가 없죠. 오히려 5번 선지에 나타난 이러한 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건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37번. 37번은 또 제시문이 길어요. 그리고 햄릿이라고 하는 고전이 등장을 하니까 이 뭐지? 하고 당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막 길게 서술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기억, 문화 이해의 태도, 이게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였어. 그리고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자, 밑줄을 중심으로 이 앞에 수식하고 있는 문장을 한번 봐. 이를 통해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는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를 하자. 대체 왜저 나라에는 저런 문화가 발전하고 형성됐을까? 그걸 보려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맥락 상황을 함께 보자라는 거. 사실 우리는 이 기억이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와요. 네. 그런데 좀 불안함이 있으니까 결국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앞에를 같이 보는 거지. 동그라미 족 문화를 연구하러 현지 조사를 떠난 A는 우연히 마을 장로들과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 햄릿은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아버지 대신 왕이 된 삼촌과 어머니의 결혼에 괴로워하던 햄릿이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다. 혹시라도 햄릿이 익숙하지 않을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써준 거야. 그런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 너무 당연시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아들이 직접 하는 것도 금지하는 동그라미족 사회에서 햄릿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해석됐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A는요, 보편적으로 통용될 것이라고 믿었던 햄릿에 대한 해석도 특정 문화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이 주관적인 어떠한 그런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권에서 내가 자라왔느냐가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그게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건 사실 문화 연구 현지 조사 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1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던 연구 방법론이랑 같이 결합돼서 출제를 했다면 조금 더 재밌었겠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의 초점은 이 기억이라는 문화 이해 태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골라라 였어요. 방금 읽어봤지만 사실 앞에 별 내용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촉박할 때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수식하는 문장에 주목을 하자. 시간 세이브 엄청 될 겁니다. 자, 기억. 우리나라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왜 지배적인지 그 사회 내부의 논리와 체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대체 왜 저런 문화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 내부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 뭐야? 문화 상대주의 나왔는데? 니은?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우리 문화는 열등해. 야, 우리 문화 왜 이렇게 미개하냐? 서구 사회처럼 포크나이프를 사용하는 세련된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야, 역시 저 나라처럼 포크나이프로 밥 먹으면 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고상해 보이는데. 니은에 나타난 문화 이해 태도 뭐예요? 문화? 사대주의지. 자, 디귿. 시신을 화장하는 우리의 장례 문화와 비교할 때, 시신을 새나 다른 동물의 먹이로 들판에 방치하는 세모 부족의 관습은 너무 야만적이야. 우리나라 문화의 중심에서 다른 나라 문화의 관습에 대해 야만적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열등하다라고 보는 거. 자,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냥 문화 상대주의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기억에만 해당을 하는데? 그래서 문제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제시문이 텅 했는데 문제는 별거 없었죠. 자, 이어서 38번입니다. 38번은 조금 긴장하고 불법해요. 문제 형태 자체가 채점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채점용이 나오면 조금 이제 문제 형식 자체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다. 문화 이해 태도 A씨, 우리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이에 대한 가불의 응답,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세 개의 질문이 있고, 하나당 지금 1점, 내지는 0점,

하셨으면.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3점짜리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3점이 없어요. 갑과 을 중에 세 개의 응답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가 아직은 뭔지 몰라.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질문.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관점은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죠. 두 번째.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문화에 우열이 있어. 어떤 거는 우등해. 어떤 건 열등해. 이 문화 자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겠죠. 3번.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가?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에다 두는 거. 이거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죠. 네, 여러분. 갑과 을의 응답을 한번 잘 봐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A와 C로 동일하죠.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응답은요, 지금 다 이렇게 갈렸어요. 근데 우리 갑과 을 중에 어쨌든 각각 하나씩은 틀려야 되잖아. 그럼 그 순간 알수 있는 건 뭐야? 아, 두 번째 응답, 너네 둘다 공통적으로 맞았구나. 이걸 알수 있죠.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게 갈려져 버리는데 이 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응답 전부 다 맞았고, 갑과 을이 맞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은 갑과 을 중에 한 명이 맞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도 갑과 을둘 중에 한 명이 맞았다. 네, 첫 번째, 세 번째 이제 크로스로 가져가야겠죠. 하나는 무조건 틀려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센스 있게 보면 세 번째 질문은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해당을 하는데 여기 을 같은 경우는 B와 C 두 개로 응답을 하니까 얘가 틀렸을 거다라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또는 여기서 이두 번째가 문화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지금 이게 A, C 이게 응답이 맞는 응답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B가 뭐다라는 걸 알아요. 문화 상대주의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첫 번째 문화 상대주의인데 을이 B 이렇게 잘 응답을 하니까 이렇게 된다. 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을 너가 맞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선 갑 너가 맞았고 해서 각각 2점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C가 뭐다? C가 자문화 중심주의고 A가 마지막 하나 문화 사대주의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1번 A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사대주의 들렸고, 2번 B는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 이해하는 거 여기 꽂혀가지고 2번 아닌가요? 하면 안 돼. 앞부분에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건 어떤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선지. 3번 A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 보존에 유리하다. A는 문화 사대주의인데요. 우리나라 문화 우, 너네 문화 짱. 그럼 자문화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완전히 약화가 되어버리겠지. 4번. B는요, A와 달리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 거 완전 문화 사대주의 아니야? 너네 거 짱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5번. C는요, B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아, 이거 자주 나오는 거. 문화 제국주의, 국수주의 엄청 나옵니다. 이거는 그치. 자문화 중심주의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번 문제 흥미로웠어요. 문제 형태적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채점형이 나올 때 이렇게 각각의 질문에 먼저 응답을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 응답을 보고 2점이 나오려면 두 번째 응답은 둘다 맞았다라는 걸 먼저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39번. 수행평가에서 2점을 얻을 수 있는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는데, 자, 과거 갑국 사람들은 주변국들을 모두 야만족으로 취급을 했고, 자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며 자기 문화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문화 이해 태도 뭘까요? 자기 문화 짱, 너네 나라 야만족이야. 기억은?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러나 오늘날 갑국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다른 나라의 문화와 그 가치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뭐예요? 다른 나라 문화도 존중을 하겠다, 이해하겠다라는 거, 문화

그치? 상대주의적인 관점이지. 자, 그리고 갑을 가면 니은 문화 상대주의는 인류의 문화 다양성 보죠. 오,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함정에 빠진 거다. 문제 잘 보면 중간에 단, 문장 안에 기역 니은 중 하나라도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1점을 감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갑은 니은에 대해서 옳게 설명을 했는데 기역 어디 갔어? 1점 감점에 대해서 이 친구 1점이야, 1점. 1점짜리 답안이야. 자, 을. 기역은 자문화는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타문화에 대해 차별적인 편견을 가는, 저 열등한 것들. 맞네? 2점. 자, 병.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와 달리 문화를 우열 평가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이게 맞죠?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라는 거. 너네 나라 문화도 나름의 가치가 있어. 자, 정. 기역 니은은 모두 국수주의에 빠질 우려가 크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국수주의, 문화 제국주의, 이거 뭐라고요? 자문화 중심주의라고요. 기역 니은을 둘다 묶어버릴 수가 없죠. 니은은 빠져야 되죠. 그래서 정은 틀렸네. 2점 받는 친구, 을과 병으로 이루어진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0번. 아, 40번 문제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을 거예요. A, B, C를 구분하는 거는 괜찮은데, 질문 여기 지금 가나가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 시간이 좀 걸렸다. 차근차근 보시죠. 네. 자, 일단은 이것도 채점형 문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할 수 있어요. 근데 채점형이 나올 때 요거 좀 이게 감사했었던 건 우리가 A, B, C를 잘 구분할 수 있었던 건네 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씩 1점일 텐데 지금 갑 같은 경우에 4점이야. 오, 고마워가 봐. 나와야 된다고. 왜? 지금 이 친구가 응답한 이거는 전부 다 옳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봐봐. A는 BC와 달리 특정 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자문화를 낮게 평가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자기 나라 문화를 낮게 평가를 하는가? 이거 예. 이게 A에 대한 게 맞대. 그리고 이게 옳은 응답이래. 그럼 A가 뭐예요? A가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되죠. 문화 사대주의. 그러면 A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쓰시고. 자, C는 A, B와 달리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자, 국수주의, 문화제국주의, 이거는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지. 근데 이것도 예. 이게 옳게 응답을 한 거잖아. 그럼 C가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 그럼 자연스럽게 문화 상대주의가 B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갑이 어쨌든 다 정답이야. 근데 을은 네개 중에 지금 두 개가 틀렸다? 근데 첫 번째, 갑, 예. 을, 예. 아, 여기서 지금 맞았어. 그리고 예 아니어로 갈렸는데 얘가 정답이니까 얘는 틀렸지. 그러면 을은요,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이게 갑의 응답이 빈칸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한 개만 이건 옳게 응답을 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1번 선지를 가야죠. 만약에 기역이 예라면 이게 그러니까 옳은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나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예야. 그럼 얘는 틀렸다는 거. 그럼 여기서 하나를 가져가야 되니까 이 니은에도 예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옳게 응답한 거 들어가야 되는데, 나에는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비,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가? 이게 들어갈 수 없죠. 왜?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우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이번에는 또 달라집니다. 이번엔 니은이 아니오라는 거야. 이게 아니오가 되는 순간, 이번에는 오! 너가 틀렸구나. 그러면 이 친구가 맞아야 돼. 그럼 기역이 아니오가 들어가겠지. 그럼 가에는 아니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게 옳은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가에는 A는 문화 사대주의는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타문화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가? 아, 요 A가 지금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을 하죠. 근데 이 문화 사대주의는 오히려 타문화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져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오라고 응답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번은 이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또 전제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가 B는 A와 달리 B가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하는가? 그럼 지금 문화 B가 뭐였죠? 문화 상대주의 이게 맞잖아요. 그럼 가에 이게 들어가면 여기 얘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틀려버리니까 니은에는 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는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 나에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들어갈 수 없죠. 지금 이렇게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요 니은의 예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40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까다로운 문제. 오늘 풀어볼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41번. 자, 서술형 평가 또 나왔고요. 점수가 1점, 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첫 번째 응답은 좀 편한 마음으로 볼수 있겠죠. A씨와 달리 B에만 해당하는 특징 하나를 서술하시오. 근데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문화를 왜 이렇게 정체성을 상실하냐면 우리나라 거 별로라고 보니까. 그럼 여기 B가 뭐예요? B 이게 바로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럼 문화 사대주의 쓸까요? 여기 B. 자, 그리고 문항 2번. 자, B씨와 달리 A에만 해당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0점이기 때문에 이게 틀려야 되는 거다. 자,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A가 문화 상대주의 일리가 없지. 왜? 점수가 0점이니까. 그럼 나머지 어차피 A와 C가 남았으니까 C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겠네. 그리고 A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이렇게 ABC를 연결을 하시면 1번. A는 타문화를 수용하는데 적극적이다. 그럴 리가. 자기 나라 문화 짱이라고 하는데. 1번에 얘기하는 건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고요. 자, 2번. B는요, 문화 사대주의죠?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비판받는다?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인데요. 3번. A는 C와 달리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를 한다.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평가하는 거.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나왔어요. 자, 4번. A는 B씨와 달리, 즉 자문화 중심주의는 나머지 이두 가지와 달리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하는데 지금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 타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잖아요. B씨와 달리, B와 달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죠. 야, 너네 나라 문화 별론데? 라고 보는 거니까. 오히려 얘네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겠죠. 5번. C는요, A, B에 비해서 타문화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럴 리가. 문화 상대주의인데. 너네 나라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어떠한 문화가 왜 이런 식으로 발전됐는지를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겠다는 건데. 특히 선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42번입니다. 자, 문화의 태도 ABC 3개 나왔어요. 우리 알고 있는 3개의 태도.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아니요. 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문화를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태도가 아닌 게 뭐야?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지? 그럼 A가 문화 상대주의. 자, 국수주의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가? 국수주의 또뭐 같이 많이 나와요? 문화 제국주의. 자, 요두 가지는 묶어서 뭐다? C. 자문화 중심주의다. 그러면 마지막 요 B가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했으면 뭐 끝났지. 1번. 문화 상대주의는 각 사회 문화를 해당 사회 맥락에서 바라본다. 아, 이러한 장래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아, 왜 밥을 손으로 먹냐면 이러한 것 때문이구나. 라는 거.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죠. 자, 2번.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거를 당연시한다. B는요, 문화 사대주의거든요. 문화 사대주의는 우리나라 거 별로 너네 거 짱. 그러면 2번이랑 다르죠.
일본에서 얘기하는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걸 당연시하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는 너무나도 우등한데 너네

나라 문화는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열등하니까 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관점이라면 요 이번에 나타난 태도는 오히려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죠. 3번. 시는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 지닌다? 이거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고요. 자, 4번. A는 B와 달리 특정 사회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 평가. 자, 평가 나왔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관점은 뭐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한다. 문화 상대주의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있죠. 자, 어떠한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려면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게 들어가면 돼. 그런데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나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 문화 다양성의 시대에 특히 강조되는 그러한 바람직한 자세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43번. 43번도 되게 학력평가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 학력평가스럽다라는 건 게임이 진짜 자주 나와. 우리 지금까지 문제 풀어보면서도 막 이렇게 바둑돌 주는 것도 있었고 뭐 엄청 많았어요. 학평에서 이렇게 정말 되게 신선한 게임들이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카드 게임이 나왔고요. A, B, C, D 한 장씩 들어있는 꾸러미를 배부받는다. 근데 여기서 갑을병의 태도를 딱 주어 주고 있어. 요거 집중하시면 돼요.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 을은요 문화 사대주의, 병은요 문화 상대주의. 요게 이제 드러난다. 요게 드러난 카드를 두 장씩 골라야 되는데 두장 모두 옳게 고르면 2점, 한 장만 옳게 고르면 1점, 그리고 잘못 고르면 0점이래요. 근데 결과 갑을병이 가져간 그런 카드가 하나는 빈칸으로 되어 있어. 그럼 일단 이 카드를 보고 이 각각의 어떠한 문화 이해 태도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지요. 예. A 보니까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오? 이거 익숙하다. 우리 방금 봤었던 5번 선지에 그대로 나왔네. 이래서 기출이 중요한 겁니다. 표현에 익숙해지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형태가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예. 개념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자, A. 요거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 B는요? 타문화를 추종해서 자문화의 가치를 폄훼한다. 야, 너네 거 짱이다. 우리나라 거 별론데. 하는 태도. 뭐야?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 자, C.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기준이 된다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 문화의 우열을 판단한다. 이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걸또 다른 말로는 평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뭐예요? 두 개지.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두 개에 해당합니다. 자, D.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을 할 수가 있다. 일단은 자문화 중심주의 해당하겠죠. 왜?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에다 두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어떻게 보면 타문화에 막 이식하는 거, 뭐 이게 당연한 거니까. 정체성 보존에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적인 것도 마찬가지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일단 갑을 가. 갑은요 카드 A와 내 갑이 자문화 중심주의를 배정받았어. 근데 카드 A는 문화 상대주의다? 그럼 여기서는 0점이라는 거야. 기억은 몰라. 그리고 을은요 문화 사대주의를 배정받았는데 카드 B가 문화 사대주의다? 어머나. 그럼 여기서 이미 1점 가져갔네? 근데 니은은 몰라. 또 다른 카드는. 그리고 병은요 카드 C. 근데 카드 C 문화 상대주의 배정받았는데 카드 C는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얘는 0점짜리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몰라. 그럼 기본 점수를 배점을 한 다음에 기역에서 리을까지 선지 기니디 빈칸을 하나하나씩 가정을 하면서 이 친구가 몇 점인지를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기역이 B라면. 자, 지금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죠. 근데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B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뭐야? 이거 지금 문화 사대주의 되는 거면 여기서도 0점인데? 그러면 갑은 2점을 획득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선지 기역은 이 앞에 전제를 읽기도 전에 무조건 틀렸어라고 선지를 그냥 삭제시켜 버릴 수 있다? 왜?
지금 어차피 두개 카드, 둘다 오래야지 2점이야. 근데 첫 번째 카드가 0점인 순간, 갑은요 이미 2점을 획득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삭제시켜버리고. 자, 이번에는 니은. 니은이 만약에 씨. 니은에 씨가 들어가요. 근데 을은 문화 4대주의죠. 문화 4대주의 씨에 들어가죠. 그러면 을은 2점 해당합니다. 그리고 디귿. 지금 병 같은 경우에 병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는데, 디귿에 만약에 카드 B가 들어가면 문화 상대주의 아니죠? 4대주의에 해당을 하니까 0점. 요 획득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일단은 요 니은은 맞는 선지였고. 자, 그리고 디귿이 만약에 A든 D든 병이 획득하는 점수는 1점이다. 지금 병은요, 지금까지 0점이고, 여기 디귿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최고점 1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병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잖아요. 근데 A 문화 상대주의, 그리고 D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해. 그럼 A든 D든 둘다 문화 상대주의니까 뭐가 들어가든 여기에서 1점을 얻어서 병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1점이다. 맞는 거죠. 자, 리을. 만약에 기역이 이번에는 B래요. 기역에 B가 들어가면 문화 4대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자문화 중심주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갑 같은 경우에는 몇 점? 0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니은에 씨가 들어가요? 니은에 씨가 들어가면 씨는 문사 또는 자문화인데 문화 4대주의에 해당을 하니까 을은 2점을 가져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에 D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화 상대주의에 요게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기존 0점에서 D로 인한 1점. 그럼 최고 득점자는 갑이 아니라 누구? 을이 되겠죠. 갑이라고 얘기해서 틀린 선지. 그러면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시간 조금 걸렸을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44번으로 갈게요. 자, 자료와 함께 ABC 어떠한 태도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알고 있는 태도 그대로 나왔지. 이게 막 생경하거나 완전 낯설진 않았을 거야. 중학교 사회에서도 나왔고 놀랍게도 고1 통사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했었던 거죠. 자,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AB는 C와 구분된대요. 그럼 우리는 C가 뭐다? 문화 상대주의다라는 걸 알죠. AB는 아직 구분이 안 되는데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BC를 A와 구분한대요. 요 질문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 문화 4대주의. 그러면 A가 뭐다? 문화 4대주의에 해당을 한다. 그럼 써놓으세요. A는 문화 4대주의. 그리고 B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리고 C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겠다. 소머리 축제. 8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일명의 거리 2라고 불리는 이 축제에서는 날카로운 뿔을 가진 거구의 황소와 빨간 스카프를 두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축제에 대해서 그냥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갑은 역시 우리나라 소머리 축제는 세계인이 봐야 할 최고의 문화야. 역사가 짧은 다른 나라에서 감히 흉내도 못 낼까? 야, 역시 우리나라 게 짱이다. 야, 너네 나라 문화는 이거 우리 못 따라갈 거야. 너네랑 비교해. 역시 우리가 짱이야. 그럼 갑은 지금 완전히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 자, 자문화는 어디에서 나타났죠? 네, B로 나타났어요. B. 그리고 을. 맞아요. 매년 외국 여행 때이 축제를 경험했는데, 웅장한 규모, 그리고 분위기 진짜 최고예요. 근데 반면, 우리나라 축제는 정말 부끄러워요. 아, 우리나라 거는 왜 이렇게 좀 별로냐? 뭐좀 없는 것 같아? 촌스러워? 이렇게 미개해. 근데, 야, 너네 거는 역시 최고다. 짱이다. 세련됐어. 고급스러워. 이거 뭐야?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 자, 그럼 문화 사대주의는 A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병. 하지만 황소가 처참하게 죽잖아요.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네,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함정에 빠질 수 있었을 법한 거는 하나가 여기서 지금 문화 상대주의가 나왔으니까 병이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축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1번.
갑의 문화이의 태도는 A가 아니라 B. 을의 문화이의 태도는 B가 아니라 A. 3번. 이것도 C에 해당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화 상대주의로 갔었으면은 이것도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축제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 환경적인 맥락에서 뭔가 존중하려고 했겠죠. 자, 그리고 4번. B는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국수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 국수주의 나왔네. 문화 제국주의랑 묶어서 자문화 중심주의 거. 그럼 정답은 4번. 5번. C는요, 문화 상대주의죠.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존중하고, 여기까지 괜찮은데. 근데 A, B는요, 인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한다. 뒤에 문화를 평가한다. 요거는 좋은데 앞부분이 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45번입니다. 자, 이것도 질문을 통해서 질문은 아니고 A, B, C 그냥 순서대로 어떤 각각의 관점에 대한 의미가 서술되어 있죠. 자, A는요.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낮게 평가한대요. 야, 우리나라 거 짱이다. 너네 거 좀 별론데? 라는 태도. A는 뭡니까? 그치. 자문화 중심주의. 자, B. 다른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자기 문화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엮인다. 자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관점. 문화 사대주의적인 관점. C.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맥락에서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치,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이죠. A, B, C 구분했으면 1번에 A는 국수주의로, B는 문화제국주의로, 어머나, 얘가 왜 A, B로 갈렸니? 국수주의와 문화제국주의는 둘 다 묶어서 어떠한 거야? 얘는 둘 다 자문화 거야. 자, 2번. 타문화와의 공존에 대해서 A는 부정적인 태도를, 그리고 C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 정답 나왔네요. 아무래도 자문화 중심주의는, 야, 너네 거 별론데? 아니까 뭐 다른 문화 공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게 짱이야. 그런데 문화 상대주의는, 야, 우리나라 것도, 그래, 나름의 가치가 있어. 야, 너네 나라 것도 이래서 너네 이런 문화가 발전했구나. 그치, 이해하고 존중해야지. 문화 다양성 기여에는 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정답 찾았고요. 3번. A, B는요. 자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문화 사대주의가 그럴 리가. 자기 나라 거 버리겠다는데. C는 문화가 일단은 요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네요. 4번.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A, B를 C와 구분할 수 있죠. 요거 아까 비슷한 선지 나왔었어요. 문화 상대주의만이 유일무이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라고 응답을 하겠죠. 마지막 5번.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A, B에 해당을 하죠. A를 B, C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A, B를 C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6번 갈게요. 네. 자, 이것도 또 오랜만에 채점형이 나와서 약간은 긴장하는 마음,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응답과 마지막에 힌트로 옳은 응답수가 나와요. 이거를 잘 봐야 돼.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어차피 세계의 태도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접근을 할 때는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에서부터 가야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둘 다 빈칸이 있어서 몰라. 네 번째도 빈칸이야. 질문이 심지어. 세 번째는 질문과 응답, 옳은 응답수까지 전부다. 그럼 세 번째 것부터 가야 돼. C는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을병 응답이 아니요, 아니요, 얘인데 옳은 응답수가 하나래요. 그러면 얘가 맞다라는 거지, 하나인 게. 그럼 얘가 틀렸다라는 거니까 그 순간 얘라고 응답을 하는 C는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C가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가면 A는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어차피 문화 상대주의 빠졌어.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예라는 응답이 나오겠죠. 그럼 예가 되겠죠. 네. 왜냐면 옳은 응답 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0: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다. 그치? 아이고, 요 그냥 얘 이렇게 되는 거다. 아이고, 지워져. 여기가 그냥 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기억에 아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얘에 해당을 할 텐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A, B를 아직 구분은 못 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그냥 가정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니은이 한 개라면, 니은이 한 개다라는 건요 아니오가 옳은 응답이라는 거죠. 근데 B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큰 거. 그럼 얘는 지금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오가 옳은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A가 뭐다? A가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고, 그리고 B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타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그리고 디귿. B는요, C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선생님, 저 아직 A와 B가 뭔지 구분이 안 됐는데요? 근데 A, B 구분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A, B는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또 하나는 문화 사대주의, 즉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야. C는 문화 상대주의 나왔죠. 근데 문화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 관점은 오히려 C의 관점이기 때문에 C와 달리라고 부정을 할수 없어서 디귿은 무조건 틀린 선지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만약에 가에 B는요, 이번에는 옳은 응답수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러면 요게 옳은 응답수. 그러니까 아니오가 옳아야 되는 응답이죠. 근데 B는요, A와 달리 국수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가? 국수주의로 이어지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라고 해놓고 B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면 안 돼. 왜? 아니오가 옳은 응답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가야죠. 리을 같은 경우에는 A가 자문화 중심주의고 B가 문화 사대주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들어간다면 이번에 니은은 몇 개가 되는가 판단했을 때 B가 문화 사대주의죠.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크죠. 그럼 얘 얘로 옳게 응답을 했으니까 니은에는 그치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비슷한 형태, 앞에 뭐 38번도 채점형이었었고, 40번 문항의 경우에도 채점형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38번, 40번, 이어지는 46번, 방금 풀어봤었던 문제까지 함께, 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완전히 생경하진 않았어. 중간에 등장하는 내용 요소들, 뭐 아니면 뭐, 그 국수주의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어려웠다면 문제 형태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채점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값으로 향하는 점수부터 가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점이 4점이라면 0점 내지는 4점 먼저 가고 그게 없다면 1점 또는 3점으로 가야지 애매하게 중간 점수 2점 이렇게 접근하지 말아라라는 거.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질문과 응답을 보는데 옳은 응답수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빈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었었던 반면 세 번째 질문은요 완벽했어요. 가불병의 응답부터 옳은 응답수까지 바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해, 너가 바로 옳았구나. 그래서 C가 문화 상대주의구나라는 걸 먼저 찾고 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주는 것부터 제시문 접근하고 자료 분석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47번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화 이해의 태도가 나왔고요. 자,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가 나왔을 때에는 질문 먼저 보고 마지막에 선생님의 마무리 발언을 봐야 되지.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B씨는요, A와 다른 입장을 갖는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그 순간 A가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다. 근데 B씨 간에도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B와 다른 C의 특징을 설명하세요에 대해서 갑은 틀렸고, 을만 옳다라고 선생님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하나는 문화 사대주의, 또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야. 그런데, 이 씨는요, B와 다르게 외부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다. 야, 너네 거 짱이다. 반면 우리나라 거는 우 하는데도 을만 옳게 응답을 했다고 하니 이때 씨가 뭐예요?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그럼 씨 문화 사대주의 마지막 B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 CAB 연결했으면 1번 A는요 다른 사회와 문화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문화적 마찰 초래할 가능성이 큰 거는 이거 누구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왜? 그냥 자기 나라 것만 자꾸 짱이라고 하니까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로가 뭔가 만날 때 당연히 마찰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번, B는요,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자기 나라고 짱이고 너네 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데 되게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야. 그럴 리가.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태도는 오히려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 3번, C는요,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자,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는데요. 문화 상대주의는 아까 뭐였죠? 네, A에 해당을 하죠. 자, 4번. A는요, B와 달리, 즉, 문화 상대주의는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우려. 자, 문화 제국주의 나왔습니다. 문화 제국주의, 국수주의랑 묶어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을 하고, 오히려 네, B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B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 5번 C는 문화 사대주의는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자기 문화의 가치를 폄하한다.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에 대해서 아주 열등해. 야, 그런데 타 문화에 대해서는 너네 거 고급스럽다. 세련됐다. 되게 우등하다라고 보는 자세죠. 이게 뭐였죠? 그래요. 바로 C.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요 5번이 완전 완벽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문화와 타문화를 평가할 때 우열이 반대로 가게 되면 그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것이고, 애초에 우열 자체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자.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존중하자라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풀어볼 문제, 네, 16개의 문제를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어서 조금 애매하게 48번부터 3개의 문항이 남았는데, 요거 다음 시간 전반부에 문제풀이 이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이라고 해서, 뭐, 주류 문화, 하위 문화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우리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시간 좀 걸릴 법한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강조했었던 38번, 40번, 46번, 채점형 문항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출문제 분석하시고 정답, 오답의 근거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떠한 문화 이해의 태도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함께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개념 완성 사회와 문화의 완전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또 완성해 가고 있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이 4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4단원 이번 시간 주제는 사회 불평등 현상과 사회 계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내신 시험 차근차근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단원은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과 사회 계층 이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또 사회복지와 복지제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132쪽입니다. 132쪽. 우리가 흔히 아 너무 불평등해. 불평등해. 혹은 뭐 이제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아 너무 불합리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표현들 학교 다니다 보면은 보통 이제 시험 봤을 때 아니면은 뭔가 시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또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아 너무 불평등한 것 같아.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2쪽에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의미와 발생 요인 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에서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표현 등장하는데요.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갖고 싶어요. 너무나 원해요.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균등하게 가질 수 없는 자원의 희소성의 개념이 반영되어져 있는 사회적인 희소가치들을 의미해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지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순 없죠. 부 또 누구나 권력을 많이 갖고 싶지만은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균등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명예, 부, 권력, 명예 혹은 뭐 지위, 직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받고 있는 개념이 사회적 희소가치인데요. 이 사회적 희소가치를 사회적 희소가치가 균등한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다르게 분배되어져 있다는 거죠.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쉽게 말해 이런 개념입니다.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져 있어서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는 현상, 쭉 줄 세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발생 요인은요, 개인적 요인으로는 사람들 간에 사회가 요구하는 저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노력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라고 할까요? 성취 동기라고 할까요? 그런 동기와 의지의 차이. 이런 것들이 또 개인적 차원으로 불평등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신분제 사회일 경우에는 출신 배경, 뭐 신분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인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거기에서 오는 차이도 분명히 또 있잖아요. 가정 배경의 차이, 출신 배경, 또 사회 제도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나 사회 구조적 환경의 변화 등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부모님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크게 와닿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셔서 알바해보세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해보세요. 혹은 어떤 커다란 좋은 기업의 근로자로 직원으로 일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장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체감이 되는 부분이 단연컨대 경제적 불평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경제적 불평등은 재산, 소득 등 경제적 자원의 차등 분배로 나타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사회 불평등의 모습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재산 소득 수준의 차이는 생활 수준의 격차로 또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은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공무원의 종사하시거나 교사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애정을 가지고 그쵸? 뭐 방학도 있고 나이스 그쵸? 그런데 친구들 만나면은요 가끔 이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만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뭐 습관처럼 누구누구야 밥 사줄 거지? 이러면서

오늘 좀 사줄 거지? 오늘 좀 비싼 거 먹어도 되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친구와 저와 이제 버는 소득의 차이가 또 확연하게 사회적으로 나타나니까는 또 친한 친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오늘도 고기, 콜,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친구가 또 이제 흔쾌히 또 사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관계를 또 가지는 것처럼 단적으로 이 재산 소득이라고 하는 경제적 차원의 자원이 차등 분배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라든가 삶의 양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드라마나 뭐 어떤 그런 TV 프로그램만 봐도요. 그쵸. 막 부자로 나오는 등장인물과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등장인물이 좀 대비가 되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재벌 2세, 3세,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경우들과 또 열심히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등장인물의 모습을 조금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나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은 과거 신분제가 존재했었고 또 이제 특정 어떤 대상이나 계층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었던 그런 사회였을 땐 더더욱 정치적 불평등이 부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권력의 소유와 행사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은 보통 선거 제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일정한 연령이 되어지면은 누구나 정치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보통선거제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도입이 되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긴 하지만은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뭐 역사 시간이라든가 정치와 법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뭐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 이제 참정권 확대 운동이죠. 흑인 인권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 그 당시에는 그러한 노동자와 흑인과 여성들의 정치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 불평등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권력을 가진 집단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을 정치 참여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게 정치적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 부각이 되는 불평등이 세 번째,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에요. 자, 사회적인 위신, 위엄과 신망의 주님만이죠? 위신, 명예, 건강, 문화 및 여가 생활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생활의 기회와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 생활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배경, 교육 수준 등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이 문화적 생활의 차이라고 하는 측면은 결국에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또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역이 있는 삶, 여가 생활, 문화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균등하게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인프라라든가 문화적 환경, 시설, 체계,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져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에 쉽게 접근하거나 그러한 것을 잘 누릴 수 있게 잘 갖춰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불평등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불평등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의 특징은요. 사회 구성원과 생활 양식, 가치관, 상호 방식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영화, 되게 유명한 영화죠? 기생충. 영화 보시면은 단적으로 이러한 측면들을 너무 확연하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막 주인공, 이선균 배우님이 나오는 집은 굉장히 대저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막 앞에 막 정원도 막 이렇게 있고요. 그쵸? 아이가 막 과외도 받고, 그쵸? 그런데 이제 송강호 배우님의 그 가족들은 반지하인가요? 지층인가요? 그래서 막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장면들도 영화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적으로 확연하게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나 또 입고 있는 의복이나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양식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측면의 불평등이 다른 영역의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사회 문화적 불평등에 영향을 줄수 있게 되는 거. 단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소득이 좀 넉넉해야지 문화생활, 영화생활을 하는데도 조금 덜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단적으로 자료 탐구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경제적 불평등, 자, 지니 계수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자, 지니 계수라고 하는 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지니 계수라고 하는데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0에 가까우면은요, 완전 평등. 0에 가까우면, 즉 0이면 완전 평등인 거죠.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또 1이면 완전 불평등이어서 1에 가깝게 되면 더욱더 불평등에 가깝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소득 불평등 정도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 정도도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여러분 지니 계수예요. 그래서 이런 추이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문화적인 불평등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재에도 나오면 알겠지만은, 그 여행, 소득에 따라서, 뭐 연령별, 소득별에 따라서 국내 관광 여행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더라고요. 특히 오른쪽 가구 소득별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은요. 소득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때요? 국내 여행을 하는 어떤 정도라고 할까요? 빈도라고 할까요? 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경제적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행이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기능론과 갈등론에 해당하는 요 관점을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 우리 1단원에서 얘들아. 기능론 했었을 때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기능론 이걸 이해하면은 굉장히 좋아요라고 했었던 게 뭐예요? 바로 사회 유기체설이었지, 사회 유기체설. 기억나니? 사회 유기체설? 이게 뭐였어? 사회라고 하는 게 유기체의 운영원리, 유기체의 작동원리와 유사하다라는 거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유기체가 각각의 기관과 장기와 조직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서로 의존하면서 잘 수행했을 때 지금의 여러분과 저처럼 건강하게 공부도 할수 있고 강의도 할수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조직과 기관과 제도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사회 구성 요소들이 저마다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 가족은 가족, 학교면 학교, 정부면 정부, 경찰서는 경찰서, 경제제도는 경제제도. 그쵸? 상호 의존적으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했을 때 우리 전체 사회가 잘 유지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요 내용이 사회 유기체설이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 맥락에서 봤었을 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 몸 안에 다양한 기관과 조직과 장기들이 있는데, 각자 역할과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쵸? 하지만 모든 기관과 장기와 조직들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도, 우리 몸 전체의 안정을 위한 그 중요도, 기여도, 이건 다 똑같을까? 다 같을까요? 어때요? 그렇진 않죠.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심장 어때요? 너무 중요해요. 심장.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심장이 없어. 그건 아니냐. 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설마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심장이 없어? 너무 옛날 노래 아닌가요? 그걸 아는 친구들도 옛날 사람인 거야. 어? 얼마 옛날 노래인데. 에이트라는 그룹의 노래인데 어쨌든. 심장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심장이 안 뛰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적으로 심장에 비해서 조금 덜 중요한 게 뭘까? 선생님은 머리털이 너무 중요하거든.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중요해. 유전이야.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심장보다는 덜 중요해서 에이, 빠져도 될것 같아. 빡빡이 돼도 될것 같아. 왜? 심장이 더 중요하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심장과 머리털을 비교했을 때, 아이, 탈모. 괜찮아. 내 머리. 아, 패션이야. 개성이야. 나의 정체성이야. 할수 있을 만큼 심장이 더 중요해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구성 요소들 가운데, 특히 직업적인 측면들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우리 사회에 더 중요한 직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덜 기여하는, 아예 안 중요하고 안 기여한다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 구성 요소들 가운데 직업도 구분할 수 있다.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기능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모와 심장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직업들 가운데

더 중요한 직업과 덜 중요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더 중요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즘 학생들 정말 열광하는 의사, 그쵸? 혹은 뭐 검사, 변호사, 고위 전문직 분야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치열한 경쟁과, 그쵸? 긴 시간 동안에 숙련도를 쌓아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쵸? 엄청난 노력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직업일 경우에는 의사, 검사, 변호사보다는 조금 노력을 덜 해도 이룰 수 있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기억하시면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볼게요. 자, 그래서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별 기능적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더 중요한 직업일수록, 더 많이 기여하는 직업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덜 기여하는 직업일수록 적게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보상을 받아. 어떤 직업은 적게 보상받아. 많고 적음의 차이가 뭐라 그랬니? 불평등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능론은 이런 식으로 불평등의 발생 원인을 이야기하고요.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능론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 기능론에서 사회 규범과 제도는 특정 집단, 지배 집단만의 합의가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의 뜻이 반영된 합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직업별 중요도와 기여도의 기준이 뭘까? 바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업적과 성취, 성과 이런 것들을 내는 더 중요하고 더 많이 기여하는 그러한 직업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 요거잖아요. 이러한 것이 결국에 지배계급이 지배집단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의 뜻이 반영된 정당한 기준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기준이다. 라고 보이는 게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능론은 어떤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맥락을 좀 깔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사회 구성원에게 성취 동기를 부여한다. 목표 의식, 동기 부여. 막 불타오르는 거야. 아, 내가 진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치열한 경쟁을 뚫어서 의사가 되어지면, 더 중요하고 더 기여하는 그런 직업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은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성취 동기와 목표 의식이 자극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경쟁을 일으켜. 그러한 고위 전문직들, 더 많은, 더 중요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 직업들, 어때요? 한정되어져 있어.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을 일으켜서 더 경쟁력 있는 사람, 또그 경쟁을 이겨낸 능력 있는 사람을 사회에서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목표의식을 자극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직업을 차지하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의 원리가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본 입장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각 지위나 직업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교사라고 하는, 사회교사라고 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 전공 지식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원 자격증이라고 하는 걸 취득하면서 인재로서, 인재가 맞겠죠? 네. 인재로서. 그렇죠. 인재죠. 인재로서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한 학교와 그 다음에 EBS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렇게 인재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효율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자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전문성과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합한 의료 현장에 잘 배치되어져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해관계와 갈등과 대립관계들을 법적인 지식과 숙련도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그러한 적합한 장소, 뭐 로펌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에 잘 투입이 되어져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변호사로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된다. 자, 사회불평등에 대한 평가는요, 사회불평등 현상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해. 어느 사회나 사회불평등 현상은 항상 존재했었다, 이거야. 그런데 플러스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편적이면서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현상이다라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라고 메모 하나 해두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1단원 기능론 했을 때 사회 문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선생님이 병리현상이다. 병리현상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아,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병리현상이야.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회불평등 현상을 병리현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회불평등 현상은 병리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현상, 불가피한 현상,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라고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아셨죠? 요걸로 보셔야 돼, 불평등은. 불평등은 요게 아니라 요걸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능, 아, 내신. 내신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론 가볼게요. 아, 갈등론 가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한 측면의 불평등이 다른 영역의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문화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번에 사회 불평등 현상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조선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3번에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아니죠.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요. 4번에 사회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발생 요인 중 사회적 요인에 해당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지금 괄호가 두개 있는데, 네, 괄호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람들 간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노력, 동기의 차이는 사회 불평등 현상 중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죠. 이러한 부분은요. 6번의 권력의 소유와 행사의 차이로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정치적 불평등. 7번의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되어져 있다.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의가 반영된 개인의 노력, 능력, 업적 이런 것들이 가치 배분 기준으로 봤던 거는 기능론이었죠. 자, 8번에 사회적 희소 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어져 있는 현상을 우리가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괄호가 좀 작지만은요, 잘 적어주세요. 9번에 사회 불평등 현상 중 사회적 위신, 명예, 건강, 문화 및 여가 생활 등과 같이 여기에 어울리는 거,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사회 문화적인 불평등이죠? 네, 여기 바로 위에 나왔네요. 10번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병리적인 게 아니라 불가피한 거야. 라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11번에 가장 전형적인 사회 불평등. 바로 경제적 불평등 기억이고요. 권력, 명예, 학벌, 재산 등 누구나 갖고 싶지만 균등하게 가질 수 없는 사회적 희소가치. 사회 발전을 위해 차등 분배가 필요해.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바로 기능론이고요. 권력이 불평등하게 되어져 있는 거 정치적 불평등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바로 갈등론 가볼게요. 자, 갈등론은 1단원에서 갈등론 정리했던 거를 또잘 떠올려 보시면은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자, 사회 불평등의 발생 원인은 바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관계를 유지하고 또 계급 재생산 뭐였어요? 계속 대를 이어서 지배 계급은 계속 물려주려고 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희소 가치를

자식과 손자와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배와 피지배가 평형 관계. 계속 이렇게 재생산되어져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양산되어지는 것. 이것을 계급 재생산이라고 했었죠? 이러한 것을 위해서 누가 지배 집단이 만든 분배 구조에 따른 차등 분배이다. 차등 분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다고? 기득권과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배 집단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들까? 누구한테 이득이 갈수 있게? 설마 피지배는 아니겠지. 그렇죠. 지배 집단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배 계급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배 시스템을 만들었을 거야. 그러면은 분배 시스템에 적용되어지는 기준도 노력 같은 걸로 할까? 노력은 지배든 피지배든 누구나 다할수 있어. 어쩌면 피지배 집단이 노력 더 많이 할 걸? 극복하려고? 그럼 이거는 지배 집단에 유리하지 않겠죠? 그쵸? 성취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노력을 통해서 일궈낼 수 있으니까는 노력, 성취, 능력, 이런 측면은 지배와 피지배 모두 다할수 있는 측면이어서 지배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가치 배분 기준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권력, 재산, 가정 배경,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피지배 집단보다 누구에게? 지배 집단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차등 분배의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지배 집단이 권력, 재산, 가정 배경, 피지배 집단보다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되고 지배 집단만의 합의가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어서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들에게, 지배 집단 중심으로만 합의가 되어서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다. 왜 유리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대대손손 그 기득권을 이어서 물려줘서 지금의 불평등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 입장은 사회적 희소 가치가 누구에게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권력, 가정 배경, 그다음에 재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해요.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보장해요. 지배 집단의 희소 가치를 보장해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시험에서. 이익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선지에 나올 수도 있고, 기득권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선지에 나올 수도 있고, 희소 가치를 보장한다. 그러니까는 계속 그거를 염두에 둬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피지배 집단 구성원의 계층 상승을 억압해. 왜요? 피지배 집단 입장에서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정 배경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뭐 노력을 해도 뭔가를 해도 지금 현재 불평등한 구조에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계급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급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평가는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마찬가지로 기능론처럼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거 오케이 맞다 이거야. 자, 이거 여러분 기능론과 공통점으로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공통점. 요거는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기능론처럼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현상은 아니야. 아니고 오히려 현재의 불평등한 구조, 구체적으로 지배와 피지배로 구분되어진 불평등한 사회 구조. 여기에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말하는 거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해소하고 변혁해야 된다,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입장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료 3번을 보세요. 135쪽이야, 얘들아. 자, 갑을 읽어볼게요. 인간의 몸에서 심장, 뇌, 손톱, 치아 등의 생명 유지를 위한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역할과 기여도가 다른 것처럼 직업 간에도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회적 희소 가치가 차등 분배되어야 된다. 우리 몸 안에서도 중요도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직업 안에서도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등 분배되어야 된다. 자, 을은요, 모든 직업은 사회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어느 직업의 중요도가 더 큰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사, 간호사, 교사, 소방관 등의 직업은

왜요? 높은 학력을 얻는 사람은 그만큼의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능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등론 같은 경우에서는 높은 보상이 주어진 학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피지배 집단,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많은 비용을 투입하기에 환경적으로, 재산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학력을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소득적으로 불공정하다, 불공정하게 배분된 거야라고 말하는 게 갈등론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표 아래에 조그만 글씨로 잘 정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의 균형 있는 이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134쪽이야. 자, 각 관점의 한계를 좀 보면은요. 기능론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여기에 내재된 표현이 뭐겠어?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 바로 사회 구조 안에 바로 지배와 피지배, 사회적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배 집단과 가지지 못한 피지배 집단이 바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전제된 표현이에요. 구조적인 불평등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발생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사회 불평등 현상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갈등론으로 말하면 계급 재생산. 계급 재생산, 대를 이어서 계속 불평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갈등론은요, 사회 불평등에 사회 구조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적인 불평등, 거기에만 지나치게 부각을 하다 보니까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성취나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가치 배분 기준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은요, 요 부분이 서술형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 서술형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꼭 암기해 두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서술형으로 안 쓴다고 하더라도 아주 매력적인 객관식 선택지로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한계,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이 한계점, 비판점 이런 것들 공부를 잘안 하더라, 애들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진짜? 공부 쉽게 하려고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고 있고 중요도를 덜 가지고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 막 넣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여러분 만점 받고 싶고 1등급 받고 싶으면은요, 한계점, 비판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다 숙지하셔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외울 건 외워야 돼. 알겠죠? 외울 거 외워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1등급 여러분께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균형 있는 이해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균형적으로 이해하려면 두 관점을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기능론과 갈등론의 각각의 관점을 서로 보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계급론과 계층론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계급론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마르크스. 자, 그다음 계층론, 다원적 불평등론이라고 하는 것은 베버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물론 뭐 학자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No, 아니죠. 몰라도 돼요. 시험에서 학자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설마 학자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중요한 요인과 특징을 물어보지. 뭐 계급론은 베버가 이야기했다. 계층론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정확히 구분하고 이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름만 한번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급론이라고 하는 거이 갈등론적 관점과도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방금 앞에서 했었던 갈등론,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갈등론, 1단원에서 정리했었던 갈등론, 여러분 잘 숙지가 되어져 있으면은요,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계급론이라고 했었을 때, 계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계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계급이라고 하는 거 생

생산수단의 소유와 생산 과정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을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생산수단이 뭐야? 생산수단. 여기에 나오는 표현인데,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야. 돈을 벌수 있는 수단.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돈을 벌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자본주의가 막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커다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 커다란 공장.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 공장이나 기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자본. 경제 시간에 배우죠. 그쵸? 자본.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소유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생산수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그 다음에 생산 관계에서 같은 이익과 손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 집단을 우리가 계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걔를 적용해 보면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 소유하고 있는 집단을 우리가 자본가 계급, 자본가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죠, 지배 계급. 자본가 지배 계급.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계급을 우리가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 피지배 계급이다. 계급까지 써줄게요.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자, 이런 식으로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이 다른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경제적 요인이 다른 사회 불평등,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뭐 정치적 불평등이든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든 이런 것들에 다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요인이. 경제 하나만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서 일원론이라고도 합니다. 일원론. 그리고 경제 결정론적 관점이다. 적어두세요. 경제 결정론이다. 그 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어떤 생산수단, 그 요인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일원론이다. 라고도 본다라고 하는 거두 개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과 소유하지 못하는 노동자 계급,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 계급론 같은 경우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이어져 있지 않은 거야. 왜?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지 못하고. 이분법적. 그래서 불연속적이고 이분법적으로 계급이라고 하는 거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한다. 그리고요. 아까 계급이라고 하는 건에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생산관계에서 나타나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집합체라 그랬지. 이익과 손해의 관계. 그러면은 자본가 계급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겠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 기계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어떻게 하면 더잘 유지하고 지켜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의 자녀와 우리 집안과 대대손손 이걸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해관계가 있겠죠.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고 피지배 집단. 노동자 계급은요, 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평등함을 느끼면서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어때요? 이런 불합리함과 불평등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하고 대립하고, 그쵸? 타파하고 변혁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성원들끼리 결속력과 똘똘 뭉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동일한 계급 내에 속한 사람들 간에 연대 의식이 강조되어진다. 끈끈한 결속력이 부각이 되어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층론 같은 경우는요, 다원적 불평등론이라고 해서 베버가 이야기했는데, 계층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계급, 생산수단의 소유에 영향을 주는 계급,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위. 그래서 정치적 경제

경제적, 사회적 요인, 권력 계급 지위,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사회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 하나만, 이런 논, 경제 결정론, 이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인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흔히 말하는 아우 나 상층이야, 나 중상층이야, 나 중층이야, 나 하층이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층은 계급처럼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이다. 쭉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지만은 상층이 하층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 이런 식으로 끊어져. 이것처럼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지 않고 있고 불연속적이고 이분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연속적이에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복합적으로 서열화된 것인 것을 강조하는 게 계층론이에요. 그리고 계층을 결정하는데 상층이니 중층이니 그 계층을 결정하는데 경제적인 변수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위 불일치 현상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지위 불일치 현상. 단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성직자분들, 모든 사람들이 막 인정해요. 너무 막 사랑을 실천하시고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시는 뭐 신부님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스님일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했었을 때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드리고 너무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높죠. 그쵸? 지위가 높죠. 성직자, 아주 인정받는 성직자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지위가 높을 겁니다. 하지만 성직자가 되고 사랑과 봉사와 평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측면으로 판단했었을 때는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한 명인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때 똑같은 어떤 지위를, 똑같은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뭐예요? 지위 불일치 현상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는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또 우리 교재에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급론, 계층론에서 왼쪽에 계급론 보시면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 계급, 자본가 계급, 소유하지 못한 계급, 노동자 계급, 이렇게 불연속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개념이 계급론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뭐 상층, 중층, 하층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사회적인 지위, 또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계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모두 다 연속적으로 또 복합적으로 각각의 계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죠. 바로 베버가 이야기한 바로 계층론, 바로 다원적 불평등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위 불일치 현상도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됐죠?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마칠게요. 자, 135쪽에 1번입니다.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현상이다. 불가피에 내재된 표현은 사회 유지와 발전이야. 근데 갈등론은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 아니잖아. 지금 현재의 불합리함을 타파하고 변혁하고, 그쵸?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라고 말했잖아요. 얘는 기능론이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계층론은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본다. 여러분, 계층론이 아니라 계급론이라고 해야 되고요.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한다. 세 글자로 일원론. 일원론. 그 다음에 경제 결정론적 관점이다라고 했던 거 챙겨두시고요. 3번에 계급론은 계층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서열화된 것이다. 계급론이 아니라 계층론이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져서 상층, 중층, 하층이라고 하는 게 서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아까 일원론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다원론이라고 그래. 다원론. 아까 앞에 개념에서는 제가 못 적어드렸는데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드리니까는 개념에다가도 메모해두세요. 다원론이라고 합니다. X.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자, 4번 선생님이 왜안 하나요? 4번은 다음 시간에 개념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4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면은요.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0: 지배집단만의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봤죠? 지배집단에게 유리한 가치 배분 기준, 권력, 재산, 가정 배경, 이런 것들로 정리했었습니다. 6번에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 사회 불평등의 고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던 거. 자, 누구의 한계점으로 정리했던 거예요? 누구의 한계점? 그렇죠. 기능론이죠. 기능론의 한계점. 자,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사회 불평등의 고착화, 이 계급 재생산, 이런 부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능론의 한계점으로 정리했어.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7번에 사회 불평등의 사회 구조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6번, 7번 모두 다 중요하네. 얘는 갈등론의 한계점으로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셨죠? 둘다 기능론 한계점, 갈등론 한계점. 자, 8번이에요. 자, 동일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 간의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자본가 계급끼리, 또 근로자 노동자 계급끼리, 지배 집단끼리, 피지배 집단끼리. 바로 계급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다음 9번이에요. 자,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 바로 베버가 이야기한 계층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9번은 계층론이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건너가 볼게요. 중간에 이제 다루지 않은 거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개념 정리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12번에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여기에 전제된 표현이 뭐예요?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아,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아니다. 아니다. 사회 유지와 위해,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거. 그거 아니다라고 보는 거는 갈등론이죠, 갈등론. 네, 여러분, 기억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14번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여부라고 하는 거.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 계급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자, 니은으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지위불일치 현상 설명했던 건 뭐였어요? 바로 계층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불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었던 계층론에서 살펴봤었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로 디귿,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복습해 봤습니다. 자, 4단원 첫 번째 주제, 사회 불평등 현상 관련된 내용들 꼼꼼하게 한번 잘 정리했어요. 다음 시간에 마저 개념도 정리하고 관련된 문항 풀어볼 거니까는요, 이번 시간 정리한 개념 여러분의 것으로 지금부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와 문화는 럭키복키.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바리즈 작가님 글 중에 하나야. 크고 작은 걱정이 있을 땐 스스로를 큰 강물로 생각한다. 저 표정도 되게 온화해 보이지 않아? 강물은 아주 넓고 끝이 없으며, 다음 그림 보면, 당장은 그 컵의 물이 두렵겠지만 모두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금 겪는 일들은 작은 컵 하나의 일이라고. 가끔 이렇게 얼룩진 컵에 물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사실 저 작은 컵 하나가 되게 큰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강물에, 그큰 강물에 저런 작은 컵 하나에 더러운 물 섞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그런 일들은 작은 컵 하나 정도의 일이라고 모두 희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다음 내용 보면

끝없이 흘러가고 세차게 나아가는 강물처럼 시간이 흐르면 그 컵의 물도 나의 일부가 되어 더 큰 힘을 갖게 한다. 그래서 그때 당장은 정말 큰일이 난 것만 같고 그 작은 컵의 만큼의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크게 느껴지기만 하잖아. 근데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나를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내가 더 큰 힘을 갖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다음 사진 보면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일이 일비 하지 말자. 우리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근데 그게 나도 늘 생각은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순간에 빠져있을 때에는, 특히나 힘든 일을 겪을 때에는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만 같은 생각이 들잖아. 근데 우리 그럴 때일수록 나는 큰 강물이고 그까지 거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오늘은 계산 진짜 많이 하는 날이거든. 그래서 미리 혹시라도 30도, 45도, 60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르는 친구들은 얼른 공부해가지고 와야 돼. 나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 우리 1번부터 정리해보자.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우리 원래는 저런 음수인각에 대해서 값 절대 못 구했잖아. 근데 이젠 할 수 있지. 나 우리 사인이라는 애는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애였어. 이거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지. 근데 우리 6분의 파이라는데 6하고 3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30도. 나 우리 사인은 있잖아. 점점 값이 커지거든?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었어. 그러니까 가장 작은 30도였으니까 값이 2분의 1이었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하나 더 해보자. 나 코사인 3분의 4파이였어. 3분의 4파이. 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형태로 한번 쪼개볼까? 예를 가지고 코사인. 우리 3분의 4파이란 얘기는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지. 요 괜찮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각으로 바꿔야 돼.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각은 보통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식을 변형시켜주는 거야. 그럼 파이 걸렸다? 우리 180도지. 모양이 순둥순둥 그대로 유지되지? 그래서 얘는 코사인. 가운데 보고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있는 알맹이만 가지고 오라 그랬어. 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부호 결정. 나 우리 삼각함수에서의 부호를 결정해주는 건 사분면상에서의 위치였다. 그래서 순서대로 얼싸 안고 플러스였지. 근데 지금 각이 누구였냐면 파이만큼 갔어. 그리고 조금 더 갔어. 나 파이였으니까 180도만큼 움직였어. 180도만큼 갔다가 조금 더 움직여. 몇 사분면인 거냐면 3, 4분면. 우리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야. 근데 우리 코사인 같은 경우는 3하고 6 왔다 갔다 하니까 코사인 60도인데 우리 코사인은 점점 작아진다 그랬지? 그래프의 모양 떠올려봐. 즉 60도 일대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탄젠트 나왔어. 나 우리 탄젠트 4분의 3파이인데 우리 4분의 3파이는 못 구하잖아. 우리가 아는 거?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야. 그럼 적당히 더하고 빼서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4분의 3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지. 근데 우리 파이가 탄젠트는 주기가 몇이었어? 그치, 파이였어. 위치에 영향을 안 줘. 그럼 얘 그대로 뭐랑 똑같냐면 그냥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하고 같다. 근데 우리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오지, 사인처럼.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결국 몇 도인 거야? 그치, 우리 숫자 4 나오는 거 45도밖에 없었지? 나 마이너스 탄젠트 45도야. 우리 탄젠트 45도는 1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값을 계산해달라 그랬잖아. 구하라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1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상태로 바로 읽어낼 수 있는 애들은 풀어내주면 되는데 3분의 4파이, 4분의 3파이처럼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 이럴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의 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뭔가를 더해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빼주거나 이렇게 식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얘가 유형 9번이었고 이번에는 우리 유지 9번 한번 해보자. 저만큼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나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각각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합쳐보자. 첫 번째로 사인부터. 나 우리 사인인데 6분의 7파이야. 못 구하지. 쪼개볼까? 우리 6분의 7은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지?
지금 몇도 걸렸냐면 파에 걸렸어. 180도. 순둥순둥하지. 나 모양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인 6분의 파이. 이제 보호결정. 나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몇 사분면? 그치? 3, 4분면. 우리 얼싸 아니니까 사인은 마이너스지. 즉 이거 마이너스 사인 30도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똑같이 한번 해보자. 두 번째로 코사인. 나 우리 6분의 5파이 누군지 모르잖아. 바꿔보자. 쟤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지. 그럼 나몇도 걸렸냐면 파이 걸렸어. 순둥순둥 모양 그대로 유지. 나 코사인이 그대로 코사인으로 나와. 이제 부호결정. 나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2, 4분면. 얼싸 안고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나 마이너스 코사인 30도지. 우리 코사인은 각이 작을수록 값이 커. 2분의 루트 3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지막 탄젠트 한번 해보자. 우리 탄젠트 얼마였냐면 6분의 11파인데 또 적당히 바꿔볼까? 우리 6분의 11은 6분의 12에서. 그치? 6분의 1 하나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쓸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우리 2파이는 주계 배수니까 위치에 영향을 안 주지. 그냥 없애버려도 괜찮아. 그래서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 탄젠트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오지.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였어. 그 얘기는 우리 탄젠트 6분의 파이는 탄젠트 30도고, 그러니까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거지. 나 이제서야 세 개의 값을 다 구했어. 근데 요세 개를 가지고 뭐 해달라 그랬냐면 문제에서는 곱해달래. 그래서 하나씩 써보자. 요 다섯 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거기다가 마지막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까지. 나 일단 마이너스가 지금 세개 나왔어. 그러니까 부호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두 개는 만나서 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는 살아남았지. 우리 지울 수 있는 거 있나 보자. 나 루트 3하고 루트 3은 지워졌겠네. 그래서 분모에 남은 거 누구밖에 없냐면 곱해서 4, 분자에는 1. 그래서 문제에서는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저세 개의 값을 가지고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각각을 구해서 마지막에 합쳐준 거야. 그래서 식을 가지고 변형시키는 게 중요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런 형태로 내가 알고 있는 값으로 눈에 보이는 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얘가 유제 9번이었고 요번에는 10번 한번 해볼게. 요 문제 잘 봐야 돼. 지금 코사인이라는 애가 있었어. 나 앞에 있던 문제들은 그나마 각의 사이즈가 좀 눈에 보였거든? 근데 여기는 도통 누군지 모르는 세타라는 애가 저렇게 껴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값이 3분의 1이 된다 그랬고, 탄젠트는 음수라 그랬고, 내가 원하는 건 사인 값이야. 나 이런 정보들이 있어.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코사인식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나 코사인을 정리하려고 봤더니 몇도 걸렸냐면 2분의 파이 걸렸어. 90도. 우뚝 서 있어. 까칠하지? 우리 코사인이 뭘로 바뀌냐? 사인으로 바뀔 거고, 가운데 보고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있는 각을 그대로 갖고 오라 그랬지. 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호결정. 나 우리 90도만큼 갔다가 세타가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할 거야.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몇 사분면? 1사분면. 우리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지. 즉 저식은 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게 지금 3분의 1인 거야. 그리고 나 조건에서 뭐 줬냐면 탄젠트는 음수가 된대. 그럼 지금 탄젠트는 음수고 사인은 플러스네. 이런 거몇 사분면일까? 나 이제 몇 사분면인지 알수 있겠네. 나 탄젠트는 음수고 사인은 플러스야. 순서대로 얼싸 안꼬였어. 나 여기서 사인이 플러스가 될수 있는 건 1, 2밖에 없거든. 근데 그 와중에 탄젠트는 음수래. 사인만 플러스인 거니까 지금 2, 4분면이었겠다. 그럼 이제는 내가 구해야 되는 식 한번 정리해볼게.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지금 이 값이야.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 2분의 3파이 몇 도? 270도. 까칠까칠하지. 우뚝 서 있으니까. 사인이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세타는 그대로 따라와. 부호결정. 나 27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27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몇 사분면이냐면 3, 4분면. 우리 그때 사인은 마이너스. 나 이거 구해야 돼.
지금 사인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을 물어보고 있어. 나 예를 가지고 내가 정석대로 풀자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만드는 관계식 하나 있었어. 둘, 제곱해서 더.

과하면 각이 같았을 때 무조건 1이다. 나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 우리 코사인 제곱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사인을 제곱하니까 9분의 1. 그래서 뭐가 되냐면 9분의 8이 되지. 근데 코사인의 제곱이 지금 9분의 8이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몇 사분면? 이사분면. 그러니까 코사인은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음수. 그럼 나 음수니까 만족하는 거 3분의 2루트 2 값에다가 뭐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제곱했을 때 9분의 8이 되니까 여기다가 루트 씌워준 거야. 대신에 부호는 마이너스. 근데 얘는 지금 코사인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뭐였어? 마이너스 코사인. 그러니까 이 문제의 진짜 정답은 3분의 2루트 2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자. 나 일단 문제에서 셋다 값을 안 줘. 그래서 식정리가 더 중요해. 내가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니까. 2분의 파이 걸려서 사인으로 바뀌었고, 2분의 3파이가 걸려서 코사인으로 바뀌었어.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이거야. 근데 사인을 주면서 코사인을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그 둘이 같이 등장하는 관계식이 하나 필요한 거지. 각각의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그거 무조건 1이다. 그래서 요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나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삼각형 막그리기야. 우리 사인 값을 구했잖아. 지금 사인 값이 뭐였었냐면 3분의 1이었어. 그럼 요거 만족시켜주는 그치, 삼각형 하나 만들자 그랬지? 우리 사인이라는 건싹 넘어가는 게 사인. 3이었고 1이었어.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루트 9-1이니까 8이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한 번에 읽어낼 수 있어. 물어보는 게 많을수록 오히려 더 간단해져. 코사인은 뭐냐면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 즉 3분의 2루트 2인 거고. 탄젠트는 뭐였어? 직각 그려주는 게 탄젠트, 즉 2루트 2분의 1이 탄젠트. 안 끝났지? 부호 결정. 즉 우리 문제에서는 이사분면 사인만 플러스, 사인은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까지 붙여주면 바로 코사인을 구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식 보면 알겠지만 얘가 훨씬 더 간단. 근데 서준형 문제일 때 학교 내신 시험일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돼. 정석대로.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요 내용 이용해서 풀어. 줘야 되는 거야. 얘가 유형 10번이었고 이제 유제 10번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이런 거 계속 풀 거야. 이런 형태식으로. 지금 사인이 있었는데 얘도 세타가 지금 누구인지 몰라. 우리 저식들을 좀 열심히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인에 관한 표현 먼저 갖고 올게. 나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5분의 4였고,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에 대한 수식을 구해야 돼. 그럼 사인부터 정리하려고 봤더니 파이 걸렸어. 모양 그대로 유지, 순둥순둥 사인 세타. 부호 결정. 나 파이만큼 갔어. 평평해졌어. 180도? 조금 더 가. 얼싸. 아니지. 사인은 마이너스. 그게 지금 누구냐면 5분의 4였어.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누구인 거냐면 마이너스 5분의 4인 거지, 지금. 나 여기까지는 값 정리했어. 그리고 코사인은 음수라 그랬고, 마지막. 내가 구해야 되는 값 보자. 나 우리 탄젠트인데 2분의 파이 걸렸다? 우뚝 서 있어. 까칠하지? 뭘로 바뀌어야 돼? 역수. 탄젠트 세타분의 1이야. 근데 이제 부호 결정을 좀 해보면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이사분면 탄젠트는 마이너스. 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사인.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탄젠트.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생각나야 돼?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우리 탄젠트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쓸수 있었다. 근데 지금 그거 역수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사인 알고 있고 코사인만 구해서 대입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구해도 되고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코사인은? 그치. 코사인 제곱은 1-사인 제곱. 나요 수식 이용해서 대입해주면 돼. 그게 가장 정석적인 풀인데 우리 삼각형 막 그리게 하자. 지금 내가 하나의 값을 알고 있고 필요한 값이 여러 개니까 삼각형 그릴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거 뭐였냐면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거야. 우리 5분의 4였으니까 싹 넘어가는 게 5분의 4, 5였고 4였어. 피타고라스 쓰지 말고 자동으로 나와야지. 우리 3대 4대 5, 이 정도는 기억하자 그랬지? 여기가 3이었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내 최종 목표는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구하는 게내 최종 목표였거든? 그럼 나이 안에서 뭘 읽어야 되냐면 탄젠트를 읽어야 돼. 탄젠트. 나 우리 탄젠트라는 건 직각
맞으니까 그리는 게 탄젠트지? 그래서 얘는 3분의 4였거든? 아직 안 끝났어. 부호결정. 지금 문제에서 4분면을 정확하게 안 줬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 우리 지금 사인의 부호는 뭐였냐면 마이너스였다? 근데 코사인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우리 순서대로 얼, 싸, 앙, 코, 플러스였지. 근데 지금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래. 그런 거 어디일까? 그치, 여기밖에 없지. 탄젠트만 플러스인 구간. 나 지금 탄젠트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야. 그럼 이제 답 구해보자. 나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야.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야. 역수하면서 부호 바꿔야 돼.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탄젠트 값 저걸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 대신에 어때? 좀 번거롭지. 우리 코사인 제곱이 1- 사인 제곱인 거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코사인에다가 넣어. 문제에서 준 사인 값 넣어. 그거 가지고 분수 형태로 정리해야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 막그리기를 이용했어도 괜찮아. 얘가 유제 10번인 거고 이번에는 유형 9번, 25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지금 25번 문제가 저렇게 세 개의 각이 나와 있는데 저 세 각 다 어때? 그치, 정리가 좀 덜 되어 있지. 하나씩 고쳐보자. 나 하나씩 똑똑 떼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합칠게. 나 사인을 좀 갖고 올 건데 우리 사인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야 돼? 밖으로 기어 나오지, 원점 대칭? 나 이거 마이너스 사인 120도야. 근데 우리가 아직 120도를 계산 못하잖아. 얘부터 좀 먼저 한번 해볼까? 내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자. 나 우리 120도라는 건 180도에서 60도 빼주면 되지. 여기까지. 나 우리 180도에서 60도를 뺐어. 180도인데 모양 평평하지?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얘는 몇 도냐면 사인 60도. 나 파이만큼 갔다가 좀 돌아왔어. 2사분면 얼싸였으니까 사인은 플러스. 사인 60도니까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 근데 지금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직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겠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정리해주는 거야. 나 코사인 210도야. 얘는 어떻게 정리해볼까? 코사인 210도. 나 편한 각으로 써주면 돼. 나 얘는 270 마이너스 60도 해도 괜찮고 아니면 180 플러스 30도 해도 돼. 같은 답이 나와 어차피. 근데 우리 180도라는 건 순둥순둥 모양 그대로 유지. 나 코사인이 뭘로 유지되냐면 그대로 코사인으로 유지가 되지. 부호결정. 나 180도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몇 사분면? 얼싸 안 3사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지. 나 1번 2번 구했고 이제 마지막 탄젠트 300도 해볼까? 얘는 어떻게 될까? 탄젠트 300도. 우리 일단 지울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지워보자. 나 300도를 만들 때 자유롭게 만들면 돼. 뭐 몇 도? 180도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360도 갖고 올게. 나 이거 360도 마이너스 60도잖아. 근데 360도는 한 바퀴 삥 도는 거야. 위치에 영향을 안 미치지. 그래서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탄젠트 마이너스 60도. 근데 우리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 원점 대칭이거든. 즉 마이너스 탄젠트 60도. 그럼 이제 탄젠트 60도만 알면 되네. 우리 탄젠트 60도는 그치, 루트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지. 나 지금 세 개의 값을 다 구했고 우리 문제에서는 뭐 해달라 그랬냐면 걔네들을 좀 더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더해보자. 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그리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이 하나 더 있었네. 그러면 2하고 2하고 약분되지? 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두 개 생기겠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마이너스 2 루트 3이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호도법 대신에 60분법으로 써있어. 120도, 210도, 300도. 나 저런 표현들도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고 기준값을 뭘 하든 전혀 상관없어. 나 이런 거 만들 때에도 270이 기준이어도 되고 180이 기준이어도 돼. 같은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얘가 유형 9에서의 25번 문제였고 이제 26번 한번 보자.
얘도 다섯 개나 계산해야 돼. 26번 한번 볼게. 지금 적합수 구해달래. 나 우리 하나씩 따로따로 구해서 마지막에 합치자. 첫 번째로. 나 분모에 있는 애들부터 순서대로 갖고 올게. 나 사인 3분의 2파이야. 고치면서 갖고 오자. 사인. 나 저거 못 구하는데. 즉,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바꿨어. 요 괜찮아?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3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뺐으니까 3분의 2파이. 파이 걸렸으니까 모양 순둥순둥 그대로 유지. 사인 3분의 파이고. 파이만큼 갔다가 좀 돌아왔어. 2사 분면. 얼싸 안 꼬니까 플러스. 사인 60도니까 뭐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 이번에는 코사인 고쳐보자. 나 우리 코사인 누구냐면 3분의 5파이야. 우리 3분의 5파이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되겠다. 3분의 6에서 3분의 1파이 빼준 거야. 그 2파이는 뭐야? 그치, 죽이지. 전혀 영향 없지? 그럼 나 죽이니까 없어졌어.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3분의 파인데, 우리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애지. 와, 죽겠지. 나 이거 코사인 3분의 파이네. 즉, 코사인 60도인 거지. 우리 코사인 60도 얼마냐면, 그치, 2분의 1이지? 나 이제 또 나머지 분모. 나 탄젠트인데 3분의 4파이 쪼개자. 쟤는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되네. 근데 우리 탄젠트는 파이가 죽이었어. 전혀 영향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탄젠트 3분의 파이, 탄젠트 60도. 얼마냐면 루트 3인 거지. 나 지금 요만큼이 분모야. 이제 분자 세트 계산하자. 사인부터. 4분의 7파이인데, 4분의 7파이. 어떻게 만들까? 응, 4분의 8에서 4분의 파이 빼자. 즉,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네. 그럼 나 지금 2파이잖아. 죽이잖아. 없애버렸어. 그리고 났더니 마이너스인데, 우리 사인은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지. 나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는 45도. 즉,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었겠다. 똑같이 한번 더. 나 이번에는 코사인 4분의 5파이. 얘는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되는 애네. 나 모양이 순둥순둥이지? 180도니까. 즉, 코사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근데 여기다가 뭐 할까? 부호 결정. 파이만큼 갔는데 조금 더 갔어. 얼싸. 아니지. 코사인은 마이너스. 나 우리 마이너스 코사인 45도야.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었겠네. 이제 분자 분모 다 했어. 합치자. 우리 한 번에 합쳐도 되고 아니면 곱해서 합칠까? 어차피 모양 한번 다시 볼게. 분모끼리 싹 곱하고 분자끼리 싹 곱한다? 그러니까 우리 곱해서 갖고 오자. 나 이거 세 개를 지금 곱할 거야.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였어. 그러니까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끼리 곱했더니 3이 됐어. 얘가 지금 누구냐면 분모야. 분모. 그리고 우리 분자도 한번 곱해볼까? 얘네 둘. 나 얘네 둘은 둘다 마이너스네. 곱했더니 플러스로 바뀌었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벗겨지니까 뭐 나와? 2분의 1 나오는 거지. 2분의 1. 얘가 지금 어디냐면 분자. 이제 합치자. 나 우리 분모는 뭐 나왔냐면 4분의 3 나왔고, 분자는 뭐 나왔냐면 2분의 1 나왔어. 그래서 곱했더니 6, 곱했더니 4. 우리 안에 거 곱해서 분모, 밖에서 곱해서 분자. 약분시켜서 곱했어도 괜찮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분시켰더니 3분의 2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 전체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분의 2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계속 같은 형태야. 대신에 부호 실수 안 하도록 마지막에, 그치, 위치 가지고 부호 결정할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얘가 26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7번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세타가 누군지 안 주어져 있는 문제지. 저 값을 가지고 더하게 되면 3분의 2가 된대. 한번 만들어 볼까? 첫 번째. 나 사인 마이너스 세타야. 우리 사인은 마이너스가, 그치, 기어 나온다? 그럼 저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지. 하나 계산했어. 두 번째. 나 이번에는 코사인이야. 나뭐 걸렸는지 봤더니 2분의 3파이야. 우뚝 서 있어. 나 우리 90도하고 270도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애들이지? 사분면상에서. 그럼 나 우뚝 서 있어. 까칠까칠해. 코사인이 뭘로 바뀌냐면 사인으로 바뀌는 거야. 가운데 보고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라 그랬어. 이제 마지막 보호 결정. 나 27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와. 세타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 항상 아주아주 아주 조금이라 그랬어. 27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와.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 얼싸 아니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내가 지금 요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두 개를 가지고 뭐 했냐면 더했다. 둘 더할게. 마이너스 2사인 세타지. 둘을 가지고 더한 값이 뭐가 되냐면 3분의 2가 된다 그랬어. 나 2하고 2는 없어졌네. 그래서 사인 세타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사인 값을 물어

물어보고 있네. 이자체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리해야 되는 값이 두개 있었어.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코사인 값. 그래서 각도 걸리는 거 체크, 음수인각 체크. 그래서 사인하고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라서 마이너스 기어 나와.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사라진다. 얘가 27번이었고 이번엔 28번. 요게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 우리 앞에 문제들은 그냥 뭐 했어? 그치, 그냥 막 계산해서 대입했어. 근데 얘는 마지막에 그래도 식계산이 하나가 포함이 돼. 지금 나 이런 관계식 하나를 갖고 있다?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요만큼. 나 우리 사인인데 뭐 걸렸냐면 270도. 사인이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으로. 부호결정. 나 270도만큼 갔어. 조금 더 가. 몇 사분면? 4사분면, 얼싸 아니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나 이제 뒤에 있는 코사인 바로 계산해서 뒤에다가 붙일 거야. 나 우리 코사인인데 90도 걸렸어. 바뀌지. 누구로 바뀌냐면 사인으로. 우리 90도만큼 갔다가 좀 돌아왔어.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잖아. 나 얘네 둘을 곱했다.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4분의 1이 돼. 나 이거 간단하게 쓸게. 나 마이너스 코사인하고 사인 곱했더니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이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지. 나 지금 곱을 구했어. 근데 합에 대한 제곱을 물어본다? 저거 무슨 식이야? 그치, 완전 제곱식이잖아. 나 사인하고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을 물어봐. 우리 항두 개짜리의 전체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이사코 더하기 코사인 제곱. 여기서 기억나야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각도가 같을 때는 무조건 몇이었냐면 그치, 1이었어.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뭐랑 같냐면 이1 더하기 이사코를 구해줄래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1이었고 나 사인 코사인의 곱은 마이너스 4분의 1. 거기에다가 두 배했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2 더해주면 2분의 1이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28번 전체 값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정답은 2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요 문제는 식을 보고, 요거 완전 제곱식이네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의 제곱은 1이라는 거 기억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28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29번 한번 보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묶여있는 괄호식을 잘 봐야 돼. 우리 계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수학에서는 항상 그치, 괄호 먼저. 그래서 어디 계산해야 되냐면, 나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서 더한 거에 뭐 해줘야 돼? 전체 제곱. 그리고 뒷부분은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 나 얘네들이 요렇게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두 배해주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더해주는 거야. 한 단계씩 한번 해보자. 나 일단 앞쪽에 있는 애들 먼저 계산할게. 나 2분의 파이 걸렸어. 사인이었는데, 2분의 파이 90도지.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 5분의 파이로. 부호, 나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인 거지. 하나 계산했고, 나 이제 뒤에 거 바로 쓸까? 여기다가 더해보자. 나 코사인인데 2분의 파이 걸렸어. 모양이 바뀌어야 돼. 사인 5분의 파이로. 근데 90도만큼 갔다가 좀 돌아왔어.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 이 상태지. 나 지금 이첫 번째에 있는 괄호를 구한 거야. 얘 가지고 뭐 해야 돼? 전체 제곱. 모양이 보여? 나 코사인 5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5분의 파이. 그거의 전체 제곱이야. 나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쓰자. 어차피 각도가 같아.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더한 거 지금 제곱하란 얘기잖아.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더하면 1이고 거기다가 뭐가 생겨? 이사코.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 구간 더해준 거야. 나 여기까지 지금 계산했어. 이제 뒷부분 해보자. 우리 여기서도 알맹이들 먼저 한번 해볼까? 사인이었는데 2분의 3파이 걸렸어.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 5분의 파이. 근데 270도만큼 갔다 좀 돌아왔어. 사인은 1하고 2에서만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지. 나 2는 제외하고 나머지 뒷부분 계산하는 중이야. 거기다가 이제 뭘 곱해야 되냐면 코사인인데 2분의 3파이 걸렸어. 바뀌어야지. 사인으로 바뀌었겠다. 사인 5분의 파이로. 부호결정. 나 270도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얼싸 안 꼬지. 그러니까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야. 그래서 부호가 요 상태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가 또 있냐면 앞에 2가 하나 곱해져 있어. 뒤에다가 쓸게. 이렇게. 나 지금 이 값인 거야. 간단하게 써볼까? 나 마이너스 코사인.

있는 사인, 거기다가 이 곱해져 있어. 즉, 마이너스 2 사코인 거지.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나 우리 크게 두 덩이를 구했어. 나첫 번째 덩어리를 구한 게 지금 1 플러스 2 사코. 두 번째 덩어리를 구한 게 지금 마이너스 2 사코. 근데 그두 개를 뭐 해야 끝나냐면 지금 더해야 끝나. 그러니까 앞에 거. 1 플러스 2 사코한테 마이너스 2 사코를 더했다? 둘이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지. 그래서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1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 전체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보자. 나 29번 같은 경우는 계산식이 많아. 그래서 중심 봐야 돼. 계산 순서에 맞춰서. 나요 전체값 더해준 거에 전체 제곱해줘야 되고. 얘네는 전부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두 배에다가 곱하기 연결된 거 해주고 크게 통으로 더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계산했다. 사인하고 코사인이 사라지네. 그래서 1밖에 안 남는 거야. 얘가 29번이었고, 이번에는 30번 한번 보자. 요것도 조금 고민했어야 됐는데. 지금 삼각형 ABC가 있었거든? 그때 코사인 C는 3분의 루트 3이래. 3분의 루트 3. 나 코사인 값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 그리고 나는 얘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첫 번째 표현이 너무 중요해. 나 사인 A 더하기 B다. 내가 지금 A도 누구고 B도 누군지 전혀 모르지. 근데 저 AB라는 애는 삼각형에 있는 각이잖아. 나 어떤 삼각형이 있었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근데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 하나 있어. 이세 개를 더하면 무조건 몇 도라는 거? 180도라는 거. 그럼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180도니까 얘는 결국 파이인 거지. 똑똑하게 쓰면. 근데 지금 A 더하기 B라며.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A 더하기 B로 정리하자면 뭐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C다. 이제는 우리가 식 정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뀐 거야. 얘가 뭘로 바뀌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C야. 뭐 걸렸어? 그치, 순둥순둥 180도 파에 걸렸어. 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지? 그대로 사인 C야. 이제 보호결정. 나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와.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그래서 앞부분 계산한 게 지금 사인 C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요 코사인 값 한번 볼까? 나 코사인인데 2분의 파에 걸렸어. 90도. 까칠까칠이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90도만큼 갔다가 돌아왔어. 1사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지. 나 지금 요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근데 그두 개를 가지고 뭐 해달래? 곱해달래.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사인 C, 사인 C, 즉 사인 C의 제곱이야. 나 얘를 구해주는 게 지금 목표야. 그럼 얘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사인의 제곱은 뭐하고 같아? 그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하고 같지.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제곱을 줬어. 나 우리 저 상태로 여기다가 바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루트 3으로 약분시키면 코사인 C가 루트 3분의 1이지. 그거 제곱해서 갖고 와볼까?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3분의 1. 그래서 뭐가 되냐면 3분의 2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전체값의 곱을 구해달라 그랬고 사인 C, 사인 C 곱하면 사인 C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은 3분의 2였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제일 중요했던 건요 단계야. 지금 A 더하기 B라는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저런 답이 나와. 우리 삼각형의 합은 아무 조건이 없어도 세 개를 더했을 때 무조건 180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은 180에서 나머지 각을 빼주는 형태로 정리해 줄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문제가 유형 10에서의 30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유형 11번 한번 보자. 여기에는 제목이 좀 붙어 있지. 내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표현을 썼어. 보통은 내가 저렇게 개념 쓸때 개념만 써놓고 밑에 통으로 비워놓잖아. 내용 정리할 수 있게. 근데 저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내용이 없어. 문제로 바로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바로 위에다 제목 붙여놓은 거야. 나 x가 있었는데 0부터 2파이까지야. 그리고 방정식에 등장을 하는데 sin x가 2분의 루트 3이 됐으면 좋겠대. 잘 생각해야 돼. 나 우리 sin x가 2분의 루트 3이 된다? 그때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해를 구하래. 나 우리 방정식의 해라는 건 식을 만족시켜주는 x 값이지. 우리 누가 x가 몇이었을 때 2분의 루트 3이 되지? 우리 이거 열심히 외웠는데. 우리 sin x가 2분의 루트 3이래. 그런 거 누구? 그치, 60도. 그래서 나 이거 x는 60도. 그래서 정답은 3분의 파이. 이제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려.

이게 왜 틀리냐면 모양만 봤을 때는 분명히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 맞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방정식 문제 풀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범위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x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방정식이지. 근데 우리 이렇게 어려운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누구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었냐면 함수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었다? 우리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어. 우리 그렇다 어떻게 풀지? 두개 함수식을? 그치, 연립해버리지. 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두 식을 연립시켜버린다?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에 뭘 구했냐면 근을 구했어.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하고 같은 내용이었지. 그럼 얘도 우리가 방정식 대신에 함수로 한번 풀어보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는 삼각함수 그래프 잘 그리거든. 그래서 방정식보다는 오히려 함수가 더 편해진 거야. 그래서 방정식 문제가 나왔을 때 함수에서의 문제로 바꿔 풀 거고, 방정식의 근 대신에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한번 살펴볼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순간이 나는 궁금해.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어디까지냐면 2파이까지야. 나 방정식을 푸는 중이지만 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꿔서 풀 거야. 내가 원하는 건요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야. 그래서 y는 사인 x라는 함수 하나, 그리고 y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상수함수 하나. 나는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는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그림 그려야지. x 있었고 y 있었고 0 있었어. 나 우리 기본 사인 그래프니까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다. 우리 사인이라는 애는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꾸물 이게 사인이었어. 나맨 끝자락 다시 나오기까지가 2파이. 그거의 가운데니까 파이. 그거의 가운데니까 2분의 파이. 그거의 가운데니까 2분의 3파이. 일단 사인 x는 그렸어.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0부터 2파이까지라 그랬지? 그래서 예쁘게 한 커브만 딱 그린 거야. 한 조각만. 이제 여기다가 뭐 그려야 되냐면 y는 2분의 루트 3이야. 이거 무슨 함수야? x 없으니까. 상수함수지. 나 가로선인 상수함수다. 근데 지금 그 상수함수의 값이 누구냐면 2분의 루트 3이야. 나 지금 루트 3은 1점 몇몇몇이지? 즉이 전체 값은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저 2분의 루트 3이 어디쯤 있냐면 이런 데 있는 거야. y는 2분의 루트 3. 그럼 이제 눈으로 봐야 돼. 나 y는 fx라는 sin x 하고 지금 y는 2분의 루트 3하고 몇번 만나? 톡톡 두번 만난다. 그러니까 근이 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야 돼.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나 우리 2분의 파이가 몇 도야? 그치, 90도지. 우리 90도 안쪽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만 외웠잖아. 우리 90도 안쪽에 있는 값 중에서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누구 있어? 60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 3분의 파이라고. 60도라는 걸 외웠으니까. 근데 우리 90도보다 큰각 중에 2분의 루트 3 나오는 그런 애들은 안 외웠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리 그런 삼각함수 그래프는 원을 빙글빙글 돌면서 만들어졌지. 그래서 구석구석이 전부 다 대칭이거든? 그럼 나 지금 요만큼의 사이즈가 3분의 파이였어. 그럼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사이즈가 뭐가 돼야 돼? 3분의 파이야. 요한 조각이 지금 3분의 파이인 거야. 근데 어디에서 움직였냐면, 나 파이에서 움직였다? 파이에서 어디로 움직였냐면, 왼쪽으로 움직였어.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어.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어.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 지점은 3분의 2파이야.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와. 첫 번째, 나 x라는 값이 뭐가 될수 있냐면 3분의 파이도 될수 있고 다른 값은 그 x라는 애가 3분의 2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방정식 문제를 풀때나 함수의 교점으로 그려서 푸는 거야. 문제에서 주는 영역에 따라서 답의 개수가 달라져. 내가 그림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2파이가 아니라 조건을 4파이라고 줬어? 그럼 나 이거 꾸물한 거한개더 그려야 돼. 이렇게 한 커브가 더 들어가. 그때는 y는 2분의 루트 3하고 몇번 만나? 하나, 둘, 셋, 넷, 네번 만나. 근이 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범위가 중요하다 그런 거야.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고, 그림이 달라지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고,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면 근의 개수가 달라져. 그래서 그림 그려서 풀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함수를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 그치,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렇게 교점 찾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특수각들을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30도, 45도, 60도.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특수가 외운 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교점을 찾을 거야. 그리고 그 교점을 이용해서 뭐할 거냐면,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는 구석구석 대칭이다. 그래서 퍼즐 맞추기 하듯이 대칭성을 잘 활용을 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외우고 있는 이런 특수각들은 보통 90도보다 작은 애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값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형태는 뭐냐면, 우리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부등식 1단원에서 풀었었지. 우리 어떤 형태 있었어? 자꾸자꾸 복잡한 애가 반복될 때가 있었어. 나 만약에 문제에서 사인이라든지 코사인이라든지 나 이런 삼각함수들이 뭐할 때가 있냐면 반복될 때가 있어. 복잡한 애들이 꼭 저런 기본형이 아닐 수도 있다. 나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복잡한 애들이 반복돼. 그때는 어떻게 풀지? 간단한 문자로 치환하지. 그래서 우리 저런 애들이 반복될 때는 그 식을 간단한 문자로 치환해야 돼. 근데 이렇게 치환시켰을 때 조심할 게 있어. 만약에 범위가 존재하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범위가 따라와야지. 탄젠트는 위아래로 쭉쭉 늘어나니까 실수 전체라서 범위가 없다?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때? 위아래가 꽉 막혀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인하고 코사인을 치환한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사인하고 코사인은 껴 있어야 돼. 그래서 치환하게 되면 범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 요런 개념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방정식 문제는 함수로 바꿔 풀 거고, 그림 잘 그려야 되고, 특수각 외워야 되고, 구석구석 그림이 대칭이고, 복잡하다면 치환할 거고. 그래서 다음 문제로 한번 더 연습을 해보자. 나 지금 요 해를 좀 구해달래. 우리 그림 그릴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범위 중요하다 그랬어. 나저 범위에 따라서 그림의 종류가 완전 달라져. 그림이 달라지면 교점이 달라지고, 교점이 달라지면 근의 개수가 달라져. 지금 나는 어디만 그려야 돼?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야 돼. 그리고 탄젠트의 제곱이 지금 3이 됐으면 좋겠대. 나 우리 탄젠트의 제곱이 3이 된다는 얘기는 뭘 제곱해야지 이런 거 3이 되지? 우리 제곱해서 3이 될수 있는 건두 가지지. 누구이거나, 그치, 루트 3이거나, 아니면 누구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그래서 나는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풀 거야. 탄젠트 값이 루트 3이 되는 케이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케이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처음부터 범위를 못 그릴 수도 있어. 그려놓고 움직여도 돼. 우리 탄젠트는 용처럼 슝 커진다? 나 이렇게 용처럼 슝 커질 건데, 0 이상인 구간이니까, 왼쪽 부분은 안 그려. 커지는 부분만 그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점근선 등장했어. 나 우리 점근선 등장했을 때첫 번째 점근선 기준은 누구? 그치, 2분의 파이지. 우뚝 서 있는 90도. 그리고 이제 또 그림을 한텀 그리고 한텀 그리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범위가 파이까지잖아. 나 이만큼이 2분의 파이, 그만큼이 다시 한번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냐면 파이. 이제 그림이 끝난 거야. 나 지금 요렇게 생긴 그림 안에서 구하는 거야. 그때 누구냐면 y는 루트 3이라는 상수함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상수함수. 근데 우리 루트 3부터 한번 해보자. 지금 90도였어. 90도보다 안쪽에서 한번 만나지. 이거 누구야? 90도보다 작아. 근데 탄젠트 값이 루트 3 나와. 그런 거? 60도지. 그러니까 3분의 파이였겠다. 나 우리 3분의 파이란 얘기는 요만큼의 사이즈가 지금 3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나 이제 루트 3하고 만나는 애는 구했어.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아래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 마이너스 루트 3. 나 마이너스 루트 3하고 저 그래프가 만나는지를 봤더니 여기 있어. 한번 만나네. 그래서 나는 이 값이 지금 궁금해.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그런 탄젠트 값을 외웠어, 안 외웠어? 그치, 안 외웠지. 내가 열심히 외운 건 루트 3 나오는 애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뭐 해야 돼? 구석구석 대칭인 걸 활용해야 돼. 지금 중심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었냐면 3분의 파이만큼. 나 중심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되냐면 3분의 파이만큼. 근데 기준값이 얼마였냐면 파이였어. 나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다?
식 써보자.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3분의 2 파이인 거지. 그래서 구하고 싶었던 요 부분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한 해가

파이였던 거야. 그래서 y는 루트 3하고 만나서 생기는 해는 3분의 파이였고 y는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만나서 생기는 해는 3분의 2파이였어.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x값은 3분의 파이이거나 아니면 가능한 x값은 3분의 2파이인 거지. 그래서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해. 내가 여기다가 커브를 하나만 더 그렸어도 요렇게만 한 번 더 올라갔어도 y는 3하고 또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그림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유지 11번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해보자. 수스피드 각정리. 나 우리 오늘 문제 진짜 많이 풀지 않았어? 계산 문제? 그래서 우리 각정리하는 연습을 해봤을 거야. 하나씩 하나씩 다 보기 어려워도 괜찮아. 우리 두 팀으로 나눴어. 평평하고 순정한 애들 모양 그대로. 90도, 270도 까칠한 애들 모양 달라졌지.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자기 혼자 자리 바꿨어. 그리고 부호 결정해줬던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림자에 그려야 돼. 나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순간 결국에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문제 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을 봤고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을 볼 건데 그때도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연습 잔뜩 해가지고 와.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어.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보구나 헤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현입니다. 미적분 원의 꽃 도암수의 활용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암수의 활용이 아무래도 다뤄야 되는 개념도 유형도 좀 많아요. 호흡 자체가 깁니다. 지난 시간에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 증가와 감소 안에는 원래 미분 가능성과 같은 개념이 적용 필요하진 않지만 그럼 미분이 불가능해도 불연속이더라도 증가와 감소는 정의가 되죠. 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다항 함수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결국에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 이번 시간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의 그래프에서 개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까지는 다루었지만 3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떠한 모양들이 있는지 좀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한번 짜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k인 3차 함수가 있어요. fx는 kx의 세제곱하고 d는 몰라요.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하는 순간 f'x는 3kx의 제곱하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질 텐데 지금 우리가 살피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y는 fx라는 함수 식이 있어요. 예로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개념은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fx를 인수분해를 할 수만 있다면 x축과의 교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다면 도함수 f'x의 부호를 관찰하는 거죠.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도함수의 부호를 보겠다는 말 또한 결국에 f'x를 인수분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인수분해하면 도함수의 부호를 알고 그럼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fx를 인수분해하거나 도함수를 인수분해해서 그래프를 그려내겠다는 건데 이게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큼이나 그래프로부터 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건 바로 인수정리의 핵심 개념이죠. 그래프를 보고 언제 만나는지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지 접하는지 이런 그래프의 개형으로부터 함수식들을 찾아내는 과정도 그래프를 그려낸 경험들이 많아야 식을 찾는 것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아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로부터 식을 찾아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그래서 가봅시다. fx를 인수분해하면 f'x가 되고요. fx도 인수분해할 수 있고 f'x도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찰할 건 순수하게 fx 이 그래프에 대해서 관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fx는 0, 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이죠. 얘를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누구로? x축의 관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케이스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교점이 3개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교점이 두 개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교점이 한 개 있는 상황이 있어요. 선생님,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안 만날 순 없습니까? 그럴 순 없어요.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까지 쫙 뻗어 있으니 x축이랑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개 만나는 상황부터 한번 가볼까요? 세 개 만나는 상황. x축과 하나, 둘, 셋. 얘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fx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fx는 k배에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는 것도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교점이 두 개입니다. 교점이 두 개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경우. 혹은 뚫고 지나갔다 접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접하는 경우를 알파,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 교점을 베타라고 하면 얘는 인수가 하나 있을 때는 뚫고 지나가, 인수가 두개 있을 때는 튕겨 접하는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알파에서 접하네. 그럼 얘는 x-알파라는 인수는 두 개. 베타에서 뚫고 지나가네. x-베타라는 인수는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교점이 하나일 때야. 얘는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어요. 삼중근인 경우가 있고요. 혹은 실근 하나와 두허근인 경우가 있어요. 자, 삼중근인 경우는 x는 알파에서 얘가 접하면서 뚫고 지나갑니다.

둘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야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근데 이건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라 F 프라임 알파가 0인 상황이야. 접 둘, F 프라임 알파가 0인 상황. 그럼 이 경우에는 fx를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이런 k배의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나 실근이 하나고요. 그냥 두어근인 경우에는 그냥 뚫고 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생겨요. 그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잖아? 오? 그러면 fx는 x-알파라는 수가 하나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2차식은? 몰라. 하지만 여기에선 실근이 나오지 않으니 판별식 p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작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래프로부터 식을, 식으로부터 그래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선생님, fx는 말이죠. 얘는 매끄럽게 이어져 있으니,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다항함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절대값을 빵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연속이긴 하죠. fx가 연속이면 절대값 취해도 연속이야. 끊어져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점들이 생깁니다. 꺾어 올려, 꺾어 올려, 꺾어 올려. x-알파, x-베타, x-감마. 인수가 하나씩 있을 때에는 얘는 x는 알파에서, x는 베타에서, x는 감마에서 모두 미분이 불가능해요. 뾰족해진다는 거야. 꺾어 올리면. 얘는 조금 독특하고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다시 조건을 보고 그래프의 개형이나 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교점은 두 개잖아요. 근데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하나만 있어요. x는 베타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독특한 상황인 거지. 위에 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꺾어 올리는 순간 절대값 취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세개 있지만 얘는 교점은 두 개야. 하지만 꺾어 올리는 순간 미분 불가능한 점은 하나씩 등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래와 같은 이제 삼중근 같은 경우에는 꺾어 올리더라도 미분이 가능할 거고요. 실수 전체에서.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는 꺾어 올리면 알파에서 딱 한번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한번 눈으로 보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래프의 개형을 최대한 눈에 많이 익혀두는 것.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최고차익에서 양수일 때의 그래프 모양을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렸고요. 이제는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는 정의를 했고요. 이제는 극대와 극소로 넘어옵니다. 최대 최소랑은 달라요. 최대 최소와는 다르다.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정의해봅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얘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 표현이 좀 어렵죠. 내의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있는 거야. 이게 수직선에서 생각을 하면 여기 a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있는 거야. 경계의 양끝을 제외하고. 됐지? 근데 이게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열린 구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어떤 열린 구간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X는 A의 가까운 주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양옆 정도로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X는 A의 양옆을 보는 되게 국소적인 좁은 범위에서의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X는 A의 양옆을 봤을 때, 가까운 주변을 봤을 때 말이야. 첫 번째, 극대를 정의.

정의해 봅니다. FA가 다른 모든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A. 그럼 X는 A에서 극소값 FA를 갖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증가와 감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극대와 극소라는 개념 속에는 이게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이라는 거죠.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념이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불연속이어도 극대극소는 정의가 된다는 거죠.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극소는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1. 만약에 불연속이더라도 극대는 정의가 되고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극대는 정의가 될 겁니다. 물론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 극대의 상황들을 볼 일이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다항 함수들이 여기에 해당을 할 테니까요. 자, 불연속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에 점이 있어요. 얘가 y는 fx야. 선생님, x는 a에서 극대 아닌데요? 왜? 여기 이 점의 옆에 보니까 얘보다 더큰 애들이 있잖아요. 아니야. 가까운 양옆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가까운 양옆을 보면 왼쪽에 있는 애도 얘보다 아래 있지? 오른쪽에 있는 애도 얘보다 아래 있지? 그러니까 극대 맞습니다. 아, 불연속이어도 극대 맞네요. 그럼 두 번째,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미분이 불가능해 뾰족한 이런 상황. 극대 맞습니다. 왜? 양옆을 봤는데 얘보다 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극대. 이게 우리가 주로 관찰하는, 주로 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상수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야. 다 높이가 똑같은 점들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극대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거 극대 맞아요. 왜? 정의가 그렇거든. 얘의 양옆을 봤는데 얘와 다 작거나 같잖아. FA가 더 크거나 같잖아. 왼쪽도 얘랑 같아, 오른쪽도 얘랑 같아.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변을 양옆을 봤는데 얘보다 더큰 애가 없으면 돼. 그럼 극대인 거야. 이 극대 맞죠? 옆을 봤는데 얘보다 더큰 애가 없잖아. 이건 되게 좁은 범위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봐. 우리 반에 키가 가장 큰 애가 180인 애가 만약에 3명이 있어요. 뭐 옆에 반에는 180보다 더큰 애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우리 반에 180인 애 3명이 있고 걔보다 더큰 애가 없어. 똑같은 애는 있잖아? 근데 어디에 가서, 야, 내가 우리 반에서 가장 커. 나보다 더큰 애가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랑 같은 애는 있어도 돼요. 나보다 더큰 애만 없으면 돼. 극대라는 건 그래. 그러니까 극대 맞아요. 그럼 극소는 이렇잖아요. 양옆을 봤는데 나보다 더 작은 애가 없으면 극소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아! 극대이자 극소네요. 오개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극대라는 개념도 극소라는 개념도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과는 관계가 없다. 무관한 개념이다. 불연속이어도 극대에 정의됩니다. 미분이 불가능해도 극대와 정의가 되고요. 미분이 가능할 때의 극대 이 상황을 주로 보게 되겠죠. 상수함수에서는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이다. 극대라는 건 뭐야? 어느 한 점의 양옆을 봤는데 얘보다 더큰 애가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극대인 거야. 자, 이제 1-3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좀더 살펴봅니다. 자, 1-3으로 가서요.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런 거야. 그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f'x의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맞아? f'x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fx는 증가. f'x가 0보다 작습니다. fx는 어떻게 돼? 감소. 이랬다고. 근데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증가와 감소가 결정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경우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f'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야.

X축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F'X.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면 이때 필연적으로 0이 되는 순간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X는 A를 경계로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경이 그려지겠지요. 도함수가 양수 FX 증가, 도함수가 음수 FX 감소. 오케이. X는 A에서 극대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아래에서 위로 뚫고 지나가는 F'X. 느낌 오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면 0이 되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럼 X는 A를 경계로 이번에는 어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FX의 그래프 경이 그려질 겁니다. X는 A에서 극! 소 되겠네요. 되나? 그래서 이제 결론. 미분가능 함수 FX는 말이야. 도함수 F'X의 부호가 바뀔 때그 값이 생깁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FX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고요. 얘가 극값을 갖게 됩니다. 극대와 극소. 되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fx의 극값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공부하다 보면 애들 착각한다고요. 아, 미분가능 함수에서만 극대극소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미분이 불가능해도 불연속이어도 극대극소는 정의가 됩니다. 근데 미분가능한 함수에서는 특별히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으니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fx가 극값을 갖는다. 이런 거야. 아, 그러면 fx가 미분가능한 함수인데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아, X는 A를 경계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네. 부호가 바뀜.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우린 도함수가 이제 연속인 애들을 보게 되니까요. F'A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미분가능한 함수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f'a가 0이야. 그렇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든 0이 되는 순간이 빵 찍혀야 되니까. 근데 f'a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습니까? 그러면 얘는 no. 이렇게 안 된다고요. 미분계수가 0이 된다고 해서 극값을 갖지는 않아요. 왜? 극값을 가지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도함수가 0이 되어 돌아도 부호가 안 바뀌면 얘는 그 값을 안 갖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fx가 x의 세제곱이야. 얘는 증가하는 함수지. 근데 f'x는 3x의 제곱이라 f'0은 0이잖아요. 그 값을 갖습니까? 안 갖는다는 거야. 왜? x는 0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거든요. 자, 이제는 증가와 감소를 넘어 극대와 극소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극대, 극소는 어느 한 점의 양옆을 보는 개념이라 다음과 같이 어떤 구간 안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럴 수 있잖아. 심지어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용어에서 오는 느낌 때문에. 이건 최대 최소랑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면 가장 높이 있는 점,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인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놓고 봤을 때 최대값이 항상 최소값보다 일반적으로 커요. 항상 크겠지. 근데 얘는 어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비교했을 때 극대값보다 극소값이 더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지. 극소가 극대보다 더클수 있다. 되나요? 자, 이제 극대와 극소에 대한 개념 전부 다 끝났습니다. 문제 풀러 갈게요. 자, fx가 있어요.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습니다. 이랬네.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야. 얘는 3배를 묶어내.

되면 x 제곱 빼기 4고요. 그래서 얘는 3배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얘가 스텝 1인데,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얘가 y는 f 프라임 x, x축이랑 언제 만나?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에서 만나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있는 거 맞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면 이제 스텝 2. x는 마이너스 2와 x는 2를 경계로 fx를 그릴 겁니다. fx는 증가, 감소, 증가.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되니까. 도함수가 양수입니다. 증가하다가 스톱. 도함수가 음수가 되니까 감소. 다시 도함수가 양수입니다. 증가. 얘가 바로 y는 fx야. 이렇게 되겠죠. 매끄럽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차 함수 y는 fx를 그리고 나니,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x는 2에서 무슨 값이? 극, 개값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x는 2에서 무슨 값이? 극, 소값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아, a는 2네. x는 2에서 극, 소, 값. f2. 넣어봐. 8 빼기 24 플러스 7 되니까 마이너스 9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정답 마이너스 7 되겠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렸어요. 나중에는 이런 정도의 3차 함수의 그래프들을 빠르게 빠바박 바로 순식간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제 4번으로 갑니다. 극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몇차 함수야? 4차 함수지. 뭘 해야 돼요? 도함수. f 프라임 x를 구하고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해서 도함수의 무엇을 찾을 거야? 부호를 찾을 거야. 인수분해 갑시다. f 프라임 x는 불러보세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야. 보통 이제 3차식이 되면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쁘지? 개수가 이뻐. 4-12, 얘 -42. 오케이. 4x의 제곱을 묶어내면 x 빼기 3. 마이너스 4를 묶어내면 x 빼기 3. 오케이. 이제는 4도 있고 x-3도 있죠? 다 묶어줍니다. 4배의 x-3 묶어내면 x제곱 빼기 1 됐어요. 이제 인수분해가 깔끔해졌습니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오케이.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을 경계로 3차 함수. 얘가 바로 y는 f 프라임 x죠. 나한테 필요한 건 뭐야? 도함수의 부호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들, x는 마이너스 1, x는 1, x는 3을 경계로. 이제 fx의 증가와 감소를 찾아봅니다. 처음에 감소하죠? 증가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사이가 두 칸, 1부터 3까지도 사이가 두 칸, 결국엔 얘가 간격이 같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 다음에 또 다시 정리를 할 거지만 얘는 간격이 똑같으니까 처음에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간 양이나 다시 내려온 양이나 얘가 이제 똑같은 데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우선 양쪽에 있는 높낮이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찾는 건 결국에 극대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이 스텝 2.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죠? 극대값 구해주세요. x는 1에서 f1 구합니다. 1 빼기 4 빼기 2 더하기 12 하니까 정답이 7 되겠습니다. 자, 유제 4번 4차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았고요. 이제 유형 확인 문제들 쫘라락 풀어봅니다. fx는 몇 함수예요? 4차 함수예요. 근데 얘가 극소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a와 b 두개 있대.
F 프라임 X.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40x야. 4x 묶어낼까요? 4x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되고요. 인수분해 보세요. 4x의 x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됐습니다. 자, 도함수를 구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이제는 익숙하죠? 그려봐. x축이랑 마이너스 2, 0, 5에서 만나요.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y는 f'x를 그려주고 나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는 되겠지. x는 마이너스 2, x는 0, x는 5를 경계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fx 그려봅니다. 스텝 2. 가자. 처음에 감소하다가 스톱. 증가하다가 스톱. 감소하다가 스톱. 다시 증가하는 얘가 y는 fx야. 사실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는 몇 칸? 두 칸이고요. 0과 5 사이에는 몇 칸? 다섯 칸이니까. 여기 증가하는 구간보다 감소하는 구간이 훨씬 길어요. 많이 내려왔다 올라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더 많이 내려왔느냐 따지지 않아도 언제 극소가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랑 얘를 짜잔 찾았습니다. 따라서 b 빼기 a는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고요. 정답은 7 되네요. 유형 확인 13번이었습니다. 자, 유형 확인 14로 가서 fx는 3차 함수예요. 근데 x는 에서 극대일 때 A, A. 극대인 점에서 접선을 그으라는 거죠. fx랑 언제 다시 만나니? 라고 묻고 있어요. 아, 우선 fx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f'x는 누구야? 얘는 3x의 제곱 더하기 6x잖아. 그러니 3x를 묶어내고 x 더하기 이렇게 해서 극값이 생겨. 도함수를 인수분해하면 극값 찾을 수 있지. 혹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fx는 말이야. 1차항이 없네. 아, x제곱을 묶어내면 x 더하기 3. 여기 플러스 1이잖아. 1차항이 없는 3차함수예요. 이런 모양들을 볼 일이 꽤 많은데요. 그러면 얘는 y는 1이라는 직선에 0에서 접해. 아니, 마이너스 3에서 뚫고 지나가. 0에서 접해. 뭐 이런 모양들을 생각하면서 그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fx를 상수항 1차항 빼고 앞에 있는 3차항과 2차항만 보고 그래프를 생각, y축의 방향을 1만큼 평행이동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극값을 조사한 거랑 똑같다는 거지. 도함수의 그래프가. x는 마이너스 2, x는 0. 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들, 캐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극값이 언제 생겨?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값 생겨. x는 0에서 극값 생겨.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래프는 그렸습니다. 스텝 2. 근데 극소가 아니라 극대가 되는 순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그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순간 얘는 언제야? 누구야? 이걸 물어본 거지. f-2를 구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1 하니까 5가 됐어요. y는 5예요. 그럼 언제 다시 만나니?를 찾는데, 사실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의 모양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함수의 비율관계, 비례관계라는 걸 알면 바로 순삭 끝나요. 이런 건 10초 컷인데, 그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상황을 해석해 보자면, 주어진 상황 fx,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이 얘가 5가 되는 이런 순간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3차 방정식. 그럼 넘기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인데 조립제법을 쓸 거잖아요. 근데 보나마나 얘는 뭐야? 마이너스에서 접합니다라고 했으니 나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3차 항, 2차 항, 상수항까지, 1차 상수항까지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2로 시작을 하면 얘는 1이랑 마이너스2, 1이랑 마이너스2, 마이너스2랑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 하나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야 과되어서 얘는 x 플러스 2 하나 더 있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뭐 1 넣어서 0이 되는 것 정도는 사실 바로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b의 x 좌표는 얼마야? 정답 1 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방법이 도함수를 이용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차 항이 없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1차 항 상수항 빼고 우선은 3차항과 2차항을 가지고 인수들을 관찰한 후에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유형 확인 15로 갑니다. fx 몇차 함수? 3차 함수. 얘가 x는 3에서 극소값 2를 갖습니다. 이런 거야. 3차 함수. 얘를 한번 미분하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아! 3에서의 함수값이 주어진 거고요. 미분계수가 그때 0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더 아직 우리가 관찰하지 않았지만 아는 친구들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야? 여기가 3,2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상황들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뽑아내는 겁니다. 됐나요? 자, 1번. F3은 넣어보세요. 9 빼기 9 더하기 3a 플러스 b. 얘가 2지. 그래서 3a 더하기 b가 2라는 것을 하나 찾아줬습니다. 이제 두 번째 f'3은 3을 넣어보세요. 9 빼기 6 더하기 a, 얘가 0이니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a가 마이너스 3이니 b는 얼마? b는 11이 되겠지요. a 플러스 b의 값은 정답 8 되네요. x는 3에서 극소값 2를 가집니다 라는 상황을 뭐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은 당연히 되지 않을 거고요. 우리한테 먼저 필요로 하는 연습은 함수값과 미분계수에 대한 조건 두 개를 찾아줄 수 있느냐. 그럼 얘들을 각각 연립하면서 계산하는 이 상황들이 먼저 머릿속에 빠방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시죠.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의 합이 1이래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죠. 얘가 y는 fx인데 이렇게 될 건데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이 있어요. 얘들의 합이 2야 이런 거지. 우선 상황 이해는 되죠? 가보자. 스텝 1. 언제 극대 언제 극소인지를 알아야 되겠네. f'x는 인수분해 해보세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야. 그래서 3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물론 위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fx는 1차항 없어요. x의 제곱 x 마이너스 6 더하기 k 놓으면 y는 k에 0에서 접해요. 6에서 뚫고 가요. 접하고 뚫고 가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0에서 극값, 이때가 4일 때라는 거네. 4일 때 극값 이런 상황인 거죠. x가 0일 때 극대, x가 4일 때 극소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언제 극대 언제 극소인지를 압니다. 극대값은 f0이고요. 0 넣으면 당연히 k 나왔어요. 극소값은 얼마? f 누구야? 4야. 4 넣어보세요. 64. 마이너스 96 더하기 K 되니까 K 빼기 32입니다. 근데 얘들 둘을 더해서 2가 돼야 되잖아. 그럼 2K 빼기 32가 2야. 2K는 얼마? 34. 그래서 K는 17 되겠습니다.

자, 최고차익 계수가 양수인 삼차함수의 그래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리라 믿고요. 극대값, 극소값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함수값 두개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죠. 자, 17번으로 넘어가서 fx는 4차함수 주어져 있네요. x는 2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야? x는 2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밑줄. 이런 상황들 돼야지. x는 2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뀝니다. 도함수가 3차함수잖아요. 그러니 f'2가 0입니다. 라는 조건을 읽어주셔야 되겠죠. 앞에서 풀었잖아요. 스텝 1. 도함수 f'x는 불러봐 시작.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인데 x가 얼마일 때? 2일 때. f'2가 32 마이너스 12 플러스 4a. 얘가 0이라는 거죠. 4a가 마이너스 20이고요. a는 마이너스 5 되었습니다. 이제 스텝 2. a를 알아요. 그러니 f'x를 알고 fx를 알아요. f'x는 말이야.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였어. 그러니 x를 하나 묶어주고,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되면, 어차피 가운데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거 아니야? 2랑 5. 1이랑 4. 곱하면 8, 곱하면 5,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얘는 x 묶어내고 x 마이너스 2에 4x 플러스 5 되겠습니다. 지금 x는 2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극값을 갖는다는 사실만 알았어요. 나한테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봐야 되겠죠. x축이랑 언제 만나? 마이너스 4분의 5. 0. 2. 이렇게 3차함수 y는 f'x가 그려지고요. 자,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x는 마이너스 4분의 5, x는 0, x는 2를 경계로 이제 증가 감소 판단해 봅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감소하다가 증가. 또다시 감소하다가 증가. 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니 끝났습니다. x는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극대극소. 극소. x는 0에서 극대극소. 극대. 마지막 x는 2에서 극소까지 클리어. 나한테 극대값을 구해보래. f0 찾으라는 거고요. 따라서 f0은 그냥 1 되겠습니다. 17번이었습니다. 자, 4차함수 fx에 대하여 한번 미분해서 3차함수를 찾고요. 3차함수에서 아, fx가 x2에서 극값을 가죠? 그러면 f'x는 x는 2일 때 0이야. f'2가 0이야. a 값을 구해주는 순간 fx 완성, f'x 완성. 그러면 f'x를 인수분해하는 순간 언제 극대인지 언제 극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 함수값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이번 시간 함께할 올림포스의 마지막 문항은 유형 확인 18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3차함수, 4차함수들만 살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뭐 식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그래프가 잘 그려지지 않아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그래프가 머릿속에 점점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식을 찾는 과정들까지 가야 고난도 문항을 해결할 수가 있어집니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x는 0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스텝 1. 우선 주어진 상황을 보면 fx는 x의 세제곱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x는 0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이거 무슨 말이야? f0이 0입니다. f'0도 0입니다. 이 이야기야.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아, fx는 x의 세제곱 3차항. 근데 2차항을 몰라요? 1차항을 몰라요? 상수항을 몰라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f0이 0이야. 얘가 상수항이 0이라는 의미고요. f'이 0이야. 미분했을 때 0 넘으면 0이 되니까 1차항도 0이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그래프로도 바라보자면 계속 두 가지 관점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는 거예요. x축에 접하는 거야. 언제? 0,0? 원점을 지난다는 거네. 여기가 극소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고요. 근데 그때 극대값. 아, 얘가 4야? 이 상황인 거야. 지금 나는 이 왼쪽 식이 훨씬 익숙하겠죠? 하지만 그래프에서도, 아, 이런 상황이구나, 느끼셔야 하고요. 물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3차 항 압니다. 2차 항만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스텝 2. 극대값이 4야, 라고 했으니, f의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가 되니까, 얘는 3x만 묶어볼까요? x를 묶으면 3x 플러스 2분의 a가 돼요. 그러니까 x는 0에서 극값,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 극값인데, 지금 a가 양수야, 음수야? a가 양수음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극대값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 갖는 이런 상황이네요. 자, f 마이너스 3분의 2a는 계산해 보세요. 얘를 얻는 거니까. 그러면 fx가 누구야? 얘는 x제곱 있고 x 플러스 a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넣으면 9분의 4a제곱 곱하기 3분의 1a 얘가 4야. 그러니까 a 세제곱이 27이죠. a는 얼마? a는 3입니다. 따라서 F1은 1 곱하기 4, 정답 4 되겠습니다. 자, FX 안에는 알고 보니까 X제곱이라는 인수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차항이 없어, 상수항도 없어, 삑! 2차항에서만 구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올림포스에 있는 문항은 극대, 극소 끝이 났고요. 오늘 기출 플러스 하나만 빼기로 볼까요? 극대곡소 문제는 항상 기출 문제에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 하나씩 출제가 되어 왔어요. 2025 5학년도 수능 수학에서도 3점짜리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9번이고요. 양수 a에 대하여 a가 양수 조건 있어. 지금 fx의 극대값 주어져 있습니다. 스텝 1. 미분하셔야 되겠죠? f'x는 불러보세요. 시작. 6x의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2a 제곱이야. 6을 묶어내면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인수분해 해보세요. x 마이너스 2a, x 플러스 a까지 됐습니다. 아,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0에, 다시 a에, 마이너스 a랑 2a에서 만나는데 a가 양이야. 그러니 왼쪽이 마이너스 a, 오른쪽이 2a 되겠죠. 이제 fx 그릴 수 있어요. fx, x는 마이너스 a와 x는 2a를 경계로 증가함수 판단해 보세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니까 fx는 증가. 감소, 증가, 예스! 그려봅시다! 증가하다가 스톱, 감소하다가 스톱, 다시 증가하는 얘가 바로 y는 fx야. x는 a에서, 마이너스 a죠? x는 마이너스에서 무슨 값? 극, 대값. x는 2a에서 무슨 값? 극, 속값이 생기네요. 이제 스텝 3. 극대값이 27분의 7이야. 극대값의 정체는 f-a죠.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플러스 12a 제곱하니까

7A 세제곱이죠. 이렇게 했어. 얘가 27분의 7이야. A는 얼마? A의 세제곱이 27분의 1이니까 A는 3분의 1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는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이니까 F3은 2 곱하기 27, 54에서 9를 빼고 4를 빼서 정답 41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문항의 난이도로 그냥 3차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구해보세요. 3점짜리 기출 문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극대, 극소는 이 한 문항, 3점짜리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개념이고요. 나중에 미적분 2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때 이 개념이 핵심 개념이 되죠. 미적분 2도 재밌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증가함수 판단, 부호 생각하면서 극대, 극소 생각해 줄수 있느냐? 2025학년도 수능 수학 19번까지.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극대, 극소를 아니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 무섭지 않아 그릴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 그중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원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부모님들 제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음식이 있더라고. 제가 저녁에 뭘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엄마가 만들어 놓은 전과 여러분 이렇게 막 고기가 구워져 있고 막 이랬어. 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야지, 먹어야지. 근데 끝나고 거기에 이제 떡을 또 올리는데 송편을 아무튼 송편이 남아 있었나 보지. 송편을 올리잖아요. 송편 그런 후식으로 송편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겠죠. 근데다가 포도도 있었어요. 제가 씨를 이렇게 빼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씨 없는 포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눈에 떴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녁에 잘 안 먹는 게 약간 입이 맛있어서 먹어도 다음날 아침이 너무 힘들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기 살이 이렇게 많으신 친구들은요. 뭘 먹으면 저녁에 먹으면 그 다 이렇게 걔네가 다 부풀어 올라요. 알고 계시죠? 그죠? 눈두덩이랑 눈두덩이가 가장 많이 부풀어 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볼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뭐 여기서 더 부풀어 오르나 안 부풀어오르나 나에게 큰 차이는 없어. 근데 큰 차이가 하나 있다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과 눈 밑에 볼살이 보인다는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오늘따라 되게 여러분들 눈이 안 떠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정신은 멀쩡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즐거운 날이에요. 유형을 시작할 거고요. 조건부 확률부터 시작해서 독립시행의 확률까지는 사실은 개념이 다 연결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씁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 로봇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한계점이 무조건 오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봐서 알고. 문제만 풀수 있으면 돼. 조건부 확률이 뭔지를 내가 알아. 문제 푸는데 난풀수 있는데, 요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갈 때 힘들어져요. 분명히 개념이라는 건 중요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하지 말고, 한번 설명해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말로 잘못 뱉어내는 것 같아. 일단, 우리 앞에서 읽어봤으니까, 쓱, 기호라도 말을 해야지. 그렇지. B 바 A 이렇게 써요. 무슨 뜻이야? 누가 조건이야? A가 조건이야, 그쵸?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일단 뭐뭐 했을 때가 조건부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야, 그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로 생각을 하시면 딱 알맞습니다. 그죠? B가 일어날 확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의 식을 바로 유도를 해내려고 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봅시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예 관계 없어요. 그냥 각각 그려주면 돼요. 한 표본 공간 안에 들어 있어주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아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 표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거고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라고 하면 이 부분만 지켜보면 돼.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뚫어지게 보고 있으세요. 나 이것만 일어났을 때야. 그 중에 B가 일어나니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 그 외에는 없어요. 사실상 세상이 이만큼 그냥 날아간 거예요. 사라진 거야. 없어진 거야. 그치?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A가 일어났을 때니까 온 세상이 A로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지? 전체 경우의 수. 근데 A 바깥의 세상은 내가 관심이 없어. 전체 경우의 수가 그래서 A의 경우의 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거기에서 B가 일어날 인데 A가 일어난 세상 안에서 B가 일어나는 공통으로 일어난 부분 외에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교집합이 올라가는 거죠. 너무 당연하잖아. 그죠? 너무 당연하잖아. 거기서 어떤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했냐면, 둘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인 ns로 나누어 주면, 이들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확률로 바뀝니다. 그래서 a의 확률분에 동시에의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풀이 방법은 항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한테 진짜 말 그대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근데 전체가 줄어든 요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것까지 많이 경험을 해봤어. 확률을 곱해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주머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막 달라지는 경우들도 생기잖아. 그치? 공에 대한 게총 개수가 5개고, 이 주머니를 선택하면 총 개수가 6개고, 그러면은 내가 전체의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해야 되고, 자, 그쵸?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가는 게 좋으냐? 확률로 계산하는 게더 편하실 때는 확률로 계산을 하세요. 그니까 이게 좀 웃긴 이야기인데,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는 게 편하면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시고요. 확률로 계산하는 게 편하면 확률로 계산해야 돼.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언제가 어떤 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단 말이죠. 상황을 봐서 그 느낌을 느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내다 보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두 가지를 다잘 갖고 계셔야 돼요. 아,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확률, 봐봐. 근데 이제 문제가 봐요. 이런 아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뭘 이용하겠어? 아니, 확률끼리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의 유형이면 얘를 이용을 하겠죠. 나한테 진짜로 이러한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구하겠죠. 되었어. 오케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가 이야기한 확률끼리 지지고 볶는 유형. 그보다 좋은 표현이 없어.

식용유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유형에서 사용되는 소스들 먼저 정리. 소스. 소스. 그지? 소스. 한글로 쓸 때는. 진짜 딱요 유형의 소스들이 있습니다. 덧셈 정리 불러주세요. A랑 B의 합집합의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고 겹치는 부분의 확률을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독립 등장할 때는 여기에 독립도 사용이 되겠죠. 사건 둘이서로 독립이야 이런 거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소스 뭐? 조건부 확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100% 확률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셔야 돼. 비교집합 A로 쓰나 A교집합 B로 쓰나 그거는 똑같으니까 그치? 요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소스 세 번째는 뭐 이런 거 있어. 그 집합에서의 것들 뭐 드모르간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나타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 아니면 뭐 차집합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차집합 같은 것들이 사건에서 등장하진 않아요. 차 사건 이런 걸로 부르진 않거든. 근데 차집합에서 쓰이는 것들 요런 것들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생각해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A의 확률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A가 아닌 B 요 부분의 확률을 알려주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서로 배반 사건이죠. 노란 부분과 빨간 부분은 배반 사건인데다가 그 둘을 더하면 합집합에 해당하는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져요. 그럴 때는 얘네 둘을 더하겠지 굳이 굳이 덧셈 정리 이용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벤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주어진 조건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석적으로 그냥 덧셈 정리를 열심히 열심히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돼요? 가볼게요. 자, 사건 A와 합사건의 확률과 그 다음에 요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죠? 오케이. 자, 일단은 열심히 열심히 식을 세우는 형태를 계산을 할 거예요. 식을 세우기 위해서 얘네 둘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 아, 그래서 덧셈 정리 활용을 하겠지. 그래서, 자, 또는 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 B의 확률, 겹치는 부분의 확률. 이렇게 썼어요. 됐어? 자, 문제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B의 확률과 겹치는 부분의 확률을 다 알고 싶어. 그렇네. 그렇네.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확률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얼마야? 얘가 뭐야? B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냈다는 말은 다시 바꾸면 B인데 A는 아닌 부분이야. 요렇게 되어주는 거죠. 자, B인데 A는 아닌 부분이 자, 6분의 2 넘기면 2분의 1의 확률을 갖습니다. 그러면 A인데 B는 아닌 부분과 B인데 A는 아닌 부분과 그 다음에 누구? 교집합까지 더해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집합의 확률을 완성을 할거 아니에요. 식으로 썼으면 아주 곤란해져. 제가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합집합의 확률이라는 것은요. A인데 B는 아닌 부분과 B인데 A는 아닌 부분과 교집합의 확률과 일단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도 없고요. 이런 건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시 정리를 하면 얘가 얼마라고 6분의 5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했어요. 얘가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교집합에 해당하는 확률이 그래서 얼마야? 12분의 1 이렇게 열심히 써. 그죠? 12분의 1 이렇게 열심히 했어. 어차피 4분의 3이니까 12분의로 통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그치? 12분의 9에서 12분의 10도 9 이렇게 넘겨서 뺀 거야.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오이에 이거 하나 구했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2분의 1 집어넣어서 PB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2분의 7 나오겠네, 그치?
암산을 잘 하죠. 어차피 11호 통분해야 되니까 쓱쓱쓱 통분해서 넘기면 되는 거야. 끝! 그래서 정답은 얼마야? 7분의 1이야. 맞아. 맞는데. 맞는데, 있잖아요. 여기서 덧셈 정리로 가면서 피곤해졌어요. 삶이.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있어. 덧셈 정리 너무 좋은 소스고요.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소스기는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소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사용했을 때 좋은 소스가 뭐냐면, 그림이에요. 일단 그려. 아,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버려.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채보자는 거지. 그림을 그릴 거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구하고자 하는 것만 체크해요. 이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에 사용이 되는 거거든. 수학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것만을 쳐다보는 과목입니다.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봤더니 PB분의 PA 교집합이야. 얘네가 각각 필요해 라는 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봐봐요. A의 확률이 나와 있고, 봐봐. A의 확률이 나와 있고, 합집합의 확률이 나와 있는데, 기다려봐. 얘가 좀 특별한 아이잖아. 얘 어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A 전체가 3분의 1인데, 어마! 교집합의 확률이 바로 나왔네. 얼마예요? 3분의 1에서 4분의 1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을 그려야지. 이건 얼마야? 12분의 1이네. 어머, 그래서 분자의 12분의 1이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합집합에 해당하는 것의 확률을 알려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죠? 여기서 얘 빼면 이 부분이 나오겠네. 체크를 할까요? 체크할까요? 그러면 요 체크한 부분이 얼마라고? 6분의 5에서 A의 확률인 3분의 1, 즉 6분의 2를 빼면 돼. 체크한 확률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어? 얘네 둘을 더하면 되겠네. 그림으로 보니까 딱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12분의 6 더하기 하니까 12분의 7. 끝. 정답은 7분의 1. 나, 우리에게 유명한 덧셈 정리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림만 보면 오히려 알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딱 째려봤더니, 일단 교집합의 확률은 여기서 빼면 되겠구나.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그림이든, 그래프든 뭔가 내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그려놓으면 상상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교집합의 확률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B가 필요해. B가 필요한데 안 썼어. 안 쓰면 널 써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쓱쓱쓱쓱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소스. 또 하나 있어요. 한글을 읽어야 돼요. 성격이 급하고 신나시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읽을 때 한글을 잘안 읽거든요. 한글을 먼저 읽으세요. 배반이래요. 배반이래. 배반 사건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봐봐요. 일단, 요렇게 등장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일단 그려. 그리는데 여러분 얼마 안 걸리잖아. 되게 잘 그려야 될 필요 없고 대충 그리면 되는 거잖아. 떨어뜨려 딱 놔요. 그래? 그럼 A의 확률이 3분의 1이야. 자, 바깥에다가 빼서 쓰는 이유는 알죠? 이 안에 넣으면 원소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합 사건, 또 A 또는 B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쓸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쓸것 같아? 얘네들이 더해서 2분의 1이래.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림을 그려놓으면 알아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한번더 가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A 여사건 확률 분의 겹치는 부분의 확률을 알고 싶대요. 됐어? 이게 뭐예요? A가 아니면 이 바깥쪽이야. 이면서 B인 부분은 그냥 PB예요. 배반이기 때문에 가능해. 순수하게 B. 내가 옛날에 학생들 가르칠 때 집합을 가르치면서 들었던 표현 중에 가장 매력적인 표현이었어. 여기를 순수 B라고 부르더라고. 순수 B. 괜찮지 않아? 그냥 B, only B인 파트? 순수 B인 부분을 찾는 거잖아. B인데 A는 아닌 부분. 근데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 B 그 자체야. PB랑 똑같아지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얼마예요?
A 확률을 알려주나 여사건의 확률을 물어보나 그게 그거지. PB는 이미 알았어. 내가 이미 계산해놨어.

6분의 1이라고. 그러면 6분의 4분의 6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 4분의 1. 이렇게 오는 거겠죠. 답은 3번이고요. 그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리면 더 확실하죠. 원래 여러분들, 그래서 발표를 하더라도 그림, 그 차트 있는 이런 걸로 많이 보여주는 게 어쨌든 말이 딱딱 들어가 먹히게 되거든.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상상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괜찮죠? 물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이렇게 등장을 막 하고 있어요. 그쵸? 우와, 뭔가 복잡해 보여.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럴 때, 복잡할 땐 어떻게? 자,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해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별로 이득이 없어요. 왜일까? 그걸 어떻게 선생님 문제를 보고 판단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봐봐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 A.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부분이라고 나타내기가 좋았어. 심지어 배반. 자, 얘는요. 합집합 A. A인데 B가 아닌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냈을 때 영역을 딱딱딱딱 나눠서 말을 할 수가 있었잖아. 그지? 그죠? 자, 그럼 3번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난 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벤다이어그램 상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요. 자, 어떻게 가느냐? 얘는 일단 식정리로 가야죠. 이걸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아서 이런 본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자, 그럼 얘는 일단 식을 정리해 볼게요. PB분의 교집합. 의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렇지.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 2분의 1이래. 한번 더. 얘는요. 요렇게 둘이 볼게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이것도 그냥 교집합이니까 A 교집합 B로 쓸게요. 그쵸? 확률이 얼마래? 4분의 1이래요. 괜찮죠? 식두 개를 얻어낸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건 드모르간 법칙이지, 오랜만에. C가 많잖아요. 자, C가 많을 때는 C를 바깥으로 묶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A도 C를 뺏기고, B도 C를 뺏기고, 교집합이었던 건 C를 뺏기면 합집합이 됩니다. 즉, 합집합의 여집합. 자, 합 사건의 A 또는 B 사건의 여 사건에 해당하는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건 보자마자 뭐라고 쓰면 돼요? A 또는 B 사건의 확률 그 자체가 6분의 5가 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이건 중요하지. 그죠? 이건 중요하지. 자, 여기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다음 마무리가 뭐냐면 얘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A 여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인데 A 여 사건이 그러니까 교집합인 부분, B이기만 한 부분, B인데 A는 아닌 부분의 확률, 요런 것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때? 다 알아야 될것 같아. A의 확률도 알고, 뭐 B의 확률, 뭐 여사건의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 일단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필요한 게 이것이라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소스를 볼게요. 교집합의 확률은 2분의 1 PB입니다. 교집합의 확률은 4분의 1 PA입니다. 아니, 바꿔서 설명을 해봐. 이 합집합에 해당하는 합사건의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요, A의 확률도 필요하고, B의 확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의 확률도 필요합니다. 드디어 여기 벤다이어그램 말고 덧셈정리를 이용하는 형태로 등장을 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가 6분의 5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지. B의 확률도 A의 확률도 모두 A 교집합 B의 확률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자, PB는 두 개의 교집합 확률입니다.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뽑아내야 되는가? 보통 한 문자로 정리한다고 하잖아. 교집합의 확률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PB 대신에 이렇게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크로스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보이죠? PA 대신에 4 교집합의 확률로 바꿀 거예요. 모두 다 교집합의 확률로 바꿔서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거라고. 그러면 징검다리처럼 PA도 구하고 PB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자,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자, 나는 P 교집합의 확률로 집어넣을 거니까 PA는 교집합의 확률이 몇 개? 4개. 얘는 교집합의 확률이 몇 개? 2개. 에서 한 개를 뺀다. 이렇게 묶어내면 되죠. 개수 정리하듯이. 나이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5가 되어주니까 PA 교집합 B가 얼마예요? 6분의 5를 5로 나누니까 6분의 1이지. 되었어? 되었어? 그죠?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난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A의 확률이 얼마야? 여기다 쓰자. A의 확률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6분의 4가 되니까 6분의 2, 즉 3분의 2가 되어요. 그럼 난 여긴 뭘 집어넣으면 돼요? 3분의 1, 그렇죠? 두 번째, B인데 A는 아닌 부분이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뽑아내면 될까? B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내면 되겠죠? 그리고 B의 확률은 어때? 두 개의 교집합이니까 이건 뭐가 돼요? 그냥 교집합 혼자의 확률이 되어줍니다. 대입해서. 대입해서. 그죠? 그리고 교집합 확률이 얼마였어? 6분의 1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6분의 1이야. 되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의외로 계산이라고 적어놨어, 사실은. 의외로 계산. 보통 이제 요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쓱쓱쓱 그려가지고 상황을 잘 쓱쓱쓱 이해만 하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1, 2번이었다면 3번은 오 이러면서 계속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렇게 둘이 얘네 둘의 관계에서는 딱히 보여지는 거뭐 특별히 없어. 이거 그냥 PA와 PB의 관계 정도는 보이겠지. 근데 그둘다 어쨌든 교집합의 확률로서 연결해가지고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한 문자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소스를 적어놔야 그 소스를 이렇게 어떻게든 사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형태로 바꾸지 않겠어? 그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계산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을 한번 만나봤어요. 괜찮죠? 그죠? 네. 조건부 확률은 요렇게 내용하고 표 해석에 대한 것을 볼 건데요. 이거는 보고 나면 여러분 너무 놀라서 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표 해석을 쭉쭉쭉 달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도 우리 올림포스의 교재가 세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유형 하나하나 치고는 좀 멋있게 어려운 문제까지 가긴 간 거예요.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쉬는 시간은요. 두둥. 아, 그죠. 나 요즘 너무 좋아하는 신인 감독 김연경 선수. 난 약간 멋있어서 반하고 있어요. 원래도 그 선수 생활 하실 때도 대단히 약간 일단 키 크면 언니야. 그죠? 멋진 언니였는데 여전히 진짜. 그죠? 감독으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게 그 경기 중에 선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막 보통 그팀 경기를 하잖아. 배구 경기 해본 적 있어요? 흔치 않나? 우리는 고등학교가 배구를 시합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배구 이렇게 하면은 팀 짜서 하거든. 근데 내가 잘못 올려주면은 못 봤잖아요. 그럼 보통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이라는 말이 계속 와. 피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못 잡으면 서로 아 미안 미안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때 이런 말을 진짜 짜증내면서 아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라고. 미안하다고 하다가 경기 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네가 올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 미안하다고 할 새가 어딨냐는 거지. 경기 중에. 그래서 내가 이걸 뭘 못했어. 그러면 미안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잘해야 될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저의 축구 스타일에 걸맞아요. 미안이 어딨어, 여러분. 일단 잘해야 돼. 미안하지 말고 잘해야 될거 아니야. 약간 이런 쪽이라서 좀그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물론 저는 운동할 때는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못할 정도로 엄청 못합니다. 아, 배구 얘기하니까 너무 슬퍼져서 그 얘기는 안 해야 될것 같고 나에게는 이제 이걸 공부에 적용을 해야지. 미안해.
잘못했어. 아, 그러지 말걸. 아, 다시. 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 뭐, 공부해서 아니면 성적이 나와서 혼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한테도 뭔가를 계획 세운 것들을 다잘못 해냈을 때, 우리가 보통 스스로에게도, 아, 미안, 이제 진짜 잘할게. 근데,

미안, 이제 진짜 잘할게라는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해요. 아, 미안, 이제 진짜 잘할게. 하지 말고 그냥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가족들에게도 제가 이런 편이라서, 미안, 안 그럴게. 미안, 안 그럴게. 죄송해요, 안 할게요. 이 말은 그냥 저희 집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하지 마. 잘하면 되잖아. 행동으로 보여. 저는 원래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분을 발견하고 너무 시원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미안해하지 마요, 여러분들. 미안해할 새가 어딨어. 그럼 잘하세요. 이거야, 사실. 나 스스로한테도 아, 내가 그랬어서 미안하다. 내가 좀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거 있으면 그다음부터 잘하세요. 지금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쉽다, 속상하다. 이런 말을 할 시간에 잘하세요. 하나라도 더. 그게 무조건 발전으로 오는 길이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울적함이 와요. 아, 미안해. 아, 친구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미안해해야지.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닌 거 알겠죠, 여러분. 경기 중이고 우리는 시합 중인 거예요. 공부를 해나가는 것들은 우리의 시합이란 말이야. 그 안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라도 더 눈빛 반짝반짝하게. 알겠어요? 네. 선생님들께도 여러분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제가 진짜 잘할게요. 의미 없어. 알겠죠? 가봅시다, 우리는. 자, 4번으로 가볼 거고요. 요 내용을 보시면 4번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이 쉬워지거든요. 표 해석하기가 원래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고, 한 7년 전 정도까지는 수능 문제에도 나왔었습니다. 7년이면 꽤 오래전인 것 같지. 그래도 조건부 확률의 표 해석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유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는 볼 일이 많이 없거든요. 왠지 알아? 너무 쉬워서. 자, 이렇게 생겨 있어요. 표야. 조건이, 그러니까 필요한 게 소스가 네 가지인 거야. 뭐, 안경을 썼다, 안 썼다, 1학년이다, 1학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2학년,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안경을 썼다, 안 썼다, 1학년이다, 2학년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거기에 값이 주어질 거예요.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명, 80명, 여기는 뭐, 40명, 60명, 이런 식이라고 해봐요. 이런 식이라고 해봅시다. 자, 문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임의로 한 명을 골라서 안경을 썼는지 물어봤을 때 안경을 썼어. 임의로 한 명을 골랐는데 그 친구가 안경을 썼을 때그 친구가 1학년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 줄글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조건부로 만들어줬어요. 처음에 하실 때에는. 사실 이것도 필요 없거든. 자, 온 세상이 줄어든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한 명을 골라서 확인했는데 안경 낀 학생이었을 때 하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은? 여기만 바라보면 돼. 이거 필요해? 필요 없어. 날려버려. 안경을 썼대잖아. 안경 낀 세상만 바라봐요. 거기서 1학년 어디에 있어요? 딱이 그림이에요. 그럼 정답은 뭐야? 20, 40 중에 20만 위로 올리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사실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에 공감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교재 이거 요 단원 끝날 때쯤 되면 더더욱 공감이 될 거거든. 딱 이렇게 생겨. 안경 낀 사람 중에는 뭐가 있어? 1학년 친구도 있고 2학년 친구도 있어. 안경 낀 1학년 친구, 안경 낀 2학년 친구가 있어. 그중에 1학년 친구가 올라가는. 동그라미와 별 중에 별이 올라가는, 뭐, 요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너무 쉬워서 문제가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봐봐요. 4번 한번 봐봐요. 표를 줬어. 표를 주면, 그 중에서도 진짜 충격적으로 쉽게 나온 유형인 거야. 보세요. 자, 고등학교 2학년 180명의 미적분 2 과목의 신청 여부를 조사했대요. 대충 읽으셔도 됩니다. 조사했구나. 자. 100명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미적분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일 때. 그럼 나는 뭐라고 쓸까? 자, 첫 번째 방법은? 신청을 한 학생일 때. 굳이 이걸 먼저 써? 처음에 이제 조건부 연습할 때는. 여학생일 확률.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럼 뭘 구하는 거야? 제가 뭐 하라 그랬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신청자 중에 여학생이면서 신청자. 여학생이면서 신청자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신청자 중이면 얘네들이네. 그 중에 여학생이면서 신청자.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99분의 44겠네. 정답은 9분의 4예요. 자, 이런 것도 필요해? 필요 없지. 어떻게 본다 그랬죠? 다 필요 없어. 으아! 뭐라고 하면 돼? 수강 신청한 학생일 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으아. 얘만 쳐다봐. 그 중에 여학생, 으아, 여기 있어. 끝! 99분의 44. 정답은 9분의 4. 풀이 과정이 없어요. 요렇게만 표시되어 있으면 끝이야. 진짜 이렇게 나와요. 바꿔볼까? 만약에 선생님, 그럼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자, 내가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신청자일 확률. 이렇게 물어봐도 되냐는 거지. 당연하지. 사건이기 때문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리라고 물어보나,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리라고 물어보나, 다 각각 가능해요. 다만 답이 완전 달라질 뿐이지. 이번에는 여학생이래. 여기만 봐. 그 중에 신청자 얘잖아. 이렇게 끝나. 그럼 뭐라고 하겠어? 44랑 56을 더한 것 중에 44를 올리는 그림이죠. 무엇을 물어보든 가능해요. 미신청자일 때 남학생일 확률이든, 남학생일 때 신청자일이든, 뭐든 다 가능해. 물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예요. 그냥 그때마다 내가 조건으로 딱준 것을 먼저 그것만 쳐다봐. 그 중에서 원하는 거 얘야? 이렇게 올려. 끝. 딱 얘네? 이렇게. 뭐 얘네네? 이렇게. 이게 딱 그냥 조건부야. 너무 좋죠. 그죠? 오케이.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내가 쉬는 시간에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랑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얘 오늘 새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자랑은 아침에 처음에 자랑하기로 하고 까먹었었어.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 단추가 하트라고, 귀걸이 하트로 했다고, 보이진 않지만 꼭 자랑을 하자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나름의 디테일이 있는데 디테일을 말하는 걸 까먹어요. 무엇이 문제냐? 그냥 약간 그런 디테일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어느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와 1인 가구 비율을 조사하였더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14%였고 키우지 않는 1인 가구의 비율이 18%였다까지 혹시 읽으셨다면 기억나는 문장을 말해봐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여러분. 이 문제는 뭘까? 표를 네가 그려라, 이 문제인 거예요. 표를 내가 그려내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정리를 해봐. 지금 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1인 가구인지 아닌지의 소스야. 그죠? 이렇게 딱 지켜봐요. 그러면 일단 모르겠고 나는 됐고 얘네를 정리를 먼저 할게. 반려동물을 키워랑 안 키워. 그 다음에 1인 가구야, 1인 가구 아니야. 이렇게 나눌게요. 그러면 이제 주어지는 소스들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하기가 좋아지잖아. 맞아? 응. 자, 다시 읽어볼게. 이거. 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14%였대요. 여기서 끊을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14%면 어디가 14%라고 써? 얘네 둘을 합쳐서겠지. 합계는 제가 바깥에다가 씁니다. 0.14로 쓸게요. 14%보다는 0.14가 확률로 나타내니까 좀더 편하잖아, 그치? 자, 요렇게 놓고. 그러면 말하지 않았어도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퍼센트는 86%였겠지, 0.86이겠지, 확률. 이런 거를 얻게 되는 거. 한번 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1인 가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1인 가구는 전체의 0.18. 오, 나이스. 그럼 물어보지 않아도 여긴 어떻게 돼요? 필요하다면 0.86에서 0.18을 빼가지고 갖다 쓸 수가 있어. 그죠? 필요하다면. 자, 여기 둘에 대해서는 선생님 언급이 없었잖아요. 필요 없나 보지. 읽어볼게요. 이 지역의 가구 중에서 임의로 뽑은 가구가 그렇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기. 키우지 않는 가구일 때, 그 중에 1인 가구. 너를 올리라는 거구나. 그죠? 얘네 둘이 더한 게 0.86. 그 중에 누가 올라가? 0.18. 끝. 이번에는 명수로 안 하고 확률로 얘기한 거예요.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그치? 조건부를 이야기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안 하고 확률분의 확률로. 그걸 생각했냐고. 안 했잖아. 이미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니까. 자, 정리만 할게요. 2로 나누면 43. 9, 끝. 그래서 정답은 43분의 9가 되는 아주 신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렵게 나온 거야.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그쵸? 자, 6번도 볼게요. 520명 중에서 교내 자율학습 신청, 뭐, 실을 이용한 학생의 비율. 오케이. 그럼 봐봐. 자율학습 신청, 그러니까 이용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3학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3학년 아닌이 등장을 하는 거 보니까, 자율학습실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용, 안 함. 3학년, 3학년 아님으로 나누면 되겠다. 아님. 어때? 잘했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읽어볼 거야. 520명이 전체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니까 일단 킵. 그 중에서 30%가 이용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겠지,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용을 한대요. 그죠? 3학년이라고 안 했잖아. 여기 바깥에다가 썼어야지, 여기. 0.3 곱하기 520이야. 그럼 필요하다면 여긴 어떻게 되겠어? 0.7 곱하기 520이지. 명수로 가려면 이래. 원래 아까는 퍼센트였잖아요. 왜 퍼센트로 안 가고, 그러니까 확률로 안 가고, 굳이 굳이 명수로 가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명수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명수로 가려고요. 아, 그죠? 자, 그럼 한번더 가봐. 여기다가 썼어. 잘못 썼어. 명수로 계산을 하면서 갈게요. 자율학습실을 이용한 학생이 0.3%, 3이에요. 곱하기 520. 그러니까 아예 계산을 해놓자. 156이지, 156. 여기다가 그냥 156이라고 바로 쓸게. 어차피 명수로 가길래. 통일성 있게. 필요하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 520에서 156을 빼겠지. 필요할 때 계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자, 한번 더. 3학년 학생이 180명이야. 그러면 3학년이 아닌 사람은 520에서 180을 빼겠지. 여기 합계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타나져 있어요. 자, 이제 진짜입니다. 3학년 학생 중에서 자율학습실 이용자는 40%야. 여기서 또 끊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 0.4 곱하기 180이니까. 명수로 갈 거면 끝까지 명수로 갑시다. 계산해봐. 72명. 명수로 여기 하나 왔어. 여긴 필요하다면 180 빼기 72 하시면 되고, 여기는 필요하다면 156 빼기 72 하면 되는데, 필요 없으면 안 하려고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가볼게. 자율학습실을 이용하는 학생일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쳐다보면 돼? 자율학습실을 이용하는 학생일 때. 됐어? 그 중에서 누구? 3학년이 아닌, 아, 계산해야 되겠네. 156에서 72 빼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4, 8, 83명 이렇게 돼. 그러면 얘네들 중에 누구? 84명이 위에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마무리할까요? 156분의 8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표를 채워가는 과정이 가장 복잡하지 계산이 많은 건 아니야, 여러분. 되게 좋아요, 여기 파트는.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12의 배수잖아. 12로 나눠볼까요? 정답은 13분의 7, 답은 2번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죠. 자율학습실을 이용하고 안 하고, 3학년이고 아니고. 근데 주어진 소스가 읽어보니까 명수도 있고 비율도 있고, 그래. 그러면 전체 520명을 알려줬으니까 아예 다 명수로 가자 해가지고 명수로 쭈루루루룩 나열을 해나간 겁니다. 재밌고 똑똑하죠? 그죠? 요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가 볼 건데.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특별한 유형은 없어서 얘는 소개만 할 거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요 소스대로 가져가는 거야. 진짜 우리한테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고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두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그 둘의 합이 짝수일 때, 뭐 합이 짝수일 때 이러면 자,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생각해봐요. 합이 짝수일 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케이스가 떠오릅니다. 어떤 거? 짝짝이거나, 홀홀이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둘다 짝수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럼 알겠죠? 방금 전에 한 그거 그대로야. 뭐 안경 낀 3학년과 안경 낀 2학년처럼 짝수 짝수일 때랑 홀수 홀수일 때의 경우의 수 중에 누가 올라가면 돼요? 짝짝이 올라가는 딱요 그림.
요런 그림을 완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구해 나가게 될 겁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소스 중에, 근데 요즘은 좀 새로워진 트렌드가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를 구하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딱한 경우만 올리면 너무 좋잖아.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익숙해져서, 이 중에서 조금 뽑아서 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A가 일어났을 때니까 A의 확률 중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난 것만 뽑아서 올려놓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확률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해보면 느낌이 빡빡 옵니다. 쉬운 문제로 볼게요. 7번 한번 봐봐요. 자, 흰 공이 하나, 빨간 공이 두 개, 파란 공이 세 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통 그러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 해가지고 6C2를 생각하는데 난 그거 생각 안할 거야. 왜? 다 필요 없고. 다른 색일 때의 세상만 궁금하거든. 다른 색인 세상만 궁금해. 다른 색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빨파거나, 아니 여기 순서대로 하자. 흰빨이거나, 빨파거나, 흰파거나. 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중에 뭐래? 흰 공이 포함될, 그러면 요두 경우를 분자에 올리는 형태겠구나. 느낌 오죠? 자, 경우의 수로 가겠습니다. 흰빨을 뽑게 되려면, 흰색은 1C1, 빨강은 두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요, 두 가지. 써줘. 1C1 곱하기 2C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빨파면 2C1 곱하기 3C1인 거고요. 흰파면 1C1 곱하기 3C1이겠지 뭐. 그래서 두 가지, 여섯 가지, 세 가지 중에 2, 3을 올리는 형태라고요. 2 올리고 3 올린다. 뽑아 올리기. 정답은 얼마? 11분의 5, 답은 5번 이렇게 온다. 어렵다고요? 그럴 리 없어. 지금 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건 여러분이 아예 가드를 올리고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이 아마 안될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면 6C2 안 해요? 표본 공간에서 A가 일어난 상황만 내가 궁금해. 그럼 굳이 표본 공간 다 쳐다봐야 돼? 아니지.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즉, 다른 색이 나온 부분만 쳐다보면 돼요. 물론,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분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안 나, 분모를 세세하게 안 나누고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같은 색깔 공이 나오는 경우만 빼주면 되지 않나요?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되지. 그렇게 해도 당연히 괜찮은데, 뭐랄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 11가지. 이렇게 하면 얘를 다시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요렇게, 하나씩 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렇게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풀이 방법은? 흰색이 포함돼서 두 개를 뽑을. 그러면 1C1 분의 1C1 곱하기. 얘네 둘다 합해.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11분의 5라고 풀어주셔도 당연히 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푼 것은 조건부 확률의 그 스멜을 좀더 많이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자, 하나 더 봐봐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웃한다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스르륵 풀어볼게요. 읽어봐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주르륵 있습니다. 7개 앉힐 거야. 자, 중요한 건 1학년끼리는 서로 이웃하여 앉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전체 자체가 줄어들어서요. 1학년끼리는 이웃하시고 2학년 2명, 2학년, 3학년, 2명, 3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은 어때요? 이렇게 배열하는 거니까. 총몇 명? 5, 6명이야. 그치? 저 덩어리한 배열도 생각해야죠. 됐어? 이게 전체야. 그 중에 뭐래요? 2학년 2명도 이웃한다야.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 올라가는 건그 중에 얘네도 이웃하게 하고 싶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배열하는데. 1학년끼리도 2학년끼리도 주머니 한 배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동그라미 별 중에 별을 올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체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올려놓는 그림이 되어주는 거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그렇지,

전체 중에서 겹치는 부분만 올리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되어 주는 겁니다. 약분을 할까요? 얘가 6이야. 하나 더 지울까요? 그럼 정답은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한 느낌을 딱 여러분들이 이두 문제를 통해서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9번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단독으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전체 중에서, 근데 전체가 진짜 표본 공간의 그 7명을 배열하는 7팩토리알이 아니고,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1학년끼리는 이미 이웃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게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1학년끼리 이웃하는 상황 안에서 흘러가면서 더 다른 조건들이 붙어 있을 거죠. 더 다른 사건까지 겹쳐서 일어나도록 하는 걸 위에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여러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8번까지 한번 마무리를 했고요. 9번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넘어가면서 또 개념들도 곱셈 정리 나오고 하니까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문제 좀 열심히 풀면서 복습 잘하고 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20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분의 2 지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박수 한번 치고요. 오늘 또 중요한 거 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감수분열이라는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4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을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감수분열을 공부하기 위한 전 단계, 밑바탕 만들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길래 감수분열을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느냐. 자, 일단 오늘의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감수분열의 감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이 밑바탕이냐면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이따가 배울 건데, 이 과정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뭐 그렇구나.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처럼 두 번 이어지는 게 감수 분열입니다. 그런데 그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살짝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어딘가를 캐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 살짝 다른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체세포 분열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그 전에 세포 주기라는 거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세포는 간기와 분열기를 왔다 갔다 한다. 간기였다가 분열기였다가 또 분열 끝나면 간기 됐다가, 그걸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기라고 공부했던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G1S, G2기라는, 뭐 이름이 이제 알파벳 들으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렵다. 그래서 G1S, G2기로 나눠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분열기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분열의 종류가 체세포 분열일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는 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을 오늘 잘 선생님이랑 강의하면서 바로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포 주기인데요. 저거는 영어로 셀 사이클이에요. 셀 사이클. 사이클이라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한 사이클. 다시 반복되고. 그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한 사이클로 반복이 되죠. 그쵸? 24시간 주기로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됩니다. 낮이었다가 밤이 됐다가 다시 낮이었다가 밤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포도

계속 그 사이클을 돈다. 근데 그 주기가 크게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무슨 기? 간기와 분열기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열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우리 사람의 이사와 같은 그렇게 굉장히 가끔 한 번씩 있는 거의 대격동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 바로 분열기라고 했습니다. 세포가 하나였던 게두 개로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게 가끔 일어나는 사건인데, 물론 세포 종류에 따라서 빠르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분열이라는 사건이 아주 짧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외의 단계는 다 간기입니다. 그래서 간기 동안 일반적인 세포의 생명활동이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나 이제 둘로 쪼개져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이제 간기 후반기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분열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 진짜 짧은 시간 동안에 분열을 바짝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열하는 동안은 염색체가 응축되어 있어가지고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다.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도 이사를 뭐세 달, 네달 하진 않잖아요. 바로 바짝 하루 만에 옮기고 다시 짐 풀어서 우리 생명활동 해야지. 일상생활 해야지. 그거랑 똑같다. 그래서 잠깐의 분열기, 그 다음은 다시 간기, 준비해서 또 잠깐의 분열기, 다시 간기, 요런 주기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간기를 이렇게 돌고 도는 사이클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선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요게 그냥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간기가 훨씬 길어요. 훨씬. 왜? 분열기는 아주 찰나에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야만 빨리 이동하고 다시 일상생활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서 간기가 굉장히 길다. 그래서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 기간이라고 해서 간기라고 부릅니다. 간기 동안에는 이 유전 물질이 어떻게 풀려 있어요? 응축돼 있어요. 풀려 있어서 정보에 접근도 가능하고 이런 상태로 돼 있다. 그래서 간기 동안에는 염색체가 풀린 상태.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알아듣기 좀 수월하게 실모양으로 풀려있다. 이렇게 표현 그냥 하기로 했어요. 문항에서는 염색사라는 표현 안쓸 겁니다. 그래서 풀려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분열기에는 그렇게 세포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저 소중한 유전 정보가 손상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걔를 잘 나눠 갖고 이동도 용이하고 분배도 용이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염색체 상태로 염색체 제의 형태로 이렇게 보관하게 된다. 응축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세포가 생장하고요. 생명활동이 일어납니다. 생장. 그 다음에 생명활동 일어난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세포가 있었어요. 근데 분열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세포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고 그냥 쪼개진다면 얘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또 쪼개지면 또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점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포가 분열을 좀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사이즈 자체가 커집니다. 그 세포 하나가 사이즈를 좀 늘려요. 그래서 사이즈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분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키우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간기 동안에 세포가 생장하고요. 그냥 크기만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질 자체도 조금 더 합성을 해놓는 거죠. 각종 물질을 합성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이 있잖아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뭐 단백질이나 인지질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세포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 세포막이 구성 성분의 양 자체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물질들을 활발히 합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세포 소기관도 예를 들어 여기에 10개 있었어. 예를 들어서 10개 있었어. 근데 이게 분열하면서 두 개의 세포로 반반 나눠지면 원래 10개 정도는 있어줘야 생명활동, 세포 원활히 할수 있는데 5개씩 나눠 가지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세포 소기관도 분열하기 전에 조금 더 늘려놓는 편이고요. 그런 일들이 간기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간기에 일어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세포가 하나 있던 게 분열하기 전에 반드시 이 물질의 양을 두 배로 불려놓는다. 그게 바로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가 요만큼 예를 들어서 있어서 이 안에 정보가 100개 정도 있는데
그 100개의 정보를 한쪽 세포에만 몰아준다면

그럼 여기에는 그런 유전 정보가 없으니까 이 세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그냥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기 50개, 여기 50개 주면 둘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얘도 100개 있어야 되고 얘도 100개의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100개로 지금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차피 이거랑 완전 똑같은 DNA를 미리 한 가닥 더 만들어놔요. 복제합니다. 그래서 한 가닥씩 나눠 가지면 원래 있던 정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열하기 전에 반드시 DNA를 복제해서 두 배로 만들어놔야 돼요. 복제본. 그래서 각각 복제본을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DNA 복제입니다. 근데 DNA 복제라는 것은 분열기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얘도 생명활동 해야 되니까 생명활동을 한참 하다가 아, 나 이제 분열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복제를 시작해요. 그럼 복제를 막 하겠죠? 하다가 이제 복제가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복제 끝. 역시나 복제 끝나자마자 바로 분열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DNA라는 물질에 우리의 생명활동에 대한 원본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복제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잘안 되고 잘못된 정보, 우리도 뭐책 받아쓰다 보면 오타 나듯이 그렇게 해서 정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도 또 해야 돼. 제대로 복제가 맞췄는지, 그 다음에 정보가 제대로 잘 2개가 됐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도 어느 정도 체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기의 중간에 DNA 복제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간기를 전체 이 기간을 봤을 때 DNA 복제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고요. DNA 복제가 일어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DNA 복제가 끝나고 분열기까지의 기간이 있죠. 그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기를 나누는 주요 사건은 뭐다? DNA 복제. 그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NA 복제 전은 우리가 G1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복제 끝나고 남는 기간 G2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G는 그 세포가 생장한다의 growth의 G를 땄다고도 얘기하고, 이 갭이다, 간기 갭이다 하는 그 G를 땄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DNA 복제 이전은 G1기, DNA 복제 이후는 G2기. 그래서 G1기와 G2기가 절대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 DNA가 복제되는 이 시기는 뭐라고 하느냐? 그 합성의 앞글자를 땄어요. S기라고 부릅니다. S기, DNA 합성기. 그래서 DNA라는 중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시기 S기가 중간에 있는 거고 G1, S, G2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실제로 분열기가 일어나서 분열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시 간기, G1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그림으로 많이 그려요. 우리 방학 하루 계획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기입니다. 보통 간기가 훨씬 길어요. 세포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간기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길다. 그래서 순서는 항상 G1, S, G2입니다. S기가 뭐 하는 시기? DNA 복제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 이렇게 된다. 그래서 G1기가 보통 제일 긴 경우들이 많고요. 이 G1기에 뭐 생명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을 합성하고 세포 자체가 생장하고 이런 일들이 G1기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나 DNA 복제 시작!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S기 들어가는 거고 복제가 마무리되는 순간 S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복제가 마무리됐다. 그 이후에는 뭐 하냐? 진짜 분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분열할 때만 필요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G2기에 합성한다. 이렇게 완전한 준비 단계가 G2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기에 잘 되는지 체크도 하고 진짜 분열 준비도 하고. 그래서 분열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 DNA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NA를 먼저 반으로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핵분열이라고 불러요. 유전물질 나눠 가는 거. 유전물질을 반반 나눠 가는 핵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완전히 끝나면 실제로 세포가 나눠지는 세포질 분열이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핵분열 시기에는 이 유전물질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원래 한대 있었는데 그게 양쪽으로 나눠서 두 개로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형태를 보고 학자들이 시기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이따가 체세포 분열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얹어보자면 DNA 상대량이라는 걸좀 얹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우리 염색분체 복제 여부는 다른 거에는 영향 안 주는데 DNA 상대량이라는 물질량에는 영향 줄수 있다 하면서 잠깐 나왔었는데 DNA의 상대량은 말 그대로 DNA라는 물질의 양입니다. 근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표현한 양이다. 그냥 요거

예, 조금 더 복제, 시작해서 조금 붙이면 이제 S기로 들어가는 거야. 1보다는 클 거고, 2보다는 작을 때 우리가 S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S기 막 들어왔어. 그럼 뭐 1.1, 1.2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거의 끝나가 복제가. 그러면 뭐 1.8, 1.9 이런 식으로 읽어줄 수 있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분열기에는 이 안에서 막 응축하고 나눠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게 그냥 분열, 복제된 거, 고양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고 있어요. 그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 총량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더 뭉치든, 옆으로 좀 나눠지든, 어차피 그 세포 안에 있으면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는 DNA 상대량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배된 상태로 진행됩니다. 분열기. 그래서 복제 이후에 G2기와 S, 요 분열기 우리가 M기라고 하는데, M기에는 같은 상대량을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문항에 따라 항상 1에서 2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상대량이니까 얘를 2로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럼 복제 이후에는 뭐가 돼주기만 하면 돼? 그거에 두 배가 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S기에는 2에서 4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열기는 복제된 그 상태 그대로 지지고 볶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옆구리에 넣어놓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요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인데 G1기, S기, G2기. 간기만 나타냈죠, 선생님이. 나중에 전체 풀 그래프는 이따가 체세포 분열 공부 다 하고 볼 거고요.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 우리 옆구리, 81조 옆구리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G1기의 DNA 상대량을 2로 잡았습니다. 뭐 100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비율만 맞춰주면 돼요. 상대량이니까. 그래서 G1기 동안은 DNA 상대량이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증가해, 그러면 이제 S기 넘어가는 거라서 더 이상 G1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하기 전까지가 G1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뉴클레오타이드라도 더 합성해가지고 조금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S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S기 끝나고 나면 얼마가 된다고? 요거에 정확히 두 배. 해야 됩니다. 그러면 S기 끝났을 때는 4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랑 요거는 어떻게 이어주면 될까? 우리가 DNA 복제라는 거는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씩 하나씩 더 붙여서 사슬을 점점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팍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점점 조금씩 한 가닥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복제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변할 일이 없죠. 요렇게. 그래서 DNA 상대량 변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앞으로 이 세포 주기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올 그래프인데 보면은 축은 X축은 DNA 상대량입니다. 2 또는 4. 1, 2 아니고 2다 4로 그냥 표현한 그런 상대량 그 축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세포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이해하는 게 조금 필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세포가 있어요. 1,000개를 다 그릴 순 없으니까 대충 그릴게요. 1,000개의 세포가 있어. 그 1,000개의 세포 각각이 DNA를 얼만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양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일 적은 애, 걔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걔 제일 적은 애를 우리가 얘는 2라는 정도의 DNA를 갖고 있네.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거의 두 배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세포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얘는 4만큼을 갖고 있네. 근데 어떤 애들은, 2.8을 갖고 있어. 어떤 애들은 3.2를 갖고 있어. 어떤 애들은 3.8만큼 갖고 있어. 뭐 이럴 수 있겠죠? 세포마다 지금 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1,000개 중에, 그럼 제일 적은 양, 2라고 할수 있는 양의 애들이 몇 개냐 하고 세봤더니 500개 정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배 정도 되는 거. 4의 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세봤더니 200개 정도 됐어요. 그리고 막 2.2, 2.8, 뭐 3, 3.0, 뭐 3.2, 뭐 이렇게 되는 애들, 중간 애들을 막 잔잔바리들을 이렇게 모아놨더니 저렇게 되더라. 근데 이거를 그려놓고 나니까 우리가 배웠던 세포 주기랑 연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적은 양, 제일 적은 양에 해당하는 DNA 상대를 갖고 있다. 얘네들은 무슨 식일까? 얘네들은 복제 전에. 제일 적은 양 가지고 있는 G1기 세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의 정확히 두 배, 4라는 두 배의 DNA 상대량을 갖는 B의 묶음, 얘네들은 무슨 식일까? 복제
끝난 다음

쥐 투기. 거나 분열기도 여기 포함이죠. 분열기도.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요 얘네들은 복제 막 들어가네, 중간쯤 하네, 복제 막 끝나가는 애. S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더라. 근데 지금 요런 거그잴때그 기술상의 어떤 정보를 좀 드리자면 1000개 세포가 있잖아요. 일단 얘네들이 고정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처리해서 더 이상 세포 주기가 진행되지 않도록 멈춤 시켜놓는 건데 멈춤 안 해놓으면 지원기였던 애들이 뭐 복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조사하는 도중에 그래서 값이 변할 수 있으니까 조사하기 전에 고정이라고 해서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거친다 하는 그런 추가 정보 정도 그냥 듣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하나 제시를 하자면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를 통해 알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DNA 상대량이 2로 제일 적은 애들은 세포 수가 500개로 월등히 많아요. 근데 DNA 상대량이 두 배인 4의 값을 갖는 그룹은 G2기와 M기 두 개의 시기가 다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개의 세포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세포 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냥 우연인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시기별 길이를 비례식으로 알수 있습니다. 시기별 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서 만약에 18시간을 잔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 그냥 무작위로 여러분들을 관찰했을 때 자고 있는 걸 관찰할 확률이 높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로 1000개의 세포를 지금 멈춤해서 관찰을 했는데 무려 500개가 복제 전에 해당된다. 그럼 그 시기가 길다는 거예요. 기니까 확률적으로 거기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은 짧죠? 왜냐면 그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딱 걸려서 우리가 랜덤으로 봤을 때그 시기에 걸려 있을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관찰되는 세포 수 자체가 적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를 보면 우리는 그 시기별 길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 세포 집단은 G1기가 훨씬 길다는 얘기죠. G2기랑 M기랑 다 합쳐도 이 G1기 길이의 5분의 2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의 정보. 방출사를 형성하는 세포는 A와 B 중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 자,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방출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게요. 방출사는 only M기, 분열기에만 관찰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간기에는 절대 관찰이 안 돼. 왜냐하면 방추사라는 건 뭐예요? 응축되어 있는 염색체를 잡아 끌어가기 위한 선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 응축이 돼 있는 상태, 응축은 언제만 해? 분열할 때만 해요. 분열기에만 만들어져야 되는 구조물이에요. 그외 시기에 있으면 낭비야. 에너지 낭비, 자원 낭비야.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분열기에만 만들어지는 구조물이 이 방추사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방추사라는 게 관찰되는, 형성되는 세포는 무조건 분열기입니다. 그러면 A 그룹과 B 그룹 중에 어디? B 그룹에 그런 종류의 세포들이 있겠죠. B 그룹이 전체 다 방추사를 형성한다고 볼수 없어요. 왜? G2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G2기와 M기가 섞여 있는 그 그룹 중에 방추사를 보여주고 있는 세포도 일부 있겠죠. 그래서 이 A 그룹에는 그런 세포가 없을 거고 B 그룹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추사는 분열기에만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방추사라는 게 재료가 이것도 단백질을 길게 연결해서 그런 줄 형태의 구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단백질은 우리가 미리 그 기본 단위가 되는 단백질을 미리 만들어놔요. 우리가 어떤 블록도 그런 기본 블록이고 그걸 계속 쌓으면 어떤 위로 뭐 높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는 것처럼 얘도 기본 단위는 미리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쭉쭉 연결하는 것만 M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단위, 재료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분열 직전에 G2기에 합니다. G2기가 진짜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방추사라는 거는 진짜 분열기에만 나오는 재료야. 근데 지금 분열할지 안 할지 결정도 안한 G1기에 방추사를 구성할 그 기본 재료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고요. 없지. 분열까지 다, 복제까지 다 끝났을 때, 아, 나 진짜 이제 분열하는구나 하고 그때 G2기에 그 재료를 만들어 놓습니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분열기 딱 들어가면 조립해서 그런 줄 모양의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를 구분을 좀할수 있다. 근데 우리가 뭐 수능 문제에서 방추사의 재료가 합성되는 시기는 언제냐, 뭐 이렇게 묻지.

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런 큰 그림을 봅니다. 자, 이제 체세포 분열 갈게요. 이제 본론 들어가죠. 자, 체세포 분열이란 일단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떠올려보자. 체세포가 뭐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세포죠. 뭐 빼고? 생식세포 빼고는 다 체세포죠. 그죠? 그 세포가 분열하는 겁니다. 그 체세포가 분열해서 또 다른 체세포를 만드는 분열.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그런 체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그냥 세포 수가 두 배가 되는 과정이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개의 세포가 두개 되는 건데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다고 쳐요. 얘네 둘도 똑같은 유전 정보 가져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는 결과적으로 다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클론.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그냥 완전히 본인이랑 똑같은 두 개의 복제 세포로 나눠지는 과정이 체세포 분열입니다. 유전 정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유전 정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세포로 세포 수를 늘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모세포가 분열 전의 세포를 얘기하고 요게 딸세포라고 하는데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갖는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그냥 세포 수만 곱하기 2 하는 그런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식세포 만드는 그런 분열 빼곤 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그려주는 그림을 여러분들은 빈 종이를 하나 좀 꺼내시고요. 아니면 우리 뭐 82쪽 뭐 위아래 그런 빈칸에다가 좀 그려봐도 되고, 아무튼 근데 빈 종이 큰 종이에다 그리면 훨씬 좋죠. 그래서 따라 그리면서 이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세포 분열은 간기라는 준비 기간을 거친다고 했잖아요. 간기 동안에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열기로 들어가는데 분열은 뭐부터 분열한다? 유전 물질 나눠 갖는 핵분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로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사실 세포질 분열은 핵분열 끝날 때쯤 그냥 맞물려서 일어나서 그냥 알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초점은 잘안 잡고요. 그냥 그 핵분열 과정, 그 염색 유전 물질 나눠 갖는 그 과정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핵분열은 아까 네 단계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 보면 전중후 순서대로 하고 진짜 마지막 이런 느낌. 말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 끝날 때쯤 세포질 분열도 맞물려서 일어나서 나중에 진짜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 단계부터 같이 그림 그리면서 한번 주요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기는 일단 세포 그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간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G1기 다음이 무슨 기? S기 다음이 G2기였어요. 그럼 이 S기의 주요 사건 뭐가 일어난다고? DNA 복제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이 간기 시기의 형태적인 특징은 핵이 또렷이 보입니다. 핵이 존재해요. 그래서 핵이 존재하는 시기. 핵이 관찰된다.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핵막이 있다. 핵막이 존재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이 풀려 있습니다. 염색체가 풀린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염색사라고 표현해 볼게요. 짧게. 유전 물질이 염색사 상태로 존재한다. 풀려 있다. 요게 바로 간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제도 했고, 방추사를 구성할 그런 재료 단백질들도 미리 만들었고, 자, 이제 진짜 분열이다 하면, 여기서부터 핵분열 시작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세포분열을 공부할 때, 백지복습을 하는 기본 틀은, 요렇게, 요런 세포 틀을 좀 그려주시면 되고, 말기는, 점점 이제 나눠질 거니까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약간 나눠질락말락 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 다음에 그냥 이틀 자체를 암기를 좀 해놓으면 좋은데, 전기 밑에는 동그라미 1, 2, 3. 그 다음에 중기는 점, 후기도 점, 말기도 동그라미 1, 2, 3. 그래서 전기랑 말기는

거의 그냥 대칭 구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일단, 사람은 EN일 때 염색체가 몇 개라고요? 46개입니다. 사람은 46개예요. 그런데 46개를 다 그릴 수가 없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선생님은 4개를 가진 가상의 세포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핵 안에 있던 유전 물질을 양쪽으로 나눠 가질 거잖아요. 근데 이 핵이라는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 나눠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냐? 핵막이 붕괴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뿅!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벽을 허물 때 망치로 때려 부수면 그 벽의 잔해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핵막이 붕괴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붕괴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 핵막이 붕괴된다. 그래서 이건 핵막 사라짐 정도로 관찰되는 그런 구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열할 거야. 나눠 가질 거야. 그럼 소중한 유전 물질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응축해서 안전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염색체가 염색체로 응축됩니다. 핵막이 사라지고 이제 옆으로 이제 나눠 가지기 좋은 형태인 염색체로 점점 응축이 되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염색체. 얘가 막 헤엄쳐서 가야하긴 어렵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방추사라고 한다. 방추사가 이제 드디어 목숨을 드러냅니다. 방추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EN이면서 4개의 염색체를 갖는다는 거는 짝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더큰 염색체 둘이 짝꿍이 있어서 EN이고 작은 염색체 둘도 짝꿍이 있는 EN이면서 전체 4개의 염색체 같네. 그런 그림으로 대략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핵막은 사라지고 있고 방추사가 땡겨갈 준비를 이렇게 이런 줄이 만들어져서 이제 뻗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전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기는 시기적으로도 중앙이고 위치상으로도 중앙에 있을 때 중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보고 이 시기는 중기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 언제 중기라고 불렀냐? 이 염색체들이 죄다 갑자기 가운데 몰려 있어. 이렇게. 선생님 지금 큰큰 작작으로 좀줄 세워서 그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류별로 서 있진 않고요. 그냥 막막 무작위로 배열하는데 그냥 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하는 제가 중앙에 배열되는 그런 시기를 중기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한줄 서기가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줄 서기. 지금 보면은 이 염색체 그냥 요렇게 앞을 보고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 중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염색체들이 중앙에 서는데 한줄 서기 한다. 그리고 각각의 동원체에 이렇게 방추사들이 촥촥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얘를 좀 확대해서 염색체만 따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줄 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닥이랑 이 가닥은 무슨 관계야? 염색 분체 관계죠? 이 가닥이랑 이 가닥도 염색 분체 관계죠? 복제본이에요. 왜 복제했다고? 똑같은 유전 정보 가진 거두 가닥 만들어서 각각 다른 세포로 나눠주려고. 그럼 지금 이제 나눠질 건데 뭐가 나눠져야 되냐면 가운데서 염색 분체끼리 분리돼야 돼요. 동원체에서 붙어있는 염색 분체끼리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기는 중앙에 배열돼 있던 애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후기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염색체가 나눠지는데 지금 정확히 표현하면 염색 분체 복제본인 애들끼리 염색 분체가 동원체에서 분리돼서 양쪽으로 이동하는 뭘 타고? 방추사를 타고. 그래서 애들이 나눠지면 방추사 타고 한 가닥은 이쪽으로 한 가닥

시작은 저쪽으로 끌려갑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 동원체 부위가 방추사를 이렇게 잡고 가는 거라서 양쪽은 더 이렇게 끌려, 이렇게 휘어서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더 이렇게 좀 빨리 간다. 이런 디테일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그림에서 사실을 살려서 그릴 뿐. 요렇게. 그래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훅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말기는 이제 분열을 마무리할 거야. 끌려가서 양쪽에 이렇게 모였다. 적당히 모였다. 그러면 전기에서 원래 간기에 없던 현상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간기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간기 돌아갈 준비합니다. 전기 1, 2, 3의 그냥 반대. 이제 핵막 다시 조립. 핵막을 형성해요. 그 다음에 염색 4로 풀어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생명활동할 때 정보를 접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방추사를 분해합니다. 그래서 방추사의 구조가 사라져요. 그래서 핵막은 점점점점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붕괴돼서 아예 안 보이다가, 이제 또 점점점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양쪽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핵막. 두 개로 나눠질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염색사로 풀리고, 이렇게 풀리고, 그 다음에 방추사. 더 이상 땡길 필요가 없으니까 다 갔어. 그러니까 그것도 분해해서 이제 그 단백질을 또딴데 써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져서 딸세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딸세포의 그림은 원래 풀려있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맞긴 한데, 선생님이 새로 만들어진 핵막에 그냥 염색, 그, 한 가닥 한 가닥씩 그, 지금 자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정보였는데, 그 정보가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으로 간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의 상동염색체인 얘의 정보도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건데, 그 중에 한 가닥은 요쪽에, 한 가닥은 요쪽에 간 거예요. 그럼 지금 원래 이 위에 있는 염색체가 상동염색 중에 엄마가 준 염색체고, 이 밑에 있는 게 아빠가 준 염색체라고 하면, 엄마가 준 정보 한 가닥 한 가닥이 각각 다른 세포로 지금 들어간 거고, 엄마가 준 정보, 얘도 엄마가 준 정보, 복제본 나눠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 온 정보 복제한 것도 한 가닥은 이쪽, 한 가닥은 이쪽으로 잘 나눠진 거예요. 그럼 원래도 엄마가 준거 하나, 아빠가 준거 하나 해서 상동염색체 이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엄마, 아빠가 준한 가닥씩 여전히 상동염색체를 이루고 있죠.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 가져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도 나눠 가져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러면 얘랑 얘랑 정확히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게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간기에 갖고 있던, 이 모세포가 갖고 있던 유전 정보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는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바로 이 감수 분열이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간기에 복제까지 잘하고, 분열할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분열기로 들어갑니다.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전기에 이제 이 장벽, 이게 없어져야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핵막 사라지고 이제 나눠지려면 응축해야죠. 그래서 염색체를 응축하고, 그다음에 그걸 끌고 갈 방추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그런 방추사로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조절 막 하면서 중앙에 배열이 돼요. 그게 바로 중기입니다. 근데 체세포 분열 중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한 줄로 배열한다. 한 줄로. 그러니까 그때 양쪽으로 나눠 가진다면 나눠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이렇게 붙어 있는 염색 분체 외에는 나눠 가질 게 없어요. 그래서 후기에서 염색 분체끼리, 복제본끼리 분리돼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같은 정보야. 이렇게 들어가면 양쪽 세포에 다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정보야. 또 양쪽으로 들어가면 또다 똑같은 정보를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기에 전기에 정확히 반대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면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 그림에서 일단 체세포 분열은 지금 몇번 분열했어요? 전중 후 말이 딱한번 나타났죠? 그래서 한 번의 분열, 이렇게. 분열 한번딱 있었다. 그래서 1회 분열을 했기 때문에 한 개의 모세포에서 출발해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되면서 끝났습니다. 그죠?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한 번의 분열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핵상의 변화가 없다. 애초에 이 세포가 EN이면서 전체 네 개의 염색체를 가졌다. 그러면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두딸 세포도 아까 여기 있던 상동 염색체가 얘네들에도 있었거든요. 그냥 복제해서 하나씩 반씩 나눠 가졌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각각도 EN이면서 네개 염색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도 유전 정보가 똑같지만 얘네가 가진 유전 정보가 원래 모세포 거랑도 똑같다. 핵상의 변화도 없고 염색체 수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모세포와 딸 세포들의 염색체도 같고 DNA 상대량도 같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DNA 상대량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나눴어요. 아까 우리가 간기까지만 그려봤는데 뒤에 분열기도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G1기의 DNA 상대량 2로 잡았습니다. 기준값 2로 잡았어. 그러면 G1기 동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변하는 순간부터 S기 들어가니까 G1기면 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S기 끝나고 나면 몇이어야 된다고? 두 배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건 어떻게 이어준다? 점차 조금씩 한땀한땀 조금씩 길게 이렇게 엮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점점 조금씩 가닥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사선으로. 자, 그 다음에 G2기 동안은 이제는 변할 일이 없습니다. 변할 일이 없이 그냥 있는데 분열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유전 물질이 응축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종이가 있었는데, 선생님의 소중한 원고 종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면 물질의 양이 변했나 안 변했나? 변하지 않죠. 그냥 밀도만 변할 수 있죠. 형태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로 응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서 응축되고 가운데로 와서 모이고 양쪽으로 끌려가고 해도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세포 안에서. 그러다가 아예 이제 마지막에 말기 되면 새로운 핵막을 만들잖아요. 양쪽에 두 개. 근데 지금 이 Y축에 있는 요걸 잡으세요. 핵한 개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포 원래 하나 안에서 이 안에서 뭐 가운데 배열했다가 양쪽으로 끌려갔다가 이럴 때는 전혀 그 양을 유지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지금 이런 유전 물질들이 끌려갔어요. 아직까지는 같은 세포 안에 있으니까 양이 변하지 않지. 근데 핵막을 점점 만들다가 이 마지막 구멍 하나를 막는 그 순간이 있겠죠. 이렇게 땜질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구멍을 메우다가 딱 마지막 구멍이 막히는 순간 얘네 둘이 격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반으로 떨어져요. 핵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 두 개의 핵이 나눠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핵한 개당 DNA 상대량은 두 개의 핵으로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합성할 때는 조금씩 엮어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지만 지금 이거는 핵막이 마지막 구멍이 막히는 순간 양쪽 경계에서 나눠지는 거니까 그 순간 반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준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선생님의 원고가 누더기가 되었어요.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OX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분열기에 M기죠. 다른 말로 M기. 분열기에 뉴클레오솜 뭐야? 히스톤 단백질을 DNA 이렇게 감고 지나가는 거. 뉴클레오솜에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이겠죠? 단백질과 DNA는 서로 분리되냐? 일단 간기에도 얘네들은 이렇게 뉴클레오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열기면 어떻다 그랬어? 얘들을 초고도로 응축해야 되는 시기가 분열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멀쩡히 감겨있던 거를 분리할 이유가 절대 없다. 그때는 아주 초고도로 응축해야 되는 시기지 분리랑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뉴클레오솜은 간기에 존재하지 않나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죠. 뉴클레오솜은 간기든 분열기든 어떤 시기든 기본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간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X. 방추사는 S기에 나타나다. 방추사 언제만 볼수 있다고요? 분열할 때만. 딱 분열할 때만. 분열 시작했을 때부터 생겨서 분열이 끝날 때쯤 없어져요. 분열기에만 볼수 있어. 그래서 S기 아닙니다. S기는 뭐 하는 시기? DNA 복제하는 시기. 간기죠. 그 다음에 G2기.
복제 이후식인데 G2기에

이게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방추사가 형성된다? 아니고, 방추사를 구성하는 재료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맞고, 요건 맞고. 그 다음에 M기에 핵막의 소실과 형성이 관찰된다. 핵막이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게 분열기 안에 다 일어나죠. 분열기 전기에 사라지고 분열기 말기에 다시 생기잖아요. 그래서 M기 동안 소실과 형성이 다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XXO, XXXOO가 답이고. 자, 그럼 오늘 예제 풀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런 체세포 분열만 단독으로 다루는 문제 자체가 희귀예요. 보통 감수 분열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중에 몇안 되는 문제를 뽑아봤고. 그림 가는 동물. 근데 여기서 EN이면서 전체 염색체수가 4인 그런 동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물의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방금 선생님이 그려줬던 그 그래프인데, 자, 보세요. 기준값을 2로 잡았습니다. 복제 전에.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되다가 변해. 변하는 순간부터 뭐라 그랬지? 올라가는 순간부터 애쓰기. 언제까지? 딱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애쓰기. 그럼 그 전에는 무슨 기? G1기. 그럼 복제 끝난 다음엔 무슨 기? 일단 바로 이어지는 건 G2기일 거고, G2기 이후에 언젠가, 경계가 없죠, 지금. 언젠가부터는 M기가 진행되고 있겠지. 요렇게. 그래서 분열 다 끝나면 다시 G1기. 요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이 동물 피에 체세포 분열 과정에 어느 한 시기에 관찰된 세포를 나타냈대요. 보세요. 지금 염색체가 나눠져서 끌려갑니다. 양쪽으로.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지? 후기, 후기. 끌려가면 후기. 끌려가기 시작하면 후기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게 중기일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나눠지기 전에 가운데 한 줄서기 하고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더큰 염색체,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려지네. 그 다음에 그거보단 작은 염색체가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또 예상동 염색체인 큰 염색체가 있었어요. 요렇게. 그리고 옆구리에 방추사가 붙어 있었을 거다. 요렇게.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이게 중기의 그림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진행돼서 누가 분리되면? 지금 중기에 한 줄서기 하고 있었어요. 한 줄서기 했을 때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누구밖에 분리될 게 없다. 요렇게 염색 분체끼리만 분리될 것이 있다. 그래서 동원체에서 붙어있던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양쪽에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 정보랑 이 정보랑 같은 거죠?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나눠갖고 요렇게 해서 나눠가져서 새로운 세포로 들어가면 양쪽 세포에 갖고 있는 정보가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구간 1에는 지금 G1기 중에 어떤 구간인데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가 있다. 자,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일단 복제가 돼야 되죠. 염색 분체가 두 가닥이려면 복제가 돼야 되거든요. 복제는 무슨 시기에? S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S기 전인 G1기에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존재할 일은 없다. 복제가 돼야 만들어지는 게 염색 분체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구간 2에는 G2기와 M기가 섞여 있는 구간인데, 나가 관찰되는 시기가 있다.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 후반부쯤에 있겠죠? 그죠? 2 안에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2에 그런 시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와 B. 얘네 두 가닥인데요. 걔네는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이거가 서로 상동이잖아요. 얘네 둘이 각각, 뭐, 이거는 엄마로부터 온 거, 이건 아빠로부터 온 거. 얘네 둘이 각각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거지. 얘네 둘의 관계는 뭐야? 염색 분체잖아요. 복제본이잖아요, 그냥. 나눠 갖기 위해서 이때 그냥 새로 합성한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리을. 구간 1에서 핵막이 관찰되느냐? 자,
핵마

0: 분열기 들어가서 없어지고 분열기 끝날 때쯤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감기에는 무조건 관찰됩니다. 그럼 감기면 G1, S, G2 다 감기잖아요. 이때는 핵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구간 1인 G1기에서도 관찰되겠지. 그 다음에 미음, 나로부터 생성되는 두딸 세포의 유전자 구성은 요거 가진 거나 요거 가진 거나 다 같은 구성이죠.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마무리해 봤고요. 복습 필수. 다음 시간에 완전 중요한 내용 할 거니까 꼼꼼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아주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강이고요. 우리 대기와 해양에서 배웠던 내용 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단원 마무리 요약 정리 있죠?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준비했던 지구력 업 확인하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레벨업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력 업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 지역은 날씨가 흐리다. 이거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추운 것과 흐린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흐리냐 흐리지 않냐는 구름이 있느냐 없느냐. 날씨가 흐리다라고 하는 건 구름이 있어서 햇빛이 안 보여. 비가 올 것 같아. 그럼 흐린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구름이 없으면 날씨 맑은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 지역이라고 한다면 하강 기류가 엄청 큰 곳이기 때문에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날씨가 흐린 게 아니라 날씨 굉장히 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란운이 있는 곳은 가시영상과 적이영상에서 모두 밝게 보인다. 정란운은 굉장히 두꺼운 수직적으로 발달한 구름이기 때문에 가시영상에서도 밝게, 적이영상에서도 밝게 맞는 거. 지표 부근의 전선면 기울기가 급할수록 두꺼운 구름이 잘 발달한다. 우리가 어차피 전선면 부근에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을 하는데 전선면을 따라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기울기가 급하면 수직적으로 상승할 거 아니야. 수직적으로 상승하면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맞는 거. 그다음에 온난전선이 접근하면 전선면의 높이가 점차 높아진다. 이제 중위도 지역을 생각을 해볼 때 온난전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온난전선이 서서히 나한테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선면이 점점 낮아지는 결과가 되겠지. 얘가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선면 높이가 높지만 나중에 전선 부근까지 간다라고 하면 전선면의 높이는 점점 낮아진다라고 얘기하겠지. 높아진다가 아닌 거고요. 태풍의 구조 중 상승 기류가 가장 큰 것은 태풍의 눈이다. 태풍의 눈은 하강 기류라고요. 그죠? 약한 하강 기류. 상승 기류가 가장 큰 곳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눈벽 부근. 이렇게 가야 되겠죠. 틀린 거고요. 뇌후의 발달 단계 중 우박은 주로 성숙 단계에서 우박이 내린다고 하면 성숙 단계에서 다른 악기성과 함께 내리겠죠. 그렇죠? 성숙 단계 맞는 거. 적은 성숙 소멸 중에서 성숙 단계의 악기상이 많이 동반된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아셨죠?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표층 연분은 적도 부근이 30도 N 부근보다 높다. 적도 부근은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요.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연분이 높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 30도 N 부근보다 높다? 아니지. 표층 용존 산소량은 극지방이 적도 지방보다 많다.

용존산 소량은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을 수 있다. 극지방에서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물, 그리고 이 물이 무거워져서 가라앉아서 심층순환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심층에 산소를 많이 공급한다라고 했었죠. 남극순환해류는 극동풍에 의해 형성된다. 이것도 많이 틀리는 건데, 남극순환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남극 대륙을 따라서, 그 주변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 북태평양해류는 주로 헤들리 순환이 나타나는 곳에서 흐른다. 북태평양해류는요,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해류, 30도에서 60도,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해류. 그러면 누구? 페렐순환. 페렐순환의 지상바람, 편서풍.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틀린 거고. 평균 연분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저층수보다 크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균 수온은 남극 저층수가 최저. 평균 연분은 북대서양 심층수가 최대. 그 대서양 심층수계 중에서 기억하시고요. 평균 이동 속력은 표층의 수가 심층의 수보다 빠르다. 표층의 수는 바람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간다라. 심층의 수는 밀도 차에 의해서 가는데 밀도 차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요. 그래서 표층의 수가 빠르다. 표층의 수가 심층에서보다 빠르다. 맞는 거. 이렇게 체크. 자,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자, 바람만 고려할 때 저기압 중심의 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북반구라고 한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바람이 저기압 바람이죠. 그러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발산하니까 용승이 일어난다고. 만약에 남반구라고 해볼게요. 남반구. 남반구라고 하면 시계방향이에요. 시계방향. 시계방향. 시계방향으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 남반구라고 하면 바람방향의 왼쪽 직각방향이라고. 바람방향의 왼쪽 직각방향. 바람방향의 왼쪽 직각방향. 바람방향의 왼쪽 직각방향. 그러니까 얘도 발산. 어차피 똑같아요. 아셨죠? 북반구에서는 바람방향의 오른쪽 직각방향. 남반구라고 한다면 바람방향의 왼쪽 직각방향. 아셨죠? 그러니까 어차피 발산. 용승이 일어난다. 맞는 거. 그 다음에, 엘니뇨 시기에 적도 태평양의 워커 순환은 강화된다. 라니냐 시기에 강화된다라고 했었죠. 엘니뇨 시기는 약화된다. 아셨죠? 그다음에 태양 빛이 수직으로 비추는 반구. 수직으로 비추는 반구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량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남중고도가 90도가 되는 그 지점이 위치한 반구가 여름 반구. 맞는 거. 현재 겨울철 평균 기온은 30도 N, 30도 S. 얘가 얘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지금 현재라고 본다면 근일점 부근일 때 북반구가 겨울이라고. 근일점 부근일 때 북반구가 겨울이니까 30도 N이 30도 S보다 높다는 거죠. 30도 S가 겨울일 때는 원일점 부근일 때니까 추워요. 아셨죠? 얘는 조금 비교적 따뜻한 겨울. 아셨죠? 온실력과 기여도는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크다.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크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이 너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걱정할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다룬다고. 아셨죠? 지구 대기의 복사 에너지 흡수율은 가시광선이 적외선보다 크다. 지구 대기는 적외선을 탁월하게 흡수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흡수율은 가시광선이 적외선보다 작다. 적외선이 더 크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업 퀴즈 확인해 봤고요. 그럼 우리 레벨 업을 위한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은 문제들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그림 가는 어느 날 21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21시입니다. 21시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녁 때? 저녁? 혹은 밤. 그러니까 햇빛이 여기 없을 상태예요. 그런 상태고. 나는 같은 시각의 적외 영상. 아, 적외 영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영상이 나오겠지. 가시 영상이라고 하면 안 나오겠지. 21시니까. 그러니까 적외 영상이니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날 서해안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다.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 폭설이 내렸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폭설이 내렸다. 생각할 것은 적운형 구름. 적운형 구름이 있어야지 폭설이 내릴 수가 있지. 아셨죠? 이런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면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겨울철. 이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마침 보니까 이쪽에 기압이 높네.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죠.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동을 하다가 따뜻한 황해 바다를 지납니다. 따뜻한 황해 바다를 지나면 여기서 가열이 돼요.

그리고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두꺼운 구름이 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몽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서 차가운 대륙 서해에 딱 도달하면 여기서 강수현상. 그런데 굉장히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강수현상이 눈으로. 그래서 폭설이 나타나는. 그래서 겨울철에 나타나는 요 일기도 모습. 몽글몽글한 구름들이, 몽글몽글몽글몽글한 구름들이 마치 빗자루로 쓸려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런 구름이 겨울철 폭설이 일어나는,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돼서 폭설이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위성 영상의 모습, 구름의 모습. 요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런 상태인 거고, 여기 보면 기억은요, 적외 영상에서 밝잖아. 밝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온, 차갑다라는 거고요. 구름이 높게 발달했다는 얘기고요. 적외선 세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리.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지점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지금 북서 계절풍이 불어야 되니까 틀린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식으로. 또는, 자, 볼게요. 선생님이 옛날에 알려줬던 거. 등합선을 보면요.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람이 가고 싶단 말이야. 고에서 저로 바람이 가고 싶다고, 이렇게. 그런데, 북반구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휜다고, 전향력 때문에. 고에서 저로,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최단거리로 가고 싶은데, 무조건 오른쪽으로 휜다고.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라고 봐도 좋아요. 아셨죠? 어쨌든 남풍 계열의 바람은 아니야.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야.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는 동안 황해상을 지나는 기단의 하층 기온이 높아진다. 얘가 확장하는 동안에 여기 기온이 높아지면서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여기서 정온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폭설이 내린다고요. 맞는 거예요. 자,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양은 영역 기역이 영역 미음보다 많다. 여기가 지금 밝잖아요, 적외 형성에서? 온도가 낮다고, 최상부 높이가 높다고, 적외선 세기가 약하다고요. 아셨죠? 약하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겠지. 틀린 거. 됐죠? 니은만 맞는 거. 요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이제 온대저기압과 관련된 문제고요. 볼게요. 그림 가는 어느 날 T1 시각의 지상 일기도에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아, T1 시각이야? 그리고 나는 이날 관측소 A와 B에서 T1 시각부터 15시간 동안 측정한 기압, 기온, 풍향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위치는 각각 기역과 니은 중 하나다. 여기 밑줄. A와 B의 위치는 각각 기역과 니은 중 하나래요. 아, 그러니까 요 A와 B가 하나와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볼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T1 시각 이후에 저기압이 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기역이나 니은이나 모두 다 저기압 중심과 가까워지죠? 기압이 낮아진다. 기압이 낮아진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요 관측 데이터 중에 기압은 계속 낮아져야 되는 값이야. 일단, T1 시각 이후로. 그럼 누가 기압이야? 너가 기압이네. 너가 기압이네. 너가 기압이네. 너가 기압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아지니까. 낮아지니까. 아셨죠? 그 다음에 볼 것은 지금 얘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고, 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온난전선 앞의 윗부분이니까 찬 공기. 얘는 두 전선 사이에 있으니까 따뜻한 공기. 그럼 얘가 기온이 높겠지. 평균적으로 기온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 얘는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기온은 니은이 높아요. 기온이 높고 기온이 난다. 아, 이게 기온이다, 기온. 이게 기온이 되는 거예요, 기온. 아셨죠? 그러면 기온이 높은 B 지역, 아, 너 니은 지역이구나. 그럼 너, 아, 너 기역 지역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풍향이 될 텐데, 볼게요. 풍향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남, 동, 이렇게 바뀌다가 동북, 이렇게 바뀌네. 그럼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북, 남, 동, 그 다음에 선데, 남동에서 동북, 남동, 동북,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저기압 이동 경로에 따라서 왼쪽에 있네, 왼쪽에. 그래서 왼 반시계 방향. 이렇게 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보면 남,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네? 아, 남서쪽으로 가네? 약간 북서쪽 바람도 있네? 이렇게 바뀌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놓고, 북, 남, 동서를 하면 남에서 서쪽으로 와서 이렇게 바뀌네. 그럼 얘는 시계 방향이네? 아, 오른쪽 시계 방향. 이렇게. 됐죠?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A의 위치는 기역이다. A의 위치는요? 기역이다. 맞네요.

T2의 기호는 A가 B보다 낮다. T2의 T2의 기호는요. 지금 A가 B보다 낮다. 얘 기호는 이거니까 낮네. T3에 니은의 상공에 전선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니은 보면 니은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 현재는 전선면 없죠? 전선면이 놓이려면 한랭 전선을 통과해야 돼,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얘가 쭉 지나가서 한랭선 통과하면 니은이 이 지점에 놓이면 상공의 전선면이 놓이는 꼴이 될 텐데 한랭전선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확 떨어질 것이고 온도가 확 떨어지면서 풍향이 북서풍으로 바뀌어야 돼. 그죠? 그 시점이 어디냐? 보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풍향이 바뀐다. 아, 이쯤은 돼야지. 이쯤 이후에는 돼야지 한랭선 통과하니까 그 상공의 전선면이 유치할 수가 있겠지. 그 전엔 전선면이 있을 수가 없다. 아셨죠? 그러면 T3의 니은의 상공의 전선면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두 번째 문제 봤고요. 이제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지금 보면 세 번째 문제는 태풍 문제입니다. 자, 어느 날 가와나는 어느 날 동일한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기온, 풍속, 풍향. 자, 여기서 동일한 태풍이래요. 동일한 태풍. 조건이 동일한 태풍이라고 준 이유는 동일한 태풍이라고 준 이유가 있어요. 동일한 태풍이라고 준 이유는 뭐냐면 태풍의 중심기압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같은 시각에 중심기압이 일정. 태풍의 세력이 일정. 무슨 얘기냐면 관측 시각, 똑같은 관측 시각에 봤을 때 태풍의 중심기압이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 관측한 기압이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측소가 태풍의 중심과 가까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아셨죠? 왜냐하면 태풍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을 거니까. 이제 이런 관점.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태풍이 접근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태풍 접근 시 나타나는 변화. 첫 번째 뭐냐면 태풍이 접근합니다. 강한 저기압이 오고 있는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관측 기압이 낮아져야 돼. 두 번째, 관측 기압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등합선 간격이 좁은 영역이 나한테 점점 오는 겁니다. 왜냐면 태풍의 눈벽 주변에서 등합선 간격이 가장 좁거든. 그 지점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거야. 태풍이 접근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풍속이 증가해야 돼. 아셨죠? 만약에 태풍의 눈을 통과한다라고 하면 통과하는 시점에 풍속이 갑자기 확 작아지는 거고.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태풍이 접근할 때 풍속은 계속 증가. 아셨죠? 세 번째,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풍향 변화가 나타나는데 풍향 변화는 오른쪽에 위치하느냐?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위험 반원인 거죠. 오른쪽 위험 반원. 오위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만약에 왼쪽에 위치한다. 그럼 안전 반원인 거죠? 왼안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됐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일단 태풍이 접근하니까 기압이 낮아졌다가 태풍이 멀어지니까 기압이 커지는 거. 태풍이 접근하니까 기압이 낮아졌다가 태풍이 멀어지니까 기압이 커지는 거. 그러니까 얘가 기압이 되는 거예요. 너는 기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증가했다가 감소. 기압은 감소하는데 넌 증가하잖아. 너는 풍속이 되는 거예요. 풍속. 풍속. 얘가 이제 풍속이 되는 거고요. 풍속.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이 그러면 풍향이 되는 건데 지금 관측소 A 같은 경우는 풍향을 보면 북동에서 동에서 그다음에 남으로 갔다가 서로 가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보면 북 그다음에 동, 남, 서일 때 북동에서 서로 간, 아, 남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네. 북동에서 남으로 가니 이렇게. 어, 시계 방향이네. 너 오른쪽 위험 반원 시계 방향에 해당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풍향 변화를 보면요. 풍향 변화. 북, 남, 동, 서입니다. 풍향 변화를 보면 북, 동풍 불다가 서풍이 불어요. 그러다가 남서로 바뀌네. 북, 동풍 불다가 서풍이 불어요. 그러다가 남풍으로. 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어, 너는 그러면 웬, 안, 판. 아, 너 그러면 너는 안전반원에 위치한 곳이네. 이렇게 보는 거지. 보겠습니다. 자, 최대 풍속은 B가 A보다 크다. 자료 해석이죠. 최대 풍속은 A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요만큼입니다. 그럼 A가 더 크네. 맞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넌 틀렸구나. 태풍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라고 했죠. 최단 거리를 비교하려면 같은 시각에, 보세요. 같은 시각에

얘는 기압이 요만큼이야. 비슷한 시각에 얘는 기압이 요만큼이야. 그럼 둘 중에 기압이 누가 더 낮아요? 얘가 기압이 더 낮네. A에서 기압이 더 낮다는 얘기는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태풍 중심과의 최단 거리는 A가 B보다 가깝다 맞는 거야. 최단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관측 기압이 더 작을 수가 있는 거. 이거보다. 아셨죠? 제가 더 작죠? 그 다음에 B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B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맞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맞는다. 골라줄 수가 있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이제 뇌후 문제죠? 자, 가와 나는 어느 뇌후 발달 단계 중 성숙 단계와 적응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에 지금 악기상, 비, 소나기, 천둥, 번개 내릴 수 있는 상황이네. 아, 너 성숙이구나. 성숙. 그러면 너 적응 단계구나. 적응 단계 이후에 성숙 단계가 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나는 성숙 단계이다. 나는 적응 단계니까 틀렸네. 그다음에 번개 발생 빈도는 대체로 가가 나보다 높다. 요 성숙 단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잘 내린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박도 내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높다. 맞고요. 구름 최상부의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양은 지금 여기서 요거는 뭘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구름 최상부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양은 이거 높이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지, 높이. 높이가 낮아요. 높이가 높아요. 높이가 높다? 높이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요. 저온.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 세기가 약해요. 높이가 낮으면 온도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적외선 세기가 강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적, 약, 적, 강. 됐죠? 그러면 구름 최상부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적다가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지금 수온 염분도가 나와 있고요.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A 시기와 B 시기에 각각 측정한 깊이 0에서 200m의 해수 특성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해석이죠? 지금 보면 이 얇은 선이 A예요. A. 굵은 선이 B. 굵은 선이 B. 이렇게 B. 라고 하면 A는 0에서 50m 가는 동안 수온이 계속 내려가네? 바로 이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B는 0에서 50m 가는 동안 수온이 잘안 내려가네?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이 존재하고 있네? 얘는 혼합층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수온 약층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보겠습니다. 자, A 시기에 깊이가 증가할수록 해수의 밀도가 증가한다. A 시기에 깊이가 증가할수록, 자, 수온 염분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점점 다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등 밀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증가한다? 맞는 거. 자,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수온이 높으면 산소기체의 용해도가 낮죠. 수온이 낮아야 산소기체의 용해도가 높죠. 그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되겠지. 얘는 수온이 너무 높아,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두껍다라고 했는데 A 시기는 바로 수온 약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B 시기는 여기가 지금 혼합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시기는 혼합층이 50, 0, 50회. 꽤나 두껍다.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얇다. B 시기가 두껍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5번 문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보면 그림은 대기 대순환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의 연평균 풍속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 다 밑줄 그어야 되겠네요.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을 기역과 니은 순서도 없이 나타낸 것이고 또 밑줄 플러스는 남풍과 서풍, 마이너스는 북풍과 동풍. 플러스는 지금 남풍과 서풍이라고 했어요. 남풍, 그다음에 서풍,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뭐라고 써 있냐면 북풍과 동풍. 북풍, 동풍.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기억과 니은 중에 동서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얘나 얘나 둘다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돼.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돼. 마이너스로. 아, 너가 지금 동서 방향에 대한 자료구나. 동서 방향.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남북 방향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남북 방향. 남북 방향이 자료가 되는데 보면 지금 북반구는 북동 무역풍이니까 북풍. 북풍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아, 그러면 여기가 북반구를 의미하는 거네. 그럼 여기가 남반구를 의미하는 거네.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기역은 남북 방향의 연평균 풍속이다. 남북 방향의 연평균 풍속 맞고요. A 해역에는 멕시코 만류가 흐른다. A 해역이 어딘데? A 해역은 지금 30도 부근이에요. 남반구. 여긴데? 여긴데 지금 여기? 그죠? 근데 지금 30도보다 약간 고위도쯤 되겠네요. 여기가 될 텐데 지금 멕시코 만류는 어디 있는 거야? 얘는 지금 북대서양에 있는 해류죠. 북대서양. 북대서양에서 북쪽도 해류가 북대서양 해류로 연결된 난류의 성격을 띠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게 북반구야. 북반구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남반구를 얘기를 하는 거니?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는 대기 대순환에 직접 순환이 나타난다. B는 어딘데? B는 여기잖아요. 북반구에서 30도에서 60도 사이. 북반구에서 30도에서 60도 사이. 여기에 존재하는 순환은 무슨 순환? 여기 페레 순환이 존재하고 있지. 페레 순환은 무슨 순환이에요? 간접 순환이지. 헤들리 순환, 직접 순환, 극순환, 직접 순환. 직접 순환과 직접 순환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역학적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접 순환이 페레 순환이야. 그러니까 직접 순환이 아니라 간접 순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됐죠? 기억만 맞는 거. 요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6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봤고요. 그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뭐냐면, 7번 문제는, 대서양 심층순환. 대서양 심층순환 문제가, 최근에 계속 수능에서도 모의평가에서도 한 문항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어려운 문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서양 심층수계, 남극 중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아셨죠?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남대서양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남대서양이래. 그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대서양? 그럼 남극 대륙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서 남극 중층수가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거. 위도 60도, 50도 부근에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남극 저층수가 외대를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해저를 따라서 내려가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다음에 북쪽에서 온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제 이동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 B, C는 각각 남극 저층수,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B는요 남극 대륙에 붙어서 지금 하강하고 있잖아. 어디까지 하강하고 있어? 해 저까지 하강하고 있어. 그러니까 B가 남극 저층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A도 하강을 하는데 이만큼 하강은 못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50에서 6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해서 이동합니다. 그럼 너는 중층수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오고 있는데 수심 2에서 3km에서? 그럼 너 누구니?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겠지. 심층수.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 됐죠? 그래서 A, B, C를 흐르고 있는 일단 수계에 대한 정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료 해석입니다. 자, A가 표층에서 침강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염분이 수온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는 심층순환을 이루는 수계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주변보다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데, 보자고. 누구 때문에 밀도가 큰지 보자고요. 비교해 보세요. 염분은 지금 얘가 오히려 여기 있는 지역보다도 염분이 작아요. 염분이 작은데 가라앉는다? 그럼 원인은 누구? 수온. 수온이 0도에 가깝잖아. 너무 낮잖아. 그러니까 가라앉을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영향은 염분이 수온보다 크다가 아니라 수온이 더큰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비는 북반구 해역의 심층에 도달한다. 자, 지식을 묻는 거예요. 지식. 지금 남극 저층수가 쭉 가라앉아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야. 적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적도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지. 대략적으로 위도 한 30도 부근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북반구 해역의 심층에 도달한다. 맞는 얘기 됐죠? 그다음 A, B, C 모두 저위도와 고위도의 에너지

불균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심층순환은 기본적으로 다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맞는 거. 아셨죠? 물론 표층순환도 마찬가지. 해수의 순환, 대기의 순환은 전부 다 에너지의 순환을,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계속한다라는 거.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번 문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엘니뇨 라니냐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부는 바람의 동서 방향 풍속 편차를 동서 방향 풍속 편차래요. 동서 방향. 그 다음에 나는 A와 B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측한 강수량 편차를, 아, 너 강수량 편차구나. 강수량 편차구나. 그 다음에 너는 풍속 편차구나. 풍속 편차구나.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각각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고, 그 다음에 편차는 관측값 마이너스 평균값이다. 밑줄 그을게요. 그 다음에 가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한다. 가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으로 한다.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란 얘기는 서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풍속 편차가 서풍이면 플러스 양으로 한다. 아셨죠? 거의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서풍이면 풍속 편차가 서풍이면 플러스로 표현한대. 아셨죠? 자, 이 자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자료고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한 번은 막히는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평상시라고 하면 서쪽과 동쪽이 있으면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에 따뜻한 물이 많이 쌓여요. 맞죠? 그래서 여기 구름 많이 만들어집니다. 비 많이 내려요. 여기 기압이 저기압이야. 평상시. 여기 고기압이야. 이게 평상시입니다. 됐죠? 그런데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서쪽에 쌓였던 요 물이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 이렇게 평상시보다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여기서 비를 많이 내리지. 평상시보다. 맞죠? 그럼 여기 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죠? 여긴 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높아집니다. 맞죠? 요 시기가 언제? 엘니뇨가 된 거야. 엘니뇨. 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가 되면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강화돼요. 무역풍이 강화돼서 이쪽에 따뜻한 물이 너무 많이 쌓인다는 거지, 집중해서. 그래서 구름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비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평상시보다도 기압이 더 많이 내려간다는 거지. 여기 있는 기압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고 용승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지. 이게 언제냐면 라니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좋은 자료가 뭐냐면 풍속 편차야. 풍속 편차. 무슨 풍속 편차냐면 동서 방향 풍속 편차. 자, 그러면 저 자료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림 하나 더 그려야 돼. 뭘 그릴 거냐면 볼게요. 평상시에 적도 태평양은 무슨 바람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무역풍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평상시에 이렇게 동풍 계열의 바람이 적도 지역에 불 텐데, 자, 보자고요. 엘니뇨 시기라고 하면 무역풍이 어떻게 된다? 평상시보다 약해진다.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에 부는 바람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약한 동풍이 분다고. 약한 동풍. 그러면 이 시기에 풍속 편차를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평상시는 요건데 관측 시기는 요거야. 관측 값에서 평상시 값을 빼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야 돼요. 방향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게 풍속 편차야. 서풍으로 표현이 된다고. 서풍의 풍속 편차가 나타난다는 거야. 아셨죠? 이게 언제라고요? 엘니뇨 시기라고. 엘니뇨 시기. 근데 라니냐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강화된다고. 그러면 관측 값에서 평균 값을 빼주면 이거에서 이걸 빼주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거죠? 그럼 같은 방향으로 이만큼이 남는 거지. 동풍이 남는 거지. 이게 언제냐고? 라니냐라고. 됐죠? 무슨 얘기예요? 풍속 편차가 서풍으로 나와요.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으로 나와요. 1, 2뇨 시기라고. 갑니다. 가면요. 풍속 편차가 플러스로 나온다고. 플러스로. 서풍으로 나온다고 얘가 1, 2뇨 시기라고. 그럼 얘가 라니냐 시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셨죠? 서풍으로 나오니까.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 됐죠? 그 다음에 나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서 이 즈음이 중앙이라고요. 이 즈음이 중앙인 거고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여기가 서태평양이 되는데 강수량 편차를 봤더니 평상시보다도 비가 더 많이 안 내려요. 평상시보다도 비가 더 많이 안 내려요. 찬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거죠. 찬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따뜻한 물이 다 서쪽에 너무 여기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거죠. 어느 시기예요? 라니냐 시기인 거죠. 그럼 라니냐 시기야? 라니냐 시기라고 한다면 위로 연결을 해보면 비랑 비 시기가 되는 거지. 비 시기. 됐죠?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나는 비에 관측한 것이다. 나는 라니냐 시기. 비에 관측한 거 맞아요.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은 동태평양입니다. 적도부근의 해면 기압은 A가 B보다 높다. A 시기는 엘니뇨인데? 엘니뇨는 지금 여기 기압 낮아져야 되지. B는 라니냐니까 기압이 높아져야 되겠지. A가 B보다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도부근 해역의 서태평양 표층수온 편차 빼기 동태평양 표층수온 편차 값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 분수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가로를 묶어서 서에서 동 또는 동에서 서를 빼는 요런 값을 물어봐요. 요걸 물어볼 때, 자, 요령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앞에 값에 집중하자. 요 앞에 값이 크면 이 괄호 안에 값은 다큰 거야. 앞에 값이 작으면 괄호 안에 값은 작은 거야. 자, 적도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 표층수온 편차가 커지냐 작아지냐만 따져보자는 거지. A 시기는 엘니뇨예요. 엘니뇨라고 한다면 동쪽에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그죠? 동쪽에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A 시기라고 한다면 서태평양 표층수온 편차가 작아진다고. 그럼 이 괄호 안의 값이 작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괄호 안의 값은 A가 B보다 크다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됐죠? 그래서 1번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자, 기후변화 문제는 항상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돼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지구 공전궤도 20률의 변화를, 그 다음에 나는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한 태양복사 에너지 양의 편차, 추정값 마이너스 현재 값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기역리은 디귿 중 한식의 자료이다. 거기 밑줄. 나는 기역리은 디귿 중 한식의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밑줄 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여기 지금 20률 나와 있죠. 20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궤도가 원궤도에 가까워지느냐, 타원궤도에 가까워지느냐. 그래서 원궤도든 타원궤도든 무슨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거리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거리 변화. 거리 변화가 나타나면 원일점에서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의 변화가 나타난다. 근일점에서 지구에 들어온 에너지의 양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20률로 본다는 거지. 아셨죠? 경사각 변화가 나와요. 경사각 변화가 나오면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건 남중고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낮의 길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를 다루는 거지. 그래서 남중고도가 변해서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겨울철에 온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경사각 변화로 다룬다고. 그런데 이 경사각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두고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경사각이 크다.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사각이 크다는 얘기는 여름철 태양 남중고도가 커진다. 아셨죠? 여름철 태양 남중고도가 커진다.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간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아셨죠? 경사각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작아진다. 기온이 낮아진다.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사각이 커지면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아셨죠?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경사각이 작아진다라고 하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작아지고요, 기온이 낮아진다.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올라가고요, 기온이 높아진다. 그래서 경사각이 작아지면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진다. 아셨죠? 중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도를 우리가 많이 다루니까. 됐나요? 그걸 우리가 경사각 자료에서 먼저 정리를 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나 보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는데, 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6, 7, 8, 9, 여기가 여름철이죠, 여름철. 그 북반구는 여기가 여름철이야, 여름철. 원래. 그리고 남반구는 여기가 겨울철이야, 원래도. 그 다음에 11, 12, 1, 2 이쪽으로 가면 북반구 겨울이죠, 남반구 여름이죠. 그쵸? 그런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뭐냐면, 이 나라고 한 자료가 위도별로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편차를 보면 보자고요. 원래 여기 여름철인데 이 시기가 지금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대. 여름철에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대. 그죠? 북반구 겨울철에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대. 근데 여름철에 태양 에너지 많이 들어옵니다. 북반구. 같은 시기에 남반구는요, 겨울인데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대. 자, 겨울철에 북반구 태양 에너지 적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남반구 여름철에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여름철 뜨거워져요, 겨울철 추워져요? 북반구.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겨울철 추워져요, 여름철 뜨거워져요? 그래서 북반구도 연교차 증가해요, 남반구도 연교차 증가해요. 무슨 변화야, 이거? 경사각 변화네. 경사각이 커진 상황을 의미하네. 경사각이 커지면 이렇게 변하거든. 갑니다. 키역륜 디귿 중에서 현재 여기 있습니다. 요 굵은 선이 지금 경사각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데, 디귿일 때는 경사각이 요거야. 니은일 때는 경사각이 요거야. 기역일 때는 경사각이 이거야.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니은만 경사각이 큰 거야. 아, 너는 니은 시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니은 시기가 되면, 니은 시기 보면 20률은 현재와 똑같지만 경사각이 커지면서 여름철엔 더 뜨거워져요, 겨울철엔 더 추워져요. 남반구 마찬가지. 여름철에 뜨거워져요, 겨울철에 차가워져요. 그래서 연교차 커져요. 됐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근일점과 원일점을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20률 비교라는 거죠. 20률. 20률을 볼 건데, 기역과 니은의 20률. 얘는 20률이 크네요. 니은은 20률이 현재와 같아요. 비교해 보면 얘가 20률이 크네. 20률이 크면 클수록 원일점과 근일점의 거리 차이가 커요. 거리 차이가 크면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 양의 차이도 크다. 아셨죠? 그러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맞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니은의 자료에 해당한다. 오, 맞아. 나는 니은의 자료에 해당한다. 맞는 거. 그 다음에 30도 S에서 여름철 낮의 길이는, 낮의 길이를 물어본다고요. 낮의 길이는 디귿이 현재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과 현재를 비교할 건데, 지금 디귿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20률은 뭐 똑같으니까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자전축 경사각만 따져보라는 거지. 자전축 경사각만 따져볼 건데, 디귿은 현재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요. 그러면, 자, 경사각 작은 거 써볼까? 경사각 작아요.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태양 남중고도, 여름철 남중고도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요. 기온도 낮아져요. 낮의 길이도 짧아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겨울철 되면요, 남중고도 높아져요. 기온요, 높아져요. 낮의 길이 길어져요. 그래서 경사각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진다고요. 그러면 디귿 시기는 현재보다 경사각이 작은 시기니까, 자, 여름철 낮의 길이, 여름철 낮의 길이, 여름철 낮의 길이 짧아져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디귿이 현재보다 길다가 아니라 디귿이 현재보다 짧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기역 니은이 맞는 거죠. 기역 니은이 맞는 거고요. 답 4번 골라주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이렇게 따져주는 연습을 해야 되고, 특히나 경사각 변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고, 이 정리된 사항이 머릿속에 쏙 들어가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풀기가 좀 쉬워요. 근데 여기 정리가 안 되면, 요거를 직접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풀이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럼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좀 유력하게 가져가려면 경사각 같은 경우는 싹 정리를 해놓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아셨죠? 저 이렇게 해서 우리 몇번 문제죠? 9번 문제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기후변화 요인 기역과 니은을 고려하여 추정한 지구 평균 기온 편차와 관측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 어딨죠?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은 각각 온실기체와 자연적 요인 중 하나이고, 거기 밑줄 긋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온실기체와 자연적 요인 중 하나이고, 밑줄 그었죠? 기준값은 1880년에서 1919년의 평균 기온이다. 보면, 자, 볼게요. 지금 보면, 관측 기온 편차를 봤더니, 관측 기온 편차를 봤더니, 색깔을 이렇게 볼까요? 얘가 관측 기온 편차인데, 관측 기온 편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기역만을 고려할 때, 기역만을 고려할 때 걔가 얘야. 기역만을 고려했더니 관측 기온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건데. 그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니은. 니은만을 고려했대요. 니은이 지금 누구냐면 얘. 니은만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니은만을 고려할 때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기역만을 고려할 때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기역과 니은이 뭐라고 했어요? 온실기체와 자연적 요인 중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면, 아, 너가 온실기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온실기체만 고려하면 기온이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자연적 요인이 되겠지. 자연적 요인. 그러니까, 아, 실제 온실기체만 고려하면 이렇게 온도가 증가할 수가 있었겠지만, 자연적 요인까지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관측 기온 편차는 요런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관측 기온 편차에서 기온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만들어준 영향은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온실 기체가 만들어준 거구나. 온실 기체의 온실 효과가 결국에 이런 온도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됐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볼게요. 기역. 자, 지구 평균 해수면 높이는 B시기가 A시기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A시기랑 B시기 중에 B시기가 기온이 높잖아요? 기온이 높으면 수온도 높은 거고, 수온이 높으면 해수 자체에 열팽창이 있는 거고,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돼서 해수가 많아지니까. 그죠? 해수면은 B시기가 A시기보다 높다. 맞는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는 니은에 해당한다.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 이게 인위적 요인인가요? 자연적 요인인가요? 온실 기체가 지금 얘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대기권에 도달한 태양복사 에너지 양. 태양복사 에너지 양은 외부 요인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적 요인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에 해당한다? 니은이 누구죠? 니은이 얘죠. 자연적 요인. 니은에 해당한다? 맞네요. 니은도 맞는 거. 됐죠? 그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자, B시기의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자연적 요인보다 온실 기체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 그러니까 B시기에 이렇게 관측 기온이 상승하게 된 요인은 누구? 둘 중에 누구야? 더 주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상승을 만들어낸 건 온실 기체.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보다 온실 기체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얘의 영향이 더 크면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없다. 아셨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다.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10번 문제까지 해서 대기와 해양 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전부 다 풀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려운 주제도 있고 조금 쉬운 주제도 있었죠. 특히나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에 기후변화 파트의 문제는 계속 수능에 출제되고 있고요. 기후변화 파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 아까 자전주 경사가 정리했었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시험장에서 그걸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풀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지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싹싹싹 금방금방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강 대기와 해양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과학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 우리가 가장 공부를 많이 좀 집중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단원, 우주 단원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21강에서 열심히 우주 공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실전모의고사 김영화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2강의 2회의 이제 두 번째 풀이 시간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없었고요. 이번 시간에 뭐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다음에 유전 문항들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회의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 나왔고,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는 어떤 막전위 변화 그림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막전위가 아니고 막투과도, 두 이온의 막투과도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됐다는 점. 그래서 이런 자료의 형태가 2회뿐만 아니라 3회에서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느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마리즈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민마리즙 신경이 그려져 있는데 둘 다 가운데 시냅스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박스를 쳐두고 어디에 시냅스가 있는지 찾도록 하는 그런 문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잘 그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D1부터 D4까지 서로서로의 거리가 뭐 2cm, 1cm, 3cm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가 또 있는데 표는 A와 B의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A와 B 모두에서 P라는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다고 했기 때문에 자극점은 두 뉴런에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에 D3에 자극을 줬다. 그러면 B도 D3에 자극을 줬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지점에 자극을 준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는 그 자극점인 P를 찾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ms 지났을 때 이 네 지점, 1, 2, 3, 4에서의 막 투과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다.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 4를 저기 있는 D1에서부터 D4까지랑 매치를 해야 될 거고, 저 P는, 자극점인 P는 저 D1부터 D4 중에 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이제 1회에서도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게 출제가 됐었죠. 그때는 여기에서 이 이온의 막투과도 값이 아니고 막전위 값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뭔가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하나도 안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값은 숫자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는 대신에 이 그래프를 잘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를 찾을 때는 요쪽 축을 가지고 값을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칼륨이온의 막투과도를 읽어줄 때는 요쪽 축에서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는 A, 제일 높은 지점이죠. A 값이라는 거는 도착해서 1ms 지났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런 나트륨이온의 투과도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3ms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총합 이렇게 이제 3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는데 2ms 걸리고 도착해서 1ms가 지난 시점에서 측정되는 지점이라면 그러면 동그라미 A와 같은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로 측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높은 값이 동그라미 A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물론 여기도 이렇게 점선을 지나가긴 하지만 이 선은 사실 칼륨이온의 가장 높은 지점의 막투과도를 의미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나트륨이온이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동그라미 B라고 되어 있는 점이 이 나트륨이온의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A, B, C 중에서는. 근데 요쪽에 있는 동그라미 B는 값이 있긴 하지만 뭔가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점이라서 사실 이 보조선, 이 점선도 요쪽에 있는 요 점을 위해서 그려져 있는 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2ms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2ms 지났을 때 전체 총합이 3ms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는데 1ms가 걸리고 도착해서 2ms가 지난 상황에서 그 지점에 나트륨이온의 막

투과도를 그 이제 조사를 한다면 동그라미 B라는 이런 어떤 투과도의 값으로 측정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투과도로 보이는 동그라미 D로서 이렇게 평가가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C라는 이값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막투과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분극 상황에서의 어떤 통로가 열리지 않았을 때 막투과도라고 볼수 있고, 지금 칼륨이온 같은 경우에는 D, E, F 순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요 표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텐데, 일단은 자극점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자극점은 어때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3밀리세크 동안 막전위가 변화할 겁니다. 막전위도 변화하겠지만 막투과도도 변화하겠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3밀리세크 지난 다음에 막투과도를 우리가 측정해보면 지금 이 실선이 나트륨이온의 막투과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트륨이온 같은 경우는 벌써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 동그라미 C로서 측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이 칼륨이온의 막투과도는 3밀리세크 지났을 때 여기겠죠, 여기. 이 점선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요 동그라미 E의 값으로 측정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극점에 해당하는 지점의 막투과도 조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C와 E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이 A 뉴런에서는 물음표로 가려놔서 찾을 수가 없고, 근데 B에서는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라는 지점이 자극점인 P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러면 A 뉴런에서도 그 지점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C, E 조합일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동그라미 B와 동그라미 D의 값이 함께 존재하는 이 A의 1이라는 지점은 동그라미 B와 동그라미 D가 같이 있다? 일단 동그라미 D는 칼륨이온의 막투과도가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요건 한 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해서 2밀리세크 지난 1 플러스 2의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1 지점에 대해서 알수 있다. 요 지점은 가는데 1밀리세크 걸리고 도착해서 2밀리세크 지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기도 그런 지점이 또 있죠. B의 4도 자극점에서 1밀리세크 가서 도착해서 2밀리세크 남은 그런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F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근데 C랑 F는 둘다 나트륨 칼륨이온의 막투과도가 최소점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투과도가 제일 낮을 때. 그래서 제일 낮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지금 투과도가 그냥 분극 상태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F로 되어 있는 요 지점은 아직 도착 안 했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왔거나.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올 순 없죠. 왜냐하면 자극점에 해당하는 지점도 아직 원상 회복이 안된 상태로 측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떨어져 있는 지점이 다시 분극으로 돌아왔을 순 없겠다. 그럼 지금 이 CF 조합으로 되어 있는 요 지점은 아직 못 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 도착을 못 했다. 도착을 못해서 그냥 분극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가 단서 중에 뭐가 있냐면 이 A와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1cm per millisecond거나 2cm per millisecond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자극점을 우리가 찾았고 요 점들을 좀 찾아보면 되겠죠? 1과 4. 둘다 지금 1밀리세크 거리에 떨어져 있는 1밀리세크만큼의 어떤 시간 동안 가야 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1cm와 2cm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속도가 1cm per millisecond나 2cm per millisecond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니까 1밀리세크 동안 갈수 있는 거리는 속도에 따라서 요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네 지점 중에 이 자극점으로부터 1cm 거리에도 측정점이 있고 2cm 거리에도 측정점이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D1은 없죠. 일단 2cm 거리에만 지금 하나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D2에다가 자극을 줬다고 칩시다. 그럼 D2에다 자극을 줬으면, 예를 들면 D3까지는 1cm 거리. 그 다음에 여기다 자극 주면 D1까지는 2cm 거리. 요거는 가능하겠네요. 일단 후보로 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D3가 자극점이라고 하면 1cm 떨어진 거리는 있지만, 2cm 내에 존재하는 구간, 거리, 어떤 지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D3도 자극점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4에다가 자극을 준다면 1cm도 2cm 거리에도 어떤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극점은 확정이 되는 거죠. D2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측정점이 1이나 4의 이 측정점이 될수 있는 지점은 D3랑 D1이겠네요. 그쵸? 지금 여기에서 얘가 D1에서 측정됐다고 볼수 없는 이유는 여기 시냅스가 요 방향으로는 자극이 전달이 불가능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요 지점이 A의 1. 그러니까 1이 지금 D3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 시냅스가 없어요.

순간 그냥 갈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4에 해당하는 D1 지점입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자극점인 2가 D2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3는 제일 먼 D4 지점이겠네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4는 D1이다. 그죠? 4는 D1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2cm per millisecond이다. 요거는 얘가 똑같이 1cm 가는데 1ms 걸렸다는 거니까 얘가 1 플러스 2라는 거고, 얘도 2cm 거리가 1 플러스 2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A가 더 느린 뉴런이죠. 1cm per millisecond. 그 다음에 B가 더 빠른 뉴런, 2cm per millisecond의 속도를 갖는 뉴런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B를 이루는 뉴런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2cm per millisecond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D은 동그라미 기억이 4ms일 때. 동그라미 기억이 뭐냐면, P에다가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란 얘기예요. 그때 B의 원에서 칼륨이온의 막투가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B는 원이 지금 어디냐면 D3란 말이에요. 여기죠? 그럼 자극점이 지금 요 보기에서 바뀌지 않았으니까 D2에다가 자극 주고 4ms 지났을 때 상황을 물어봅니다. B의 속도로 D3까지는 얼마 걸려요? 1cm 거리니까 0.5ms 만에 도착합니다. 그럼 도착해서 3.5ms 지났을 때 상황을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는 칼륨이온의 막투가도만 물어봤으니까 이 점선만 보면 되는데, 도착해서 3.5ms 지났을 때는 어때요? 여기 뭔가 어정쩡한 어떤 값이 읽히겠죠? 동그라미 2에 요 값으로 읽히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님 맞으니까 답은 3번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 ABOC 혈액형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별표는 붙었지만, 오히려 요 정도 난도가 수능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ABOC 혈액형의 난도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걸 좀 어렵게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표가는 정상인 원의 혈액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BOC 혈액형에서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긴 한데요. 그래서 그냥 뭐 응집원 응집소가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원이라는 사람의 혈액 응집 반응 결과는 항 A 혈청이랑 반응하고 B 혈청이랑은 반응 안 했기 때문에 A형이구나를 바로 그냥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표는 50명으로 구성된 집단 X가 있대요. 전체 총원은 50명입니다. 집단 X에서 ABOC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 기역과 니은,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의 유무에 따른 사람의 수를 조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기역, 니은이 지금 서로 다른 기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A나 B 중에 하나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응집소 디귿, 리을도 다른 기호니까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씩이 들어가겠죠. 그쵸?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단서로 이 X라는 집단을 ABOC 혈액형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혈액형 원과 같은 사람의 수가 가장 많대요. A형이 가장 많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응집원 기역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AB형은 여기 포함이 될까요? AB형은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응집원 기역이 A든 B든 그게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O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A든 B든 O형은 응집원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언제나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인원에 포함이 된다. 그럼 응집원 기역이 A라면 여기 이제 B형이 포함될 거고, 이게 B라면 여기 A형이 포함이 될 거예요. 아무튼 A, B형 중에 한 명이 여기 들어가겠다. A형 또는 B형 둘 중에 하나가 여기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집소 리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A, B형은 응집소라는 게 없습니다. ABOC 혈액형에 대해서. 그래서 A, B형은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O형 같은 경우에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으니까 이 응집소 리을이 알파든 베타든 아무튼 항상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도 O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요 밑줄에는 일단 AB형은 제외니까 이게 알파냐 베타냐에 따라서 역시나 A형 또는 B형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A형 아니면 B형일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쉽게 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둘 중에 한 혈액형이랑 O형이랑 더했을 때 27, 요둘 중에 하나랑 O형이랑 명수를 더했을 때 19거든요. 그럼 지금 요두 빈칸에 같은 혈액형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합한 명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혈액형 두 개가 여기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A형일까요? 더 사람 수가 많은 첫 번째 칸의 이 빈칸이 A형이고, 요게 B형이 되어야 A형이 제일 많다 하는 그 조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봐도 얘는 A형으로 확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형과 O형을 섞은 게 더한 게 27명, B형과 O형을 더한 게 19명.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됐고, 그 다음에 응집원, 그럼 기억이 뭐여야 돼? 기억이 없는 사람의 A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응집원 기억은 B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니은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소 리을이 있는 사람의 B가 들어가기 때문에 B가 갖는 응집소는 뭐예요? 알파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있는 사람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리을이 알파니까 디귿은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은 A형이랑 AB형은 일단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가 있는 사람은 A형이 여기 해당이 되죠. 베타. A형은 베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O형도 알파 베타가 지니까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 요세 혈액형을 더했더니 그게 40명이래요. 그럼 B형이 몇 명이었어? B형이 10명이어야 더하면 총합 50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B형 같은 경우에는 10명인 것이 요두 번째 칸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러면 O형은 몇 명? 9명이겠죠. 9명. 그러면 A형은 몇 명일까요? 9명에다가 뭘 더해야? 18을 더해야 27명이라는 명수가 될 테니까. 그럼 요거 다 더하면 19에 18이니까 37. 그러면 지금 A, B형에 해당하는 숫자는 총합 다 더해서 이제 50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B형이 13명일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 인원수가 다 나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B다. 그죠? 지금 여기서 A형, B형을 밝혀내고 A형이면 응집원 B가 없는 사람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원의 혈액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 A형의 혈액에는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가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응집소 베타가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X라는 요 집단에서 응집원 기억 또는 응집소 리을이 있는 사람의 수를 물어봤어요. 응집원 기억은 B고요. 응집소 리을은 알파입니다. 그러면 B가 있는 사람을 다 우리가 뽑아보자면 B형이랑 AB형. 그 다음에 알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나 B형이 여기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O형도 해당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전체 50명 중에 A형만 빼고라고 볼수 있지 않겠어요? A형 빼고 나머지 세 혈액형. 그러면 50명에서 A형을 빼면 32명일 텐데, 그죠? 41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디귿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고, 답은 3번인,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은데, 오히려 수능 문항의 난도에는 요 정도가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15번 문제, 감수 분열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세 쌍의 대림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 쌍이 등장할 텐데, 라지 A 또는 스몰 A, 라지 B 또는 스몰 B, 라지 D 또는 스몰 D, 이렇게 되어 있는 이세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형질인데, 얘들은 모두 다 독립되어 있다. 상염색체에 독립되어 있어서 그냥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주면 되는 굉장히 쉬운 세팅의 문제다. 그리고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경우에는 어떤 뭐 아무리 N자리 분열해서 헤어진 세포라고 해도 A나 B나 D 중에 뭐가 하나도 없을 순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EN일 때는 유전자형이 이제 두개한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림은 어떤 사람의 G1기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G1기에 해당하는 원 세포 있고, 그게 복제된 2 세포, 여기까지는 EN이죠? 1, 2는 EN이고, 그 아래에 3, 4는 N 상태의 세포일 겁니다. 그런데 3는 그래도 아직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4는 모든 것이 다 헤어져서 N이면서 복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저네 세포를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랑 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매치를 해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문제 삼은 건요 정도. 자, 그러면 이 표를 봤을 때, 일단, 다른 데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합친 값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N일까요? EN일까요? 당연히 N입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못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항상 N으로 봐야 한다. 물론 이렇게 어떤 한 종류의 유전자로만 이제 얘기했을 때도 다른 데 있는데 여기 없다? 그럼 그 세포는 N이다 이렇게 갔는데,
합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유전자를 가진 게, DNA 상대량을 가진 게 누구일 수밖에 없다. EN이면서 복제되어 있는 2가 가장 많은 수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기억이 보이죠? 그죠? 다른 데는 8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이제 물음표가 비어져 있다고 해도 얘가 제일 클것 같고, 확인도 해보자면 요두 번째 칸의 내용은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 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EN이면서 복제된 2의 세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를 알았으면 누구도 찾을 수 있다. 1도 찾을 수 있다. 얘가 복제되기 전에 G1기 세포는 요거의 정확히 절반의 값을 가질 거예요. 4, 2로 가질 겁니다. 얘안 되죠? 얘안 되죠? 얘밖에 안 남죠? 얘가 1이다.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2. 그래서 1과 2는 빠르게 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거는 니은 디귿을 3, 4랑 매치를 하는 건데, 이것도 복제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복제가 돼 있는 게 이제 숫자가 많을 확률이 높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의 합을 4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얘는 N자리 세포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돼요. 거기에 라지 B 있다고 해도 최대 두 개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4번 세포가 4개를 갖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4번 세포가 니은이겠죠? 그 다음에 디귿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상염 색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뭔진 모르겠지만 A가 4번 세포에 하나는 존재할 거고, 그렇다면 라지 B가 하나 존재해줘야 이 총합이 맞아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세포에는 라지 B가 존재하는구나를 일단 요 칸의 숫자를 보고 알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3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A 중에 하나만 있겠죠. N짜리니까. 얘도 N이니까요. 이둘 중에 A가 있을 거예요. A가 있는데 지금 얘는 하나 있는 것도 곱하기 2가 되어 있으니까 그한 종류 있는 게두 개의 값을 가질 겁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지금 하나 있다면 곱하기 2 돼서 2라는 숫자로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얘 총합이 4를 만들려면 라지 B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곱해져 있으니까 항상 이제 없거나 두개 있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얘도 두 개가 있어야 총합 4를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3라는 요 세포에도 A 중에 뭔가 하나 있고 라지 B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세포도 라지 B를 갖고 요쪽 세포도 라지 B를 가지면 얘전 단계의 세포도 라지 B가 있었겠죠. 애초에 라지 B 동양 접합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G1기 세포에서도 라지 B가 두 개였을 거 아니에요. 라지 B가 두 개였고 A의 합도 두 개였겠지. 라지 A, 스몰 A. 라지 A인지 라지 스몰인지 아직 몰라도 아무튼 A로 두개 있을 거고 라지 B로 두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스몰 B는 없겠죠. 스몰 B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A와 D의 합으로 총합 2를 만들어주면 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3번 세포에 보니까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유전자형 알려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봤더니 라지 A랑 라지 B랑 스몰 D를 복제된 상태로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이 칸부터 접근해도 되고, 이 칸에서부터 이제 추론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유전자형을 갔는데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라지 A, 라지 B, 스몰 D 조합으로 갖고 있다. 그럼 유전자형이 라지 A가 반드시 하나 있을 거고 스몰 D도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갔을 때요 합으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그러면 라지 A 하나 있는 건 확실해. 최소 하나 있어요. 스몰 A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스몰 A도 하나 있거나 아니면 라지 A로 두 개가 지금 동형 접합이라서 스몰 A는 없거나, 근데 라지 B는 두개 있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 근데 지금 2의 세포는 그게 복제된 상태라서 총합 8이 된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합을 봤더니 스몰 B는 우리가 없는 걸 알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스몰 D도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스몰 D도 적어도 하나 있어. 그래, 라지 D, 라지 D 동형 접합일 순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라지 A, 라지 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A면 라지 A의 합으로 4개, 라지 B의 합으로 4개 해서 총합 8 만들 수 있죠. 그쵸? 그럼 스몰 A로는 없어야 되잖아요. 요 유전자형을 가정했으니까. 그럼 스몰 B도 없어. 그럼 라지 D가 4개여야 총합 4를 만족할 수 있는데, 라지 D가 4개이면 안 된다. 스몰 D가 이미 하나 존재하니까. 그래서 라지 A, 라지 A가 아니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요 위에 있는 요 상황이었죠. 요거. 라지 A, 스몰 A. 근데 그게 복제돼서 두개 가지고 있었다. 그럼 다 더하면 8 되는 거 맞고, 스몰 A가 하나 있는데 복제돼서 총합 2개. 그 다음에 라지 D도 하나 있는 게 복제돼서 총 2개. 이렇게 되면
스몰 A 라지 D의 유전자

유전자형이 완성이 되면서 저 숫자를 다 만족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이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E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4번 세포는 얘가 가진 거 말고 다른 종류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스몰 A, 라지 B에, 그 다음에 라지 D가 이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요 숫자의 총합은 스몰 A랑 라지 D 있으니까 두개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E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리을은 3번 세포다. 아니죠? 원이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사람의 가의 유전자형은 여기가 잘못됐죠. 라지 스몰 A, 라지 D, 스몰 D는 맞는데 라지 B, 스몰 B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다. 라지 B, 라지 B의 동형 접합이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도 상당히 좀 재밌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즐기면서 풀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근데 이제 문항이 좀 길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잘라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라는 형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E와 스몰 E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얘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형이 이게 상염색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라지 E, 라지 E, 그 다음에 라지 E, 스몰 E, 그 다음에 스몰 E, 스몰 E.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각각 기역, 니은, 디귿으로 달라진다.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는 또 다른 형질이 나왔는데, 걔는 같은 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H와 R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다인자 유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문자 수에 의해서 표현형 결정이 된다 하는 다인자 유전의 일반적인 설명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가는 혼자 독립돼 있고 나를 결정하는 H와 R은 연관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전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나왔죠. 가계도가 하나 나와 있고 표가 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구성원 1번부터 6번까지 가계도 이런 식으로 이 가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보만 주고 있고, 그다음에 표는 1번부터 6번까지의 체세포 한 개당 EHR 대문자 EHR의 총합을 여기서 제시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가에 대한 표현형. 표현형이면 이제 요거 중에 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가와 나를 결정하는 이 유전자들이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인지 그런 언급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 이런 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숫자가 아주 많은 것 또는 0개. 그러니까 뭐다 가지고 있거나 최대치로 가지고 있거나 최소치로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면 돼요. 지금 얘는 6개를 다 가져야 돼. 그러면 1번의 유전자형은 뭐란 얘기예요? 라지 E, 라지 E. 그 다음에 라지 H, 라지 H, 라지 R, 라지 R. 요렇게 돼야만 6개 총합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위에 있는 E만 혼자 독립돼 있고 H와 R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1번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동형 접합으로 두개한 쌍씩이니까 이 모든 유전자는 다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알수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라지 E, 라지 E일 때 기역이니까 동그라미 기역으로 돼 있는 5번도 라지 E, 라지 E 조합이란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대문자가 총 4개일 건데 H와 R 중에서 2개 더해져서 E와 함께 해서 총 4개가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5번이 라지 E, 라지 E이려면 2번도 라지 E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2번은 그거랑 표현형이 다르단 말이에요. 라지 E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표현형이려면 스몰 E가 하나 있는 유전자형이어야 될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니은은 라지 E, 스몰 E란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혼자 있는 건 스몰 E, 스몰 E겠죠. 이렇게 이제 얘에 대해서는 다 알아내게 되었다. 그래서 2번은 라지 E, 스몰 E 이렇게 선 그어주고, 그 다음에 3번은 스몰 E, 스몰 E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라지 E, 스몰 E 됐고, 그 다음에 6번은 라지 E, 스몰 E.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E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대문자 총합이 1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벌써 하나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야? 나머지 다 소문자란 얘기지.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부터 라지H, 라지R이 연관되어 있는 이 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부터는 스몰H, 스몰R이 연관되어 있는 이 염색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은 하나, 둘, 셋, 4개의 대문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 대문자 2개인데 일단 얘는 좀 넘어가고 숫자가 좀 많은 것부터 한번 봅시다. 4번은 대문자 총합이 5개예요. 근데 자릿수가 6개인데 하나 빼곤 다 대문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 소문자가 눈에 벌써 보입니다. 다써 있어. 그럼 나머지는 다 대문자로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5개다. 그러면 요거로부터 6번 같은 경우는 라지치, 라지아를 연관된 걸 하나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6번이 대문자 총몇개 받나 봤더니 3개를 갖는데요. 하나, 둘, 3개. 다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채워주면 되겠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 받았을까? 요거는 엄마, 아빠한테 받았겠죠. 스몰 H, 스몰 R. 근데 3번은 대문자를 몇개 갖는다고? 2개를 가져야 된대. 남은 자리 두 자리 있는데 나머지 싹 소문자야. 그러면 이두 자리에 대문자 채워주면 되는 거죠. 요런 문제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만 알면 사실은 그냥 퍼즐 맞추듯이 굉장히 즐겁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란 얘기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2번에 가의 유전자형 라지 스몰 E이냐?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6번에게서 스몰 E, 스몰 H, 라지 R을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될수 있느냐? 스몰 E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몰 H와 라지 R이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식세포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니은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은 맞고, 니은은 잘못됐고. 디귿입니다. 5번과 6번 사이에서 자손 동그라미 A가 태어날 때 얘가 라지 E, 라지 H, 라지 R, 요 대문자의 총합이 3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3일, 3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요 대문자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요 가닥에는 대문자 2개 있겠죠? 요 염색체에는. 요 염색체에는 대문자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요 염색체에 대문자 2개 있고요. 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H와 R에 대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의 조합은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두개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두개 가지는 게 하나도 안 가는 거에 비해서 0이거나 2,0이거나 조합이 두배더 많으니까 확률이 두 배일 거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는 네 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라지 H와 라지 R을 다 더했을 때.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확률 계산해야 되니까 확률은 4분의 1, 요건 두 배, 2분의 1, 요거는 4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2에 대해서는 라지 2를 가질 확률은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서 스몰이 받으면 하나만 여기서 받게 될 거고, 여기까지 라지 2를 받게 되면 총 합해서 두 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2에 대해서는 조금 올려서 써보면, 라지 2에 대해서는 하나 받거나 두개 받거나, 하지만 확률은 반반으로 똑같고, 2분의 1, 2분의 1. 그럼 지금 대문자 3개인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3개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받는 요 조합밖에는 없어요. 그럼 어때? 얘네 둘이 만나서 수정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어야 되죠. 요거밖엔 지금 조합이 안 나오니까. 근데 8분의 1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항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거의 똑같이 생긴 6월 모평 문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6월 모평을 선생님이 해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문제 세팅이 방금 문제보다 오히려 조금 더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더 어려운 걸 풀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2, 3학년도 6월 모평 17번 문항이었는데,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인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좀 시작을 했고, 가라는 형질은 대림유전자 라지와 스몰이에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표현형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유전자형이 라지 E, 라지 E냐, 라지 E, 스몰이냐, 스몰이 스몰이냐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나라는 또 다른 형질은 세쌍.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두 쌍이었단 말이에요. H와 R. 근데 여기서는 세쌍. 대림유전자 H, R,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나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쩌고 저쩌고. 다인자 유전이다.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가계도가 제시가 되어 있죠.
이 가계도는 뭐에 대한 표현형을 나타낸 거냐면 가에 대한 표현형만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J이고 라지티는 8번 염색 J이다. 이런 단서를 그냥 문장으로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일단 구성원 1의 유전자형 절반을 알려준 거죠. 구성원 1번은 7번 염색체의 요 조합을 갖는다. 그래서 시작점을 잡아준 겁니다. 그럼 1번이 스몰 E랑 라지 H랑 라지 R이 연관된 거 하나 가져. 가져. 나머지 이제 하나의 상동 염색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지 T도 다른 염색체에 갖고 있어를 알려준 겁니다. 1번에 대해서. 자, 그러면 1번은 일단 스몰 E가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요셋 중에 라지 E 스몰 E거나 스몰 E 스몰 E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라지 E 스몰이라면, 그럼 이 사람이 라지 E 스몰이라고 쳐요. 그러면 요 사람이 뭐 스몰 E 스몰 E거나 라지 E 라지 E거나 뭐둘 중에 하나여서 밑에서 이제 기역 두명 나올 수 있는 거는 똑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라지 E 스몰이일 때, 나머지 이 기역과 디귿은 라지 E, 라지 E, 스몰 E, 스몰 E. 뭐 이게 둘이 바뀔 수는 있겠으나 요 조합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밑에서 디귿과 기역이 온전히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요 밑에서는 항상 라지 E 하나, 스몰 E 하나 받아서 니은만 태어나야만 하는데 그런 조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니은이 스몰 E, 스몰 E구나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은은 스몰 E, 스몰 E 조합이다. 그러면 지금 이 기역은 뭐여야 하냐? 그러면 기역과 디귿 중에 라지 E 스몰이랑 라지 E 라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기역이 라지 E 스몰 E여야 밑에서 라지 E 스몰 E도 나오고 얘가 라지 E 스몰이고 얘가 라지 E 라지이면 그 밑에서 라지 E 라지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E 스몰 E도 똑같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라지 라지이면 역시나 라지 스몰 E의 니은만, 아, 디귿만 다른 표현형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E에 대해서는 유전자형을 다 우리가 찾아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요건 필요 없죠. 요건 필요가 없고 유전자형까지 다 올려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성원 1번은 이 대문자의 총합이 6개라고 합니다. 근데 총 8자리인데요. 요 가에 대해서 이미 소문자 두 개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자리에 다 대문자 채워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번이 여기서 스몰 E를 받은 게 확실하죠, 지금. 그럼 스몰 E 밑에는 라지 H, 라지 R, 그 다음에 요둘 중에 하나 받으니까 라지 T가 반드시 하나 올 거야.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의 자료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같은 경우에도 아빠로부터 스몰 E 받았다면 라지 H, 라지 R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T도 라지 T가 하나 올 수밖에 없죠. 무조건. 동역 접합이었으니까. 그럼 6번은 대문자 몇 개인지 봤더니 총합 5개래.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럼 나머지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만 대문자다라는 정보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넘어가 보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3번이 대문자 총두 개래요. 근데 그게 벌써 써 있죠. 그럼 나머지 뭐야? 다 소문자란 얘기죠. 스몰 R,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T, 스몰 T. 그러면 이 밑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다 스몰 H, 스몰 R을 반드시, 스몰 T도 반드시 하나 받아야 될 거고, 라지 E 밑에 스몰 H,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T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7번 보니까 대문자 총합 3. 근데 여기서 두개 이미 써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긴데,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나머지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풀이를 하진 않고, 지금 이 마지막에 요 단서. 2, 4, 5, 8은 나에 대한 표현이 모두 같다를 통해서 이제 퍼즐 마지막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번 같은 경우, 아, 지금 2, 4, 5, 8이니까 2, 4, 그다음에 5, 8. 이네 명의 대문자 수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요거까지만 한번 맞춰볼까요? 5번이랑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문자는 얘가 4개, 그다음에 8번이 하나 있고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와 4개가 같은 대문자 수를 가지려면 나머지 여기는 다 대문자로 채워줘야만 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소문자로 채워줘야만, 하나, 둘, 셋, 네 개로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맞아떨어질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대문자 네 개일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대문자 네 개일 거다. 해서 그거를 가지고 퍼즐을 맞춰주면 되는 그런 문항이 과거에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항 한번 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후의 스텝 여러분들이 밟아보시라고 끝에까지 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걸 한번 또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17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이게 사람의 유전병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양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림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요건 이제 두 번째 단서부터 써 있는 거고요.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첫 번째 단서는 그냥 선생님이 이제 말로 설명을 할 건데, 자, 가라는 하나의 형질이 A, B, D라는 세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들이 다 어디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체 있대. 일단 상염 색체 있고요. 그래서 이 연관 1 독립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다인자 유전에 대한 단서가 뒤에 붙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 상황은 가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부모 사이에서 정상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건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림 유전자 수가 3개일 확률이 무려 2분의 1입니다. 절반은 대문자 3개로만 태어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 조합이 많이 나올 순 없겠다를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부모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하나는 독립돼 있단 말이에요. 뭐를 연관으로 둘 것인가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 AB 연관으로 놔도 되고 BD 연관으로 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해설지의 세팅이랑 맞춰가지고 AB 연관으로, 그다음에 D는 독립으로 그냥 두고 풀게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니까 라지 D 스몰 D가 별도의 염색체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죠. 문제는 A와 B가 연관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가정했으니까 아는데,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이 돼 있을 것이냐, 아니면 라지 A와 라지 B가 서로 다른 상동염색체에 나눠져 있을 것이냐, 요거에 문제만 달려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일단 많은 조합이 나오면 안 돼, 지금. 그죠? 많은 조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D에 대해서만 조합을 해봐도 라지 D가 몇개올수 있느냐, 자손에서. 자손에서 라지 D를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 가질 수도 있고, 최대로 두개 가질 수도 있어요. 벌써 D에 대해서만 세 가지 조합이 나와. 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미 비율이 1대 2대 1이라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의 확률로 이제 이 D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럼 B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뭔가 가짓수를 늘리면 안 된다. 그럼 제일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양쪽이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요 가닥에도 결국엔 대문자 한 개, 여기도 대문자 한 개, 여기도 대문자 한 개, 여기도 대문자 한 개여서, A와 B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합을 해도 총합 대문자가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게 해준다면, 그렇다면 A와 B와 D의 총합, 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A, B, D의 총합은 두 개, 세 개, 최대 4개까지만 가능할 거고요. 그 중에 절반은 3인 조합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조합을 만들어 보면 이 2분의 1의 확률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부모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구나. 여기까지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분리 상황이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대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가 형성이 되었으며, 이 정자가 어머니의 정상 난자와 수정이 돼서 동그라미 A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분리의 결과로 태어난 동그라미 A의 대문자 수는 두 개. 대이. 대문자가 두 개로 태어났다. 그리고 얘는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EN 플러스 1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문자 두 개를 받는 거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거에서 가장 최소치란 말이에요. 근데 염색체를 하나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소치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A와 B가 연관되는 이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친다면, 그러면 일단 아빠로부터 그게 1분열 비분리든 2분열 비분리든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 두 개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난자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엄마도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 둘 중에 하나 뽑아주면 대문자 한 개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1분의 비분리든 2분의 비분리든 A와 B에 대해서

100만 대문자 3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미 넘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염색체의 비분리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여기서 어찌됐든 A와 B의 조합으로 두개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끝내려면 스몰 D로만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원래대로면 스몰 D 조합으로 요렇게 받았을 텐데, 아무튼 아빠가 하나 더 줘야 돼. N 플러스 1짜리 정자를 굳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얘가 똑같은 거 복제에 대해서 주면 염색체 수는 하나 더 많으면서 라지 D의 숫자는 늘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몰 D의 조합으로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스몰 D로 주게 되려면 요거는 이분열 비분리여야만 한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가해 유전은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다인자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어머니에게 스몰 A, 스몰 B, 스몰 D를 모두 갖는 난자가 형성이 될수 있느냐? 스몰 D는 가능할 수 있지만, 스몰 A, 스몰 B는 불가능. 그렇게 연관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스몰 D로만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결과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번 문제예요. 요거는 탐구 문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1회에서도 산호와 조류의 공생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그 내용을 보자면, 가에서 산호가 하얗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백화 현상이란 걸 관찰을 했대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호의 체내에 서식하는 공생하는 조류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닐까. 공생 조류가 감소하니까 상리 공생 관계인데, 얘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호를 집단 1, 2로 나누고, 1은 32도, 2는 27도의 수온을 유지하면서 배양을 했대요. 그럼 원이 더 높은 수온으로 배양을 한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원, 투에서 산호의 체내에 서식하는 공생조류의 수와 그 다음에 공생조류 한 개체당 염록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과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원, 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AB로 결과를 줬죠. 원, 투가 요기 중에 뭐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자 항상 결론이 존재해야만 한다. 결론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니까 산호의 체내에 서식하는 공생조류의 수도 감소하는구나.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았구나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죠. 자, 그럼 이게 공생조류의 수인데 온도가 상승하면 공생조류의 수가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감소한 쪽이 더 따뜻한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2, 27도, 원은 32도에서 이제 그 배양한 결과일 겁니다. 근데 지금 옆에서 염록소 함량은 어디에도 염록소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이거는 왜 자료가 제시가 됐느냐? 이거는 혹시라도 모를 반박에 대비한 그런 이제 어떤 조사 결과라고 보면 되는데요. 얘가 수는 굉장히 줄었어도 하나의 개체당 광합성을 엄청 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수가 준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 라고 누군가 반박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놓은 거야. 여기서 보면은 수온에 따라서 공생 조류의 수는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죠. 근데 그때 한 개체당 가지고 있는 염록소 함량 자체는 얘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 숫자 차이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한 개체가 그 광합성을 더 훨씬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 개체 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온도의 상승이 공생 조류의 수를 죽였고 줄였고 그래서 그것이 산호의 백화 현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B는 2이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니은 A에서 산호는 공생 조류와 한 개체군을 이루나요? 같은 개체군이려면 같은 종이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종이죠. 동물과 그다음에 광합성 할수 있는 생물이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디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기억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해수 온도는 비생물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리고 산호가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로 볼 수가 있겠네요. 디귿은 맞는 보기. 그래서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9번 가계도 분석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표 붙었죠? 근데 엄청나게 막 크게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지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나다의 유전자 중 한 개는 X염 색체이고 나머지 두 개는 같은

칼륨 색채에 연관이 돼 있대요. 그리고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조합. 그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라지 B, 스몰 B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라는 형질은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 쌍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만 X염 색채, 나머지 두 개는 상염 색채 연관. 누가 연관이 되어 있고 누가 X염 색채 있는지를 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계도가 나왔는데 가계도는 구성원 동그라미 A. 근데 이 A의 성별은 알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여자니까 성별은 남자인데 표현형을 그냥 좀 숨기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B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만 발현됐다고 합니다. 가나 중에서는 가만 발현됐고요. 그 다음에 와플 모양은 둘 중에서 나만 발현됐고, 그 다음에 색칠된 사람은 가나가 모두 발현된 그런 어떤 표현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계도 밑에 이런 단서가 추가로 제시가 돼 있고, 동그라미 A라는 이 남자에서 스몰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 스몰 A 두 개, 스몰 B 하나거나 뭐 1 플러스 2거나 2 플러스 1이겠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둘 중에 하나는 동형접합인 게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서는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다가 발현된 사람을 그냥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세 가지 표현형을 가계도에 이제 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쉽지 않아서 보통 이제 다가 추가되는 경우는 이렇게 문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 구성원 중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A,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8번, 9번, 8번, 9번에서만 다가 발현됐대요. 여기 이 에서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만이 얼마나 고마운 그 한 글자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가끔 진짜 어렵게 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에 대해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형 알려주면서 여기에서 다가 발현되었다. 만이 없어. 그러면 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개체들 중에서도 발현된 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만이라고 딱 한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외에는 다가 발현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걸 써놓고 나니까 동그라미 A는 가와 나가 발현이 안 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모르는 겁니다. 발현이 됐을 수도 안 됐을 수도.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해서는 표현형 안 알려준 거고 다에 대해서만 알려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가계도 만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똑똑, 갑툭튀 있나요? 부터 이제 물어보고 시작한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표현형을 안 알려줬을 때는 이제 가나에 대해서는 갑툭튀를 찾을 수 없고 1번과 2번은 아주 갑툭튀를 안 만들려고 노력한 어떤 흔적이 느껴집니다. 얘만 잔뜩 발현하고 얘는 하나도 발현 안 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는 부분이 있다. 6번, 7번은 모두 나가 발현이 안 됐는데 나가 갑툭튀. 그 다음에 6번, 7번은 모두 다가 발현이 안 됐는데 다가 갑툭튀. 나와 다에 대한 갑툭튀를 넣어줬어요. 그럼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형질이 뭐다? 열성 형질이다. 그래서 나와 다는 모두 열성 형질인 것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다가 발현된 여자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뭐가 연관되어 있고 어디 있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여자들이라면 다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열성 형질이니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의 유전자형일 거고, 나다 모두 발현됐으니까. 4번도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일 거고, 그 다음에 8번도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겠죠. 일단 이 세 명에 대해서만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4번은 이 스몰 B, 스몰 D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근데 1번은 나와 다가 발현이 됐어야 안 됐어요? 둘 다 안 됐잖아요. 그럼 둘 다 돼서 뭐가 있어야 돼? 라지 B와 라지 D가 있어야만 하겠죠. 써놓고 보니까 1번이 남자인데 모든 유전자형이 B와 D에 대해서 두 개씩, 두 개 한 쌍. 그럼 이거는 상염 색채 있어야만 하고, 상염 색채 있는 거 두 개는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염 색채에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다. 자동으로 가는 X염 색채에 혼자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요렇게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염 색채에 있는 가의 우열 관계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가가 발현이 됐어요. 만약에 가가

열성이라고 해보자. 열성이라면 가를 발현하게 하는 열성 유전자 두 개, 한 쌍으로 가져야만 발현될 텐데, 그럴 때는 당연히 아들이 가가 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죠. 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열성이 아니고 우성 형질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우성 유전자도 갖고 있지만, 열성 유전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성 유전자가 5번에게 전달이 된 거고, 아빠로부터 Y 염색체 받으면서 열성 표현형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1번도 스몰 AY겠고, 그래서 가가 발현된 사람은 라지A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는 거고, 8번도 라지A 있겠죠. 근데 7번은 라지A가 없습니다. 스몰 A, 스몰 A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스몰 A를 하나씩 받았다. 그럼 아빠는 가는 발현이 안된게 확실하겠네요. 확실하고. 그 다음에 4번은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 있는데 아빠로부터 스몰 A 하나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6번 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 하나 있는 아들. 그 다음에 9번은 가 발현 안된 아들. 그죠? 7번으로부터 스몰 A 하나 받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8번은 아빠로부터 스몰 A 하나 받았을 거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B와 D는 연관돼 있으니까 연관된 거 상태로 한번 이제 올려봅시다. 5번은 엄마로부터 스몰 b, 스몰 d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빠랑 표현형이 똑같은 거 보니까 라지 b, 라지 d 아빠로부터 받았겠죠. 그 다음에 6번도 나다에 대해서는 아빠랑 표현형이 같아서 라지 b, 라지 d 세트로 받았을 거고, 엄마로부터 스몰 b, 스몰 d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9번은 나다가 모두 발현됐어. 그럼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조합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겠죠. 근데 엄마도 둘 다에 대해서 정상이야. 그러면 라지 b, 라지 d 조합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8번이 가지고 있는 스몰 b, 스몰 d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엄마는 나다 모두 발현이 안 됐어. 그러면 라지 b, 라지 d 조합이 있을 거죠. 그럼 이거를 엄마가 줬겠네. 그죠? 지금 얘는 다가 발현됐기 때문에 스몰 d, 스몰 d의 유전자형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라지 d를 받았다면 그건 엄마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겠다. 근데 이 나머지 한 자리, 몰라서 찝찝해 하려고 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다. 그래서 더 A와 B를 더하면, 스몰을 다 더하면 이제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아, 스몰 B, 스몰 B구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열성 형질이다. 우성이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유전자와 다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 맞고. 그 다음에 디귿, 9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나다의 표현형이 모두 동그라미 A와 같은 확률. 그러면, 가는 발현 안 되고, 스몰 A만 있고, 그 다음에 스몰 B만 있고, 스몰 D만 있을 확률. 이 맞장하지.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서 6번과 7번 사이에서 스몰 A만 받으려면 Y를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건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스몰 B, 스몰 D만 가질 확률은 이쪽에서 요거 받고 이쪽에서 요거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4분의 1이고, 동시에 만족하면 8분의 1이 되니까 16분의 1이다. 잘못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가기도 분석 문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 종단형성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림은 여러 생물종이 서식하는 지역 X에서 개발 전에 비해 개발 후에 보존된 서식지의 면적에 따른 살아남은 생물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자료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X의 종 다양성은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낮으냐 물어봤습니다. 종 수가 적으면 당연히 종 다양성 낮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생물 다양성이 광선 원인 중에는 서식지 파괴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보존된 서식지 면적이 절반으로 감소하면, 그러면 살아남은 생물종의 비율도 절반으로 감소하나요? 아니죠. 90%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인 문제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3회 모의고사 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4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회 모의고사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봐야 되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번. 그림 가는 중위도 지방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밑줄. 그 다음에 나는 중위도 지방 대기의 연직 기온 분포. 자, 연직 기온 분포 밑줄. 자, 보겠습니다. 연직 수온 분포라고 했는데, 수온이 일정했다가 안으로 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감소하고 있다가, 다시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오고 있죠. 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에 혼합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죠. 혼합층이 있구나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온약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심해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혼합층이라고 하면 여기 수온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람에 의한 혼합 때문에. 즉, 바람의 세기가 셀수록 혼합층은 두꺼워진다고 하면 밑에 있는 찬물이 많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세면 셀수록 혼합층의 평균 수온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자,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건 햇빛이 얼마큼 이 층에서 흡수되느냐에 따라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점점 내려가는, 하강하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온약층은 다른 층과 비교해 봤을 때 수온약층을 기준으로, 수온약층 내에서 밑에는 수온이 낮다, 위에는 수온이 높다. 자, 수온이 높은 가벼운 물이 위에, 수온이 낮은 무거운 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온약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정층이다라고 얘기하죠. 안정층.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물에 연직 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특히나 혼합층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연직 운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 같은 경우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햇빛에 의한 흡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게, 즉 수온이 최저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최대가 되는 층을 우리가 이제 심해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 각층의 특징이 어떠한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직 기온 분포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C 구간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이죠. 아, 여기 우리 대류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다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아, 여기 성층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열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구과학원에서는 이 기권의 연직 어떤 구조, 층상 구조를 잘 다루진 않지만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을 얘기할 때 기권의 운동, 특히나 이 대류권에서, 대류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상현상이 잘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이 부는 거, 비가 내리는 거, 이러한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대류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대류권의 구조 정도는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볼게요. A는 B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혼합층과 심해층을 비교하는데, 심해층은 수온이 제일 낮은 층, 가장 차가운 물이 있는 곳, 가장 무거운 물이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곳이 심해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해층, 이 연직 구조상 심해층이 밀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A는 B보다 평균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B가 제일 밀도가 큽니다. 아셨죠? 틀렸고요. C는 D보다 평균 기압이 높다. 자, C는 대류권, D는 중간권. 둘 다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대류권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많은 공기가 대류권에 모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자면 대류권은 기압이 높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그렇죠? 지표면 부근의 기압은 1014헥토파스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열권까지 가면 기압이 굉장히 낮다. 아주 희박한 대기.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기압을 표시하라라고 한다면 기압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 거의 기압이 0에 수렴하는 지표면 부근의 기압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C는 D보다 평균 기압이 높다. 대류권은 중간권보다 평균 기압이 높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A와 C는 해안과 대기의 다른 층에 비해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A층은요, 연직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바람에 의한 약간 강제적인 느낌으로 혼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연직운동에 의해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A층은 연직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바람에 의해서 약간 강제적인 느낌으로. 그 다음에 C층은 어떻죠? 대류권입니다. 대류가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대류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서 이 대류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밑에 있는 공기층은 온도가 높고요. 위에 있는 공기층은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높은 공기는 상승하기가 쉽고, 온도가 낮은 공기는 하강하기가 쉬워요. 무거워서 하강하기 쉽고, 뜨거워져서 가열이 잘 돼서 가벼워지면 상승하기가 쉽고, 요런. 그래서 대류권은 상승과 하강이 비교적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잘 일어나요? 대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연직운동이 활발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대류권 같은 경우는 수증기, 물, 이 물의 상태 변화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죠. 공기 중에서. 그래서 기상현상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한 기상현상이 잘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상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잔열이 방출되고, 그러다 보면 상승하는 공기가 더 쉽게 상승할 수가 있고, 연직운동이 덜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 거기에 기상현상까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연직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층이다. 우린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C도 연직운동이 활발해. 그러면 A와 C는 해안과 대기의 다른 층에 비해 연직운동이 활발하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니은, 티귿. 이렇게 골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봤어요. 우리 이제 그럼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면 해수의 층상 구조를 한번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의 물리량과 관련된 문제죠.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측정한 평균 수온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은 이 해역은 과연 어느 해역일까라고 하는 거. 보니까 8월에 수온이 높네요. 그 다음에 12월에 수온이 낮네요. 맞죠? 그러면 계절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야 돼라는 거. 그런데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데 8월에 수온이 높다, 12월에 수온이 낮다라고 하면 이거는 북반구와 가까운데? 지금 이 어느 해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반구 중위도 정도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 중위도지요. 그런데 8월은 여름철, 12월은 겨울철이 될 테니까. 아셨죠? 이제 이런 감각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에는 12월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니, 불지 않았니는 혼합층의 두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셨죠? 자, 8월의 혼합층 두께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12월의 혼합층 두께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다는 얘기는 바람에 의한 혼합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다. 바람에 의한 혼합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바람의 세기를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은 혼합 중에 두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이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었구나. 이렇게 판단. 아셨죠? 자, 8월에는 12월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12월이 강하게 불었다. 아셨죠? 북반구 중위도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우리 지역도 강풍주의보가 쉽게 발효되는 시기는 언제? 겨울철. 아셨죠?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해수의 밀도는 표층이 심층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표층과 심층의 밀도. 기본적으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내려갑니다.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수의 밀도는 커지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이 밀도가 크고, 위에 있는 물이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게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는 표층이 심층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지. 심층이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맞죠? 또는 자료를 봐도 좋습니다. 심층은요,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최저, 심해층. 맞죠? 그런데 위에는 어쨌든 수온이 높다? 그럼 수온에 의해서 밀도를 생각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가 밀도가 크고 여기가 밀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해수의 어떠한 층상 구조를 이루는데

밑에 들어갈수록 무거운 물이 있어야지 이 전체적인 층상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진 않아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고요. 그다음 D급 보겠습니다. 수온약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하는 시기는 여기서 자, 수온약층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온약층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깊이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아셨죠? 근데 만약에 두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발달 정도를 물어본다면, 발달 정도 또는 강한 뚜렷한 정도를 물어본다면, 뚜렷한 정도 또는 발달 정도를 물어본다고 하면 이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수온 차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아셨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두께를 물어봤어요. 두께. 그러면 두께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8월 달의 수온약층은 여기가 혼합층이고요. 여기서부터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즉, 8월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수온약층의 두께가 되는 거야. 깊이를 가지고 판단. 그죠? 그런데 9월이라고 해볼까요? 9월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수온약층의 두께가 될 거야. 요게 9월의 두께, 요게 8월의 두께. 그럼 8월의 두께가 두껍다. 맞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11월이라고 하면 11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께가 될 거야. 그러면 8월에 비해서 훨씬 더 두께가 얇죠. 그렇죠? 그래서 두께를 물어본다. 깊이를 가지고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끝나는 깊이, 깊이를 가지고 두께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두께가 아니라 수온약층이 어디가 강하게 발달했니? 또는 어디에서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때는 수온차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수온차라고 하는 건 표층과 심층의 수온차가 크면 클수록,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크면 클수록 위에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물이, 밑에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물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거예요. 아셨죠?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그러면 뚜렷하다. 수온약층이. 수온약층이 강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이 문제에서는 두께를 물어봤기 때문에 깊이로 판단을 할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수온약층이 어디가 더 강하게 발달했니? 또는 어디가 더 뚜렷하게 발달했니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시기가 더 뚜렷하니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위와 아래, 수온약층의 위와 아래에서의 수온차를 가지고 판단해라. 아셨죠? 요런 거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3번 문제 봤고요. 그럼 요 풀어야 되겠죠? 자, 수온약층이 가장 두껍게 발달하는 시기는 8월이 맞습니다. 됐죠? 디귿. 13번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보면 지금 기후변화의 이제 요인, 특히나 이제 내적 요인과 관련된 자료죠.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륙 분포의 변화로 해류 변화를 일으켜 기후가 변한 모습을 거기 밑줄 수륙 분포의 변화로 해류 변화가 일어나서 기후가 변할 때 나는요, 피나투브 화산 활동에 의한 기온 변화를 화산 활동에 의한 기온 변화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자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수륙 분포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원래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떨어져 있었는데 얘네들이 붙어버렸네. 붙었더니 여기를 지나가는 멕시코 만류가 쭉 북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륙 분포의 변화로 인해서 대륙이 붙어버렸더니 여기서 흘렀던 난류가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 난류가 더 고위도로 북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류가 북상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 고위도 지역에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게 되었다. 고위도 지역에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공급된 수증기들이 무엇이 돼서 떨어져요? 눈이 돼서 떨어져요. 눈이 돼서 떨어져서 여기에 쌓여요. 그래서 뭘 만나? 빙하를 만든다. 이런 맥락. 아셨죠? 난류가 북상해서 수증기를 고위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공급했더니 여기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다. 눈 발생이 커졌어요. 그래서 눈이 쌓여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빙하를 만들어내게 된다. 빙하가 확장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자료. 아셨죠? 그 다음에 나자료는 뭐냐면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기온 편차를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기온 편차가 오 마이너스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 화산 폭발 이후에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로.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로 왔다는 얘기는 기온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아, 화산 폭발.

대규모의 격렬한 화산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화산재가 방출되죠. 아, 화산재가 방출이 돼? 화산재 방출이 되고요. 이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붕 뜨면 마치 모래먼지들이 대기 중에 오랫동안 부유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햇빛이 잘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안 들어오죠. 햇빛이 튕겨 나간단 말이야. 햇빛이 꺾여버린단 말이야. 아셨죠? 그러면 햇빛이 차단되면서 기온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이 자료. 아셨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자, 가에서는 북극해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의 변화로 거대한 빙하가 형성되었다. 그쵸? 난류가, 지금 이 대륙이 막히면서 난류가 북상을 하게 되고요. 고위도 지역에 수증기를 많이 공급하게 되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려요. 그 눈이 쌓여서 빙하를. 아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는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태양빛의 산란이 증가하였다. 태양빛의 산란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햇빛이 땅바닥까지 수직으로 잘못 들어온다는 거야. 산란이라고 하는 건 빛이 무엇인가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거나 꺾이거나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산란이라고 하는데, 먼지가 많아요? 화산재가 많아요? 그럼 빛이 산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땅바닥까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땅바닥의 온도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산란이 증가하였다. 맞는 얘기예요. 자, 가와 나는 기후변화의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둘다 지구 안에서의 변화죠. 그러니까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선생님은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둘다 자연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까지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얘도 자연적 요인이고요. 얘도 자연적 요인이에요. 아셨죠? 그럼 얘도 맞는구나.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4번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별의 진화인데요. 그림은 서로 다른 별의 진화 경로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가별은요. 쭉 진화의 마지막에 중성자 별과 블랙홀로. 그쵸? 나별은요. 진화의 마지막에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질량이 큰 별이구나. 얘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별이구나. 자, 질량이 큰 별,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까지 될수 있는 별이라고 한다면 질량이 어느 정도나 커야 되냐면 태양 질량의 8배를 넘어야 돼요. 자, M에다가 여기 동그라미 점,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뭐그 이상인 별들이 이러한 진화 단계를 취할 수가 있다. 아셨죠? 자, 그런 별이라고 했을 때, 그런 별이라고 했을 때, 즉 주기열 단계일 때 태양 질량의 8배를 넘는 별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질량이 큰 녀석은 블랙홀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질량이 좀 작은 녀석은 중성자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기열성 단계일 때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 어떤 특징이 있니? 이걸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고요. 아셨죠? 정리해 볼게요. 밑에다가. 자, 태양 질량이 8배를 넘어요? 그러면 얘는 중심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대류핵을 가질 수 있어. 대류핵을 가질 수 있어. 아셨죠?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1800만 K 이상이에요. 중심부의 1800만 K 이상이란 얘기는 이 주기열성, 지금 요 정도의 질량, 태양 질량 8배를 넘는 주기열성이라고 했을 때그 주기열성의 중심부에서는 시에너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아셨죠? 기억하시고요. 이 별이라고 한다면, 주기열성일 때이 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뜨거운 녀석이어야 되냐면, 분광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별들은 O형별이나 B형별이 될수 있어요. 아셨죠? 엄청 질량이 커요? 그럼 O형별이 되는 거고, 그중에서 작으면 B형별이 되는 거고. 아셨죠? A형별은 안 됩니다. A형별은 이런 최종 진화 단계를 택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질량이 크지 않아요. A형별은 질량이 커봤자 태양 질량의 3배 정도?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거고요. 이러한 별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과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광도가 커요. 그쵸? 그 다음에요. 또 표면 온도가 커요. 표면 온도가 커요. 비교해 볼수 있는 거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만 큰게 아니에요. 중심부 온도도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지름이 커요.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진화 속도가 어떤가요?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수명으로 봤을 때는 수명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짧아요. 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쭉 정리. 아셨죠? 그래서, 태양 정도, 태양 질량이 8배를 넘는 별이라고 한다.

한다면, 그 이상의 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진화 단계를 거칠 것이고, 그 정도의 주기열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를 한 번에 싹 정리해주면 관련 문제를 풀때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 연습하다 보면 적지 않아도 머릿속에 샤샥샥 나온다는 거죠.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자, 나의 진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는 철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거성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입니다.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계속하면서 연쇄적으로 더 무거운 원소, 연쇄적으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가장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냈다. 뭐까지? 철까지. 즉,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별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요, 주기열성일 때 태양 질량의 8배, 그 이상의 질량인 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초거성이 되었을 때. 아셨죠? 중심부에서. 그렇다고 하면 나의 별이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나의 별이 아니라 누구? 가의 별이라는 거지. 가의 별.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A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나보다 가의 진화 단계에서 길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A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주계열 단계.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주계열 단계. 즉,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길다. 수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진화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짧다.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명이 짧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 A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나보다 가의 진화 과정에서 길다가 아니라 짧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셨죠? 누가 더 길다고요? 나가 길다고요. 아셨죠? 가와 나의 진화 경로가 다른 이유는 별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아셨죠?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이라고 하면 이런 단계. 질량에 따라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얼마큼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큼 이 별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빨리 진화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 질량에 따라서. 아셨죠? 그러면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보면 역시나 지금 별의 내부 구조, 별의 물리량과 관련되어 있는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는 질량이 다른 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예요. 아셨죠?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얘는요, 지금 중심액이 있고요. 중심액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요. 가장 외곽부에 대류층이 있네. 얘는요, 중심부에 대류를 하고 있는 핵이 있네. 그리고 그 외곽에 복사층이 있네. 아, 대류핵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러면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 아, 너는 요 녀석이라고 하면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인 별이구나. 요렇게. 아셨죠? 그러면 태양 질량의 두배 이상인 녀석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류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켈빈 이상입니다. 중심부에서 CNO 순환 반응이,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셨죠?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체크. 됐죠? 자, 이런 별이라고 하면 A형 별이 될 수도 있고요. B형 별이 될 수도 있고요. O형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아셨죠?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심핵이 있고요. 중심핵을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 아,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가질 수 있는 내부 구조, 전형적인 내부 구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요 별은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는 작은 별이야. 아셨죠? 두배 또는 뭐 이하인 별이야. 이렇게도 문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중심핵의 중심부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그릴게요. 쭉 그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1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중심핵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중심핵의 크기라고 하는 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중심핵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한3 정도 반지름. 아셨죠? 그 다음에 복사층까지는 크기가 얼마나 될까? 대략적으로 한7 정도. 아셨죠? 요 정도의 감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의 반지름을 10이라고 했을 때 중심핵은 3. 복사층까지는 7. 아셨죠?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별을 이해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태양의 내부 구조는 나보다 가에 가깝다. 태양의 내부 구조. 태양은 태양 질량이잖아요. 이렇게 태양 질량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에 해당하겠죠? 나보다 가에 가깝다. 맞는 거고요. 나에서는 PP 반응보다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

태양이 일어난다. 자, 태양 질량의 2배 이상, 2배를 넘는 별이라고 하면 대류액을 가지고 있고요. 중심부 온도가 1800만 K 이상이고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CN 순환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고요. 그 너무 많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대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류약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CN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맞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PP 반응도 일어나죠. 물론 PP 반응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CN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둘다 PP 반응은 일어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률도 더 크다. 아셨죠?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와나 모두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맞죠? 추계열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추계열성이라고 한다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주기열성의 특징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주기열성이라고 한다면 정역학 표형 상태예요. 그쵸? 크기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요 힘과 중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힘이 크게 같아요. 정역학 표형 상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고 있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 이후에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이 주가되느냐, 어떠한 반응이 주가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서 결정되는 거. 아셨죠? 그 주기열성의 특징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주기열성이라고 하면 별의 전체 수명의 90% 이상 머무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아셨죠?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답은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6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볼게요. 자, 그림과는 어느 세이퍼트 은하를 21cm 전파 영역으로 관측한 모습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셔야 될 부분은 21cm 전파 영역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21cm 전파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 배운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전파 영역을 배웠죠. 아셨죠? 밑줄 그으시고요. 나는요, 이 은하의 중심부분 물질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아, 나는 요 부분, 이 중심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거지. 자, 지금 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이퍼트 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이퍼트 은하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얘는 어떤 영역으로 봤냐면 21cm 전파 영역. 아, 전파 영역으로 본 거야. 이게 중요해요. 전파 영역으로 봤어? 그러면 전파 영역으로 무엇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어떠한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아주 특이점이 발생하는 은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특이 은하죠? 전파 은하. 전파 은하는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뭐가 아주 특징적으로 보인다? 제트랑 로브가 특징적으로 보인다. 맞죠?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이퍼트 은하는 전파 영역으로 봤죠? 그러면 그 전파 영역에서, 전파 은하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그 특징이 이 세이퍼트 은하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이퍼트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봤어? 그러면 이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제트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 자료를 봤더니 실제 제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 특이 은하, 중심부의 블랙홀과 같은 활동성 은하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 은하가 있다고 한다면 그 특이 은하를 전파 영역에서 본다고 하면 제트 같은 고에너지 물질 분출 현상이 보일 수도 있겠네. 그러한 자료가 나오면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럼 이제 이 자료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이 세이퍼트 은하는 우리가 전파 영역에서 보든 아니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든 대체적으로 다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나선 은하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나선 은하로 보일 때가 많은데 자,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는 나선 은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축을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회전하는 나선 은하가 있다고 하고요. 별들이 회전하고 있어요. 요 중심부에서 굉장히 빠른 회전을 할 것이고 그 굉장히 빠른 회전 이 일어난 요 중심부 영역 부근은 전파 영역에서 봤을 때 뭐가 보이느냐? 요렇게 회전축 방향으로 고에너지 물질이 분출하는 제트가 관찰될 수가 있다. 아셨죠? 이 제트라고 하는 건 고에너지 물질 분출. 고에너지 물질 분출. 아셨죠? 그거를 지금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얘를 봤을 때 회전축 방향으로 고에너지 물질인 제트가 나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 중심 부분에 수소 분자구름, 중성 수소구름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셨죠? 그거 가지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타원 은하 모양으로 관측된다. 지금 타원 은하 모양이 아니라 나선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죠? 나선 모양이 보이고 있어. 너 틀렸구나. 그 다음에, 은하 전체의 광도에 비해 중심에게 광도가 매우 크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중심부가 조금 광도가 큰 모습이 그림상으로도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가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을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네요. 여기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면,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대부분요, 나선 은하로 보여요. 나선 은하. 교육과정상 세이퍼트 은하를 문제로 낸다고 하면 나선 은하 형태로 낼 겁니다. 아셨죠? 왜냐면 대부분 나선 은하로 보인다라고 우리가 계속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두 번째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뭐죠? 중심부가 밝아요. 중심부 광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밝다. 아셨죠? 우리가 특이 은하에서 중심부 광도가 밝다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게 퀘이사랑 세이퍼트 은하인데, 퀘이사는 중심부 광도가 전체 광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세이퍼트 은하는 전체 광도에 대하여 중심부의 광도가 밝다, 크다라고 우리가 다룬다는 거죠. 전체 광도에 대하여 중심부가 상대적으로 좀 밝게 보인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죠? 넓은 방출선 폭. 넓은 방출선 폭.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른 은하라고 한다면 방출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세이퍼트 은하라고 한다면 방출선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지. 여긴 폭이 좁아요. 얘는 폭이 넓어요. 아셨죠? 좀 삐뚤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폭이 넓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이퍼트 은하의 이 중심부에서 별들이 또는 물질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면 이 회전하는 물질 중에 어떤 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해요. 청색 편이. 어떤 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져요. 후퇴를 해요. 적색 편이.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 효과가 더해져서 굉장히 넓은 방출선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은하 전체의 광도에 비해 중심에게 광도가 매우 크다. 옳은 선지가 된다. 아셨죠? 그다음에 중심에게서 고속으로 물질이 분출된다라고 되어 있죠. 고속으로 물질이 분출된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Z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 아, 지금 고속으로 물질이 분출하는 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Z를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그렇다고 하면 너도 맞는다. 됐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17번 문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 자료만 준다고 하면 자료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특이 은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특이 은하,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의 일반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그 이외의 특징들도 자료를 중심으로 낼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연습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주게 한 그런 문항이다. 아셨죠? 자,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자, 18번은요, 선생님 여기다가 별표를 딱 붙였죠. 왜냐면, 최근에 이 우주론과 관련해서 이 우주론의 어떤 기본적인 설명들, 과거에는요, 우주 구성요소에 집중해서 어떤 우주론의 문제가 같이 묶여서 나왔다고 한다면, 우주론 자체의 어떤 결정적 사건들, 결정적 시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수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표를 찍었고, 추가 자료도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각각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과 생성된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여기는 헬륨 원자핵이 없네. 그런데 여긴 헬륨 원자핵이 있네. 라고 하면, 아, 너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이구나. 생성 전. 너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는데? 자,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지죠? 3분. 빅뱅 이후에 3분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결정적 시기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자, 빅뱅 시작이죠. 빅뱅 이후에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급팽창.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요. 처음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1대 1의 비율이었다. 아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성자의 비율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둘의 에너지 레벨을 비교하면 중성자가 에너지 레벨이 더 커요.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 얘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서 양성자로 많이 바뀐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양성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정적 시기가 오는 거죠. 언제? 3분경이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된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아셨죠? 3분경. 3분경. 그때 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헬륨 원자핵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존재하는 거. 그 다음 나머지 양성자는 다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 그래서 전 우주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일정한 비율로 쫙 깔려졌다라고 설명하는 게 빅뱅 우주론. 자, 시간이 좀더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원자핵에, 헬륨 원자핵이랑 수소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요. 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시간은 대략적으로 38만 년. 아셨죠? 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에 같이 발생한 게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 아셨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이제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고,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현재까지 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결정적 시기들, 급팽창이라고 하는 건 우주 공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시간인데, 그러한 현상인데, 그 현상은 빅뱅 후 1초도 안된 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후에 입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입자들 중에 쿼크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되고, 맞죠?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비율은 1대 1이었지만,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7대 1이었다. 아셨죠? 그 비율을 유지한 채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3분경에 전 우주에 쫙 깔려져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헬륨 원자핵 안에 존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양성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거나, 그래서 전 우주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쫙 깔리게 되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38만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부터 38만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전자들이 원자핵에 달라붙으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당시에 요 당시에 우주뱅 복사가 방출되면서 우주 공간에 드디어 빛이 진행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아주 결정적 사건들.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요 간은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1대 1이었어요, 비율이.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성자의 비율은 늘어나고요, 중성자의 비율은 줄어든다고. 우주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중성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양성자로 계속 바뀐다고. 그러니까 양성자는 늘어나고 중성자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율까지 조정이 되냐면, 처음에 1대 1이었지만, 자, 이 그림 보겠습니다. 양성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양성자 14개 대 중성자 2개까지. 즉, 몇대 몇? 7대 1의 비율까지 조정이 된다고요. 요 시점, 요렇게 조정이 된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의 온도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조금 더 무거운 입자인 헬륨 원자핵을 만들기에 적당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조정이 되고 나서 요 입자들 중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나머지 양성자들은 그대로 남아서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 됐나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생성 후인데, 자, 여기에서 볼게요. 개수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얘 하나하나하나의 양성자들이 이제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의 개수는 2, 3, 4, 5, 6, 7, 8, 9, 10, 11, 12개가 되는 거고요. 헬륨 원자핵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거야. 이게 3분경에 있었던 결정적 사건. 자, 질량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질량비를 따지면 수소 원자핵 12개고요. 헬륨 원자핵은 1개인데, 이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총몇개 들어있냐면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하면 질량비는 12대 4가 됩니다. 즉, 몇대 몇? 3대 1이 되는 거죠. 즉, 빅뱅 후 3분경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비율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전 우주에 쫙 만들어져서 쫙 뿌려졌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의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을 어느 정도 이만큼 취한다고 하면 그 안에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3대 1의 비율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는 수소와 헬륨이 어디를 봐도 대략적으로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로 이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사용이 된다. 아셨죠?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는 거예요. 볼게요. 자, 가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이다. 14대 2죠. 14대 2는 7대 1. 그러니까 너는 맞는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나에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틀리면 안 돼요.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입니다.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질량비는요, 약 3대 1. 12대 4, 3대 1. 맞는 거고요. 자, 이 변화의 결과는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된다. 빅뱅 우주론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어느 은하, 어느 별, 지금 만들어진 어느 별에서 질량비를 따져본다 하더라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대략적으로 이러한 비율.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어디를 가봐도 이러한 질량비는 유지가 될 거야. 왜냐면 빅뱅 후 3분경에 이런 식으로 쫙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빅뱅 우주론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우주론이 뭐였죠? 정상 우주론.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 우주론에서는 과거와 지금과 미래가 계속 똑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주 공간에서 수소와 헬륨이 계속 만들어져서 똑같은 비율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근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 지금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은 과거 어느 시기에 싹 만들어져서 싹 뿌려져 있는 그러한 결과인 것뿐이지 지금 새로운 우주 공간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다?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됐죠? 요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역니은 디귿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자료는 바로 작년에 나왔던 기출 자료입니다.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러한 그림 자료로 주어졌는데요. 자, 기출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자들의 질량비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주 초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ABC의 상대적 질량비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BC는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빅뱅 후 3분경 즈음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원래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많았지? 대략적으로 한 7대 1 정도.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3분경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해서 합쳐져서 무엇을 만들어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게 되었지? 라고 하는 거. 그럼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우주 공간에 중성자는 이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야. 이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양성자들은 다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된 거야. 라고 보는 거고,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야. 라고 보는 거고. 아셨죠? 이 관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8번 문항까지 봤고요. 이제 이어서 19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항도 선생님이 별표를 붙여놨죠. 자료 제시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은 주기활성인 중심별의 질량과 공전궤도 반지름에 따른 행성 AD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기활성이래요, 중심별이. 거기 밑줄. 아, 딱 보니까 이런 거구나. 지금 주기활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기활성.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태양 질량입니다. 태양 질량과 똑같은 별이 있어요. 똑같은 별 주변에 생명가능지대가 형성되어 있을 건데, 어디 형성되어 있을까? 태양 질량이라고 한다면 태양이라고 생각해 주잖아요. 태양 주변의 생명가능지대는 지구 부근에 있잖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얼마? 1AU잖아. 1AU. 맞죠? 그러면, 아, 별의 질량이 1이라고 하면 여기에 생명가능지대가 이렇게 있겠구나. 맞죠? 이렇게 놓는 거고요. 그러면 주기활성 중에서 1보다 반, 1의 절반인 요 별이라고 하면 광도가 작겠지. 이 광도가 작은 별의 생명가능지대는 어느 쪽에 있을 거야? 어느 쪽에 있을 거야? 더 중심별과 가까운 쪽에 있겠지. 아셨죠? 만약에 이 별보다 광도가 더큰 별이야. 질량이 더 커서 광도가 더큰 별이야. 그럼 생명가능지대는 어느 쪽에 있을 거야? 1보다 더 먼.

곳에 있겠지. 이러한 맥락으로 푸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여기다 이렇게 연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할 때는 꼭 이런 연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같이 봐주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세로축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광도를 넣을 건데 어떠한 별의 광도가 L이라고 할 거고요. 어떠한 별의 광도가 100L이라고 할 거고요. 어떠한 별의 광도가 100분의 1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광도가 L일 때 생명가능지대의 위치를 R1, R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광도가 100L일 때는 생명가능지대가 어디에 위치할까? 똑같이 R1인 거리라고 하면 여기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여기에 도달한 에너지의 100배일 거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도달해. 너무 뜨거워. 여기에 도달하는 에너지만큼 도달하는 지점에서 생명가능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게 어디냐면 이 R1보다 10배 먼 거리에서. 10배 먼 거리에서 생명가능지대가 시작된다. 그리고 어디서 끝나냐면 R2보다 10배 먼 거리에서 R2보다 10배 먼 거리에 생명가능지대 끝난다. 즉, 광도가 100배인 주기열성 주변에, 얘의 100배인 주기열성 주변의 생명가능지대는 얘보다 10배 먼 곳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10배의 폭으로. 아셨죠? 요 관계는 뭐랑 관련이냐면, 자, 우리가 별의 밝기와 거리 관계를 따질 때,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도달 에너지. 도달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 그러니까 여기에 얘보다 100배 에너지가 도달해? 그러면 100분의 1이 되는 곳은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돼. 이러한 맥락으로. 아셨죠? 그래서 얘의 생명가능지대보다 얘의 생명가능지대는 10배 먼 곳에. 그럼 얘의 생명가능지대는 얘의 생명가능지대보다 10배 가까운 곳에. 여기에 형성이 되겠죠. 10배 가까운 곳에.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1 R1, 여기는 10분의 1 R2. 됐나요? 그러면 폭도 10배 좁아지는 거고, 거리도, 각각의 거리도 10배 가까워지는 것이고. 됐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열성의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먼 곳에 넓은 폭. 주기열성의 질량이 작으면 광도 작기 때문에 얘보다 더 가까운 곳에 좁은 폭. 됐죠? 이렇게 푸는 거고, 선생님, 그럼 얘는 폭을 더 좁게, 얘는 폭을 더 많이 넓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것도 많이 실수합니다. 요 스케일을 보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1에서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에서 1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9, 여기는 0.9.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많이 좁게, 굳이 여기를 많이 넓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셨죠? 이 스케일에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A보다 B의 중심별의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 지금 여기 어떤 별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얘보다 질량이 큰 어떤 별이 있는 거고. 여기에 작용하는 인력과 여기에 작용하는 인력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거리와 관련이 있어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력은 크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질량이랑 관련이 있어요. 인력을 미치는 녀석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 중심별의 질량이 똑같다라고 하면 거리가 먼 녀석일수록 인력이 작게 작용한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A보다 B에 중심별의 인력이 크게 작용한다가 아니라 작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C보다 D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C보다 D에? 아니지. 생명가능지대는 이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C보다 D가 아니라 D보다 C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중심별의 질량이 0.5, 태양 질량이 0.5배인 경우보다 태양 질량이 2배인 경우에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넓다. 그렇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요.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맞아요.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는 먼 곳에 넓은 폭으로 존재한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귿 맞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 풀 수가 있는 거고. 자, 추가 자료는 무엇을 가져왔냐면, 이런 자료 제시 형식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 자, 수능특강 교재인데요. 그림이 아니라 표로 주는 거죠. 그럼 표로 주고, 요걸 가지고 생명가능지대를 한번 표현해 볼수 있겠니? 자, 보면요. 역시나 요별 ABC는 주기열성입니다. 주기열성일 때, 볼게요. 생명가능지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를 비교했더니 얘가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광도가 크다는 거야. 아, 그러면 B보다 C가 광도가 크고 질량이 큰 거야. 맞죠? 둘을 비교해 보면 A보다 B 주변의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더 넓어.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더 넓다는 얘기는 광도가 더 크다는 거야.
아, 그럼.

그러면 질량은 A보다 B가, 광도 역시 A보다 B가 더 커. 그러면 A, B, C의 질량 비교, 광도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아, A 주변의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니? B 주변의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니? C 주변의 생명가능지대가 어디 형성되니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C가 광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가장 먼 곳에 넓게 형성이 되겠죠. 아셨죠? 요런 연습, 요런 자료 보는 거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9번 문항 봤고요. 이제 이어서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도 선생님이 별표를 딱 붙여놨죠. 요러한 자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요러한 자료가 문제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도 요 자료를 머릿속에서 쉽게 쉽게 꺼낼 수가 있느냐? 그러한 포인트 때문에 별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은 1A형 초신성의 후퇴 속도와 겉보기 등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1A형 초신성이라고 했어. 1A형 초신성은 어떤 초신성인데, 요거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1A형 초신성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거성이 있었고요. 여기에 백색외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두 별이 서로 인력을 미치면서 같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거성의 물질이 여기 있는 이 백색외성으로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다가 얘가 유입이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질량 한계가 되면, 그 질량 한계가 보통 이제 태양 질량이 한 1.4배 정도 되는데, 질량 한계가 되면 이 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빵 터져버려요. 그빵 터지는 녀석을 우리가 1A형 초신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빵 터질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굉장히 밝아진다는 거지. 그때 얘가 빵 터질 때 최대 광도가 일정합니다. 이게 1A형 초신성의 특징이야. 최대 광도가 일정해. 빵 터질 때. 아셨죠? 그 얘기는 절대 등급도 일정하다는 거야. 절대 등급도 일정. 아셨죠? 그래서 1A형 초신성은 이러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1A형 초신성이 만들어질 때 최대 강도가 일정, 즉 절대 등급이 일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관측을 해보는 거지. 관측을 해서 겉보기 등급을 봤더니 겉보기 등급이 커 보이는데? 겉보기 등급이 커 보인다는 얘기는 등급이 큰 거니까 어두워 보이는데? 최대 광도가 일정한 녀석이, 최대 밝기가 일정한 녀석이 어두워 보인다? 어두워 보이면 어두워 보일수록 더 멀리 있는 거. 즉, 1A형 초신성은 우리가 어디에 활용하냐면 이 1A형 초신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셨죠? 어두워 보일수록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자료에서 여기에 지금 세로축에 겉보기 등급이 있는데 이 겉보기 등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위로 놓일수록 겉보기 등급이 커 보인다? 멀리 있어 보인다라는 의미지. 또 하나, 멀리 있는 녀석이 지금 나한테 보인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출발한 빛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한테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위에 놓일수록 과거의 초신성에서 방출된 빛이 나에게 왔다. 가까이 있을수록 최근에 초신성에서 방출된 빛이 나에게 왔다. 이러한 의미. 이런 것들을 지금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고, 자, 보면요. 지금 세로축의 겉보기 등급은 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로축의 후퇴 속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초신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데, 멀어지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 팽창 때문에 멀어지는 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요 정도의 거리에 있는 녀석이 얼마의 속도로 멀어질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멀어지네? 또는 생각보다 더 느리게 멀어지네? 그럼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팽창이 좀 변하고 있는 거네? 팽창 속도가 변하고 있는 거네? 요걸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무엇을 그릴 거냐면, 자, 은하를 하나 그리고요. 은하를 두개 그리고요. 은하를 세개 그릴 건데, 세 번째 은하는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거리를 R1, R2, R3. 아셨죠? 얘가 멀어지는 속도를 V, 얘가 멀어진 속도를 EV, 얘가 멀어진 속도를 3V라고 하겠습니다. 멀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맞죠? 지금 여기서 V에서 온 빛이 여기에 도달. 그 다음에, 다시요. R1에서 온, 요 은하에서 온 빛이 여기에 도달. R3에 있는 요 은하에서 온 빛이 여기에 도달한다고 하면, 요 빨간색 빛은 과거의 빛이야. 그리고 하얀색 빛은 최근의 빛이지. 가까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은하들이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만큼의 속도로 멀어질 거라고 난 기대를 하고 있어. 왜냐면 그런 속도로 멀어져야지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하는 모습이거든. 등속 팽창. 그런데

내가 실제 어떠한 은하를 봤더니 R1 거리에 있는 은하, R2 거리에 있는 은하, R3에 있는 실제 은하를 봤더니 얘는 V로 멀어지는 거 맞는데 얘가 2.1 V로 멀어지고 얘가 3.3 V로 멀어져. 이건 대체 뭐지? 자, 다른 모형을 가지고 봤더니 다른 모형을 보여 가지고 봤더니 지금 R1에 있는 은하는 V로 멀어지는 게 똑같은데 얘는 1.9 V로 멀어지고 얘는 2.7 V로 멀어져. 이게 뭐지? 이걸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자.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는데 원래 R3에 있는 녀석이 3V로 멀어지는데 지금 3.3V로 멀어지고 있잖아. 생각보다 과거의 녀석이 빠르게 멀어지는 거야. 그리고 최근의 녀석은 생각만큼 멀어지는 거지. 과거에는 빨랐는데 최근에는 비슷한. 그러면 얘는 과거에는 빨랐는데 최근에는 느려진 거야. 얘가 바로 감속 우주예요. 아셨죠? 얘는 과거에는 2.7로 멀어졌는데 지금은 V로 생각만큼. 과거에는 생각보다 느리게 멀어졌는데 지금은 생각만큼 멀어지고 있는 거야. 얘는 가속 우주예요. 아셨죠?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과거에 더 빨랐니? 생각보다 과거에 더 느렸니를 가지고 가속과 감속 모델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볼게요. 여기서 과거에 있는, 위로 올라갈수록 과거라고 했었죠? 과거에 있는 지금 초신성을 볼 텐데, 생각보다, 후퇴 속도로 예상한 생각보다 과거의 속도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느리다. 과거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 최근의 속도는 생각만큼 나온다라고 하면 이 관측 결과가 의미하는 건 과거는 생각보다 느린데 지금은 생각만큼 빠르네. 아, 너 가속이구나. 가속이구나. 요걸 의미하는 거. 됐죠? 잘 해보겠습니다. 1A형 초신성은 어두울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어두울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A형 초신성은 후퇴 속도로 추정한 것보다 밝게, 후퇴 속도로 추정한 것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고요. 어둡게 보인다. 관측한 등급과 예상한 등급의 차는 우주가 감속 팽창함을 알려준다. 감속 팽창이 아니라 뭐? 가속 팽창함을 알려준다. 됐죠? 이렇게 해서 기억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 자료로 가져온 건 뭐냐면 수능 특강 교재에서 이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요 실선 있죠? 임기 밀도에 대한 암흑에너지 밀도, 자, 임기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 둘의 합이 1인 선이거든요. 얘가 평탄 우주야. 평탄 우주인데. 평탄 우주 중에서 A는 암흑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속 모델이야. 가속 팽창. C는 암흑에너지를 안 가지고 있는 거야. 물질만 가지고 있는 거야. 얘는 감속 모델이야. 그렇다고 하면 감속 모델과 가속 모델에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적색 편의가 같은 은하의 겉보기 등급 A와 C에서 누가 더 클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에서 실제 자료 해석이 되겠느냐. 아까 우리가 풀었던 요 자료를 가지고 조금 전에 봤던 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느냐?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해 모의고사 모두 풀이해봤고요. 선생님이 해보라고 했던 제안했던 내용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3회 모의고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림과 떨림 있는 지우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남자 요한중입니다. 오늘 신경계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을 이제 집중적으로 풀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근수축을 풀어봤고요. 근육수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경계의 내용은 신경계의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좀 더 개념 중심의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견고히 했는지 잘 암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무릎반사 문제죠. 무릎반사 문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미 개념을 공부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기출문제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보면 여기 보시는 요 모양. 예, 여기 이제 신경세포체죠. 그래서 이제 요 A를 우리가 감각뉴런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뉴런이 이제 후근다발을 이루죠. 후근다발. 이쪽이 등 쪽이고, 이쪽이 이제 배 쪽이다. 이렇게 이쪽이 후근, 이쪽이 전근.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용어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운동뉴런이겠죠. 운동뉴런. 지금 그림상에서의 B에 해당하는 거. 후근은 이제 감각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근은 운동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척수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안쪽. 예, 바깥쪽은 겉질이라고 하죠. 예, 안쪽은 속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림 보시면 여기다가 좀 색깔을 좀 진하게 칠해놨죠. 예, 우리 척수는 여기가 이제 회색질이죠. 그렇죠? 네, 이게 대뇌와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돼. 대뇌 같은 경우는, 대뇌 같은 경우는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네, 겉질이 이제 회색질이죠. 네, 그렇죠? 척수와 대뇌,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무릎에 어떤 부분을 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게 없어요. 뭐가요? 연합뉴런이 없어요. 연합뉴런 없이 그냥 바로 운동뉴런 연결되어 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아마 교재나 교과서나 보셨을 거예요. 위에 있는 근육. 우리 여기 대퇴근이라 그러죠? 대퇴근을 수축시키는 겁니다. 그죠?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 근육을 수축을 하고 이쪽 근육은 이완하겠죠? 수축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축해라 라고 하는 신호와 수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신호가 가는 거예요. 될까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여기 아래 이제 오금근 쪽으로 연결되는 쪽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감각 연합 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대퇴근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릎 반사 관련된 신경 같은 경우에는 뉴런은 감각 뉴런에 이어서 그냥 바로 네, 운동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기억번. A는 운동 뉴런입니다. 자, A가 감각. 뭘 보고 알았어요? 요 신경세포체. 축삭돌기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신경세포체를 보시고 이게 감각뉴런이구나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반사의 중추 물어봤어요. 중추. 자, 무릎 반사의 중추는 어딥니까? 우리 척수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척수. 이것도 틀렸죠. 그러면 답은 이제 하나 남았죠. 이 반사 과정에서 A에서 B로 흥분이 전달이 일어났다. 자, A와 B 사이는 이제 시냅스틈,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게 맞겠죠. 전달이 일어나야 우리 무릎 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릎 반사 외에 반사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문제 하나 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의식적인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식적인 반응. 교과서에 배운 내용 그대로 쓰시면 의식적인 반응. 이건 이제 대뇌가 관여하는 겁니다. 대뇌 관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조건 반사. 이렇게 이제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이런 것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뇌 반사가 있어요. 중간뇌 반사. 그 다음에 연수 반사. 그 다음에 척수 반사. 이렇게 세 가지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중간뇌 반사 같은 경우에는 중추가 이제 중간뇌인 거고요. 연수 반사는 연수인 거고요. 척수 반사는 지금 보시는 무릎 반사처럼 척수가 중추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동공 반사. 네, 홍채 운동에 의한 동공 반사, 동공 확장, 동공 축소.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안구 운동.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도 이제 안구가 움직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물체가 딱 움직일 때, 나의 의식적인 반응이 아닌, 그런 반사, 이런 것들이 중간뇌 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척수 반사는, 뭐, 하품, 재채기, 뭐, 침분비, 뭐, 이런 것들, 뭐 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반사가 바로 연수 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척수반사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문제에서 봤던 무릎반사. 내가 무릎을 의식적으로 올리는 거 말고 어떤 일정 부위를 쳤을 때 우리가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무릎반사라든지, 그 다음에 회피반사. 앞정에 찔렀을 때 손을 갑자기 뗀다든지,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손을 뗀다든지, 이런 것들, 회피반사. 그 다음에 배뇨라든지, 배변 배뇨 반사.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반사의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척수 반사가 나왔지만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2번 가보겠습니다. 네, 52번은 여러분들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뭔가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문제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한번 발문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속한 AB로부터 심장과, 여기 심장 나와 있죠? 네, 심장과 가에, 가가 뭔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율신경 1과 1, 그렇죠? 자율신경 하면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생각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A와 B는 척수와 뇌줄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경절 이전 뉴런이겠죠, 여러분? 여기 신경절 이전 뉴런이 있고, 신경절 이후 뉴런. 자율신경은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렇죠? 중추로부터 우리 반응기까지.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외울 게 없어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이 위치가 출발점이 척수예요, 척수. 네. 교감신경은 척수란 말이야. 근데 이제 부교감신경이 좀 다양하죠? 부교감신경이 좀 여러 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눈과 관련돼 있다, 눈. 뭐 홍채라든지, 이런 게 연결돼 있다. 우리 말단 부위가, 자율신경의 말단 부위가. 그럼 여기는 이제,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위치가 중간뇌가 되는 거죠. 중간뇌. 중간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방광이다, 방광. 말단이 방광에 연결돼 있다, 부교감신경인데. 그런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어디다? 척수예요. 척수 말단.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심장이라든지 위라든지 나머지 부교감신경이다. 그러면 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연수. 됐죠? 그렇죠? 어디 위치냐? 이 신경세포체가 어디로부터 뻗어져 나가느냐? 이런 거 이제 많이 질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간은 방광과 홍채 중 하나다. 여기가 이제 방광이거나, 홍채다. 무슨 말이에요? 방광이면은 척수란 얘기고, 여기가. 눈, 홍채. 홍채면은 중간뇌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신경전달물질 기억은 아세틸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중 하나다. 그랬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얘가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지금 뭐 방광 홍채 나왔죠? 그럼 이게 부교감신경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요 물질이 이제 아세틸콜린. 같은 물질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게 아주 중요한 힌트죠. 아세틸콜린이다라면 이제 부교감신경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요? 교감신경은 말단에서 뭐가 나와야 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같은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척수라고 했고요. A와 B 중에 하나는 척수, 하나는 뇌줄기라고 그랬어요. 뇌줄기. 뇌줄기는 뭐가 있죠? 뇌줄기? 예, 뇌줄기 정리하셔야 되겠죠. 뇌줄기에는 중간뇌, 뇌교,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부교감신경이니까 심장.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했어? 연수. 나머지는 전부 다 연수.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남는 게 뭐예요? 여기가 이제 연수니까 이게 뇌줄기잖아. 뇌줄기와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척수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다 척수를 집어넣어야 돼. 그지? 심장이니까 연수니까. 뇌줄기 이제 하나 했고. 여긴 척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럼 여기 자리에는? 그렇죠. 방광이 들어가야 되겠죠. 방광, 척수.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부교감신경이니까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겠지, 그치?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을 것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죠? 부교감신경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물질 아세틸콜린. 여기에 나오는 물질도 아세틸콜린. 같아요. 근데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자, 교감신경 한번 그려볼까요? 척수로부터 뻗어나온다. 예, 척수로부터 뻗어나와서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다. 이런 얘기야. 그죠? 여기는 아세틸콜린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 얘만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그죠? 네, 앞에 게 길면 부교감신경. 앞에 게 짧으면 교감신경. 그런 게 그림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갈까요? 기억본. 뇌교는 A에 속한다. 뇌교는 A에 속한다. 뇌줄기. 뇌교. 예. 여기 여러분들 나와 있는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번. 기억은 심장박동을 촉진한다. 그랬어요. 기억. 아세틸콜린. 자, 부교감신경. 뭐예요? 억제죠? 심장박동 억제. 교감신경. 노르에피네프린. 심장박동 촉진. 이것도 암기입니다. 디귿번. 이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자, 1이든 2든 다 부교감신경인데, 어쨌든, 자, 신경절, 여기를 신경절이라고 불러.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예, 길면 부교감신경, 짧으면 교감신경. 예, 그래서 맞는 정답은 기억번과 디귿번. 예, 요거는 이제 억제라고 하셔야 되겠죠? 기억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3번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율신경계 문제죠. 주로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율신경계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으니까 적용해 볼까요? 중추로부터 우리 반응기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시면 신경절, 신경절, 신경절 이전 뉴런이란 말이야.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다. 얘가 이제 부교감신경이고. 신경절 이전이 짧다. 교감신경이고. 나머지 나오는 물질, 여기 나오는 물질, 여기 나오는 물질, 여기 나오는 물질은 똑같이 뭐야? 예, 아세틸콜린이고, 여기만. 여기만, 우리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그럼 심장박동이 촉진이고, 부교감신경이 흥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심장박동이 억제다. 같은 기관에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우리 보통 이런 거를 기랑작용이다. 이렇게도 부른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무릎반사의 중추다. 아까 우리가 필기도 했었죠. 무릎반사의 중추는 우리 척수예요. 척수. 무릎반사의 중추는 척수. 뇌줄기를 구성한다. 요거는 이제 뇌줄기에는 세 가지. 중간뇌, 뇌교, 연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뇌줄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A와 B는 연수와 척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B에 들어갈 말은 요거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죠. 문제에서 발문에 연수와 척수라고 했으니까. 됐죠? 자, 기억번. A의 신경세포체는 B에 있다 그랬는데, 자, 심장, 나머지죠? 여기가 이제 홍채야. 그럼 여기 중간뇌. 방광이야. 그럼 여기는 척수. 나머지야. 아, 나머지, 심장도 그 나머지에 해당하죠. 여기는 연수다. 맞죠? 그 다음에, B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이 이름은 뭐,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심장박동 촉진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거 디귿번 잘 나오는 무기야. 척수. 척수의 겉질은 회색질이야? 아니지.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이야.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그럼 겉질이 회색질인 건 뭐야? 대뇌야, 대뇌. 대뇌와 척수를 많이 비교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정리해보면, 자, 대뇌는요,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이야. 신경세포체는 주로 회색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척수는, 척수도 여러분들 겉질과 속질로 되어 있는데, 척수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속질이 회색질이다. 자, 어디가 회색질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를 잘 기억해 달라. 백색질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물어보지 않는다. 자, 정답은 기억리는 됐고요. 그다음에 54번 가겠습니다. 네, 54번 한번 발문 보시면 표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얘기죠. A부터 C는 간내 손의 연수레입니다. 간내 손의 연수. 자, 간내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간내하면은 시상이랑 시상하부로 돼 있어요. 그죠? 시상하부 하면은 이제 자율신경이라든지 내분비샘 조절, 호르몬 조절 중추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성과 관련됐기 때문에 뭐 체온이라든지 혈당량이라든지 삼투압 조절 중추라고 이해하시면 돼. 혈중 삼투압 조절 중추야. 삼총사.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손에는 이제 자세 및 몸의 균형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수는 너무 많아요. 연수는 이제 무조건 반사의 중추고, 입과 관련된 무조건 반사의 중추고, 뭐 심장박동, 소화운동, 심장박동, 뭐 호흡, 소화액, 소화관, 요거와 관련된 그러한 중추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신경의 교차. 네. 신경의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연수고. 네. 연수는 이제 출제가 많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연수는 뇌줄기. 예. 네. 하나고.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뇌줄기 나와 있죠? 시상하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럼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간뇌죠, 간뇌. 뇌줄기를 구성한다. 뇌주기 구성한다? 아, 뇌주기를 구성한다는 뭐예요? 네, 뇌주기를 구성한다는 여기 연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도 연수 쓰면 되겠죠? 연수. 연수 쓰시면 되겠고.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하나씩 볼까요? 시상하부가 있다. 간내. 그럼 나머지 하나 뭐예요? 손해. 됐습니다. 뇌주기 구성. 손해는 뇌주기 구성 아니니까 이건 X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간내는 뇌주기 구성합니까? 이것도 X네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죠? 네, 간은 뭘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D급번.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다. 자, 부교감신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장이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 심장이 연결돼 있으니까 연수겠죠? 연수. 그래서 예, 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됐고, 자, A는 지금 우리가 X라고 찾았고, 그 다음 B는 간내라고 확인했으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뭐, 요걸 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각각의 뇌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55번 가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아, 자율신경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도 역시 자율신경도, 또 심장이 잘 나온다. 이런 것도 기출문제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고요. 앞에 게 짧다, 이제 교감 쓰시고, 앞에 게 길다, 부교감 쓰시고. 그렇죠? 여기를 이제 신경절이라고 부른다. 신경절 앞에 있다,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뒤에 있다,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신경절 이후 뉴런, 즉 교감신경의 말단,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만 조심하시면 돼.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여러분들 시작해보면 어때요? 심장박동이 빨라지죠? 아, 교감신경이 흥분하나 보다 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휴식 시간이에요. 운동 끝났어요. 체육 시간 끝났어요. 그럼 심장이 계속 뛰면 안 되잖아, 그지? 다시 심장이 안정화되려면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심장박동이 억제되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할까요?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여러 차례 반복을 했으니까요. 네, 이 문제만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일단 문제당 똑같은 해설로 갈게요.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습니다. 기억은 부교감신경. 그죠? 부교감신경은 좀 이게 다르죠. 이 위치가. 뭐에 따라. 이 말단 부위가 뭐냐에 따라서. 그죠? 여기가 이제 홍채. 눈과 관련돼 있다. 그럼 여긴 중간뇌야. 방광이 연결돼 있다. 그럼 여긴 척수야. 나머지, 뭐 심장, 위, 뭐 이런 나머지면 여기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연수. 그래서 이제 기억번은 맞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디든, 뭐 심장이든, 뭐 우리 홍채든, 방광이든, 어디든 간에 무조건 여기가 어디다? 야, 척수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니은번, 니은과 디귿의 말단에서, 자, 니은 말단 아세틸콜린, 디귿 말단 아세틸콜린.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리을의 말단에서, 자, 리을 말단은 다르죠?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은, 자, 운동 시작한 여기에서 많아지겠죠? 그죠? 그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는,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의 기능이니까. 양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율신경계 문제. 자, 그리고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위치. 이런 걸 꼬박 모든 문제마다 꼭 물어보는 그러한 보기 중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밖에 뭐, 신경전달물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개념 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다 확인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자, 56번 가겠습니다. 자, 55번은 여기가 뭐였습니까? 심장이었죠. 56번은 여기가 방광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척수입니다. 척수. 그죠? 네,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 척수. 될까요? 네, 교감신경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뭐야? 척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와 여기가 같은 거야. 요 위치와 요 위치가 같은 척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 확장된다, 수축된다. 방광이 확장되는 게 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 흥분되면 방광 확장. 예, 부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방광 수축. 예, 이렇게 여러분이 확장과 수축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할게요. A에, 자, A는 무슨 신경? 교감신경.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석돌기 말단에서는 예, 물질명도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어요. 신경전달물질이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정확히 신경전달물질의 이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 암기하셔야 되겠죠? 니은, B의 신경절 이전 뉴런. 자, 요거 위치만 잘 보시면 돼. 신경절 이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위치. 예,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척수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A와 B는 모두 말초 신경계다. 우리가 이제 중추 신경계는 뭐밖에 없어요? 뇌하고 척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말초 신경계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말초 신경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초 신경계 해부학적으로 보시면은 두 가지. 뇌신경, 척수신경. 그렇죠? 척수에 연결된 신경, 뇌에 연결된 신경. 이게 다 말초신경계예요. 그 다음 이제 기능적으로 보시면은 두 가지. 체성신경.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계속 우리가 풀고 있는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는 이제, 하나죠, 하나. 하나고요. 얘는 두 개.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 이런 식으로 얘는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림상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 중추로부터 하나로 반응기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체성신경이에요. 두 개로 연결돼 있다. 우리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죠. 얘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골격근 운동. 의식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운동하는 이 골격근 운동은 체성신경이 연결돼서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장근, 심장근,

내분비샘 뭐 이런 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말초신경계, 이와 비 뭔데? 자율신경, 다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방금 우리가 필기했던 내용과도 좀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여기 그림 바로 갈까요?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 그죠?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잖아. 부교감신경. 요 위치 물어보겠죠? 요 위치는 뭐예요? 심장이니까 연수다, 연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위치를 물어본다. 알아두자.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다. 척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자율신경이죠. 말초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 그리고 얘는 지금 하나죠.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죠? 반응기 하나로 연결돼 있고 골격근 나와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체성신경이다.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중추가 있어요. 감각기가 있어요. 감각기로부터 중추. 이게 이제 감각신경이죠, 여러분. 감각신경 또는 감각뉴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우리가 구심성 뉴런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그 다음에 중추로부터 반응기. 중추로부터 반응기. 이거는 이제 운동신경. 운동뉴런 이런 걸 우리가 원심성 뉴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구심성이다, 원심성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은 다 뭐예요? 중추로부터 반응기에 연결돼 있으니까 얘네들 뭐야? 중추로부터 멀어지는 원심성 뉴런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원심성 뉴런은 뭐가 있다? 체성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있는데. 체성신경은 하나로, 원심성뇌는 하나로 돼 있고, 자율신경은 두 개로 돼 있다. 네, 요거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가볼까요? 기억번.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뇌줄기. 아, 뇌줄기 굉장히 많이 나오네, 뇌줄기. 뇌줄기 외워야 되겠다. 뇌줄기 뭐 있다? 뇌줄기에는 중간뇌, 뇌교, 연수. 네. 얘는 이제 어떤 기능을 물어보기보다는 요게 뇌줄기다. 라는 걸 가지고 지금 생명과학원에서는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고, 이 중간뇌는 이제 동공반사, 안구운동, 요거 관련돼 있고, 연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연수잖아, 그지? 신경세포체는 뇌줄기에 있다, 맞네요, 그죠? 됐고, 니은의 말단, 신경절 이후뇌런 말단, 노르에피네프린 얘기네요. 심장박동을 억제가 아니라 촉진하는 신경단물질이 나온다라고 하셔야 되겠고, 자 나왔죠. 디귿은 구심성 신경이다. 디귿, 디귿. 디귿은 원심성 신경이지. 구심성이 아니라 원심성 신경. 구심성. 여기가 구심성이고. 지금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은 전부 다 원심성 뉴런, 원심성 신경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그래서, 네, 기억번.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뇌 그림이 좀 나왔죠. 뇌 그림이 나왔으면 뇌 명칭을 아셔야 되겠죠? 뇌 명칭. 요런 건뭐 쉽죠. 그러니까 쉽다라고 했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지 않으면 또 기억에서 가물가물 잊혀질 수 있으니까요. 요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뇌입니다. 간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 연결됐잖아요. 위. 그죠? 위에 연결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부교감신경이죠? 두 개로 연결되어 있잖아. 두 개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 위치는 연수겠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보기 바로 갈게요. 기억번. A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우리가 겉질, 회색질. 겉질, 회색질, 대뇌입니다. 속질, 회색질, 척수입니다. 될까요? 겉질, 회색질, 대뇌. 속질, 회색질, 척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는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B는 뇌줄기다. 이거 많이 헷갈리죠. 예, 이거 많이 나오는 복입니다. 우리 간뇌가 뇌줄기냐?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 그죠? 중간뇌죠. 중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얘네들이 여러분들 우리 뇌줄기에 속하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디귿번 뭐 활동전이 발생 빈도 뭐 이렇게 조금 여기에서 자주 물어보지 않는 내용이 나왔는데 전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기억 보세요. 기억. 신경절 이후뉴런.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뉴런.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 여기서 부교감 신경 흥분하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단원에서 이러한 디귿번 보기가 나오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흥분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 이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액 분비가 자 어떻게 됩니까? 촉진 되죠. 촉진. 우리가 이제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운이죠. 심장 박동 억제, 방광 수축, 혈당량 감소 이런 건데 소화액 분비, 소화관 운동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촉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소화액 분비 나와 있죠? 소화액 분비라든지 소화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네. 부교감 신경이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억제가 아니라 촉진이다. 됐죠? 그래서 소화액 분비라든지 뭐 소화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부교감 신경은 얘네들은 뭐 한다? 촉진시킨다.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번. 네, 1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5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59번. 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두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에요. 그죠? 여기가 아세틸콜린이야, 아세틸콜린. 그리고 아세틸콜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교감신경이라는 얘기죠? 부교감신경이라는 이야기고 위니까 여기는 연수가 되겠다. 연수가 되겠다. 그럼 이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연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얘도 부교감신경이겠네요. 왜요? 교감신경이면 여기가 무조건 뭐라니까? 척수니까. 그쵸?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도 그러면 아세틸콜린이겠네. 얘도 아세틸콜린이겠네. 근데 얘도 기억이네. 아세틸콜린이네. 그러면 얘도 뭐란 얘기네? 부교감신경이란 얘기네. 근데 얘는 방광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위치가 달라지겠죠? 여기는 척수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좀, 요 문제 전체를 정확히 푼다는 개념으로 선생님이 이제 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수 있는 게, 얘를 잡으셔야지, 얘를. 아세트콜린이 나왔어. 신경절 이후 뉴런에 분비 물질이 나왔으니까. 요게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잖아.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야 교감신경이잖아. 그죠?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부교감신경을 체크하시고, 자, 요 위치 보시고, 연수 찍으시고. 같으니까 얘도 연수고. 얘가 연수면 뭐가 안 된다? 교감신경이 안 된다. 부교감신경이 있다. 자, 그럼 여기도 아세트콜린이고. 물질이 같은 기억이니까 아세트콜린. 얘도 부교감신경. 근데 여기가 방광이니까 얘는 척수. 네. 자, 기억번입니다. 가는 뇌줄기. 뇌줄기는 네, 연수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자, 기억번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그랬어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고요. 그다음에 3은 부교감신경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 2, 3이 전부 다 부교감신경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문제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번,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 바로 보시면 대뇌입니다. 대뇌. 대뇌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여러분들 우리 중간뇌 보시면 되겠어요. 중간뇌. 왜 중간뇌인 걸 아냐면 여기 이제 홍채 눈안과 연결돼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부교감신경이겠군요. 교감신경은 무조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척수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연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발문에서 ABC가 뭔지는 줬을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60번 보시면은 A부터 C가 대뇌 연수 중간뇌다라고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ABC를 찾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게 길겠죠. 자,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B와 C. B와 C는 뇌줄기다. 자, 중간뇌도 연수도 모두 뇌줄기에 해당합니다. 이 뇌줄기와 관련된 보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설명. 니은번과 디귿번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1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대놓고 그냥 뇌만 물어봤죠. 최근에 뭐 이런 문제가 많진 않지만, 네, 우리가 이제 계속 기출 문제가 돌고 도니까 뇌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긴 손해고요. 아마 이런 문제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뭐다라는 건 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역부터 리을이 간뇌, 손해, 연수, 중간뇌라고 줬어요. 손해 하나 했고, 연수 하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뇌 쓰시고, 여기는 간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뇌는 위쪽 시상과 아래쪽 시상하부가 있는데, 시상하부 말단 부위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뇌분비성과 관련되어 있는 뇌하수체. 자, 그래서 기역에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시상하부. 그 다음, 니은번. 니은과 리을은 모두 뇌줄기입니다. 니은. 리을? 아, 리을 아니죠. 디귿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예,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연수는 호흡운동. 심장박동, 호흡운동. 예, 소화관 운동, 이건 이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생명 유지에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종치가 바로 연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기역 디귿인데, 예, 조금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정리. 뇌와 관련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 예, 뭐, 지금 개념서를 펴고 다볼 필요는 없고, 예, 우리 기출문제 나오는, 아, 딱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뇌. 1번, 대뇌 한번 정리해볼까요? 대뇌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하셔야 돼? 겉질, 겉질, 그지? 대뇌, 겉질, 회색질. 대뇌, 겉질이 회색질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뭐 고등정신작용, 뭐 수위운동 조절,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얘가 이제 위치에 따라, 어떻게 분류합니까? 뭐 전두엽이다. 부정엽이다, 위쪽, 뭐 측두엽이다, 후두엽이다. 여기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 분업화 얘기 나오죠, 분업화. 네. 따라 붙는 얘기가 위치에 따라 전두엽, 부정엽, 측두엽, 후두엽 얘기 나오면서 분업화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치, 여러분들이 그림상에서 한번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기능에 따라. 대뇌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능에 따라 알아두셔야 될게 감각력.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받는 그 영역입니다. 영역, 곳. 예, 감각력. 그게 전두엽에도 있고, 뭐, 두정엽에도 있고, 이런 데 위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력. 그렇게 들어온 정보들을 이제 분석, 정리, 예, 해주는, 판단해주는 그러한 곳이죠. 그 다음에 운동력. 수위운동과 관련된 그런 운동의 명령을 주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가 내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각정보가 들어오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 감각영에 인지가 되고 그러면 판단해야 되겠죠. 차가 오고 있다. 내 몸을 움직여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 이 연합령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령은 어떠한 근육으로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죠. 몸을 움직여라. 예, 발을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세 가지 기능에 따라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입니다. 손해 위치 한번 보시고, 손해 위치 한번 챙겨 주시고, 얘는 몸의 자세라든지 뭐 균형 이런 것들 균형 유지 담당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손해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내. 간뇌는 이제 시상과 시상하부. 시상하부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간뇌 시상하부는 자율신경, 뇌분비샘. 자율신경, 뇌분비샘. 조절중추. 그 다음에 이 뇌분비샘 하면 항상성. 항상성 하면 세 가지. 체온, 혈당량.

이렇게 간단하게 간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 중간내. 자, 중간내는 이제 무조건 반사의 중추, 동공반사 안구운동, 동공반사 안구운동 네, 끝. 그다음 뇌교, 뇌교는 이제 여러분들 뭐 뇌교가 뇌주기에 속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연수. 네, 연수. 연수는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들이 좀 있는데, 심장박동, 심장박동, 호흡운동. 지금 방금 우리 풀었던 문제 나왔던 호흡운동의 중추. 그다음에 소화운동.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중추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다음 뭐 기침, 하품, 재채기, 침분비. 네, 요거와 관련된 네,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대뇌와 연결된 대부분의 신경의 교차. 대부분의 신경의 교차가 연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아주 우리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나오는 그 보기들 다 정리된 거니까 요 한바닥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따로 뭐 다시 개념서를 펼치시고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61번은 이렇게 뇌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됐고요. 이제 62번 가겠습니다. 자, 자율신경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죠? 자율신경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발문 한번 볼까요? 중추신경계와 심장 연결하는 자율신경 A다. A의 특징을 나타냈고요. A와 B 중 하나에 신경절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 교감신경이라는 얘기고, 여기 있으면 부교감신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 얘기고요. 기억은 노르에피니프린과 아세티콜린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여기 기억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자,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뭐가 있겠죠?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과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모두. 그 말이 뭐예요? 신경절 이전 뉴런 그 사이, 그리고 그 말단. 똑같은 물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세틸콜린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교감신경이라면 여기는 아세틸콜린이고 여기는 뭐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니까. 그죠?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여기에 이제 신경절이 있겠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지금 아세틸콜린. 요거 우리 힌트 확인했고요. A에서 활동 전이 발생 빈도 증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교감신경의 흥분, 부교감신경 흥분, 이런 거를 활동 전이 발생 빈도 증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부교감신경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심장 박동 속도가 감소한다. 심장 박동이 억제된다.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심장 박동 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여러분들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3번 가볼게요. 네, 역시 또 여러분들 자율신경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공, 동공반사군요. 홍채 운동에 의한 동공반사.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부교감신경이고요.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어요. 이제 교감신경입니다.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치. 여기는 척수. 네,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 됐고요. 그다음 부교감신경은 여기 위치. 자, 여기 눈과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 위치는 중간뇌입니다. 얘는 뇌교입니다. 아, 얘는 뇌줄기죠, 뇌줄기. 예, 뇌줄기 보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아예 써버렸어요. 뇌줄기에 속하죠. 자, 기억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뇌주기에 해당한다. 이거 봐요. 항상 나온다는 얘기지. 예. 됐고. 그다음 니은번.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자, 기억의 말단 아세틸콜린. 그다음에 니은의 말단 아세틸콜린. 그죠? 여기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세포체는

0: 단물질은 같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의 활동전위 발생빈도가 증가. 자, 요거 표현. 활동전위 발생빈도 증가. 자, 디귿은 교감신경입니다. 그럼 동공이 확장됩니다. 동공이 확장. 자, 여기서 나오는 물질도 아세틸콜린. 그죠? 여기 나오는 물질만 네, 노르에피네프린. 자, 이렇게 물질명을 우리가 써보는 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여러분들 기억번과 니은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 가보겠습니다. 회피반사죠, 회피반사. 아, 날카로운 어떠한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순식간에 내가 느끼기 전에 빨리 내 몸을 피하는 회피반사입니다. 중추는 보시는 그림처럼 척수고요. 여기 신경세포체 보시고 아 이게 감각신경이구나, 감각뉴런이구나라는 거고요. 얘네들이 뭘 이룬다? 후근다발을 이룬다. 등 쪽이다. 네, 그 다음에 운동신경. 예, 여기 이제 C는 운동신경입니다. 그죠? 운동뉴런. 얘네들은 이제 전근다발을 이루죠. 배 쪽입니다. 그렇죠? 여기 B는 이제 연합뉴런이죠. 연합신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반응기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체성신경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얘는 체성신경입니다. 운동신경이 아니야. 그렇죠? 선생님, 여기 저 신경절 이전뉴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건 뭐야? 이건 연합뉴런이야, 연합뉴런. 알겠지? 자, 기억번. A는 운동뉴런이다. 이거 감각뉴런이라고 했고요. 니은번. C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C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습니까? 척수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반사 과정에서 A에서 B로 흥분이 전달돼야 되겠죠. 흥분이 전달돼야 아, 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4번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경의 마지막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1: <목소� Sunday>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42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실전 문제 나머지 문제와 기출 플러스 문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같은 경우에는 기출 플러스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실전 문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실전 문제가 정말 실전이다.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시점, 주체, 인과관계. 요거 생각하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일부 풀고 이번 강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일단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지난 강에선 실전 문제 5번까지 풀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실전 문제 6번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갑은 가벼운 절도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오케이. 얘들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라고 하는 건 일단 몇세 미만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19세 미만이겠구나라는 거 여기까지만 보고 일단 하나 추론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심리 과정에서 갑이 같은 시기에 다른 편의점과, 물론 10살 이상이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겠지, 같은 시기에 다른 편의점과 가게 등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고 피해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대요. 이에 갑은 관련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대. 얘들아,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소년 사건의 대상이겠구나. 그러니까 10살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이겠구나라는 걸 먼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요 내용,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기소된 거죠. 기소될 수 있다.

이상이라는 거는 몇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니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그리고 일단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갑은 14세 이상이다. 라는 표현은. 자, 이제 우리 니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형사재판 당사자가 항소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갑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내릴 수 없습니다. 왜요? 얘들아, 이거 우리 소년 사건 처리 절차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된다면은 검사에 의해서 기소해서 형사 법원에 의해서는 무엇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둘에 해당하는 거는 별개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동시에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형사법원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는 거였죠. 이거 디귿 내용과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가정법원 소년부가 판단을 했더라면은요, 가정법원 소년부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했을 겁니다. 얘들아, 우리 요거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대의 케이스는 봤습니다. 형사법원에서 이거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야겠다라고 싶으면은 내릴 수도 있었죠. 근데 반대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형사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했을 것이다. 그래야지 기소가 될 테니까.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디귿선지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둡시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니은의 주체, 항소의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는 지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하는 유죄 선고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까? 네, 검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너무 형이 낮습니다라는 논리로. 자, 그러면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인 갑, 이 유죄 선고에 대해서 할수 있죠. 예를 들면 너무 형이 높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아니라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 아,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대요. 1심 단독 재판부는 일단 체크해 놓게 갑이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서 징역 6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대. 이에 대해서 갑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었죠. 이후 선고 유예 실효 사유 없이, 즉 효력이 상실되는 거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했다. 자, 우리 기억부터 바로 봅시다. 자, 우리 유예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어떤 효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소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랑 관련된 거 먼저 다 풀어보자. 갑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었다. 땡. 갑은 없었다. 선생님, 왜요? 이거 형사사건이니까 국민참여재판 1심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정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은 어느 케이스에 할수 있었던 거였어요? 1심 형사사건인데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사건에서 가능했던 거였죠. 얘들아, 다시. 민사사건 안 되고 형사사건이야. 여기까지 기억하지. 그런데 1심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이 한정돼. 자,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 요거 하나 그리고 가져가야 됐지? 단독재판부야. 그럼 이거는 해당이 돼? 국민참여재판에 해당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찾으셨죠? 자, 이제 을이랑 관련된 내용이 디귿과 리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내용 읽어보도록 합시다. 을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대요. 을은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대요. 이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고의 실효나 취소됨이 없이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얘들아, 디귿 좀 체크해놔. 올해 재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얘들아, 내가 지난 강에서도 설명했지만 수능특강에서 이렇게까지 재심을 명시적으로

나온 적이 진짜 거의 없었어. 뭔가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선지를 한두 개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뭐가 마지막이어서 그런 건가? 안 나왔던 거다 뭔가 내겠다는 시그널인가? 재심이 너무 명시적으로 많이 나와. 그럼 우리 꼭 재심 명심하자. 자, 다시. 얘들아, 재심 제도를 활용해서 항소심 판결을 불복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지. 굉장히 틀렸지. 왜? 자, 우리 재심 제도는 뭐야? 확정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었어. 다시 얘들아, 뭐라고? 확정 판결에 대한 예외적 구제수단이 바로 재심제도였단 말이야. 근데 이 재심제도를 활용해서 항소심 판결을 불복했다? 말이 안 되죠. 디귿 선지 꼭 기억합시다. 재심 올해 진짜 나온다. 따라서 디귿, 일단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은 어떤 효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합쳐서 봅시다. 을에 대한 징역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 리을, 옳은 설명. 따라서 정답은 기역, 리을에 당하는 2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재심제도 나온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출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사기죄 혐의로 자택과 회사에 대한 수색을 시작한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얘들아, 올해 또왜 이렇게 압수랑 수색이 나오지? 지금까지는 체포랑 구속이 주로 나왔어. 근데 지난번 우리 문제 풀었을 때도 압수 나왔고, 올해는 이제 수색까지 대표적으로 나와. 수색만 단독으로 이렇게 수능특강에서 언급이 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 수색 좀 기억하자, 수색. 그치? 자, 일단 우리 제일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주의를 통해서 수사기관 행위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 바로 보자. 영장주의에 의하면 갑은 자택 및 회사 수색에 대한 영장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 영장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어느 케이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케이스에서는, 얘들아, 체포랑 구속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 근데 압수, 영장, 수색 따로. 압수와 수색이 다른 거. 압수, 수색, 영장이라고 일반적으로 합쳐서 하는데, 어쨌거나, 압수와 수색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억 1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이제 나머지 내용 봅시다.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 심사제도로 석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 따르면 갑은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겠죠. 나의 구속 여부를 결정을 했으니까 법원에 구속이 내가 적법한지 필요한지를 심사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제도에 따르면 보석에 따르면은 보석의 뜻이 뭐였는지 잘 나왔는지 보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청구해서 저를 석방시켜주세요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3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에 근거해서 진술 거부권에 근거해서 갑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얘들아, 진술 거부권 넘어가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요거 두 개만 한번 체크하자. 일단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즉, 진술 거부권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 요 케이스 여러분들 일단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도, 공판 단계에서도, 형사 재판 단계에서도 진술 거부권 있음을 고지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공판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요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4번까지는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상소자들을 이용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음에 따르면 1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얘들아, 이거 다시 루트 한번 기억해 볼래? 1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는 항고였죠. 자, 우리 항소가 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야 됐던 거였습니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겠지. 자, 유죄 판결이 성소되면은, 이거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봐봐. 재심 제도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1심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재심 제도를 이용해서 2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 다시, 1심 제도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판결 선고에 대해 재심 제도를 활용해서 2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심 제도는 올해 계속 나올까 봐 내가 또 알려드려요. 앞에 나왔던 선지랑 연결시켜서. 확정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제도라고 나오면 잘못됐다라는 거. 상소제도는 물론 맞지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항소,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루트는 항고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요. 우리 실전 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기본 문제랑 실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얻었다면은요. 기출문제 풀어본다면은, 아, 기출문제 이제 나요 부분 완전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가봅시다.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을은 병에 뺨을 때리고, 병을 향해 갑소 위에 고가의 화분을 집어던져서 화분이 깨졌대. 그럼 얘들아, 을이 한 일은 뭐야? 병에 뺨을 때렸어. 그리고 병을 향해서 갑소 위에 고가의 화분을 집어던져서 화분이 깨지면서 병이 상해를 입었대.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야 돼? 을과 병을 말렸지. 갑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을과 병을 말렸으나 흥분한 병은, 왜냐면은 을에게 맞았으니까. 그리고 을이 병에게 고가의 화분을 집어던졌으니까 흥분했어. 그래서 병이 갑을 폭행했어. 뭐야? 말리던 갑을 폭행을 한 거네. 이에 대해서 갑은 전체 사주에 상해를 입었대. 자, 그래서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대. 이후 검사는 을과 병을 각각 기소하였대. 1심 법원은 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병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대. 자, 그래서 을은 항소했고, 병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검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왜냐면은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선생님, 그러면은 영장이 있어야겠네요. 1번 옳은 설명이네요. 아니죠. 얘들아, 주체 잘 봐야지. 영장 발부의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판사였죠. 그래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항소심에서는, 왜 항소했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왜? 얘들아, 요거는 그럼 시점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구속적부 심사는 뭐였어요? 구속을 기점으로 구속된 이후에 나의 구속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서 나를 석방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였어. 근데 중요한 건 구속적부 심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였어? 기소 전까지 하는 거였죠. 즉 수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봐봐. 을은 항소심에서, 얘들아, 항소심이라는 건 당연히 기소된 이후에 1심에 대해서도 끝나고 2심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때에는 구속적부 심사를 당연히 시점상으로 청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2번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유예 기간 동안, 왜냐면은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범행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선고유예였죠. 어떤 효과였어요? 형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라고 우리가 풀수 있었고요. 나머지 내용도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형사보상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공식화해서 기억해. 두 가지 모두 다 충족해야 돼.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고, 무죄여야 돼. 아니, 일단, 병은 불구속 상태였어? 근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봐. 병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대. 근데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돼. 근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건 이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느 경우라고 생각하더라도 형사보상제도는 활용할 수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배상명령제도가 뭔데?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갑은 어떤 피해를 입었어? 갑 소유의 고가의 화분이 깨졌지. 게다가 병이 갑을 폭행했지. 그럼 깨진 화분에 대해서, 폭행을 당한 거에 대해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 등등에 대해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대해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됐어요.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배상명령제도 굉장히 그럴싸하게 나왔지만 절대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따라서 1번의 정답 옳은 것은 2번 시점과 주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도 같은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행인의 폭행에서 전체 팔주에 상해를 입히고 그의 지갑을 가져왔대요. 이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도주하던 갑을 현행 범위로 체포했대요. 갑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한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관은 이를 발부했대요. 이후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갑과 검사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1번부터 봅시다. 자, 기억 청구입니다. 무엇에 대한 청구예요? 구속영장 청구예요. 갑에 대한 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지 맞죠? 근데 이게 갑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우리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영장이 필요해. 근데 이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 그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였죠. 이거는요, 당연히 나오는 절차예요, 그냥. 다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갑이 저 영장 실질 심사 해주세요. 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적부 심사는 신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장 실질 심사는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된 설명이에요. 다시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는 법관이 발부하기 전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예요, 그냥. 되셨죠?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이후에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왜? 얘들아, 이거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 누구야? 검사와 피고인. 그러니까 검사는 유죄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3번 봅시다. 니은, 기소 이후에 갑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점. 얘들아, 사실은 요 선지, 1번에 나와 있었던 요 선지랑 똑같은 거지. 구속적부 심사의 시점이랑 관련된 거니까. 구속적부 심사는 어느 케이스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소 이전에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번이 바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네. 아니, 1번이 2번 선지랑 2번에 3번 선지랑 뭐가 다른 건데? 구속적부 심사를 기소 이후에는 할수 없다. 그렇지. 기소 이후에는 할수 없다. 똑같은 거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오는 선지들을 연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는 겁니다. 징역은 유일하게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는 거였죠. 우리 초성으로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보석제도는 뭐였어?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즉, 공판이 진행 중이야. 이미 피고인의 상황이야. 그리고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풀려난 상태에서 자신이 재판받을게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게요. 이거야. 아니, 근데 리얼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보석을 통해서 석방되는 게 아니라 가석방 제도겠죠.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이 개전에 정해 현저해서, 즉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뉘우치고 있을 때 행정처분으로서 형 집행 만료 전에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 가석방.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플러스 내용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중학교 후배 을, 을의 동생 병과 함께 공공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같은 반 친구 정이 자리에 두고 간 최신식 스마트폰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의 병은 함께 정의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하고 갑이 스마트폰을 절도하는 동안 을과 병이 정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았대요. 이후 정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기소되면 정도 형사 아니죠. 얘들아, 정은 피해자야.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누구야? 검사와 피고인이었죠? 요건 이제 계속 기억하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 모두 형벌부과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우리 갑을 병 중에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형벌이 부과된다라는 거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갑과 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은 안 되죠. 14세 미만이니까.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D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 모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 될수 있습니다. 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는 10살 이상 19세 미만인 케이스 모두 다 가능한 거잖아. 왜? 그래서 선생님이랑 나눠서 봤었잖아. 10살 이상 14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물론 형벌도 가능하고 둘은 동시에 부과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러면은 갑, 을, 병 모두 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깁니다. 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나눠서 갑에게, 을에게, 병에게, 정에게 해당이 되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갑에게 해당이 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금융기관에 사칭한 전화를 받고 5천만 원을 인출해서 갑에게 돈을 건네주려고 했대. 눈치챈 은행이 갑을 붙잡은 후 경찰에 인계했대. 검사는 갑을 구속 기소했고 이로 인해서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갑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재판에 출석해서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와 형사재판 단계, 공판 단계 모두에서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의뢰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생 B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음을 알고 신고했대. 경찰의 수사 결과 B의 대학 동기 을이 자신의 동생 병과 공모해서 이렇게 유포한 것을 확인했대. 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병에 대해서는 소년 구속치를 검토 중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검사는 을을 직접 대면해서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한다. 주체가 잘못됐죠. 누구예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거였죠. 그래서 발부 여부도 판사가 결정하는 거였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 될수 있습니까? 네, 13세이니까 될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은 될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왜요? 얘들아, 우리 기소 유예를 위해서는 몇살 이상이어야 돼? 기소 가능하니까 14세 이상이어야 돼. 병은 13세니까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은 될수 없겠죠? 정답은 3번.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의 내용을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위시주절 휴대폰 검열 등의 지속적인 통제와 압박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대. 정희 씨를 둔기로 폭행했대. 씨는 정을 밀치고 도망갔대. 씨는 옆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신고를 했대. 이에 경찰은 정을 체포했고, 검사는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봐서 불기소 처분했대. 이후 1심 법원은 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의 이유 등등으로 구속을 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유죄로 추정되는 거 아니죠. 왜?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에게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징역의 2형의 선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노역에 복무하고, 여기까지 맞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석을 통해, 아니죠. 보석은 형사재판 중이었죠. 자, 가석방을 통해서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 옳은 것은 3번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 모두 다 풀어보았는데, 사실 풀고 나니까 기출 플러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기출 플러스 할 만한데?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선지를 시점, 주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연습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번부터 볼 건데요. 이 내용은 이제부터 14단원 근로자의 권리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일단 듣고 나서 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어서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권리 14단원에 해당하는 문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법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인 영역인 사회법이 A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들어갑시다. 정답 1번. 사유재산의 국유화를 강조한다? 아니, 이거는 개인의 재산을 포기시켜버리고 아예 다 나라 것으로 귀속하는 건데, 그거를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러니까 사적인 영향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공법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거였죠. 공공복리를 그래서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는 겁니다. 정답은 2번. 3번.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에 공법적인 규제, 국가의 규제가 일정 부분 가해지는 거였죠. 따라서 실질적 평등을 더 추구한다. 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니까. 계약 자유 원칙 보장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기보다는 계약 자유 원칙 여전히 인정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국가가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라고 보는 거니까 5번 잘못된 설명이겠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각각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기본 문제 2번 문제 141쪽에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법이 대놓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법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즉,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봅시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 이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얘들아, 뭐랑 해당이 돼? 근로3권이죠. 근로3권이랑 관련된 내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자, 우리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근로시간, 휴일 당연히 포함되겠죠. 기억, 옳은 설명입니다.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입법 취지에는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얘들아, 부당노동행위가 뭔데? 근로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였죠.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의 근거가 되는 권리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A예요, B예요? A랑 B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 모두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해당하는 법 영역 뭐예요? 바로 사회법이죠. 사회법의 종류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법이죠. 노동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리을까지 옳은 설명이 돼서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다라고 2번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처럼 이렇게 근로계약서의 사례가 나오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나오면은요, 나이부터 빨리 체크하세요. 18살이에요. 응? 18살이네? 18살이니까 연소근로자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요? 연소근로자는 18살 미만이에요. 즉, 어른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그럼 연소근로자 아닙니다. 요거 기억하고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시간 보자.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야? 휴게 시간을 제외해야 되니까 8시간이다. 요거 체크할 수 있었다. 자, 우리 기억부터 모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서 20시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연소근로자 아니면은 하루에 8시간까지 가능한 거고, 게다가, 무엇도 가능한 거야? 화수, 목, 금, 토.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네 다 만족했으니까 위배되지 않습니다. 기억 옳은 설명, 밑줄 친 기억 특히 위배되지 않는 거고요. 자, 우리 임금은 시간당 만 원이래요. 최저임금보다 미만의 돈을 주고 있죠? 해당 부분이 무효입니다.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봅시다. 얘들아, 일단은 이거 헷갈린다면은 먼저 이렇게 체크해봐.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과 관련된 사항의 증명성을 사업장에 비치해 주어야 되는 건몇 세야? 18살 미만인 자를 고용하려는 자야. 근데 을은 지금 몇 살이야? 18살이야. 그러니까 이거 해당돼? 해당되지 않아. 그대로 옳은 설명이에요. 여기 해석이 되셨어요? 다시. 이거를 비치해 두어야 되는 거는 18살 미만이야. 을은 18살이야.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아.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디귿, 옳은 설명.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 가시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3번. 이렇게 풀수 있었습니다. 얘들,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18살이 연소 근로자나 아니다. 요게 포인트였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부당 해고랑 관련된 사례를 한번 교사가 발표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어. 갑은 이것을 들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교사는 적절한 사례만을 발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해는 무엇이 들어가야지 옳은 설명이에요?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야지 옳은 설명이겠죠? 기억부터 봅시다. 노동조합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근로 3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왜요? 얘들아, 이거 정리하자.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근로3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노동조합이. 다시 한번,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근로3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 거였죠.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은요,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은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되었다면은 이제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거겠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얘들아, 니은 다시 보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는요,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된 거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야.

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되며 해고의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서 정해야 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돼.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은 부당해고죠.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부당해고가 된다라는 거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 중에 하나라도 누락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 해야 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도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야. 해고 30일 전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두로만 통보한 뒤 해고한 사례는 어디에 들어가요? 부당해고에 들어가죠. 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잖아.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가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딱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4번에 2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5번 문제 잘 풀어야 된다. 5번 문제. 5번 문제 잘 풀어야 돼. 발문 보니까 각각 갑을병은 14세, 17세, 19세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 내가 여러분 잘 보이게 조금 옆에다가 띄워볼게. 얘들아, 이런 문제 있죠. 갑과 을을 구분할 수 없다. 갑과 병을 구분할 수 없다. 예전에 수능에서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갑과 을을 묶어.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은 묶을 수 있대. 그리고 병은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래. 이게 OX가 아니라 O면 O, X면 X. 같은 대답하는 사람 묻고 다른 대답하는 사람 묻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등장했던 거를 그냥 문장으로 풀어 쓴 겁니다. 얘들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 OX 형식으로 나오든 혹은 같은 대답한다, 다른 대답한다라고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은요. 자, 일단 질문에다가 1번, 2번 체크해. 그다음 요 표현 기억해야 돼. 갑과 을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는 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OOXX 이건 같은 대답을 하니까 둘을 구분할 수 없어. 반면에 구분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면 하나는 O, 하나는 X. 그걸 구분할 수 있어 버리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들어가 보자. 일단 1번 선지에 대한 답변 한번 적어봐봐.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 없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 반대로 말하면 있어야 하는 건 미성년자. 없어도 되는 거는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14세, 17세는 안 됩니다. 갑과 을을 구분할 수 없대. 그럼 나머지 병은 누가 되는 거겠어? 그렇지. 바로 19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두 번째 질문. 취업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건 O라고 대답해야 되는 건 15세 미만만.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갑과 병을 구분할 수 없대. 병은 지금 여기였어. 그럼 갑과 병을 구분할 수 없으려면 같은 대답을 해야 돼. 그럼 갑은 바로 17세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갑은 17세, 을이 바로 14세가 된다라고 각각 나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됐으면은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옳은 설명이겠죠? 왜냐면 얘는 18살 미만을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을은 원칙적으로 보건상, 도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채용될 수 없다. 그렇죠. 18살 미만인 경우에는 연소자는 해당이 될수 없습니다. 채용될 수 없습니다.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왜요? 지금 병의 근로시간은 19살이니까 연소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일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하는 케이스도 가능해요.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까지니까.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회사에서 채용 면접을 본 갑은, 얘들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지, 바로 행간을 읽어주셔야 돼요. 행간을. 세무 회사에 채용 면접을 본 갑은 합격 통보와 함께 출근일에 대한 안내를 받았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세무 회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갑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에 갑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동그라미 동그라미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라고만 나와. 아니, 부당해고다라고 판단했다,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기각했다라고 나와. 그럼 이제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돼. 다시. 얘들아, 그나마 여기 써 있어. 갑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했어. 그럼 지방노동위원회는 뭐라고 한 거야? 돌아가세요. 이것은 부당해고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한 거겠죠. 이해되셨죠? 이에 불복한 갑은 당일 부당노동해고가 뭐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니까 갑이 불복하겠죠. 이때 갑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겠어요? 이거 부당해고 맞는데요라고 주장하겠죠. 이런 논리로 이제 어디 간 겁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 간 겁니다. 이에 불복한 갑은 중앙노동위원회 A 재심을 신청하였고 A는 갑의 주장을 받아들였대. 그럼 갑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니까 사실은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려면은 요 문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세무 회사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게 없을 수도 있어. 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쨌거나 지금 나와 있죠.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했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번에는 누가 불복하겠어? 세무 회사가 불복하겠지. 회사는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부당해고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입니다. 해고의 요건과 절차 모두 다 거쳤습니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이거는 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복을 했겠죠. 어디에? B에. 그럼 B는 어디가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바로 법원이 되는 거겠죠. 행정법원과 같이. B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 B는 회사와 갑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관계가, 아니, 왜냐면은 지금 아직 채용은 전이, 이게 출근일에 대한 합격 통보만 한 거야. 그런데 그 채용과 관련된 뭔가의 계약서를 안 썼다라든지 뭔가가 없었나 보지. 그래서 채용을 취소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한 거잖아. 그래서, 아니, 이 둘은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재심 판정이 여기였죠. 위법함으로 취소가 되어야 된다. 그럼 결국엔 이건 부당해고 아니다라고 본 거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 내용을 토대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행간을 읽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선지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B의 판결에 불복해서, 행정법원의 같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할 수 있죠. 고등법원, 대법원의 루트 탈수 있습니다. 삼심제니까. B는 행정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이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A와 달리 B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A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고 B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A는 부당해고다. B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삼권을 침해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 근로삼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시문을 통해서는 근로삼권 침해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 내용은 알수 없는 선지입니다. 마지막 5번 보자. 갑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세무 회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이니까. 따라서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사실은 정답을 찾는 과정 자체는 매우 복잡했지만 정답 자체는 쉬웠어요. 우리 매번 많이 했던 거. 하지만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어야지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 도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일단 7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삼권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들아 이 7번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개념 정리할 때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설명을 들으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개념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된 내용들을요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7번 선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가봅시다. 근로삼권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리. 얘들아,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한다, 의논하고 절충한다, 두 글자로 줄여봐. 교섭이겠죠. 그러니까 A가 보장된대. 그럼 A는 뭐겠어요? 단체 교섭권입니다. 아니, 이 문제 풀때 혹시나. 근데 지금까지 근로삼권이랑 관련된 거는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A는 단결권일 거야.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앞뒤에 나와 있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늘 순서대로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일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체 교섭권이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 특히 조율하고 협의한다. 두 글자로 줄이면 교섭과 같은 단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항상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비도 함께 보장된다. 비는 바로 단체 행동권이겠죠. 단체 교섭의 내용의 이행 등등을 위해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 재의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여기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C를 전제로 한다. 그런 C는 단결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ABC를 찾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가 7번에 나와 있는 1번에서 5번 선지를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권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싫어요라고 할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은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보라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 교섭 요구하더라도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아닌 겁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단체 교섭권을 근거로 근로 조건과 무관한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해서는 교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단체 교섭,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는 근로 조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겁니다. 즉, 근로 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거지,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옳은 설명이 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풀수 있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단체 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왜요? 얘들아, 정당한 쟁의 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입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면제되는 거겠죠.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 주세요. 위법성으로 조각되니까 민사상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생축고고 응응 중에 대표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아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사상 책임은요? 범죄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겠죠. 위법성 조각성이야. 그러면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서 위법성이 없으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서 형사상 책임도 면제돼.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4번이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겠죠? 5번 보자. 단결권의 주체는 누구를 한정으로 하는 거냐면요. 근로자를 한정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단결권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요거 추가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4번 내용입니다. 마지막 5번 내용 봅시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A, B, C 모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7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 나오면은요, 나이 빨리 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갑입니다. 이번 방학부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을, 17살이래. 오케이, 그럼 나이는 몇 살이에요? 연소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미리 알아둬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봅시다. 을과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지금 을이 근로자예요. 을은 매 근무일에 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수 있다? 아니죠. 지금 나이로는 몇 살이에요? 연소 근로자입니다. 18살 미만인 자는 연장 근로가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는 5시간 이내로 가능한 거였죠. 근무일에 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할 수 없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의 4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되는 거는 누구? 15살 미만을 고용하려고 하거나 혹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미만이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이러한 조건이 글에서 대놓고

0: 지금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래. 수목금 토일 모두 다 무엇이 되는 거야? 근무일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 말은 주말은 무엇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생님,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휴일이 주말과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언제 근로를 제공하는지 봐야 된다. 수목금 토일 들어가. 그러면 토일은 근무를 제공하기로 한 날인가? 근무일이야. 휴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 휴일 근로. 하지만 이거는 휴일이 아니잖아. 근무일이야. 근무를 하기로 한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 상황에 관련 증명서, 사업장에 비치해줘야 되는 거죠. 왜 18살 미만을 고용하려는 자는? 따라서 정답은 옳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5번이라고 우리가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기본 문제 8번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 강에서는요,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까지 넘어갔는데, 둘을 푸는 방법이 여러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뭐 핵심적인 내용은 같지만, 근로자의 권리 같은 경우에는 행간을 다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또한 나이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형사 절차, 시점, 인과관계, 주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 마지막 시간 맞을까요?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요. 화학 반응식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원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는요, 3차 시 동안 화학 반응식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화학식과 모를 가지고서는 화학 반응식을 연계해서 배웠었어요. 첫 번째 시간은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거, 두 번째 시간에는요, 앞에서 배웠던 질량과 질량, 질량과 부피, 부피와 부피, 그 양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한 게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세줄 작성하기라는 것까지 해서요, 모두 다 다뤘고요. 오늘은 3점 문항에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 3점에서 1번은요,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용액의 농도를 풀어야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액의 농도 배우고 나서 1번은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화학 반응식은 오늘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유니크 프리뷰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 번호는요. 이 문항에서 무조건 이거다. 이건 아니고요.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7가지로 제가 딱 줄여봤는데, 이 7가지에 대해 각각에 대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 문항을 참고하면 좋아요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화학 반응에는 당연히 한계 반응물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제가 5번이다라고 했던 건 5번에서 한계 반응물 찾는 것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5번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거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2번에서 이 몰과 질량 화학이냐 이 관계 제가 세 줄씩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걸 활용해서 5, 6번 풀 거야 라는 뜻인데

사실 오류권뿐만 아니라 모든 문항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보존 법칙을 이세 줄씩에서도 질량이 반응전과 후가 같다라는 거를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질량보존 법칙은 밀도를 물어볼 때도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밀도비와 부피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질량보존 법칙이 꼭 사용됩니다. 또한 뒤로 가서 질량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질량 하나는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 질량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4번이다라고 했던 건 질량보존 법칙으로 아예 대놓고 힌트를 질량보존 법칙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4번을 보면서 배워보자라고 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4번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4번이 왜 중요하냐면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관계다라고 할 때요, 물질의 상태를 꼭 확인하라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고체 물질은 빼고 분자수를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고체가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실린더 안에 바닥에 깔려 있으면 고체구나 너 이게 잘 보이는데 10번에서는 화학 반응식에서 찾아야 되니까 좀잘안 보이는데요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번을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과 10번에서는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라는 거 활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5번에서는 첨가 반응에서 반응 완결 지점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요.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지점 잘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반응 몰비랑 질량비는 다르다라고 했지만, 제가 오늘 뭘 사용할 거냐면요. A와 B가 반응에 참여한 게 각각이 A는 2Wg일 때, B는 1몰일 때 모두 다 소모되었대요. 이거를 제가 활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질량이건 몰이죠? 근데 이걸 같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생성된 C의 양, 반응물 A와 B일 때 C가 생성된다라고 하면 C의 양이 두 배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A 몇 그램 필요한 거예요? 두 배? 4W그램. 그럼 B는 몇 몰? 2몰이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같이 다닐 겁니다. 그래서 몰비와 질량비 같지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반응 완결 지점에서 주어진 조건이 질량과 뭘로 다르더라도 이걸 가지고 활용할 거다.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일부가 반응한 것을 첨가 반응에서 일부가 반응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요. 반응이 완결되고 그다음에 비 넣고 또 반응이 완결됐는데 여기서는요. 가나 다 실린더 과정에서요. 나는 일부 그래서 반응물 A와 B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에서는요, A와 B 중에서 하나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반응했을 때는 반응 완결 지점 아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했던 거는 다시 한번더 봐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제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아, 이런 뜻으로 말한 거구나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4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42쪽에 4번입니다. 질량보존 법칙 사용하자라고 했었죠.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표는 실린더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자료인데요. 기억 성지는 A와 B에 대한 관계를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이것이 질량보존 법칙을 활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반응 전에 A와 B에 대한 질량 합은요, 15A이고요. 반응 후에 B와 C에 대한 질량 합, 3B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5A는 뭐다? B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니은 갈 겁니다. 분자량비 구하기 위해서요. 일단 몰비 다 주어졌고, 그러면 질량비를 구해봐야 되는데, 조심할 거는, B라는 건 7A였는데, 나중에 B가 됐대요. 그럼 얼마만큼 반응에 참여하였는가? 그 변화량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B 먼저 찾아볼게요. B라는 거는 5A다라고 넣어주고요. 여기 2B는 CA다. 그래서 A와 B 대 C에서요, 질량비는요, A가 8A일 때, 그냥 8이라고 쓸게요. 그때 B라는 건 7A에서 5A니까 이 A만큼, 이만큼 반응했고, C라는 건 C만큼 생성됩니다. 그럼 이 몰비는요, 2대 1대 2예요. 그래서 2대 1대 2예요. 그럼 여기서 분자량 B는요, 몇이다? 이걸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4대 2대 5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B와 C는 몇 대면? 2대 5? 네, 맞습니다. 디귿, V1과 V2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할 건데, 여기 뒤 조건 뭐가 써 있어? 실린더 속 기체 온담력은 일정하다.

부피의 분자수는 비례관계다라는 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부피가 곧 분자수다.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거, B에 해당하는 거 분자수 더해주면 부피 B. 자, 여기에서도 B와 C에 대한 분자수 더해주면 부피 B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분자량 이용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분자량 넣어줍니다. 자, 4로 나눠주면 얘에 대한 이 몰은 2. 이걸 기준으로요, 나머지도 넣어줄게요. 자, 2 넣어줬어요. 그럼 B라는 건 몰은 2분의 7몰입니다. 그럼 이거 더해준 몇 몰? 2분의, 여기서, 아, 11몰이겠구나. 자, 그럼 여기 B 가볼까요? B랑 C. 자, 이번엔 5A입니다. 요거 이제 지어볼게요. 5A에다가 B 분자량 1을 나눠줄게요. 그럼 2분의 5 더하기 C라는 거는 분자량 5죠? 나눠줄게요. 5분의 C니까 2. 그래서 요거 더해주면 2분의 9구나. 그럼 이 비율이 뭐다? 부피비이자 분자수비다. 그래서 11 대 9요. 그럼 디귿 11대 9가 맞습니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럼 기역님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유니크 킥은 아무래도 질량 보존 법칙이겠죠? 질량 보존 법칙 활용해서 기역 선지 풀었고, 그걸 활용해서 분자량 비도 찾아냈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을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번엔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제 두 번째고요. 5번은요. 질량으로 A와 B를 줬습니다. 하지만 40g과 4N g은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발문 가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표는 실린더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과 2에 대한 자료인데요. 1과 2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다르대요. 오호,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 그리고 2에서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은 4분의 33W래요. 그럼 요것만 써볼까요? 4분의 33W다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구해라라고 하는 건 여기 X와 C와 A에 대한 분자량 B다. 시작해 볼게요. A와 B 중에서 누구 때문에 반응이 완결되었을까? 저번 시간에는요,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1에서 A와 B에 대한 양이 작은 애들, 2에서는 A와 B가 양이 많은 애들이었어요. 조금 더잘 보이게 1, 7, 예를 들어 2, 5 이런 느낌으로요. A 비교했을 때 작은 애가 1번. 자, 여기 B도 비교했을 때 작은 애가 1번.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럼 우리 여기 맞춰서 생각하자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요. 이제 조금 우리 가정하기가 편해진 거는 A와 B를 각각에 대해 비교하면 A에서 작은 애는 10.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일 때 여기 4N과 6N 작은 애가 얘죠? 얘가 한계 반응물일 것이다 라는 거를 빠르게 찾아주면 돼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할게요. 반대로 만약에 1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면 지금 4N이라는 건 과량으로 존재했을 거예요. 조금 더 이해 잘 되게 40과 10은 4분의 1배죠? 자, 그런데 얘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선 증가했기 때문에 얘가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한계 반응물 A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아, 둘을 비교했을 때 양이 적은 애, 둘을 비교했을 때 양이 적은 애가 한계 반응물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화학 반응 문제가 나왔을 때 한계 반응물 찾을 때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계 반응물 찾았으니까요. 이걸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 후에 D에 대한 양과 전체 기체의 양이 2분의 1인데 지금 반응이 완결됐을 때 D의 양이 3의 배수면 좀 편하겠죠? 1대 4대2대 3이니까 3이면 편할 것 같아서 3배를 해줄게요. 그러면 6분의 3. 여기도 3배, 여기도 3배. 그 뜻은 뭐냐? 바로 D라는 게 3D, 3몰만큼 형성되었을 때 C라는 건 2몰만큼 형성되었고 그때 남아있는 애가 얼만큼 있다? 1만큼. 근데 누구다? A다. 그래서 이거 다 해주면 6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몰이다라는 거 가정, 나머지 1몰, 2몰, 3몰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몰 반응 참여한 거예요? 4몰. 1대 4대 2대 3이니까 4몰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5W 남아있어. 얘가 바로 A인데 얘는 그럼 몇 몰이어야 돼요? 바로 1몰이어야 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1몰 남은 거예요? 1몰 반응하고 나서 1몰 남은 거예요. 그럼 40g일 때몇 몰이에요? 2몰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겠다. 얘가 1몰이면 2배 2몰일 때 10W고 이게 바로 40g이구나. 그러면 W라는 건 4g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도 적용할 수 있죠? 얘 몇이에요? 33g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실험을 가볼 건데요. 한개 반응물은 10이고요. 얘를 2몰로 우리가 가정을 했죠? 처음 시작은 D가 3몰이었고, 이걸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모두 다 맞춰줘야겠죠? 그럼 4분의 1몰 해줘야겠죠? 4분의 1배를 해주면 얘는 2분의 1몰. 4분의 1몰이 아니라 4분의 1배 해주면 2분의 1몰. 그때 얘가 반응에 참여해야 되는 양은 몇이에요? 1대 4니까요. 2요. 근데 얘는 지금 몇 몰이에요? 4대 6, 4대 6, 6몰이요. 그럼 얘가 2몰 반응 참여하면 얼만큼 남아 있어야 돼요? 4요. 그럼 16W가 몇이다? 얘는 지금 3몰이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뭘 정리할 거냐면 A 대 B 대 C 대 D에 대한 질량을 정리할 건데요. 두 번째 실험 기준으로요. A는 10g 반응 참여했을 때 B라는 거는 2몰에서 16W죠? 3몰에서 16W죠? 그러면 2몰만큼 반응 참여했으니까 여기서 반절해주면 2몰에는 8W예요. 그럼 2몰에 8W? 8W다 8 곱하기 W는 4다 32가 됩니다. 그때 D는 얼만큼 생성돼요? 33이요. 그럼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질량 같아야 돼요. 그럼 10과 31을 더해준 값과 33과 9를 더해준 값이 어떻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C에 대한 질량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X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X라는 건 D의 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A가 2분의 1몰만큼 반응 참여했고 그거에 만큼 D가 생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에서 2분의 3, 1.5몰이겠죠? 1.5몰. 그럼 이때 전체 기체 양은 1.5에다가 C라는 것도 그 반절이니까 1만큼 남아있는 거 여기 B라는 거 3몰만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13분의 3이 됩니다. 그럼 X라는 건 13분의 3 곱하기 자, C에 대한 분자량, A에 대한 분자량, 분자량이다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뭐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질량 가져와 볼게요. A에 대한 거 10, 그리고 C에 대한 질량 9. 거기다 나눠줘야 되는 거몰 1몰일 때, 그리고 여기 C는 2몰일 때. 사실은 2분의 1몰이고 1몰이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어차피 우리는 나눠줄 거기 때문에 1대2에서 어차피 2분의 1대1이기 때문에 1대2다라는 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1대2라고 제가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약분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3 사라지고, 그러면 39분의 20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39분의 20이니까 답은 몇 번? 3번 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한개 반응물 찾기가 유니크 킥이었다. 너무나도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분자량과 그리고 몰, 질량 이 관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개 반응물 찾는 거한번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첨가 반응입니다. A는 가만히 있고 B를 제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반응하였다라고 할 때는 조심해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요. C가 생성되는 반응이다라고 주어졌고요. 그린 가는 실린더 A를 넣었고요. 나는 가의 실린더에 BW그램을 첨가하였고, 8W그램을 첨가하였고, 그 다음에 일부가 반응했습니다. 일부가 반응. 헷갈리면 안 됩니다. 1분만 반응하였고요. 반응 완결은 다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부피비가 주어졌는데, 가대 나가 주어졌습니다. 가대 나에 대해서는 4대 7이다라고 주어졌고요. 또 주어진 정보 뭐가 있나 봤더니, 가와 다에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밀도가 주어졌는데요. 이번엔 가대 다예요. 밀도가 가대 다. 이때, D 대 XD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 XD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X 구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보 하나만 더 줬네요. 자, C의 분자량 뭐래? 분자량은요. 자, N이라고 나타낼게요. A의 분자량은요. 11분의 7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X, 다의 실린더의 B의 질량, 나의 실린더 속 A의 질량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H7W만 있었거든요. 나중에 B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 하나만 해볼게요. 부피비가 4대 7이라 했으니까 그냥 얘를 4리터, 여긴 7리터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피비를요, 분자수랑 그냥 같다. 얘 3몰이다. 얘 7몰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A7W에 얘는 몇 몰? 그냥 3몰이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요, 타던 분자수가 7몰이다라고 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해주면 좋을 게 뭐냐면 A와 C에 대한 관계예요. B가 들어와서 반응을 해서 남아있어요. 자, 근데 A가 줄어든 만큼 C가 생성됐어요. 왜? 반응 개수가 같으니까. A가 1만큼 줄어들면 C는 1만큼 생성, A가 2만큼 줄어들면 C는 2만큼 생성. 그래서 A와 C에 대한 합한 값은 계속 몇 몰일까요? 3몰로 일정할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지금 7몰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 가져야지. 누구 때문이야? 남아있는 B에 대한 양이 3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중에 반응이 다 완결되고 나서는 C에 대한 건 3몰, 그리고 나서 B에 대한 거는 얼만큼 남아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대해서 그러면 A와 C, 그리고 B는 얼만큼 있었던가? 바로 요거를 활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선 첫 번째 A 대 B 대 C에 대한 몰비 먼저. 그럼 몰비는 2대 1대 2죠. 그래서 몰비가 2대 1대 2고요. 여기서 분자량비는요. 주어진 거는 A와 C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써줄게요. 7대 11입니다. 그럼 요거 딱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질량비. 자, 질량비 구해줬더니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2대 1대 2로 하는 것보다 3몰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3몰이 생성된다라고 해서 그냥 4대 2대 4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4대 2대 4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때 얘네들 곱해준 값. 4 곱하기 7, 4 곱하기 11. 다시 말해서 7대 11이보다 질량비다. 그럼 4대 11이 질량비야?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값은 몇이 돼줘야 돼요? 반응 전과 후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4. 근데 우리가 4를 약분시킨 값이죠? 다시 4를 곱해주면 여기 B의 몰과 분자량 곱해주면 16이 돼줘야 돼요. 그럼 2 곱하기 몇이 16이에요? 8입니다. 그래서 B에 대한 분자량은 8. 그럼 분자량이 8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 가정했냐면 A7W일 때 얘가 3몰이라고 했기 때문에 B라는 게 8W일 때, 얘가 8W라면 몇몰 있어야 돼요? 그두 배니까 얘는 3몰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는 3몰 있었고, 얘가 1몰만큼 반응에 참여한 겁니다. 자, 1몰만큼 반응 참여했다? A는 2몰 사용됐겠죠? 그럼 4에서 2 빼준 2. 그럼 얘는 2몰만큼 생성됐겠네, C는. 그래서 2.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더 반응을 하겠죠? 2몰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B라는 건 1몰 사라져서 얼만큼 남아있다? 2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왔냐면요. 바로 지금 이 부피비를요. 분자수라고 가정을 해서 7W에 대해 4. 그래서 일부러 2대 1대 2도요. 4대 2대 4로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질량일 때 얘가 3몰.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반응 완결 지점일 때 4W 그램만 필요한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는 실제 지금 8W 그램이니까 8W 그램에 해당하는 몰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W 그램, 이게 표현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제가 8이라고 표현할게요. 8에 대한 게 현재 처음에 있었던 거예요. 8g. 그래서 일부러 두 배 해줘서 3몰이다라는 걸 설정했고, 그래서 나머지를 찾아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밀도비. 자, 근데 밀도비 주의할 건 전체 기체에 대한 이 질량은 보존되는 게 맞는데, 가에서는요, 뭐만 있었어요? A그램. A 기체만. 그래서 여기 전체 기체에 대한 질량이 7W고, 나중에 7W 더하기 8W부터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에 대해서 밀도비 구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에 대해서 부피는 3몰에 해당한 거 4, 질량은 7W다. 그냥 7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나중에 다에서는 7과 8을 더해준 15가 계속 보존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15, 그리고 부피는 6에 해당하는 거다. 요것이 바로 뭐다? 밀도비다. 이 X값을 구해줘야 되니까요. 얘를 1로 두었을 때죠. 7분의 4를 곱해주면 되네요. 그럼 여기 사라지니까 2 남고, 여기 5 남고. 그래서 여기가 7분의 10입니다. 나머지 다의 실린더 속의 B의 질량과 나의 실린더 속 A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다에서 실린더 속 B에 대한 질량은 2몰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얘네가 원래 분자량이 7대 8대 10이었죠? 그래서 8에 대한 분자량.
그리고 나에서 A는 2몰. 거기에서 분자량은 지금 A는 7이죠. 그러면 77 사라지고 22 사라졌네.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4분의 5몇 번이에요?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바로

바로 참가 반응이었기 때문에요. 계속 참가가 될 건데 일부 반응하는 게 있었어서 조심해라. 그래서 이 부피비를 분자 수비로 보면 되고 일부 반응했기 때문에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때이 B라는 걸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건 A와 C에 대한 거 반응 개수가 같다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크 킥, 여기선 참가 반응이니까 일부 반응했다, 부피비를 분자 수비로 활용했다, 그리고 A와 C에 대한 반응 개수가 같았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짜잔! 바로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이 그래프 문제를 만약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저번 시간에 제가 2점에도 그래프 문제 하나 있거든요. 그때 그래프 3개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문제 가봅니다. 다음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에 화학 반응식인데요. A와 B가 반응했을 때 C와 D, 이 사이의 반응 계수가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은 A가 7Wg 들어가 있는 경우, A는 7Wg. 자, 그리고 나서 B를 이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기역의 양인데, 기역이라는 건 C 또는 D다라고 지금 알려준 상황이고요. 가에서 생성된 D에 대한 질량은 바로 3W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조금 해석을 하기 위해선 B와 D에 대한 반응 계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것만 구하고 기억선지 가볼게요. 일단은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울기가 달라진 게 눈에 너무 확 띄죠? 자, 그럼 전체 기체 양분에 C와 D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얘네는 생성물이거든요? 그러면 반응 완결 시점이다라고 하면 이후에는 B가 계속 과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 기체는 증가하는데 C와 D는 만들어지지가 않죠. 왜? A가 없으니까. 그럼 C와 D는 일정해. 근데 얘는 계속 증가해. 그럼 이 기울기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다? 반응 완결 시점이다라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반응 완결 시점에는 A, B 없고 C와 D만 있을 때 비율이 2분의 1이래요. 어허!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C랑 D가 똑같은 양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억이 C든 D든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가 E야? 그럼 여기도 E몰만큼 생성된다. 반응 계수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이후에는요, 과량으로 넣어준 누구인 거예요? 바로 B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B의 것을 이제 해석해 볼 건데, 이 B라는 게딱 완결 시점에 얘네가 몇인 거예요? 24W가 들어가 줬습니다. 그러면 C와 D 중에 D까지만 찾고 이 다시 B에 대한 반응 계수 찾아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얘가 8W 반응할 때 3W만큼 생성된대요. 환계 반응을 어차피 비웠기 때문에 8W가 반응하면 3W 생성돼 8대 3에 대한 비율이다. 그럼 24일 때 D는 얼만큼 생성된다? 3배니까 3배 9W예요. 그래서 여기 D는 9W입니다. 그럼 반응 전과 후가 같아야 되니까요.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몇이다? 22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24에서 45로요. 얼마만큼 비를 과량으로 넣어준 거예요? 16W요. 그때 전체 기체의 양이 주어졌어요. 몇이라고? 3분의 1이라고요. 그 3분의 1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C와 D는 무조건 있고 얘네는 1대1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C나 D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C라고 해볼게요. 그럼 C와, 이 C와 D와,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건 똑같은 1대1로 있어야 될 무언가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선 B가 과량이니까 B가 들어가 있다? C와 D와 B에 대한 양이 어떻다? 같다. 그럼 제가 이제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얘기하려면 1대 B 대2대 2, 완결 지점에서 C와 D는 2몰만큼 생성되었다라고 해야지 깔끔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때 이후로 C와 D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니까 B도 과량인 게 2몰이다. 그럼 16W일 때 2몰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다시 반응이 완결된 시점일 땐 24W니까 바로 타 8W일 때는 몇 몰이다? 1몰이다라고 할수 있고 24W는 3배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몇이다? 3몰이다. 그럼 3몰일 때 C와 D는 2몰, 2몰,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생성되는 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지금 만들어진 건 2몰이다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반응 그래프에서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과량으로 넣어줬을 때 B에 대한 양을 찾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반응 계수 다 찾았고요. B라는 건 3이다라는 거 찾았습니다. 기억. 가에서 A와 C의 양 같다.
가에서 3분의 1이에요. C와 D는 무조건 양이 같아야 돼요. 1대1. 그리고 그 위에 C나 D가 오더라도요. 얘네들이 무조건 다 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C, D, 얘까지 같아야 돼. A. 그렇기 때문에 A도 C와 어떻다?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니은 B와 D를 더해주세요. B라는 건 3이고요. D라는 거는 2죠. 더해주면 5이기 때문에요. 얘는 틀렸다. 디귿. 분자량비를 이제 구해볼 건데요. 제가 일부러 질량비를 다 써놨어요. 거기서 몰빈만 넣어주면 됩니다. A와 C에 대한 거니까 얘네들은 1대 2.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몇이다? 아, 7대 11이다라는 게 바로 나와서 7대 11. 네, 맞습니다. 그럼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반응 완결 지점 찾기. 그리고 반응 완결 지점 이후에는 B에 대한 힌트 찾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C랑 D랑 B랑 같다? 이몰로 가정했고, 이몰로 가정한 이유는 일부러 이 1대 B대 2대 2. 이거를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요. 바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8번에서는 사실은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항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첨가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문 갈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표는 A를 4W를 넣어줬을 때 여기다가 4W 그램이 있는데 B를 넣어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똑같죠? 반응 완결 지점에 가기 전까지는 B가 한게 반응물. 그 다음 비비는 과량을 존재할 거예요. 그 시점 우리가 여기서 찾아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반응 완결시킨 실험 1에서 3에 대한 자료고요. X 곱하기 A 분자량분의 C 분자량 구해보도록 할게요. 1번 보니까요. 넣어준 B에 대한 질량 W일 때 반응후 3분의 1. 실험 2는요. B에 대한 질량 3W일 때 반응 후 전체 기체 양분의 C 기체 양이 1이래요. 어머, 이거 무슨 말이야? 전체 기체 양, 여기 토탈 T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C 기체 양이 같을 때 비율이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체 기체 양엔 A도 없고 B도 없고 누구만 있어? C. 아하, 그러면 이 실험 2는 뭐다? 반응 완결 지점이다. 그냥 반응 완결 지점이다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요. A가 4W그램일 때 B는 3W일 때 C라는 거는 7W만큼 생성될 것이다라는 질량비 4대 3대 7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해서 X도 구하고 여기 1번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1번에 대해서 뭘 구할 거냐면 우리는 이 A 분자량 구하기 위해서는 이 A 반응 개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실험 1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응 후 전체 기체 양이 3분의 1이라 했는데 C라는 건 2의 배수면 편하겠죠? 두배 해줬더니 6분의 2가 되더라. 그러면 다시 6몰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2몰에 C가 생성되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남아있는 거는 A가 3몰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얘에 대한 질량이 몇인데? 라는 걸 해석해 볼게요. 3W일 때 W만큼 반응한다라는 건 3분의 1만큼 반응에 참여하였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4W에서 3분의 1은 몇이에요? 3분의 4W만큼 반응했고, 원래는 얘가 4W만큼 있었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남았을 때 3몰이란 뜻이에요? 바로 3분의 8W 남았을 때가 바로 3몰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이해됐다. 여기에서 3몰일 때 3분의 8W면 3분의 3몰일 땐 얘네가 2몰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얘가 2몰일 때 내가 아까 C라는 건 2몰만큼 생성되고 그때 B라는 건 1몰만큼 반응 참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응 개수가 2대 1대 2가 된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A는 몇이다? 2. 그럼 그대로 이 X 값을 구해볼 건데요. 반응 완결 지점 2예요. 자, 근데 이 2에서 지금 C가 2C, 2몰만큼 생성되었는데 여기서 B에 대한 질량이 3배가 됐기 때문에 C라는 것도 3배가 돼서 6몰이 생성돼야 되거든요. 그 이후로 더 이상 A는 없기 때문에 C는 계속 6몰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X 값은 C라는 건 6몰이고 전체 기체 양은 6몰에다가 B라는 거는 나중에 W만큼 추가됐네. W 1몰이다라고 저희가 아까 2몰의 C를 가정할 때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W만큼 추가됐으니까 1. 그래서 7분의 6이 뭐다? X 값이다. 그래서 바로 넣어봅니다. 7분의 6에다가요, 곱하기
A에 대한 분자량, 이 질량이다라고 하는 걸요. 제가 여기서 3분의 4다라고 했었죠. 3분의 4일 때

얘네들에 대한 거는 2.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싫어하는 친구들은요, 이거 말고 여기 질량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4와 그리고 C는 7. 그리고 그때 몰에 대한 건 6몰이 아니라 그냥 2대 2, 그냥 1대 1이야라는 걸 사용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2대 1을 넣어주나 6과 6을 넣어주나 어차피 1대 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넣어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곱해주는 몇이다? 2분의 3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다시 한번 더. 여기서는 바늘 완결 지점을 전체 기체 양분의 C의 양, 생성물의 양으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에 대한 비율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B에 대한 정보, 이전에는 과량으로 있는 건 A에 대한 거기 때문에 A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늘 완결, A에 대한 정보, B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바늘 완결 지점 찾자. 그리고 한번더 설명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하는 게 질량비, 그리고 여기에서 몰비를 쓸 때, 여기 실제 몰이 아니라 여기 약분된 몰을 쓰고 있죠. 상관이 없어요. 왜? 계속 우린 이 상대값, 비율에 대한 걸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분자량비와 몰비를 넣어도 무관하다. 되셨나요? 그 다음 9번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9번 어땠나요?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요? 괜찮았나요? 왜냐면 제가 아까 유니크 프리뷰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반응물에 대한 조건이요. 몰과 질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서로 지금 단위가 달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게 반응을 찾을 것인가? 이게 조금 어려운 포인트였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표는 실린더 A와 B를 넣고 반응 완결시킨 실험 1에서 3에 대한 자료인데요. 중요한 거 나갑니다. 3에서 A와 B는 모두 반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모두 반응했어요. 다시 한번 더. A라는 게 2N몰일 때, B라는 게 3W그램일 때 모두 반응하였다. 이 비율로 계속 따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1대1이죠? 1대1이면 누가 한게 반응물인가? 여기서 3분의 1을 해주면 여기 3분의 1 해줬다. W 3분의 2. 그럼 누가 한게 반응물이야? B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얘가 한게 반응물이에요. 얘는 3분의 2만큼 반응해서 3분의 1이 남아요. 정확히 3분의 1N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실험에서 1대2죠? 그럼 얘를 2분의 1 해줬어? 그럼 1대1.5. 누가 한게 반응물이야? A요. 그럼 얘가 1.5만큼 더 반응했다? 정확히 1.5W니까요, 얘가 0.5W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공간 부족하니까 얘도 그냥 0.5W다라고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럼 이제 다 나왔어요. 뭐가 다 나왔냐면, 3분의 1의 몰이 바로 이 13에 대한 질량. 0.5W가 2, 3에 대한 질량. 하지만 주의할 거, 이게 뭐다? 상대값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W로 맞춰보는 과정을 해볼게요. A라는 애가요, 3분의 1N이요. 바로 이 13에 대한 건데요. 이 13은 사실 0.5W를 기준으로 했을 때몇배 해준 거냐면 3분의 13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0.5 곱하기 3분의 13을 해줬기 때문에 3분의 1N에 대한 이 질량은요, 6분의 13W야 라는 게 나와요. 그럼 정리합니다. 자, A라는 거, 그리고 B라는 게 2N몰이다 라고 할 때는 몇 배를 해줘야 2N몰이 돼요? 3분의 1N몰에서 6배. 그럼 6배 해주면 얘는 몇 W예요? 13W의 질량이고, 그때 반응한 거에 대한 질량은 제가 2N으로 일부러 맞춰준 거예요. 세 번째에서 B에 대한 질량 몇이다? 3W다. 그때 그러면 C에 대한 질량 몇이다? 16W다. 그런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 A 분자량분의 C 분자량이죠? 그럼 A에 대한 분자량은요, 바로 13에다가 나누기 1, C에 대한 건 나누기 2를 해줬죠? 그래서 13분의 몇이다? 8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B에 대한 반응 계수를 구하는 연습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2N과 3W, 2N과 3W, 그리고 사실 C에 대한 정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부피인데 3에서는 A도 B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누구 거예요? 바로 다 C 거예요. 그러면 C는 12V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실험은 바로 B가 한게 반응물일 때였어요. 그래서 3분의 1배 해줬을 때그 양이 생성물의 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12에다 3분의 1 해주면 사실은 4V만큼이 바로 C에 대한 양이에요. 그럼 V가 남았네요. 그 V가 누구 거야? 3분의 1일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2인의 기준을 할 거니까 6배 해줬죠? 여기도 6배 해주면 얘는 사실은 뭐다? 6부이다. 그럼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실험에서 한게 반응물은요, 바로 A였어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배 해준 거죠? 그럼 생성된 C 부피에서 2분의 1배 해주면 얘는 몇이다? 6부이다. 그럼 남은 건 누구 거다? 바로 B의 0.5W에 해당하는 A예요. 그럼 얘가 지금 0.5인데 사실 3이 돼서 6배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3부위에서 6배 해주면 18이 됩니다. 그럼 6부위일 때 18이 돼. 여기선 얘가 처음에 C라는 건 12부였죠? 그럼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게 뭐다? 부피 B이자 분자수 B이자 몰 B이자. 그리고 반응계 수비. 그럼 1대 3대 2요. 그래서 B라는 건 3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B라는 걸 찾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부피까지 활용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유니크 킥 바로 보이시죠? 몰비, 질량비. 맞아요. 같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어진 게 몰, 여기서 주어진 게 질량이기 때문에 이 질량과 몰이라는 걸 계속 그냥 갖고 다니면 돼요. A는 A 거, B는 B 거. 그러나 나중에 통일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10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는요. 아까 풀었던 첨가 반응 문제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질량을 구하는 게 사실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숫자가 조금 복잡했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식 꼭 읽어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짜란, 짠짠짠. 여기. 고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분자수가 부피비와 비례관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이 S 고체는 절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 속에 그림에도요, 살짝쿵 밑에 뭐가 생겨 있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그림 가는요, 실린더 전체 기체 질량이 Wg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A와 B를 더해서 Wg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실린더에서 일부 반응했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일부 반응했기 때문에요, 아직 반응물 모두 다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다는 나의 실린더에서 반응이 완결되었기 때문에요. 누가 사라졌네요? A가 사라졌습니다.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부피 알려드릴게요. 부피는 나대 다. 15대 14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힌트 갑니다. A에 대한 화학식량과 B에 대한 화학식량을 지금 알려줬어요. A에 대한 화학식량, B에 대한 화학식량 나타내면요. 몇대 몇인가 봤더니 17분의 8이더라. 그리고 나서 D에 대한 질량 하나 더 힌트. 다에서는요, 20분의 7W가 바로 D에 대한 거다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9라고 한건 X 곱하기 C의 화학식량 분의 D의 화학식량 시작해 볼게요. 딱 보니까 A와 B가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반응 열심히 했고, 다에 가서 사라졌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봤더니 너무 고맙게 C라는 게 유기물만큼 생성되었어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반응 계수가 4대 3대 6대 2니까, 아, 얘가 유기물만큼 생성됐다라는 건 A라는 건한개 반응물이야. 이 전체로 봤을 때는요. 몇물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 4N물이 있었구나. 그럼 B도 적어도 몇물 있어야 돼요? 3N물에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게 있을 건데, 얼만큼 남아있대요? 반응 완결되고 나서 N물이요. 그래서 B라는 거 얼만큼 있다? 얘도 N 더해주면 4인물만큼 있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찾아냈으면 이제 또뭘 활용할 거냐면 앞에서 저번 시간에 제가요 그래프를 해석할 때 반응을 진행할 때 얼만큼 감소하는가 변화량을 물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좋거든요. 한번더 볼게요. 여기서 얼만큼 감소하는 반향이냐면 3물과 3물이 반응하였을 때총 7물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여기서 C는요 6물만큼 생성됩니다. D라는 거 고체니까 포함시키지 않을게요. 그래서 7몰이 반응할 때 6몰만큼 사라진다. 제가 왜 고체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냐면 우리는 이 부피비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요. 고체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7몰에서 6몰로요. 얼만큼 감소한다? 1몰이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에선 실제로 몇 몰이냐면 B와 C 더해주면 7N몰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7로 바꿔줄게요. 그럼 7.5대 7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건 실제 값이 돼요. 그럼 여기가 7N몰이야?
여기는 7.5 mmol이야.

그럼 얘네가 왜 0.5만큼 감소하였니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반응이 한번 진행될 때 1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 반절만 지금 감소한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산물의 반만큼만 여기서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 반응은 1이 감소하는 건데 여기서 0.5만큼 감소, 그리고 여기서 0.5만큼 감소해서 얘네가 유기물, 이인물 생성된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시 반만큼만 감소하려면 4인에서 반이니까 2인만큼 반응 참여했네. A는 2인만큼 남아있을 거고요. C는 그럼 반만큼만 생성되네. 3인만큼 생성되네. B라는 건 4N인데 여기서 반만큼만 반응 참여하니까 1.5N만큼 반응 참여, 2.5N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량을 통해서 반응이 몇번 진행되었는가를 봐주면 된다. 그럼 이제 분자량을 활용해서요, W그램이 A와 B 각각이 몇 그램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와 B에 대해서 몰 B는요, 몇 대면 1대1이고요. 왜 4인? 4인이잖아요. 그때 분자량은요, 여기서 17대8이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질량 B도 몇이다? 곱해준 값이 질량이죠? 17대8입니다. 이 둘을 더해준 게 W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A라는 건 25분의 17W고요. B라는 거는 25분의 8W다라는 것까지 다 구했어요. 그럼 이제 누굴 구해줘야 돼요? C의 화학식량과 D의 화학식량 얘기하려면 C에 대한 질량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C에 대한 질량 구하려고 봤더니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질량을 W그램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모두 다 더했을 때 W여야 되는데 D라는 건 20분의 7이죠?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해준 게 20분의 13W가 돼줘야 됩니다. 여기서 W를 빼준 값인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누굴 알아요? B에 대한 걸 알아요. B가요, 25분의 8W예요. 몇 몰일 때? 4몰일 때. 정확히 4N몰이죠? 4N몰일 때. 그럼 여기선 N몰이니까 4분의 1 배해주면, 아하, 25분의 2W구나. 이거를 빼준 게 몇이다? 바로 C에 대한 질량이 될 거다. 그럼 100으로 해주고, 여기다 5 곱해줄게요. 그럼 65. 여기에서 4 곱해주면, 8 빼주면요, 57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분의 57.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정리해 써볼게요. C에 대한 화학식량은요, 일단은 100분의 57. 100분의 57, 이 질량에다가 무엇으로 나눠줘야 돼요? C는 6몰입니다. 그때 D에 대한 화학식량은 20분의 7. 그리고 나서 나눠준 거는 바로 2몰이에요. W는 소거가 되니까 굳이 안 썼어요. 근데 다만, 이 X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 누군가 W를 같이 곱해주지 않아서 남겨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W를 같이 써줄게요. 그래서 25분의 8W인데 주의할 거는 얘가 4인몰일 때 얘는 2.5인몰이에요. 그럼 40분의 25인 거죠? 그래서 40분의 25 비율만큼에 대한 질량일 것이다. 이제 요거를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25 사라지고, 여기 5만 남네요.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여기에서는 여기 5, 여기에서는 2 사라지고 3, 3이 여기에서는 19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주면은 19분의요. 5 곱하기 7이네요. 그럼 뭐가 지금 사라지나요? 여기 5가 사라져서요. 19분의 7이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 W까지 끝까지 와볼게요. W. 그럼 19분의 7W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 거고요. 19분의 7W는 답 3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한테 처음에 질량이 같게 줬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힌트는 부피비가 주어졌고요. 이 부피비를 활용하려고 했더니 사실상 이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1만큼 감소해야 된대요. 근데 실제에 대한 몰이 얘 7N몰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7N몰 실제 값이랑 똑같이 맞춰줬더니 나에서 다로 가는 가정은 반만큼, 한번 반응하는 거에 반만큼만 감소하더래요. 그 이유는 참가한 애들이 여기에서 4인물, 3인물이 아니라 2인물, 1.5인물만큼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디 참여했어? 여기서 반응에 참여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응 참여하고 여기서 반응 참여할 때 생성된 물질의 양은 결국에는 1대1인 거예요. 누적하면 1대2가 되겠지만, 그래서 1대1인 거 찾아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찾을 수가 있었고, 질량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줘야 되니까, 몰비 1대1, 그리고 분자량비 안에, 그럼 질량비에 대해서 아니까, 이 W를 나눠서 각각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밑에다가 이 X에 대해서

또는 여기서도요, 제가 빠르게 B를 가져온 과정이 있었죠? B를 가져올 때는요, 4의 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2.5의 몰, 여기서는 N몰이니까 4분의 1배, 여기서는 40분의 25배를 해줘서 빠르게 B에 대한 지향을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처럼 첨가 반응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 반응하였다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응이 완결됐다라면 사실은 반응 완결된 애를 가지고 나머지 애들 몰을 우리가 결정지어 주는데 일부기 때문에 지금 A와 B 반응은 모두 다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심하자. 그래서 여기서 유니크 킥은요, 아무래도 첨가 반응이기 때문에요, 이 부피비를 가지고 변화량을 확인하기. 이게 바로 유니크 킥입니다. 부피비를 가지고 변화량 한번 반응했네, 여기서 반만큼 반응했네라는 눈치가 조금 빨라야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요거를 유니크 킥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사실 문항수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크 킥은요 하나만 딱 준비했거든요. 깔끔하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계 반응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서 꺾인 부분 찾기, 또는요, 하나는 몰, 하나는 질량을 주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따라가 주기. 아니면 모두 다 질량이지만 서로 지금 큰 값과 작은 값이 달랐다? 그거 활용하기. 그래서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응 완결점입니다. 그래프에서 반응 완결점, 여기구나. 그럼 여기 지점에 대해서 이후에, 그리고 이전에 한계 반응물 달랐던 거, 사실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 반응물과 반응 완결점 같이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배웠던 화학 반응식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두 글자의 단어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와라, 뿅!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선생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29쪽이고요. 17강, 노노입니다. 노노입니다. 노노가 뭔가요, 선생님?이라고 묻는다면 공자와 그의 제자 간의 대화를 묶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자의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논어를 뭐라고 했냐 하면 공자와 그 제자 간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내용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겠죠. 이 왈은 직접 뒤에 말한 내용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죠. 자, 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여 불급이요 유공실진이라. 학 배움은 여 여자가 또 나왔네요.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되풀이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쓰임을 확실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고 만약의 뜻도 있죠. 여자도 그렇고 약자도 그렇고요. 배움은 뒤에 있는 두 글자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불급 급자가 미칠 급자가 되겠죠. 머리가 미쳐버리다 그 미치다가 아니라 영향이 어디 어디에까지

미치다. 나의 성적이 어디 어디에까지 미치다. 달리 말해서 도달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은 도달하지 못한 것과 같이 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다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끝.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하라라는 건 매일 매일 한순간 한순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유자도 무엇무엇과 같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오히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자가 또 나왔네요. 이가 아의 의미로 풀이가 될 때도 있고 뭐뭐의 뭐뭐하는으로 풀이가 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지자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없을 때는 대명사로 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히려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순간 발걸음은 멈추게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 배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잃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배워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다음 문장을 볼게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이 불사, 증망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불사, 배웠어요. 그러나 불사. 생각하지 않으면 즉자도 참 많이 나오죠. 문장 안에서 뭐뭐이면으로 풀이가 많이 된다고 딱 생각을 해두면 좋습니다. 배우고 배웠으나 생각하지 않으면 망, 없을 망자입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물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없다의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배웠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 배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배우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요 것이 지금 배운 것이 왜 이치가 이렇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그것을 깨닫고 결국은 그 배움이 자기 것이 되는데 단순히 귀로만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겠죠. 그리고 사이 생각은 해요. 그러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 생각에 대한 근거, 학문적인 근거, 이론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죠. 배우지 않으면 그럼 결국 독단에 빠지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 또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증자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증자가 말합니다. 공자의 제자가 말합니다. 나가 나왔네요. 한문에서 1인칭 대명사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한자 네 개. 아오 야이여, 아오 야이여, 아오 야이여. 밑줄 그어놓고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것 골라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1. 날마다 세 가지로 내 자신을 성 살폈다, 반성했다. 요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성자도 잠깐 보고 갈게요. 별표입니다. 왜냐하면 덜다 할 때는 생으로 읽습니다. 중간 생략, 중간 생략, 생략할 때도 요 한자를 쓰는데 그때는 성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줄일 생자, 덜다 생자로 보셔야 되고 살피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성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 살피는 걸 성묘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성자입니다. 여기서는 살피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살펴본다, 반성한다, 이런 얘기가

하지 않았는가를 살핀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충성 그러면 신하가 임금을 잘 보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자를 눈 크게 뜨고 보시면 가운데 중에 마음심자죠. 마음 속에 중심이 딱 서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예로 들자면 나는 A 대학 A과를 꼭갈 거야라는 중심이 딱서 있으면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고 할 때도 그 중심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야, 아, 난 다른 일이 있어 하고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중심이 딱서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진심을 다하게 되어 있고 성의를 다하게 되어 있고 오프닝 멘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정을 쏟아붓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은 진심, 성의, 열정 뭐 이런 말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도모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를 반성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 벗과 더불어서 엿자도 잠깐 신경을 쓰시고 가겠습니다. 엿자는 대등한 관계를 연결해주는 뭐뭐와 뭐뭐과로도 풀이가 되죠. 아, 수험생과 EBS 한자로 바꾸면 수험생 이어 EB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뜻의 더불어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동사로는 기여하다, 수여하다 할 때에 주다의 뜻으로도 쓰이죠. 여기서는 더불어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벗과 더불어 사귀면서 신뢰롭지 않았는가를 매일매일 살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벗과 교류를 하면서 혹시 믿음을 주진 못했는가를 살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할 전자. 요 전의 의미는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전하여 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를 반성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충은 나 자신과의 관계, 신은 타인과의 관계, 습은 진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반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집중 탐구 두 번째로 갑니다. 자공이, 역시 자공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자공이 요거를 물었다라는 얘기죠. 군자를 물었어요. 공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인간 모습이 바로 군자입니다. 아, 도대체 군자 하시는데 그 군자가 뭐예요?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행동을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보다 그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이미 뱉었으면 행동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뱉지 않은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정도가 되겠죠. 그 하고 싶은 말보다 행동을 앞세워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하고 싶은 말에 앞서서 행동하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실천, 말보다 행동을 강조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그것을 따라라. 그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을 따라서 말하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 뒤에 그것을 따라서 말하라. 행동한 것을 따라서 말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공자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그 질문하는 사람마다 답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자공에게 이렇게 답했다는 건, 아, 자공의 성품이 어떠했구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자공이 말을 먼저 내세우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그것을 일러주고자 군자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공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인간 모습, 진짜 완벽한 사람, 그 군자는 어떻게 하느냐? 성인지미하고 이루어줘요. 이루어주는데 뭘 이루어주냐 하면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준다. 남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건 남의 선행.

이라든가 남의 장점이라든가 남의 좋은 계획들을 잘 이루어주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군자는. 그런데, 그리고 불성, 이루지 않는다,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남의 나쁜 점, 남의 악을 이루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단점이라든가 남의 악행이라든가 남의 나쁜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인은 군자와 완전 반대가 되는 개념의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기 이득만 꾀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 욕날 뻔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와 반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자 되돌리다의 뜻도 있고 돌이키다의 뜻도 있고 반대하다라는 뜻도 있죠. 시자도 옳다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것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반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소인은 시기와 질투가 많아서 남의 아름다움 깎아내려요. 막 깎아내려. 그리고 남의 나쁜 점을 자꾸 들추어내서 거기서 이득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군자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소인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볼게요. 자위, 자산하되. 자산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네요. 자산은 춘추시대의 정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위자, 지금까지는 말할 때다 왈, 자왈,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공왈,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가 나오네요. 위는 말하는 건데 평가하거나 비평을 할때 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자산에 대하여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산에 대하여 말았다. 군자의 도가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자 마침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요거의 줄임말이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이 언자 대신에 어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군자의 도네 가지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공자가 자산을 평하여 말하는 거잖아요. 아, 자산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군자의 도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군자가 되고 싶은데 그네 가지의 도가 어떤 건지 같이 볼까요? 기, 행기야, 공하고 그 행기, 몸기자죠? 자기기자입니다. 몸을 행하는 것, 자기를 행하는 것이니까 몸가짐, 처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처신함이, 그 몸가짐이 선생님 문장 안 끝났는데 왜 야가 왔나요? 야는 마침표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야가 이렇게 중간으로 튀어나오면 강조의 의미 내지는 한 박자 쉬고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몸가짐이 공손하고 이게 첫 번째 도예요. 그리고 그 윗사람을 섬김이 사자 별표입니다. 요 사자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사업 할 때에 일사자로만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섬기다의 뜻으로 쓰이면 언제든지 밑줄이 그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자도 위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는 위로 오르다의 뜻도 있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임금이니까 임금의 뜻도 있고 윗사람이란 뜻도 있다라고 배웠죠. 우리 윗사람의 뜻입니다. 그 윗사람을 섬김에 공경하며, 글쎄요, 공경하며 공경인데요, 선생님. 둘의 차이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수능을 위해서라면, 이 공이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마음속에 있는 것, 경이라는 건 어떤 일을 처리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그 예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기르는 것, 백성을 기른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가축도 아니고,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해, 은혜로우며. 은혜롭다라는 건 백성을 아끼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겠죠. 백성을 보살핌에 아끼고, 이롭게 하며, 그 백성을 부림에는

불일사자, 사자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의 뜻도 있고 사신, 사신가다의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불이다의 뜻입니다. 그 백성을 부림에는 의, 의로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절도에 맞게끔 했다라는 이야기.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참 농사 지을 때 백성을 데려다가 야, 성좀 쌓아, 쌓아. 하고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끔 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사철을 피해서 백성을 부릴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 군자라면 갖추어야 할네 가지 그 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겠네요. 집중 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자 부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다라는 말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미혹되다라는 말은 헷갈리다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사리에 밝기 때문에 그 어떤 것, 그러니까 뭐, 뜬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헷갈려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이지만 미혹되지 않는 나이, 공자가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혹 그러면 몇 살을 읽었나 하면, 40세를 읽었습니다. 나이를 읽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쓰임새가 가장 많은 게 나이 40세를 읽는 불혹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불혹하니까 40세가 생각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사리에 밝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인자. 불우하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도 이런 것들을 다 깨우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욕이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용자. 용자는 날래 용자, 용기 용자죠.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기운이 도덕적인 것에 딱 부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억압이나 협박에도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 지혜롭고 어질고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다음 문장 볼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덕이, 이, 지자, 뭐뭐의, 뭐뭐하는으로 풀이가 되기도 하고,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 가다의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주격조사인 이로 풀었습니다. 덕이, 닦여지지 않음과,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닦을 숫자, 수양하다, 수행하다 할 때의 숫자입니다. 덕이 수행되지 않음과 수양되지 않음과 덕이라는 것도 오늘 하루 막 수양하고 내일은 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매일 꾸준히 수양해야 하는 것이 덕인데 그런 덕이 닦여지지 않음과 수양이 되지 않음과 배움이 강되지 않음과 강, 강자는 강의하다, 강론하다 할 때의 강자인데 우리가 보통 외울 강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막 외우고 강의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강은 토론하고 자세히 묻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배움이 토론하여 자세히 알게 되지 않는 것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의를 들었어요. 올바른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옮길 수 없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들었으면 귀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음과 그리고 불선,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았다면 당장 고쳐야 하는데 선하지 않음을 고칠 수 없는 것. 선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착한 게 아니야, 선한 게 아니야 라는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것, 고칠 수 없는 것,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지금 공자가 근심하는 게이 문장에서는 네 가지가 되겠죠. 1, 2, 3, 4.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시자 옳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것이라는 의미로 풀었고요. 오자 아 오, 야이여. 아, 오, 야이여. 1인칭 대명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것이 나의 걱정이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있네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인 자는, 어질지 아니한 자는, 불가이 할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자 뒤에는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불인 때문에 불인으로서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가이 뭐뭐 할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처자도 장소를 나타내는 곧이란 뜻도 있고 처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처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약자는 맺다, 약속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곤궁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약자는 곤궁함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곤궁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문장은 어질지 아니한 사람은 오랫동안 곤궁함에 처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곤궁함에서 벗어나려고 도의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질지 아니한 사람 곤궁해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저거 하나 훔쳐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곤궁함에 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뭐할 수가 없냐 하면 길게 처할 수가 없다. 역시 오래 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즐거울 낙자가 오네요. 즐거움에 오랫도록 처할 수가 없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나 같으면 어질지 않더라도 즐거움 오랫동안 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즐거움에 처하고 처할수록 이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방탕해지고, 점점 음탕해지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오랫동안 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질지 않은 사람은 이런 환경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락자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 요. 발음만 움직이는데 손은 잘안 움직이네요. 따로따로 노네요.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 요. 즐거운 락 음악 좋아 여이 여이 요. 즐거운 락 음악 악 좋아할 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음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에 반해 인자는 어진 자는 안인하고 인을 편안히 여겨요. 마치 딱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딱 신고 있는 것처럼 인을 편안히 여긴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을 이롭게 여기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롭게 여기듯 지혜로운 사람은 인의 가치를 알아서 그것을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 아니죠. 몸신자니까. 그 몸이 바르면 그몸그 자신이 바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심이 있고 성심이 있고 본보기가 될 만한 것들, 법도가 될 만한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 몸이 바르면, 그런 사람이라면 불령, 명령하지 않아도 다 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일반 백성들이 그 사람의 그 진심, 그 성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다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잘 따르게 하고 싶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신부터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그 몸이,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그 속임수를 일반 백성들이 다 알아요. 명령해도,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속임수에 안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우리는 어디선가 리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죠. 요런 내용을 머릿속에 잘 넣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도 천승 지국하대 도자 별표입니다. 도자도 별표입니다. 도자는 길, 도라고 많이 알고 있죠. 방법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말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끌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밑에 이렇게 마디촌자가 붙어 있는 글자가 이끌 도자인데 이 글자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뒤에 뭘 이끄는 거냐 하면 나라를 이끄는 것이니까 결국은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도자는 다스릴 치자와 의미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인지 꾸며주는 지자가 앞에 오고요. 어떤 나라냐 하면 천승의 나라래요. 승자는 타다. 승자, 승마 할 때에 승자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수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천승지국은 어떤 나라냐? 천대의 수레를 낼수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한 대의 수레에 네필의 말이 따라 붙고요. 100명의 군사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천승이면 몇 명의 군사, 몇 필의 말? 계산이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 어마어마한 수레를 낼수 있는 나라, 천승지국은 제후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승지국도 있는데, 당연히 만승지국은 천승지국보다 큰 나라가 되겠죠? 지금 천승지국이 제후의 나라라고 얘기했으니, 만승지국은 그렇죠. 천자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어쨌든, 제후의 나라를 이끌되 요렇게 하라란 얘기입니다. 이를 공경하여서 믿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를 공경하라라는 얘기는 이를 대충대충 처리하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겠죠. 이를 항상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처리하여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용 애인하라라는 얘기죠. 절자는 절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제하다, 절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쓸용자니까 씀씀이를 절제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그 시절이나 현재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라 돈을 펑펑 쓰면 백성들의 삶은 곤란해지는 것,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씀씀이를 전략하라란 얘기예요. 그래야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백성들에게까지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라, 백성들을 사랑하라.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되겠죠.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으면, 아, 그렇구나. 넌 그냥 고통스러워해. 난 즐기리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백성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생각하여 그들을 아끼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죠. 씀씀이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앞에서 나온 내용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백성은 때로써 부려야 한다.
백성을 때에 맞게 부려야 한다. 한참 농사짓기 바빠 죽겠는데 백성을 데리고 와서 성을 쌓아라 라고 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깨끔 그 선에서 백성을 부려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사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리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전공이 묻습니다. 전공은 노나라의 임금입니다. 노나라의 임금이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참 불일사자도 많이 나오네요.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군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신자가 뒤에 나왔으니까 의미적으로 반대가 되는 뜻 임금이 되겠죠.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에 사자, 일사자라고도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섬기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여하. 거꾸로 하면 하여. 이방원의 하여가 국어 시간에 배우셨겠죠? 이란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성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어떠하리 어떠한가의 뜻입니다. 여하 하여는 그 가운데에 대명사인 지자가 들어갔죠. 앞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노나라의 임금이었던 전공이 아니 도대체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습니다. 좀 질문이 임금이 하기에는 생뚱맞은 질문 아닌가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신하의 권력이 임금을 능가했어요. 그러니까 군신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 군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잘 다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공자 대왈, 공자가 대답해 말합니다. 신하가 잘해야 돼요.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려야 하며, 그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겨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하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임금부터 얘기해요. 임금이 물었는데, 임금, 그대, 당신부터 신하를 부릴 때 최대한의 예를 갖추십시오. 그렇다면 신하도 임금을 진심된 마음, 정말 충으로서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선제적 리더십을 보인다면 상호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수능 실전 문제 갈게요. 1번. 기억과 의미가 통하는 것을 골라라. 기억은 맨 마지막에 있네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웠으나 생각하지 아니하면 배운 것이 없고, 생각하였으나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롭다. 맨 마지막 밑줄 쳐져 있는 기억은 위태롭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위태롭다의 뜻을 가진 또 다른 한자를 골라 답하시면 됩니다. 1번은 어질다, 현명하다의 뜻을 가진 현자이므로 땡. 2번은 생각하다의 뜻을 가진 상이므로 땡. 3번은 밝다의 뜻을 가진 명이므로 땡. 4번은 상세하다, 상서롭다. 상서롭다죠. 상서로울 상자 땡입니다. 5번은 위태롭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5번의 위 자가 됩니다. 2번. 기억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요것의 내용이지요. 자, 증자가 말했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세 가지로 반성한다, 살핀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피는 세 가지 있는 대로 골라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1번. 자, 1번. 남을 위하여 도모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를 돌이켜 봤다라는 얘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니은에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살핀 건 요거예요. 벗과

더불어 교유하면서 신뢰롭지 않았는가를 살폈다라는 얘기니까, 아, 요게 바로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승께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를 돌이켜 살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제대로 복습했는가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런데 디귿,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라는 건 글의 내용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겠죠.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로 묶여져 있는 4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 문제 갑니다. 자, 기역의 의미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공이 군자를 물었어요. 군자에 대해 물었어요. 공자가 말합니다. 그 말보다 앞서 행동하고 그 뒤에 행동을 따라서 말하라.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기억 다시 볼까요? 그 말보다 앞서 행하라이니까 말보다 행동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니까 말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실천하라는 의미가 바로 기억에 내용이 되겠죠. 4번 갑니다. 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만을 여기 나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요거네요, 요거. 자, 풀이를 해 보도록 하죠. 요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논어의 구절만 풀이할 수 있다면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주어진 나 안에 기역, 니은, 디귿의 문장도 풀이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수능 한문은 대체적으로 수능 특강에서 거의 출제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준다. 다른 사람의 악을, 나쁜 점을 이루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라는 문장이네요. 다시 가의 문장으로 돌아가서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준다. 와 관련된 문장을 골라 답하는 거죠. 기억을 볼게요. 군자는 희,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뭐를? 양, 날리다 양자. 날린다는 건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양자에는 드러나다, 드러내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다른 사람의 선함을 드러내기 좋아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아,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준다와 통할 수가 있겠죠. 정답에는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니은, 궁한 사람은 항상 남도 궁하기를 바란다. 욕자, 뭐뭐 하고자 한다, 바란다, 풀이가 다 가능하죠. 하고자 한다로 풀어볼까요? 궁한 사람은 항상 남도 궁하고자 한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겠죠. 디귿. 부족한 사람은 항상 남을 헐뜯는다. 역시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단 하나, 기억으로 되어 있는 1번이 됩니다. 5번, 6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이네요. 자, 5번 문제는 기역과 니은의 풀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역시 한자를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잘 풀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고요. 6번은 풀이 순서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지문인 것 같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엄청 심플하죠. 두 문제를 풀기 위해 풀이를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군자의 도에는 네 가지가 있다. 됐고요. 그네 가지,

군자에도 네 가지가 뭐냐 하면 1번 요거죠. 그 몸가짐이 공손하고 요게 2번입니다. 그 윗사람을 섬김에는 공경하며 정도가 됩니다. 언더라인 나왔네요. 기억 나왔지요? 4. 요 사자는 일의 뜻이 아니라 윗사람을 섬기다라고 풀이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섬기다라고 풀이가 되어야 됩니다. 1번,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요겁니다. 그렇죠? 그 백성을 다스림에는 은혜롭고, 그리고 그 백성을 부림에는 의롭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전공이 물었다. 노나라의 임금이었던 전공이 묻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그것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니은의 사자도 역시 신하가 임금을 섬기다, 섬기다로 풀이가 되네요. 따라서 5번 기역과 니은 모두 섬기다라고 되어 있는 5번을 정답으로 골라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풀이를 하고 6번 문제 가겠습니다.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임금은 백성을 예로써 부려야 하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겨야 합니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6번입니다. 가에서 마지막으로 풀이가 되는 걸 골라라. 깨끗하게 쓱쓱쓱쓱 지우고 가를 볼게요. 요 부분이죠. 그 백성을 부림, 애는 의로워야 한다. 의로워야 한다로 풀이가 마무리가 되네요. 따라서 맨 마지막에 풀이가 되는 것은 5번의 의자가 됩니다. 자, 7번 문제. 선생님이 잘못 눌러 갖고 왔다 갔다 했네요. 7번 문제입니다. 기역의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은 7글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신이 바르다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지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아니하다면 비록 명령하여도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밑줄 친 기역에 다시 집중해서 보면 그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진다. 그 이해로 옳은 걸 골라라. 사자성어가 들어가 있네요. 1번, 겉만 화려할 뿐 이름만 있지 내용은 없구나. 실질적인 건 없구나. 유명무실하구나. 관련이 없죠. 2번, 말 속에 뼈가 있다라더니 잘 새겨봐야겠어.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있을 때 언중유골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3번, 큰 소리로 허장성세. 헛되이 크게 떠벌려 소리내는 기세. 더 짧게 이야기하자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요것과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올곧은 선비들은 교언 영색하는 법이 없지, 교묘하게 꾸민 말과 예쁘고 착하게 꾸민 얼굴빛, 다시 말해 아첨하고 알랑거리는 태도를 일컫는 말인데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위정자가 남보다 앞서서 이끌고 모범을 드러내 솔선수범하면 저절로 다스려지네. 그렇죠. 그 자신을 바르게 한다라는 건 솔선수범한다라는 이야기이니까 7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볼까요?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근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근심, 덕이 닦여지지 않는 것. 두 번째, 근심, 배움이 강화되지 아니하는 것.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의를 들었으나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 네 번째 근심은 선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고칠 수 없는 것,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 자신이 염려하는 것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옳은 것은 따라가고 선하지 못하는 것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 여기가 있네요. 문이 불능사. 옳은 것은 따라가야죠. 여기요. 선하지 못한 것은 고쳐야 된다. 그렇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디귿, 국가가 법률이나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뭔 말인가요? 이거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관련이 없겠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으로 묶여진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과 10번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요거는 우리 집중탐구 1, 2, 3, 4번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고 더 알아보기에서 다룰 겁니다. 25강 더 알아보기에서 다루고 9번, 10번의 문제 그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 18강에서는 맹자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Hinten ist Schüler, innen ist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은요, 문화랑 실전 문제 풀이 하는 날이죠. 7강의 문화 볼 거고요. 실전 문제 같이 푼 다음에 8강 문화도 보고 또 실전 문제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화 내용 먼저 볼게요. 일단은 먼저 55쪽에 있는 독일인의 노동시간, 독일인은 얼마나 일하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단어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 Vollzeit는요, 영어의 풀타임 근무죠. 전일제 근무를 말하고요. Teilzeit는 영어로 치면 파트타임이잖아. 그래서 시간제 근무를 말합니다. Bereich는 분야고요. Verkehrsbetrieb은 교통업, 뭐 운송업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Feiertag은 휴일, 공휴일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게요. In Deutschland kann man Vollzeit oder Teilzeit arbeiten. 독일에서는요,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Vollzeit heißt, 풀타임 근무라는 건 뭐냐면 man arbeitet etwa 40 Stunden pro Woche. 일주일에 대략 40시간 정도 일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이라고 치면은 8시간 정도 일하는 거. 그런 게 바로 풀타임 근무고요. Aber man darf nicht mehr als 48 Stunden pro Woche arbeiten.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dürfen nicht야. 할 수는 없습니다. 뭔 안 되냐면 일주일에 48시간보다 더 많이 48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인 거죠. Eine Arbeitswoche dauert für die meisten Menschen 5 Tage. 일하는 주, 근무 주간이라는 건 for the meisten Menschen,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5일을 말하는 거지. 당연히 언제부터 언제겠어. Von Montag bis Freitag,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보통은 일을 합니다. Aber in einigen Bereichen, 하지만 몇몇 분야들에서는 예를 들어 뭐, wie zum Beispiel in Krankenhäusern, 병원이라든가, Restaurant이라든가, und Verkehrsbetrieben, 그 운송업, 교통업 같은 그런 분야들에서는 얘네는 주말에도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wird auch an Sonntag

und Feiertagen gearbeitet.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일해진다.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요. 해석은 능동으로 해야겠죠. 일요일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이때는 일을 한다. 여기, 여기, 여기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독일인의 휴가 볼게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독일인들은 되게 많이 쉴 것 같아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휴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Wenn man fünf Tage pro Woche arbeitet, 사람이, 많은요,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일주일에 fünf Tage, 5일을 일을 하면, bekommt man mindestens 20 Tage Urlaub im Jahr. 1년에 최소 20일의 휴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5일 근무자는 1년 동안 20일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By Jugendlichen, ist das anders. 근데 청소년한테는 이게 좀 다르대. 청소년들한테는 20일보다 휴가가 많거나 적거나 하겠죠. 어떻게 다른지 이제 볼게. Sie haben mehr Urlaub. 좀 상식적이죠. 그쵸? 청소년들은 당연히 더 휴가가 많습니다. 어린애들이니까 더 쉬어야겠죠. Unter 16 Jahren mindestens 30 Tage. 16세 미만은 최소 30일의 휴가를 주고요. Unter 17 Jahren, 17세 미만은 mindestens 27 Tage, 최소 27일의 휴가를 주고요. Unter 18 Jahren, 18세 미만은 mindestens 25 Tage, 최소 25일의 휴가를 준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알겠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휴가를 더 많이 줘야 하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강세의 위치, 강세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Was machst du gern? 너 뭐 하는 거 좋아해? 다른 말로 취미가 뭔지를 묻는 거죠. Ich spiele gern Klavier. 나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 라는 문장인데요. Klavier라는 요 단어, 어디에 강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어로 끝나는 이런 명사는요. Klavier, 이렇게 뒤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음절의 명사인데 강세가 뒤에 있어서 숫자 2로 쓰고 시작을 하면 좋겠죠. 2. 그러면 여기 보기들도요. 다 이음절로 된 명사들, 뭐 동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음절로 된 단어들이 나올 거고요. 요거 강세를 어디 주는지 가지고 1, 2 이렇게 써가지고 시작을 해볼게. 다툼. 얘는요. 그냥 기본적인 명사예요. 얘 1강세입니다. 다툼. 나 투어 볼게요. 나 투어. 이렇게 우어로 끝나는 명사들 뒤에 이 강세인 이 강세. 그러니까 강세가 마지막에 올 때가 많거든요. 얘는 이 강세고요. 이렇게 팩. 요 계란 접두사는요. 강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팩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 강세고요. 콘체트. 얘 외래어거든. 외래어 역시나 이 강세고요. 슈튜덴트. 이렇게 엔트로 끝나는 단어들 이강세인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세의 위치가 다른 거 고르는 거니까요. 그냥 1번 고르면 되겠죠? 다른 거는 강세가 뒤에 있는 그런 예시들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자, 넘어가서 우리 2번도 봅시다. Was machst du in deiner Freizeit? 너는 여가 시간에 뭐해? 쉬는 시간에 뭐해? 라고 하니까요. Ich spiele gern Tennis. 나는 테니스 치는 거 좋아해. Und du? 너는 뭐 좋아해? Das ist egal. 상관없어. 아니고. Das ist alles.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건 뭐 계산할 때, 물건 살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아니죠. Einverstanden. 동의해. 아니고요. Ich bin Student. 저는 대학생입니다. 아니죠. 답은 5번이겠네. Ich spiele gern Computerspiele. 나는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좋아해.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마 이 문제 내신 분은 여기 Spielen이 이렇게 운동이랑도 쓰이고 Spielen이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는 거랑도 쓰인다. 놀이나 시합이랑 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넘어가서 3번도 볼게요. Was machst du gern am Wochenende? 너는 주말에 뭐 하는 거 좋아해? 역시나 주말 어떻게 보내는지 묻는 거죠? 그랬더니요. 얘는 요걸 한대요. 땐 왜 그러하냐면 대등 접속사네 주어 동사 순서대로 나옵니다. 정치한다라고 하죠. 왜냐면 das macht mir Spaß. 재밌으니까. 나는 주말에 요걸 해. 왜? 재밌으니까. 요 재밌는 거 뭐 하는지 요 빈칸에 넣어 보자. 재밌는 거 찾을 거야. 재밌는

거. Ich spiele selten Tennis. 나는 테니스는 거의 안 쳐. 아니죠. 재밌는 거 찾아야 돼, 지금. Ich surfe nie im Internet. 나는 인터넷 서핑 안 해. 거의 안, 완전 안 해. 이것도 아니죠. 지금 재밌는 게 나와야 돼요. Ich kann nicht gut schwimmen. 나는 수영 잘 못해. 아니죠. Ich kaufe kaum im Supermarkt ein. 나는 슈퍼마켓에서 잘안 사. 거의 안 사. 아니죠. 답이 5번이겠네. Ich mache gern einen Ausflug mit meinem Hund. 나는 우리 개랑 같이 소풍 가는 거 좋아해요.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 5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여기서 힌트가 되는 단어는 요 게안이라는 부사겠지? 요걸 즐겨 하는 거, 기꺼이 재밌게 하는 거니까요. 4번입니다. 글을 쓴 목적 찾아볼게요. 누가 이메일을 썼네. 이메일 볼게. Hallo, 안녕. Ich heiße Anna und bin 17 Jahre alt. 난 아나고 17살이야. Ich wohne in Berlin. 베를린에 살고. Und mag Team Sport. 나는 팀으로 하는 운동 좋아해. 팀 운동 좋아해. Besonders gern spiele ich Basketball und Handball. 내가 특히나 좋아하는 거, 특히나 자주 즐겨 뭘 하냐면 바스켓발이랑 핸드발 즐겨해. 농구랑 핸드볼 즐겨해. Spielst du gern Basketball oder kennst du einen netten Handballclub? 너도 바스켓발 좋아하니? 아니면은 너 혹시 알아? 뭘 알아? 요거를 알아? 라고 묻는 거죠. 핸드발 클럽이니까 핸드볼 클럽 같은 거뭐 아는 거 있어? 딴 알면 schreib mir, 나한테 좀 알려줘. 나한테 좀 답장 좀 써줘. Ich bin dabei. Ich bin dabei. 이 표현은 꼭 알아두세요. dabei 같은 거 중요한데 나 함께 할게. 그러니까 영어에 I'm in 이런 느낌으로 나 같이 할게. 좀 이런 거 있으면 알려줘. 너가 좋아하거나 너가 알고 있으면 나도 낄게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글을 쓴 목적만 찾으면 되니까, 운동 같이 할 친구 구하는 거, 요게 목적인 것 같네요. 넘어가서 5번입니다. Fahren wir morgen Ski? 우리 내일 스키 타러 갈까? Ich hab keine Lust. 아니, 별로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대. 약간 우리가 보통은, 너무 좋아, 하고 싶어. 이런 게 나와야 약간 자주 보던 느낌인데, 여기에서는 의외로 안 하고 싶대. 안 하고 싶은 이유는 뭐 하기 싫은 이유, 스키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야겠죠? Ich mag Skifahren. 나 스키 타는 거 좋아해. 아니고요. Das macht mir Spaß. 스키는 재밌어. 그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니고요. Es ist interessant. 매우 흥미로워. 아니죠? Das finde ich langweilig. 그거 나는 langweilig, 지루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기 싫겠죠? 이렇게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나와야 하고요. Mein Lieblingssport ist Skifahren.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스키야. 그럼 하고 싶어야 하니까 얘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스키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 랑발리시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4번뿐이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Bergsteigen이라는 동사 나왔네. 등산하다라는 뜻이에요. Ich mache viel Sport. 나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Jeden Tag gehe ich laufen und schwimmen. 매일 나는 laufen gehen 하고요. 또 schwimmen gehen 합니다. Running 하고요. 수영합니다. 달리기랑 수영을 합니다. Ich mache gern allein Sport. 나는 뭘 좋아하냐면요. 혼자서 Sport machen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떼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혼자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Im Urlaub fahre ich Ski oder gehe Bergsteigen. 휴가 때는요, 스키를 타거나 Bergsteigen을 gehen 합니다. 등산을 하러 갑니다. Bergsteigen ist mein Lieblingssport. 등산은요, 등산하기는요, 나의 최애 스포츠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Ballsport gefällt mir nicht gut. Ballsport는 당연히 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구기 종목을 말하는 거겠지?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요, gefällt mir nicht gut. 별로 제 마음엔 안 듭니다. gefallen 동사는요, 이렇게 삼겹집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요, 구기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Ich mag keinen Fußball und kein Tennis. 그러다 보니 당연히 Fußball 축구 안 좋아하고, 테니스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자,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요. 답은 4번이네. 친구와 함께 하는 거얘안 좋아하고 얘는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루카스를 소개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볼게요. 여기 단어의 그룹에는요, 그룹이란 뜻이네. 시작해 볼게요. Unter der Woche macht Lukas wenig Sport. Unter der Woche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네. 주중에라는 표현이에요. 주말 말고 주중에는 macht Lukas. 루카스는요, wenig Sport. 운동을 별로 안 합니다. Er muss viel arbeiten und hat wenig Zeit. 아, 일을 많이 해야 해서요. wenig Zeit.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중에는 일이 많아서 운동할 시간이 없을 수 있죠. Aber er fährt jeden Tag mit dem Fahrrad zur Arbeit. 하지만 운동할 시간은 없지만 그는 어떻게 mit dem Fahrrad fahren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매일 어디로 가? zur Arbeit. 일터로 직장으로 갈 때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Am Wochenende spielt er mit Freunden Fußball. 주말에는요, 친구들하고 축구를 합니다. Er macht Sport in Gruppen. 이 사람은 그룹을 지어서 하는 거, 그룹으로 하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Fußball macht ihm viel Spaß. 포스발이라는 거, 축구라는 거는요, 슈파스 마헨을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네, 누구한테 재밌어? 루카스한테, 그에게 재밌으니까 요거 되게 중요해. 삼격으로 써야 돼요. 축구는요, 루카스한테 너무 재밌습니다. Aber Laufen findet er langweilig. 근데 Laufen 같은 거 있잖아. 달리기는요, 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langweilig, 목적 보어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루카스는 약간 다 같이 하는 거 좋아하니까 혼자 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자, 매일 자전거로 출근하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별로 없고요. 주중에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죠. 얘는 다 같이 하는 거, 그룹으로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요. 달리기는 루카스는 지루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우리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조금 어렵거든요. 잘 보세요. 자, 아부터 볼게요. Sie ist böse auf ihren Nachbarn이라는 표현이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 있어. böse는 나쁜이란 뜻도 있지만 화가 난이란 뜻이 있고요. böse라는 형용사는 뭐랑 잘 어울리냐면 auf랑 잘 어울리는 형용사예요. auf라는 전치사랑 매우 잘 어울리고 이 auf라는 전치사의 특징은 또 뭐냐면 여기에서 사격이 와야 한다. böse auf 사격 이렇게 외웠어. böse sein auf 사격해서 누구누구한테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녀는 그녀의 이웃 남자에게 화가 났다라는 말이죠. 화가 난 상태이다라는 건데요. 이거 사격으로 잘 쓰였나 볼게. 나흐바는요, 내야 나흐바입니다. 남성이죠. 남성 명사죠. 남성 사격이니까 이어건 똑바로 쓰였고요. 갑자기 여기 N은 왜 있어? 아, 요거 우리 나중에 또 배울 건데요. 나흐바라는 명사는요, M변화 명사라는 명사야. 그래서 우리가 M변화 명사는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요 명사는요, 단수 2, 3 사격에서 N이 붙거든. 그래서 여기 N이 붙어. 사격이기 때문에 N이 붙어가지고 나흐반까지 잘 썼습니다. 그래서 뷰제 아우프 사격이더라 라는 거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 문장은 잘 되어 있죠? 매도 볼게요. Er freut sich schon auf die Winterferien. 그는 벌써 기대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Winterferien, 겨울방학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요거 제기동사, 요것도 꼭 외워야 하는데 이 제기동사, sich freuen 쓰고요. 미래에 올 무언가를 기대하고 고대할 때는 영어의 look forward to ing처럼 요것도 sich freuen auf 사격 이렇게 외우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격이 와야 해요. 자, ferien은요, 복수명사죠. 복수명사니까 die ferien이야. 그래서 뒤에 사격 뒤 그대로 잘 왔습니다. 얘도요, 제대로 잘 쓰인 문장입니다. 넘버 7도 볼게요. Sie träumt vom Studieren in der Schweiz. 자, 이 문장도 한번 볼게. Träum and for는요, 영어의 dream of야, 뭐뭐를 꿈꾸다. Träum and for이랑 잘 쓰이고요. For는 뒤에 이렇게 삼격 명사가 와야 하거든.
studieren은요, das studieren 이어서 von

분석을 해서 이게 왜 맞을까? 왜 맞을까? 그걸 꼭 아셔야 돼요. 9번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아부터 보자. Ich weiß es nicht. Ich weiß es nicht. 나 그거 몰라.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weiß가 맞냐, 틀리냐지. 자, 원래는요, wissen이라는 동사야. 근데 얘는 불규칙한데도 매우 매우 특히나 불규칙하게 특히나 달라지는 특별한 동사였죠? E가 I로 바뀌고요. S 두 개가 S체수로 바뀌어. 그리고 ich 일때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여. 그래서 ich weiß es nicht. 요거 맞는 문장입니다. 배도 볼게요. Er vergisst seine Brille. 그는 그의 안경을 잃어버린다, 잊었다, 잊고 있다 라는 문장인데요. 원래는 vergessen 동사죠? 근데 여기서 애가 이로 바뀌어요. 그리고 3인칭 단수니까 태가 붙었죠? 얘도 맞는 문장입니다. 눈마체도 볼게요. Petra sieht nicht gut aus. Petra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 Aussehen이라는 원래 분리동사를 가지고 만든 문장이죠. Aussehen, 뭐뭐처럼 보이다. 외적으로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인데, 이 Aus라는 분리전철은 냅두고, Sehen에서 이 애가 이 애로 바뀌고, Petra는 3인칭 단수, 애야지 S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죠? 아베체 모두 맞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 3번이 아니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5번 아베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얘네들 불규칙한 동사니까 어떻게 불규칙하게 변하는지 그거 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다음은 10번.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 찾아볼게요. 자, 여기 단어 한번 볼게요. Beliebt, 인기 있는 거. 예, 헐렌즈시는 원기를 회복하다. 내가 뭔가 이제 아픈데 이거 회복한 거야. 리프레시 한 거. 그 다음에 프라이마헨은요, 자유롭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In Deutschland is Laufen ein sehr beliebter Freizeitsport. 독일에서는 달리기가, 우리나라에서 뭐 러닝이라고 하죠. 러닝이 하나의 아주 사랑받는 프라이차이트스포트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의 운동이다. 여가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운동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달리기다란 뜻이죠. In meiner Mansion erholen sich beim Laufen um den See, durch den Wald oder im Park.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erholen sich, 원기를 회복합니다. 리프레시 됩니다. 뭐함으로써 beim Laufen 달리기 하면서 원기가 회복됩니다. 근데 어디를 달려요? um den See, 호수를 이렇게 돌 호수를 돈다든가, durch den Wald 이렇게 숲을 통과한다든가, oder im Park 공원 안에서 돈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원기를 회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fen macht den Kopf frei. Laufen 달리기라는 것은 요 머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머리를 좀 비울 수 있겠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를 비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Und Öffnet die Augen und Ohren für die Natur. 자연에 대한 눈과 귀를 열어준다. 자연을 보면서 달리니까 눈과 귀가 이렇게 탁 열린대요. Am Wochenende läuft man gern mit Freunden oder der Familie. 주말에는 사람들이 뭘 하기를 즐겨 하냐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이 달리는 거를 즐겨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는요. 독일인이 선호하는 운동인 라우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서 11번 볼게요. Wie lange spielst du schon Gitarre? Wie lange? 요 wie lange란 표현이 제일 중요하네. 영어로 고치면 how long이니까 얼마나 동안,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그치?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표현하는 거잖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spielst du schon Gitarre? 너는 벌써 기타를 쳐왔니? 즉, 기타를 친지 얼마나 됐니? 라고 기간을 묻습니다. Am Montag, 벌써 틀렸지. 월요일에, 한 때잖아, 한 시점이잖아, 아니고요. Früh morgen früh, 아침 일찍, 이것도 시점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Halbzehn, 9시 반, 이것도 시점이라서 아니고요. Jeden zweiten Tag, 이거 기억나? 예, 서수. 단수 명사 해가지고 그 며칠마다라는 표현이었어. 이틀마다. 요거는 빈도를 말하는 거니까 역시 아니죠. 답은 5번이네. Seit 2 Wochen, 2주 전부터.
얼마나 많이, 언제, 얼마 동안 기타를 쳐왔어? 2주 전부터라고.

라고 해서 2주라는 기간이 나왔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독일의 노동 시간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이거 아까 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안 보고 넘어가 보자. In Deutschland kann man Vollzeit oder Teilzeit arbeiten.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Vollzeit heißt, man arbeitet etwa 40 Stunden pro Woche. 이 풀타임 근무란 건 전일제 근무란 건 뭐냐면 일주일에 대략 40시간 일하는 거다. Aber man darf nicht mehr als 48 Stunden pro Woche arbeiten. 하지만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일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는 없다. 법적인 최대치는 48시간이다라는 거죠. Eine Arbeitswoche dauert für die meisten Menschen 5 Tage. 일하는 주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5일이나 5일 지속된다. 그러니까 von Montag bis Freitag.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하다. Aber in Krankenhäusern und Restaurants, 하지만 병원이나 레스토랑에서는 darf man auch an Sonntagen und Feiertagen arbeiten. 당연히 사람들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자, 일하는 날은요, 대개 일주일에 5일 맞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전일제나 시간제 근무 둘 중에 뭐 하나로 일할 수 있고요. 병원이나 식당에서는 일요일에 일해도 되죠? 일주일에 48시간 넘는 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지. 이거는 법적인 최대치를 지났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이건 안 되고요. 전일제는 일주일에 대략 40시간 일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것이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독일의 박람회와 영화제를 볼게요. 자, 국제 자동차 박람회인 이아아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자, 아우토모빌 하면 자동차야. 여러분, 아우토는 알잖아요. 근데 아우토모빌 해야 좀더 공식적인 느낌의 자동차고, 일상에서는 모빌 빼고 그냥 아우토라고 하죠. 줄여서 아우토라고 하면 그건 일상에서 쓰는 용어예요. 아우스슈텔룽은 전시회나 박람회, 메세도 박람회를 말하죠. 다 박람회라고 일단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Die Internationale Automobil Ausstellung, 그 인터나치 국제 자동차 박람회는 Kurz IAA, 이거 동격이죠? 줄여서 IAA라고 하는 국제 자동차 박람회는 In Frankfurt am Main, 근데 어디서 하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하는 국제 자동차 박람회는 Ist eine, 모 중에 하나이다. 영어의 one of the 복수 명사처럼 이렇게 eine 하고 여기 뒤에 복수 익격으로 뭐뭐 중에 하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 중에 하나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크고 un international wichtigsten 그리고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automobil messen 자동차 전시회, 자동차 박람회 중에 하나이다. Hier können die Besucher vor allem die neuesten Autos sehen. 여기서 Besucher, 방문객들은 vor allem이란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란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방문객들은 특히 sehen 할수 있다. 뭐를? Die neuesten Autos. 최신, 가장 최신의 자동차들을 볼수 있다. 자동차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여기 박람회에서 전시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신 자동차를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박람회 하나 보자. 이번에는요, 라이프치히 도서 박람회예요. 자, 야훈더트는 색이고요. 주류께에는 가긴 가는데 주류해서 가는 거니까 거슬러서 올라가다. 테임에는요, 주제고요. 아우토어는 작가란 뜻입니다. 작가. 이렇게 책을 쓰거나 뭐 그런 작가를 말하는 거죠. 여기선 도서니까 책의 작가예요. Die Leipziger Buchmesse ist in Deutschland sehr bekannt. 라이프치히 도서 박람회는 독일에서 sehr bekannt, 매우 유명합니다. Sie finden jedes Jahr Mitte März in Leipzig statt. Stattfinde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었네. Stattfinden은 개최되다라는 뜻이죠. 이 도서 박람회는 개최됩니다. 매년 언제? 3월 중순에 라이프치히라는 곳에서 개최됩니다. Die Geschichte der Leipziger Buchmesse geht bis in das 17. Jahrhundert zurück. 이 역사, 뭐의 역사냐면 라이프치히 도서 박람회의 역사는요, geht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 주류길 거슬러 갑니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이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는 17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는 그런 박람회다라는 말이죠. Sie war bis 1945 die größte Buchmesse Deutschland. 그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라는 것은 1945년까지는 독일에서 제일 큰 도서박람회였다. 45년까지는 제일 큰 박람회였어요. 근데 erst danach,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wurde sie nach der Frankfurter Buchmesse die zweitgrößte.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1945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다음으로 die zweitgrößte, 두 번째로 큰 박람회가 되었대. 그러니까 17세기부터 45년, 1945년까지는 제일 큰 박람회였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가 1위가 돼가지고 얘는 그 뒤부터는 45년 이후부터는 2위긴 하다는 거지. 어쨌든 제일 큰 박람회 중에 하나예요. Seit 1999 findet das größte europäische Lesefest, das Leipzig liest, zur Buchmesse statt. 자, 1991년 이래로 역시나 statt finden, 개최되다라는 동사 계속 사용되고 있죠. 1991년 이래로 개최됩니다. 제일 큰 유럽의 낭독 축제인 콤마 콤마 사이 역시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큰 축제 이름이 뭐야? Das Leipzig liest. 라이프치히가 읽는다라는 그 축제, 그 낭독 축제가 stattfinden, 개최됩니다. 뭐에 맞춰서? Buchmesse. 이 도서 박람회에 맞춰서 낭독 축제라는 것도 동시에 개최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Die Orte und Themen von Leipzig Liest sind so verschieden wie die vielen Bücher der Autoren und Autorinnen. 그 장소나 주제들, 뭐의 이 라이프치히가 읽는다라는 그 낭독 축제의 장소나 테마들, 장소나 주제들은 so verschieden, 뭐만큼 다양하냐면 wie die vielen Bücher, 그 많은 책들만큼 다양하다. 뭐 많은, 무슨 많은 책들? 남자 작가와 여자 작가들, 작가들의 많은 책만큼이나 장소도 다양하고 주제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많이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라이프치히 도서 박람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자. 베를린 영화제 굉장히 중요해. 우리 세계 3대 영화제 하면은요. 베네디시, 칸, 그리고 베를린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베니스, 칸, 베를린 영화제 이렇게 세 개가 그 3대 영화제잖아요. 독일에서는 이 베를린 영화제가 또 굉장히 큰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베를린이라는 시의 문장은 요 곰이잖아요.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도 요 곰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 트로피 같은 것도 곰 모양이고 그렇죠? 곰을 이렇게 상징으로 하는 베를린 영화제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 요거 하나 볼까? Film Festival이니까 영화제네요. 요거 보시네요. Die Biennale ist neben Venedig und Cannes eines der wichtigsten Filmfestivals der Welt. Eines하고 이렇게 이격으로 뒤에서 꾸며주면 뭐뭐 중에 하나다. 영어의 one of the 복수 명사라고 했어요. 뭐뭐 중에 하나다. 베를린 알레라는 것은, 베를린 영화제라는 것은 베네디시, 베니스, 그리고 칸, 베니스와 칸과 더불어 요거와 요거와 더불어서 뭐 중에 하나냐면요. 세계의, 세상의 제일 중요한 영화 축제들 중에 하나이다. 즉, 중요한 3대 영화제가 이제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베를린알레이다라는 뜻이죠. Auf der Berlinale werden viele Filme zum ersten Mal gezeigt. 그치, 이 베를린알레, 베를린 영화제라는 곳에서 werden gezeigt. 뭐가 보여지냐면요. viele Filme, 많은 영화들이 보여져요. 근데 어떻게? zum ersten Mal, 최초로 보여진다. 즉, 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많은 영화들이 최초 상영된다라는 이야기죠. Sie kommen aus der ganzen Welt. 근데 독일 영화가 아니라 전체, 전 세계의 영화들이다. 그 영화들은 전 세계에서 왔다라는 말이죠. Jedes Jahr kann man auf der Berlinale etwa 400 Filme sehen. 매년 사람들은 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대략 400개의 영화를 볼

수 있다. 400개나 상영을 한대요. 굉장히 많이 하죠? 디폼 하면은요, 형태나 모양이고요. 베아는 곰입니다. 요 곰. 푸블리쿰은 관객. 아인트리스카트는 아인트리타는 엔터런스잖아. 아인트리타는 카드니까 입장권입니다. 나 듀얼리스 깁데스 페어 쉬드네 프라이즈. 당연히 뭐가 있냐면 다양한 상이 있겠죠. 뭐 금상, 은상 이렇게 다양한 상들이 있고 운지 함디 폼 아인에스 베어간. 그리고 이 상들은요. 뭐 어떤 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아인에스 베어간 베어라는 거 아까 곰이었잖아. 요 곰도 엠변화 명사여서 여기 N이 붙어요. 곰의 모양을 한 다양한 상들이 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트로피가 있거든요. 암 푸블리쿰 스타크 관객의 날에는 차이겐 필레 키노스 디 베스텐 벨리 날레 피음에 많은 영화관들이 뭘 보여주냐면 최고의 베를린 영화제 영화들을 보여준다. 상영해준다. In vielen Kinos kosten die Eintrittskarten dann weniger Geld. 이게 좀 의외지? 많은 영화관에서는 그 입장권이 그러면 weniger Geld. 좀더 저렴하다. 이런 축제라고 더 비싸게 막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기간에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는데 좀 저렴하게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넘어가서 우리 1번부터 봅시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되어 있는 거 찾아봅시다. Wollen wir morgen ins Kino gehen? 우리 내일 영화관 갈까? Tut mir leid. 아, 미안. Ich habe schon eine Verabredung. 나 벌써 약속 선약이 있어. 라는 말이죠. 자, 이 Faun은요, 독일어 단어에서는 보통 맨 처음이나 맨 끝에 오고요. 발음은요, F처럼 이렇게 F로 발음해요. 근데 이 Faun가 외래어에 올 때는 V로 발음하고요. 외래어의 특징은, 그 위치적인 특징은 뭐냐면 Faun가 맨 앞이나 맨 뒤가 아니라 중간에 있어. 그러면 외래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Klavier, 외래어거든요. 얘 역시 가운데 있고요. Klavier, V로 발음하죠. Viertel. 얘는요, 순수 독일어입니다. 맨 처음에 오면 독일어일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 얘는요, F처럼 발음하고요. November, 파우가 중간에 있죠? 외래어예요. 얘는 V로 발음하고요. Pullover, 역시나 파우가 중간에 있죠? 얘 외래어예요. 그래서 V로 발음하고요. Universität, 강세는 뒤에 있어. Universität. 근데 위치가, 이 파우가 중간에 있죠? 그래서 V로 발음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파우가 맨 앞이나 맨 뒤에 오면 순수 독일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중간에 오면 외래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요 순수 독일어인 피아텔 요거를 고르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외래어입니다. 자, 그 다음 강세의 위치 볼게요. Bist du mit deinem Zimmer zufrieden? 너는 너의 방에 만족하니? 야, 쟤야. 매우. 자, zufrieden이라는 형용사는요, 일단 세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추는 강세를 받을 수 없고, 여기 강세가 와요. zufrieden. 그래서 zufrieden. 3음절 중에서 이강세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3음절의 단어들이 쫙 있는데, 이강세 찾을 거예요. anrufen. 분리동사는 일강세. abfahren. 분리동사죠. 일강세. bestehen. 매로 시작하는 비분리동사죠. 이강세. aussteigen. 분리동사는 일강세. mitbringen, 분리동사죠? 일강세. 아, 비분리동사인 bestehen만 이강세니까 얘도 이강세. 답은 3번을 고르셔야겠죠? 다음 볼게요. Ach, ich habe morgen leider eine Prüfung in Englisch. 아, 유감스럽지만 내일 영어 시험이 있네. 영어 과목에서 시험이 있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요? Mach dir keine Sorgen. 야, 걱정하지 마. Du bist doch sehr gut in Englisch. 너 영어 잘하잖아. Und du hast noch einen Tag Zeit. 너 그리고 아직 내일 시험이니까 하루만큼의 시간이 있잖아. 라고 해요. 자, 빈칸에는 뭔가 걱정하는 거, 뭔가 걱정돼. 이런 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Ich bin sehr froh. 기쁘다. 아니고요. Es freut mich sehr. 나를 되게 기쁘게 한다. 이것도 아니죠? Ich habe Angst davor. 나 그거에 대해서 걱정돼. 두려움이 있어. 답은 3번이겠죠? 여기서 나라는 건 당연히 die Prüfung을 말하는 걸 거고요. Ich bin damit zufrieden. 나 그거에 대해서 만족해 아니고요. Es ist besser, wenn du das nicht tust. 네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 4번. Danke dir für deine Hilfe bei den Hausaufgaben. 고마워. 이 danken이란 동사는요, für 사격이랑 잘 어울려요. 너의 도움에 고마워. 뭐 할 때? 숙제할 때. 너가 숙제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했어. 친구가 고맙다고 하면 에이 뭘 괜찮아 이런 거 넣어야 약간 좀 자연스럽죠? 그랬더니 친구가요, Kann ich dich zum Essen einladen? 내가 너를 식사에 초대해도 될까? 이거 내가 요리를 해준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밥 쏠게,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런 뜻입니다. 야, 걔는 좋아했어요. 자, 빈칸에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야 뭘 고맙긴 이런 느낌 들어가야 돼. Tut mir leid, 미안해 아니고요. Leider falsch. 유감스럽지만 틀렸어 아니고요. Das mache ich. 내가 할게 아니고요. Nicht zu danken. Nicht zu danken. Nothing to thank잖아. 그러니까 고마워할 거 없어. 괜찮아. 뭘. 이렇게 4번입니다. Entschuldige mich bitte. 나를 용서해줘. 역시 아니죠. 그래서 괜찮아. 4번 골랐습니다. 5번. Kannst mir bitte bei den Hausaufgaben helfen? 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니? 뭐할 때, by라는 전치사 쓰죠? 숙제할 때, 내 숙제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요? Das ist nett von Ihnen. 당신 참 친절합니다. 내가 있겠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지니까, 있을까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치?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참 친절하시네요. 한 거 보면, 네, 좋아요. 도와드릴게요가 들어가야겠죠? 야, 깨안입니다. Das ist richtig. 옳고 그른 이야기 아니고요. Das macht nicht.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니죠? Ich weiß es nicht. 몰라요. 아니고요. Ich habe keine Lust.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6번도 볼게요. Hallo Anne, wo bist du denn? 너 어딨어, 아내야? Der Film beginnt gleich. 영화 곧 시작해. Ich warte hier vor dem Kino schon eine halbe Stunde auf dich. 내가 너를 벌써 30분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바르텐 아우프 사격 이렇게 외웠지? 뭐뭐를 기다리다. 그랬더니요. 페트라야, ich bin in 10 Minuten da. 나 10분 뒤에 거기야. 빈칸에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들어가야 되니까요. 미안해 어딨어? 3번밖에 없네. Entschuldigung, 미안해 페트라야 하면 되겠죠? 다른 거는 다 아니고요. Es geht mir gut. 요거는 안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도 아니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볼게요. Ich mache am Samstag eine Party. Eine Party machen. 파티를 열다. 나 토요일 날 파티 하는데. Darf ich dich dazu einladen? 내가 너를 거기에 초대해도 될까? 나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파티겠죠? 내가 너를 파티에 좀 초대해도 될까? 하니까요. 뭐라고 하고, 뭐힌 soll ich kommen? 내가 어디로 가야 돼? 한 거 보니까 당연히 되지, 날 초대해줘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Acht Uhr zu mir nach Hause. 우리 집에 8시야. Alles klar, bis dann. 그때 보자 했어요. 빈칸에는 초대해줘, 좋아 들어가야 되니까 에이 벌써 나왔네. Aber natürlich. 아버가 있다고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는 강조의 아버입니다. 야, 당연히 되지, 당연하지 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아버를 넣어줬어요. 불가능해 아니고요. 네가 맞다 아니고요. 나 약속 있어 아니고요. 안 하고 싶어 아니죠. 좋아하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8번. Endlich kann ich nächste Woche in meine neue Wohnung. 아, 드디어 다음 주에 내 새로운 집으로 간다 라는 문장이죠. 이동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인에다가 사격 썼어요. 진짜 이사 간다고 진짜 뭐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했어. 친구가 이사 가면 정말 이사가 잘 됐다. 야, 축하해.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축하해. Ich gratuliere. 아유, 너무 쉬웠다. 네가 이사 가서 슬퍼 아니고요. 난 다르게 생각해 아니고요. 그건 날 화나게 만들어 아니죠? 빨리 나와도 당연히 아닙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9번. Viva der Film. 영화 어땠어? 이랬어. 땐. 왜냐면 Es war sehr traurig. 슬펐거든. 슬펐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영화 어땠어? 나 울었어. 왜? 슬퍼서. 자, 울었어 찾는 게 좋겠어. Ich war nicht müde. 난 안 피곤했어 아니고요. Ich habe viel geweint. weinen이란 동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로 썼네다. 많이 울었어. 답은 2번입니다. Denn gab es noch nicht. 그 영화 아직 없어 아니고요. Es wäre nicht für mich. wäre 이거는 영어의 가정법 같은

0: 거야? 그 영화는 나를 위한 게 아닐 것 같아. 아니고요. Ich hab den Film noch nicht gesehen. 안 봤어,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도 볼게요. 문장 표현에 옳은 것만을 골라 봅시다. Er hat um halb acht frühstückt. 요거 되게 어려워. 요거 되게 중요해요. Frühstücken이란 동사는요, 선생님이 몇번 말했지만 분리도 아니고 비분리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개와 태로 감싸야 돼. 태는 있는데요, 개가 없어서 이게 틀렸네요. Ben ist um 7 Uhr aufgestanden. Ben은 7시에 일어났다. Aufstehen이라는 단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죠. sein 결합한다고 했어. 예, 맞습니다. Er ist um halb neun zur Schule gegangen. 그는 halb neun, 8시 30분에 학교로 갔어라는 문장인데요. gegangen, 요 gehen이라는 동사, 장소에 이동이 있는 자동사죠. 자동사는 sein 결합.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잘 결합했고요. 아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은 11번도 볼게요. Ich habe Angst vor Hunden. 요거 중요해요. Angst라는 명사, 두려움이라는 명사는요, 일단 for랑 굉장히 잘 어울려. 그리고 for라는 전치사는 항상 뒤에 삼격이 옵니다. Der Hund. 복수는 Hunde.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며 N 추가해서 얘잘 썼습니다. Hast du Lust auf einen Kaffee? 커피 한잔할 마음 있니? 했을 때 Lust는요, auf랑 잘 쓰이고요. auf 다음은 사격이 와야 돼. 카페는요, der Kaffee니까 I는 잘 쓰였습니다. Ich mache mir Sorgen um meine Mutter. 나는 엄마가 걱정돼라는 문장인데요. Sorgen, machen 일단 잘 썼고요. 내가 걱정되니까 여기 삼격 쓰는 것도 잘 썼고. Sorgen이란 동사는 um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um 다음엔 항상 사격이 와야 해서 얘도 잘 썼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마지막 12번 베를린 영화제에 관한 글 이해해 봅시다. Die Internationalen Filmfestspiele Berlin. 국제 영화 축제인 베를린, 그러니까 베를린 날레라는 요것은 finden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어디 갔지? 여기 슈타트랑 같이 있어서 분리동사예요. 개최됩니다. 라는 뜻이죠. 이 베를린 날레라는 것은 개최됩니다. 매년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또 어디서? Im Nordosten des Landes. 이 독일의 북동쪽에서, 독일의 북동쪽에 있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개최됩니다. Es gibt die Berlinale seit 1951. 1951년부터 이 베를린 날레라는 것을, 이 베를린 영화제란 것이 있었습니다. Während der Berlinale im Februar oder März? 뭐 하는 동안에? 이 베를린 축제, 베를린 영화제 동안에, 언제? 2월이나 3월에 열리는 이 베를린 영화제 동안에 Laufen, 상영하다란 뜻이죠. 여기서는 베를린에서는 상영합니다. Zwei Wochen lang, 2주 동안요. Etwa 400 Filme, 대략 400개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2025 gab es die 75. Internationalen Filmfestspiele Berlin vom 13. bis 23. Februar 2025. 2025년에는요, 75번째 국제 영화제 베를린이라는 것이 2025년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렸습니다. Sie dauerten keine zwei Wochen, 2주가 아니라, sondern, 어떻게 열렸냐면, nur 11 Tage, 11일, 그러니까 열 하루만 열렸습니다라는 말이에요. 2주가 열린다고 했는데, 2025년에는 이제 11일만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걸 찾아보면 여러분, 뭐지? 맞고, 2년에 한번 열린다 아니네. 매년 열린다고 했죠? 아까 여기 매년 열린다 어디 있었죠? Jedes Jahr라는 표현 때문에 매년 열리는 거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00편 영화 열리고요. 75회가 열렸다. 다 맞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3번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요. 12번까지 문제 잘 풀어봤어요. 조금 어려운 게 있었다면 여러분, 외우는 것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외워야 하는 그런 수거들은요,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다음에 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츄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가.

0: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3강 여러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인 그런 정서 발달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발달 과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심리 사회적인 발달 과업, 자아정체감입니다. 이런 자아정체감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면 어떤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지, 마르시아 혹은 마샤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자아정체감 유형 네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이제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하면서 관심의 대상이 자기의 또래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또래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할 때에도 또래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동조 행동이 나타나는 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아정체감의 발달부터 우리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아정체감의 발달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슨은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을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정체감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내가 고유한 어떤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걸 우리는 자아정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타인과 다르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태어난 나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떤 사고를 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고 등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자아정체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아정체감은 외적 자극이나 환경, 감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자신을 인식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바로 자아정체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자아정체감을 탐색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가? 등등등 같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누구고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추구해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답을 추구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나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에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뭐 그런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자기 평가도 있을 거예요. 뭐 나는 너무 예민해서 이렇게 쉽게 감정에 동요가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자, 뭐 이런 부정적인 자기 평가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자아정체감이라는 건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자, 이런 모습의 전체적인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신의 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아정체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나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게 될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아정체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앞서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성격, 취향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관을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역할과 능력을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꿈과 이상을 설정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내가 지금의 현재의 나는 어떻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자아 개념과 자아 정체감은 살짝 조금 다릅니다. 자, 자아 개념은 인지적인 개념이고요. 자신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고요.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더 심리적인 상태의 정서적인 부분에 가깝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함께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샤는 자아정체감의 유형을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획득해 가는 과정에서 자,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낸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눈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자, 위기와 전념이라고 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먼저 위기라고 하는 기준, 어떤 기준인지 살펴볼까요? 자, 위기는 현재 상태와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 나는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라고 하는 다양한 직업과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대안적인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의 가능성을 두고 이게 나에게 맞는지를 실험하는 단계가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는 전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전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념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과업이 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어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몰두된 상태를 전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 선택, 가치 등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확실하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전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두 가지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념을 하고 있으면서 자, 위기를 경험한 유형입니다. 자, 정체감 성취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정체감 성취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아 정체감에 대한 위기가 있었어요. 자,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그 끝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은 성공적으로 극복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자, 그걸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한 것에 따라서 자,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지금 몰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감 성취 유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직업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사례를 보면 그래서 나는 옷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옷에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난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위기의 경험은 있는데 아직 전념은 하지 않고 있는 유형입니다. 정체감 유예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정체감 유예 유형은 이런 상태예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 역할, 행동 등을 실천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기 위해서 탐색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해야 좋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했으니까 뭔가에 전념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이거 저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은 탐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념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전념을 하게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정체감 성취로 발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진이 빠져버려서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가 뒤에 배울 혼미의 유형으로도 빠질 수도 있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되도록이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성취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성취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긍정적인 자아 탐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없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전념은 하고 있는 이런 유형을 우리는 정체감 유실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체감 유실 유형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자,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엄마가 아빠가 이거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난 그거 하는 줄 당연히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위기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아정체가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요. 이미 의사결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쉽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래, 그거 하지 뭐. 이렇게 쉽게 해버렸죠. 자, 하지만 내 스스로 한 결정이 아니에요.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서 많은 대안을 생각해 보지 않고 주로 부모가 제시하는 가치관이나 직업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 이런 정체감 유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정체감 유실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셔서 뭐 주변의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위기 없이 결정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정체감 유실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미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혼미 같은 경우에는 위기도 없고요. 전념도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네요. 지금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뭐가 되든지 상관없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아 정체가 확립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치관에 의문도 갖지 않고 있고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 초기에는 사실 정체가 혼미유형에 가장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정체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자, 정체감 성취유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이 아이가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다양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질문으로 던져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위기와 전념에 대한 설명, EBS 플러스에 자세하게 또한번 이야기하고 있네요. 위기와 전념에 대한 내용도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는데요.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건 도대체 왜 중요한가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주요 발달 과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청소년기에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을 형성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 이 되는 것에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을 이 시기에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시기에 이처럼 중요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역할 실험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변 부모나 주변 사람들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자아정체감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 이런 미래의 모습들도 다양하게 있단다라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자아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해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앞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정체감이 없는 사람은 휩쓸려 다니기 쉽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한 불안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을 한다거나 주체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자아정체감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청소년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정서 발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왜뭐 중2가 무서워서, 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쩔쩔매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중2로 대표되는 이 시기 어떤 시기이냐면 질풍노도의 시기 혹은 심리적 격동기라고 불리는 청소년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여러분의 신체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급변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전에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중간에서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책임을 지라고 하고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압박으로 느껴지면서 정서적인 불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도 급변해,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급변해.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뇌 또한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보다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감정적이기 쉬운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서 발달은 질풍노도의 시기다를 심리적 격동기다라고 표현할 만큼 변화를 심하게 겪고 불안한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심하게 겪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나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이런 정서 발달은 학교 학습과 사회적인 인간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죠?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마음이 불안정하면 지금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에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마음이 좀 불안정하게 뭔가가 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서 눈앞에 딱 뭔가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우리 그 앞에서 배웠던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그런 혼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청소년기 정서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정서 변화의 원인 앞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신체 발달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도 나타나면서 2차 성징도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회적인 역할이 막 주어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 등등 신체적으로는 성숙했는데 아직 심리적으로는 미성숙한 상태에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청소년기 정서적 변화의 특징을 보면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훈계나 충고에 반항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른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상주의적 사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적인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내가 굉장히 우러러 보던 부모님도 이상하네. 우리 부모님 왜 저렇게 이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지? 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심리적인 부적응이나 충동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역시 개인차. 있다라는 거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자,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그래서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건 맞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비행으로 일탈로 여러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이런 불안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질풍노도의 시기와 심리적 격동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건 격동의 시기예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이런 격동의 시기를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심리적 격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도 이제 격동, 심리적으로 이런 격동이 느껴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혼란을 겪는 시기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도덕성
딸은 사실 그렇게 딱히 우리가 뭐 이론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자, 도덕성이라는 것은 사고력이잖아요.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그런데 우리 청소년기가 되면서 인지적인 능력이 어떻게 됐죠?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했잖아요. 훨씬 더 성숙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다르게 더 깊이 있는 그런 사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동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자율적 도덕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사회성과 관련해서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서 독립해서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자, 부모하고 아직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직은 의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는 이런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정서적인 유대를 지속하기는 하면서도 이제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획득해 가는 시기 이다 보니까 부모와는 다른 독특한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체로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자꾸 나한테 간섭하고 어린아이처럼 막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부모와의 가치관,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고요. 자, 그래서 부모의 자리를 애착 대상인 친구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는 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녀가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해질 수도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이 시기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 단계 성숙해서 아이의 이런 자율성을 인정하고 아이가 자신의 그런 앞길을 잘 찾아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래 집단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부모의 자리를 누가 대체한다고 했었죠? 친구가 대체하게 된다. 애착 친구가 대체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 시기는 전 생애를 통해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나와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죠? 자,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인데요. 아무래도 나의 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주변에 이야기를 해도 같이 공감하고 이런 자기의 고민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또래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들과의 관계에 더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청소년기에 이런 또래 관계를 경험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또래 안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래들에게 인정받고 또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위축감, 고립감을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또래와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나에게 쉽게 손을 내밀어 주는.

자아 정체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아신의 정체감을 우리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정체감으로 드러내는 것을 집단 정체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 집단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쟤도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들과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동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동조라고 하는 건 또래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을 함께 하면서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 동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취향이 같거나 아니면 취미가 같거나 뭐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비슷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래 집단 안에 있으면서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이걸 좋아해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할 텐데요.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난 정말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무리들은 전체적으로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걸 좋아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선생님 말이 조금 이상한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요 친구들이 다 좋다라고 얘기하면 난 그게 아닌 다른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을 못하고, 친구들을 따라서 나도 이게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적 여러분도 아마 있을 텐데요. 자, 요런 현상을 우리는 동조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압력 때문에 집단이 기대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동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래와 함께 지내면서 동질감을 형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동조는 또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자, 청소년의 경우에 사회적인 행동과 일상적인 행동은 물론 반사회적인 행동에서도 동조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조 압력을 받기 때문이죠. 그쵸?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친구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쉽게 나만 노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사회적인 상황에서도 동조를 쉽게 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경우에 특히 더 이렇게 일탈 행위에 대한 압력에 더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탈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연습도 해야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래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그래프에 보면, 자, 청소년의 경우에 이렇게 의사결정에 또래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더라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에 따른 동조 행동의 변화. 자, 절정인 나이가 언제예요? 12에서 13세. 그래서 청소년기에 초반기에 자, 동조 행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기까지 요 시기 16살에서 17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초중반기에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성과의 관계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시기에는 이제 2차 성징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런 이성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이성과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만나는 일 등이 일어나게 되죠. 자, 청소년기 이성 유지의 기능은 서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이런 즐거움을 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격 형성을 도모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사회적인 기술을 터득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성년기에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런 배우자의 관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능. 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청소년기는 아직 사고력과 감정이 이게 균형이 딱 맞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정적인 그런 이성 교제에 몰두하다 보면 원치 않는 임신이라던가 이런 성적 질병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집착해서 나타나게 되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학업 중단, 그리고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등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니까 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자, 성소년기의 성 일탈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 할점 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에 대한 무분별한 모방 행동은 성 일탈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성추행, 강간 등의 신체적 행위만 성폭력이 아니라 성희롱 등의 언어적인 행위도 성폭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음란 사이트 접속, 음란 채팅, 사이버 성폭력 등은 그릇된 성적 지식과 가치관을 제공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진로 직업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진로와 직업은 이 시기에 뭐 우리가 진로와 직업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시기에 우리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로서 자,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진로 준비는 성인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어떤 걸 하면 좋지? 나는 뭐에 관심이 있지? 어떤 걸 잘하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선택해 봐야겠습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적성을 개발을 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직업은 경제적인 생계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은 자신의 관심과 능력, 적성, 직업 가치관 등을 이 시기에 충분히 폭넓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폭넓게 탐색을 할 거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탐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적성이라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적성? 자, 적성이라는 건 어떤 활동을 했는데, 내가 이거 되게 잘하네? 라고 하는 나의 잠재적인 능력, 적성입니다. 자, 그럼 흥미는 뭘까요? 흥미는 나 이거 좋아해 라고 하는 나의 관심, 좋아함의 정도를 흥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직업 가치관은 뭘까요? 일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게 직업 가치관이죠. 자, 직업을 선택할 때, 뭐 직업 가치관 기준이 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수 안정성, 봉사정신 등등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긴즈버그의 진로 선택 발달 이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심화 자료는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6살에서 10살 아동기 무렵이거든요. 아동기 무렵에는 현실적으로 자기의 여건이나 이런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잠정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자신의 흥미와 능력, 가치가 고려되는 이런 변화를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진짜 자신의 현실에 맞추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기.

예, 여러분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나요? 자,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를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만 18세 미만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성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3강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게시판을 통해 알수 있는 가식이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골라라. 자, 가식이 언제일까요? 기분이 지금 뭐 좋았다가 울적했다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락가락 한다고 해요. 자, 정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심리적인 격동기라고 표현할 만큼 정서의 변화를 심하게 겪고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대요. 자, 호르몬의 발달, 자아의 발달,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가식이 여러분 청소년기입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전두엽 발달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건 성년기예요. 자, 메노포즈 신드롬을 경험을 하는 것은 중년기입니다. 사회, 정치, 종교, 철학 등전 영역에 걸쳐서 이상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이상주의적 사고죠.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감각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개념을 이해한다. 추상적 사고입니다. 답은 디귿, 리을, 5번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아정체가 유형에 대한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그런데 마샤의 자아정체가 유형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자, 가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면 되겠네요. 위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념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전념하고 있는 유형은 정체감 유실 유형인데요. 정체감 유실 유형의 사례를 골라볼까요? 나는 잘하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모르겠어. 앞으로 뭐가 되든 상관없어. 자, 이거는 혼미 상태라고 할수 있죠. 다음에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진로 박람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어.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은 유예 유형에 해당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평소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자료를 찾아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건 성취 유형에 해당하는 것 같죠?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 청강하기, 디자인 워크숍 참여하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직 고민 중이야. 자, 이것도 유예 유형에 해당이 되죠. 두분 모두 공무원이셔서 나도 안정적으로 공무원이 되길 바라셔. 자, 그래서 나도 그대로 받아들였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이게 이제 유실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5번이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알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데요. 단서 조항을 보면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이론에 근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호르몬의 변화, 성적 성숙과 함께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도 우리는 어느 시기인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자, 그 다음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동안 억제되어 있던 성적 에너지가 가족 이외의 이성에게로 향한다. 라고 나오는 내용을 보고, 아, 이 시기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단계에서 생식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자, 이 시기는 여러분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청소년기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인공론적 사고고요. 유아입니다. 정의는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자, 청소년기 맞죠? 사과 한 개가 크다고 해서 두 쪽으로 나눠줬더니 두 쪽은 너무 많다고 한다. 자, 직관적 사고를 하는 유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신은 무대 위의 주인공이고 주위 사람들은 자신을 주시하는 관중이라고 생각한다. 상상적 관중이죠. 그렇죠? 청소년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문제 함께 푸는 세트 문항이네요.

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시기의 발달 특성. 시기 알면 되네요. 자, 5번에서 알아야 되는 거, 시기의 발달을 지원하는 탐구 활동. 역시 이것도 시기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함께 풀어야 하는 제시문에서 우리 어느 시기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어느 시기인지 벌써 나왔어요.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도 조금 읽어볼까요? 그죠? 자,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면 유목관계의 논리 위에 더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명제 논리를 부과할 수 있다.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들은 귀납 추론을 통해서 자기가 사고한 내용을 체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다루어서 이에 대한 이론도 수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하여 이론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자,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윗글에서 알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 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고르면 되겠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이거 어때요? 맞죠? 자, 제1성장 급등기인가요? 아니죠. 제2성장 급등기입니다. 체계적 조합적 사고를 할수 있습니다. 규칙이나 법률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율적 도덕성 단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동기의 10살 이후에는 다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옮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윗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에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청소년기에 적절한 거, 개인적 우아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거 어때요? 괜찮은데요? 개인적 우아, 청소년기의 자아 중심적 사고니까요. 그쵸? 자, 1번 맞습니다. 자, 통합감, 노인입니다. 네, 노화 적응 유형에 대해서 탐색하는 거, 노년기입니다. 아니무스가 표출되는 시기, 중년기입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자, 3살에서 6살, 유아에 해당합니다. 6번 살펴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학생 A의 행동을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에 근거해서 분석해라입니다. 자, 학생 A,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상담가가 고 진로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나요? 그랬는데, 저한테 흥미로운 게 무엇인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흥미와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지난번 진로 활동 시간에 몇 가지 직업군과 관련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해 보았지만, 아직도 결정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위기는 경험했지만,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은 정체감 유예 유형이라는 거알 수가 있네요. 자, 정체감 유예 유형과 관련된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위기를 경험한 상태이다. 자아 정체감 유예 유형에 해당한다. 그쵸? 주어진 과제 수행에 아직 전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쉽게 못해서 지금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청소년기의 모든 내용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유아기에서 남은 세 문제와 그 다음에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남은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본샤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무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좀 시제를 쭉 정리해서 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문장의 종류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째 시간이고요. 의문사와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서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봤다면 이번에는 의문사를 만드는 그런 어떠한 원칙이라든지 원리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의문사를 통해서 또 의문문을 만드는 것도 있으니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0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문사가 먼저 나오는데요. 의문사는 이렇게 의문 형용사,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의문사라고 하면은 보통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에서 워낙에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아, 이게 의문 형용사였어? 의문 부사였어? 의문 대명사였어? 이렇게 좀 이렇게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문법적인 용어로는 이런 것들을 의문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명사 앞에서 꾸며주거나 속사로 사용되어서 의문문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이 깨레 형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죠. 문장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형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는 이 남성 단수부터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여성은 만들 때는 L 하나 더 붙이고, 을을 쓰고, 남성 복수일 때는 남성 단수에다가 S를 붙이면 되고요. 여성 복수일 때는 여성 단수에다가 S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다 다르지만 발음은 하나로 똑같다. 깰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네 개가 다 깰이에요. 문장을 볼게요. Quel temps fait-il en France? 프랑스의 날씨는 어떤가요? 라고 할 때, 날씨라고 하는 것이 남성 단수이니까 깰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quel temps. 국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깰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속사로 쓰인 거죠. 세 번째, 이 학생들은 누구인가요? 라고 했을 때, 학생들, 지금 복수로 쓰이고 있죠? 남성 복수로.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네, quelle fleur aimes-tu? 어떤 꽃들을 좋아하니?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고요. 지금 복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형태를 어떤 것을 쓰느냐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명사를 조심해서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의문 대명사 볼게요. 주어나 직접 목적 보어, 속사, 간접 목적 보어, 상황 보어 등의 기능을 한다. 의문사 다음에 에스크를 사용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설명은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면 더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장에 사용된 동사가 특정한 전치사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의문사 앞에 그 전치사를 위치시킨다. 의문사 앞에 이렇게 de quoi parles-tu? 너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니? 그쵸? 이거 저번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그의 형태는 quoi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치사는 의문사 앞에 온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볼게요. 의문 대명사. 의문 대명사를 보시면요. 형태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처음 보시면. 이게 막 비슷한 것 같이 생긴 것 같다가도 다 다르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뜯어보면 다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반에 볼 때는. 자, 요거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 사람과 사물로 구분을 하셔서, 누가 또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주어로 쓰이면 누가 또는 무엇이가 되겠죠? 직접 목적 보호를 쓰게 되면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렇게 되겠죠. 속사는 이제 문장 안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간접 목적 보호나 상황 보호는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전치사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문장 안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네 가지의 형태를 구분하는 거는요. 앞과 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에가 기준이 되는 것은 요건 이제 끄거든요. 앞에가 끼냐, 끄냐는 얘가 사물이냐,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앞에가 끼면 사람, 앞에가 끄면 사물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끄냐,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끼냐, 끄냐, 요거의 차이는 앞에 있는, 그러니까 앞처럼 그 뒤에가 끼면은 얘는 문장에서 주어, 주격을 나타내고요. 끄는 목적격이다. 목적, 직접 목적 보어나 속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있는 끼와 끄는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는 거. 뒤에 있는 끼와 끄는 격을 구분하는 거예요. 주어냐 아니면 직접 목적 보어냐.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고 앞에도 끼고 뒤에도 끼예요. 그러면 누가가 되겠죠. 사람이면서 주어가 되니까 누가. 이거는 앞에가 끄고 뒤가 끼죠. 저 지금 앞에가 끄고 뒤가 끼죠. 그러면 무엇이가 되는 거예요. 사물이고 주어니까. 얘는 앞에가, 아이고, 앞에가 끄고 뒤에도 끄예요. 뒤에도 끄예요. 그러면 무엇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u'est-ce que tu fais라는 문장을 보시면 너는 무엇을 하니가 되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문장 안에서 들어가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황 목적 보호나 아 상황 보호나 간접 목적 보호는 전치사 플러스 끼 혹은 전치사 플러스 끼 예스 끄 이렇게 쓰는데 사물인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전치사 다음에 꾸아로 바뀌어 있죠? 그쵸? 끄가 아니라 꾸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사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 앞에 끼가 있으면 사람이니까 얘는 다 끼겠죠? 앞에가 다 끼겠죠? 그쵸? 주어인 경우에는 뒤에도 끼. 주어가 아닌 경우에는 뒤에는 끄. 그쵸? 그래서 주어인 경우에 끼 예스 끼 비앙 또는 끼 비앙 누가 오니? 누가 오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끼, 여기도 끼. 속사로 쓰인 거끼 예스 또는 끼 예스 끄 세라고 해서 이거는 끄죠. 누구세요? 또는 누구니? 라고 해서 이렇게 속사로 쓰이는 겁니다.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인 거 볼까요? 끼 흑야가 돼 부라고 돼 있죠. 여기는 지금 문장 안에서 주어가 있어요. 부가 주어죠. 당신은 누구를 저 목적어죠? 보시나요? 누구를 보고 계시나요?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바꾼다면 끼 에스 끄죠. 누구를이 되죠. 누구를 당신은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근데 에스 끄가 있으니까 주어와 동사는 교체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접 목적어는 앞에 이제 전치사 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문사 앞에 아가 붙어서 악기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빨래부 말씀하십니까? 또는 악기에스크 하고 주어 동사 도치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장이 된다. 악기에스크부 빨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사물 볼게요 이제. 사물은 앞에가 끄여야 된다 했잖아요. 앞에가 끄. 그죠? 여기도 끄죠? 여기도 끄. 그럼 주어로 사용된 거 볼게요. 끄. 깨스 끼죠? 지금 여기. 무엇이? 그죠? 아시겠죠? 이제 무엇이? 따리브, 일어났냐? 무엇이? 무슨 일이냐? 무엇이 일어났냐? 그다음에 속사인 경우에는? 깨스 끄. 주어 동사
도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라고 해서 속사로 쓰인 거. 그다음에 직목 볼까요? 그 불리의 부.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부죠. 당신은 원한다. 무엇을 목적어죠? 목적어 뒤에 끄 있네요. 그쵸? 앞에 끄고. 계속 그 썼으니까 에스 그 들어가니까 의문문에서 주어 동사 도치 안 하고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간접 목적어 전치사 아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 꾸아 꾸아로 바뀌죠. 꾸아 그가 아니라 꾸아 아 꾸아 뻥스 딜러 그는 무엇을 생각하니? 아 꾸아 에스킬 뻥스 이렇게 에스 그를 써서 주어와 동사 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의문 대명사예요. 의문 대명사 이제 잘 이해하셨죠? 아까 그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의문 부사 볼게요. 의문 부사는 문 뒤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고 에스크를 사용하면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우, 껑, 꺼멍, 꽁, 비앙, 부쿠아 이런 뜻은 다 아셔야지 되겠죠? 조심할 점 요거 두 개. 가끔 가다가 혼동하시는데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꼬멍은 방법을 나타내서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꽁비행은 수량이기 때문에 얼마나예요. 이거 두개 왔다 갔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심결에 해석을 할수 있어요.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 볼까요? 우 아비떼 우 어디에 사시나요? 라고 했을 때, 문 뒤에 오면 주어와 동사가 지금 도치가 됐죠? 그쵸? 주어와 동사 도치된 트레이딩용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에스크를 사용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에스크 부자비 때, 똑같은 문장이죠? 껑, 빡동, 누. 우리 언제 출발할까요? 누, 빡동을 도치한 거. 그 다음 문장은, 에스크가 있으니까 도치하지 않은 거. 껑테스크 누빡동 이렇게 한 거죠. 꼬멍 바쥐 어떻게 지내니? 꼬멍 에스크 쥐바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꽁비엥 에뚜부 몇 분이신가요? 꽁비엥 에스크 부제트 몇 분이신가요? 똑같은 뜻이에요.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인원수 물어보는 표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꽁비엥은 인원수뿐만이 아니고요. 뭐 숫자의 개념 할 때, 개수나 가격이나 이런 거 물을 때도 같이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뿌쿠아는 이유죠. 뿌쿠아 에트 분이 왜 오셨나요? 또 뿌쿠아 에스크 부제트 분이 마찬가지로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에스크를 쓰면은 도치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꽁멍하고 꽁비앙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문을 볼게요. 의문문 만드는 걸 보면은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으로 나누게 됩니다. 직접 의문문 이제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요. 가장 쉬운 거. 평소 문에 의문 부호를 붙이면 됩니다. 그냥. Tu as faim? 너 배고프니? 이거 그냥 마침표를 쓰면요. 그냥 뿌앙 이렇게 끝나면 너는 배고프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넣으면 배고프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장 쉬운 거죠. Oui, j'ai faim. 응, 배고파. Non, je n'ai pas faim. 아니, 배고프지 않아.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Vous prenez le petit déjeuner tous les matins?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침표를 쓰면 매일 아침 식사를 하시는군요가 되겠지만 의문문을 넣으면 의문문이 아니죠. 의문 부호를 넣으면 당신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시나요가 되는 거예요. Oui, toujours. 네, 항상 합니다. Non, pas toujours. 아니요, 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부분 부정이다라고 나오죠. Non, jamais 라고 하면은 안 드는 거예요. 전혀 먹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전체 부정이다 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뭐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2번. 평소 문 앞에 에스크를 붙인다.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에스크 다음에 모음이나 모음 아시가 오면 이렇게 축약을 한다. 에스크 일레 아메리칸인데 에스크의 의와 일의 이가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축약이 되는 거. 그는 미국인입니까? 에스크 분 마베 텔레포네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물어보는 거. 도치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주어 대명사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어서 의문문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냥 주어와 동사를 그냥 살짝 도치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틀링을 사용한다. Est-il lycéen? 그는 고등학생입니까? Oui, il est lycéen. 또는 Non, il est étudiant. 아니요, 그는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도치할 수 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조심할 점은 주어가 명사일 때요. 명사 주어는 동사하고 직접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명사 주어는 그 명사 주어에 해당하는 대명사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동사 뒤에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더 써주는 거예요. 볼게요. 밀라가 너와 함께 오니라고 했을 때 밀라 비앙이잖아요. 평소문을 한번 써볼게요. 그냥 밀라가 너와 함께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 때 아까 그 대명사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 도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앙 밀라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쓰느냐면 밀라에 해당하는 밀라 그대로 남겨두고 얘에 해당하는 대명사를 만들어요. 밀라가 여성은 단수니까 L 만들어요. 그다음에 동사 뒤에 쓰고 여기다가 트레이딩용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밀라 비앙 델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라살 드라 뮤직, 아, 라살 드 뮤직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실. 음악실도 에랑 바꿔가지고 에, 라살 드 뮤직 이렇게 쓰지 않고, 라살 드 뮤직을 받아서 엘로 쓴 다음에 동사 뒤에 위치해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용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라살 드 뮤직 에텔 오 퍼미에 딴지 음악실은 2층에 있나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명사 주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바로 단순 도치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동사의 어미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때를 동사와 일, 엘, 옹 사이에 넣는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발음 때문에 넣는 건데요. 이, 아, 일이 되잖아요. 일, 이, 아를 이렇게 도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아, 이라고 해서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는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때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이아 띨 이런 식으로 이아 일이 아니고 이아 띨 이아 띨은 카페 생빠 프리시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넣고요. 이거는 이제 이아 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아히브 엘도 마찬가지예요. 아히브 엘이 아니라 아히브 뗄로 이렇게 넣어준다. 이렇게 모음하고 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히브 뗄 비앙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정 의문문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의사소통 지문에서 우리가 여러 번 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대답의 내용이 긍정일 경우에는 C, 부정일 경우에는 NO로 대답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그 C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C라는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부정문으로 나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됩니다. 뛰늘름 멍시빠? 그것을 먹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나 먹어. 라고 할 때, 그때는 위라고 대답하지 않고 씨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먹지 않니? 라고 했을 때, 먹어. 라고 대답을 하지만 프랑스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 좀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뛰늘름 멍시빠를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됩니다. 주어하고 동사를 도치해가지고요. 요렇게 써도 됩니다. 늘름 멍슈띠빠 요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요 형태는 조금 익숙하시진 않을 거예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었는데, 앞에 거가 더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문장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정일 때에는 그냥 농으로 대답하면 돼요. 농 주늘름 멍슈빠. 안 먹어. 라고 대답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C의 개념을 다시 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간접의문을 볼게요. 주절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서 C나 의문사로 위도되는 문장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동사 그 문장 안에 의문문이 그러니까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장 전체의 문장은 평서문이지만 이게 의문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시면 주절 플러스 C 또는 의문사 주어 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Il ne sait pas pourquoi elle est encore라고 했어요. 끊어볼까요? 있는 세빠. 그는 몰라요. 무엇을 몰라요? 푸쿠아 엘렌의 앙카레. 왜 한국에 엘렌이 왔지? 이런 의문문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이 왜 한국에 왔는지를 모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간접 의문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Je lui demande s'il peut venir ce soir. 오늘 저녁에 그가 올수 있는지를 묻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 간접 의문문에서의 C의 쓰임은요. 앞에 드멍대 동사가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있는지, 올수 있는지, 오늘 저녁에 올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다라고 할 때, 의문사가 없잖아요. 이거는 일부분이었을수와 이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얘가 원래 의문문이었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앞에 C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간접 의문문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처럼 의문사가 있으면 C는 쓰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 볼게요. Dites-nous comment elle a réussi cet examen. 그녀가 어떻게 시험에 합격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Dites-nous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Comment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됩니다. 조심할 점은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혹은 C 절이 와야 되는데 접속사 그가 C 자리에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간접 의문문이 아니고 얘는 그냥 그 직목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세바크 그러한 사실을 뭐뭐인 것을 모른다. 세트 블랑주어가 에세르메 그 빵집 문은 닫은 것을 모른다. 이때는 뭐왜 문을 닫았는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의 간접 의문문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두 번째 문장, Nous espérons que le temps va être beau demain. 우리는 내일 날씨가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것을 바란다는 거죠. 간접 의문이 아닙니다. Elle me dit que Paula est malade. 그녀는 내게 Paula가 아프다고 말한다. 그죠? 디크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하는 것을 바라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의문문은 사실 의문문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문 대명사나 의문 형용사 편에서 볼때 그런 형태에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 모음과 모음이 겹치게 되면 중간에 때를 넣는다 기억하고 계시고 간접 의문에서는 쓰는 동사 같은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오늘 이제 의사소통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추측과 희망, 확신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스테판 아요. Alors, comment était l'examen? 이라고 하죠. 시험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지금 반과거죠? 우리 과거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또마가, Tu sais sûr que j'ai fait une erreur dans le dernier exercice. C'était trop difficile. 이라고 합니다. 계속 반과거 나오죠? 지금 여기는 복합과거. 나는 확신해. 그 이하를. 내가 마지막 그 문제, 연습 문제에서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한 거라고 확신해. 너무 어려웠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네가 무아우씨. 나도 그래. 하지만 mais je suis certain d'avoir bien répondu au premier exercice. 하지만 나는 확신해. Je suis être, 아니 je suis être가 아니죠. Je suis sûr. 그다음에 je suis certain 전부 다 확신의 표현이에요. 뭐 하는 것을 확신한대요? 첫 번째 초반 연습 문제죠. 초반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대답했다 라고 나는 확신한다. 도마가 peut-être 아마도 그러면서 mais tu es bon en maths. 하지만 너는 수학을 잘하잖아. être bon en 그 다음에 과목명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 라는 의미예요. 너 수학을 잘하잖아. alors tu as sûrement bien répondu. 그러니까 너 틀림없이 잘 대답했을 거야. 잘 풀었을 거야. 스테파누가 제스페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에톰 그리고 똠 너는 일 두아 에트가 트레 꽁똥. 아 그는 매우 만족한 것 같아. 일레 포엉마트 걔는 수학을 잘하잖아. 에트 포엉 포엉은 좀 강한 거야. 수학에 좀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측 강한 추측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 슈어도 있고요. 에트 세르땡도 있고요. 두아 이런 것들도 다 추측을 나타낸다. 확신을 나타낸다. 확신과 추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Error는 실수나 오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계속 이제 본문 볼게요. 그러니까 또 나가 위정수수요.

또 확신을 하죠? 어, 나도 그렇게 확신해. En plus, 게다가, il a beaucoup révisé à la bibliothèque cette semaine라고 하죠. Révisé라고 하는 것은 복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그는 복습을 많이 했어. 이번 주에 도서관에서 복습도 많이 했더라. 그러니까 걔는 정말 좋은 점수 얻었을 거야. 스테판과 c'est vrai, 맞아. Moi, je dois réviser plus pour le prochain examen. 나도 더 많이 복습을 해야겠어. 다음 시험에는. 엄마가 oui, on peut travailler ensemble la prochaine fois. 그래, 우리 다음번에는 함께 공부하자. 스테판과 본이데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확신의 표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표현 연구 넘어가겠습니다. 1번, tu as sûrement bien répondu. 너는 틀림없이 잘 대답했을 거야. 확신의 표현이다 라고 나오죠? 나는 뭐뭐라고 확신해. être sûr. être certain de 동사 원형. 그죠? Je suis sûr de trouver la gare. 나는 역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Bien sûr, certainement, sûrement.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표현으로 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아, 이런 문장에서는 이런 문맥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또 이렇게 그어놓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고르는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Il doit être content. 그는 아마 만족스러울 거야. Devoir 동사 원형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된다. 저 보통은 이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의무. 그래서 Je dois mieux réviser. 나는 더잘 복습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드부와 동사 원형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lle doit avoir 23 ans. 그는 아마 23세일 거야. 이렇게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 이거는 좀 의무로 해석하면 이상합니다. 그녀는 23살이어야만 한다. 이상하죠? 그렇죠? 이때는 추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테트 아마 어쩌면 이 표현도 많이 표현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추측의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죠?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Il est fort en maths. 그는 수학을 잘해라고 해서 전치사 엉의 쓰임 분야나 영역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에 나올 수가 있죠. 앞에 부분이나 뭐 뒤에 문법에서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 여기다 뭐 드가 들어가는 거, 뭐 아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한 거, 앙이나 드. 세 개까지는 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드나 엉, 아나 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Je suis étudiant en toi. 법학과 학생이다라고 해서 이때는 분야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전치사 엉도 굉장히 수능에서 잘 나오고 또 좋아하는 그런 전치사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계획과 희망 말하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엄마와 아빠가 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들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요 얘기하죠. Joyeux anniversaire mon grand déjà 18 ans 합니다. Joyeux anniversaire 그러면 생일 축하하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그때 축하 기원하기에 대한 의사소통 표현에서 봤던 거예요. 생일 축하해. 이런 표현 하나 알아두시고요. 우리 아들 그러면서 벌써 18살이네 라고 합니다.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로 Oui, joyeux anniversaire. 그래, 생일 축하해 라고 하면서 Nous sommes très fiers de toi. Être fier de 무엇을 누구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라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네요.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 우리는 정말 너가 자랑스럽다. Tu vas faire quoi cette année? 너는 올해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꾸아가 이렇게 우리 구어체에서 아까 좀 전에 봤죠? 이렇게 그 대신에 이렇게 꾸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뭐할 거니? 라고 이제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물어보는 표현 쓸수 있죠. 이것도 아까 의문사를 앞으로 바꾸면요. 띠페쿠아, 쥐바페쿠아 이것도 앞으로 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게스크 쥐바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뭘할 계획이니?

생일 축하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j'aimerais bien faire un voyage cet hiver avant d'aller à la fac이라고 합니다. j'aimerais 또 조건법 나왔습니다. aimer, vouloir, pouvoir 이런 거 조건법 쓸수 있다라고 했죠. 저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올 겨울에. 요거 지시 형용사죠? 스 다음에 이렇게 시기를 나타내면요. 가까운 시기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근데 이베어가 이제 여기가 무 맛이기 때문에요. 몸으로 취급해서 여기 때가 붙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뭐 하기 전에요? 아방드 동사원형 뭐뭐 하기 전에. 아방드 동사원형 가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팍이라고 하는 것은 팍귤 때를 말하는데요. 대학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요. 저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뭐 대학을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위, 우사, 그래? 어디? 라고 물어보죠. 아, 유럽, 유럽이요. 라고 아들이 합니다. J'ai envie de partir quelques semaines, découvrir de nouvelles villes. 이라고 하죠. Avoir envie de 뭐뭐 하고 싶다. 몇 주간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들을 발견하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계획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나 희망을 얘기하고 답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d'accord. Après 3 ans de lycée. 그래, 좋아. Après 3 ans de lycée. 고등학교 3년이. 3년 후에는 c'est vrai que tu mérites un peu de temps libre. 너는 충분히 그런 자유 시간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고등학교 3년 끝나면은 뭐 여행 가 그런 메리트가 있지. 뭐 이런 여행 갈 만한 가치가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tout devrait bien se passer. 모든 것이 잘 지나갈 거야. 그렇죠? 이것도 역시 조건법입니다. Mais oui, maman, 그럼요, 엄마. Ne vous inquiétez pas, je vais faire attention. 뭐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Faire attention, 주의하다, 조심하다고요. Ne vous inquiétez pas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대명동사, 생끼에떼라는 걱정하다라는 동사인데, 요거 이제 부정명령문으로 바꾼 거예요. 요거는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요. 문항 1, 2, 3, 4, 5번에 그 선지로도 굉장히 많이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장을 지금부터 살펴봤고요.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Tu vas faire quoi cette année? 넌 올해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하죠. 근접 미래가 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계획을 표현할 때 알레 플러스 동사원형 뭐뭐 할 것이다. 주베 알레 오 시네마. 나는 영화관에 가려고 해. 영화관에 갈 거야. 알레 동사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올 수 있어요. 알레 알레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가려고 한다. 뭐뭐 할 것이다. 근데 뭐뭐 하는 게 뭐예요? 어디를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 알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 있는 알레는 인칭에 맞게 변화를 시켜줘야겠죠. Je vais aller au cinéma. 네, 꽁떼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면 뭐뭐 할 생각이다라고 해서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수 있어요. 꽁떼 동사 원형. 뭐뭐 할 생각이다. 뻥스 동사 원형과 같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꽁떼 동사 원형이 조금 등장을 하는 편입니다. 수능 뭐죠? 그 출제하는 데서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Je compte rester à la maison toute la journée.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를 생각이다. 여기다 꽁떼 들어가는 거 뻥쇠로 써도 됩니다. 이때는. 꽁떼가 뭐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뭐뭐 할 생각이다라고 쓰이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J'aimerais bien faire un voyage cet hiver. 올 겨울에 여행을 정말 하고 싶어요라고 나오죠? 희망 표현하기. aimer, vouloir 동사를 조건법의 형태로 사용한다. 계속 조건법이 조금 많이 나와요. 완곡하게 희망이나 바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J'aimerais vivre à la campagne.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J'aime보다는 조금 더 완곡하고, 좀 이렇게 공손한 어투로 쓴다라고 할수 있어요. Vivre가 살다라는 동사고요. 네, 깡빠니가 시골이라는 의미입니다. Je voudrais un kilo de tomates, s'il vous plaît. 토마토 1kg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 voudrais는 그 상점에서 물건 사기 하는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Je voudrais, 뭐뭐뭐, 저 1kg 주세요. 뭐 사과 뭐두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때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조건법이 조금 많이 나와요. 조건법이 나온다고 해서, 아, 선생님, 이렇게까지 나오면 전 조건법을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수능 특강에 나오는 저 예문 정도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너무 조건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다음 희망 표현하기에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Avoir envie de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souhaiter라는 동사가 있죠. Avoir envie de라고 하는 것은 이제 envie가 어떠한 욕구나 욕망, 뭐 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기를 바라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Avoir envie de 하면 희망하는 표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Elle a envie de 나오죠? Avoir envie de. 그다음에 동사 원형. Faire le tour du monde.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Tour du monde가 세계 일주예요. Tour라는 단어도요, poste라는 단어하고 마찬가지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는요, La Tour Eiffel처럼 탑이고요. 여기처럼 Le Tour가 나오면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일주가 됩니다. Poste는 La, 여성으로 쓰이면 우체국이고요. 르, 포스트로 쓰이면은 어떠한 직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최근에는 수능에서 좀 앞부분, 어휘 부분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요런 거 나오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동그라미 한두 개나 세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요. 근데 이세 개가 다 뜻이 달라요. 두 개나 세 개가. 그러고 또 남성으로도 쓰이고 여성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 요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수에떼 동사 볼까요? 수에떼에 사물이나 동사 원형 다 나올 수가 있고요. 뒤에 아 플러스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기를 기원하다 또는 소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플러스 사람은 간접 목적 보호로 앞으로 등장을 하죠. 이렇게 앞으로 쇽 나갑니다. Je te souhaite un bon anniversaire. 행복한 생활이 아니죠. 행복한 생일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을 두 개를 봤고요.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과 희망, 추측, 확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요. 본문 안에서도 이러한 추측의 표현이나 희망, 계획, 확신의 표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만 있는 거라고 막 이렇게 요것만 딸딸딸딸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볼게요. 계획에서 Qu'est-ce que tu vas faire pendant les vacances? 라고 하죠. 방학 동안에 너는 무엇을 할 거니? 라고 합니다. 이거 의문 대명사 이제 기억나시죠? 앞에가 끄가 나오면 사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가 끄가 나오면 이제 주어가 아니라 직접 목적 보호나 뭐 상황 보호를 쓸수 있다. 속사로 쓸수 있다. Qu'est-ce que tu vas faire? 너 무엇을 할 거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Je vais voyager en Afrique. 아프리카를 여행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거는 근접 미래. 근접 과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근접 과거는 venir de 동사. 그렇죠? 희망을 나타내는 거 보겠습니다. 두 개가 다 조건법의 문장이 되겠어요. Aimerais, voudrais, 그죠? J'aimerais visiter la France. 저는 프랑스를 방문하고 싶어요. 방문하고 싶다. J'aime보다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Je voudrais être journaliste.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 보시면 다 동사 원형이 나오거든요. 에메나, 불루아 동사나 뒤에 동사 원형을 이끄는 준조동사예요. 그래서 에트르도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정오가 지난 거니까, 정오가 지난 그 시간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오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확신을 나타내는 거, 비앙 슈.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물론이지. 네, 주스 certain qu'il va revenir. 그가 다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Je suis certain qu'il va venir. Revenir, 다시 오다. Venir 앞에 이제 흐가 붙어가지고요. 다시 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Mais j'en suis sûr, 틀림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j'en suis 앞에 이 엉은 뒤에 이제 être sûr de가 나오기 때문에 이 de의 이하의 내용을 엉으로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의미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 희망, 추측, 확신은요, 내용을 할 때, 주로 독해를 풀때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독해 지문을 통해서 내용을 골라낼 때 필요한 문장들이니까 여러분들 보고 바로바로 추측이 아니죠. 바로바로 그 문장의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자다가 일어나셔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가 마지막에는 되셔야 돼요. 수능 앞두고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는 도서전을 비롯해가지고요. 프랑스의 독서 문화에 대해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Festival du Livre de Paris라고 해서 파리 도서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4월 10일, 12일, 13일, 2025년이라고 되어 있죠. Grand Pala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스터 문제도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포스터 해가지고요. 이 포스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 해가지고요. 뭐, 일시, 장소, 제목, 그리고 하나는 뭐 다른 거, 뭐 입장료, 이런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고를 수 없는 거, 이렇게 답으로 고르는 거,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스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설명만 읽어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아,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1981년 첫 회를 시작으로 40여 년간 매해 개최되었던 살롱 주 리브르 드 파리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 차례 취소가 됐어요. 2020년과 2021년에. 마침내 2022년 페스티벌 주 리브르 드 파리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옛날에는 살롱 주 리브르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프랑스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는 이 제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살롱 주 리브르로. 그런데 이제 제목, 새로운 이름을 바꿨다고 하니까 아마 이 이름으로 나오게 되면 출제가 저 이름으로 될 거예요. 화려하게 다시 돌아왔대요. 그래서 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뜻하는 살롱 대신에 축제를 뜻하는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는 이 행사가 모두에게 열린 장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좋은 의미네요. 아울러 작가와 독자가 책으로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매해 파리 도서전은 주빈국을 선정해서 그 나라의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이탈리아가, 2024년도에는 쾌베기, 25년에는 모로코가 주빈국으로 초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6년에 주빈국으로 참가한 바가 있다. 당시 전시장에는 여러 장르의 책뿐만 아니라 매대가 이제 만화를 나타내는데요. 벙드 데시네라고 합니다. 한국의 문학과 웹툰 콘텐츠가 소개되었다. 이 행사에는 책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소설과 만화 작가, 그리고 아동도서 작가 등전 세계의 출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름도 새로 바뀌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아는 정보이지만 뭐 어렵진 않고 이름도 새로 바뀌었고 하니까 조금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파리 도서전에 그런 포스터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그렇게까지 간단하게 나오기보다는 문장으로 나와요. 제목은 페스티벌 드 리브르 드 파리이다. 2025년 4월 3일 동안 개최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2일 동안 개최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문장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리의 독서 문화를 보도록 할게요. 파리의 노천서점이라고 해서 부케니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북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이라는 뜻이 있어요.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을 따라서 걷다 보면 길게 이어져 있는 책 갑판대를 볼 수가 있다. 요거는 그 부케니스트는 몇년 전에 수능 특강 교재에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8세기부터 역사를 이어온 북기니스트다. 북기니스트는 헌책 노점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프랑스어로 헌책을 이루는 단어 북강에서 유래가 되었다. 상자에 중고서적 및 고서적 혹은 그림과 엽서 등 다양한 제품을 담아서 파는 곳이다. 상자의 길이와 폭, 높이, 녹색, 색상은 균일하게 제한돼요.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시선이 어지럽지 않아요. 똑같은 그런 그 형태로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 그 상품처럼 되어 있는 그런 문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4회 이상 문을 열어야 되고요. 신간 서적은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북갱이 헌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은 1919년 프랑스의 무형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으나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센강에서 열리게 되면서 정부가 15일간 임시 철거를 통보해서 위기를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여행 프로나 다큐 프로 이런 거 보면요. 요거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서점 운영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고 저항함으로써 올림픽 기간에도 철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요.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것은 단순히 기념품이나 일치 않은 현책을 값싸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흥미로운 관광거리이자 프랑스의 문학과 문화 역사 유산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변에서 책 읽기를 보겠습니다. 리어 알라 플라쉬라고 나오죠.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바캉스 기간 동안에 프랑스의 센 마리팀 데파르트멍에 속한 10여 개 이상의 해변에서는 리어 알라 플라쉬라고 해서 해변에서 책 읽기 캠페인을 열어서 모래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책을 대여해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문화인 것 같네요. 테라스와 의자를 구비해서 휴식과 독서를 또할수 있도록 하고요. 휴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올 법하죠? 7월부터 8월까지 해요. 그 다음에 해변에 책 읽기를 하고요. 책을 무료로 준대요. 뭐 없단 돈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매일 운영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보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게 매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일단 거부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매일 뭐든이라고 무조건 의심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매일 무조건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프랑스 내 생마틴 데파르트멍 행정구역 내 일부 자치 공동체 꼬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보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문화는 최근에 조금 독서에 대한 그런 강조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요. 좀 출제로도 가능성 있지 않나 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2강까지 끝냈고요. 오늘 이제 문의 종류를 들어가면서 이제 의문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의문문을 만드는 원리와 그리고 종류 같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수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뭐든지 잘 해내고 싶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위 MZ세대라고 해서 당차고 당돌할 것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법만 터득하면 사회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회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고객을 직접 만나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건 좀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아요? 아니 근데 빨리 먹어야 하니까 샌드위치가 낫지 않아? 아니 근데 이 길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 이걸 자꾸만 듣잖아요. 그럼 회의가 끝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근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 앞부분마다 아니 근데 라는 걸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지금 이 후배가 내 말을 반박했네? 내 말에 반기를 드네? 그것보단 이게 낫다라는 의견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굳이 앞사람의 의견을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을 직접 만나보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면 데이터로 먼저 조사를 해보고 난 뒤에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거든요. 앞으로는 아니 근데를 빼고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의도와 성과 그리고 더 적극성이 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보고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로봇 청소기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이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로봇 청소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점은 청소기의 흡입력이었고요. 고객 불만족이 가장 높았던 점은 배터리였습니다. 이 결과를 연구개발팀에 보낸 상태이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보고에 속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3개월 동안 사용한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고객은 하루에 한 번씩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300명 중에 80% 이상은 1등으로 뽑은 점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잘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로 고객 300명 중 50% 이상은 배터리의 성능을 더 개발해달라는 의견이 높았고요.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팀과 협업을 끝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6화 원칙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은 어떤지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더 깔끔한 보고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장님이 결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부장님이 좀 바빠 보여서 눈치가 보이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는 단어를 붙여요. 혹시 부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야 격식 있어 보이겠지? 이런 거는 후순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혹시 다름이 아니라 그런 말이 중요하지 않고요. 예절보다는 일이 되는 게 먼저이고요. 부장님한테 자기 일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요. 바쁜 부장님을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장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결재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5분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부장님께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장님이 바빠도 지금 당장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일을 더 잘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충분해요. 상사와의 소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하트를 보낸다든가 또는 유료로 결제한 이모티콘을 막 보내죠.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물결표를 막 쓰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느낌표를 여러 개를 붙이는 분도 있죠. 발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말로 더 표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물결표 제거하고요. 마침표 찍은 다음에 감사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를 도와주신 덕분에 팀장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모두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직원이 나에게 어떤 고마움이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자신이 도와줬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7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공부할 주제는 표저감과 지질구조입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필수 내용 먼저 이번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주요 출제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적암과 지질구조에서는 한 문항 정도, 그리고 간혹 이제 두 문항이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문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퇴적암을 구분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퇴적구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퇴적구조 자료를 해석하거나 이제 문항을 풀 때는 항상 생각할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퇴적물로, 어떠한 퇴적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퇴적 환경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해양 환경, 육상 환경, 연안 환경이 있는데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 구조, 다양한 지질 구조가 이제 다른 문항과 같이 묶어서 이제 한 문항 정도가 기역류 디귿 중에 이제 하나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특히나 이 지질구조를 바탕으로 생성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내용들 우리가 좀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그럼 내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먼저 퇴적암. 자,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퇴적물은 속성작용을 거쳐 퇴적암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아셨죠? 그 속성작용에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는데, 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암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암석은 이제 쇄설성 퇴적암. 그러니까 쇄설성 퇴적물이 쇄설성 퇴적암이 되는 과정은 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모든 퇴적암은 속성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자, 다짐작용의 포인트는 압축.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 퇴적물이 시간이 지나면 중력에서 계속 눌리겠죠.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퇴적물의 밀도가 높아지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다짐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 우리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이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하는데, 다짐작용이 일어나면 공극의 총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셨죠? 공극의 총 부피가 줄어들면서 퇴적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계속 줄어들면서 압축이 된다. 압축. 교결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합. 이 입자와 입자 사이를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작용, 우리가 교결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교결작용이 일어나면 입자와 입자 사이가 붙으면서 실제 암석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적물은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되는데, 이러한 작용이 뚜렷하게 잘 일어나는 그러한 퇴적암이라고 하면 쇄설성 퇴적암이 되는 거고, 이러한 결합을 잘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가 교결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교결물질에는 주로 석회질 물질, 그 다음에 규질 물질, 그 다음에 산화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석회질 물질이라고 하는 건 탄산칼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규질이라고 하는 건 이산화규소, SO2,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작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적암 구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퇴적암은 퇴적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퇴적물의 기원을 가지고 퇴적암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쇄설성 퇴적암이

암석이라고 하는 건그 퇴적물이 암석 부스러기일 때. 부스러기가 쌓여서 암석이 되면 퇴적암이 되면 쇄쇄성 퇴적암이라고 하고, 그 부스러기가 풍화 침식 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지느냐, 화산 분출 과정에서 만들어지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또 세분할 수 있다. 아셨죠? 특히나 부스러기가 풍화 침식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풍화 침식된 입자, 퇴적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여감, 사암, 이암, 셰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모래를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모래의 입자 크기가 16분의 1mm에서 2mm 정도가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1mm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1mm의 입자들, 요 1mm 크기 내외의 입자들이 쌓여 있어? 그러면 사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센티미터 단위로, 센티미터 단위의 크기의 입자들이 주로 쌓여 있어? 여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0.01mm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쌓여 있어? 이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1mm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1mm가 화성암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화산암 같은 경우는 세립질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세립질 조직을 갖고 있는 녀석들은 1mm보다 작은 입자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심성암은 조립질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조립질 조직은 센티미터까지 크기의 입자가 나오거든. 그러면 1mm보다 더큰 입자들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구분할 때도 요 1mm,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를 구분할 때 1mm를 좀 많이 쓴다. 요 기억하시고요. 화산 분출 과정에서 쇄쇄성 퇴적암이 된다. 그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응회암. 응회암이 좀 많이 나오니까. 아셨죠? 요렇게 얘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얘기하면요. 화학적 퇴적암은 물속에 용해되어 있던 이온, 그다음에 분자, 요런 용해된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암석이 되면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화학적 퇴적암은 주로 바다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주로. 아셨죠? 바다에서. 바다에서 얘네들이 용해되어 있다가 침전을 해서 이런 암석들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석회암, 처트, 암염이 있는데, 얘네들을 굳이 좀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암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발 잔류라고 얘기합니다. 증발 잔류. 증발 잔류암. 무슨 얘기냐면, 바닷물을 어디다가 가둬놓고 증발시키면 그 증발되고 남은 염류들이 가라앉아서 자기들이 결합을 해 쌓여서 이런 암염이 만들어진다. 석회암이나 처트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직접 침전해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얘는 증발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구분한다면 이런 차이는 좀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은 생물체의 유해나 골격이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이런 유기적 퇴적암이 되는데, 산호나 유공충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석회암. 방산충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처트나 규주토. 뭐 이렇게. 규질 생명체, 석회질 생물체, 식물체, 석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석회암 있고, 여기에 석회암 있죠? 그러니까 석회암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바닷속에 있었던 산호 껍데기들이 쌓여서 석회암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유기적 퇴적암이지만, 바닷속에 있었던 탄산칼슘이 침전돼서 석회암을 만들었어요? 그럼 화학적 퇴적암. 그럼 하나 더. 유기적 퇴적암의 이 석회암은 주성분이 뭘까요? 주성분 CaCO3지. 주성분은 어차피 CaCO3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는 있다. 아셨죠? 요 정도 해서 우리가 퇴적암의 종류 구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적 구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적 구조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퇴적 환경에 따라 특징적인 퇴적 구조를 형성한다. 퇴적 환경 및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큰 역할을 한다. 주요 퇴적 구조는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이 있는데, 이 얘네들을 우리가 다룰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디서 이러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이러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이 퇴적 구조는 주로 어떠한 퇴적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사층리는 지금 보면 층리가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을 갖고 있죠? 사층리. 점이층리는 입자가 큰 입자부터 작은 입자까지 점이적인 분포라고 있죠? 점이층리.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이 그림은 단면상의 그림이에요. 지층 단면상. 지층을 싹둑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런 구조가 보이는 거고. 연은 물결 무늬가 보이고 있고요. 건열은 지금 뭔가 쩍쩍 갈라져 있는 구조죠? 지금 이 그림은 층리 면상에서 볼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퇴적 구조 중에서 연은과 건열은 층리 면상에서도 구조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층리나 점이층리는 단면상에서만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체크. 아셨죠? 우리가 그리고 퇴적 구조를 공부할 때는 요거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어디서 어떻게 어떤 퇴적물로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사층리부터 얘기해 볼게요. 사층리

사층이라고 하는 건 층리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사층리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래요. 하천에서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다 보면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곳에서 물의 흐름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이 물이 퇴적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곳에서 퇴적물이 쌓여요. 쌓이면 이런 언덕을 만들어내겠지. 그때부터 이 언덕 주변에 퇴적이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의 사층리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이렇게 사층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러한 사층리가 지금 지표에 노출된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윗부분이 보통 풍화 침식을 받아서 이렇게 깎인 상태.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 얘를 잘 보면 여기는 기울기가 급하고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하죠. 급한 쪽이 위쪽이야, 상. 완만한 쪽이 아래쪽이야. 급한 쪽이 위, 완만한 쪽이 하. 그래서 요 기울기대로 상하 판단이 되는 거고, 마치 미끄럼틀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앉혀준다라고 하면,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퇴적물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퇴적물을 운반시키는 물이나 어떤 공기, 바람의 이동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는 거지. 여기선 이쪽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 이렇게 공급. 이렇게 공급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사층리를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주로 하천 바닥에서 잘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사막 같은 경우에서도 바람이 퇴적물을 운반하다가, 모래 같은 걸 운반하다가, 바람의 흐름이 느려지면 거기서 이 모래가 쌓이면서 이런 언덕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사막 같은 곳에서도 이런 사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상하 판단은 이렇게 할수 있다. 아셨죠? 어디서 어떻게 얘기했죠? 주로 어떠한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느냐? 사층리 같은 경우는 주로 모래 또는 모래보다 조금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삼으로 이러한 층이 잘 구성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점유층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대륙붕이고요. 대륙붕에 이러한 다양한 종류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들이 물과 함께 운반돼 떨어져. 지진이나 해저 산사태 이런 거에 의해서 떨어지면 그 과정에서 큰 입자가 먼저 가라앉고 작은 입자가 천천히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속도의 차이, 침강 속도의 차이가 발생해서 이러한 점유적인 구조의 층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층리를 우리가 점유층리라고 합니다. 주로 대륙붕 주변에 있었던 퇴적물들이 해저 산사태 등에 의해서 쌓일 때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물과 어떤 다양한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운반되는 흐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저탁류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저에서 저탁류,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과 퇴적 입자들과 물이 같이 하나의 흐름으로 가다가 보면 무거운 녀석이 먼저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러한 점유층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탁류가 있으면 이러한 점유층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고요. 육지 같은 경우도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발생해. 그럼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운반이 되겠지. 그러다가 꽤나 깊은 호수로 쑥 들어가면 호수가 꽤나 깊기 때문에 수심이 깊기 때문에 무거운 거는 빨리 가라앉고 가벼운 건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꽤나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이러한 점유층리가 잘 만들어진다. 아셨죠? 어디서 어떻게 얘기했고요? 어떠한 퇴적 입자들로 이루어졌냐면 다양한 퇴적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이렇게 점유층리 얘기했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층리는 단면상에서 기울어져 있는 거, 점유층리, 단면상에서 이런 점유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를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하면, 얘를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줄무늬 구조만 보이겠지. 이 줄무늬 구조만을 보고 여기에 사층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야. 즉,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층리 면을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된다. 점유층리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입자가 분포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층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밑에 과연 무거운 입자가 있을까? 그래서 점유층리가 있을까?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층리나 점유층리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층리면을 봤을 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사층리, 점유층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연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은. 연은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모래바닥이고, 모래바닥이고, 그 위에 물 입자에, 파도에서 물 입자에 운동이 있다고 칠게요. 물 입자에 이렇게 운동이 있다 보면, 이물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퇴적물이 같이 움직임을 하거든. 그러면 퇴적물이 많은 이 땅바닥, 이 해저 바닥을 보면, 퇴적물이 이물 입자에서 같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해요. 퇴적물과 물 입자가 같이 왕복 운동을 한다고. 그러다 보면 왕복 운동을 하다가, 여기 있는 물 입자와 여기 있는 물 입자가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물 입자의 흐름이 약해지겠지? 흐름이

깨지면 걔가 가지고 있었던 퇴적물 입자를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쌓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로 뾰족인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긴다고. 얘를 연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해 바다에 물이 쭉쫙 빠져 있는 상태, 간조 상태에 쭉 빠져 있는 상태의 바다의 바닥을 보면 쪼글쪼글한 이런 구조들을 볼수 있다는 거지. 그런 구조를 우리가 연은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연은은 주로 물 밑인데 얕은 물 밑. 왜냐하면 파도의 영향을 받는 물 밑이기 때문에 얕은 물 밑에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바람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은이 만들어진다. 연은이라고 하는 건 위로 뾰족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는 위에서 내려다 봐도 그런 쪼글쪼글한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구분이 가능하다. 즉 단면상에서도 구분이 가능하고 위에 내려서 봐도 구분이 가능하다. 아셨죠? 주로 어떠한 퇴적 입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주로 역시나 모래 또는 모래보다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셨죠? 자, 건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논 바닥이 말라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좋은데 주로 점토질이에요. 얘는 점토질. 점토나 뭐 진흙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점토나 진흙은 그 퇴적 입자와 입자 사이에 아주 가는 미세 공극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 미세 공극 안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건조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수분이 쭉 빠져나갑니다. 말라버리는 느낌이에요. 수분이 쭉 빠져나가면서 얘가 말라버리면서 쪼글쪼글쪼글쪼글 이러한 틈 구조를 만들어요. 수분이 말라버리면서 쪼글쪼글해진다고. 그러면서 이러한 틈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쐐기 모양의 틈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쐐기 모양의 틈 구조를 건열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열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 환경에서 얘가 건조한 환경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얘가 가지고 있었던 수분이 날아가면서 쪼글쪼글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건열 구조는 위에서 내려다 봐도 땅바닥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얘는 구분이 가능해. 물론 단면상에서 봐도 이러한 쐐기 모양의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고. 아셨죠? 그래서 건열 같은 경우 어디서 이런 건조한 환경이 놓이는 환경에서 잘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다? 점토 이런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여기 한 가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트는요 여기다 해볼게요. 위로 뾰족이죠. 그 다음에 건열은요 단면상에서 보면 아래로 뾰족이죠. 근데 내가 어느 지역을 갔더니 지층 단면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 절벽에. 근데 거기에 만약에 연은이 아래로 뾰족이 돼 있어. 아래로 뾰족. 건열이 위로 뾰족이 되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정상적인 상태의 연은, 정상적인 상태의 건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뒤집힌 상태의 연은과 건열이 보인다? 지층이 뒤집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퇴적 구조들은 사층리, 점유층리, 연은, 건열, 이러한 퇴적 구조들은 기본적으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잘 활용이 된다. 아셨죠?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주요 퇴적 구조의 형성 과정과 퇴적 입자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럼 퇴적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퇴적 환경은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고, 우리는 그냥 약간 지식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퇴적 환경 중에서 제일 그래도 우리가 많이 다루는 건 해양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퇴적암, 지구 표면상에 있는 퇴적암의 가장 많은 양은 이 해양 환경에서 퇴적이 진행이 된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에 퇴적암이 나온다라고 하면 해양 환경에서 퇴적암이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지구의 표면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의 규모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다가 아니라 육지라고 한다면 육지는 공기가 있죠. 바람이 있죠.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풍화 침식이 잘 일어나. 그러니까 퇴적이 진행되기 이전에 풍화 침식에서 깎이는 작용이 좀더잘 일어나서 물 밑에서 잘 퇴적이 진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바닷물은 굉장히 많으니까 면적도 넓고 그래서 퇴적이 많이 진행된다라고 볼수 있지. 자, 해양 환경은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이 있습니다. 자,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파도 이렇게.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 아셨죠? 육지 퇴적물들이 여기서 파도에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파도에 실려서 많이 쌓이는 곳은 이제 대륙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대륙 사면을 통해서 대륙대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점위층리. 심해저 평원에서 많이 퇴적이 진행되는 경우는 우리 해령 축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퇴적물들이 쌓인다라고 하면 이 심해저 평원에 많이 쌓인다. 이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육상 환경은 선상지, 하천, 호수, 사막, 빙하 이런 것이 있다. 요 정도만. 연안 환경은 육상 환경과 해양의 중간 지대예요. 그러니까 파도와 하천의 작용을 같이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됩니다. 바다와 하천의 작용을 같이 받고 있는 곳이라고 봐도 되고요. 함각주, 조간대, 해빙, 사주, 석호 이런 것이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좀볼 것은 대륙대, 대륙사면, 대륙붕, 심해저 여기는 이제 해양 환경에 속하는 거고요. 해양 환경. 그 다음에 선상지, 하천, 사막, 호수, 빙하 여기는 다 육상 환경에 속하는 거고 육상 환경. 여기 삼각주 해빙이 이제 연안 환경에 속하는 거고 요 정도 구분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를 더 공부한다라고 하면 볼게요. 호수라고 하면 아 점위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건열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연흔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거. 비가 많이 와서 주변에 있는 퇴적물들이 아주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들이 호수에, 깊은 호수에 확 들어간다고 하면 점위층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나중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돼서 말라버리는 과정에서 건열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사막 같은 경우는 사층리가 발달할 수 있구나. 됐죠?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보면 삼각주, 해빙은 연안 환경에 속해 있죠? 삼각주라고 하면 사층리가 형성될 수 있구나. 해빙이라고 하면 연흔이 생성될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륙대 점위층리가 형성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다. 점위층리가 호수와 대륙대에서만 만들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여기서 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퇴적 환경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퇴적 암지형 또는 주로 퇴적암 지대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반도의 주요 퇴적 지형, 퇴적암 지형 또는 퇴적암 지대. 자, 고생대 해성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 해성층이라고 하는 건 해양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이렇게. 고생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퇴적층이 분포하기 때문에 고생대 바다 생명체의 화석, 삼면충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고생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석회암.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요. 석회암은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 바닷속에 있는 탄산칼슘이 침전이 돼서 그 안에서 석회암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암은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냥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생대의 퇴적층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중생대 퇴적층은 모두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진 퇴적층이다.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진 퇴적층을 육성층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러면 육상 환경에서 어떻게 퇴적이 진행될 수 있지? 주로 호수에서. 호수나 하천 이런 데에서 퇴적이 진행이 된다. 그러한 퇴적층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아셨죠? 그래서 전라북도 부안, 전라북도 진안, 경상남도 고성, 경기도 화성 이런 곳이 다 중생대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층이 잘 발견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곳에서는 중생대 육지에서 번성한 생물의 화석도 잘 발견이 돼요. 그게 누구냐면 공룡이 되겠지. 공룡.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신생대 같은 경우는 신생대 퇴적암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쇄설성 퇴적암도 많이 발견이 되고 바다에서 퇴적된 거, 육지에서 퇴적된 것도 잘 많이 발견이 되긴 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신생대 퇴적암에서 좀 특이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화산재가 퇴적된 지형들이 많이 또 발견이 된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한경면 수월봉 여기서는 화산재가 퇴적된 화산재가 퇴적되면 이제 음양해라고 부릅니다. 쇄설성 퇴적암이에요. 얘가 잘 발견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대 해양 환경에서 퇴적된 지형이 잘 발견되는 곳, 중생대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지형이 잘 발견되는 곳, 신생대 화산 활동 분출에 의한 쇄설물 그 층이 잘 발견되는 곳,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퇴적 구조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지질 구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분동을 받아 변형된 구조. 사실 지층이나 암석이 이루고 있는 구조 자체를 우리가 다 지질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지질 구조는 다 지각 분동을 받아서 형성되어 있는 구조들을 다루겠다. 아셨죠? 교육 과정상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질 구조로 습곡, 단층, 전립, 부정압, 관익과 포획,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각 변동과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고,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곳은 어디예요? 판의 경계니까 판의 경계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면 연결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질 구조를 공부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이러한 지질 구조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알수 있는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습곡 얘기하겠습니다. 습곡이라고 하는 건 암석이 또는 뭐 지층이, 암석이나 지층 좋아요. 비교적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 휘어진 지질 구조. 그러니까 암석이나 지층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었는데 온도가 꽤나 높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았더니 휘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한다. 아셨죠?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이어야 돼. 온도가 낮은 곳이면 이 땅에 있는 지층이나 암석이 단단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힘을 받으면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온도가 높은 곳이라고 하면 약간 물렁하기 때문에 힘을 받으면 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습곡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습곡 구조상 위로 불룩한 부분을 우리가 배사, 아래로 움푹 꺼져 있는 부분을 향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습곡 축 기준으로 대칭, 습곡 축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얘기하는데, 배사 부근에 있는 습곡 축을 배사축, 향사 부근에 있는 습곡 축을 향사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이거죠. 고도가 일정한 지역에서 배사축으로 갈수록 지층의 연령이 많아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 밑에 있는 지층이 오래된 지층이고요. 위에 있는 지층이 최근에 쌓인 겁니다. 똑같은 깊이에서 배사축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밑에 있는 지층이 보이지. 그러니까 오래된 녀석이 보이지. 똑같은 깊이에서 향사축으로 가면 갈수록 위에 있는 지층이 보이지. 즉, 위에 있는 지층은 젊은 지층. 배사축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지층, 나이가 많은 암석이 보이고, 향사축으로 갈수록 나이가 젊은 지층, 나이가 젊은 암석이 보인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습곡 구조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층의 상대 연령을 할때 이걸 또 많이 다루거든요. 아셨죠? 요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습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곡의 종류. 정습곡, 경사습곡, 횡하습곡이 있어요. 습곡축을 가지고 보는데, 습곡축이 수평면에 대하여 수직이면 정습곡. 습곡축이 수평면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으면 수직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으면 이제 경사습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이면 정습곡. 얘가 수평면에 거의 나란하게 습곡축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횡하습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횡하습곡을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여기를 조금 크게 볼게요. 여기 크게 보면, 보세요. 얘가 1이고, 얘가 2. 얘가 오래된 녀석, 얘가 젊은 녀석이야. 오래된 녀석이고, 젊은 녀석인데, 요 부분만 우리가 뚝 띄어서 봅니다. 요 부분만. 여기만 뚝 띄어서 보면, 뚝 띄어서 볼게요. 지금 1이 위에 있고, 2가 밑에 있어. 1이 오래된 거고, 2가 최근 건데, 요 부분만 뚝 띄어서 보면, 1이 위에 있고, 2가 밑에 있다고. 즉, 최근 게 밑에 있다고. 최근 게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만 볼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층의 순서를 해석을 할때 왜곡이 되겠지. 그죠? 즉, 여기는 지금 역전된 상태. 이런 역전된 상태가 이 횡하습곡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 횡하습곡이 있음을 가지고 판단한 상태에서 실제 어떻게 지층이 쌓였는지를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횡하습곡은 역전이 된 지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습곡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단층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층. 단층이라고 하는 건 비교적 온도가 낮은 지표 부근에서 거기서 힘을 받아서 깨진 면을 경계로 상대적으로 이 덩어리들이, 지층이나 암석의 이 덩어리들이 이동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단층이라고 한다. 아까 습곡은 온도가 높은, 비교적 깊은 곳이었죠. 거기서는 힘을 받으면 암석이나 지층이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휘어질 수가 있는데, 단층은 온도가 낮은 지표 부근이야. 여기서 힘을 받으면 부서진다고. 단단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부서진 상태로

이 덩어리가 부서진 면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단층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떠한 암석이나 지층 덩어리가 있었어요. 힘을 딱 받았더니 쩍 하고 깨져버렸어. 깨진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깨진 면, 요 균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리라고 불러요. 전리. 전리는 이동을 하지 않은 거야. 그냥 깨져 있는 상태야. 균열이라는 상태라고. 그런데 이렇게 깨진 상태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상대적인 이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단층이라고 부른다고요. 단층은 이동이 있어야 돼.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 그대로 가져가 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잘려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잘려 있는 요 선. 단면상에선 선으로 나오겠죠? 그걸 단층선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단층면이 되겠지. 여기에 얘를 미끄럼틀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다 사람을 앉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사람이 이 단층면 위에 앉아있겠지. 사람이 앉아있는 요 단층면 위에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반이라고 불러요. 상반. 그러니까 얘가 상반이 되는 거야. 단층면 위에 놓여있고. 얘는 하반. 아래에 놓여있으면 하반. 아셨죠? 상반, 하반. 사람이 위에, 이 미끄럼틀 위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즉, 여기서 사람을 앉히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미끄럼틀면 위에. 그럼 이쪽 덩어리가 상반, 이쪽 덩어리가 하반이 된다고. 아셨죠? 요 상반과 하반의 상대 운동에 따라서 우리는 역단층과 정단층을 구분하게 된다.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얘가 지금 잘려있는 절단면이에요. 절단면. 얘가 단층면이 되는 거고, 단층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앉혀볼게요. 그럼 이쪽이 상반이 되는 거고, 그 밑에가 하반이 되겠지.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상반이 내려앉아 있는 거야.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온 거야. 내려온다는 얘기는 옆에서 잡아당겨야 돼. 옆에서 잡아당겨줘야지 얘가 내려오겠지. 그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장력이라고 불러요. 장력에 의해서 상반이 상대적으로 하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려오면 그러한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사람을 미끄럼틀에 앉히면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간 거라고. 올라가려면 옆에서 밀어야 돼요. 옆에서 밀어야지 얘가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미는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횡압력이라고 부른다고. 횡압력에 의해서 상반이 상대적으로 하반 위로 밀려 올라가면 우리가 이런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본다고. 아셨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장력, 지구상에서, 지구 표면에서 이렇게 어떠한 곳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 잡아당기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 이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주로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발산 경계에서 이러한 장력이 잘 만들어지고 정단층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어느 지역에서 지구 표면에서 어떠한 곳에서 이렇게 서로 미는 힘, 이렇게 미는 힘이 잘 작용을 하고 이거에서 이런 단층이 잘 만들어질까? 밀려면 모여야 되잖아. 서로 모이는 곳에서 미는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그죠?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 수렴 경계가 되겠지. 수렴 경계에서는 이러한 횡압력이 잘 작용을 하게 되고 역단층이 잘 만들어진다. 물론 수렴 경계에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지층이 이러한 미는 힘을 받으면 습곡이 잘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수렴 경계에서 습곡도 잘 만들어지잖아. 됐죠? 그 다음에 주향이동 단층은 뭐냐면 상반과 하반이 서로 상대적인 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긋나는 운동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한 단층을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부르는 거고, 주향이동 단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변환 단층이 있죠. 이 변환 단층이 주향이동 단층의 가장 대표적. 그래서 변환 단층이 문제로 나온다. 그럼 우린 무조건 아, 거기는 보존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 분필 주기에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여기 요 선이 단층 선이 되는 거야. 이걸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단층면이 되겠지. 이러한 상태로 암석 이 지층이 깨져버렸어요. 균열이 생겼어. 균열이 된 상태로 이 면을 기준으로 요 녀석이 상반이에요. 미끄럼틀에 위에 서 있으니까. 상반. 상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역단층이 되는 거야.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아셨죠? 상반이 내려가요? 그러면 정단층이 되는 거야. 아셨죠? 역단층 횡압력, 정단층 장력, 역단층 횡압력, 정단층 장력. 이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옆으로 간다면, 즉 이런 상태에서 옆으로만 이동한다면, 옆으로만 이동한다면 이런 상태는 주향 이동 단층이 되지. 우리가 주향 이동 단층을 간혹 헷갈려 하는 게 이렇게 단층 변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위 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이것도 주향 이동 단층, 변환 단층이 만들어진다고. 아셨죠? 보존형 경계에서. 아셨죠? 요것까지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라고, 이제 집에서.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 먹다가, 손 운동을 하고 싶어. 손 운동을 하고 싶어. 역단층. 정단층. 역전. 역정. 역정.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고. 아셨죠? 그러면 안 까먹을 거예요.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단층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험에 사실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 전리와 이제 부정함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이 전리는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뭐랑 같이 연결시켜 나오냐면, 화성암 지형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주상전리, 판상전리가 많이 나온다. 자, 전리라고 하는 건 암석에 생긴 틈이나 균열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떠한 암석이나 지층이 있고, 힘을 받아서 깨져버렸어. 깨져서 균열이 생겼어? 그럼 이걸 전리라고 한다고. 이런 상태로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상대적인 운동을 했어? 그럼 단층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전리는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구과학 1 교육과정상 제일 많이 다루는 건 뭐냐면, 화성암이랑 관련시켜서 주상전리와 판상전리를 많이 다룬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상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그마나 용암이 식을 때 급속도로 냉각 수축을 하면서 기둥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주상전리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할때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화산이 있고요. 마그마가 나왔어. 마그마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흘러내렸어요. 그럼 이 마그마가 흘러내린 상태에서 땅 속에 있을 때는 천천히 식지만 바깥에 나오면 빨리 식는다고요. 빨리 식으면 이 마그마를 이루고 있는 어떠한 부분의 이 중심, 핵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빠르게 냉각 수축을 하면서 기둥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마그마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바다가 있다고 칠게요. 바다가 있으면 바다와 만나는 곳부터 급격하게 냉각 수축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기둥 모양의 일종의 그런 어떤 기둥 모양의 암석 덩어리들이 벽을 이루면서 주상전리가 만들어지겠지. 여기 주상전리가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약간 벽을 이루면서 주상전리가 만들어지겠지. 냉각 수축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주상전리고, 주상전리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화산암이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주상전리가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 이 지역은 용암 분출이 있었구나. 화산 활동이 있었구나. 화산암 지형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판상전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땅 속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졌어요.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미 식어버렸어. 식어서 굳어졌어. 굳어져서 얘는 지금 심성암이 된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땅 위에 있는 퇴적물이나 지층이나 암석이 누르고 있는 힘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태. 이 힘에 저항하고 있는 힘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였는데, 요 위에 있는 지층들이 제거되고 났더니, 또는 이 지역이 솟아오르고 났더니, 얘가 위에서 누르는 힘은 사라져버렸어요. 누르는 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아까 저항하는 힘이 있었거든. 그 힘에 의해서 얘가 팽창하듯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판상 형태의 이러한 암석의 균열 구조를 만들어내준 거지. 이러한 균열 구조를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갔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산 봉우리에 엄청나게 거대한 돌 봉우리가 있고, 그돌 봉우리가 이렇게 층층층 깨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럼 얘는 침성암이 지금 지표에 노출돼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줬구나. 판상전리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아, 얘는 적어도 땅 속에 있었던 녀석이 융기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 이 전리는 특별히 주상전리와 판상전리가 화성암과 연결시켜서 많이 나온다. 아셨죠? 주로 심성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많이 발견되냐면 주로 화강암. 주상전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현무암이 많이 발견이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리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암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암도 참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단독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얘가 좀 나오는 경우는 누구랑 같이 연결시켜 나오냐면, 상대 연령, 지구의 역사에서 지층 단면을 해석을 할때 상대 연령과 관련해서 부정암이 좀 많이 나온다. 같이. 자, 부정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된 후 다시 퇴적이 일어나면 지층 사이에 퇴적 시간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러한 상하 지층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어떠한 지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형이 있고 물이 이렇게 있어.

퇴적이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자, 다시 오겠습니다. A 쌓이고 B 쌓이고 C 쌓이고 D 쌓였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순차적으로 쌓이면 그냥 퇴적층이 순차적으로 쌓이면서 이들의 관계는 정합이 계속 유지가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쌓였던 녀석이 어떠한 힘의 영향에 의해서 얘가 그대로 쑥 솟아 올라 버렸어. 쑥 솟아 올라와서 물 위로 올라와 버렸네. 물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깎여 버린다고. 물 위로 올라오면 우리는 풍화 침식을 받는다고 본다고. 물 위로 올라오는 걸 융기라고 설명한다고. 아셨죠? 그물 위로 올라오면 깎여 버린다. 깎이고 나서 얘가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면 다시 새로운 퇴적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갑니다. 원래 쌓였던 것 위에 새로운 땅이 쌓이게, 새로운 퇴적층이 쌓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얘와 얘의 시간의 차이인 부정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부정합 관계를 만들어주는 부정합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부정합 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층까지 쌓이고 나서 혹은 그 위에 지층이 하나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걔가 물 위로 올라와서 풍화 침식을 받았어. 풍화 침식을 받은 다음에 남은 잔류물이 여기 남아있어요. 그 남은 잔류물을 기저여감이라고 합니다. 크게 남은 채로 다시 가라앉았어. 가라앉으면 새로운 퇴적층이 쌓이겠지. 그 새로운 퇴적층과 기존의 퇴적층 사이에 생기는 퇴적 시간의 불연속적인 면을 우리가 부정한 면이라고 해. 이렇게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고 존재한다라고 하면 얘와 얘 사이는 부정합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둘 사이의 관계는 정합의 관계. 얘와 얘 사이의 관계는 부정합의 관계. 얘와 얘 사이의 관계는 다시 정합의 관계가 되겠지. 아셨죠? 다시 갑니다. 이쪽으로. 그 얘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위로 올라왔어? 깎였어. 다시 내려왔어. 그러면 순차적으로 쌓였다가 깎였으니까 부정한 면. 다시 순차적으로 쌓여서 순차적 쌓임, 부정한 면, 순차적 쌓임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생겨요. 그러면 그러한 구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위와 아래의 지층의 경사가 나란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평행부정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쌓인 다음에 지각변동을 받았어요. 큰 지각변동. 횡압력이 가해진 지각변동. 그럼 이 지층이 어떻게 되겠어요? 휘어지겠지. 습곡이 만들어지겠지. 습곡이 만들어지면서 물 위로 올라왔어. 융기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깎였어. 그리고 나서 다시 가라앉은 다음에 새로운 지층이 쌓였어. 그러면 이러한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경사부정합 같은 경우는 습곡 같은 경우, 습곡 같은 게 만들어진 후 융기해서 깎인 다음에 부정하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새로운 퇴적층이 쌓이면 이러한 경사부정합의 관계가 된다는 거지. 위층,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층의 경사와 아래층의 경사가 다른 거예요. 보통 습곡 같은 이런 지각변동을, 큰 지각변동을 받을 때 이런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아셨죠? 우리가 지층이 그대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가라앉은 이러한 수직적인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수직적인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류 운동이라고 해요. 조류 운동. 조류 운동이 일어나면 주로 평행부정합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고 습곡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얘가 위로 올라와서 깎여요. 그 다음에 가라앉아서 새로운 지층이 쌓였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조산 운동이라 한다고 해. 조산 운동이 일어나면 습곡 산맥 산을 만들어내는 운동, 습곡 산맥 산을 만들어내는 운동, 조산 운동. 조산 운동이 일어나면 이런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난정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층이 쌓인 다음에 여기에 마그마가 관입을 해버렸어. 마그마가 관입을 한 상태. 마그마가 관입을 한 상태로 지층이 쌓여 있다가 요 지역이 그대로 위로 올라왔어. 위로 올라와서 깎였네? 깎이고 나서 다시 밑으로 들어갔어. 새로운 지층이 쌓였어. 그러면 부정한 면 밑에 이렇게 심성함이 걸려 있고요. 심성함 옆에 이 마그마에 의해서 변성을 받아서 만들어진 변성함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부정한 면 밑에 이렇게 심성함이 걸려 있으면 그러한 부정합 관계를 우리가 난정합이라고 얘기한다. 아셨죠? 부정합의 종류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계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합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관입과 포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그마가 기존 암석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을 관입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마그마가 식었어요. 그러한 암석을 우리가 이제 관입암이라고 한다. 자, 다시 갑니다. 여기서 지층이 쌓여 있었죠? 쌓인 다음에 이 안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졌어.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 지층을 다 뚫고 여기에 지금 마그마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관입암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얘는 지층을 관입한 거고 관입한 상태에서 식어서 암석이 됩니다. 관입암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이 지층들보다 또는 이 암석들보다 이 마그마가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거. 즉, 이 마그마의

사이에서 생긴 관이맘이 주변에 있는 암석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 이런 걸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가야 돼. 아셨죠? 이 마그마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보세요. 기존에 지금 여기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고, D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기존에 있었던 이 A 암석의 조각이, A 암석의 조각이 녹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이러한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획암이라고 불러요. 포획암. 즉, 관이맘 안에는 포획암이 존재할 수가 있다. 또는 이 마그마가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약에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마그마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럼 마그마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암석을 뜯어서 이 마그마 속에 같이 운반시킬 수가 있어. 녹지 않은 채로. 그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한다고. 됐죠? 포획암.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마그마 속으로 유입돼서 그대로 남은 거야. 그럼 이 포획암을 생각해 보면 포획암은 마그마보다도 그 이전에 있었던 녀석이니까 포획암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포획암을 포획한 요 관이맘보다 더 포획암이 더 오래됐다. 얘는 더 오래됐다. 선후 관계. 포획암은 관입한 암석보다 더 오래전에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요 선후 관계를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선후 관계를 나중에 지층의 상대 연령을 할 때, 암석의 상대 연령을 할때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보시면 얘가 지금 관이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에 A 암석이 있었어. 그럼 A가 있었고 마그마가 만들어졌고 마그마가 이 A를 뚫고 지금 온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얘가 식어서 암석이 된 거. 그래서 얘가 관이맘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관이맘 안에는 어딘가에는 A의 조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포획암이 되겠지. 전체적인 건 관이맘이지만 그 안에 A의 조각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얘는 포획암이 되겠지. 그럼 선후 관계를 따지면 A보다 관이맘이 더 최근 거. 관이맘보다 포획암이 더 과거 거. 그쵸?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 즉, 전체적으로 여기가 관이맘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관이맘이라고 하면, 관이맘 안에는 기존에 이 마그마가 만들어질 당시 그 주변의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서 이 안으로 들어온 게 있을 수가 있다고. 녹지 않고 남은 거.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관이맘이라고 하고. 그러면 순서상 누가 더 오래된 거예요? B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고. B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 관이맘이 만들어진 거지. 순서상. 맞죠? 얘가 더 최근 거.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녀석보다,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녀석보다 최근 거. 포획암은 그 주변에 있는 암석보다 더 과거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관입과 포획까지 해서 여러 가지 지질구조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러한 지질구조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그리 드물어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전 문항으로 앞에 이제 나오겠지. 주로 얘네들이 나오는 것은 지구의 역사, 지층의 상대 연령을 얘기할 때 기역류는 디귿 중에 하나를 분포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온다. 선후관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퇴적암과 지질구조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문항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교재 8강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기간 표현 등등 불규칙 동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습 다 해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에서 배워야 되는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간 표현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봤었던 의무 표현, 혹은 뭐 필요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규칙 동사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볼베르 동사와 베니르 동사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전치사 하나 더 정리합니다. 빠라라는 전치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간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죠. 교재를 보시면.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일단 예바르 동사를 활용한 기간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바르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기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고 또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 등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한국말 뜻은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기간이니까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 자, 일단 적용된 대화문 짧은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게아세사키, 자, 아셀 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여기서 뭐 해? 라고 물었더니 트라바호 아키, 나 여기서 일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데스테 꽌도? 자, 데스테가 무슨 뜻이었죠? 이거 from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라고 물었더니 데스테 아브릴. 자, 월 어휘가 나왔네요. 우리가 교재 7강에서 정리 한번 했었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셨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기간 표현을 하는 거죠. Llevo 3 meses trabajando en esta empresa.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바르 동사 뒤에 지금 기간 나와 있고 현재 분사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된 거예요? 3 meses니까 3개월 됐어. 뭐한 지? 일한 지. En esta empresa. Empresa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한 지 3개월 됐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바르 동사 기간 현재 분사 문 봤고요. 자, 나왔으니까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아브릴 4월이었어요. 우리 12개의 월다 정리하셨죠? 자, 그럼 저랑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말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은 에네로, 2월 페브레로, 3월 마르소, 4월 아브릴, 5월 마요, 6월 뭐죠? 후니오. 그다음에 7월 훌리오, 8월 아고스토, 9월 셉티엠브레, 10월 옥토브레, 11월 노비엠브레, 12월 디셈브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월 어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나온 김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일 어휘도 정리했었죠. Lunes, martes, miércoles. Jueves, viernes, sábado, domingo. 자, 이게 월화수목금토일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세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아세께. 그래서 아세 뒤에 기간이 나오고 께가 나와서 이것도 역시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란 뜻입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Quieres un café? 자, 카페는 커피를 얘기하는 거죠. 커피 원하니? 뭐 커피 마실래? 라고 얘기를 묻는 거죠. 그랬더니 No, gracias. 라고 했어요. No, thank you예요. 사양하는 거죠. 고맙지만 괜찮아. Hace 4 años que no bebo café.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ace que. 그래서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4 años. 4년 됐어. 뭐뭐 한지? No bebo café. 커피를 안 마신 지 4년 됐어. 그래서 역시 기간 표현하고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기간 표현이에요. 1번, 2번. 요거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Desde hace 그리고 이제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뜻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전부터란 뜻이에요. 우리가 데스테가 from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 전부터란 뜻이 되는 겁니다. A가 vives por aquí? 이 근처에 살아? 라고 물었더니 C, desde hace un año 라고 해요. 몇년 전부터? un año니까 1년 전부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sde hace 기간이 활용된 구문.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많이 보죠. 누란떼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영어의 듀어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대화문을 한번 보면은 Qué vas a hacer durante las vacaciones?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르 아 동사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였고요. 그러니까 Qué vas a hacer? 하면은 너뭐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근데 언제 동안에? vacaciones니까 방학이겠네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너뭐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Voy a visitar a mi abuela 라고 했어요. 자, 역시 뭐뭐 할 거야. 자, visitar 하면 방문하다 라는 뜻이죠. 누구를 방문할 거예요? Mi abuela, 우리 할머니 방문할 거예요. 누구누구를 할때 전치사 아 쓰는 거 아시죠? 우리 할머니를 방문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urante가 뭐뭐 동안에로 쓰이는구나. 자, 요걸 아시고요. 밑에 이제 꼬표가 하나 있잖아요. 요것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자, mientras도 뭐뭐 동안에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다른 거는 뒤에 이제 절이 옵니다. 그러면 절이라는 거는 뭐예요? 일단 mientras처럼 뭐뭐 동안에라고 쓰이고 절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durante와 mientras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Voy a hacer la tarea mientras estás en el dentista 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거 hacer la tarea 이거 무슨 뜻이었죠? 숙제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숙제할 거야. 자, mientras 나왔죠? 자, 뭐뭐 동안에 숙제할 거냐면 Estás en el dentista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왜? 스페인어는 주어를 생략을 많이 하죠. 동사로서도 충분히 알수 있어서.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었던 주어는 tú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치과에 있는 동안에 나는 숙제를 할 거야 가 됩니다. 그래서 mientras 뒤에는 절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르다라는 걸 비교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고요. 하나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셀라 다레 하면 숙제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또 많이 나오는 숙제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맞아요. Hacer los deberes입니다. 자, 이것도 숙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은요, 대, 아. 그리고, desde la 혹은 las, hasta la 혹은 hasta las.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두 개가 뜻이 같아요. 뭐냐면, 영어의 from to예요.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뜻을 갖는데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아는 정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desde hasta는 정관사를 동반합니다. 그게 이제 차이예요. 뜻은 같습니다. 뭐뭐부터 뭐뭐까지. 그래서 이제 적용된 문장과 대화문을 보시면, La tienda abre de 9 a 6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야? tienda, 가게죠? 가게는 엽니다. 대, 아. From to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엽니다. 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엔 대화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abes a qué hora tenemos que enviarle el ensayo al profesor? 라고 물었어요. ¿Sabes? 자, 너 알아? ¿A qué hora? 몇 시에 tenemos que 동사원형. 우리 잠시 후에 이제 의무 표현 배울 텐데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몇 시에 enviar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ensayo는 이제 기본 어휘는 아닌데 에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선생님한테 몇 시에 보내야 하는 줄 알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podemos enviárselo hasta las 10 de la noche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적 대명사가 쭉 나오는데 계속
일단은 그냥 이제 뒤에서 자세히 배우고요. 그에게 그것을 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로는 엔사요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에게 에세이를 보낼 수 있어. 몇 시까지? 밤 10시까지 보낼 수 있어.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대화문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좀 전에 얘기했었던 네스테 아스타 구문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국말이 어색하더라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는 그에게 그것을 보낼 수 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라는 표현으로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Neste las 8초를 넣으시면 되죠. Neste las 8, hasta las 10 de la noche 하면은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그에게 그것을 보낼 수 있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대안은 from to의 뜻을 갖지만 정관사 없이 데스 데 아스다는 마찬가지로 뜻은 같지만 정관사를 동반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인데요. dentro de 시간입니다. 저 요거는 이제 앞전에 한번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dentro de를 어디서 처음 봤었냐면 장소 전치사구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죠. 공간 표현에서는 이 dentro de가 무슨 뜻으로 쓰였었어요? 뭐뭐 안에란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 표현에서는 이거는 뭐뭐 후에란 뜻을 가져요. 나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dentro de una hora sale el avión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una hora니까 한 시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르시면 해석하기 편하겠죠? 한 시간 후에가 됩니다. 그죠? 한 시간 후에 뭐래요? sale el avión. avión은 비행기란 뜻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출발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스페인어가 도치가 되게 많은 언어인데, 도치는 보통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바로 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레라 미온이 나왔길래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a es hora de 동사원형 혹은 뭐 es hora de 동사원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을 갖냐면 이제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는 이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s hora de 동사원형 뭐뭐 할 시간이다. Ya es hora de 동사원형 이제 뭐뭐 할 시간이다 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예문 보겠습니다. Es hora de prepararse 하면 뭐예요? 준비할 시간이다 라는 뜻. Ya es hora de salir 그러면 이제 나갈 시간이다. 자, 이제 잘 시간이다. Ya es hora de dormir. 자, 이제 공부할 시간이다. Ya es hora de estudiar.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도 할수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간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요 일곱 가지의 기간 표현은 정말 많이 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구문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꼭 복습하시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의무 혹은 필요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의무 표현도 사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이제 의무 표현이라고 하면은 한국말로는 뭐뭐 해야만 한다가 의무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나뉘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세 가지의 표현을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 차이점이 살짝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각각 설명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 거 떼내르게 동사원형 구문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보시면 tienes que comerte la ensalada 라고 했어요. 그래서 tienes que니까 tú가 주어인 거지요. 그래서 너는 뭐뭐 해야 한다, 먹어야 한다, 모를 샐러드를 먹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서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느리게 동사 원형 앞에 no가 붙어졌어요. 그죠? 부정문이 된 거죠? no DNS게 동사 원형이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의 뜻을 갖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no tienes que preguntar 합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가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deber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debes comer frutas y verduras todos los días라고 했어요. 자, todos los días 하면은 이거는 매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는 역시 do가 주어죠. 너는 뭘 해야 되냐면 매일 과일과 야채를 먹어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정문입니다. No debemos pasar 하면은 우리는 지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pasar 동사도 사실 굉장히 뜻이 많은 동사입니다. 뭐 지나가다, 들어가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나중에 뒷강에서 pasar 동사도 역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의무 표현은 봤고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todos los días가 아까 매일이란 뜻이었잖아요. 하나 참고 표시하시고 todo el día 하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odo el día 하면은 요거는 하루 종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I께 동사 원형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Hay que dormir bien para tener buena salud. 이라고 했어요. Salud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잘 자야 한다라는 뜻이죠. 뭐를 위해서 잘 자야 되냐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잘 자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부정문이에요. 지금 이제 no가 붙었죠? No hay que llegar tarde a clase. 여기서 clase는 수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 늦게 도착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의무 표현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여기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자, 요거를 요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떼네르께 동사 원형, 데베로 동사 원형, 그리고 아이께 동사 원형 이렇게 좀 나눠 보면요, 뭐가 차이냐면 떼네르께 동사 원형이나 데베로 동사 원형은 지금 보시다시피 특정 주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예문에서는요, 너가 주어가 됐고 또 우리가 주어가 됐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주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께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어가 아니라 일반 주어입니다. 비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누구한테 누가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기 위해선 잘 자야 한다. 이 비인칭, 일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업에 늦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이가 그렇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 필요 표현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동사, 오늘의 동사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는 불규칙 동사 두 개만 말을 했었는데, 규칙 동사 하나도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데베르 동사가 있는데, 요건 이제 규칙 변화해서 아까 학습 목표에 넣지 않았고요. 보시면 네보 네베스 데베, 네베모스 데베이스 데벤 해서 규칙 변화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일단 데베르 동사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Debes hacer todos los deberes antes de cenar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좀 전에 봤었던 데베르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 표현이었죠. 그래서 너뭐 해야 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실 거예요. 물론 todos가 들어가 있지만 hacer los

레베레스하면 이거 무슨 뜻이었죠? 이거는 숙제하다란 뜻이었습니다. 아셀라 따레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이 데베르가 명사로도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명사죠? 그래서 명사로서는 뭐 의무, 숙제라는 뜻을 갖습니다. 너는 모든 숙제를 다 해야 돼. 자, 안테스데. 이거 무슨 뜻이었죠?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보모 전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기 전에 너는 모든 숙제를 끝내야 돼가 되고요. 복습을 열심히 하셨으면 이것도 기억을 하실 텐데, 자, 뭐뭐 전에는 안테스데였는데 반대, 뭐뭐 후에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일전에 설명했을 땐 반대 상황이었는데요. 뭐뭐 후에가 나와서 뭐뭐 전에는 이겁니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자, 복습을 하셨을 테니 묻겠습니다. 그럼 뭐뭐 후에 어떻게 표현해요? 스페인어로는? 맞아요. Después de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뭐 후에란 뜻입니다. 자, 요거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문장으로 갈까요? Bruno me debe 50 euros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데베르 동사거든요. 데베르 동사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냐? 빚지다 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브루노는 나에게 빚을 진 거예요. 얼마를 빚졌다고요? 50 euros, 50유로 빚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데베르는 명사로 의무, 뭐 숙제란 뜻도 갖고 있고 또 빚지다란 뜻도 있구나, 동사로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대화문 두 개인데요. 아직 데베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A가 Es muy tarde. Y mi hija no ha llegado a casa todavía. 라고 했어요. 아우, 매우 늦었는데 내 딸이 아 예가도, 자,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형입니다. 집에 또다비야,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어 라고 이제 A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No te preocupes, 해서 걱정 마 라는 뜻이죠. 걱정 마. Debe de haber mucho tráfico 라고 해서, 자, 요거는 요 구문입니다. 데베르데 동사원이요. 자, 이건 무슨 뜻을 가냐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혹은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추측을 나타냅니다. 차가 엄청 막히나 봐. 그래서 추측을 나타낼 때, 데베르데 동사 원형을 쓴다, 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or qué hace tanto calor? 라고 했어요. 그러면 ¿Por qué? 왜? 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덥지?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비가 se debe al cambio climático 라고 하죠. cambio climático 하면은 기후 변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요걸, 이거는 뭐냐면 deberse 아 해서 요거는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이야.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은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아, 이거 딴또 말고 무초 써도 돼요? 라고 물을 텐데, 됩니다. 예. ¿Por qué hace mucho calor? 하셔도 되고요. 아, ¿Por qué hace tanto calor? 하실 수 있으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베니르 동사 볼게요. 드디어 이제 불규칙 동사로 왔습니다. 베니르 동사. 자, 어간 에가 이에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변화형 읽어보면은 vengo bienes bienes, venimos venis bienen 하고 변화하지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다란 뜻을 갖습니다. 베니르 동사는 기본적으로 오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mi prima viene a la fiesta라고 했어요. prima 하면 사촌이죠. 뿌리마니까 여자 사촌이 되겠네요. 내 사촌이 파티에 온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오다란 뜻을 갖는구나를 아시고, 자, 두 번째 대화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A qué hora nos vemos? A qué hora? 몇 시에? 라는 뜻이죠. 우리 몇 시에 만나? 라고 물어보니 Me viene bien sobre las 8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까요? 여기서 베니르 동사는

여기서는 뭐 적합하다, 뭐 적당하다, 뭐 어울리다 이런 뜻으로도 베니르 동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는 언제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Sobre las ocho. 소불에 또 나왔네요. 8시쯤이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에서 뭐뭐 경에 소불에 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하여튼 정리하셔야 되는 것은 베니르 동사는 오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고 또 적합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또 한번 해봐야죠. 자, 소브레가 뭐뭐 경에란 뜻이었죠. 시간 표현에서 뭐뭐 경에. 자, 소브레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이게 여섯 개가 있거든요. 뭐뭐 경애라는 표현이. 그래서 소브레가 하나 나왔으면 다섯 개가 여기서 쭉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죠? 맞아요. cerca de. 그리고 alrededor de. 자, 그거 아세요? 요 소브레, cerca de, alrededor de는 전부 다 우리가 장소 전치사구에서 봤었던 것들입니다. 그쵸? 예, 네, 그렇고요. 자, 그 외에 뭐가 있었냐면 아, 에소, 네가 있었고, 또, 꼬모, 아가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동사, 볼베르 동사로 가겠습니다. 자, 이 볼베르 동사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요것도 이제 불규칙 동사인데 어간 오가 보의 오가 우회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변화형을 읽어보면 무엘보 무엘베스 무엘베 몰베모스 몰베이스 무엘벤 하고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 볼베르 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돌아가다, 뭐 돌아오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예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e verano vuelvo a Portugal 이라고 했습니다. Este verano. 우리가 아직 계절 어휘는 정리하지 않았는데요. Verano는 여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Este verano 하면은 이번 여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나는 vuelvo니까 나는 어디에 돌아가냐면 포르투갈, 포르투갈로 돌아간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볼베르 아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vuelvo a leer este libro 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네, 요거는 볼베르 아 동사 원형 구문을 아셔야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뭐 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este libro, 이 책이죠? 이 책을 다시 읽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deber, venir, 그리고 volver 동사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열심히 하셨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문화가 뭐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스페인의 음악과 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할그 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걸 보시면 뭘 설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뭐 구두, 이 빨간 치마, 기타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이건 플라멩코를 소개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멩코를 단순히 춤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멩코의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춤이 있고 또 연주, 기타 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플라멩코의 3대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노래를 깐떼라고 하고요. 그리고 춤은 바일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는 이제 또깨라고 하죠. 이게 이제 플라멩코의 3대 요소입니다. 플라멩코는 이제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집시들의 문화다라고

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한 집시 문화는 아니고요. 여러 민족들의 어떤 음악과 이런 춤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탄생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플라멩코는 뭐냐라고 했을 때 플라멩코는 인간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뭐 기쁨, 슬픔, 사랑 뭐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약간 좀 한이 조금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서와 조금 맞는 게 있고요. 춤 같은 경우는 발레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레는 이제 하늘로 깡총깡총 이렇게 좀 오르잖아요. 통통통 이렇게 하신다면 이제 플라멩코의 춤 같은 경우는 발구르기가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짚는 춤이라고, 하늘을 땅을 짚는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낌은 발레와 춤은 좀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파소도블레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파소도블레는 두 배의 걸음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템포가 되게 빠른 그런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통 춤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남녀가 쌍을 이뤄서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투우사, 그리고 여자는 망토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플라멩코와 또 파소도블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진으로 가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방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르다나, 지금 이 사진은 카탈루냐의 전통춤인 사르다나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르다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손을 다 잡고 있고 원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강강술래랑 비슷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광장이나 좀 이렇게 트인 공간, 뭐 대성당 앞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남녀노소가 원을 그리면서 추는 춤, 이 카탈루냐의 전통춤인 사르다나가 있고요. 자, 사진으로는 준비가 안 됐지만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춤인 세비아나스도 있습니다. 세비아나스 같은 경우는 뭐 플라멩코적인 요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우엘바까지 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도시들입니다. 뭐 4월의 축제 있잖아요. 4월의 세비야의 4월의 축제 이런 데서 이제 전통 복장을 하고 이 춤을 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춤들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기타가 이렇게 덩그러니 그려져 있는데 제가 그 기타가 아니라 이제 인물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부분에서는요. 안드레스 세고비아와 프란시스코 따레가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사진이고요. 자, 이 사람은 클래식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해석의 창시자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세고비아 덕분에 기타가 독자적으로 콘서트가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프란시스코 타레가인데요. 이제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 타레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타 연주법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거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남겼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분들의 이 곡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디알로고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자, 클라라와 마테오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클라라가 먼저 묻습니다. ¿A qué hora terminaste de trabajar? 묻지요. 자, terminar 하면 끝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이 몇 시에 끝나? 라고 물어봤더니 termino sobre las 6 de la tarde 라고 했어요. 몇 시에 끝난대요? 오후 6시 경에 끝나. 자, 구체적인 시간 de la tarde. 그랬더니 클라라가 la cena es a las 7 en punto 라고 했어요. 엠뿐또, 이 정각이란 뜻이죠. 저녁 식사는 7시 정각이야. Debes llegar antes de las 7. 자, antes de, 뭐뭐 전에. 자, 그리고 의무 표현 나와 있습니다. 7시 전에 도착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마테오가 por supuesto, 물론이지. Llevas una semana

지엔도메 에소라고 하죠. 자, 요거 기간 표현 나왔네요. 예바르 동사, 그리고 이제 현재 분사 나왔습니다. 그거를 나에게 말한 지 일주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클라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Te lo vuelvo a decir 하죠. 자, volver a 동사 원형 구문입니다. 무슨 뜻이었죠? 다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죠. 너에게 그것을 다시 말하는 거야. Porque 왜냐하면 siempre llegas tarde. 너 항상 늦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테오가 뭐라고 하냐면 Siento lo de la última vez 라고 하죠. 자, 로데 이제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로데 명사 하면은 뭐뭐의 일 정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마지막 번 일은 미안해. 그러니까 지난번 일은 미안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Esta vez 하면은 이 vez가 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No voy a llegar tarde. 늦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마테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클라라가 Eso espero. 그러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테오가 Compro un pastel para el postre. 보스텔의 후식이에요. 그래서 후식으로 파스텔, 케이크죠. 케이크 사갈까? 라고 이제 마테오가 물어보니까 그래, el de queso de la panadería de frente, en frente de tu oficina está delicioso. 라고 해요. 자, 이거 조금 긴데, queso는 이제 치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치즈케이크이 돼요. el de queso. 근데 어디 치즈케이크냐면 panadería 하면은 요거는 빵집을 얘기하는 거죠. 빵집. 근데 어디 있는 빵집이냐면 엔프렌테 네투 오피시나니까 너희 사무실 맞은편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사무실 맞은편에 빵집의 치즈케이크가 에스타 델리시오소 맛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Pues lo compro y voy para allá라고 하죠. 아, 그러면 그거를 사서 거기로 갈게라고 얘기를 해요. 고마워, 정말 친절하구나, 천만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대화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데리아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오는 건데요. 우리가 에리아가 붙어가지고 장소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두가게 하면은 사파테리아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꽃집 플로레리아. 또 문방구 파펠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미용실을 뭐라고 해요? 벨루케리아. 다 이렇게 에리아가 지금 붙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과일 가게. 프루테리아. 라고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정육점은? 요거는 까르니세리아라고 에리아. 역시 붙었죠. 그리고 추로 파는 가게는 추레리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리아가 붙어서 장소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대화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보기로 한게 전치사 빠라를 한번 정리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뭐 대도 정리했었고 아도 정리했었고 여러 개의 전치사 정리했는데요. 오늘은 또 빠라입니다. 자, 빠라의 용법 일단은 대표되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것을 적용한 문장들입니다. 각각 무슨 용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Voy al gimnasio para perder peso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빠라는 뭘까요? Gimnasio는 체육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체육관에 간다가 돼요. 나는 체육관에 간다. 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Perder peso. 살을 빼기 위해서 체육관에 간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빠라는 목적의 빠랍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as flores son para mi madre 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엔 꽃이죠. 자, 꽃은 나의 엄마를 위한 거다가 돼요. 여기서 para는. 그렇다면 para의 용법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대상을 나타내는 para가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Dónde puedo tomar el autobús para Sol?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para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ónde puedo?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죠. 내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tomar. tomar은 교통수단 표현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뭐뭐를 타다 라는 표현을 할때 우리가 tomar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어디서 탈수 있습니까? 가 돼요. 근데 무슨 버스냐면은 para sol. 그러니까 솔 방향을 얘기해요. 솔 방향 버스는 제가 어디서 탈수 있나요? 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para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와 더불어 이 또마르 동사가 교통수단 타다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교통수단 표현을 따로 정의를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일단은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쪽에서 조금 봤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Este trabajo es para mañana. 라고 했어요. 그러면 este trabajo. trabajo는 여기서 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은 여기서 mañana는 무슨 뜻일까요? 내일이란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내일까지이다가 돼서 여기서 para는 뭐예요? 시한을 나타내는 para가 되겠습니다. 이거 몇번본것 같아요, 앞에서. 자, 다섯 번째 para mí. Esta ensalada está demasiado salada. 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para mí. 나에게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이제 용법으로 정리를 한다면 의견을 표현할 때쓸수 있겠죠. 의견 표현 시 para mí. 나에게는으로 해석을 하시고 Esta ensalada. 이 샐러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Demasiado salada. 자, salado salada 하면은 이거는 짠이란 뜻이거든요. 네, 데마시아도가 앞에 붙었으니까 지나치게 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데마시아도 나중에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어휘를 가지는 어휘들을 또 한번 쭉 정리를 할 텐데요. 여기서 데마시아도는 부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이기 때문에 형태 변화 없이 뒤에는 형용사 살라다를 꾸며주고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전치사 빠라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큰 수들을 한번 볼 거예요. 천일 이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천까지 봤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천일 이상의 숫자들, 큰 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건 이제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천은 밀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밀은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천도 dos mil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숫자는 기본적으로 나열이지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 사이에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사이에는 접속사 2가 쓰인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00만은 un millón이라고 한다. 예,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 cien 왜 cien인지 자기보다 큰수 앞에니까 cien. 그래서 요거는 10만 cien mil 하면 10만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n mi universidad,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는 más de 뭐뭐가 넘는 이란 뜻입니다. 1500명이 되겠네요. 1500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계신다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거는 1200이네요. 근데 숫자 앞에 uno으니까 약 이란 뜻이죠. 약1200 그루의 나무가 있대요. 산에는 약1200 그루의 나무가 있다. 됐고요. 자, 대형 보시면 너 행복해 보인다.
왜냐면 우리 아빠가 또 까르 동사 여기서는 당첨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만 유로에 당첨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래. 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들어간 표현들, 문장, 대화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뭐 소수점, 뭐 분수 이런 표현들이어가지고 이것도 조금 교재에 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소수점 표현인데요. En este restaurante 하니까 이 식당에는 이란 뜻이죠. 이 식당에서는 una botella de agua 물한 병이 얼마라는 거예요? Un euro con cincuenta. 이거는 이제 1.50유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콤마 있죠? 이 콤마를 스페인어에서 온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거는 분수 표현들인데요. 분수 표현은 이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자주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장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 amigo se bebió tres cuartas partes de mi bebida.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내 친구가 마셔버린 거예요. Bebida 하면 음료란 뜻이거든요. 내 음료에 tres cuartas partes니까 몇이겠어요? 4분의 3이 되겠죠? 4분의 3을 마셔버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과 표현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말풍선 2개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남자가 사과를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여자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perdón, disculpa 혹은 disculpe, lo siento mucho 이거 전부 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사과 표현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은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뭐 está bien, no importa 뭐 괜찮나요 뭐 이런 뜻이고 no pasa nada 그러면 이것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고 no hay problema 혹은 no hay ningún problema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할수 있고 no es para tanto 하면은 아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과 표현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할수 있지만 또 이런 표현들도 각각이 또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건 아시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교재 8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재 9강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 내셔서 복습하시고요. 다음 교재 9강은 날씨 표현입니다. 시간 내셔서 그것도 예습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이 다음 시간은 농업기계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항들이 한 몇 년 전부터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기계 문제에서 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한 문제? 네. 안 나오진 않고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문항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기계, 농기계를 잘 안 다뤄보는, 그러니까 다뤄보지 않는 과가 굉장히 많죠. 그래, 농업계 계열이라도 농기계과, 예, 이쪽 친구들 말고는 아마 좀 드물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는 나오고 있으나, 네,

기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업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엔진 자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휘발유를 주로 사용하고 불꽃 점화 기관인 가솔린 기관.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죠. 압축 착화 기관.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는데 불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불꽃 점화 기관은 연료를 휘발유, 등유, LPG 등을 사용하고요. 압축 착화 기관은 경유, 중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짧게 하나씩 넘어가죠. 불꽃 점화 기관은 휘발유, 그리고 압축 착화 기관은 경유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윤활유 보면 여기 S하고 C가 있어요. 불꽃 점화, 불꽃이 스파크죠, 스파크. 그래서 S 계열. 압축, 컴프레스, C 계열. 아시겠죠? 점화 방식이 스파크, 불꽃체, 불꽃을 빵하고 튀어져서 폭발을 해요. 압축 착화 기관은 고온, 고압으로 온도를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다 연료를 분사시켜서 자연 발화, 착화, 자연 착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압축 온도는 불꽃 점화 같은 경우는 200에서 250에서 350도. 그리고 압축 착화 기간은 500에서 650도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불꽃으로 빵하고 튀겨 주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는 착화를 시켜야 되니까 발화, 자연 발화를 시켜야 되니까 온도를 많이 올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압축을 훨씬 더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했을 때도 디젤 기관이 훨씬 더 많이 압축을 줬으니까 폭발력도 훨씬 더 세요. 폭발력이 세니까 뭐가 세요? 기계의 힘이 셉니다. 자, 불꽃 점화 기관, 가솔린 기관은 소형이고 경량이에요. 진동이 좋고 회전이 정숙하고 고속 운전 성능이 좋습니다. 그에 비해서 폭발력이 센 디젤 기관은 일단 연료 취급이 용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솔린보다는 경유가 불이 붙어도 좀덜 붙어요. 덜 붙어. 가솔린은 영하 10도에서도 불을 갖다 대면 붙어요. 디젤 기관은 영하 10도에서 불 갖다 대면 불 꺼져요. 그러니까 연료 취급이 쉽고 대형 엔진에 적합해요. 힘이 좋으니까. 열 효율이 높고 고장이 적고, 고장이 적은 건 불꽃 정화 기관에 비해서 들어가는 게 적어. 그리고 저속에서 회전력이 큽니다. 단점은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연료가 비싸요. 비싸요. 근데 이게 연료가 비싸다는 게 항상 맞진 않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보니까 경유가 잠깐 더 비쌀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맞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휘발유가 좀 비싸다. 연료 취급이 어렵죠.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전기 장치에 대한 고장이 많아요. 얘는 점화 자체를 착화하기 때문에 그 고장이 좀 적은데 얘는 전기 장치가 따로 있어서 고장이 많고 대형 엔진 해봐야 힘이 부족해서 제작이 좀 곤란합니다. 그에 비해서 빵빵 세게 터지니까 소음과 진동이 크고 마력당 중량이 크고 과부하 운전 시 매연 그러니까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고 겨울철에 자연 발화를 시켜야 되니까 시동이 좀 곤란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됩니다. 자, 냉각 방식. 훨씬 더 폭발력이 좋은 디젤 기관이 온도가 훨씬 높아져요. 엔진이 훨씬 더 많이 뜨고. 그러니까 꼭 물로 식혀야 되고. 그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는 작은 엔진 경우는 공냉식, 그냥 바람으로도 식힐 수 있습니다. 주요 부품으로는 점화 플러그, 배전기, 기화기 등이 있고요. 압축 착화 기관에는 연소 분사 펌프, 그리고 연료 분사 노즐, 에어 플러그 등이 있습니다. 적용 농기계는 가솔린은 좀 작아요. 농기계가 애치기, 갈리기, 동력 살 분무기 등 작은 게 많고요. 디젤 기관은 힘이 좀 세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농용 중장비 같은 것들. 자, 장기 보관 방법.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식적이네요. 오래 안 쓰니까 배터리 마이너스 등자 뽑아놔요. 배터리 등자 분리해놔. 안 움직이게끔 바퀴에다 고인목 브레이크 고정 위치하고 작동부나 베어링 부분 한번 보고 들어오면 닫고 부족하면 더 넣고 많이 부족하면 갈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한 번씩 나와요.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오래 보관할 때 빼놔야 됩니다. 근데 언제 오래 보관하냐면 농업은
일이 없을 때가 있죠.

겨울로 보면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에 농기계를 잘 사용을 안할때 보통 한석달 이렇게 그냥 우리 창고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얘기예요.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다 빼요. 그리고 보관. 디젤 기관은 연료를 꽉 채웁니다. 꽉. 이유는 온도가 내려가면 어는 점이 낮아져서 공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막 영하 20도 정도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응결을 해서 그게 기름통에 쌓일 수가 있어. 그게 한 방울, 두 방울이 한 달, 두 달, 석달 쌓이다 보면 꽤 되겠죠. 근데 물이 무거워요? 기름이 무거워요? 물이 무겁죠. 그럼 물이 가라앉게 되고 나중에 시동을 걸었을 때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먼저 들어가. 그래서 디젤 기관은 연료통에 연료를 꽉 채우고 가솔린 기관은 연료통을 비워냅니다. 요거. 자, 점화 플러그예요. 이건 어디에 들어간다? 가솔린 기관에 들어간다. 강력한 전류가 흐르면 여기 간격에서 우리 전기 하면 어떻게 불꽃 나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불꽃이 빵 나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기화기예요. 기화기. 뭔가 말이 많아서 좀 어려 보이는데 쉽게 쉽게 가겠습니다. 자, 플러트실 있죠? 플러트실은 여길 얘기해요. 여기. 여기가 플러트실인데 여기는 뭐냐? 기름이 항상 일정하게 채워져 있어. 일정하게. 연료통에서부터 이렇게 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름이 올라가서 혼합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면서 연료 가면서 혼합기. 혼합기는 연료와 공기가 섞인 게 혼합기죠. 자, 벤트리. 벤트리는 이 속에 있는데 용적이 넓은 데에서 이제 좁은 데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피가 좁아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속에 속에서 움직이는 유속, 기름의 유속이 빨라져요. 그러면서 진공 상태를 만들면서, 진공 상태? 그렇죠. 진공 상태를 만들면서 연료하고 공기가 같이 흡입되면서 혼합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 혼합기를 만들어주는 데가 벤트리고, 밸브가 두 개가 나와. 스로틀하고 초크. 스로틀은 이 혼합기의 양을 조절해줘요. 혼합기의 양이 많으면 힘이 세진 거고, 빵빵빵빵빵. 초크 밸브는 여기에서 공기의 양을 조절을 해줘요. 공기의 양을. 공기의 양을. 그러니까 초크 밸브를 닫아버리면 혼합기 자체가 연료가 많아지는 거고, 초크 밸브를 확 열어버리면 혼합기 자체에 공기가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폭발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농업기계 분류. 농업기계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몇 가지 불려요. 일단 농업 동력기계. 농업에 필요한 작업기에 동력을 주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같은 것들, 로터리를 달 수가 있고 쟁기를 달 수가 있죠. 이런 걸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농업 동력기계입니다. 농작업기계, 실제로 농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콤바인, 실제로 가서 베죠. 그리고 뭐 이양기, 실제로 가서 뭐를 꼽고, 농작업기계. 농산가공기계, 수확 후에 뭐 건조를 하거나 선별을 하거나 분쇄를 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들. 농업용 중장비, 누가 봐도 중장비. 포크레인, 로더,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중장비는 농업용 중장비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장비입니다. 자, 농업 동력 기계 보면 일단 전동기, 농용기관 전동기 있어요. 전동기는 뭐냐면 모터 생각 없습니다. 모터. 모터.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는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이 따로 있어. 이건 모터야.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죠. 소형 작업기의 동력원입니다. 양수기, 스프링클러, 현미기, 정미기. 양수기에 시동을 건다.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쵸? 이건 모터를 사용하는 거. 이제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는 얘네들은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같아요. 쟁기하고, 로터리하고, 배토하고, 뭐 트레일러도 있고, 하는 일은 같습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 크기가 달라. 크기가. 힘이 달라. 힘이. 관리기 다음에 경운기가 좀더큰 힘, 트랙터가 더큰 힘. 트랙터라는 건 뭔가 끌고 다니는 걸 트랙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가 다 똑같은 트랙터야. 근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작은 힘이 필요한 때 쓰는 게 관리기. 조금 더큰 힘인 경운기. 그다음에 더큰 힘인 트랙터. 그래서 관리기까지는 보통 가솔린 기관을 많이 씁니다.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고 경운기 트랙터는 보통 디젤 기관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농작업기계 보죠.
경운정지용. 경운정지는 뭐냐면 땅을 갈아엎거나 토양을 잘게 쪼개거나 할때 쓰는 거. 토양의 절삭, 이동, 반전, 쟁기, 플라워, 로터리, 해로 등이 여기 들어가요. 운반용, 짐 싣고 다녀요. 어디다가? 트레일러에다가. 시비용, 비료를 뿌려요. 액비, 퇴비, 뭐 비료 섞여 살포기 여기들하고. 파종, 씨앗을 파종해요. 씨앗을 파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 지팡이, 뭐 옥수수 파종 이런 게 있습니다. 이식용, 모를 갖다 심어, 이양기 같은 것들, 이식.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고, 이식은 모를 심는 거예요, 모를. 관계용은 물, 양수기, 살수기, 물. 방제용은 농약 뿌리는 거죠, 농약. 수확용은 뭐 콤바인 같이 이렇게 농산물 수확할 때 쓰는 것들. 축산용은 축산에 사용되는 무슨, 그러니까 그 풀을 벤다거나 목초 같은 거 수확하고 넣을 때 쓰는 기계들입니다. 자, 축산용 기계 보면 목초를 벨때 쓰는 모어, 그리고 건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목초를 한 번씩 눌러주는 컨디셔너. 우리 그 집에서도 샴푸하고 나서 다는 아니겠지만 에어 컨디셔너 쓰는 친구들 있죠. 어떻게 그거 쓰면 부드러워지죠. 그것처럼 목초를 좀 압세해서, 그러니까 눌러서 부드럽게 만드는 에어 컨디셔너. 그 다음에 뒤집어 주는 거, 테더 뒤집어서 널게끔. 그 다음에 모아요, 레이크. 농기구 중에 레이크 있죠, 레이크 모으는 거, 레이크. 그 다음에 묶어, 뭘로? 베일러로. 베일러로. 자, 하베스트는 옥수수 수확하는 기계입니다. 옥수수 알이 아니고 옥수수 자체를 조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수확하는 기계가 하베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농산 가공 기계. 수확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건조, 말리는 거죠. 도전기, 쌀, 보리 같은 거 껍질을 벗기거나 아니면 그걸 한번 깎아내거나. 뭐 정맥이 정맥기도 있고. 선별기, 무언가를 선별이 내는 거죠. 비중이나 마찰이나 아니면 빛이나 아니면 자외선, 자력 이런 걸로. 뭐 자력은 뭐냐면 혹시 안에 쇠붙이 같은 거 들어갔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거 뽑아내기 위해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공기계에서 제과기, 제빵기, 제명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농업용 중장비. 농업용 중장비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장비예요. 그 중장비를 밭을 만든다거나 수로를 만든다거나 객토를 한다거나 환토를 한다거나 이럴 때 농업에 사용된다 그래서 농업용 중장비로 붙여놓은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장비가 다 똑같은 중장비입니다. 자, 도저. 밀어보내고 흙 고르는 거. 굴착기, 흙 굴착, 흙 씻기, 고르기 등을 하고. 지게차, 화물 운반, 로더, 흙 굴착, 적재 등의 역할을 하죠. 자, 다음은 연료입니다. 연료. 연료가 지금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지금 우리 연계규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두 개만. 등유 필요 없고, 가솔린하고 경유, 요거 두 개만 잡고 갑시다. 자, 가솔린 기관. 불꽃 기관에 많이 사용하고, 경유는 압축 착화 기관에 많이 사용하죠. 자, 일단 비중을 보면, 둘다 물보다 가벼워요. 그렇죠? 근데 보면 어느 게더 가벼워요? 가솔린이 더 가벼워. 인하점 볼게요. 갖다가 불꽃을 댔을 때 불이 붙는 거. 가솔린은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왜 온도가 다르냐면 가솔린도 업체마다 인하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건요 안에 다 있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15도에서 불을 갖다 대면 가솔린은 불이 붙어요. 마이너스 15도에서. 그런데 경유는 40도 이상 돼야지 불이 붙어요. 40도 이상. 그러니까 경유통에 불이 붙은 걸 그냥 10도 정도 된다. 지금 0도 정도, 한 1도, 2도 정도 된다. 그냥 갖다 놓으면 꺼져요, 불이. 자, 발화점. 발화는 자연 발화라고 생각합시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혼자 불꽃이 있는 게 가솔린은 300에서 500도야. 근데 경유 봐요. 200에서 300도. 불꽃을 갖다 댔을 때는 불이 늦게 붙는데 온도가 높았을 때는 불이 더 빨리 붙어요. 자, 가솔린 엔진 연료로 사용이 되고요. 기화성이 좋아, 휘발성이 좋아, 가만 놔둬도 날아가.
인하점이 낮아요. 증발이 쉽고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불꽃 점화 기간에 사용하고요. 경유, 고속 디젤 기관 연료에 적합합니다. 농업용 디젤 기관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압축 착화 기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인화점, 발화점. 인화점은 불꽃에 의해서 불이 붙는 온도, 발화점은 불이,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서 스스로 불을 내는 온도. 자, 다음 배기가스, 배기가스. 붕붕붕 가다 보면 배기가스. 근데 요즘에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와서 지금 배기가스는 전기 자동차가 아니에요. 엔진이 있는 것만.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흰색 배기가스가 나올 때가 있고 검정색 배기가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흰색은 엔진 오일이 같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엔진에서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가 벌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엔진 오일이 올라와서 연소실에서 같이 엔진 오일이 탔을 때 흰색 연기가 나와요. 검정색 연기는 들어갔던 혼합기의 연료가 다 타야 되는데 다 타지 못해. 다 타지 못해. 불완전 연소됐을 때 검정색 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에서는 흰색 연기가 나올 확률이 많고 뭐 오르막길 같은 데서 갑자기 누군가 웅웅웅 간다. 이럴 때는 검은색 매연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다음 윤활유. 굉장히 뭔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거 일단 엔진 오일, 기어 오일, 그리스, 유압유 요거 한번 나눠 봅시다. 엔진 오일은 엔진 자체에 들어가는 오일이에요. 엔진 자체. 피스톤이 올라가고 크랭크축이 돌면서 거기를 윤활해 주는 게 엔진 오일. 기어 오일은 우리 변속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기어가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 기어 돌아가는 걸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가기 위해서 쓰이는 게 기어 오일이야. 그리스는 고체형 오일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기에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로더 같은 거에 이렇게 그 발을 지게차 이렇게 발을 올린다는데 이럴 때 금속이 닿는 부분에 써요. 되게 찐덕찐덕해요. 유압유는 압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압력을. 그래서 그 포크레인 붐 움직일 때 보면 흰색 같은 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붐이 그좀 늘어, 좀, 그러니까 반듯하게 됐다가 접혔다가 이런 역할을 하죠. 그 압력을 전해주는 그런 오일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일단 요것도 S하고 C 정도 있다. S는 뭐겠어요? 스파크니까 가솔린 기관. C는 컴프레스? 그 디젤 기관 요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이 정도만 아시죠? 그러니까 엔진 오일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정도만 어디에 사용하는지 엔진에 사용하고 기어에 사용하고 그리스는 그 접합에서 움직이는데 유압유는 압력을 전달한다 이 정도만 요것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나올 이것까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 윤활유의 기능이에요. 일단 윤활작용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죠. 윤활작용으로 되고 윤활작용이니까 부드럽게 가는 거죠. 윤활유가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면 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소리도 발생해. 그렇죠? 그리고 금속과 금속이 그러니까 깎여. 그런 거에 작용하니까 첫 번째는 마찰면에 유광을 만들어서 마찰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냉각 마찰하는 면에 발생하는 열을 흡수를 해요. 밀봉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엔진에서 보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아니,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실린더도 금속이야. 피스톤도 금속이야.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깎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걸 깎이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 사이를 또 메워주는 게 뭘로 메워주냐? 윤활유로 메워줍니다. 밀봉, 그리고 방청작용. 금속 표면에 유막을 만들어서 공기 수분과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녹을 방지하고 청정작용, 마찰하는 면에 금속 분말이나 연소 탄화물을 또 세척을 하고, 응력 분산, 접촉면에 발생하는 압력을 분산해 주는 거, 소음 방지. 여기 쇠하고 쇠가 부딪히는데 윤활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시끄럽죠. 끼끼끼끼. 근데 윤활유 있으면 그 소음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제 관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계 기술에서 크게

이제 농기계가 뭐가 나올 거냐면 관리가 나올 것이고, 이제 18강으로 가면은 경운기, 그리고 트랙터, 콤바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문제 정도가 세팅이 되면 조금 아까 나왔던 뭐 겨울에 어떻게 보관하느냐, 요 정도 이제 겨울에 어떻게 보관하고 디젤 엔진하고 가솔린 엔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정도 문제 한 문제와 관리기,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이제 운전, 사용 방법에 대한 거한 문제.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사용 방법 플러스 안전사고에 관련된 문항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관리기. 관리기는 경운기와 관리기, 트랙터는 얼추 비슷해요. 그런데 관리기하고 경운기는 거기서도 더 비슷합니다. 자, 관리기는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본적 있죠? 경운기랑 비슷하게 생겼어. 경운기랑. 근데 관리기는 조금 더 작습니다. 조금 더 작고 가벼워요. 자, 관리기 특징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벼워서 보행형 관리기와 승용 관리기로 분류됩니다. 비닐하우스 안이나 또는 과수원 같이 위에 좀 높고 밑으로 가야 되는 이런 낮은 공간에서, 좁고 낮은 공간에서 작업이 경운기 트랙터보다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할수 있는 작업 많아요. 작업기만 바꿔 끼면 되니까. 경운, 정지, 중경제초, 구글 휴립, 비닐 피복, 여러 용도의 작업기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행형 관리기의 특징 보죠. 핸들은 원터치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핸들이 상하, 좌우 조절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변속 레버로 해서 전진, 후진 작업이 다 가능합니다. 작업기는 엔진 중심으로 해서 바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붙일 수도 있고, 뒤로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변속기와 작업기가 분리식이어서 각종 부속 장치의 교체가 쉽습니다. 그리고 5에서 8마력 정도의 소형 기관, 특히 이제 대부분 휘발유 많이 씁니다. 사용함으로 차체 자체가 가볍고 무게중심이 낮아서 안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형 기관이라 대부분 99% 정도는 쓰는데, 기계라는 걸 뭐랄까요? 이게 단정할 수가 없어. 어딘가 보니까 또 중국에서는 또 디젤을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디젤을 쓰는 게.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휘발유를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 관리기다 그러면 일단 아, 얘는 가솔린 기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쉽습니다. 자, 다음. 자, 보행형 관리기의 구조 및 주요 레버예요. 일단 바퀴 있죠, 바퀴. 바퀴.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붙은 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작업기를 붙일 수 있지만 지금 붙여놓은 건, 뭐죠? 로터리입니다. 로터리. 그래서 요거 이제 미륜이에요. 미륜. 그래서 여기 미륜 조정 레버를 돌림으로써 얘의 깊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늘어나면 여기 로터리 날이 늘어나면 로터리 날이 들리기 때문에 땅을 조금만 파는 거고, 이게 많이 들어가면 로터리 날이 깊게 박힙니다. 이렇게 방향 조절하는 핸들 레버 있고, 그리고 보행형 관리기는 뭐랄까요? 이제 전기식으로 해서 키로 돌려서 시동을 걸 수도 있는 반면에 또 리코일 스타트라고 그래서 코일 걸어서 이렇게 당겨서 시동을 거는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주요 레버의 기능 및 조작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나올 농기계가 다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뜻이 많아요. 일단 클러치 볼게요. 클러치는 관리기에 클러치 있고요. 경운기에 클러치 있고요. 트랙터에 클러치가 있고요. 하여튼 엔진을 가진 모든 농업 기계는 클러치가 있습니다. 클러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클러치가 이렇게 붙어서 동력을 전달. 이건 돌고 있고 이거 안 돌고 있다고 쳤을 때 돌고 있는 게 붙음으로써 동력을 전달해 줘요. 근데 클러치를 밟거나 당겨서 떼면 동력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엔진은 계속 돌고 있는데
바퀴는 돌 때도 있고 안돌 때도 있다는 거예요. 클러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클러치는 동력을 전달하고 떼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클러치입니다. 주클러치. 주클러치는 동력을 연결하고 끊을 때 사용하며 V벨트 텐션 방식이고, 이거 무슨 말이냐? 조금 더 그림 나올 거예요. 고속과 저속으로 변속이 가능합니다. 바퀴에 움직이고 안 움직이기 동력을 주는 거. 그러니까 바퀴에 동력을 주고 빼는 게 주클러치. 변속 레버, 변속을 할수 있는 1단, 2단, 이게 변속 레버예요. 안전 레버, 이걸 잡으면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레버를 잡으면 올 수도, 올 수도. 엔진은 돌아가고 있어도 다른 쪽으로 가는 동력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 조속, 속도를 조절하는 레버예요. 속도를 조절하는 레버.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항상 가지 않고 그렇죠. 움직이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조속 레버. 조향 클러치, 방향을 조절하는 클러치. 방향을 조절하는 클러치는 관리기하고 경운기, 우리가 배우는 농기계 중에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잡게 되면 동력이 떼져요. 그러니까 바퀴 두 개가 같이 돌아가더라도 클러치를 한쪽을 잡으면 그쪽밖에 동력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안 가면 그 밖에는 멈추고 반대쪽 바퀴는 계속 돌기 때문에 만약에 왼쪽에 클러치를 잡으면 왼쪽 바퀴 스톱, 오른쪽 바퀴는 계속 돌아가니까 회전이 되겠죠. 근데 이게 클러치를 잡는다는 게 브레이크를 잡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동력을 끊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 클러치를 잡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자유낙하가 돼요.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아니고 그냥 쭉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로터리 클러치. 로터리로 가는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주는 클러치. 가리변속. 로터리 회전수를 조절하는데, 이게 굵게가 있고 짧게가 있어요. 굵게가 있고 짧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짧게가 아니고 잘게. 우리 도마에다가 사과를 하나 놓고 칼질 한번 해봅시다. 1초에 한 번씩. 10초 동안. 그러면 10번 썰게 되죠. 10번. 그러면 사과가 몇 조각이 나 있겠죠. 근데 1초에 두 번씩 하면. 1초에 10번 한 것보다, 그러니까 1초에 한번 하는 것보다 두 배가 많이 더 조각조각 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굵게는 회전하는 게 그만큼 적다는 얘기고, 잘게는 더 빨리 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핸들을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 있는 레버, 그리고 미륜 레버. 미륜 레버에서 아까 그 로터리의 깊이를 조정할 수 있는 레버 있었죠. 자, 관리계 주요 레버 설명. 이게 V벨트 앞에 요거 이제 도는 벨트가 있는데, 이게 클러치를 넣고 끄는 상태로 텐션으로 조정하는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클러치, 그리고 안전 레버. 이 안전 레버를 당기게 되면 움직이는 게 멈추게 되죠. 그리고 미륜, 이게 길게 짧게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로터리가 땅에 박히는 높이가, 깊이가 낮아지죠. 그래서 땅을 깊게 경운할 것인가, 낮게 경운할 것인가는 이 미륜 조정 핸들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보행형 관리기의 주요 작업. 이 작업기는 경운기도 붙일 수 있고 트랙터도 붙일 수 있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중경 제축기. 중경, 땅을 파. 가운 어디에 땅을 파서 그 흙을 옆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파종 후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파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양쪽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작물 폭이 밑으로 흙을 더 넣어줄 수 있는 제축기, 중경 제축기. 구글기, 좁고 길게 땅을 파는 작업기입니다. 뭐 나무를 심거나 퇴비를 주기 위해서. 비닐 피복기, 비닐을 쭉 끌고 다니면서 땅 위에, 땅이죠. 네, 농지 위에 비닐을 피복할 수 있는 비닐 피복기. 복토기, 흙을 덮어주는 거, 흙을 양쪽으로 덮어주는 거. 휴립기, 두둑 만드는 거, 두둑 만드는 거. 그러니까 휴립기를 장착하고 가면 흙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같은 부분은 좀 파이고, 그 파인 흙은 양쪽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휴립기. 자, 그리고 로터리 작업하는 거. 이제 이게 연결 체인 케이스예요. 이걸 뗐다가 이렇게 붙이냐 저렇게 붙이냐. 요렇게는 잘게고 요렇게는 굵게고. 그러니까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로터리의 회전수를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이건 이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자, 보행형 관리기의 장기 복원할 때. 보행형 관리기는 가솔린 엔진입니다. 자, 1번.
뻔한 내용이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와이어에 뭐 윤활 주입하고.

2번 엔진 오일 기어 오일 점검하고 필요시 교환하고 3번 연료 혹은 잠그고 시동을 걸어서 시동을 걸어서 저절로 꺼질 때까지 그 연료를 다 사용을 해서 그래서 연료를 다 뺍니다. 그 다음에 리코일 스타트 시동 걸때 쓰는 리코일 스타트를 당겨서 압축이 걸리는 그 지점까지 놔두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떼놓고 장기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연기관 가하나 우리 기관 두 개밖에 안 배웠어요. 그렇죠? 그 모터가 아니고 기관이니까 하나는 디젤, 하나는 가솔린이에요. 그렇겠죠? 그 이상 없어. 자, 가. 이 기관의 주요 부품으로는 기화기와 점화 플러그. 아, 불꽃을 빵빵빵 때리네요. 그러면 S 계열의 윤활유를 쓰는 스파크 가솔린 기관이네. 그렇죠? 여기만 봐도 사행정 기관과 이행정 기관을 나누고 일반적으로 보행형 관리기, 자동차 등은 사행정 기관이 흔하게 사용되고 이행정 기관은 애측이 풀 뱉는 거, 동력 살 분무기 같은 소형 기계에 사용이 됩니다. 가솔린 기관. 나는 열 효율이 높아 주로 대형 농업 기계 그리고 중장비 등의 기관으로 사용돼요. 그러나 근래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문제로 해당 기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는 가솔린 기관, 여기는 디젤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의 연료는 휘발유. 나는 지금 디젤이죠. 여기는 엔진 오일은 뭐 압축하는 컴프레스에서 C 계열을 사용합니다. 자, 가와 나 기관을 장기 보관할 때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다 빼야 되는 거고 디젤 기관은 연료를 꽉꽉 채워놔야죠. 그러니까 둘 다는 아니죠. 그래서 1번은 2번이 니은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농업용 기관 두 개예요. 가솔린 기관, 압축 착화 기관. 얘는 압축비가 좀 그나마 좀 적고 얘는 압축 착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어요. 폭발력이 있으니까 진동 많고 소음 세고 힘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꽃 점화 기간 소형 경량 소형이고 진동이 좋고 회전이 정숙하고 고속 운전에 좋아요. 그런데 휘발유가 비싼데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바뀌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연료 취급이 어렵고 전기장치에 대한 고장이 잦고 대형 엔진 제작이 곤란합니다. 단점이 디젤 기관의 장점, 가솔린 기관의 장점이 디젤 기관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할수 있는 농업기계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농업기계로 오는 것은 타 농업기계는 농업동력기계, 농작업기계, 농산, 가공기계, 농업용 중장비로만 구분한다 그랬어요. 농업동력기계. 농작업기에 동력을 주는 기계들이죠.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그렇죠. 농작업기에 실제로 땅을 파거나 농약을 주거나 이렇게 경운을 하거나 감별하는 여기에 쓰이는 농기계들. 농산가공기계 수확한 후에 뭐 말리거나 부시거나 이런 데 쓰는 거. 농업용 중장비 농업에 사용하는 말 그대로 중장비 포크레인이나 뭐 도저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자. 농업이나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농업기계를 중고 판매하기 위해서 아래 같은 중고마켓 게시판에 판매글을 등록을 했네요.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는데, 캐빈형으로 편안한 작업 환경이고, 공조장치, 후방 카메라 등의 편의장치가 있고, 1000리터 용량의 약액 탱크네. 약을 뿌리는 거네. 30여 개의 노즐을 통한 약액 분사. 약액 분사. 그, 뭐, 스피드 스프레이어 같은, 농 작업에 쓰이는 기계네요. 농 작업에. 그쵸? 자, 그러면 로더는 농업용 중장비, 트랙터는 농업 동력, 콤바인은 수확을 하는 농 작업 기계, 건조기, 농산 가공 기계, 동력 경운기는 농업 동력 기계. 그렇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수정해야 될 단계를 찾는 거네요. 학생은 한우 사육 실습에 필요한 조사료를 만들기 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 작업 과정을 정리하여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작업 과정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용도가 틀린 농업기계가 있네요, 지금. 자, 모어는 목초를 베는 게 맞습니다. 헤이 컨디셔너는 아까 샴푸의 컨디션 어떻게 된다? 부드러워진다, 목초를 앞세. 헤이 테더는 뒤집는 거죠? 목초를 뒤집는다. 헤이 레이크는 목초를 모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베스터는 옥수수 사용하는 거예요. 옥수수를 수확하는 기계네. 우리가 먹는 부분이 아니고 옥수수 대 자체를 걷어들이는 농업용 기계가 하베스터입니다. 목초를 묶는 건 헤이 베일러죠. 5번이 틀렸네요. 자, 헤이 베일러로 묶고, 헤이 레이크로 모으고, 헤이 테더로 널거나 뒤집고, 컨디션으로 눌러주고, 모으로 뱁니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들이 A, B 구역에 사용해야 될 농업기계로 적절한 것은? 공공농업고 재배동아리 학생들은 생산과제를 실시하기 위해 동력 경운기를 이용한 농작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에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A, B 구역에 필요한 농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자, A 구역에서는 어떤 농작업을 해야 되느냐? 지난해 농작물 수확하고 남은 작물, 잔류물이 많아서 이를 메모라고 토양을 반절시킬 필요가 있대. 그러니까 뭐 토양을 그러니까 반전이라는 건 토양을 뒤집는다는 얘기야. 토양을. 그러니까 작년에 남아있는 작물 잔류물을 매몰하고 토양을 반전시켜. 그러니까 경운 정지에 사용하는 농업기계가 필요하겠고, B구역은 춥고 건조한 날씨로 수세가 약해진 수목에 병해충 방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계유 유제, 석회 유황 합제를 살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뭔가를 살포할 수 있는 분무기, 동력 분무기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할수 있는 건 토양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 뭐 쟁기, 로터리 등이 있겠죠. 양수기는 물 뿌는 거라 상관이 없고, 트레일러는 물건을 실어놓은, 그러니까 짐 운반이죠. 관련이 없죠. B 구역에서는 뭔가를 좀 뿌려야 돼. 플라우는 토양 절삭 기계죠. 동력 분무기 옳은 내용이고요. 이거 아니고 동력 분무기 이거 두개 맞네요. 그래서 동일한 건 3번이네요. 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농 작업기를 어떤 작업에 어떤 농 작업기를 쓰느냐. 쟁기, 플라우, 로터리, 해로 등은 토양을 절삭할 때 쓰는구나. 아, 동력 분무기, 스피디 스프레이, 우리 그 흔히 SS기라고 하는, 이런 건 무언가를 살포할 때 쓰는구나. 이거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 특히나, 쟁기, 플라워, 로터리, 요 정도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 5분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결 흐름도에서 가에 들어갈 의사결정으로 적절한 것은? 자, 문제 상황. 한우를 사육하는 농업인 A씨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로더, 농업용 중장비인 로더를 이용하던 중 평소보다 출력이 약해지고, 아하, 흰색 배기가스가 나오네. 흰색 배기가스가 나온 것을 확인했어요. 원인 분석을 보니까, 내연 기관의 이상 연소. 연소에 뭔가 이상이 있구나. 속에서 내연기관에서 연료를 태우는데 뭔가 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자료 수집하니까 정상적인 배기가스는 색깔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엔진 오일이 같이 타면 흰색 배기가스가 나와. 그리고 연료계통 불량시 검은색 배기가스가 나와. 그러면 흰색 배기가스가 나오니까 뭐 이상 있다? 엔진 오일이 연소를 하고 있다. 엔진 오일이 연소를 하고 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배기가스 색상 원인 흰색일 때 엔진 오일이 같이 뜬다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까지 오래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여튼 엔진 오일이 올라와서 연소실로 올라와서 이제 엔진 오일이 타면서 흰색이 나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피스톤 린을 신품으로 교체한다는데,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검정색은

공기가 부족해. 그리고 불완전 연소될 때 나와. 그때 까만색이야.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나왔으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하자면 피스톤에 아니 실린더에 이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금속과 금속이 100% 마찰이 될 수가 없죠. 아니 100%가 있다. 밀봉을 100%할 수가 없지. 그래서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 엔진 오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밀봉 작용을 해줘. 그런데 이거 자체가 엔진 오일을 다 끌어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링이 한 두어 개가 있어요. 압축, 그러니까 오일링, 압축링, 뭐 이렇게 링이 있는데 이 링이 올라가면서는 엔진 오일이 같이 올라가는 거고 내려올 때이 피스톤 링이 쭉 긁어주면서 엔진 오일을 긁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엔진 오일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 위에가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불꽃 빵 때리면 여기서 폭발이 되는데 엔진 오일이 여기에 남아 있으면 엔진 오일이 같이 타서 흰색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피스톤 링이 엔진 오일을 다 긁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엔진 오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흰색 배기가스가 난다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피스톤 링이 다 닳아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이 틈으로 엔진 오일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흰색 배기가스가 나오면 아, 지금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에 간격이 생겼구나. 그 간격이 링이 충분히 오일을 못 떨궈주고 있구나. 못 청소를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피스톤 링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냉각수 보충하고 엔진 돌아가는 건 상관없어요. 냉각수가 없으면 엔진이 멈춰버리지. 배터리도 관련이 없죠. 기호 오일에서 막 연기가 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이럴 때 공기청정기가 막혀서 혼합기에 연료의 함량이 높을 때는 차라리 검은색 배기가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농업기계 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에 대한 설명. 학생 A는 과제 기술을 위해 농업기계 가의 주안점에 대해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자, 정비 보니까 엔진은 정지하고 일단 주 클러치를 끊김 위치에 넣는다. 주 클러치를 끊김 위치에 넣는다. 이건 관리기 아니면 경운기 둘 중에 하나죠. 자, 농작업. 농기계의 올바른 취급 방법을 익히고 농작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 전에 핸들의 상하 조절 레버. 우리 농기계를 총 4개를 배울 거예요.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근데 여기서 상하 조절 레버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 가장 작은 거. 그리고 지금 17강에서 나온 농기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기죠. 자, 운반 및 이동, 상차 시 전진, 하차 시 후진, 이렇게 하고, 보관, 리코일 스타터, 역시 리코일 스타터 쓰는 것도 기계 중에, 물론 이제 배부식 애추기 같은 것도 리코일 스타터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뭐 주클러치가 나오고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관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관리기. 3점 히치 장치에 작업기를 부착시킨다. 3점 히치 장치는, 그러니까 작업기를 고정 부착하는 데가 세 군데라는 얘기인데, 이건 트랙터에 나오는 거예요. 트랙터. 자, 경운 작업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운 작업을 하는데, 뭐, 쟁기가 됐던, 아니면 로터리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활유는 API 분류상 S계열. S계열은 뭐죠? 스파크. 가솔린기관. 그쵸. 관리기는 가솔린기관. 옳은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네, 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농일지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수확 작업을 마친 과수과제 실습장의 월동 준비를 하는 날인데 경운에서 뒤집어져야 돼요 거기를. 근데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관리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계획했어. 근데 학교 실습실에 보관하고 있는 관리기에 경운날을 장착하고 시동을 걸기 위해 주 클러치를 끊김 조정 레버에 시동을 위치한 후 리콜 스타트를 당겼는데 시동이 안 걸렸네. 추운 날씨 때문이었을까 생각돼서 가에 위치한 후 리콜 스타트를 당겼더니

그럼 추운 날씨에 엔진에 시동을 걸수 있는 거. 일단 초크밸브를 잠그면 뭐가 많아진다? 혼합기의 연료의 양이 많아져서 잘걸수 있고, 변속 레버하고 시동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가리 변속 레버 중 요것도 이 추운 날하고는 전혀 관련 없죠. 그래서 기억으로 된 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하기 밸브의 스로틀 밸브, 초크 밸브. 스로틀 밸브는 혼합기의 양, 초크 밸브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였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귀농인이 관리기에 부착해야 될 거. 올해 토마토 재배를 하려는데 잡초 때문에 걱정입니다. 관리기를 이용해 두둑을 만들고 멀칭을 하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면 잡초가 억제되나요? 그래서 토양 침식을 예방하고 토양 내 수분을 유지할 수 있어. 뭘 한다? 두둑을 만든다. 두둑은 뭘로 만들어요? 휴립기. 멀칭. 비닐은 뭘로 세워? 비닐 피복기로 씌워야죠. 양수기는 물 주는 거고 살수기는 물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업 기계 기술 첫 번째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농업 기계 기술은 지금 가면 갈수록 문제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쉬워지는 경향.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아까 배기가스 그런 문제까지는 솔직히 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말고 어떤 농기계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정도만 알아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은 농업기계 기술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몸 안에 대사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생기죠. 하나의 대사질환은 다른 대사질환을 불러오는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대사질환을 예방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 지방,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해당되면 대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질병의 바로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단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쉬운데 서서히 장기가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무섭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대사증후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10대, 20대에서 40에서 47%까지 증가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0대에서 31%, 80대에서 39%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의 대사증후군 관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서구식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유전적 소인도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성인 전체의 복부 비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병에 걸리는 거죠. 어디가 아프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 잘 챙겨 먹기? 아니면 건강검진 잘하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습관적으로 많이 움직이라고 권해드립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감소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어딜 가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제자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찬다 생각하시고 뒤로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발을 찰 때 엉덩이가 구부러지는 동작은 잘못된 동작입니다. 네, 반대쪽도. 네. 두 번째는 발을 들어 올릴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숙여지게 되면 다리 운동이 되지 않고 몸을 구부리기 때문에 좋은 동작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동작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자, 뒤꿈치로 왕복 20번 엉덩이를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렇죠. 둘. 자, 이때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몸을 곧게 펴주셔야 상체가 고정이 되고 정확히 허벅지 뒤쪽 운동이 됩니다. 가슴은 완전히 펴주시고 시선은 아래쪽을 조금 바라봐 주시고요. 속도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증가시켜 갑니다. 만약에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조금씩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앞으로 걷기입니다. 무릎을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배꼽 높이까지 올려서 20번 정도 걸어보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또는 몸통이 옆으로 네,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무릎 들어 올려 보실게요. 하나, 그렇죠. 둘, 좋습니다. 이때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호흡과 함께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려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셔야 하는데 위치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에서 계속 해줄 때 운동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차기와 무릎 들어 올리기

달리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달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는 동작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발은 앞쪽으로 착지를 해주시고요. 몸통을 세워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상체 고정해 주시고요. 그대로 다섯 번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동작은 제자리에서 달리기인데요. 무릎은 배꼽까지 들어 올리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네, 발끝 살짝 들어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을 완전히 세우고 지금 소리 들리시죠? 호흡을 일정하게 뱉어주면서 무릎의 높이를 배꼽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렇게 호흡하시고 뒤꿈치는 대지 않고 발끝으로 뛰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다음으로 수면 습관과 식습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푹 주무신다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피로도 풀리고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푹 자는 게 참 쉽지 않죠. 아마 중년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에 대한 두려움,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만성 통증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잠을 깨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핸드폰을 보느라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나 과도한 생각, 잡생각들이 많을 때도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큰 이유가 없는데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두세 시간 전에 운동을 마무리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 운동으로 텐션을 떨어뜨려 주시면 푹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대 영양소 다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혹시 식사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나요? 대략 탄수화물을 50에서 60%, 지방을 30%, 단백질을 15에서 20%로 알고 계실 텐데요. 탄수화물과 설탕류의 과다 섭취는 대사질환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탄수화물 비율을 20에서 30%까지 낮추어야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좋다는 건 알지만 맛이 있어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줄이기 어려운 분들은 식사 순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식사의 순서를 섬유질과 지방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을 두 번째로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식사를 할 때 음식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섬유질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먹습니다. 저랑 처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섬유질, 지방, 단백질을 식사의 초반부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엔 밥과 국, 김치 정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관리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염증을 관리할 수 있어서 저는 작은 습관이지만 추천드립니다. 대사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는 숨이 찰 때까지 걷거나 달리는 유산소 운동이 주 2회 이상 필요하며 가벼운 근육통이 생길 정도의 근력 운동 역시 주 2회 이상 필요합니다. 만약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배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주 1회씩 가볍게 시작하고 빈도와 강도를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후 혈당을 낮추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팔꿈치가 무릎이 닿지 않는다면 범위를 조금 줄여서 닿지 않는 상태에서 네,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더 다섯 번만 더 할게요. 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안 닿으면 안 닿는 위치에서 조금 조금씩 닿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유연성과 근력, 심폐지구력까지 향상되게 됩니다. 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인데요. 측면으로 구부려서 팔꿈치와 무릎을 닿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손을 머리 뒤로 그리고 측면으로 네, 네, 무릎을 닿아주시고요. 그렇죠. 네, 균형을 잘 잡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하는 연습만 해주셔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10번만 더 해보실게요. 조금 빠르게 갑니다. 하나, 더. 둘, 그렇죠. 네.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작동하면서 코어가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더 호흡. 둘, 하나, 둘. 이렇게 팔꿈치를 대각선 방향으로 터치하고 측면으로 터치하는 동작을 1분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3분까지 확대하시면 코어, 균형, 심폐지구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 됩니다. 만약에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질환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보조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가볍게 달리기, 산책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하는 수영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력운동의 경우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당뇨의 운동은 근력운동을 중심으로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운동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런지, 스쿼트 이런 동작들이 도움이 됩니다. 균형과 스트레칭 운동으로 혈당 변동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환에 따른 운동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하려면 운동 처방의 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계획은 빈도, 강도, 형태, 시간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빈도는 주간 몇 번의 운동을 할 것인지, 강도는 몇 퍼센트의 운동 강도로 할 것인지, 운동의 형태는 근력,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분에서 90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건강하게 운동이 계획됩니다. 어렵다면 주변의 건강운동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죠. 운동 기본 원칙을 알면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하의 원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반복하거나 무게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인데요. 한 번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게라 하면 2.5kg, 5kg 반복 횟수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성의 원리는요. 나와 옆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유연성 운동이 필요할 수 있으나 옆에 사람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성의 원리는 그 사람의 질환이나 문제에 있는 것을 반영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성의 원리는요.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일 텐데요. 우리 몸이 좋아지는데 3개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처럼 한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역성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휴식을 취하면 어느 시점에 운동을 하지 않은 처음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스태미너를 높이고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스쿼트에서 발을 벌리는

동작입니다. 골반 넓이 정도에서 스쿼트를 해주시고요. 일어나면서 발을 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리로 그러고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벌리고 다시 내려오고 이때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가 살짝 뒤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무릎이 만약에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무릎의 통증과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네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오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점프, 다시 앉고 네 그리고 다시 점프. 마찬가지로 앉을 때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운동이 안 되고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일어나시고요. 자 그러면 좋은 동작으로 20번만 자 반복해 보실게요. 경쾌하게 시작. 하나 그렇죠. 다시 하나 조금씩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 벌리고 자 속도 하나 상체 세워서 시선은 앞에 고정해 주시고요. 몸통 단단하게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뒤쪽으로 하면 허벅지 엉덩이가 불타는 느낌이 들을 것입니다. 다음 동작은 스쿼트 동작에 팔 운동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넓이에서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팔은 앞으로 나란히입니다. 점프를 하면서 좌우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다시 모아서 스쿼트를 합니다. 다시 벌리시고요. 다시 모아줍니다. 하체 동작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양쪽 팔은 가능하면 빠르고 단단하게 움직입니다. 이 팔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가슴의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만들어지는데요. 힘을 뺀 상태로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깨가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벌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모아줍니다. 네, 다시 벌리고 네, 다시 모으고 이렇게 하면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이 발달되면서 전신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의 앞쪽, 그 다음에 등의 뒤쪽이 운동이 되면 좋고요. 대신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승모근의 위쪽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모아주고 다시 네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모으고 앞으로 네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저희 20개를 할 텐데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운동을 끊어서 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그렇죠.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운동은 대체적으로 강하게 멈출 때 근육의 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헐렁이처럼 움직이는 건 근육의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씩 빠르게 하나. 빠르게 완전히 탁 멈춰주세요.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체 완전하게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등을 뒤쪽에서 조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모으고 조이고 모으고 조이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가슴 앞쪽 호흡을 통해서 코어 운동까지 전신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고요. 스태미너를 높이고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분별한 운동은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관절의 유연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의 발달을 위한 운동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은 빠르게 성장하고 건은 느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성장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건, 힘줄이라는 것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척추근의 발달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코어를 먼저 발달시키고 사지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어의 망가짐으로 사지의 근력을 쓸 수 없거나 척추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고정근의 발달인데요. 말이 어렵죠? 고정근은 내 팔을 고정시키는 어깨이고요. 밑에서 보면 내 다리를 시키는 고관절입니다. 어깨와 고관절이 단단해야 사지의 운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각각의 운동이 아닌 움직임의 동작을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박근이라는 운동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운동이 딱 요 알통이라고 하는 이두박근만 운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두박근 운동에 만세를 하게 되면 어깨 운동까지 같이 되죠. 이런 운동들이 건강해지는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양팔과 양다리를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몸통은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양쪽 팔을 움직이거나 양쪽 팔을 동시에 움직이면 몸통이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흉추, 척추뼈가 굳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가능하면 양팔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한 팔, 한쪽 다리씩 따로따로 하다 보면 오른팔과 왼팔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척추가 회전을 하면서 유연성을 가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운동을 하시면 아마도 평생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생기게 하면서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과운동의 징후를 피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운동은 첫 번째, 운동 수행력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뛰는 거리가 줄어들거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면 내가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잘하고 식사를 잘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합니다. 몸의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감염 횟수가 증가합니다. 감기에 걸린다든지 어디가 조금 조금씩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감기나 여타 가벼운 염증 반응들이 생긴다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 피로인데요.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성적으로 피로가 생긴다면 이거 역시도 과훈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동 중에 심박수나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심리적 상실감이 생깁니다. 운동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과훈련을 하면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 현상이기 때문에 운동의 양과 강도, 빈도를 확인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프로야구팀에서 근무를 할 때 캠프를 가면 아주 이색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캠프를 가게 되면 호주나 괌, 사이판 엄청 따뜻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일주일 안에 모두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훈련 둘째 날부터 트레이너실을 찾아서 감기약을 찾고 계속해서 감기약을 복용합니다. 제가 루키일 땐 몰랐었는데요. 조금씩 베테랑이 되면서 알게 된 건 과훈련에 의한 감염 증상이었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저체력자가 운동을 할 땐 괜찮았는데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것은 그 훈련의 강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훈련을 확인하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건강한 운동을 위해서는 주간 운동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육통에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나 또는 유산소 운동을 해도 숨차지 않았던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자주 운동을 해주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30에서 40% 정도로 운동의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 한두 개, 유산소 운동 살짝, 근력 운동 한두 개 정도로 가볍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급자 정도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월간 3, 4회로 빈도수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당 2회에서 3회를 계획하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50에서 60%를 해주시면 좋고요. 운동의 시간은 20에서 40분 정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의 종류로는 스트레칭을 한 3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과 걷기 플러스 슬로우 조깅을 5에서 30분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코어 운동과 상체 근력,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주 3회 정도 계획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급자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주 2, 3회 꾸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빈도를 4회에서 5회까지 주간 늘려가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대략 6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운동의 시간은 30분에서 60분까지 끌어올려주시고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을 대략 6개 정도. 유산소 운동은 걷기를 포함한 러닝을 5에서 30분 정도로 늘려주시고요. 근력 운동은 플로어에서 코어, 하체, 상체 대략 6개에서 8개 정도로 구성해 주시면 상급 운동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트니스 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하체와 상체 홈 트레이닝을 해보겠습니다. 튼튼한 하체와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체의 유연성, 근력, 평형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양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면서 네, 몸통을 꼬아주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차렷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뒤로 네, 천천히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측면으로 조금 멀리 가면 운동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쭉 멀리요. 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려갈 때 몸통이 풀려버리게 되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자, 내려가면서 네, 몸통이 반대로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네, 코어에 꼬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됩니다. 다음은 내려갈 때 몸통 자체가 구부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로 가야 할 로드가 분산되면서 올바른 동작으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동작을 좀 주의하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옆으로 멀리 가주시고 몸통이 꼬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개만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 몸통은 왼쪽으로 돌고 다리도 반대쪽으로 돌면서 꼬임 현상이 나타나고요. 꼬인 상태에서 다시 풀어주면서 제자리로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고 그렇죠. 내려가는 속도는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나는 속도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상체는 전방을 주시해 주시고 그렇죠. 하체는 뒤쪽으로 쭉.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유연성, 근력, 평형성이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스태미너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체 운동하면 팔굽혀펴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팔굽혀펴기보다 3배 이상 힘든 팔굽혀펴기를 오늘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네, 엎드려 주시고요. 자, 우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는 코를 양손의 가운데에다 댄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시고요. 내려가서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전진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와서 일어나서 이렇게 네발기기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코를 땅에 닿는다 생각하고 앞으로 쭉. 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힘이 없다면 바닥까지 안 내려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내려갔다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갔다가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운동 강도는 내 코가 바닥에 닿을랑 말랑 갔다가 최대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게 되면 가슴의 전면부, 중앙, 후면부까지 발달할 수 있어서 아마 운동 강도가 일반 팔굽혀펴기에 3배에서 5배 이상 되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가 조금 쉽다면 그러면 그 다음 좀 더 강도 있는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편 상태에서요. 네, 발은 조금 벌려주시고 발 조금 더 앞으로 당겨주실게요. 엉덩이를 조금 높인 상태에서 방법은 동일합니다. 코를
지면에 양손 사이에 대고 그대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10번만 해보실게요. 코가 땅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옵니다. 무릎 꿇는 것도 그렇고 이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내 가슴이 발달되고 가슴이 자극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등이나 위쪽으로 자극을 받으면 동작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가슴의 위, 중앙, 하면부 이 세 군데가 자극을 받으면 동작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트레이너처럼 완전한 자세를 만들면 건강한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부상 없이 정확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몸에 딱 맞는 운동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오늘을 만들고 활기찬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민건강가이드 김병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아니 근데 선배님, 아니 근데 빨리 먹어야 하니까, 아니 근데 이 길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이걸 자꾸만 듣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뭐든지 잘해내고 싶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위 MZ세대라고 해서 당차고 당돌할 것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법만 터득하면 사회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회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고객을 직접 만나보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건 좀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아요? 아니 근데 빨리 먹어야 하니까 샌드위치가 낫지 않아? 아니 근데 이 길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선배님, 이걸 자꾸만 듣잖아요. 그럼 회의가 끝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 근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 앞부분마다 아니 근데라는 걸 붙이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지금 이 후배가 내 말을 반박했네? 내 말에 반기를 드네? 그것보단 이게 낫다라는 의견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굳이 앞사람의 의견을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고객을 직접 만나보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면 데이터로 먼저 조사를 해보고 난 뒤에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거든요. 앞으로는 아니 근데를 빼고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의도와 성과 그리고 더 적극성이 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보고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로봇 청소기를 고객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이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로봇 청소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점은 청소기의 흡입력이었고요. 고객 불만족이 가장 높았던 점은 배터리였습니다. 이 결과를 연구개발팀에 보낸 상태이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보고에 속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3개월 동안 사용한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고객은 하루에 한 번씩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300명 중에 80% 이상은 1등으로 뽑은 점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잘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대로 고객 300명 중 50% 이상은 배터리의 성능을 더 개발해달라는 의견이 높았고요.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팀과 협업을 끝낸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6화 원칙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은 어떤지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더 깔끔한 보고가 될 수가 있어요. 부장님이 결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부장님이 좀 바빠 보여서 눈치가 보이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라는 단어를 붙여요. 혹시 부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예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야 격식 있어 보이겠지? 이런 거는 후순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혹시 다름이 아니라 그런 말이 중요하지 않고요. 예절보다는 일이 되는 게 먼저이고요. 부장님한테 자기 일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요. 바쁜 부장님을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장님,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결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5분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부장님께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장님이 바빠도 지금 당장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일을 더 잘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충분해요. 상사와의 소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하트를 보낸다든가 또는 유료로 결제한 이모티콘을 막 보내죠.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물결표를 막 쓰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느낌표를 여러 개를 붙이는 분도 있죠. 발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말로 더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물결표 제거하고요. 마침표 찍은 다음에 감사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를 도와주신 덕분에 팀장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모두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직원이 나에게 어떤 고마움이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자신이 도와줬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죠.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뇌과학자가 되는 길을 언제 선택했냐고. 그럴 때면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뇌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길을 과연 선택한 것인가? 그리고 제가 그 길을 언제 선택했지? 저는 어려서부터 인간의 뇌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뇌를 뭐 연구하고 싶어서 이 길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상하듯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그러니까 박사과정 2년차 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교수님이 제가 있었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뇌가 길을 찾는 법을 연구하셨고, 뇌 안에 장소세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면서 실제로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던 존 오키프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희 연구소에 찾아왔던 타이밍은 그 교수님도 아직 노벨상을 받지 않았고, 저는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한치앞 길이 보이지 않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서 정말 멋진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학문을 시작하던 입장에 있던 학생 때 나는 이 연구를 할 거야, 이 연구를 하면 업적을 남길 수 있어, 이렇게 나만의 길이 보이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교수님이 바로 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걸어서 생기는 것이고, 내가 걷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 뒤에, 아, 이게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게 나의 길이야 라고 어떤 학문적인 커리어에서도 그 어떤 직업에서도 알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이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원래 공장을 다니면서 비행기 조립하는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셨던, 그 뉴욕에 있던 아일랜드 이민자 집안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래서 제대로 대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던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더 공부하고 싶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노벨상까지 받게 된 과학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가 저에게 박사님, 뇌과학자의 길은 언제,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솔직한 답변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매번 열심히 그냥 내 앞에 있는 길을 개척하면서 갔어. 근데 그게 정말 나의 길인지, 길이 맞는지, 좋은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길을 온것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을 드리는 게 아마 가장 솔직한 답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어디 TV나 유튜브에도 나오기는 하지만요, 사실 제가 제 길을 찾은 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전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분들하고 생활했던 시간도 있었고, 부산 광안리에서 횟집 뒷방에서 그릇 씻고 요리 도와드리면서 먹고 잤던 적도 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3 때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 있기 싫어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왜 하필 독일이냐? 독일은 학비가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를 다니면 생활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국가에서 계속 학비도 나오고 장학금도 나오고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교를 입학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졸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물학과에 입학했던 동료들이 거의 400명 정도 있는데, 마지막에 석사 졸업까지 간 친구는 50명 좀 넘어요. 모든 과목 중에 딱한 과목만 과락이 돼도 바로 퇴학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한번 보고 다시 재시험의 기회를 줘요. 재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수님들 두세 분이 쫙 앉아서 오픈북 테스트를 구두 면접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과 못하면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그 어떤 공립대학교에서도 내가 다니던 과는 다시 입학을 못해요.
저는 구두 면접까지 가서 턱걸이로 살아남는 시험을 10개 넘게 경험하면서 진짜 겨우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나 했던 게 뭔가 교수님의 미움을 크게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미움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면접시험 들어가면 이 교수님은 날 미워하니까 떨어뜨리겠지라는 공포심 때문에 거의 한 2년 가까이 시험 보는 거를 과제 제출하는 거를 미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제 제출하고 시험 들어가서 통과만 하면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 하나, 딱한 과목 마지막 통과해야 되는 과목을 못 통과할까봐.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수년의 시간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그 공포 때문에 미루기를 하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고 거의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의 기간 동안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한국에서 박스로 보내온 라면만 먹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커튼 쳐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는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을 1년 반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스스로도 충격을 받고 이 과제 하나 제출하지 못하고 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라고 그냥 세상이 암흑 같은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어떤 친구 한 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을 부려서 매일 아침 와서 저보고 뛰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햇볕을 쬐자 이래서 저를 끌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더니 심리 상담 치료 받으라고 병원에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게 하고 이 동네는 너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전학 가자라고 저랑 같이 다른 도시에 대학교로 아예 적을 옮겨서 새 시작을 하는 길까지 도와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갇혀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다 소용없이 느껴졌고요. 그냥 숨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와서 뇌과학자로서 그 당시 방황하던 저에게 뇌를 분석하고 그 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줄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분석해 줄 겁니다.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거의 현재만 봅니다. 그래서 우울한 뇌의 상태가 되면 보상회로의 작용이 줄어들면서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예상할 때, 예측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이 발동되고 이것은 뇌에서의 뉴클리어스 아큐머스, 측좌핵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우울한 뇌는 이 보상회로의 작동이 점점 저하되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석사 졸업하면 진짜 기쁠 것 같아. 이 상상을 할때 보상과 관련된 신호인 도파민이 나와야, 그래, 졸업하자. 그래, 과제 제출하자. 그래, 석사 졸업하고 어딘가 월급 잘 받는 데 가서 잘 살아보자. 이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울해진 상태에서는 보상회로의 저하, 도파민 분비가 안 일어나니까 기대라는 게 사라져요. 예상을 안 합니다. 미래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없어지면서 미래는 두려운 것, 도망가야 되는 것,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울한 뇌는 나는 늘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내뇌 안에서는 항상 알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도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교수님도 날 미워하니까 나를 인생 나락으로 쳐넣으려는 것 같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나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나는 공포, 두려움, 불안과 같은 신호들만 증폭이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나의 전두엽의 기능이 연결성이 떨어져서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와 불안이 폭주하는 상태가 되는 우울한, 불안한 뇌에서 일어나는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뇌의 변화가 또 있어요. 뭐냐? 새로운 경험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기억 시스템이 망가져서 교수님이 나한테 화가 났다. 그러면 솔직히 저처럼 과제 제출 안 하고 2년이 지난 상태면 이 학생이 누군지도 교수님이 까먹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뇌 안에서 이 교수님은 영원히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든 내가 시험을 보면 나를 떨어뜨릴 것만 같고 나는 매일 밤 모든 세상이 망할 거야 나는 파멸할 거야 라는 파국적 사고 안에 갇혀서 반추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 모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새로운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 했던 안 좋은 기억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인데, 우울한 뇌는 이 기억을 업데이트 시키는 메커니즘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피하고 항상 안 좋게 돌아가던 생각 회로 안에만 앉아있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내가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잘 돼, 아무리 말과 논리와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설득하려고 그래도 우울한 뇌는 그 설득이 잘 먹히지 않아요. 반면 나의 뇌를 바로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 행동이고 움직임입니다. 내가 친구가 끌고 나가서 억지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고 뛰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뇌는 뛰기 싫은데 반발하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뇌에는 어떤 업데이트 신호가 가냐면 내가 움직이고 있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어, 넘어지면 안 돼, 더 잘 움직여야지, 다치면 안 돼, 이러면서 뇌가 행동 모드, 움직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아까 우울한 뇌가 보였던 모든 특성들이 조금씩 바뀌고 업데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뇌를 토양으로 비유하자면 메말라 있는 땅이 이제 비를 맞고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토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뇌라는 토양을 더 건강하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있고 학습도 할 수 있고 기억을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 나의 반추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운동의 힘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저의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나가서 매일 아침 뛰게 하고 운동을 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한 것은 내 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줬냐 하면 나는 무기력하지 않은데 나는 움직일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피드백을 경험하면서 뇌가 이 갇혀있던 메말라있던 토양으로부터 햇볕이 들면서 이 생각의 포커스가 좁아져 있던 것이 서서히 넓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불안해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어둡고 깜깜한 상태에 갇혀있는 뇌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저는 운동이라고, 달리기라고, 아니면 달리기가 어려우면 걷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닝, 운동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숨찰 정도로 20분, 30분 정도 뛰잖아요. 그러면은 BDNF라는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는 신경생성인자가 나와요. 뭘 하냐?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신경세포는 여러 번 망가지죠. 술 마셔도 망가지고 어디 다쳐도 망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망가지는 세포들이 있고 계속해서 상처 입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탄력성이라는 것,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손상이 돼도 그것들을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엄청난 기능인데요. 요 신경가소성과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물질은 근육을 쥐어짤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근력 운동을 20분, 30분 이상씩 하면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IGF라고 하는 이리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우리 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켜요. 살다 보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근데 흥미롭게도 정말 숨찰 때까지 열심히 뛰고 나잖아요. 한 30분 동안 중고강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운동의 효과가 대략 48시간 정도까지 내 뇌 안에서 일종의 불안, 스트레스의 백신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왜 뛰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열심히 뛰었다면 그 이후로 다음 날까지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불안할 일이 있는데 불안을 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불안 스트레스인 백신의 역할 역시도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다, 불안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뭐라도 하면 좋고 그 뭐라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면 좋고 그 운동 중에서도 가장 쉽게 하기 좋은 러닝을. 지금 당장 나가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그 달리기는 여러분의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고 뇌를 바꾸는 것은 행동뿐이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과 절망과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있다면 길은 뛰어야 생긴다. 가야 생긴다, 달려야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 잘 달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미래가 올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hat do you do after school?
2: I have soccer practice.
1: Every day? What time do you go to bed?
2: I go to bed at 10.
1: What do you do before bed?
2: I do my homework.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After, practice, go to bed 하나로 before, homework 이렇게 다섯 개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after. After. 발음이 after이지만 소리가 약간 된소리처럼 나요. 그래서 after. After 하면 자연스럽다. After는 시간상으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후에, 점심 먹은 후에, 학교 마친 후에, 잠자리에 뭐 자고 일어난 후에, 이렇게 뭐뭐 후에, 파티 후에 뒤에 있는 걸 afte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Before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이죠. Before, 뭐뭐 전에, 아침 먹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수영하기 전에, 이렇게 뭐뭐 전에 라고 할 때는 before. 그러니까 전에, before, 후에, after. Before, after는 짝꿍으로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practice. practice예요. practice는 연습이라는 뜻도 되고 연습하다, 동작도 될 수 있어요. 뭐 축구 연습, soccer practice.

0: 언제요? After school. 학교 마치고 나서 방과 후에 학교 마치면 너는 뭐 하니?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남자의 대답. I have soccer practice. I have. 나는 있어. 뭐가 있대요? Soccer practice. 축구 연습이 있어. Every day? 매일 말이야? What time do you go to bed? 그러면 뭔가 일과가 바쁠 것 같잖아요. What time? 몇 시에? Do you go to bed? What time 배웠죠? 너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드니? 물어봤더니 I go to bed at 10. 몇 시에 잔다고요?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우리 이 문장 패턴을 형식을 많이 봤으니까요. at 다음에 숫자 나와서 몇 시에 이렇게 시각 표현하는 것도 친구들 잘 봐둬요. 나는 10시에 자러 가는데 What do you do before bed? 그럼 before bed, 침대 전이 아니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자기 전에는 뭐 하는데? What do you do before bed? 그랬더니 I do my homework. 나 내 숙제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의 대화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배운 단어들과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로 오늘의 앱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89. 89 들어가서 797 눌러볼게요. 우리 한번 잘 듣고 단어를 순서대로 누른 다음에 문장을 만들면 문장의 뜻까지 알아본다.
1: What do you do after school?
0: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말 그대로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는 좀 어려우니까 학교 마치고 너는 무엇을 하니?
1: I have soccer practice.
0: I have soccer practice. 나는 축구 연습이 있어.
1: What do you do during a break?
0: What do you do during a break? During은 뭐뭐 동안에 이런 뜻이고요. Break는 뭐 쉬는 거. 쉬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느냐?
1: I have a chat with my friend.
0: I have a chat. Chat은 대화, 수다 떠는 거. With my friend. 나 친구랑 이야기해.
1: What do you do before bed?
0: 이거 우리 배운 문장. What do you do before bed? 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하니?
1: I do my homework.
0: I do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한다. 아, 오늘도 어렵지 않게 성공.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 위해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래요. 저는 9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네, 저는 자기 전에 숙제를 해요. 오키도키.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9 한번 눌러볼게요. 펭수와의 대화.
2: Do you go to bed early?
0: Do you go to bed early? 당신은 일찍 잠자리에 드나요? 물어봤어요. 뭐 친구들 생각대로 대답해 주고요. 선생님은 네, 그래요 할게요. Do you니까 Yes, I do. Yes, I do.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2: Good. That's a good habit.
0: 그렇죠. 일찍 자는 건 좋은 습관.
2: What time do you go to bed?
0: What time do you go to bed? 몇 시에 자냐고 물어보네요. 저는 9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친구들은 내가 자는 시간 넣어서 말해요. 잠자리에 들다는 I go to bed. 그리고 at 한 다음에 시각. I go to bed at 9.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2: Okay, I see. Do you do your homework before bed?
0: 아, 당연한 걸 물어보네. Do you do your homework before bed? 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숙제하니? 해요. Yes, I do도 되지만 우리 완벽한 문장으로 말해봐요. Yes, I do my homework before bed. 배운 내용 다 써서 말해보기.
2: Wow, you're so diligent.
0: Thank you.
2: Bye.
0: Bye. 이렇게 해서 오늘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do랑 같이 쓰는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 물어볼게요. 우리 뭐뭐 하다 할 때 운동은 play 이런 거 많이 쓰는데 do를 쓰는 활동들도 있거든요. Hi, AI 니콜. Do와 함께 쓰는 활동 알려줄래? Do와 함께 쓰는 활동. Do yoga.

요가를 하다. Do Pilates. 필라테스를 하다. Do ballet. 발레를 하다. Do warm-ups. 준비 운동을 하다. 아, 주로 혼자 하는 거는 do를 쓰나 봐요. Do yoga. 요가를 하다. Do Pilates. 필라테스 들어봤죠? 예, 운동하다도 do 쓰고요. Do ballet. 발레를 하다. Do warm-ups. 이건 우리 배운 거. 준비 운동을 하다. 이럴 때는 play가 아니라 do 쓴다는 거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기 전에 뭐하니, 뭐뭐 한 후에 뭐하니 이런 것들 또 대답하는 거 배워봤고요. 또 누와 함께 쓰는 활동도 배워봤어요. 새로운 내용 많이 알게 됐죠. 배운 내용 앱으로 복습 꼭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18강이고요. 우리 교재의 14강 여행을 주제로 하는 과입니다. 자, 베트남에 요새 여행들 많이 가죠? 그래서 어디 많이 가냐 그랬더니 다낭 많이 갔고 또 최근에는 푸꾸옥이라고 하는 베트남 가장 남쪽에 있는 섬, 우리로 치면 제주도에 해당해요. 거기가 최근에 개발이 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그쪽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베트남에 여행을 가면 그쪽에 그 여행 가서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또 어디 가봤냐, 또 언제 갈 거냐, 얼마 동안 갈 거냐, 또 어디 어디 가면 어디 어디가 좋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자, 볼게요. 여행 계획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간과 관련된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응애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응애는 여러 번 나왔어. 듣다란 뜻이야. 응애 다음에 냑. 그렇지? 음악. 그래서 음악을 듣다. 우리 취미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응애 다음에 전화. 그러면 전화를 듣는다. 전화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였어. 응애. 자, 노이는 뭐예요? 말하다란 뜻이잖아요. 자, 봐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다란 뜻이야. 그래서 듣기로 뭐뭐라던데 하는 말이 바로 이거야. 뭐뭐라고 하던데 하는 말이 이거야. 응애노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무어럼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어가 계절이야. 럼은요, 우리 춘하추동 할때그 동이야. 겨울동. 그래서 이게 겨울철이란 뜻이야. 계절 중에 겨울. 팅투앙 한 단어예요. 우리 빈도부사 항상 자주 뭐 보통 가끔 가끔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팅투앙이야. 자, 보통 우리가 주어 그리고 빈도부사 나오고 서술어 이렇게 나왔어. 주어가 항상 뭐뭐 한다. 주어는 자주 뭐뭐 한다. 가끔도 이렇게 쓸수 있어. 주어가 가끔 뭐뭐 한다. 근데 이 팅투앙은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어순이 맨 앞에로 가서도 해. 가기도 해요. 가끔 주어가 뭐뭐 한다. 이렇게 쓰기도 해. 자, 그리고 뚜엣이 나왔어요. 뚜엣이 눈이네. 이 눈은 이 눈일까? 아니면은 또 다른 눈일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일까? 한번 알아맞혀 봐요. 자, 티로 끝났지? 한자어에서 온 거야. 그러면 우리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잖아. 리을 받침. 눈 설자에서 온 거예요. 눈 설자. 하늘에서 내린다. 눈이 내린다라고 할 때, 뚜엣. 이제 베트남은 아무래도 여름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눈을 보는 것이 아주 베트남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고? 이런 거야.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을 때 눈 내리는 그거를 보고 야, 아름답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로 한국에 겨울에 많이 여행을 와요. 눈을 볼걸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런데 이 눈을 베트남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 자, 그리고 링은 여기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작정하다, 결정하다 할때 정자에서 온 거야, 한자어. 그래서 주어가 서술어 하다 할때 서술어 앞에 써.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려고 하다란 뜻이야, 원래는. 뭐뭐 하려고 하다. 마이만 한 단어로 운이 좋다, 행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응암 하면은 보다인데, 보다. 보다인데, 보다 중에서 감상해서 보다가 바로 응암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보다 여러 단어들이 나왔어요. 우리 쌤,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죠? 쌤, 영화를 보다, 쌤, TV, 텔레비전 보다, 프로그램들을 보는 거야. 그 내용물을, 쌤, 또, 터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 터이? 터이는 어딨지라고 해서 내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시각에, 시야에 뭐가 들어와서 보여져서 보는 것이 터이였어. 그렇지? 너, 야, 김 선생님, 어디 계시냐? 나 아침에 도서관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
도서관에서 내가 찾으려고 해서 본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걸 봤어. 이렇게. 그때 터이. 자, 그 중에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술 작품이라든지 어떤 작품을 본다, 또 어떤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다라고 할때 암을 쓰는 거예요. 희범 역시 한자어야 희망이란 뜻이에요. 희망하다. 그리고 니은은 뭐뭇 같이, 뭐뭇처럼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정도 하고 본문 볼게. 자, 반, 너, 나, 지어 구문이야. 자, 우리가 의문할 때 제일 먼저 배웠어. 꼬컴 의문문. 그렇지? 꼬컴 의문문. 예를 들어서, 안, 먹다라는 게 있다고 쳐봐. 꼬, 자, 꼬, 안, 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먹어?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렇지? 즉, 뭐를 물어보는 거냐? 의지를 물어보는 거야. 의사, 그럴 의사가 있느냐? 먹을 거야?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 지어를 쓰면, 만약에, 나, 지어 사이에 안을 쓰면, 이건 뭐냐? 먹었어? 완료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완료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과거. 자, 이렇게 달라요. 나, 지어가 한 세트로 나오는 거고, 꼬컴이 한 세트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 자, 여기 지금 사빠가 있지? 대문자로 썼어. 왜? 지명, 고유명사기 때문이야. 사파라고 하는 지역, 베트남 북부 산간 지역에 있어요. 중국하고의 이 국경이 있는 부근이야. 자, 사파에 갔다라고 하는 거야. 갔어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사이에 바오서가 들어갔네. 바오서는 기억나나요? 우리 의문사로서 언제란 뜻이야. 언제. 야, 너 언제 가? 언제 왔어? 이렇게 할때 언제야. 그런데 언제고 사파에 갔어? 직역을 하면 그래. 뭘 물어보는 거냐?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해본 적 있어? 언제고 뭐뭐 했어? 뭐뭐 해본 적이 있어? 이런 거예요. 사파에 가본 적이 있어? 사파에 가본 적 있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아, 찌어 아직 뭐뭐하지 못하지? 자, 우리가 대답할 때 컴은 부정이야. 안 한다라는 뜻의 부정이야. 자, 너 먹을 거야? 컴안 먹어 이런 거예요. 근데 나 찌어 먹었어? 찌어 하면은요, 아직 안 먹었어. 근데 앞으로 할수 있어. 그치? 아직이란 뜻이야. 아직, 응애 노이 나왔네요. 뭐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뭐뭐라던데, 이런 얘기야. 자, 무어덤, 겨울철이라고 그랬지? 겨울철에 들어서, 사빠에서 겨울철에 들어서, 팅토앙, 가끔, 가끔, 꽃웨. 자, 눈이 내린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저이, 날씨가 어떻다고 할때 이제 저이를 사용하죠. 그래서 저이, 예를 들어서 무어, 무어는 비가 오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비가 오다라고 하는 동사. 그래서 저이 무어 이렇게 하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돼. 강조해 줄때 꼭.

도를 쓰기도 해. 근데 이게 없어도 돼. 그런데 이 뜨엣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해. 꺼라고 하는 거. 이 꺼가 쓰여서 눈이 온다. 눈이 있다인데 직역을 하면 눈이 온다, 눈이 있다,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눈이 와. 이런 얘기. 자, 눈이 온다고 들었어. 눈이 온다던데. 이런 얘기. 그랬더니 룸이 맞다, 옳다 그런 뜻이거든. 그리고 voi 똑같은 의미로 우리 태가 있었죠. 소의 뜻이었어. 근데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쓰이면 문장 끝에서 쓰이면 강조해 주는 말이 돼요. 그렇지 맞았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 맞아 이런 얘기야. 이번 겨울철에 나는 뭐뭐 하려고 해. 그렇지? 딱 맞아 떨어져 주어. 링 서술어 하려고 해. 사파에 가려고 해. 너희 강조해 주는 거야. 나 사파에 가려고 하거든. 틱 좋아한다는 거지. 태 역시 똑같아. 워이 태 같은 거야. 강조해 주는 거야. 이거 좋겠네. 이런 얘기. 만약에 우리 네오 A, TV 구문이 나왔네. 만약 A이면 그런 조건이라면 B다. 이런 얘기지. 자, 마이만 하면 만약에 운이 좋으면 너쎄 우리 일반 미래죠.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거태 다음에 서술어 뭐뭐 할수 있다. 그걸 미래형과 함께 쓴 거야. 뭐뭐 할수 있을 거야. 응암 감상할 수 있을 거야. 뭘요? 뚜엣을 눈을 감상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뒤에 느역도 나왔네. 우리가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거태를 써서 동사할 수 있다. 또는 동사 뒤에 느역이 오면 동사할 수 있다. 그렇지? 이두 가지 용법이 있었어. 그리고 이두 가지 용법이 같이 한꺼번에 쓰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강조해 주기 위해서. 할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눈을 볼수 있다는 걸 강조해 준 거야. 앞뒤로. 그리고 역시 너희가 그 의미를 강조해 준 거야. 자, 나 역시 희망해. 뉴보이 그렇게처럼 직역하면 그렇게처럼 되기를 그처럼 희망해 이런 얘기예요. 그와 같이 희망해. 자, 여기까지 봤고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요. 응애 노이 나왔어. 듣기에 듣기로는 들은 바로는 뭐뭐라던데 이런 뜻. 자, 응애 노이 홈나이 오늘 저희 날씨가 비가 올 거야. 자, 근데 미래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쎄가 온 거야. 오늘 비가 올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비가 올 거라던데 이런 얘기. 역시 응애 너희 나왔네요. 꼬마이가 나왔지. 마이 선생님이지. 마이 선생님이 매우 좋아한다고. 뭘요? 여행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던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응애 너희 라니, 이제 베트남 보통 여성 이름이지. 대문자로 썼어. 자, 쌉은 뭐예요? 근접 미래, 가까이 곧 일어날 거야. 그치? 곧 뭐뭐 할 거야. 니미, 역시 대문자로 쓰였지. 미에 간다는 거야. 나라 이름인데, 어딜까요? 미국이야, 미국. 미국에 갈 거라고 들었어. 뭐 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뭘 공부해? 띵아잉,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곧갈 거라고 들었다는 거야. 그렇지? 자, 주어, 서술어, 내 동사. 주어가 서술어해, 뭐뭐 하기 위하여.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번에는 링 다음에 동사야. 동사 하려고 하다. 그렇지? 자, 나는 무엇 사려고 해. 무엇가 사다는 동사지? 자, 못직 세마이가 나왔네. 오래간만에. 자, 세는 우리 교통수단의 차지요, 차. 그리고 마이, 기계 엔진. 엔진이 달린 차, 오토바이라고 그랬어. 오토바이를 한 대. 자, 이 찌에기 분류사. 기억나요? 분류사. 명사 앞에 나와서 이 명사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정해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기계류에는 찌에기 쓰인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숫자와 남캐스에서 단위명사 역할도 한다고 그랬지. 한 대. 만약에 동물이 나왔다. 쪼. 개거든요.

그러면 개의 개한 마리 할 때는 못, 건, 그렇지? 분류사가 동물에는 건이 쓰인다고 그랬지? 그래서 한 마리 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자, 오토바이 한 대를 사려고 해. 어떤 오토바이지? 새 오토바이. 새로운 오토바이. 이번 주말에, 자, 동생 저는요, 뭐뭐 하려고 해요?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해요. 자, 홈나이 오늘 나는 의 쉬다란 뜻이에요. 쉬려고 해. 어디에서? 집에서. 자, 까아이가 나왔는데 까의 용법 중에서 이렇게 아이 날이라든지 또는 뚜언 주라든지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온 종일 온주 일주일 내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이 까가 이 까는 보통 우리 까 A와 B 이런 용법으로 많이 쓰였죠. 상관없고 A와 B 모두 강조를 해줄 때 A도 강조하고 B도 강조할 때 이렇게 쓰인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모타이바 쓰였다. 까바 그러면 셋다 이런 뜻. 하나하나다. 셋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대화문의 단어를 볼게요. 못바이라고 돼 있어요. 몇몇에 그래서 못바이 다음에 명사가 보통 나와요. 이 명사 몇몇, 몇몇의 명사 이런 뜻이야. 자, 우리 못이 하나란 뜻이잖아. 못하이바. 그리고 바이가 바로 몇몇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못 없이도 바이 명사 나오면 몇몇의 명사란 뜻이 있거든. 근데 이것이 못과 함께 쓰여서 이런 뜻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야. 자, 리아 리엠이 한자어예요. 지점이야. 지점.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휘 나오 한 단어지? 언제? 자, 우리 휘 배웠죠? 뭐뭐 할 때. 주어가 서술어 할 때. 그런 뜻이 있어서 휘가 나오는요. 나오는 어느. 그렇지? 앞에 명사가 나와서 어느 명사. 이렇게 수식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느 때야. 직역을 하면. 어느 때. 그래서 언제가 되는 거야? 휘 나오. 의문사. 자, 점은 위치상으로 뭐뭐 안에 속에 그런 뜻이 있고 시간상으로는 뭐뭐 하는 중에 이런 뜻이 있어. 자, 그래서 점휘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 자, 주어가 서술어 할때 주어가 서술어 할 때였잖아. 근데 주어가 서술어 하는 때 동안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서술어 하는 동안에라고 할때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울로우 하면은 얼마나 오래 그런 뜻인데, 자, 로우가 오랫동안이란 뜻이야. 로우가 오래 이런 뜻이야. 우리 마우니우, 자, 나이를 물어볼 때 또는 가격을 물어볼 때, 마우니우 띠엔 얼마예요? 얼마의 돈이지? 그래서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또 마우니우 뚜오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얼마나 많은 나이에요? 이렇게도 물어봤어. 이 니에우가 니에우 이렇게 한 단어로 쓰이면 많은 그런 뜻이잖아. 함께 쓰일 때는 성조가 없어져. 그거는 성조 문제고. 자, 그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많이가 되는 것처럼 이 로우가 바우와 결합해서 얼마나 오래 이런 뜻이 되더라는 거야. 얼마나 오래. 어떤 기간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노이띵 이렇게 돼 있죠? 유명하다라는 뜻이야. 유명하다. 자, 이거는 하나하나를 설명해 볼게. 우리 띵 먼저. 띵은 원래 소리란 뜻이 있어요. 그렇지? 1번이 소리야.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서 띵 다음에 나라 이름.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미? 그럼 미국의 소리. 영어. 미국 영어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아무튼 띵 미라고 우리도 표현하진 않지. 영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미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아잉이다. 아잉이 영국이니까 띵 아잉 그러면 영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 이것보다도 이 예를 들어서 자, 미국 영국의 소리. 그래서 영어가 되는 거야. 한국 하면 한국의 소리. 그래서 한국어가 됐지. 그런 거가 되는 거야. 이게 소리란 뜻이야. 자, 그런데
이 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노이는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노예예요. 노예. 자, 그러면 이 띠행이 소리라고 하는 뜻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이 되느냐? 어떤 명성, 어떤 유명세, 그런 의미도 있어, 이 띠행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성이나 유명세가 점점점 올라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이 띠행이 유명하다는 의미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띠임은 찼다란 뜻이에요. 찼다. 그리고 통띠인 하면은 한자어로 통신이야. 통신. 근데 정보란 뜻이야. 정보. 어떤 여행지 정보할 때 나오는 거죠. 통신. 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대화문을. 자, 친구 간에 하는 얘기야. 친구 너, 저이티 소개하드란 뜻이라고 그랬지? 뭘 소개해? 모트바이 디어디엄. 자, 이게 명사야. 지점, 장소를, 몇몇의 장소를 소개해라. 이런 얘기죠. 여행 장소, 여행지. 어디에서? 베트남에서의 여행지를 몇몇을 소개해줘. 누굴 위해서? 나에게. 자, 주어가 서술어한 부분이 좀길 뿐이야. 그리고 쪼, 대상. 그렇지? 그러면 주어가 서술어하다,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이런 구문이잖아. 이 서술어 이 부분이 조금 길 뿐이야. 너 소개해줘. 나에게. 나를 위해서. 뭘 소개해줘? 이 부분을 소개해줘. 응? 이런 얘기. 자, 그랬더니, 키나오. 언제 친구 너는 베트남에 가니? 이런 얘기야. 자, 키나오는 언제란 뜻이야? 의문사. 그런데, 문두에. 앞부분에 쓰이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된다고 그랬어. 문장 끝에 쓰이면 자연스럽게 과거가 돼요. 그치? 만약에 키나오가 뒤에 갔으면은 너 베트남에 언제 갔어? 이런 말이 될수 있다는 거야. 이런 말이. 자, 언제 너 베트남에 가? 그랬더니 6월 달에. 자, 탕이 달이야. 그리고 숫자가 뒤에 나왔어. 그러면 어떤 단위가 나오고 숫자가 뒤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몇 번째라고 하는 뜻이 있어. 12달 중에서 여섯 번째 달이야. 그한 달. 그걸 우리는 6월달이라고 하지? 바로 그런 뜻이야. 6월에 가. 6월. 만약에 숫자가 앞에 오면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어. 기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미가 되겠죠. 6월달. 친구 너, 여행 가려고 한다는 거지? 링이 나왔으니까. 좀 바울로 얼마나 오래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 가려고 해? 그랬더니 약 못두언. 일주일이지? 일주일. 이 쿠앙은 대략 약. 그래서 보통 숫자 앞에 쓰이죠? 대략 일주일 정도. 자, 이제 그런 정보를 듣고 그렇다면 그러면 니 후쿠옥 어우, 유명한 데가 다 나와요. 자, 후쿠옥에 가는 거. 후쿠옥에 가다란 뜻이지? Go. 너는 터이? 느껴. 봐. 테나오. 어떻다고 느끼니? 후쿠옥에 가는 거 어때? 이런 뜻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터이가, 무슨 시야에 들어와서 보다라는 의미도 있고, 느끼다란 뜻도 있어. 어떻다고 봐. 어떻다고 느껴. 후쿠옥은 하나의 자, 하나인데, 점, 뉘응 이렇게 나왔지? 뉘응은 복수를 의미하잖아. 뭐뭐들. 그래서 명사가 나와. 이 명사들 중에 하나야. 자, 어떤 명사? 여행지. 그렇지? 여행 장소들 중에 어떤? 유명한. 노이띠엥 나왔지요? 유명한 여행지들 중에 하나야.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강조해 주는 거. 자, 고마워, 친구. 내가 쎄 뭐뭐 할 거야. 띔 찾다란 뜻이라고 그랬지. 찾을 거야. 깍 뭐뭐들 하는 복수죠. 복수의 뭐뭐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통신들 정보들을 찾을 거야. 뭐뭐에 관련된 후쿠옥에 관련한 정보들을 찾을 거야. 이런 얘기. 자, 여기 왜가 뭐뭐에 관하여 그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왜는 동사야. 자, 무슨 일을 하러 가. 네 그렇지? 공부를 하러 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누굴 만나러 가거나, 볼일 다.

하복은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게 왜였어? 왜? 그래서 왜냐 많이 썼죠? 귀가 한다는 거야. 니냐 안 해? 만약에 니냐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집에 가는 거야. 볼일 보러. 자기 집에는 니냐 안 써? 예, 안 써요. 자, 이렇게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회의 다른 의미로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그런 뜻이 있다는 거야. 후쿠옥에 관하여 정보들을 찾아볼 거야.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회의 말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유학을 할때 그때 목표는 베트남어를 이제 제일 잘하는 거야. 베트남어를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런데 혼자 그때 이제 집 주인이 있었어요. 베트남 집 주인이 있었고 그 집을 이제 빌려서 집한 채를 빌려서 이제 사는 거야. 근데 혼자 사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혼자 있으니까 베트남어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집주인 가족들은 따로 사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같이 살고 싶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 돼가지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건 안 된대. 네, 같이 살기 힘들겠죠, 외국인하고. 또, 이 집세를 또 받으셔야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대신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것이 매일 저녁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더라고. 이 배고픈 유학생의 이 끼니도 해결하면서 또 베트남 가족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는 거. 그거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때 6시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시계를 못 본다거나 한 5분 지나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리, 너, 이제 저를 리라고 불렀어요. 리, 너, 왜? 왜냐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서 빨리 왜냐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집은 어디예요? 내가 지금 있는 우리 집이잖아. 새낸 집. 근데 그분은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너의 집인 여기로 와, 빨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니냐 하지 않고 왜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너 빨리, 네가 있어야 할이 집으로 빨리 돌아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나를 한 가족으로 여겨주네? 이 외로운 이 유학생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야, 만약에 내가 이런 표현을 구분을 할수 없었다면 이런 것도 못 느꼈을 텐데, 이걸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베트남 사람이 그 말을 해주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이 느낌이. 우리가 뭐 아는 만큼 뭐가 보인다,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 있죠? 이게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회가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요. 자, 퀴나오가 나왔어요. 언제라고 하는 의문사라고 그랬어. 문 뒤에 있으면 미래를, 그리고 문 위에, 문장 끝에 있으면 과거를 자연스럽게 의미한다라는 거야. 자, 이외에 바오서, look now 같은 것도 같은 의미야. 언제라고 하는 뜻이야. 자, 이거 보세요. 바오서는 이것이 한 단어였어. 그렇지? Look now도 마찬가지야. 이 look도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 주어가 서술어 할 때라는 뜻이야. 키와 같아, 의미가. 자, 그리고 역시 now가 붙었지? 그러니까 어느 때라는 뜻이야. 똑같아. 그래서 언제라고 하는 뜻이야. 이런 것들도 다 의문사로 언제라고 하는 뜻이야. 자, 언제, 아잉은 히에우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지? 히에우 선생님을 만나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B가 내일 아잉이 쎄뭐뭐할 거야. 그 선생님을 만날 거야. 자연스럽게 미래로 얘기한 거지? 문 뒤에 있어서 미래가 되는 거야. 자, 지 언니는 누나는 무엇 사요? 니엔 토아이. 자, 이 전화를 언제? 근데 이 키나우가 어디 있어요? 문 위에 있지. 문장 끝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거가 되는 거야. 언제 이 전화 샀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따로 나 이렇게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같은 게 없어도 자연스럽게 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랬더니

언니는 누나는 전주에 자 또원이 주지요 그리고 지역은 앞전 그런 뜻이지 그래서 전주에 들어서 그것을 샀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파울로우는요 얼마나 오래 이것이 점과 함께 쓰여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자, M 동생 너는 쎄 베트남어를 공부할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저는요 공부할 건데 6개월 동안요. 그렇지? 자, 요번에는 이 6이 앞에 왔어.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뒤에 오면 자연스럽게 6월달 여섯 번째 달그한달 6월달이 되는데 이 숫자가 앞에 오면 기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부할 거예요. 이런 얘기. 자, 여기 지금 주어가 여기 이제 있을 거고 주어 그리고 이제 서술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뭐뭐 했다. 조이 완료형이죠. 그래서 이미 뭐뭐 했다. 그리고 바올로우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지? 그래서 주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했어. 그렇지? 한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하는 과거의 기간이고 이 쎄는 미래지 뭐뭐 할 거야. 그리고 느어는 더잖아요. 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더 뭐뭐 할 거야 이런 자연스럽게 그런 뜻이 된다는 거야. 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자, 형은 오빠는 love zadding. 자, zadding이 가정이라는 뜻이었죠? 가정, 가족 다 돼. 그리고 love이 우리 설립하다 할때 립자야, 세울 립자야. 그래서 가정을 세우다, 곧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결혼을 했어.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오래 되었어요? 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때 대답이 르 그리고 십 남소 이렇게 돼 있지. 10년이 되는 거지. 역시 이 남도 단위야. 예를 들어서 10이 뒤에 나왔다. 그러면 열 번째 해, 한 해를 얘기하는 거. 이거는요, 10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똑같아. 10년 되었어요. 이런 얘기야. 자, 이 기억이 나나요? 주어가 서술어해. 그리고 어떤 기간이 나와. 그리고 zoe. zoe는 완료형이지? 자, 여기에 the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어가 서술어한 지이 기간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래서 the이 여기 나온 거예요. 자, 형은 오빠는 쌤 뭐뭐 할 거야. 일을 할 거야. 여기에서 바울로우 느더 그렇지? 얼마나 오래 더 여기에서 일을 할 거예요? 약 3년 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느어가 있고 쎄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미래가 되는 거지. 뭐뭐 더 뭐뭐 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 자, 그 다음에 뭐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니응은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의미라고 그랬지? 자, 니응 말고 또 깍도 있어. 깍도 있어. 뭐뭐들인데, 뭐뭐들 중에 하나라고 할땐 니응을 쓰는 거야. 이거들 중에 하나. 자, 나는 터이 느껴요. 하노이가 라 뭐라고. 자, A, 라 B야. A는 B야. 뭐좀 니응이니까 뭐뭐들 중에 하나야. 하노이가 탱포는 도시죠. 도시 랩 아름다운 아름다운 도시들 중에 하나야. 자, 녀시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젠테서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테서의 한자어야. 세계란 뜻이야. 세계. 그리고 젠은 위치상에서 위라는 뜻이에요. 자, 책상 위 하면 젠 책상. 하면 책상 위란 뜻이야. 직역을 하면 세계 위란 뜻이야. 세계상에서 이런 거야. 전 세계에서라고 할때 어디 어디에서라고 할때 젠을 쓴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하노이가라고 나는 터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기 징꽁선이라고 돼 있지. 사람 이름이에요. 베트남.

남의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뭐좀융또 나왔네? 뭐뭐들 중에 하나야? 냑스이? 아 이거 할수 있겠어요? 악사예요. 한자어로 하면 악사. 아, 작곡가, 음악가라는 거야. 노이띠엥 유명한 음악가야.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유명한 냑스이들 중에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실전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12문항 중에 4번, 5번, 12번 제외하고 나머지 역시 9문항을 풀어볼게요. 4번, 5번, 12번은 수능 따라잡기에서 함께 우리 강의 20강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아잉. 형은, 오빠는 응애 노이 했어. 뭐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왜는 뭐뭐에 관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시사지 이 뭐뭐에 대하여 말하는 걸 들었어. 자, 그런데 나 지어 구문이 나왔네. 그러니까 뭐뭐 했어요. 완료 여부죠. 그러니까 뭐이 뭐뭐에 대하여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너일라 소개할 때 하는 말이었죠. 이건 뭐예요? 못 너희. 자, 너희 뭐예요? 장소, 곳이잖아. 곳, 장소. 매우 아름다운 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음식도 아니고, 그치?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장소야. 지점. 그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 대답이 찌어네요. 아직 못 들었네. 아직. 아잉은 형은 오빠는 찌어바오서. 자, 이것은 바오서라는 것이 언제란 뜻이지? 근데 찌오와 함께 결합되면 언제고 아직 못 해봤다. 경험을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 해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응에 노이, 외노. 자,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걸 듣지를 못했어, 아직. 그런데 언제고 듣지를 못했어. 즉,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1번, 바이앗. 자, 바이앗은요. 우리가 모른다고 쳐봐. 그런데 이건 알잖아. 핫은 몇번 나왔어? 노래하다란 뜻이야. 동사야. 그리고 바이. 이거는요. 바이 못. 바이 하이. 그러면 첫 번째 바이. 두 번째 바이거든? 우리 지금 강의로서 이번 강의가 18강이야. 18번째 바이야. 바이. 강, 과란 뜻이야. 그렇지? 우리 교재에서는 14강. 14번째 바이야. 그래서 1강, 2강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런 의미가 있어 바이가. 그런데 이 바이가 핫 노래와 결합하면 무슨 뜻이 될까? 바이핫? 이게 바로 명사가 되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 거. 이 노래 할때 바이핫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게 아니지. 노래니까, 노래니까 그게 아니야. 어떤 장소가 나와야 될것 같아, 여기에. 모나는요. 음식이죠? 이것 자체가 음식인데, 먹는 음식.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단어로 음식이 된다고 했어. 3번, 니아디엠. 지점이라고 그랬지? 이게 장소, 지점이야. 이 장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너희예요. 한 곳, 장소예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유력해. 자, 한자어의 지점인데 이 리아가 땅 지자야. 그러니까 지점이라. 자, 그 다음에 자오비엔 역시 이것도 한자어인데 교원이에요. 교원.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한자어에서 선생님. 터이산 이건 우리 알지? 시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이것도 역시 우리가 30문항 중에 어휘문항 중에 어휘문항이 두 문항이 있어. 30문항 중에 어휘문항이 두 문항. 이 어휘문항 두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항에 속해요. 30문항 중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변별력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으로 만드는 거야. 이 어휘문항 두 개를. 하나가 뭐예요? 다의어 문항이지.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빈칸 하나 놓고 해석을 다 해서 아,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이 중에서 고르는 거야. 자, 우리가 해석을 했어. 여기에 지금 어떤 명사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한 곳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몰라. 그러면 고를 수 없단 말이야. 혹시나 이제 네 가지가 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그럼 이거 아닐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단어들을 모르면 해석을 다 해놓고도 고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항이 다의어 문항보다 더 어려운 문항에 속해요. 학생들이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어휘표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우냐? 아니, 그러진 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아주 비효율적이야. 기출과 이렇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오는 이런 문항들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주로 익히면 이 중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기출을 풀어보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야. 거기서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가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만약에 운이 좋으면, 그렇지? 자, 아잉은 꽃에 뭐뭐 할수 있을 거야. 눈을 볼수 있을 거야. 자, 여기 눈을 뭐뭐 할수 있을 거야지. 자, 이걸 지금 빈칸으로 놨어. 그랬더니, 나 역시 그렇게 희망해. 그처럼 희망해. 이런 말이 있었죠? 눈을 뭐 하기를, 뭐할수 있기를, 희망하나. 눈을 뭐할 수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나. 자, 감상한다는 거죠? 풍경과 같은 거. 이렇게. 응이는 쉬다란 뜻이고. 노안 요리하다. 지덤. 우리 한자어죠? 이동. 그래서 우리 핸드폰. 이동전화. 했을 때 전화. 지덤 이렇게 했다고. 이동전화. 그리고 자이틱. 이건 설명하다란 뜻이었지. 한자어로는 해석이야. 해석. 의미는 설명하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번. 문장 표현이 옳은 거.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문장 4개 주고 2개 옳은 거 골라보는 거야. 자, 반, 친구, 너는 그 영화를 봤어를 물어봐야 하는데, 여기 나 하고 뭐가 와야 돼요? 찌어가 와야 되잖아. 봤어? 그리고 컴이 오면요. 꼭 컴.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섞였어. 틀렸어. 틀렸어. 그 영화를 봤어? 하면 여기 찌어가 와야 되겠지? 자, 친구, 너는 노트, 요리해 본다는 거지? 시험 삼아서. 이 음식을 요리해 봤어? 이거는 맞죠? 자, 친구, 너는 세덴 선바이, 자, 이게 공항이라고 그랬지? 공항에 이르다, 공항에 가다. 그런 뜻이야. 마올로우조이. 자, 여기 지금 미래형과 완료형에 쓰였어. 틀렸어요? 이건 틀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할수 있겠지. 얼마나 더 있으면 공항에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는 할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게 틀린 거야. 자, 그리고 나는 닝 뭐뭐 하려고 해.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해. 다음 달에 들어서. 그렇지? 바오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거. 다음 달. 다음 달에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해. 자, 맞는 거죠? 자, 그러면 B와 D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6번이에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웬단이 원단절이라고 그랬지? 음력 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단절 때에 들어서, 형은, 오빠는 뭘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나 뭐뭐 하려고 해. 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지? 자, 뜻은, 이게 뜻을 얘기하는 거야. 뜻은 매우 즐겁다고 하던데, 그 얘기 아니지. 그건 대답이 될수 없지. 자, 형은 가족과 함께 니저이 놀러 갈 거야. 바로 이게 나와야 되겠지. 뭐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 형은 오빠는 찌어바오서 아직 뭐뭐 해본 적이 없어. 여행 가본 적이 없어. 대답이 아니고. 자, 뜻은 그런 날이야. 매우 특별한 날. 베트남에서. 지금 뭐 뜻의 의미를 물어본 게 아니죠. 자, 아잉짜이는 친형이나 친오빠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한 단어로. 자, 나의 친형, 친오빠는 냐하시, 우리 노래하는 집이지? 극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공연하는 극장을. 자, 이때 날에 들어서 극장에 간다.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형이 뭐뭐 할 거냐. 아잉을 물어본 거야.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7번이에요. 자, 이번 여름에 너 어딘가 갈 거니? 갈 거야. 나는 호이안에 갈 거야. 자, 가족과 함께.
그렇지? 가족과 함께 호이안에 갈 거야. 자, 좋네. 우리 니 독백형으로 쓰여서 좋겠네. 그러면서 너는 며칠 가려고 해? 그렇지? 며칠 동안 가려고 해? 약 3일. 자, 호이안에서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 자, 매우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 맞아. 그래, 맞아.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너는 먹어보는 것이 좋아. 뭔, 어떤 음식이에요? 만미. 우리가 말하는 만미죠. 거기에서의 만미를, 그 음식을 먹어보는 게 좋아. 자, 호이안에는 많은 관, 만미. 자, 만미를 파는 음식점을 관이라고 하죠. 그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 유명한, 매우 유명한. 아, 좋아. 내가 먹어볼게. 이런 얘기. 자, B는 약 3일간 여행을 갈 예정이다. 자, 여기 지금 3일간 간다고 그랬죠? 여기 알맞은 거 유력해. B는 친구와 함께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죠. B는 호이안에서 하루를 머무를 것이다. 3일간 간다고 했어. 자, B는 A에게 망미를 먹어보라고 했다. 바뀌었죠? A가 B에게 얘기한 거야. 먹어봐라. 호이안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사실도 그렇지 않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3일간 여행을 갈 예정이다. B가 3일간. 자, 그 다음에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찌는 베트남에 가는데 뭐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2년 전에. 그러니까 언제 베트남에 갔어요? 이런 말이 되겠지? 자, 언제야? 찌가 대학 공부할 때, 대학생일 때, 2년 전에 간 거야.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 Now. 이 now만 가지고는 성립이 하지 않지. 앞에 명사가 있어서 어떤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Key now. 이거는 되겠죠. 언제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자, 바우서도 역시 언제라고 하는 거지. 언제 베트남에 갔어요? 문미에 와서. 2년 전. 다 맞아요. 마우니에우는 얼마나 많이. 그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B와 C가 되겠지. 3번 정답. 자, 이제 9번. 자, 언제 하노이에 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기원을 해주죠. 자, 즐거운 여행이 되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뭐라고 얘기가 될까? 자, 키나오가 지금 앞에 나왔지? 그러니까 여긴 지금 작년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자, 2주 후에 언니가 여행 갈 거야. 자, 유력한데? 자, 언니는 못 두원적이니까 일주일 전에 갔어. 역시 과거니까 아니고 며칠 더 있다가 갈 거야. 역시 미래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B와 D가 되겠죠? B와 D.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 나와서 미래를 물어보니까. 자, 이제 10번. 자, 역시 빈칸이 세개 있는데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너 베트남에서 유명한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를 나에게 좀 소개 좀 해줘.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6월 달에. 그러니까 언제 가냐지? 자, A가 이렇게 되겠죠. 언제 너 가려고 해? 6월 달에. 또 뭐라고 물어보니까 약 일주일. 얼마 동안 가려고 해? 그렇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C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후쿠오케 가는 거너 어때? 그러면서 후쿠오케를 소개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C가 되겠지. A, B, C 봐봐요. A, B, C 있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이제 11번 마지막 문항이에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너 사파에 가본 적 있어? 아직 겨울엔 가끔 눈이 온다고 들었어. 맞았어. 이번 겨울에 내가 사파에 가려고 해. 좋겠네. 만약에 운이 좋으면 너 눈을 볼수 있을 거야. 나도 그러길 희망해. 그런 내용. 사파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 아니야. 산간 지역이야. 여기 그런 얘기 없어요. 비는 사파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 자, 지금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다고 한 얘기는 없어. 그렇지? 자, A는 이번 겨울에 사파에 갈 계획이다. 자, 이번 겨울에 내가 사파에 가려고 하거든.

유력한데 사파이스는 겨울에 스키를 탈수 있다 그런 얘기 없고 사파는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여기까지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 18강 강의죠. 그리고 우리 교재 15강 음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은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태양계 천체의 운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바로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태양뿐만 아니라 달도 가려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걸 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은 월식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일식과 월식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월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오감 깨우기. 여러분들의 뇌를 워밍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사실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일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보여줬었던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고요. 그때 사실 우리 월식이 발생할 때 달의 위상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시간에 새롭게 월식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다시 그 부분 좀 복습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가 일식이 발생할 때는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달의 위상이 뭐였어요? 그렇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반쪽이 밝은데 지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반쪽은 모두 다 어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측이 일어나지 않는 사계 위상을 가진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일식이 일어날 때는 달의 위상이 사기구나 라는 거 했었고요. 그럼 월식은 어떨 때 발생하느냐? 월식은요,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이 달이 왜 보이지 않게 되느냐? 바로 이 태양에 의해서 생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그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게 되면서 월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봐요. 태양이 여기 있잖아. 그리고 지구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태양에 의한 지구의 그림자는 어디로 생길까? 당연히 태양의 반대편으로 그림자가 지게 되겠죠. 따라서 지구의 그림자는 요렇게, 지구의 그림자는 요렇게 태양을 등지는 방향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이때 달이 공전을 하면서 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쏙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달이 관측되지 않는 월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럼 이때 달의 위상은 무엇이냐? 우리 항상 달의 반쪽, 태양을 보고 있는 쪽이 밝게 빛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달의 요 반쪽이 밝게 빛날 건데 이때 지구에서 달을 바라본 요 반쪽, 그 반쪽이 그대로 전체가 다 밝게 빛나고 있죠. 따라서 여기에 위치할 때는 달이 요렇게 둥그런 보름달의 형태로 보이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 보름달을 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 월식이 발생할 때의 달의 위상은 무엇일 것이다? 망일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달이요, 보름달로 보인다면서요, 망으로 보인다면서요, 근데 또 월식이 발생한다면서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어떨 때는 달이 다 보인다 그러고, 그런데 또 월식이 일어난다 그러고,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이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분명히 보름달 위상이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나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보름달에 위상을 가진 달 많이 보았는데 왜 이때 월식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야? 라는 그 의문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뒤에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월식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밝은 면을 관측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것은 달 스스로 발광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디에서 들어온 빛을? 맞아요. 태양에서 들어온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을 관측하려면 달이 태양빛을 받아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 달은 태양과 다르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더라.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야만 밝게 관측이 되더라. 그러면 월식은 언제 발생할 수 있느냐?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달이 보이지 않겠지. 그게 바로 월식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게 되느냐? 바로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쏙 달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그림자에는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이때 월식이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려면 우리 아까 그림에서도 봤었죠? 지구가 있고 여기에 태양이 있다면 지구의 그림자는 태양의 반대편으로 생기게 될 것이고, 따라서 월식은, 아, 지구를 기준으로 달과 태양이 서로 반대편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어떠한 순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느냐?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위치하는 거거든. 따라서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위치할 때.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월식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때 달의 위상 무엇이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그렇지, 전체가 다 밝게 빛나는 망이더라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월식의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일식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좀 낯익은 용어가 나올 거예요. 무슨 용어가 나오고 있느냐? 봄 그림자와 반 그림자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되게 차근차근히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보면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상당히 비슷한데, 그때는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했었습니다. 따라서 달의 봄 그림자와 달의 반 그림자를 살펴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월식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잖아. 그래서 달과 태양 사이에 지구가 위치하고요. 이번에도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번에 이 그림자의 주인공은 달이 아니라 지구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봄 그림자와 지구의 반 그림자가 나타낸 것인데, 자, 이때 상황을 보면 우리가 태양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진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지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빛은 태양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요 반쪽의 빛이 지구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더라. 그때 우리는요, 두 개의 빛을 살펴보았죠. 어떻게 두 개의 빛을 살펴보았느냐? 가장 위쪽에 있는 태양의 가장 위쪽 표면에서 나오는 빛과 태양의 가장 아래쪽 표면에서 나오는 빛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더라. 이때 우리가 달의 입장에서 관측을 하는데 지구가 그 사이에 껴 있으니까 이 지구에 의해서 태양빛이 가려지면서 그림자가 생기더라. 자, 그때 가장 위쪽 표면에서 출발한 빛은요, 지구에 의해서 가려지는 면적이 이만큼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가장 위쪽 빛이 도달하지 않는 구역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빛이 출발을 합니다. 요렇게 출발해서 지구에 의한 그림자가 생기는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이 지금 이만큼이야. 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겹치는 부분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은 위쪽에 있는 빛도 안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빛도 안 들어오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모든 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본 그림자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그림자가 있는 거고. 반면에 예를 들어, 이쪽 구간을 볼게요. 본 그림자 옆에 구간. 여기는요, 지금 위쪽에서 출발한 빛은 도달하지 못하지. 왜냐? 지구에 가로막히니까 여기까지 못 도달해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나온 빛 봐봐요. 이렇게 쭉 가서 지구가 막고 있지 않으니까 이 구역에 도달.

알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 그림자라고 표시된 영역은 무엇이냐면요. 태양의 일부의 빛은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태양의 일부의 빛은 들어오는 곳. 그러니까 태양빛의 일부는 들어오는 영역이 반 그림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를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달의 전체가 가려지는 개기월식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본 그림자가 태양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다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달이 본 그림자에 위치할 때 개기월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전체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할 때 개기월식이 발생하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건, 우리 개기월식, 우리 개기일식이면 그냥 해가 하나도 안 보였었잖아. 근데 개기월식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달이 붉게 보인대요. 요거는 왜 그런지 우리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개기월식. 어쨌든 본 그림자에 들어가서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에 있을 때 개기월식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일식과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 우리 일식은요, 달의 반 그림자에 위치할 때 태양의 일부 빛은 도달하지만 태양의 일부의 빛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의 일부가 가려진 부분 일식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식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 본 그림자에 위치하면 개기일식이고요. 반 그림자에 위치하면 부분일식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월식과 일식의 차이가 또 여기서 생깁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달이 지금 반 그림자에 위치한다고 해보자. 되죠? 자, 그러면 분명히 요 끝에 있는 빛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맞아요. 지구에 가로막혀서. 맞지? 못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빛은 이 달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빛이 달에 도달하면서 달의 이 반쪽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요. 충분한 빛이 도달을 합니다. 그럼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위성이 뭐로 보이는 거야? 망으로 달 전체가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일부가 이렇게 가려진 채로 관측이 되는 거야? 아니야. 어쨌든 달 전체가 태양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달의 위상이 전체적으로 둥글게 다 관측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지. 반 그림자에 있어도 달 전체를 관측할 수 있구나. 다만 원래 태양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의 태양빛은 지구에 가로막혀서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로 들어오는 태양빛의 양이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달의 밝기가 조금은 줄어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달의 밝기가 줄어들었어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냥 달의 밝기가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두워지는 정도. 그 정도의 월식이 일어나는 영역이 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반 그림자가 됐을 때 부분 월식 일어난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반 그림자에 위치할 때도 달의 전체가 관측이 된다. 다만 밝기만 조금 어두워지더라라는 게 일식과 굉장히 구별되는 점입니다. 왜냐? 어쨌든 태양빛의 일부가 들어왔으니까 이 달을 밝힐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부분 월식은 도대체 언제 발생하느냐? 결국에 이 달이 안 보이려면 무조건 달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 거냐면요, 본 그림자에 위치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달이 요렇게 본 그림자와 반 그림자에 걸터 있어. 그러면 반 그림자에 위치한 영역은 태양빛이 도달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보일 거야. 근데 본 그림자에 위치하는 영역은 태양빛이 도달하지 못할 거거든. 그럼 여기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런 형태의 부분 월식이 관측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분 월식은요, 달의 일부가, 우리 아까 개기월식은 달 전체가 본 그림자에 위치할 때였는데, 부분 월식은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할 때, 이때 일부만 가려지는 현상을 부분 월식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 아까 달이 지구의 반 그림자에 들어가서 밝기만 어두워지는 월식, 그것을 우리가 반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식과 구별해야 되는 거, 여기에서는 반영식이라는 것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대체 개기월식일 때 달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붉은색 희미한 달이 관측이 되는 것일까? 요것은요, 우리 이 지구에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는요, 투명한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
근데 이 대기에 의해서 빛이 굴절이 되거든요. 자, 이 빛이 굴절될 때 태양빛이 원래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다가 대기를 만나서 빛이 굴절돼가지고요. 원래 이봉 그림자로는 빛이 하나도 도달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빛이 굴절되면서 태양빛의 일부가 이렇게 봉 그림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빛의 일부가 달을 밝히게 돼요. 근데 이때 이렇게 굴절돼서 들어가는 빛이 어떤 빛이냐? 우리 태양빛에는요, 파란색 빛도 있고요. 파란색 빛. 붉은색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 빛은요, 산란이 잘 일어나요. 산란이라는 게 무엇이냐? 들어오다가 다른 방향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야. 다른 방향으로 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굴절돼서 달로 들어오는 동안 파란색 빛은 다른 곳으로 사라져. 그리고 누구 빛만 남느냐? 파란 빛은 산란돼서 사라지고 붉은색 빛만 남아서 붉은색 빛이 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봉 그림자로 들어오는 빛은 붉은색 빛, 아주 일부의 빛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개기월식일 때 이렇게 달이 붉게 보이고요. 이때 붉게 보이는 건 원래 밝기만큼 그렇게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희미하게 보일 것이다. 왜냐? 태양빛이 아주 일부만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월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볼 건데 여러분들 요 그림에서 또 보시면 우리 저번에 기억하라고 한게 있었어요. 우리 지구와 달은 전부 다 시계의 반대 방향,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더라. 자,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달이 서에서 동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달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달은 항상 남쪽 하늘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인 겁니다. 이쪽이 남쪽. 그럼 이쪽이 어느 쪽이 되냐? 이쪽이 동쪽이 돼요.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달이 이동하는 동안 동쪽부터, 즉 달의 지금 왼쪽이 되겠죠? 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부터 가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나타낸 게요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함께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요. 달은 항상 남쪽 하늘에 뜨는 것이다.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뜨는 것이다. 그럼 내가 남쪽을 바라봤어요 라고 했을 때 이쪽이 동쪽이 되고요. 이쪽이 서쪽이 된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일식할 때도 설명했었지. 상당히 중요해요. 아, 내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왼쪽이 동쪽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서쪽이야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이때 우리 달은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첫 번째 경우에는요, 잘 봐봐요. 달이 이동하는 동안 반 그림자 안에는 위치했었지. 즉, 반영식은 일어납니다. 그러고선 그냥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영식만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반영식 발생했지. 왜냐? 반 그림자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봉 그림자의 달의 일부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월식은 부분 월식, 일부만 봉 그림자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 봉 그림자의 달 전체가 들어가. 이거 무슨 월식? 개기 월식.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봉 그림자에서 달이 빠져나와요. 부분 월식. 그다음에 반 그림자에만 달이 위치해요. 반영식. 그리고 빠져나가는 모습. 자, 세 번째. 달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처음에 반영식 시작되는 거지. 반 그림자에 들어가는 거. 그러다가 부분 월식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달의 일부가 봉 그림자의 위치. 그러다가 다시 반영식, 그리고 완전히 월식이 끝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반영식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개기 월식까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 월식까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월식의 특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월식은요, 달 자체가 지구 그림자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달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요, 지구의 어느 지점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달이 관측되는 시기, 즉, 지구에서 밤인 곳은요, 전부 다 월식을 관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월식이 관측될 때 인도에서도 관측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관측할 수 있어요. 왜냐? 달이 그냥 지구 그림자 속으로 쏙 들어가서 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니까. 이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었던 밤이었던 지역.

구역에서는 모두 다 월식이 관측이 되는 겁니다. 일식이랑 되게 다르지. 일식은 아주 특정한 위치에서만 관측이 가능했잖아요. 월식은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개기월식은요, 이봉 그림자를 통과하는 시간이 최대 1시간 40분까지도 됩니다. 우리 일식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수분 안에 이 일식이 끝났었거든, 개기일식이. 그것에 비해서 훨씬 긴 편이더라. 아, 일식에 비해서 지속시간이 훨씬 길구나. 자, 세 번째. 월식은요, 서에서 동으로 달이 공전을 하면서 지구 그림자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 따라서 달의 어느 쪽부터 그림자로 들어오게 되느냐. 우리 아까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달의 동쪽부터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 일식은 서쪽부터 가려졌었는데, 태양에. 이번에는 달의 동쪽부터 가려지는구나 라는 게또 일식과의 차이점이 될 거고요.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땐 이쪽부터 가려지는 거니까, 아, 왼쪽부터 가려지는구나 라는 게 월식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우리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자료인데요. 자,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과정, 월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 일단은 천체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이거 지금 우리 항상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많이 볼 건데, 항상 내가 태양계 천체를 관측한다라는 건 남쪽 하늘을 본다라는 거고요. 남쪽 하늘을 봐왔을 때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요런 형태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요렇게 천체가 이동을 하고 있어. 달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라는 건 동쪽에서 지금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더 동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가 일로 가면 이제 서쪽이 되겠지.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아래쪽부터 가려지는 거 보이죠? 지금 아래쪽이 동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쪽부터 가려지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개기월식 발생합니다. 달이 전체가 다 붉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관측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그림자가 위쪽으로, 약간 서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거 보이지? 아, 월식이 달의 동쪽부터 관측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이 ABC에 위치하고 있대요. 이때 ABC 관측된 순서가 누가 먼저일까? 달은 우리 아까 여기가 지금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인 거잖아. 달은 우리 아까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요 순서대로 공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C가 제일 먼저 관측된 모습.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되는구나. 요렇게 순서 알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C는 보니까 일부만 봉 그림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 월식이 관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동쪽부터 가려지는 거 보이죠? 그죠? 이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B에 위치할 때는 달 전체가 지구의 봉 그림자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달 전체가 희미하게 붉게 보이는 개기월식 일어날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봉 그림자 바깥으로 나오면 일부만 봉 그림자의 위치에서 역시나 서쪽, 아, 달의 오른쪽이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요 내용 설명하면서 일식과 월식을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천체의 배열은 어떻게 되냐? 일식은 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는 것이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해야 되더라. 자, 월식은요,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져야 되니까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위치하는 거고요. 이때 달의 위상. 아, 일식은 삭일 때 발생하더라. 반면에 월식은 망일 때 일어날 수 있더라. 관측 시간은 어땠어요? 지속 시간. 그렇지. 일식은 매우 매우 짧았습니다. 몇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요. 월식은 개기월식이 최대 1시간 40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측 면적도 달랐지. 일식은 지구의 표면에서 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구역이 매우 매우 좁기 때문에 관측 면적이 매우 좁았습니다. 반면에 월식은요, 밤이기만 하면 전부 다 월식을 관측할 수 있었어.

관측 면적이 매우 넓고요. 자, 진행 방향을 보면 일식은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달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면서 가리는 거였기 때문에요. 달의 서쪽부터 태양의 서쪽부터 가려진다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 우리 월식은 방금 본 것처럼 달의 동쪽부터 가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 자, 그다음에 개개일식과 월식의 조건, 부분일식, 부분월식의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개개일식이 일어나려면 달의 무슨 그림자에 위치해야 돼? 그렇지. 태양빛이 전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달의 본 그림자에 위치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월식도 마찬가지예요. 달 전체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할 때 붉은색 빛만 들어오면서 붉은색 달이 보이는 개기 월식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식, 부분일식과 부분월식이 좀 달랐지. 우리 일식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의 일부만 들어오지 않아도 일식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달의 반 그림자에 위치한 지역에서 부분일식이 일어났던 반면에 우리 월식은 달의 일부가 본 그림자에 위치해야지만 월식이 발생할 수 있었지. 반 그림자에 위치할 때는 충분히 태양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기만 조금 어두워지는 반영식이 관측되더라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이 식현상이 맨날 사과 망일 때 맨날 발생해야 될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는 걸까? 왜 매달 일식과 월식이 발생하지 않는 걸까? 그거에 대한 답인데요. 답부터 얘기를 하자면 달의 공전 궤도면과요,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태양에 의해서 달이 사귈 때 그림자가 졌어. 근데 이 그림자가요, 지구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달의 위상이 사길 때 달의 그림자가 지구의 위쪽을 지나거나 아니면 아래쪽을 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식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월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위상이 망이야. 그러면 지구 그림자에 쏙 들어가야지 월식이 일어나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전 궤도면이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달이 지구의 그림자의 아래쪽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지구의 그림자의 위쪽에 위치하더라. 그래서 그림자가 달로 드리워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은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개념 체크로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둘 중에 고르기 5번입니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무슨 그림자에 들어가야지 일어나요? 개기, 전혀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본 그림자에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OX 퀴즈로 갈게요. 일식과 월식은 한 달에 한번 일어난다? 아니지, 매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달의 공전궤도면이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X 해주시면 되겠고. 자, 개기월식이 일어나면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니야. 일부의 빛, 붉은색 빛은 달에 도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희미하지만 붉게 빛나는 개기월식이 관측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얘기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답형 8번 갑니다. 달이 지구의 반 그림자에 위치한대. 반 그림자에 위치한대. 여러분, 반 그림자라는 건 태양빛이 아예 도달하지 못한다? 아니다. 태양빛의 일부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태양빛의 일부는 도달하는 게 반그림자였어요. 그러면 그 도달한 일부의 태양빛이 달을 밝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달의 부분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밝기가 어두워지는 월식이 나타난다. 이 월식 뭐라고 한다? 맞아요. 반영식이라고 했었죠. 반영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일식과의 차이점이구나라는 거 살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126쪽에 있는 탐구 활동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사실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할 때 교실에서는 이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측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좀 재미있고 프로그램이 진짜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선생님도 많이 보았던 프로그램인데, 꼭 한번 뭐 집에서 다운받아서 인터넷 쳐서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되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배운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과정 1에서 이 지금 식현상을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1번, 2번, 3번 경우에는 일식이 관측이 되고요. 4번과 5번의 경우에는 월식이 관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답부터 정리를 하자면 일식과 월식이 일어날 때의 달의 위상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일식일 때는 사기고, 월식일 때는 망이다. 이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여기서 또 일식과 월식의 좀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자면, 지금 3번까지는 일식이고, 4번, 5번이 월식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보면요. 일식은요, 일식이 일어나는 위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2035년 9월 2일에 우리 일식 관측된다, 계기일식 관측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날짜인 거고. 굉장히 위치가 디테일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아, 역시나 일식은 아무 데서만 생기는 게 아니야.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특징적인 위도에서만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 반면에, 월식이 관측되는 4번, 5번은 되게 쿨해요. 위치가. 그냥 당신이 사는 지역을 찍어봐라. 그러면 거기가 밤이기만 하면 월식이 관측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차이점을 또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시간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시간을 보시면요, 일식은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짧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월식은 더긴 시간 동안 관측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더라. 그래서 관측 대상도 역시나 태양과 달로 다르더라.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수행평가 탐구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이라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태양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이때 ABC에 들어갈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을 우리가 배열을 해보아야겠지. 자, 문제를 보니까 동쪽 하늘이래요.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자료랑 되게 비슷하죠? 동쪽 하늘에서는 오른쪽 위 방향으로 떠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먼저, 그다음 B, 그다음 C의 모습이 되는 건데, 자, 이때 일식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우리 어느 쪽부터, 태양의 어느 쪽부터 일식이 가려진다라고 했냐면, 달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서쪽부터 가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서쪽부터 가려지는 게 누구냐? 이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서쪽이 아니라 위쪽부터, 아래쪽부터 가려지는데요? 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동쪽이 아래에서 서쪽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쪽부터 가려질 때는 완벽히 이렇게 옆에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려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위쪽이면서 살짝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먼저 관측된 모습이 될 거야. 그럼 가장 먼저는 8시 22분 A의 모습이 되겠죠. 따라서 A가 니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금환일식이 일어났네. 그치? 그때 테두리는 남기고 태양이 가려진 금환일식이 일어난 게두 번째 B의 모습 기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자가 동쪽으로,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달이 아래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어. 동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어. 마지막 C가 디귿의 모습이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썼는데 답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니은, 기역, 디귿으로 체크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을 볼게요. 기역에서 관측된 식현상의 종류, 이거 뭡니까? 그렇지. 금환일식이지. 금환일식은 왜 발생한다? 맞아요. 달이 태양을 가리기에는 조금 작았던 거야. 달의 시지름이 태양보다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달의 시지름이 태양보다 작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내신 기초 문제 풀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미리 여러분들 힘으로 풀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셔야지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수 있어요.
자, 내신 기초 1번 보겠습니다. 북반구 지역에서 일식을 관측한 건데 순서대로 나타내 보아라. 일식이 어느 쪽부터 가려지나요? 라는 거거든요. 우리 태양이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 서쪽부터 가려지더라. 그래서 서쪽부터 가려지고 있는 나가 1번. 그 다음에 그만 일식 일어나고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다가 마지막이 되겠네. 따라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일식과 월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12월식 때 붉은색 달, 그렇지. 붉은색 빛만 굴절돼서 도달하므로 붉은색 달을 볼 수가 있더라. 자, 어느 쪽부터 가려지냐? 태양, 일식 이론했던 태양이 서쪽부터 가려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월식 이론할 때 달이 서쪽부터 가려져? 아니지. 달은 동쪽부터 가려졌었지. 2번이 벌써 틀렸네. 자, 3번 보겠습니다. 개기월식이 개기일식보다 진행시간 더 길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의 발생빈도. 월식은 밤이기만 하면 다 관측될 수 있더라. 반면에 일식은 특정한 위도에서, 특정한 지점에서만 관측 가능하기 때문에 월식이 훨씬 더 발생빈도가 높겠지. 자, 5번입니다. 태양, 지구, 달 순으로 위치할 때 월식이 일어난다. 그렇지. 태양에 의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때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맞더라. 따라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실력 향상 문제로 넘어가서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은 어느 날 일어난 일식의 모습을 촬영해서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 보면은 여기 지금 조금 가려졌는데 많이 가려졌네? 가가 먼저네? 요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일식은 어디서부터 가려지더라? 서쪽에서부터 가려지더라. 그러니까 달이 요렇게 통과를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나에서는 달이 요렇게 가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에서는 달이 빠져나가는 중인 거지. 달의 중심의 위치를 비교를 해보면 달이 빠져나가면서 동쪽을 가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일식이 끝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가랑 나중에 누가 더 먼저냐라고 하면은 아직 달이 동쪽으로 덜 빠져나간 나가 먼저 관측한 모습이구나. 그리고 가가 나중에 관측한 모습이구나 라고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따라서 기억해서 관측한 시간, 촬영한 시간은 가가 나보다 빠르다라고 했어요. 가가 빠른 게 아니라 나가 더 빠른 거지. 자, 니은입니다. 이날 달의 위상은 사기다. 지금 일식이 발생했어. 일식이 발생했다는 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위치했던 거거든. 그러면 달이 사이에 위치할 때 달이 태양을 보는 쪽은 밝게 빛나는데, 지구에서 바라보는 반쪽은 모두 다 어두우니까요. 이때는 사기 일어날 수 있는, 사기 위상을 가지는 거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이날 밤에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들, 월식이 일어나려면 천체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야 돼? 그렇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을 때. 이때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달이 들어가게 되면은 월식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달의 위상은요, 사기거든. 그래서 여기로 공전해서 여기로 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 따라서 이날 밤에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 없더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니은만 맞아요. 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지금 지구, 달, 태양 순으로 있고요. 태양에 빛이 들어오다가 달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긴 게 지구 표면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달에 의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일식이 관측이 되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보시면 요 A가 표시된 지점은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본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요 C가 위치된 곳은요, 위쪽 태양빛은 도달할 수 있어. 아래쪽 태양빛은 도달할 수 없어. 태양빛의 일부만 도달하네? 그러니까 태양의 일부만 관측이 되겠다. 여기가 반그림자라고 하죠. 그래서 부분 일식이 관측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A에서는 개기일식이 관측될 것이다. 그렇지. 본 그림자에 위치하면 우리 태양빛이 전혀. 아무것도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더라. 자, 그다음 B입니다. B. 니은 보면 B. B는요, 여기 한번 크로스 했잖아. 요 말은 무슨 뜻이냐? 아주 끝에 있는 빛은 도달할 수 있어요. 아주 끝에 있는 빛은 도달할 수 있어요. 아, 황금색 고리 형태.

태양이 관측이 되는 금환일식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겠고요. 금환일식은 달의 시지름이 태양의 시지름보다 작을 때, 달이 태양을 가리기에는 작았을 때 발생하는 거였지. 따라서 니은 틀렸다. 디귿입니다. C에서는 일식이 관측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반그림자의 위치에 이때 발생하는 일식은 부분일식이다. 왜냐? 태양빛의 일부만 도달하고 일부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일식이 관측된다. 따라서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태양빛이 지구에 가로막혀서 지구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아, 분명히 요 진한 부분은 봄 그림자야. 그리고 요 부분은 밤 그림자야. 우리 이때 월식이 일어나려면 달이, 개기월식은 언제 일어난다? 그렇지. 달의 전체가 봄 그림자에 위치할 때이더라. 따라서 지금 요 기역 시기에는 기역에 위치할 때는 개기월식이 일어나게 되겠네. 그리고 달의 일부가 봄 그림자에 위치하면 부분월식. 달의 전체가 반 그림자에 위치할 땐 반영식이 나타나더라. 자, 기억 보겠습니다. A는 봄 그림자, B는 반 그림자 맞아요. 그리고 기역에 위치할 때 개기월식이 관측되는 거 역시나 맞는 설명이지.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데 그중에 지구의 대기에 의해서 굴절된 붉은색 빛만 도달해서 붉은색 희미한 달이 관측되는 거 개기월식이고요. 디귿입니다. 달에서 보면 지구의 시지름은 태양의 시지름보다 크다. 그렇지. 지금 달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요 빛이 크로스가 되지 않았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 이 지구가 태양을 가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더라. 그래서, 아, 지구의 크기가 태양보다 크게 관측이 되는구나. 시지름이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으니까요.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서술형 문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식은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일어나더라. 그리고 달의 공전 주기는 약한 달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고, 이 주위를 공전하는 달이 있는데, 그죠? 자, 그때 망일 때는 요게 달이 위치할 때지. 이때 달의 위상이 망이 되더라.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달의 공전 주기는 한 달이더라. 그러니까 망이다가 다시 망에 돌아오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왜 월식은 한 달에 한번 관측되지 않느냐? 이유가 뭐였어요? 맞아요. 지구의 공전궤도 면과 달의 공전궤도 면이 100% 일치하지 않고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더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태양이 여기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나올 때 지구가 있죠? 달이 사계 위치할 때 달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달이 망에 위치할 때 달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의 그림자가 지구에 도달하지 않고 지금 망에 있을 때는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도달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일식과 월식이 발생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일직선을 이룰 때 월식이 일어날 수 있다. 완벽히 일직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둘의 공전궤도가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속에 딱 들어가게 일직선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력 향상 문제까지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1등급 실력 완성의 1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어느 날, 일식이 진행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 호주 쪽이잖아요. 보면 여기 북쪽이지. 여기 남쪽이지. 그럼 여기가 서쪽이거든요. 동쪽입니다. 그럼 우리 일식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된다? 라고 했냐면, 달이 공전하면서, 달이 들어오면서, 일식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달의 공전 방향인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렇게 일식이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지금 일식이 진행되는 방향은 Y가 되겠구나라는 걸 일단 체크할 수 있고 이때 A와 B는 금환일식과 개기일식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금환일식과 개기일식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혼성일식의 상황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런 일식이 왜 발생하냐? 우리 지구는 둥근 표면을 가지고 있고, 그 주위를 이렇게 달이 공전을 하는데, 우리 지구의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그래서 달의 시지름이 커. 얼마나 크냐? 태양을 가리기에 충분할 만큼 크더라. 그런데, 요렇게 돼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면은, 아, 이 달의 시지름이 태양을 가릴 만큼 충분히 크지 않더라. 그래서 금환일식이 발생할 수 있더라. 따라서 여기에서 계기일식과 금환일식이 발생하는 지점을 나타내 보면요. 요 지금 한 가운데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기일식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 양옆으로, 요 표면으로 가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에서 금환일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림 봐보세요. 지금 쌤이 요 노란색 선을 지우면은 가운데가 B야. 그리고 끝에가 A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B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 계기일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끝에가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 아,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부분일식이 아니라 금환일식이죠. 금환일식에 해당하는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기억은 맞네 보기. 달의 그림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이날 기역 지역에서는 일식이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일식의 봉 그림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거거든. 그러면 우리 봉 그림자가 지나가는 경로를 옆으로 반 그림자도 이렇게 지나갔었죠. 그리고 우리 반 그림자 영역에 위치할 때는 무슨 일식이 발생한다? 그렇지. 태양빛의 일부가 도달하지 않으니까 부분 일식이 관측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디귿에서 일식이 관측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구나라고 정리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기 때문에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식현상,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당연히 같은 식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리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여러분들 잘 학습하셔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 풀때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쌤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요. 너무 겁먹지 말고 쌤이랑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도록 하고요. 선생님이랑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짧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무슨 생각하세요? 아, 긴장된다. 아, 잘할 수 있을까? 드디어 끝이다? 아니야, 그냥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어떤 생각하세요? 자, 오늘의 이슈는요, 바로 시험 전에 해야 할 생각입니다. 자, 미국 하버드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미국에는요, 이 아시아계 남학생들이 수학을 잘한다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계 여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첫 번째 그룹한테는 아 너는 아시아인이야.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막 했어요. 두 번째 그룹한테는 너는 여학생이야. 남자가 아니라 여학생이야. 여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자, 이 그룹들이 전부 다 실력이 같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시험을 본 학생들은 성적이 더 높게 나왔고요. 내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한번 상기된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시험을 보기 전에 하는 생각이 실제로 그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수능 시험 보는 날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슨 생각해야겠어요? 나는 제일 성공할 사람이야. 내가 공부 제일 많이 했고 내가 오늘 다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체면을 걸듯이 그날 아침에 마구마구 스스로한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도 따를 수 있을 거랍니다. 오케이? 알았죠? 화이팅! 그러면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9번입니다. 이거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자, 3인 문제 3점짜리고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단절을 찾아서 풀어내는 건데 단절이 막 엄청 눈에 띄지는 않고 내용상 단절을 찾아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해볼게요. In the absence of clear guidelines or regulations. 자, absence 하면 없는 거잖아. 뭐가 없냐면은 of clear guidelines. 자,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과학자들은 have to rely on themselves. 자, 무엇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에 의존해야 됩니다. 또는 on their own scientific norms. 그들의 자신만의 과학적인 기준에 의존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자, 뭔가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부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은 스스로의 규범에 의존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Many governments. 자, 많은 governments. 정부죠? 정부들. 근데 어떤 정부냐면 including the that of United States.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정부들은요. control research. 자, 연구를 컨트롤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intentionally not funding certain areas. 자, 의도적으로 funding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금을 주지 않는 거야. 특정한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자, either A or B죠. 자, 그럼 either A, A의 내용이 뭐야? Dangerous and unethical, 위험하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연구에는 자금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또는 difficult to regulate, 자, 자기가 통제하기, 제어하기 어려운 그러한 연구에는 자금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control research, 연구들을 컨트롤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정부가 연구를 어떻게 한다? 통제를 한대요. control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컨트롤 할 때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 라고 하면은 펀딩을 안 해준다는 거죠. 자금 지원을 안 해줌으로써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아, 그런데 this technique, 자, 이러한 기술. 자, 그러면 1번이 이어지려면 이러한 기술이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이 가리키는 게 뭐가 되겠어? 정부가 펀딩을 안 해서 연구를 컨트롤하는 거. 그걸 얘기하겠죠. 자, 이러한 기술은 doesn't work, 작동하지 않습니다. When foundations or startup companies fund the work.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컴퍼니가 펀더워크, 그 연구를 대신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통제가 안 되겠죠. 이걸 다른 이들이 해줄 수가 있으니까. 자, 또, it also fails. 또한 fails.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실패할 수 있냐면, when the techniques and materials being used. 자, 테크닉이나 아니면 재료들. 근데 being used. 사용이 되는 테크닉이나 재료들이 are inexpensive. 애초에 비싸지가 않아. 그러니까 애초에 돈이 별로 안 드는 연구야. 그런 경우에는, as is the case with CRISPR. 자, CRISPR과 같은 예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government funding isn't needed. 자, government의 funding이 애초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잘안 되겠죠. 돈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아? 흐름에 이상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this라는 말이 나왔다. 자, this가 나왔으면 이거는 뭐야? 앞에 문장을 받는 말이죠? 자, 그럼 앞에 문장의 내용이 뭐였지? 이거였단 말이야. CRISPR 같은 경우에는 펀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잘안 된다. 싼 거는 통제가 잘안 된다 이거였는데, 자, 그거라면은 this doesn't work too well in modern science. 자, 과학, 현대 과학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Because of the intensely competitive nature of academia. 자, 무엇 때문이냐면 극도로 경쟁적인 속성 때문에. 무엇에? 아카데미아, 학계에. 학계에 극도로 경쟁적인 속성 때문에, 이런 현대 과학에서는 안 된대요. 자, 근데 그것은 in which the drivers are about getting grants and publications.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학계는 drivers, 자, 동인,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추진하는 힘이 are about getting grants. 그냥 보조금을 얻는 것이고, publications. 무엇을 얻는 것이냐면은 출판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and not necessarily 딱히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냐면 being responsible citizens. 자, 어떤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닌 그러한 것이 바로 굉장히 치열한 학계다라고 이 필리파 렌투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계 얘기로 갑자기 내용이 넘어가고 있거든? 이전까지는 정부가 연구를 통제한다, 통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 자, 근데 그거를 펀딩을 통해서 하지만, 펀딩을 통해서 할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학계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보조금 받거나 출판하거나 논문 내는 거고, 그리고 responsible citizens,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용이 훅 건너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의심을 하는 거죠. 자, 여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in the absence of clear guidelines. 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없고 regulation이 제대로 없어요. 통제가 제대로 안 돼요. 정부가 통제를 제대로 못 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과학자들이 스스로의 그리고 스스로의 과학적 규범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어지는 거 어때요? 앞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라고 이어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 볼게요. 과학자들이 스스로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 자, 그런 다음에 그 스스로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대 과학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responsible citizen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라고 이어지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이 A에서 B로 확 건너뛰는 부분에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고를 수 있었어요. 자, 나머지 부분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필리파 렌투스라는 사람의 의견이 나왔고요. High profile results matter. 그러니까 high profile 하면은 이목을 끄는 거거든. 이목을 끄는 그러한 결과들이 중요합니다라고 해. 자, 그게 무슨 말이냐? In addition, 더해서 to prevent their competitors from knowing what they are doing. 자, 뭐를 막냐면은 competitors. 경쟁자들이 아는 거야. 그들이 뭐를 하는지 아는 걸 막아요. 그리고 and prevent being scooped. 자, 경쟁자들이 추월을 하는 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Scientists keep their experiments secret. 자, 과학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경쟁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험을 secret하게 둬요. 비밀에 붙여요. 언제까지? Until they are ready to publish.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는 순간이 될 때까지 애초에 공유 자체를 안 하고요. At which point? 그 순간에 The cat is let out of the bag. 자, 이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Cat is let out of the bag. 하면은 비밀이 누설되다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에 비밀이 누설되고 And it is too late to think about the ethical impact of the work. 자,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발표가 되니까 그때서는 이미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또는 try to stop the research, 연구에 대해서 멈추기에도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9번 이렇게 풀었어요. 꽤 어려운 문제였죠? 자, 이제 4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concept of weak sustainability로 시작하는 요약문이 있습니다. 항상 요약문을 먼저 읽고 요약문에서 틀을 대충 잡은 다음에 그 틀에 맞는 단어를 지문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요약문 봐봐라. 요약문 자체가 이렇게 길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요약문이 긴 건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힌트를 엄청 많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 무슨 요약문도 이렇게 길어 하면서 한숨 쉴 필요는 없더라. 볼까요? 자, according to the concept of weak sustainability. 자, 약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이라고 해요. 어떤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네. Weak sustainability라는. 자,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A합니다. In the face of decline in natural capital. 자, A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마주했을 때? 자연적인 자원의 감소를 마주했을 때 A합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weak sustainability라는 개념에 대해서 개념이 등장을 했고 여기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은요. 지속 가능한 발전, 지발전 이렇게 쓸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은 A합니다. 언제? 자연 자본이. decline. 줄어들 때 A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자본이 줄어들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찾는 게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ince 왜냐하면 such decreases 이러한 감소가 can be B 할 수 있거든요. 뭐에 의해서 gains in other forms of capital 다른 종류의 자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technical capacities 기술적인 능력이라던가 인간의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재정적인 부와 같이 다른 자원의 형태로 B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 자, 그러면 자 이런 자연 자본의 감소라는 것이 B할 수 있대요. B할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다른 자본에 의해서. By 이렇게 써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정답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weak sustainability. 자, sustainability라는 거는 사실 1학년 때부터 진짜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나왔을 수도 있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잖아. 뭐야? 지속 가능성이죠. 뭔가 환경이라던가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자, 자연 자본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다른 자본으로 그거를 상쇄할 수가 있대요. 오잉? B가 벌써 나온 것 같은데? B가 뭐라고요? Offset.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B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좀더 볼게요. In this view, 이러한 견해로 보면, You can still have sustainable development. 당신은 여전히 sustainable한 development를 할수 있어요. Even when nature's contribution to welfare is declining. 자, 자연의 기여. 어떤 후생, 복지, 이런 것에 대한 자연의 기여. 그러니까 자연이 하는 역할이 declining,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for proponents of weak sustainability, 자, proponents라고 하면은 찬성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weak sustainability, 이러한 개념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all the various types of capitals, 자, 다양한 타입의 자원들이 are replaceable. 뭐가 가능하냐면은 대체가 가능하고요. 또는 interchangeable.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With respect to one another. 서로서로와. 자, 다른 자본들이 서로 교환이 가능하대요. 뭐랑? 서로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서로서로 replaceable. 대체가 가능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래서 In particular, 특히나 보시면, if nature's capacity to produce goods. 자, 무엇이냐면, 자연의 capacity to produce goods. 자본을 생산하는 능력인데, 그것은 contribute to welfare. 자, 이런 후생에 기여를 할수 있는 재화를 만들어내는 자연의 능력.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연의 능력이 degrade 해요. 줄어들어요. 또는 or is damaged, 손상을 입어요. 자, 그럴 때 the increase in technical capacities. 자, 무엇의 증가가 일어나냐면은 이번에는 증가가 일어나 얘는 감소하는데 자, 기술적인 능력이라던가 인간의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financial wealth. 자, 재정적인 부. 근데 that comes about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자, 경제 발전으로부터 오는 재정적인 부. 이런 것의 증가가 can more than make up for it. 뭐를 할수 있냐면 more than make up for it. 그것을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make up for it 하면은 그것을 채우다 뭔가 부족한 것을 상쇄시키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total capital 전체적인 재화 그리고 전체적인 후생, 복지, 이런 것은 can therefore, 그러므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어요. or grow, 또는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indefinitely, 무한히 성장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자연 자원이 줄어들어요. 자, 근데 다른 자본에 의해서 그게 상쇄가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서, 자, 하나가 줄어들 때 다른 것이 올라가면 되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영원히, 무한히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As a very simple example, 그리고 마지막은 예시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coastal wetlands, 자, 이런 해안에 있는 늪지가 나왔어요. In some regions, 어떠한 지역에서. 그것은 replaced by, 자, 대체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제방. 그리고 방파제 이런 걸로 대체가 되었어. 원래는 늪지였는데 거기다가 인간들이 방파제, 제방, 뚝 이런 걸 지었어요. 그랬더니 자, 이 제방과 이 방파제는 help prevent coastal flooding. 홍수가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which is what the wetland did before they were eliminated. 무엇이었냐면은 왜 늪지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늪지가 하던 일을 방파제가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보는 거야. 하나가 줄어들었지만 다른 것이 올라가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괜찮다라고 보는 게 weak sustainability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A와 B에 들어갈 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들어가서 여기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자, 무엇에 따르면 이냐면은 weak sustainability의 개념에 따르면 Sustainable development는 A합니다. 뭐에 있어서? 자연적인 자원의 감소에 있어서도 A합니다라고 했어.

자원이 감소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떻다? 가능하다.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그 이유 나오죠. 그러한 감소는 무엇이 될수 있냐면은 다른 자본들의 얻음, 다른 자본들의 증가에 의해서 상쇄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B에 들어가는 건 상쇄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가능하다, 얻을 수 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뭐가 될까요? Attainable 가능하죠? 그리고 쭉 보면은 realizable,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realizable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방해되다, 불가능하다, 제한되다. 이거는 주제에 반대되는 얘기니까 절대 아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상쇄되다. 게인으로서 다시 메이크업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거랑 관련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Justified는 정당화되다잖아. 아니죠. Compensated, 이거 하면 보상이 된다. 이거니까, 1번은 괜찮겠다. 정답 1번이구나.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가기 전에 퀵 퀴즈 하나만 나갈까요? 퀵 체크. 자, 여기 보시면 compensate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보상하다라는 단어죠. 자, 이 보상하다가 보상하다 또는 상쇄되다라는 단어가 지문에서 다른 단어로도 표현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강 후기에 써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영자 시크릿 픽 한번 볼게요. 자, 이제 41, 42로 넘어갈 건데 41위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의 변별을 하는 문항, 꽤 높은 변별도를 가진 문항으로 분류되는 게 41, 42예요. 특히 42번의 어휘 문제. 자, 이 어휘 문제를 근데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은 30번 어휘 문제, 42번 어휘 문제 둘다 마찬가지인데, 자, 이 어휘가 하나가 이상한 거잖아. 근데 이상한 게 전체 주제랑 비추어서 이상할 수도 있고 앞뒤 문장이랑 비추어서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다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었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successful managers would choose rich media for confusing or ambiguous messages. 자, 연구자들은 뭐를 알아차렸냐면, 자, 성공적인 매니저들이 무엇을 선택을 하냐? rich media를 선택을 한대요. 뭔가 알수 없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덜 위치한 미디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위치한 미디어를 잘 모르겠는 거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덜 위치한 미디어를 잘 아는 거에 선택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more routine in nature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올바르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도 9월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2025학년도 9월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in much the same way people living at the seashore become so accustomed to. 자, 어떤 사람들?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accustomed, 적응이 되는 거야. 무엇에? 파도 소리에. 그래서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 중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 단어의 수많은 단어에 대해서 insensitive하게 된다.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처럼 뒤에 하다니까 앞에서 너무 적응이 되었다. 라고 하니까 아, sensitive가 아니라 insensitive로 바꿔야 된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앞뒷 문장 그리고 특히나 그 가운데 같은 문장 안에서도 엄청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41, 4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some military officers believe autonomous weapons will make a war less likely and shorten its duration. 자, 볼게요. 자, 어떤 some 어떤 자, 군대의 officers, 자, 책임자들은요, believe, 믿어요. 뭐를? autonomous weapons, 자율적인 무기가 will make war less likely. 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전쟁을 less likely 하게 만든대요. 전쟁이 덜 일어나게 만들고요. and shorten its duration. 그 기간을 줄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들의 의견? 첫 번째 그룹의 의견은 무엇이냐면요. 자, autonomous weapon, 자율적인 무기라는 게 나왔어요. 자율무기. 자율무기가 전쟁을 어떻게 한다? 줄여주고,

줄이고 기간도 줄여줄 것이에요라고 주장을 한대요. 자, 그런데 자, some 나오고 이번에는 others가 나왔어요. some others 이거 두 개가 세트죠? some others 자, argue that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because autonomous weapons 자율적인 무기가 can carry out strikes 자, 뭐를 할수 있냐면은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요. without exposing soldiers to risk 뭐를 하지 않고 군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they'll make it easier for nations. 자, 국가들로 하여금 더 쉽게 만든다는 거야. 뭐를 하는 걸 쉽게 만드냐면 carry out limited operations short of full scale war. 자, short of full scale war니까 자, 완전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제한적인 전쟁의 수행을 하는 것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두 번째, others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의견이 달라요. 이 자율무기라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두개 중에 어떤 사람의 의견이 맞을까요? 좀더 읽어봅시다. 자, for the US to carry out a bombing mission with manned aircraft, for example. 자, 예시가 나왔네요. 자, for the US, 미국입니다. 미군이 carry out a bombing mission. 자, 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미션을 수행을 하려고 해요. With manned aircraft. 뭐를 가지고? manned aircraft니까, manned 하면은 사람이 타 있는, 그러니까 유인 비행기거든요. 유인 비행기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it would typically be required. 자, 뭐가 필요하냐면, to make preparatory strikes against air defense installations 라고 얘기를 해요. 자, preparatory strikes. 자, 미리 준비하는 공격이 필요해요. 뭐에 있어서? 방공시설에 있어서요. 근데, each of which, 그것들은 might kill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and risk further escalation. 자, escalation 하면은, 우리 에스컬레이터 생각해봐. 에스컬레이터 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에스컬레이션 하면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고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전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격을 한번 해야 돼요. 유인 공격을 하려면. 자율 공격이 아니라 사람이 가서 공격을 하려면은 그 공격하기 전에 미리 공격을 한번 더 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겠죠? 그리고 확전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더 전쟁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these strikes might be 자, 이러한 공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a target were attacked. 자, 우리의 목표가 공격을 받는 거야. With a relatively expendable drone swarm. 자, 상대적으로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이런 드론의 군집. 이런 것으로 공격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드론만 보내가지고 대충 쓰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격이 가능하다면은 미리 사람이 가서 뭐한번 공격을 하고 또 사람이 가서 또 공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but there's a good reason. 자, 그러나 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but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뭐라고 생각을 할 이유가 있냐면 autonomous weapons. 자, 이런 자율 무기가 will have the opposite effect.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도,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Making conflict more likely. 자, 오히려 conflict를 더잘 생기게 할수 있어요. 갈등이 더잘 생기게 할수 있고, and expanding. 오히려 더 커지게 만들 수 있어요. Not limiting. 제한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라고 해요. 자, 지금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사람이 가서 공격을 하려면은 공격이 커지는데 그냥 거기만 가서 드론으로 톡 쳐가지고 공격할 수 있으면은 전쟁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 근데 이 버티의 부분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히려 전쟁을 더 키울 수도 있어라는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because deadly autonomous weapons. 자, 굉장히 자율적인 이 무기. 근데 살상을 할수 있는 이런 무기가 lower the expectation of military casualties. 자, 뭐를 할수 있냐면은 군사적인 사상자, 군사적인 피해자의 기대값을 낮춰줄 수가 있는 거야. 사람이 별로 안 죽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they make it easier for policymakers.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to take military actions. 자, 이런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는 걸더 쉽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죠. 아, 사람이 별로 안 죽으니까 오히려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더 많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 risk of casualties and the domestic political effect of those casualties will have. 자, 무엇이냐면은 자, 이러한 사상자들의 위험 그리고 and the domestic political effect of those casualties will have. 자, 이런 domestic political 국내의 정치적인 효과. 그러한 사상자들이 가지고 올수 있는 국내의 정치적인 효과. 막 우리 군사들을 보냈는데 우리 군사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 그러면 국내 정치가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들의 리스크는요, is one of the biggest constraints. 무엇이냐면 가장 큰 제약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Leaders a decision to order military action. 자, 리더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군사적인 액션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this is true not only in democracies,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 but also, 또한 어디에서 그러냐면, in authoritarian regimes.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독재 정권이 어떤 곳인데? Where rebellions and coups. 자, 그럼 반란이나 쿠데타가 종종 일어나요. 뭐 때문에? By resentment over costly conflict. 자, 이런 사상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비싼, 그러니까 피해가 큰 갈등에 대해서 분개하기 때문에 쿠데타나 아니면은 rebellions, 어떤 반란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독재 국가에서. 자, 근데 autonomous weapons. 자, 여기에서 이 자율적인 무기라는 것은 이러한 constraint, 이러한 제약 사항을 부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지금 이러한 제약이라는 거는 뭐야? 무서워가지고, 국민들이 무서워가지고 표가 떨어질까봐, 사람이 많이 죽으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잘 military action을 취하지 않는 것이 이 constraint죠. 근데 이런 constraint를 부과한대. 누가? Autonomous weapons가? 자, 그리고 이 뒤에 문장, 같은 문장 안에 잘 봐봐. Offering the promise. 자, 무엇을 제공을 하냐면 약속을 해줄 수 있대요. 근데 가짜 약속이기는 한데 of casualty free victory. 뭐요? 사상자가 없는 승리를 약속을 해주면서 이러한 제약을 부과할 수가 있대요. 아니지. 자, 사상자가 없는 그러한 성공. 우리는 사람 하나도 안 죽고 그래도 성공시킬 수 있어요. 라는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주면서 이러한 제약을 없애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impose가 아니라 없애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정답은 D, 4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 읽어볼게요. The low cost of some autonomous weapons. 자, 이런 이 자율 무기에 낮은 비용도 문제가 돼. 이것은 특히나 destabilizing. 자, destabilizing 하면 뭐겠어? Stabilize 하면 안정화시키는 거잖아. Destabilizing 하면은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더 작고 가난한 나라들도 이런 시스템을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could use them in attacks on neighbors. 이웃을 공격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야 되는데 돈이 별로 안 드니까 가난한 나라들도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불안정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They could also be used by terrorist groups. 자, 이것은 또한 테러 그룹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s a kind of poor man'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자, 테러리스트의 자, 가난한 사람의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 attribute 따지는 것은 주체를 찾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Making their use more likely. 그러니까 이러한 사용이 더욱더 쉬워집니다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제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제목 선지도 만만치가 않죠. 엄청 길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 autonomous weapon이라는 것이 전쟁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전쟁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럼

그두 개의 의견이 둘다 지지가 된 글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지에서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지 봅시다. 1번, Global efforts to ban the use of autonomous machines in warfare. 자, 국제적인 노력이래요. 뭐를 하려니? 이 autonomous machine을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노력이래요. 금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아니고요. 2번 볼게요. How autonomous weapons widen the global military power gap. 자, 이 autonomous weapon이 어떻게 국제적인 military power gap, 이런 군사의 힘의 격차를 더 넓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힘의 격차를 넓게 만든다라고 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가난한 국가들에서도 이런 무기를 쓸수 있다라고 했잖아. 3번 볼게요. The superiority of human combat capabilities over autonomous weapons라고 합니다. 자, superiority라고 하면 우월함이잖아. 인간의 싸움 능력이 더 우월하대. 뭐보다? autonomous weapons보다. 에이, 아니죠. 4번 볼게요. autonomous weapons. 자, 이게 무엇이냐? limiting the scope of war. 자, 전쟁의 범위를 줄여주는가? 또는 inviting more conflicts,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가? 이거네. 어느 게 맞을까?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다 제시가 된 거죠?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5번 볼게요. Safe bodies, troubled minds. 자, 몸은 안전한데 마음이 trouble, 문제가 있어요. Psychological scars. 에이, psychological scars는 아니죠. 심리학적인 상처인데. 뭐에 대한? Autonomous Weapons Operators. 자, 이 Autonomous Weapon을 조종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의 심리학적인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전혀 않죠. 그러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 아까 풀었죠? 4번. Impose가 아니라 없애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Remove 같은 단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43, 4, 5번만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43, 45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 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어렵지 않은 43, 45 풀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A번 볼게요. The from the minute Derek Redmond arrived in Barcelona for the 1992 Barcelona Olympics. 자, 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 데렉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이 인물이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어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위해서. 그 순간부터 Everything felt right.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졌습니다. He was 26 years old. 26살이었고, in the rare psychological state. 심리학적인 상태인데, 굉장히 드문 상태에 있었어요. 어떤 드문 상태냐면, that athletes crave. 자, crave라고 하면은 뭔가 열망하는 상태야. 자, 운동선수라면은 누구나 갖고 싶은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었어요. 어떤 상태? effortless and confident.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상태. 그리고 자신감 있는 상태. 이러한 기분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High in the stands, his father, Jim Redmond, was watching nervously. 자, 높은 곳에서 그의 아버지인 짐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하면서 라고 해. 자, 그 다음에, Jim had been Derek's mentor. 짐은요, 드랙의 멘토였습니다. In all things, 모든 것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멘토로서 역할을 해왔나 봐요. 자, 그를 서포트 하면서, 그를 서포트했다라고 할 때, 이 그는 누구겠어요? 아들, 데렉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A가 가리키는 것은 데렉이구나. D,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근데, when he was broken down, 언제부터였냐면은, 그가 무너졌을 때, by injuries during the Seoul Olympics 4 years earlier. 4년 전 서울 올림픽에서 부상 때문에 무너졌을 때, 자, 그를 support 했습니다. 그를 지원을 했습니다. Now, 이제는요, Jim watched with pride. Jim은요, 지금은 pride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를 함에 따라서, Derek flew through the heat. 자, 이 예선에 통과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선을 통과를 했어요. 예선 통과했다.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 다음에 올수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B를 볼게요. In his mind, 그의 마음에서 그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if I get up now, 지금 내가 일어나면 내가 다른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선 통과를 막한 상황이잖아요. 뭔가 다른 이들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이어지는 건 내용상.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죠. 자, B 다음에 C 볼게요. 드랙이 entered the semifinals. 자, 드랙은요, 준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As the fastest qualifier. 가장 빠른 예선 진출자, 준결승 진출자로서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해. 자, 이거 어때? 예선을 통과하는 걸 바라보았다. 아, 그가 예선 통과자 중에 가장 빨랐다. 라고 이어지는 거 괜찮죠? C 괜찮은 것 같고요. D 볼게요. 자, D. Jim supported his son down the home straight. 자, Jim은요, 그의 아들을 지금 서포트 했습니다. 결승선으로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결승선으로 뭔가 다 막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D도 연결이 안 돼요. 첫 번째로 올 거는 C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C. 자, 그러면 C를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준결승에 가장 빠르게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Ready to erase the bad memories of the past. 자,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은 과거의 나쁜 기억을 지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The race could not have been going better. 자, 레이스는요, 뭐보다 할 수가 없었냐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륙의 컨디션이 엄청 좋고 예선도 엄청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한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드랙은요, got the quickest start and after 150 meters was exactly where he wanted to be. 자, 그녀는 스타트도 가장 빨리 했고요. 그 다음에 150m를 지나간 그러한 순간에 was exactly where he wanted to be. 그가 딱 있고 싶었던 그러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I was absolutely just flowing down the back straight. 자, 나는 완전히 그냥 잘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향해서요. 쭉 직선으로 잘 달려나가고 있었어요. Nice and easy. 자, 편하고 쉽게. No strain. 자, 뭐 나를 잡아당기는 게 전혀 없었어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Suddenly, 갑자기 he heard a funny pop. 자, 갑자기 팝 소리를 들었어요. 자, he thought.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It was a sound in the crowd. 군중 속에서 나는 소리라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Come on, Redmond. Concentrate. 야야야. 야, 집중해. 뭐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C가 가리키는 거는 누구겠어요? 얘도 대렉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but the sound had been in his hamstring tearing. 그러나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그의 햄스트링 근육이 찢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two strides later. 자, 두 번 이렇게 걸은 후에 Redmond는 was on his knees. 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The race, the Olympics, and everything ran on without him. 그래서 이 경기도, 올림픽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ran on without him. 그 없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나머지는 그냥 막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네가 가리키는 것도 대략이겠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C까지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D인지 B인지 봐야 되는데 자, B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in his mind, he was still flowing. 자, 넘어졌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거 완전 괜찮네요. 그리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If I get up now, 지금 일어서면 I'll catch these guys. 이 다른 사람들 지금 따라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he got up and hopped.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서 hop 하면은 이렇게 콩콩 뛰는 거거든요. 다쳐가지고 제대로 못 뛰니까 콩콩콩콩 뛰어갔습니다. It was only 50 meters later. 자, 근데 50m 후에 when everyone else was over the line. 자, 모든 이들이 over the line 하자. 다른 사람들이 다 라인을 넘었어요. 결승선을 넘었어요. 그랬더니 that Richmond began to cry. 이 친구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드몬드가. However, 그는요, refused to quit. 그는 뭐 하기 시작을 했냐면 refused to quit. 그만두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As he painfully walked on the stadium rose. 자, 근데 그가 고통스럽게 걸어가자 the stadium, 그걸 보고 있었던 관중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ddenly he pushed past security to help his son. 자, 짐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 밀고 시큐리티를 밀고 갔어요. 자, 이런 보안 요원들을 밀고 갔습니다. 그의 아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의 아들을 돕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 B에?
얘는 짐이겠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지칭하는 대상이 다른 거 여기서 골랐습니다. 자, you don't have to do this. 이럴 필요가 없어. He told the weeping runner. 자, 이 울고 있는 러너에게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데렉이 replied, 대답을 했습니다. I have to finish. 나 끝내야 돼요. 짐이 말했습니다. Well then, we are going to do this, finish this together. 그럼 우리 함께 할 거야. 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가볼게요. Jimmy supported his son down the home street. 자, 우리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Jimmy 아들을 서포트 했었죠. 그 결승전에 다다를 때까지. The two men held each other. 두 명의 남성이 서로서로를 잡았습니다. Nothing else mattered.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It wasn't for the country.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It wasn't for the team. 팀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It was for me. 그냥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데렉이 나중에 회상을 했습니다. Call it selfish. 아,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Call it whatever you want. 원하는 대로 얘기하세요. I had to finish. 나는 끝내야만 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C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가는 C, B, D로 이어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E 볼게요. He was going to finish regardless of what was happening in the world. 그는 끝낼 거였어요. 무엇과 상관없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일단 끝낼 거였습니다. 라고 해. 여기에서 이 he가 가리키는 것도 데렉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도 데렉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The sudden flash of determination. 자, 그 순간의 결심은 became legendary. 어떻게 되었냐면은 자, 레전더리 하게 되었어요. 아주 전설적이게 되었습니다. Millions of people. 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have since been inspired by the moment. 자, 그 순간에 영감을 받았어요. 어떤 순간? A father supported his son. 아버지가 아들을 지지하는 그 순간. When he needed it most. 아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순서는 C, B, D,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B였죠. 그러니까 2번 또 이렇게 고르면 되고 자, 마지막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올림픽 기간의 부상, 맞죠? 모든 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했을 때 울었다, 맞죠? 경기를 완주하도록 설득했나요? 아니죠. 완주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렉이 주장을 했죠. 끝내야만 한다고. 자, 가장 빠른 기록으로 준결승 진출한 것도 맞고 스스로를 위해서 완주하고자 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자 스퀵 코에이지 나갈게요. 자, 오늘 관용 표현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The cat is let out of the bag. 요 표현의 의미를 적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3회 모의고사까지 끝났습니다. 전체 5회 모의고사 중에서 60%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나머지 2개 모의고사까지 끝까지 우리 잘 달려가야 됩니다. 자, 모의고사 푸실 때 반드시 시간 맞춰서 실전처럼 푸시는 거 알죠? 그리고 저랑 강의 들으면서 생각의 흐름을 잘 맞춰보시고 정답의 근거를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4회 모의고사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안녕!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희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10강입니다. 벌써 이제 3분의 2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은 상당히 내신의 만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소개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내용 정리하고 또 복습하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정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래도 잘 하고 계시고요. 끝까지 완강하시면서 내신 만점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0강에서는 축전기 공부를 할 겁니다. 축전기는 물리학2에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공식들 많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우리가 좀 공식 같은 걸로 정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고, 여러분께 좀 꼭 암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일단 축전기가 나왔으니까 축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축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를 저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살다가 내 월급이나 어떤 것들을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돈을 빼서 필요한 거에 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를 잘 모아요. 모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축자는 쌓을 축자, 자, 또는 저장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전기라는 것은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짝대기 두 개 있는 요게 바로 축전기인데, 이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 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려고 이런 식으로 기기를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있는 요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은 그냥 선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판이에요. 판. 판을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오면 선처럼 보이겠죠?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축전기는 이렇게 두 개의 금속판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자. 그 얘기는 물을 담을 때는 어떤 통이 필요하고 또 그릇에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금속판 두 개를 서로 마주보게 하면 여기에 전기가 담기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렇게 판인데, 우리는 회로에선 편의상 이렇게 직선으로 두 개를 그리게 되죠. 하나의 선이 길고 짧으면 이런 식으로 전지예요. 전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근데 이렇게 길이가 같다, 아 이건 축전기구나,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충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요거 많이 듣던 표현이다. 우리가 스마트 기기 같은 걸 사용할 때 전기를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방전되고 나면 못 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충전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그 에너지를 쓰는 걸 우린 방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충전하기 전이래요. 충전 전이면 여러분 뭐예요? 한 개도 전기가 모여있지 않은 경우죠. 왜냐하면 스위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지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A급판과 B급판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닫을 겁니다. 스위치를 닫게 되면 회로가 구성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A판과 B판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는 흐를 수 없다는 뜻인데, 여러분 위에 있는 A판은요, 판이에요. 판. 판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물론 그 개수가 처음에는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죠. 여기는 A도 마찬가지, 여기는 B도 마찬가지. 그런데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위에 있는 A급판에는 왼쪽에 있는 전지의 플러스극이 연결됩니다. 플러스극이 연결됐다는 얘기는 이 판에 있던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요. 저기 플러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전자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놨는데, 이쪽에 있는 전지의 플러스가 A급판에 있는 마이너스를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때는 전류가 흐릅니다. 처음에 충전 전에는 이 A급판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같은 개수만큼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이번에는 누가 많아요? 그쵸? 플러스가 많게 되니까 A급판은 플러스로 충전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이쪽에 B쪽에 더 많이 쌓여요. 처음에는 원래 B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이쪽에서 넘어온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니까 이번에 B판은 마이너스로 충전됩니다. 계속 충전이 되죠? 여러분, 전자의 이동 방향의 어느 쪽이, 그지? 반대쪽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충전 중에는 아직까지 전자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완전히 충전된 다음의 문제들 속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걸 생각하지 않지만 충전하고 있는 중에는 아직도 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좀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요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거고, 이때는 전자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죠. 언제? 충전이 되는 중간에는. 자, 이제 충전이 다 됐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면 완전히 충전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더 이상 A에는 더 이상 이제 전하가 오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언제? 바로 왼쪽에 전위차, 전압의 그 전지의 전위차가 V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전위차도 똑같이 V가 될 때까지만 충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V가 되면 이젠 스탑 하면서 완전히 충전되었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때 충전이 된 다음에 스위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닫았을 때 충전이 되니까 스위치를 열고 나면 이제 방전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전기적인 인력이 있어요. 딱 끌어당긴단 말이야. 서로서로 못 가게. 결국에는 충전되고 난 다음에도 이쪽에 있던 충전되었던 전하들은 도망가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도망가요?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제 전원을 켜서 쓸 때. 전기 에너지를 소비할 때에는 여기 있던 이 전하들이 또 다시 회로에 움직이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그때는 방전이 되겠죠. 근데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고 스위치를 열어도 충전 후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적 인력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위에는 보면 A판에는 플러스가 전하가 뭐였죠? 우리 그때 모인 전하를 플러스 Q라고 합시다. 전하량이에요. B에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Q만큼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얼마냐? 그렇게 하면 Q라고 써야 합니다. 지금 여기도 Q고요? 여기도 Q인데 EQ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 플러스 Q고 여기 마이너스 Q니까 0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충전되었을 때 우리는 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Q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도 우리 약속이니까 같이 함께 좀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하들의 움직임으로 아, 축전기가 저런 식으로 충전되는구나라는 것을 익혔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래? 축전기는 전기를 저축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저축하지? 그 축전기를 좀더 전기를 많이 담거나 적게 담거나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던 표현 있죠? 용량. 우리 생수병을 사게 되면 아주 작은 거막 200ml짜리도 있고 큰 거는 막 1리터, 2리터 이렇게 용량이 다르죠. 그러면 통이 다르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도 달라지듯이 전기 용량에 따라서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도

달라지는 것이다. 우린 그걸 전기용량이라 하는데 이 전기용량은 축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나올 거고요. 아주 다양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수능에서는 축전기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하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축전기가 시험범위라면 상당히 여러 개의 다양한 개념들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선생님이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잘 접목해서 함께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있어요. 왼쪽에는 전지, 전압이 V구나. 전압이 V란 얘기는 이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급판은 플러스랑 연결됐네. 플러스 급판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급판은 마이너스로 충전됩니다. 그리고 이때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이 축전기에는 충전되는 전하량이 Q만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기의 양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전지의 전압이 결정해요. 좀더 쉽게 말하면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통과 물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 물통이 있었어요. 물을 부을 거예요. 물을 붓게 되면 점점 물이 꽉 차면서 수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물을 붓게 되면 이렇게 높이가 생기게 됩니다. 물을 많이 부으면 더 높을 것이고, 물을 적게 부으면 요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부어준 물의 양을 우리는 전기에서는 전하량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또이 물의 높이는 전위차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높이가 높아지듯이 여기 있는 Q하고 여기 있는 V하고는 서로 비례합니다. 자, 개념 잘 잡읍시다. 물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V, 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전하량과 전위차는 서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서 기억하면 조금 기억이 오래 가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비례 표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는으로 바꿉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지? 그죠? 바로 비례 상수가 들어갑니다. 그 비례 상수를 바로 C라고 쓰고, 저 C는 똑바로 세워서 쓰면 단위인 쿨롱이에요. 쿨롱인데 눕혀 썼거든. 바로 전기용량의 물리량입니다. 콘덴서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 C를 우리는 전기용량의 C라고 해서 이렇게 비례 상수를 씁니다. 이 C는 물통에 있는 이 밑넓이 있죠? 이 밑넓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축전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통에 비유하게 되고 그러면 좀더 직관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좀 쉽겠구나라는 것이고요. 바로 요 식이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Q는 CV, 전하량, 전기용량, 전위차 또는 전압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하량은 단위가 쿨롱이고 여기 있는 전위차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바로 세워 쓴 부위 바로 볼트가 되죠. 그렇게 쓰고 이번에는 새로 나온 요거 전기용량 C의 단위입니다. 바로 똑바로 세워 쓰는 F입니다. 우리가 눕혀 쓰는 F는 FMA에서 힘 F예요, 그죠? 근데 이건 단위의 F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쓸 때는 페럿이라고 쓰지만 페러데이, 여러분 전자기 유도에서 배웠던 페러데이 아시죠? 그 페러데이를 줄여서 페럿이라고 부릅니다. 페럿. 근데 이 페럿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거보다 좀더 작은 마이크로 페럿. 이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래서 이쪽 걸더 많이 써요.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작은 거, 피코 페럿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처음 나온 개념과 용어니까 잘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축전기와 연관된 공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축전기의 구조와 관련된 식입니다. 일명 축전기 구조식이라고 부르는데 축전기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전기를 저장할 때는 물 담을 때 이렇게 통을 쓰지만 전기를 저장할 때는 이런 판을 쓴단 말이죠. 여러분, 판의 면적을 S라고 했습니다. 두판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합니다. 그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용량,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판의 면적에 비례해요. 당연하죠. 면적이 작으면 조금밖에 저장을 못해. 면적이 크면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면적과 전기 용량은 서로 비례 관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D는 판과 판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아집니다. 전기적인 인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모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D가 이렇게 분모로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C와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판 사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C는 오히려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조식 같은 것들을 암기할 때에는 먼저 각각의 물리량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전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생각한 후에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비례 표시는 는으로 바꿔서 상수를 집어넣게 되는데, 자, 모양도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쓰고요. 바로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숫자 3을 거꾸로 이렇게 대칭되게 뒤집은 겁니다. 그리스어고요. 입실론이라 부르는데 이건 우리말로는 유전율이라고 해요. 유전율. 유전율은 뭐냐면 이 판과 판 사이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요. 뭔가를 집어넣어서 더 많은 전하가 모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C랑 입실론은 비례 관계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물질들은 요게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 C 값이 원래보다 커집니다. 그런 관계들 잘 봐주시고, 아마 학교에서 이 유전율을 좀더 깊숙이 다룬 친구들은 유전율은 카파의 진공 유전율. 이렇게 10까지 정리했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진공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진공일 때의 유전율이고요. 여기 있는 건 K가 아니고 그리스어, 카파라고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유전 상수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사이에 종이를 넣을래? 세라믹을 넣을래? 뭘 넣을래? 그 넣는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카파도 여기 있는 C랑 비례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 1보다 큰 값을 갖고 있는 카파 때문에 여기 있는 전기 용량이 유전체를 집어넣게 되면 더큰 전기 용량으로 변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Q는 CV식은 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 구조식은 상당히 생소하고 많이 어려운 그런 기호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좀 이해하고 암기를 해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한번 여러분 것이 될수 있게끔 반복하셔야죠.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여기서만 벌써 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리2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학교 시험에도 그대로 많이 출제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전체, 요거, 입실론, 유전체. 근데 이 유전체는 다시 쓰면 입실론은 카파의 입실론 제로다라는 요 내용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유전 상수. 요건 진공, 이렇게 진공일 때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라고 읽고요. 입실론 제로에 카파를 넣은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유전체를 넣지 않았을 경우, 여기는 유전체를 넣었을 경우, 딱 이렇게 그림을 주면 우리 학생들이 아, 왼쪽은 유전체가 없어, 오른쪽은 유전체가 있어,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의 초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물론 유전체가 없고 있고의 차이도 있지. 그런데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전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축전기에서 전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지? 이 전지의 전위차가 예를 들면 V라고 할게. V면 왼쪽에 있는 이 극판의 전위차가 V가 될 때까지 전하가 충전되는 겁니다. 처음에 가만히 중성이었어. 근데 위에는 플러스판이 돼야 돼. 그러면 높아지죠. 전위가.
여기는 마이너스 판이에요. 그러면 전위가 낮아지죠. 점점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근데 하염없이 쫙 벌어지는 거 아니야? 얼만큼 여기는 전지의 전위차만큼만 딱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V라면 여기도 이 차이가 V만큼 벌어지게 전하가 쫙 모이면 돼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똑같은 전지가 있네. V가. 그러면 여기에도 유전체를 넣든 말든 상관없이 요 급판 사이의 전위수도 얼마입니까? 바로 V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식이 막 나오잖아요. 공식이 막 나올 때, 뭐, 예를 들면 F는 MA. 문자가 3개 있습니다. 문자가 3개 있을 때, 그래? 질량이 일정해. 그러면 우리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알수 있죠. 아니면 힘이 일정해.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가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관계를 알수 있듯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서 유전체가 없고 있고는 변화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걸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물리량들의 관계를 알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처음에 여기는 전압이 V예요. 그 다음에 이때 모인 전하량을 Q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용량을 C라고 합시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전지가 전압이 V죠. 그럼 V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충전된 전하량을 Q'.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그냥 식을 그냥 원래대로 쓸게요. Q는 CV,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식이잖아. 왼쪽과 오른쪽에서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전압이에요. 전압이 일정하고, 바로 Q하고 C는 이렇게 있으면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유전체가 없을 때보다 유전체를 쓱 집어넣게 되면 여기 있는 전기용량이 증가하거든요. 전기용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Q도 증가하니까, 여러분 보이나요? 왼쪽에는 4개, 여기는 8개. Q가 증가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을 적용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잘 정리를 해둘 수 있어야 하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이쪽에 있는 오른쪽 상황에서 전기장 세기의 변화를 봅시다. 여러분, 전기장 세기는요,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Q분의 F가 있고요, D분의 V라는 식이 있어요. 아, 굉장히 어려운 식이죠. 물 1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물 2에서만 배웠고, 이제 수능으로 물 2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능으로 물 2를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복습이 부족하고 많이 좀 암기해야 될 공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우리 앞에서 이걸 배웠단 말이야.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어떤 단위 전하가 있을 때에는 왼쪽에 있는 식을 쓰지만, 지금처럼 축전기와 같은 이런 평행판이 나올 때에는 오른쪽 식 D분의 V를 이용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그 D분의 V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 V. 왼쪽의 경우나 오른쪽 경우나 변하지 않죠. 일정합니다. D. 판 사이 간격입니다. 판 사이 간격 D, 판 사이 간격 D.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하고 판 사이 간격도 일정해? 그러면 그 일정한 부분들로 되어 있는 이 전기장도 어때요? 이것도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플러스가 많아지고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뭔가 전기장이 세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하지만 이때 전기장의 세기는 왼쪽의 경우나 오른쪽의 경우나 같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정말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물리적인 공식으로 물리량대의 변화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식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식을 잘 활용하려면 일단 식을 잘 외워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식을 외우려면 이 식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지금과 같은 상황 또는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산.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쓰려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디에 쓰는지도 활용 방법을 배우겠지만,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주요한 임무야. 그러려면 우리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나 걸리는 전압과 전압 사이에 어떤 관계식도 알수 있어야 하고, 또 축전기의 급판이 얼마나 넓은지 또는 급판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가지고도 전기 용량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정리한단 말이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축전기의 전용되는 전기 에너지는 얼만큼일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Y축은 누구냐면 전위차 V축이고요. X축은 전하량 축입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 공식은 Q는 CV예요. 그죠? 근데 지금 Y축이 전위차 V축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전하량 축입니다. 그럼 우리가 Y는 뭐 X 하면 여기 있는 C가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Y는 뭐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수 있죠. 이게 Y축, X축이니까. 근데 여기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네. 기울기가 일정해. 아, 요거 10분의 1이 기울기구나. 아, 요 기울기는 전기 용량의 역수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는 지금처럼 전위차와 전하량인 VQ 그래프뿐만 아니라, 왼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을 Q로, X축을 V로 두고 이렇게 된 그림도 수능에서 기출되었었죠. 이건 쉬워. 왜? 그냥 Y는 뭐 X니까 이때는 기울기 자체가 전기용량 똑바로 쓰면 쿨롱이니까 눕혔어야죠. 전기용량 C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는 전기용량 역수. 이렇게 큐브일 때는 전기용량이 기울기. 그두 가지도 구별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그래프의 넓이로 봅시다. 그래프의 민넓이에요. 그래프의 민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V와 Q로 곱한 2분의 1 QV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 아무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전하가 충전되지 않는다고요. 전기 에너지 빵! 그런데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충전이 되고, 여기 있는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다. 그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Q하고 어차피 V는 비례하니까 이렇게 기울기 일정한 직선이 나오게 되고, 이 아래 넓이가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는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QV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 U는 2분의 1 QV가 되거든요. 스님, 전기 에너지면 여기를 에너지니까 W라고 쓸 수는 없나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W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U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U라고 쓰고 에너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다음 Q 자리에는 CV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V가 두번 있네. 2분의 1 CV 제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V 자리에 C분의 Q를 집어넣어서 제곱하게 되면 20분의 Q 제곱, 이런 식으로 정말 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바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필요한 것몇개 있어요. 요거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 U는 2분의 1 QV. 또 2분의 1 CV 제곱. 또 20분의 Q 제곱. 너무 어렵다. 그죠? 하지만 우리 학교 시험에서 그 축전기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전기 에너지까지를 정리해 놔야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어려운 이유가,
똑같은 식이 equal, equal, equal 무려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같은 식이 3개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구심력이나 구심가속도 이제 공부할 때 봤던 것처럼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거든. 셋다 쓰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걸 쓰지? 라는 걸 골라내는 게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전경량 C가 없고요. 여기에는 Q가 없고 여기에는 V가 없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식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정리를 해둬야 하고 우리 일단 이제 문제를 확인할 때도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정리하면서 점검해두면 되겠습니다. 축전기는 저렇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까지 여러분이 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 축전기가 회로 속에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그렇게 연결되는 그 축전기의 연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흔한 연결, 바로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은 축전기 두 개를 연달아 연결시킨 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축전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축전기는 기호를 쓸때 우리가 C라고 쓰는데, C가 두 개야? 그럼 넌 C1 해, 넌 C2라고 쓸게. 그리고 여기 있는 전지는 전압이 V라고 하죠. 자, 왼쪽에 축전기 하나, 오른쪽에 축전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에는 전기가 모였네? Q1. 여기에는 Q2만큼의 전기가 모였다고 하자. 그 다음, 여기 있는 C1에는 전압이 걸리는데, V1만큼 걸렸다 하고요. 여기는 V2만큼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왼쪽은 다 111, 오른쪽은 222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면 여기가 플러스 급판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급판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급판도 금속. 요 연결되어 있는 도선도 금속이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기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여기에는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쪽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있는 급판에만 딱 전지가 연결됐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다 전하가 충전되어서 C1에도 전하가, C2에도 전하가 충전되는데 왼쪽에 있는 C1과 오른쪽 C2에는 같은 전하가 충전된다라는 것이 바로 직렬 연결의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정전 유도로 왼쪽과 오른쪽 급판의 같은 전하량만큼 부호는 반대지만 있다면 요 사이에도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은 전하량이 같아야 돼. 충전된 전하량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Q는 CV예요. CV니까 이렇게 Q를 CV라고 쓰면 여긴 C1, V1. 그다음에 여기도 C1, V1.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Q니까 전압으로 먼저 봅시다. 자, Q는 같지만 전압의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왼쪽에 걸린 전압 V1과 오른쪽에 걸린 전압 V2를 다 더한 것이 전체 전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리량은 다 같지만 어떤 물리량은 또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고 그두 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두면 되죠. Q는 CV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V는 C분의 Q가 되고요. V1은 C1분의 Q1, 그 다음에 V2는 C2분의 Q2가 되는데, Q는 모두 같다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뭐만 남는다?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이런 식으로 쓰고 우린 요걸 합성 전기 용량이라고 불러서 두개 이상의 축전기가 나올 때 하나로 합체하는 효과를 얻는다? 바로 합성 전기 용량. 역수를 썼네요? 여러분, 역수를 썼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기 저항에서 공부했죠? 원래 값보다 더 작아지는구나. 당연하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C1과 오른쪽에 있는 C2를 합체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원래 있던 요 급판 사이의 간격보다 급판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집니다. 급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 전기용량은 작아져야죠. 그렇게 작아지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역수를 취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종 얻어야 되는 값은 바로 여기 있는 합성 전용량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역수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전용량 구할 때 둘을 더하기 분의 곱하기의 형태로 딱 암기해서 문제를 풀 때 합성 전용량을 좀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직렬 연결의 경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회로가 다음과 같이 하나, 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을 우리는 병렬 연결을 할 수 있고 왼쪽 거 C1, 오른쪽 건 C2, 여기 있는 건 전이차 V의 전압이라고 합시다. 저항과 똑같이 위에 있는 축전기는 나만 연결되어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압이 똑같이 V가 걸려요. 그 다음 여기 있는 C2는요. 나만 연결됐나 봐 라고 착각하면서 여기에도 이렇게 V가 걸립니다. 항상 병렬 연결일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이 여기에 있는 이 전압과 어때요? 다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처럼 전압을 V1 플러스 V2 해야 V라고 하니까 V, V, EV 근데 병렬일 땐 아니다라는 거 명쾌하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V, V, V구나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이쪽에 전화량 Q1만큼 충전됐다고요? 여기는 Q2만큼 충전됐다고 합시다. 이때는 전체 전압이 V1에 걸린 전압과 V2에 걸린 전압이 같고 대신에 전체 충전된 전하량은 Q1과 Q2를 더해야만 여기 충전된 거 여기 충전된 거 더하면 전체 전하량이 되는데 Q는 CV야 C1 V1이야 C2 V2야 근데 V가 같다고 했죠. V, V, V가 지워지게 되면 남는 것이 다음과 같이 C는 C1 플러스 C2 요 부분만 남게 되고 요게 바로 병렬로 연결된 축전기의 전체 합성 전기 용량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냥 더하는 거네요? 그러면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커지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지금 이쪽에 있는 축전기와 여기 있는 축전기를 합체해보자. 합체하면 길이가 더 어때요?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급판의 면적이 커진 효과가 있죠. 급판의 면적이 커졌어? 전기 용량이 증가하는구나.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는구나. 1 더하기 2는 3 하면 둘 중에 큰 것보다 더 커지는 효과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병렬 연결의 합성 전기 용량까지 구해낼 수 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는 것은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문제로 준비해왔으니까 선생님하고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그 코드 입력하고 가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근데 보면 저항의 연결과 거의 유사한 것도 있고 또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도 있어서 저항의 연결이 잘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축전기의 연결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복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축전기를 활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축전기를 연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카메라 내부의 축전기예요. 카메라 내부에는 이렇게 생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축전기가 있어서 전기를 쫙 저장하는구나. 특히 여러분 카메라 DSLR 같은 경우에 플래시가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이 플래시 같은 경우에 축전기로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한꺼번에 막 저장해놨다가 셔터를 탁 누를 때 팍! 번쩍하면서 빛을 탁 냅니다. 방전되는 거죠. 방전. 그런 다음에 다시 전화를 쭉 충전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DSLR에 있는 그런 카메라 플래시 같은 경우에 한번 셔터를 누른 다음에 다시 그 플래시를 쓰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 전화가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요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자동 재세동기 일명 AED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이 관심 있게 학교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

하다 보면 이걸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아주 많이 다니는 부분, 예를 들면 중앙현관, 1층 중앙현관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요게 있죠. 이게 뭡니까? 심장 충격기. 제세동 할때 요게 제세동. 기계는 이제 기는 기계라는 뜻이죠. 세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심장 박동 있죠, 박동. 심장이 쿵쿵, 쿵쿵, 쿵쿵 이렇게 해줘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쫙쫙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심장이 약간 이상 증상이 생겨서 세동, 아주 미세하게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박동을 하는 거야. 원래 심장은 뚱뚱, 뚱뚱, 뚱뚱 해줘야 되는데 두두두두두두 하게 되면 피가 온몸을 가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심장마비 걸리거나. 그걸 제거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자동 제세동기를 보면 거기에 굉장히 대용량의 측정기가 있어서 심장 위에 패드를 하나 붙이고 심장 반대쪽에 이렇게 패드를 하나 붙여서 여기에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가게 만들어서 심장을 리셋시키는 거야. 우리 컴퓨터를 막 쓰다가 먹통 되면 파워를 그냥 띠리리링 껐다가 켜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심장을 리셋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카메라 내부의 측정기나 아래에 있는 자동 제세동기에는 굉장히 많은 전하를 충전한 다음에 한꺼번에 방전을 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나와 있는 활용법, 바로 키보드 자판입니다. 여러분, 키보드 자판을 보면 지금 기억 자판인데요. 우리가 이걸 딱 눌러요. 누르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죠? 이제 스프링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는 여기, 요 아래쪽에는 요 판은 고정판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있는 판은 요 글자판하고 같이 누르면 얘도 움직여요. 얘가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가 움직이면 이렇게 간단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변합니까, 여러분? 그지? 급판 사이에 간격이 변합니다. 급판 사이에 간격이 변하면 전용량 C가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화량 Q가 변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글자판 기억을 누르셨네? 모니터에 기억이 딱 나오게끔 만든 장치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판들이 다 이와 같이 축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누르면 급판 사이 간격이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류의 변화를 만들고, 기억을 쳤네, 니은이네. 그래서 화면에 모니터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만든 거. 이것도 축전기구나. 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이크 중에 조금 가격이 있는 그런 마이크인데, 여기도 보면 고정되어 있는 전극판이 있고요. 진동하는 판이 있습니다. 아까 키보드 자판과 똑같아요. 하나는 고정돼 있고 하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급판 사이에 간격이 변화되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아 하고 내면 소리 에너지가 전파되면서 여기 있는 진동판을 떨게 만듭니다. 떨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정판 위에 있는 진동판이 막 떠는 거지. 그러면서 간격이 변해요. 간격이 변하면 그 간격이 변한 만큼 전기용량이 변하고, 전기용량이 변한 만큼 Q값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아주 미세한 전류의 변화까지 잡아서 아주 그런 품질 좋은 그런 소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콘덴서 마이크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있던 두 가지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전하를 충전해놨다가 방전시키는 그런 방식이지만, 뭐, 키보드라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급한 사이에 간격을 조절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류의 변화를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그런 내용들을 서술형 평가로 분명히 서술형 평가로 쭉 쓰게끔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축전기의 원리에 있는 전기용량 또는 전하량, 전지의 전압, 판 사이의 간격, 막 이런 것들을 용어를 써가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죠.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우리 핵심 정리 끝났고요. 이제 문제를 몇개 가져왔는데 간편하게 한번 살펴보고,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115 쪽에 있는 3점 테스트 5번인데요. 보니까, 요렇게 연결되면 축전기가 직렬 연결이죠?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도 직렬 연결입니다. 스위치를 모두 다 닫게 되면 여기도 닫히고 여기도 닫히면 여기 있는 건 하나 있지만 이렇게 병렬이잖아요. 그리고 이 병렬과 이건 직렬. 아, 직병렬 혼합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축전기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스위치를 두개준 다음에 S1만 닫아서 AB가 직렬되게, AC 요 S2를 닫아서 AC가 직렬되게, 아니면 S1과 S2를 모두 닫아서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게 만들어서 그때 각각의 왼쪽에 있는 A에 충전되는 전하량 얼마고 전기 에너지 얼마인지도 우리 나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이 무려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 중에서 어떤 물리량들을 활용해야 이 값을 얻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보기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3점 세트 6번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죠. 그 복잡한 그림의 순서와 단계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맨 왼쪽에 가을 봅시다. 스위치가 두개 있는데, 가운데 있는 S2는 열렸네. 요게 열렸단 얘기는 이 축전기는 여기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전지랑 이렇게 A만 연결돼 있고, 요 전지에 있는 전위차 V만큼이 여기에 충전되기 때문에 전하가 여기에 전기 에너지로 저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위치를 열어요. 스위치를 열었지만 아까 충전되어 있던 전하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스위치를 열게 되면 이 전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축전기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B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끌려갑니다. 여기도 플러스가 되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넘어오면서 이쪽에 마이너스 급판이 되니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마주보고 있다. 아, 이건 병렬 연결이야. 매우 중요합니다. 병렬 연결. 이렇게. 요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병렬 연결을. 그죠?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렬이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지금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급판이 다른 부호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건 직렬이야. 근데 얘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있다. 이건 병렬 연결이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전하가 없지만, 여기는 전하가 있었으니까 이 전하를 여기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 나눠주는 것은 전기 용량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둬야겠죠. 자, 마지막 달을 보면 S1과 S2 다 연결됐죠, 그죠? 모두 다 연결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전압이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각각의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지고 보기를 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정리를 좀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제는 요거거든요. 우리 7번 문제인데 되게 복잡한 회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엔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스위치가 오른쪽엔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요렇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이죠. 이번에는 여기를 열었어요. 열게 되면 이거 의미 없고 이거 의미 없고 요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 직렬 연결이구나. 요건 병렬 연결이구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 보기를 물음을 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되 아마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그리고 깊숙하게 공부하면서 답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포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개념 설명으로만 거의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들었을 때, 저런 거구나. 뭐,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제가 막 생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는 돼. 그런데 그 이해된 게다 여러분들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실제 저는 문제를 만나면 그러니까 F'X에서 FX를 볼 건지, FX에서 F'X를 볼 건지, 그런 판단 같은 게 엄청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가지고 놀 정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필기한 내용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내가 다 적어보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반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체화되고 여러분들 걸로 자유자재가 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 남학생들 학창시절에 농구 좋아하잖아요. 그 농구의 기본은 드리블이야. 슛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드리블을 잘해야지, 먼저. 몰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농구에 미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농구공을 한 손으로 튕기다가 이쪽으로 던져가지고 튕기다가 아주 낮은 데에서 튕기다가 그거를 점프해서 올리기도 하고, 정말 수도 없이 연습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막 돌리기까지 하잖아, 이렇게 해서. 예. 가지고 놀지. 근데 이 수학 배운 내용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냐, 이거죠. 농구공 갖고 놀듯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튕겨보기도 하고, 약하게 튕기기도 하고, 세게 튕기기도 하고, 빨리 하기도 하고, 천천히 해보기도 하는 거고,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놀 수가 있다라는 거지. 소나기에 있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수학 공부 개념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고수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여기다 대략 적으면 이제 f'x가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될 거고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이 형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f(x)를 갖다가 생각한다면 증가 감소를 가지고 따져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3차 함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또 여기의 모습은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또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다. 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다. 너는 극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고, 너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는 f'x equal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고. 점대칭점은 바로 요 점, 여기, 얘의 중점이죠. 중점일 때요 점, 점대칭점. 요 점이 바로 점대칭점. 요 점이 점대칭점. 그래서 변곡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만약에 3차 함수가 증가 함수다라는 얘기는 증가 함수다라는 얘기는 3차 함수가 증가 함수이려면 얘 아니면 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똑같은 거야. 또는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까? 역함수를 가졌다. 이런 함수면 역함수를 갖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1대1 대응이 되죠. 그렇더라도 똑같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극값을 갖지 않았다, 증가함수다,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로 해석되고 있는 파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점대칭점을 찾으려면 fx를 몇 번?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아주면 된다.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점대칭점 찾으려고 한다면 미분 계수가 0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였잖아. 만약에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함수가 2차 함수였다면 얘를 미분해. 그러면 2ax 플러스 b. 너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버리면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이었잖아. 이게 뭐였죠? 2차 함수의 대칭축이었잖아요.
아, 요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요런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4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4차 함수, 그러니까 fx가 ax 4제곱 플러스 bx 3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여기에서도 저는 a를 최고차항의 계수를 양수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 양수일 때 그린 다음에 x축 대칭시켜버리면 되는 거래도요. 예. 함수 전체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는 거니까. 예. 그럼 얘를 갖다가 미분해 주면 4ax 세제곱 플러스 3bx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d. 3차가 되는 거잖아. 물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고. 그러면 우리 3차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3차 함수의 형태를 먼저 도함수로부터 원함수를 찾아 나갈 거야. 그래서 예, 3차 함수 f 프라임 x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근데 구별을 하는데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 경우 이런 형태죠. 근데 극값을 가진 형태로만 했었을 때 4차 함수, 얘가 도함수일 때 4차 함수.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야지 x축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잘려서 아, 너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먼저 3차 함수를 분류하겠다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세 실근을 형태. 그 다음에 하나의 중근과 또 다른 한 실근을 갖는 형태가 있겠지. 물론 이런 형태도 있을 거야. 근데 이 형태나 이 형태는 약간 뭐랄까, 여기 뭐이 기점으로 한다면 좌우가 바뀌어 있는 형태니까 제가 그걸 개형으로 구별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냥 허근을 가지면서 실근 하나만 갖는 경우.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세 실근. 그 다음에 중근과 한 실근을 갖는 경우. 한 실근. 얘는 허근과 실근을 갖는 경우, 한 실근을 갖는 경우. 요런 형태밖에 없겠죠. 물론 이 형태가 실근을 갖고 요런 형태도 한 실근밖에 안 가진 거야. 그런데 이 형태나 이 형태를 바라본다면 사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이 좌우가 바뀌어 있는 형태로밖에 안 되니까 개형으로 따로 분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3차 이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극값을 갖는다면 세 x축과 세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세 점에서 만났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알파, 베타라고 얘기해 줄 거고 아니면 여기 알파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럼 세 실근을 갖거나 두개 갖거나 한개 갖는 형태. 이거밖에 없는 거죠. 아예 안 가질 수 없어요. 최소한 3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실근은 갖게 돼 있다라는 거지. 예,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이런 형태, 극값을 갖는 형태는 끝났고, 극값을 갖지 않는 형태에서 좀 구별되는 거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딱 꽂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 다시 말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삼중근이라고 얘기하거든. 예, 삼중근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아니, 뭐 이런 형태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라도 실근 얘는 하나. 실근 하나는 얘랑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죠. 구별만 해주면 되잖아. 극값을 갖는 경우,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 이렇게 구별해 줄 수가 있겠지. 이 3차가 극값을 가진 형태고, 얘는 극값을 갖지 않은 형태잖아.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됐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실근 하나, 극값을 갖지 않는 형태니까 굳이 새로운 걸로 구별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 형태가 f 프라임 x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fx라는 거를 이제 감안한다면 0 되는 점,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다가 그다음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 이런 그래프의 개형. 여기를 보면
얘기를 해봐요. 얘 미분 계수가 0대짜리.

음수, 음수, 양수니까, 아, 여기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를 해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갖든지, 아니면 요 형태도 나타나지는데,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음수잖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되든지, 아니면 이 형태는 음수 양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든지, 4차 함수의 개형은 이런 형태밖에 없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구별을 하자면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형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극소만 갖는 형태입니다. 극소만 갖는 형태야. 네. 근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극대와 극소 다 갖는 경우고, 여기는 극대만 나타나겠지. X축이 이런 데 있었다면 뒤집어버린다라고 하면 극대만 나타나는 경우다.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딱 요 두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두 형태가. 이 그래프가 예쁘지 않나요? 별로 안 예쁜가요? 예? 네? 여러분, 아니, 여기에서 감소해서 딱 요렇게 오고, 다시 또 감소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증가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좀 예쁘지 않나? 그래프 개형이? 안 예쁜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꼭 비행기 앞부분 모습 같거든? 비행기 앞부분? 비행기 같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래프가 좀 예쁜 것 같아. 뭐, 그런 이유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는 바로 이 형태 아니면 이 형태가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4차 함수의 형태는 바로 이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4차 함수는 뭐 점대칭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까지 감소했잖아. 요 넓이만큼 증가하는 거야. 요 넓이만큼 다시 감소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으면 얘가 증가한 거와 감소한 게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 제각각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모양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면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그 다음 증가하는데 조금만 증가하다가, 많이 감소했다가, 그 다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F 프라임, 여기가 F, 요 모양이 되는 거다. 요런 모습이다 이거죠. 요 넓이만큼 증가, 요 넓이만큼 감소, 이런 형태를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감소하는 요 길이,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에 차가 넓이다. 넓이 파트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에 대해서는 요런 기본형. 그러니까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졌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극값 한 개에 극소 두 개를 갖는 거지.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얘가 뒤집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럼 극값 두 개에 극소 하나를 갖는 거야. 그리고 극소 사이에 극대가 있는 거야. 그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극소만 가졌다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니까 미분한 형태가 요 형태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야 된다. fx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f'x하고의 관계까지 다 읊어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 봤고, 예, 요게 교과서의 기본입니다.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4차 함수가 나오면 걔를 어떻게 해? 미분해. 미분해가지고 3차 함수를 그려줘.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3차 함수의 모습이 나타나질 거 아니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4차 함수를 그려내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

있죠. 예. 삼차함수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가 하나의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뭐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그려라. 2차함수는 어떻게 그리는지 알잖아. 완전 제곱꼴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리잖아. ax제곱에 x축을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근데 3차 이상에서는 도함수를 생각하라고.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3으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도함수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게 f'이잖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f를 그려줘. 그렇다면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때 여기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그리고 감소하다가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1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일러주면 얘가 1, 1 넣어줘 보세요. 1 넣어주면 11에서 6 빼니까 5, 1, 5네. 얘가 5. 그 다음 여기다 3 넣어줘. 3 넣어주면 27, 27, 54에서 3 넣어. 그리고 54 없어지고 1. 그래서 3,1이네. 뭐 이런 거. 점 찍어주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4차 함수를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4차를 미분하면 3차고 그 3차를 여기다 그려낼 수 있다면 이 fx를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기본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3차 함수하고의 접선의 관계를 바라볼 건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3차 함수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알았어. 그러면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으로 요렇게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똑같은 직사각형을 제가 8개를 그려놓을 거야. 8개. 그랬을 때 여기에 3차 함수를 그려 넣어야 돼. 3차 함수를. 이게 점대칭점이야. 이게 극대, 이게 극소, 그리고 다시 요점 지나고 요점을 지나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 3차 함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야.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관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만약에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걷다라고 생각을 해봐. 3차 함수의 요점에서 접선을 거준 거야. 그럼 이 점이 다시 만난 점이 됐죠. 다시 만난 점. 그러면 이 점과 점대칭점을 어떻게 찾는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 3차 함수를 한번 미분하고 또 한번 미분해서 0 되는 x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다시 만난 점. 그리고 극소 찾았지? 이 간격이 1대 1대 1이야. 1대 1대 1.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걷다라고 하면 점대칭점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얘가 몇대 몇이 된다라는 거야? 1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3차 함수에서 나타나는 비율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걷어. 접선을 거줬어? 그럼 이 점과 다시 만난 점, 그리고 점대칭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거의 비가 몇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1대 2. 이런 걸 보시란 얘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X축에 뭔가 평행한 직선이었다면 얘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얘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는 거야. 그러면 얘의 모양이 평행사변형으로 바뀌어버리겠지? 평행사변형으로? 얘가?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이렇게 바뀔 거야. 거기에 3차 함수를 그대로 그려놓는다면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점 지나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3차함수.

선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점이 요점에서 이게 극대가 되는 건 아니야. 3차 함수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이런 점에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거준다. 이 점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점대칭점이 있으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거주는 거지. 요 점대칭점이 여기 있었다면 얘를 그대로 평행하게 이렇게 거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이 점, 이 점, 이 점, 다시 이 점.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런 모습으로 8개가 나타나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에서 만약에 접선을 이렇게 걷어. 그럼 점대칭점 여기 있잖아. 그럼 이 점과 점대칭점과 다시 만난 점. 요거의 비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1대 2가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만약에 이 점에서 접선을 걷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시 점대칭점과 요 점과 점대칭점과 다시 만난 점 여기에 B가 여기에 B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여기에서 요 그림이 조금 예 와닿지 않는데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극대가 이쪽에서 극대가 일어나 이렇게 올 거고 여기에서 극소가 일어나고 예 극소가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뿐이야. 예 극소가 요 앞에 있어. 예, 이렇게 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3차 함수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해의 소지를 바꿔드립니다. 얘가 극대가 아니라고, 얘가 극소가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를 한번 잘 상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바라볼까? 여기가 만약에 X축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X축. 여기를 Y축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3차 함수는 점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간격이나 이 간격이 같은 거 아닌가? 그럼 너가 알파, 너가 마이너스 알파, 너가 0 이렇게 한다면 이 3차 함수를 지금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fx는 최고차이 계수는 몰라 x지나 x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fx가 그래서 쟤를 정리해주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x 세제곱 a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마이너스 여기가 알파제곱의 x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쟤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네, a는 상관없겠죠. 그리고 3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러면 너가 0이 되는 x값을 보면 x제곱이 3분의 알파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라고 한다면 루트 3분의 알파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미분에서 0 되는 게. 그럼 잘 봐봐. 미분에서 0 되는 x값 여기네. 미분에서 0 되는 x값 여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얘가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알파가 된다 이거지.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점대칭점 여기를 갖다 지나는 축일 때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나온다 이거야. 이거 대 이거의 비율. 이거 대 알파죠. 네. 그래서 이거 대 이거니까 알파 알파 없애고 루트 3을 곱해버리면 1대 루트 3이 나와버리는 거야. 1대 루트 3. 이런 비율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란 얘기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 여기가 점대칭점이야. 예. 네. 그리고 다시 만났잖아. 그러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이때도? 만약에 이 점이 주어졌다면 너는 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거고 이 점이 주어졌다면 이 극소가 되는 건 루트 3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라고. 이 관계를 보시란 얘기야. 너무 작네요. 제가 좀 크게 만약에

여기가 점대칭점이었다고. 극소잖아. 만약에 2점이 주어졌다면 여기가 뭐 0이었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얘를 알 수가 있다고. 이거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너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고. 너로 갈 때는 루트 3으로 나누고, 너에서 너로 갈 때는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 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예요. 이제 아니면 이런 형태를 한번 봐볼게요. 만약 우리가 왜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에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미분을 하고 도함수의 부호로 증가 감소를 따져서 그래프 계형을 그리겠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 뭐 이렇게 나왔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x로 묶었어.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릴 때, 아, 마이너스 2, 0, 2, 여기, 여기, 여기를 지나는 3차 함수잖아. 그리고 이 간격이 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려버리면 끝나잖아. 굳이 이거를 미분해서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이런 것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극소가 되는 거를 본다면 여기가 0부터 여기가 2잖아. 이 2로부터 나는 2점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루트 3으로 나누라 그랬잖아. 아, 요 점의 x좌표가 뭐야? 2를 루트 3으로 나눠준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0 되는 점이 플러스 이거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고. 예. 미분해 보세요. 3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x제곱은 3분의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미분 안 했지만 그 결과들은 다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런 모습이어 볼까? 만약에 이런 모습이었다고 할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다고 해봐. 지금 우리 배운 거 있잖아. 그러면 점대칭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극소가 있을 테니, 예? 점대칭점과 비교를 한다면 얘가 몇대 몇이라고? 1대 2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 극소가 되는 지점을 바라본다면 얘가 2대 1이잖아. 2대 1. 얘가 2대 1이잖아.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봐. 3분의 2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구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비율 관계에 의해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fx라는 걸 적어버리면 a에 x-α의 제곱에 x-β가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냥 도함수 아니고 그냥 원함수로 다항함수를 그린다라고 할때 x-α라는 거는 여기 직선의 요점에 a가 있었다면 얘를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형태야. 물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형태야. 여기가 A. 이런 형태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A를 뚫고 지나간다고.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된다. 근데 X-A의 제곱의 형태는 여기가 A라고 한다면 튕기는 거야.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형태를 얘기해 줍니다. X-A의 세제곱이라면 우리가 보통 뚫접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이렇게 접해서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이렇게 와서 접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이런 걸 가르치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x-1의 제곱, x-3, x-5의 세제곱 뭐 이랬다고 쳐봐. 몇 차야? 6차 함수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미분해. 오차를 그려.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6차 함수를 그려낸다? 그게 아니고 얘가 1, 얘가 3, 얘가 5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최고 차항이 아니 최고 차항이 짝수 차항이면 여기서부터 출발, 홀수면 여기서부터 출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네. 3차 여기서부터 출발 최고 차항의 개수 양수일 때, 4차 여기서부터 출발 최고 차항의 개수 양수일 때,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제곱이니까 튕겨, 그리고 얘를 뚫고 지나가,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삼중근을 가지고 올라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야. 도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버릴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누가 6차까지 하래? 3차 아니면 4차거든. 3차 아니면 4차. 그러면 이거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라. 얘를 미분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3차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잖아. 그러면 제곱해서 튕겨, 그리고 다시 이 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생긴 극대나 극소값이 있다면 이거 대 이거의 비는 이 지수의 비를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야. 지수의 비를 따라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무지 희한한 거죠. 아, 선생님 왜 그런데요? 아니, 증명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미분해. 그래서 0대는 범을 찾아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야. 아, B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3차 함수에서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 경우 아니면 이렇게 제곱 1차 딱 두 개로 나눠진 걸 얘기합니다. 그럼 4차의 형태를 봅시다. 4차. 예를 들어서 뭐 A의 X-알파의 세제곱 X-베타 뭐 이런 걸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그림이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다라고 이야기할게. 베타가 더 큰 거야. 4차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면 여기서부터 출발. 삼중근이니까 이렇게 오고 다시 내려갈 거고, 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요 점은 뚫고 지나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알파와 이 베타 사이에 생긴 이 극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의 비가 몇 대 몇이냐 이거야. 그때 비가 바로 요 비를 따라간다고. 3대 1이라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선생님? 이거 미분해봐. 미분해서 0대는 값을 찾아봐. 그럼 얘가 나올 거야. 알파도 나올 거고. 근데 알파는 아니잖아.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뭔가를 찾을 거니까. 찾아보면 4분의 알파 플러스 3 베타 이렇게 나와버릴 거라고. 증명 가능하다 이거지. 네.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고. 아니면 이제 fx가 4차 함수에서는 이런 형태도 있지.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런 형태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 형태는 우리가 미분해서 이 fx를 그리는 게 아니고 직접 그려버리겠다고. 직접.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될 거 아니야. 최고차의 개수 양수면 여기서부터 출발이잖아. 그때 튕겨. 그리고 다시 튕겨.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생긴 어떤 극대, 극소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너의 비가 도대체 몇 대 몇이냐 이거지. 이 지수의 비를 따라간다고. 그럼 2대 2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1이 된다 이거야. 이게 대칭축이 된다. 4차 함수의 극소값이 같았다? 그러면 대칭축이 있는 거야. 그거의 중점이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4차 함수에서는 3대 1이 되거나 2대 2 이거밖에 없잖아. 두 개 양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예. 그리고 4차 함수에서 만약에 얘가 이 도함수가 이 길이가 같았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게 도함수야. 그럼 완벽한 이거라고 얘기했지. 이런 때. 그때, 아니, 이거 말고 여기다가 이 형태가 여기 있으니까 이 형태에다 그립시다. 형태다.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제가 그려보면, 만약에 여기에 X축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X축. 그럼 요 값이 P고, 여기를 Y축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P가 되겠지.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함수 그려질 수 있어. 얘를 FX라고 이야기하면, FX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 1차라고 해. 1이라고 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럼 X제곱에서 접했고, X-P, X 플러스 P 이렇게 나올 거야. 예.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0 되는 값이 여기 나오지?

요런 성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증명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실제 이 3차 함수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지 한번 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접선을 걷는데 딱 극소 요점을 지난 거야. 요점을 지났어. 그리고 이 점에서 다시 접선을 걷어. 그래서 만난 점이 나왔지. 요점과 만난 점이 있어. 자, 요점 처음 시작한 점 있죠. 요점이 얘를 2등분하게 돼 있어. 아니 이런 성질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게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개념이에요. 3차 함수는 점대칭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랑 다시 만난 점이잖아. 그럼 여기에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2. 너를 K라고 그러면 너가 2K.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접선 걷잖아. 이게 점대칭점이니까 점대칭점과 나머지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니까 얘가 2K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K야? 4K가 되겠네. 그런데 얘가 K니까 얘는 몇 K야? 3K가 되겠네. 그럼 3K가 되고 K에다 2K 더했으니까 3K가 되잖아. 이런 모습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3차 함수가 있었을 때 여기가 점대칭점. 요점에서의 접선을 그라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점 딱 이렇게 꽂히고 다시 꽂혀서 나가는 이게 접선이야. 그런데 이 좌표 평면으로 바라본다면, 여기 평면이라면 아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막 나눠지잖아요. 그 각 영역에 있었을 때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를 생각하는 거야. 요 그래프 위에 점, 요 점에서는 접선 딱 요거 하나밖에 못 그립니다. 다른 거 절대 못 그어. 그리고 만약에 곡선 위에 점이 있었다면 요 점을 제외한 점에서는 두 개씩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점이 있었을 때 두 개, 여기 위에 점도 두 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접선 그라면 이렇게 하나 걷죠? 이렇게 하나 걷죠? 두 개밖에 못 그어. 예.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세 개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네. 여기에 점이 있었다면 하나밖에 못 긋습니다. 점이 있다면 하나밖에 못 긋. 이게 점대칭이니까 여기 다시 하나, 여기 세 개. 점이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서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야. 근데 시험에 어떤 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어떤 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두 개밖에 못 걷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여기가 X축으로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었어. 그럼 두 개 그을 수 있는 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몇 개? 세 개. 아, 요 점 두 개. 여기 있으면 하나. 요 점일 때 두 개. 그 다음 여기 세 개. 그러다가 두 개. 요 곡선 위에 있으면 두 개라고 그랬잖아. 여기 있으면 세 개. 아, 요거밖에 없는 거야. 요거. 그때 문제는 너와 너 사이에 요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3차와 4차에서 제가 뭐 수년간이라기보다는 너무 짧죠. 수년간 그러면 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이런 걸 알았을 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사항들을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드린 거야.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드리기도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문제를 쭉 풀어 나갈 겁니다. 어디까지? 방정식과 부등식 활용 전까지. 그래서 문제풀이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의 개념을 정말 필기량도 많으실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시라고. 계속. 개념은 선생님과 동일해야지 선생님의 수준 밑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개념은.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푸는 거와 제가 푸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념은 똑같아야 돼. 여러분들 과외하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외우기도 하고 이해도 해보고 증명도 해보고 하시면서 완전히 체화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위의 점 1,1에서 위의 점이니까 1 넣었을 때1 나와야 되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1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런 관계. 조금 정리한다면 A 플러스 B가 요 1은 없어졌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3. 미분한 다음에 1 넣어주면 2A. 마이너스 2. 너가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A가 1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고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주면 마이너스 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3차 함수 위의 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 한번 이거는 3차 함수가 있었는데, 두 점에서의 기울기가 여기가 5가 되더라 이거야. 여기도 5다란 얘기지. 이두 개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의 X좌표에, 요 좌표와 요 좌표의 합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야. 그러면 해설지대로 제가 풀어볼게. 그래서 쟤를 미분해.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그런데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 얼마로 주어졌어? 5로 주어졌잖아. 얘가 5인 값을 갖는 x 값을 찾겠다 이거지. 네. 그래서 정리해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퀄 제로가 되고 3으로 묶어버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가 되고 3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돼서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요 점이 3, 이렇게 됐던 거지. y좌표 관심 없다고. 관심 없다고. 왜? X좌표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너하고 너를 더해주면 얼마가 정답? 2가 정답이다. 2가 정답이다. 요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꼭 3처럼 보이네요. 2가 정답이라고. 예, 2가. 가능하시겠죠?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봐봐. 3차 함수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 거었어. 이 점에서의 접선 거었어. 그러면 다시 만난 점. 다시 만난 점, 점대칭점. 이거 생각한다면, 이거 생각한다면, 이게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간격이 다 같다라고 했지. 그럼 나는 점대칭점을 찾아버릴게. 점대칭점. 점대칭점 찾을 거니까 한번 미분한 게 있어서 또한번 미분해. 또한번 미분하니까 6x-6. 걔가 0이 되는 x 값 얼마야? 1. 아, 여기가 x는 1이야. 1. 그러면 너하고 너하고의 중점이 1이었던 거잖아. 그럼 더한 거는 얼마가 돼야 되는데? 더한 게 2가 돼야지 2로 나누면 1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설지지. 해설지.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느껴보시라는 얘기죠. 그냥 주어진 대로 원리 원칙대로 누가 원리 원칙 모르나? 그런데 그런 원리 원칙도 조금 더 쓰다 보면 이런 활용도도 나타나진다. 점대칭점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런 3차 함수도 봐요.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 보니까 뭐 이렇게 얘 도함수가 이거였지만 이거를 보면 x로 묶었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이거 아닌가? 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바로. 그럼 이 그림이 마이너스 1, 여기가 0, 1, 2, 3, 4. 아, 요.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고 최고차익에서 양수니까 얘는 조금 올라갔을 거고 얘는 많이 내려가서 이런 그림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 아니겠어요? 예. 네. 그래서 1에서의 여기 접선이 여기가 5였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3에서의 접선이 5였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5였다라는 얘기야. 예. 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있었을 텐데 그 중점이라는 게 바로 점대칭점이었다라는 얘기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다. 예. 자, 다음 문제 그냥 빨리 한번 풀어볼 텐데요. 3차 함수 위의 점 x equal t인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음수가 된다고? 그럼 미분한 다음에 t 넣어줘. 3t제곱 마이너스 3a제곱. 근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이 t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된다? 음수? 그럼 3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예.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얘는 t가 a보다 작고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 보면 t제곱이 a제곱이다. 근데 얘가 a가 양수라고. 그러니까 이런 범위로 나오잖아. 이런 범위로. 그런데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t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되는 자연수 a를 생각해 보래. a가 2여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5개야?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거 안 들어가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 나오잖아. 따라서 그런 자연수 a 얼마? 3이 정답이다. 아, 기울기가 뭐가 되는? 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t의 개수가 5개가 되는 a, 자연수 a를 찾아라. 이런 거지. 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문제를 조금 더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을 찾아라.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아 A인데 그 A가 3까지 가면 되잖아. 아니 3.1이어도 되잖아. 정수가 5개 나오는 건 똑같잖아. 예. 그렇게도 잡아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주구장창 문제만 풀어나갈 겁니다.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개념 정말 자세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빠르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하시면서 완벽한 숙지를 하고 문제 연습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4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23번째 시간이죠. 자, 새해를 맞이한 지 오늘로 3주 정도 됐는데요. 혹시 작심삼일이라고 실망했나요? 자, 작심삼일도 10번만 하면 한 달이 되잖아요. 자, 그때그때 뭐 실패했다고,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확률 진량 함수의 성질인데요. 자, 확률 진량 함수의 성질은 뭐 이런 게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두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 그어주고요. 여기 이제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자, 그것에 대응되는 확률 p가 있다. 자, 확률 변수는 x1, x2, x3 아니면 뭐 구체적인 숫자를 좀 지정해 볼까요?

1, 2, 3, 4라는 값을 갖는다고 치자. 자, 1, 2, 3, 4. 자, 확률의 합계는 늘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확률은 뭐, P1, P2, P3, P4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문제에서 확률 변수 X가 뭐,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조건에 부합하는 확률 변수는 이 안에서 누가 있어요? 자, 2와 3과 4밖에 없잖아요. X는 5 같은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확률 변수 안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찾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X가 2일 때, 두 번째, X가 3일 때, 세 번째는 X가 4일 때. 자, 그래서 P2 플러스 P3 플러스 P4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짠.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절대값 X-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먼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면 되잖아요. 자, 요게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작거나 같을 때는 음수와 이렇게 양수 사이에 있잖아요. 자, 각 변에 1을 더했을 때 순수한 x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x,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지금 2라는 x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면서 주어진 x 값에 해당되는 친구만을 따지면 되죠. 그래서 1일 때, 3일 때, 이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1이거나 또는 3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 x가 1일 때 플러스 그리고 x가 2가 아니라 3일 때 1일 때 뭐냐? 그때는 확률이 a이고요. 3일 때 뭐냐? 3a잖아요. 그렇다면 4a 값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찾는 값인데 선생님 a를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자, 조건이 이제 없는데요. 사실 뭐 숨겨진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다 더해봐. 다 더하면 9a가 있고요. 9a 플러스. 자, 나머지 확률은 5분의 2야. 5분의 2는 1. 자, 5분의 1을 넘겼을 때 좌변에는 9a만 남고 우변에는 5분의 3. 그럼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3을 넘겼을 때 A는 뭐야? A는 15분의 1. 15분의 1. 여기다 15분의 1을 대입했을 때 15분의 4가 우리가 찾는, 우리가 그리던,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던 답인 것을 알수 있겠다. 정리할게요. 자, 반드시 조건에 부합하지만 주어진 X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요. X가 2인 경우는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1인 경우와 3인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됐었는데, 그걸 위해서 A 값을 알아야 된다. 숨겨진 조건이 있었죠. 모든 확률의 합은 1인 사실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구했고요. 그걸 대입했을 때 답을 구할 수가 있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확률의 합이 1인 것만을 이용했었는데 조금 더 진보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이고, 자,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다. 확률 변수 x가 스몰 x를 가질 때 이와 같은 확률이 있고요. 자, k 값은 개수죠, 상수죠. 그러니까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사실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서 질량 함수를 특정시키고요. 여기는 방정식을 풀어서 만족하는 x 값을 구해서 확률의 합을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때 부분 분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분 분수는 뭐냐? 어떤 분수가 a, b분의 1 꼽을 때 다음처럼 바꿀 수 있죠? b-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자, 이때 빼는 순서 반드시 잘 지켜야 돼. 그럼 여기는 x 곱하기 x분의 1도 ab 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k분의 1은 밖으로 뺄게요. k분의 1은 밖으로 빼고요. 곱하기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잖아요. k분의 1 건들지 마. 그대로 쓰고. 자, 지금 이 친구가 A고요. 얘가 B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B-A가 뭐예요? B-A. 이렇게 한번 빼보라고. 뺐을 때 1밖에 없잖아요.

1분의 1 가려울고, 그 다음에 a분의 1, 그리고 b분의 1을 뺀 것이다.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k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표를 만들어 봐. 자, 표를 통해서 소거되는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스몰 x가 있고요. 그때 확률이 뭐야? 자, k분의 1 빼먹으면 안 돼. 자, k분의 1 원래부터 있었고 x분의 1에서 이렇게 x 플러스 1의 역수를 뺀 것이 확률이 되고요. 자, 확률을 다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1이 된다. 이렇게 됐죠? x가 1일 때부터 출발. 5일 때 끝나잖아. 다 대입할 생각 하지 말고 초기값 몇 개만 집어넣으면 소거되는 패턴이 보여서 뒷일을 예측할 수 있다. 땡땡땡 5로 갈게요. 1을 대입하면 k분의 1 가려열고 1-2분의 1. 자, x에 1을 대입했을 때 k분의 1 가려열고 2분의 1-3분의 1. 자, 없어지는 패턴 보이나요? 이렇게 없어지잖아. 또 이렇게 없어지겠지. 자, 그래서 땡땡땡. 자, 마지막 값을 한번 구해 보면 5를 대입하면 5분의 1-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생존자는 이 친구와 이 친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싹다 이렇게 더해 보면 자, k분의 1이 공통이잖아요. k분의 1 가로 열고 1-6분의 1, 요 값이 뭐가 된다? 1이 된다고요. 1 빼기 6분의 1이 뭐예요? 6분의 5, 요게 1이고요. k분의 1을 넘겨볼게요. k분의 1을 넘겼을 때 k가 되고요. k는 뭐다? 6분의 5, 이렇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돼.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에요. 자, 인수분해했을 때 x-3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건에 부합한 x는 뭐예요? 2일 때와 또는 3일 때가 있겠다. 그럼 이제 2 또는 3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 x가 2일 때 플러스 x가 이렇게 3일 때죠. 자, x가 2일 때는 뭐였어요? k분의 1 곱하기. 자, 그러지 말고 확률 질량 함수를 좀 여기다 써볼까? 자, 확률 질량 함수는 k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었어. 이렇게. 이렇게. 2를 대입해봐. 그러면 2, 3은 6. 그래서 6k분의 1 플러스 x에 3을 대입해봐. 3, 4, 12. 그래서 12k분의 1. 자, k는 나중에 대입할게요. 자, 통분했을 때 뭐가 좋을까? 12k. 자, 2, 2를 곱했을 때2 플러스 1. 3이니까 결과적으로 4k분의 1.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해보면 자, 은근히 좀 계산이 많죠? 4K분의 1. 자, 4분의 1 그대로 냅두고서 K의 역수를 곱하면 뭐예요? 5분의 6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답은 10분의 3. 답은 이렇게 10분의 3이 되겠다. 자, 어렵지 않지만 계산량은 좀 많았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부분 분수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좋죠. AB분의 1 꼴일 때, 이때는 다음처럼 변형하면 좋다. 자, 언제 쓰면 좋냐면 연속하는 친구들 더할 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소거되거든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다 쓰지 말고 앞에 두개 또는 세 개만 쓰면 없어지는 패턴이 보이니까 뒷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예측할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K값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조건에 부합하는 X를 찾았고 각각의 확률을 더했더니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이산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다음과 같다. 자, 지금 AB라는 미정계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고, 그다음 밑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식 하나 얻어낼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죠. 이때 A 값을 구한 다음에, B 값을 구한 다음에, 조건에 부합하는 확률의 차를 구하시오. 자, 가볼게요. 자, 스타트는 가장 만만한 모든 확률의 합이다. A가 몇개 있냐? 총 3A. 자, B는 몇개 있냐? 4개가 있잖아요. 3A 플러스 4B는 1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이게 뭐 1번이야. 이렇게 1번. 그리고 2번 볼게요.
자, 9 곱하기 x가 1일 때, 9 곱하기 x가 1일 때, 이 a잖아요. 이 a는 이렇게. 자, 4 곱하기 p는 x가 3일 때, x가 3일 때는 요거잖아요. 3b, 이렇게. 없어질 여지가 있나요?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그리고 없어지고 날아가서 3이 되니까 좌변은 3a, 우변은 2b. 이렇게 관계식을 두개 얻어냈네. 자, 두개 연립해서 풀수 있겠네. 자, 지금 여기도 3a가 있고, 여기도 3a가 있으니까, 3a를 2b로 바꾸자. 그러면 2b 플러스 4b는 1이 돼서, 6b는 1이니까, b는 뭐예요? 6분의 1, 이렇게. a는 뭐 시간 문제죠? a는 어떻게 구할 거야? 3을 넘겼을 때, a는 3분의 2b더라. 이렇게. 근데 b를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얘는 6분의 1.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a 값은 뭐다? 9분의 1. a, b를 다 구했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자, 좀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식으로. 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뺄 건데, 질문.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부합하는 친구 누구예요? 1과 3이잖아. 따라서 각각의 확률은 2a 플러스 3b야. 2 a 플러스 3b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두 명이잖아. 그럼 확률의 합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자, a끼리 뺐을 때 뭐야? a요. 자, b끼리 뺐을 때 뭐야? 2b잖아요. 자, a는 뭐였어? 9분의 1. 자, b는 6분의 1이니까 두 배를 했을 때 3분의 1이 돼서, 자, 이 정도는 뭐 통분하면 너무 깔끔하죠? 자, 분모를 9로 통일하면, 자, 9분의 1 그대로 쓰시고, 얘는 9분의 3이니까 잘 더하면 답은 뭐다? 9분의 4. 답은 9분의 4가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숨겨진 조건. 확률의 합은 1이다. 자, 대놓고 준 조건 두 개를 통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었고요.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지만 동시에 확률 변수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했을 때 결국 AB에 대한 또 문제였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중학생 문제로 바뀌는 거야. 자, 6번 볼게요. 7번 볼게요. 자, 공 얘기 또 나왔죠. 아까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자, 검은 공이 2개 있고요. 흰 공이 4개 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러면 블랙볼이 2개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볼이 4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머니가 있다. 이렇게. 총 6개가 있다. 자, 어떻게 뽑냐? 주머니에서 3개. 자, 2개도 아니고 1개도 아니고 3개의 공을 꺼냈다. 자,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검은 공의 개수, 흰 공의 개수 이렇게 있을 텐데, 3개를 뽑을 거잖아요. 자, 3개. 자, 비록 3개를 뽑지만, 검은 공은 애초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검은 공의 최대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2개. 그러면서 두 친구의 합이 어때야 돼? 3개를 뽑았으니까 3이 돼야 돼. 그래서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 합이 3이 되니까 1, 2, 3이 되는데, 자, 화이트도 검증해줘야 돼. 3개 뽑을 수 있잖아요. 총 4개니까. 그리고 1개도 괜찮고. 그래서 3가지 경우가 있죠. 이때 검은 공의 개수를 뭐라고 정했다? 확률 변수 X가 되겠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두 케이스 아니야? 그래서 각각의 확률, 이 경우의 확률과 이 경우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왜냐면 두 친구는 어떤 관계니까? 배반 관계, 이렇게. 그럼 해보자. 자, 첫 번째. X가 2일 때. 자, P, X가 1일 때, 이렇게. 어떻게 구할 거야? 이때는? 일단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시행이잖아요. 6, 시, 3이 되고요. 자, 검은 공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요. 2, 시, 2. 흰 공은 4개가 있는데 1개만 뽑겠대요. 4, 시, 1. 되죠? 6, 시, 3잘 구해보면 뭐예요? 20이고요. 잘 곱하면 4가 돼서 5분의 1. 이렇게 해서 하나 구했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로 갈까? 자, 이번에는 검은 공을 3개 뽑았을 때, 자, 라지 X가 3일 때, 자, 총 개수는 6개고요. 그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자, 좀 마음에 안 드네. 다시. 자, 는 하시고, 이렇게. 6, 시, 3이고요. 자, 검은 공 3개 뽑을 거예요. 아니지. 검은 공을 1개 뽑을 거지, 1개. 자, 2개 뽑는 경우 앞에서 했고요. 1개 뽑는 경우 지금 할 거야, 이렇게. 1개. 자, 검은 공은 2개 있었는데 2개 중 하나. 흰 공은 4개 중 2개니까 검은 공 2개 중 하나. 흰공 4개 중 2개. 자, 6, 시, 3은 아까처럼 20이고요. 2 곱하기 6이니까 10이에요. 4로 나눴을 때 5분의 3이다. 그래서 5분의 3. 최종 답은 뭐겠어? 두 친구 합이잖아, 이렇게. 두개 합. 자, 5분의 1과 5분의 3을 더했을 때 뭐야? 5분의 4. 답은 5분의 4죠. 이 문제는 좀 처음부터 떠먹여주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좀 쉬우면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아예 줄 거야, 이렇게. 뭐 X가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줄 텐데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표현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뭐가 있어요? 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검은 공을 두개 뽑는 사건과 흰 공을 뽑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뭐 곱의 법칙을 통해서 곱했고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한 중위권 정도 문제까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는 중하위권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다뤘다. 8번 가겠습니다. 자, 어디에도 또 표를 안 주고 있죠? 직전에 풀었던 문제와 뭐 유사할 것 같은데, 남학생 3명이 있대요? 선생님 이런 거 그냥 그림을 그려. 남학생 3명 있고요. 여학생 5명 있어요. 자, 여학생이 좀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4명을 뽑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4명을 뽑는데요. 자,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여, 남 이렇게 써. 여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4명을 뽑을 건데 여학생은 최대 몇 명까지 뽑을 수가 있을까요? 여학생이 4명을 초과하니까 최대 4명까지 뽑을 수가 있고요. 3명, 2명, 1명, 0명이나 치자. 그리고 여학생, 남학생의 총 합이 뭐가 돼야 돼? 총 4명을 뽑으니까 4가 돼야 돼. 이때는 남학생이 몇 명? 0명, 1명, 2명, 3명, 4명인데요. 남학생은 최대 몇 명까지 뽑을 수 있어? 3명까지니까 4명까지 못 뽑아. 이렇게 해서 탈락인 거죠. 그래서 케이스는 총 4가지가 있다. 근데 여학생의 수가 곧 뭐다? 확률 변수 X가 된다. 따라서 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하게 만드는 X를 먼저 구해야겠다. 자, 해볼까? 인수분해 해보면 뭐예요? X-2 그리고 X-3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네. 3보다 작거나 같네. 그러면 조건에 부합하는 x는 2 또는 3인데 2, 3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것까지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x가 이때는 3일 때야. 요게 x예요. 여학생 수. x가 2일 때야. 자, 한번 가볼게. 자, 한 번에 가볼게요, 이번에는. x가 2일 때 플러스 x가 이렇게 3일 때예요. 조심해야 돼. 이게 X가 2일 때야. 이거 먼저 해볼게. 지금 어떤 시행이에요? 총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을 뽑는 거잖아. 그래서 8C4분의. 자, 지금 여학생 2명 뽑을 거야. 여학생 2명. 원래 몇명 있었어? 5명 중에서 2명 뽑고요. 남학생 몇명 뽑을 거예요? 2명. 남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이렇게 뽑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부문 똑같아요. 8C4. 여학생 3명 뽑을 거야. 여학생 3명. 5명 중에서 3명 뽑는다고. 5명 중에서 3명. 그럼 남학생 몇 명이야? 남학생 1명. 남학생 3명 중에서 이렇게 1명 뽑을 거야. 그러니까 총 뽑는 요 가짓수의 합이 똑같아야 돼. 총 4명. 여기도 총 4명이 되죠. 근데 8, 7, 4를 어떻게 구해볼까? 8, 7, 6, 5의 곱을 이렇게 4, 3, 2, 1로 나눈 거죠. 그러면 8이니까 사라지고요. 없어지고 잘 곱하면 70이네, 70. 따라서 분모는 70으로 똑같으니까 합치자. 자, 10 곱하기 3이니까 30, 이렇게. 10 곱하기 3이니까 똑같네? 30. 자, 그렇다면 70분의 뭐예요? 60. 간단히 했을 때 7분의 하나, 둘, 셋, 6. 답은 7분의 6이 되겠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직전에 풀었던 문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문제다. 어쨌든 총몇 명이에요? 8명 중에서 4명을 뽑는

쓰는 거다. 그런데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총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총 5명까지 뽑을 수 있어. 아쉽게도 총 뽑는 개수가 4명이니까 4까지만 가능하고요. 이때 조심할 것은 합이 4가 돼서 남자를 써주고, 남자가 3명이라는 걸 넘어서면 안 돼. 그랬더니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 중에서 2차 부등식을 만족한 X는 2 또는 3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확률과 이때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했으면 됐다. 그래서 뭐 앞에서 배웠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죠. 어쨌든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안 줘. 우리가 주어진 몇개 문장을 통해서 확률 변수 문제로 바꿔서 풀수 있어야 돼요. 자, 9번 볼게요. 자, 9번. 자,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3장이 있어요. 자, 2가 적힌 카드가 2장이 있고요. 3, 4, 5는 하나씩밖에 없다. 자, 이렇게 배열해 주는 거참 고맙죠. 문장으로 주는 것보다 좋지만 더 좋은 건 이거야. 자, 같은 것끼리 한 줄에 배열하는 거야. 한 행에. 1이 3개, 2가 2개, 그리고 3, 4, 5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두면 좀 보기 편하잖아, 이렇게. 이런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총몇 개예요? 8개가 있죠? 8개. 8장 있대. 그 중에서 어때요?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8C라는 시행이다. 이때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자,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자, 같은 것끼리 뽑히면 어때요? 차가 0이겠죠? 차가 가장 크려면 최댓값과 최소값을 빼면 되니까 최대 차는 4까지가 가능하겠네. 1부터 2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차라는 것은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x가 1일 때와 x가 2일 때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자, 먼저 x가 1일 때부터 갈게요. 1일 때. 일단 차가 1이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1, 2를 뽑을 때, 그리고 2, 3을 뽑을 때, 맞네. 3, 4를 뽑을 때. 자, 더 내려갈까요? 4, 5를 뽑을 때. 이렇게가 있죠. 자, 시행은 지금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8C인 것은 이미 구해놓고 보자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수만 구할 거야. 자, 1은 총몇개 있었어? 3개 있잖아. 그 중에 한 개야. 3, C, 1이죠. 2는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뽑겠대요. 3이 6,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 하나, 3 하나. 2는 2개 있는데요. 두개 중에서 하나 뽑고요. 3은 하나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2.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합이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자가 될 거야. 자, 3 하나, 4 하나. 3은 한개 있는데 그중 하나. 4도 한개 있는데 하나니까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고요. 자, 4 하나, 5 하나. 4는 하나 있는데 하나. 5도 하나 있는데 하나여서 1이 되죠. 더하면 2, 더하면 4, 더하면 10. 그래서 82분의 10이 되겠다. 자, 8C는 잘 구해보면 28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해보면 14분의 5가 X가 1일 때예요. 14분의 5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률 변수 X가 2일 때. 이렇게. 이때도 분모는 82예요. 근데 차가 2래.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 1과 3을 뽑았을 때, 2와 4를 뽑았을 때, 3과 5를 뽑았을 때, 더 이상 없다. 자, 1 하나, 3 하나. 자, 1은 총 3개나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만 뽑아줘. 3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 중에 하나. 이렇게. 2는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4는 하나 중에 하나. 그리고 3, 5. 하나 중에 하나. 5도 하나 중에 하나가 되죠. 자, 계산해 보면 이거는 3, 이거는 2가 되고, 이거는 1이 돼서 더하면 뭐가 돼요? 6이 되잖아요. 6. 이렇게. 그럼 28분의 6이니까 14분의 3. 14분의 3이 돼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쫙 더해. 더해보면 분모는 14로 동일하고, 자, 분자는 8이 되니까 잘 계산해보면 뭐가 되겠어? 7분의 4. 답은 7분의 4가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요 문제는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지금 차가 X였잖아요. 그러면 차라는 것은 어때요? 최소 0부터 가질 수가 있잖아요. 1, 2를 뽑았을 때 0부터 출발할 거야, 아마. 0, 1, 2,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뺐을 때, 5 빼기 1, 최대 4까지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 이 케이스들 다 계산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관심은 1일 때와 2일 때밖에 없었다.
차가 이를 때는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이때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중복을 걱정하지 말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됐다. 조금 고지식하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볼륨이 늘어나잖아. 각각의 또 분모를 굳이 쓸 필요 있어? 확률의 분모가 80인 게 동일하다면 그냥 경우의 수만 구해서 더하면 분자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여긴 세 가지죠. 세 가지로 분할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확률의 분자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9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대체로 막 어렵진 않은데 계산량이 적진 않죠.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그냥 확률 같은 경우는 깔끔한 문제가 많은데 아무래도 확률 변수 통계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좀 해석해서 이렇게 쫙 써야 돼. 양이 많아요.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n으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자, x가 0일 때와 2일 때의 확률을 같게 만드는 3 이상 6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사실 n의 값 자체의 후보가 몇명안 되잖아. 3, 4, 5, 6,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각각을 검증하면 돼요. 잘 봐. 지금 첫 번째, n이 3일 때, 3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부터 6까지의 어떤 주사위 눈을 n으로 나누겠다는 거, 3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주사위 눈은 1, 2, 3, 4, 5, 6이 있었는데, 자, 각각의 수들을 3으로 나눠봐요. 나머지가 뭐예요? 1, 2, 0, 1, 2, 0이죠.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라는 거예요. 1이 두개 있죠? 2가 두개 있죠? 개수가 똑같잖아. 0도 두개 있잖아. 그러면 봐봐. 0을 선택할 확률, 0이 두개 있고요. 2를 선택할 확률, 2도 두개 있잖아. 그러면 0을 선택할 확률과 2를 선택할 확률은 같잖아요. 가능성이 똑같을 거 아니야. 엄밀히 얘기해 보면 0을 선택할 확률이 뭐야? 총 6개 중에서 0이 몇개 있어요? 2개가 있잖아요. 3분의 1이고요. 확률 변수 2가 될 때의 확률은 뭐야? 6개 중에서 2개니까 이때도 3분의 1이어서 두 값이 같잖아.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n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풀지만 빠르게 풀 수도 있잖아. 어떻게? 여기 n이 4일 때, 자, 주사위 눈은 지금 1, 2, 3, 4, 5, 그리고 6인데요. 자, 각각을 4로 나눠봐. 그러면 1, 2, 3, 0, 1, 2가 되잖아. 이게 확률 변수 x예요. 그러면 지금 0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잖아요. 2는 몇 개야?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0을 선택할 확률과 2를 선택할 확률이 다르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4는 안 되는 거야. 뭐 실제로 구해보면 이런 거죠. 자, 확률 변수 x가 0일 때 6개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6분의 1인데 확률 변수 x가 2일 때 이때는 6개 중에서 2개가 있으니까 다른 것이 자명하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탈락. 사실 뭐 객관식 문제로 나올 때는 이런 거할 필요도 없이 빨리 풀수 있다. 자, n이 5일 때 원래 수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있는데 5로 나누면 1, 2, 3, 4, 0, 1이 되고요.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예요. 0이 몇 개야? 하나요. 2도 몇 개야? 하나요. 둘다 하나씩이니까 5가 되는 것은 자명하죠?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체크. n이 6일 때. 자, 주사위 눈은 1, 2, 3, 4, 5, 6인데요. 6으로 나눴을 때 뭐야? 1, 2, 3, 4, 5, 0이 되고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야. 0은 몇 개야? 한 개요. 2는 몇 개야? 한 개요. 이때도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알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n의 값은 총 3개가 있네? 자, 조건에 부합하는 n은 3일 때, 그리고 5일 때, 6일 때가 있어서요. 이것들이 합을 구하면 되잖아. 합은 뭐다? 14. 답은 14가 되겠다. 됐죠? 자, 오늘의 10번 문제. 자, 좀 기발한 문제 같지만 어렵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보인 N의

개수가 몇개 없어서 그냥 하나하나 체크하면 돼요. 어렵게 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할 필요 없다. 간혹가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기발하게 풀까 이거에 너무 빠지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11번 볼게요. 자, 이 문제의 별표. 자, 오늘 문제 중에서 조금 기발한 문제다. 자, 숫자가 1부터 4까지 적혀 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와, 주머니도 있고, 주사위도 있네. 주머니, 주사위.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인 거죠.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2개를 꺼내고요. 자, 6의 약수가 아니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 3개를 꺼낸대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문제죠. 앞 사건에 따라서 뒷 사건의 시행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행 자체가 달라져. 시행 횟수가 바뀌는 거죠. 자, 꺼낸 공에 적힌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다음에 확률의 B를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사건 자체를 정의해 볼게요. 자, 6의 약수.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두자. 오케이. 자, 여기 뭐 A 겹치는 중첩되는 녀석 없죠? 그러면 사건 A의 확률도 우리가 따져볼게요. 자, 주사위 던졌을 때 눈의 수는 6개고요. 6의 약수는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겠다. 뭐 자연스럽게 6사건의 확률도 알 수가 있겠죠. 맞죠? 그리고 상황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일단 X가 1일 때 먼저 구해볼 건데, 자, 뽑은 수들의 최소값이 1일 때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사건을 분할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일단 A가 발생했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건 A가 발생했을 때몇 개의 공을 꺼낼까요? 두 개를 꺼내잖아. 두 개. 두 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몇개 꺼낼까요? 세 개를 꺼내잖아요. 지금 공은 1, 2, 3, 4가 있는데, 최소값이 뭐라고요? 1인 거잖아. 최소값 1이니까 1은 반드시 뽑아야지, 일단.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뽑아도 되고 말아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돼. 왜? 1보다 작은 수가 없잖아. 그리고 두 개를 뽑을 건데 이미 하나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몇 개만 더 추가로 뽑으면 될까? 지금 세개 중에서 하나만 더 추가로 뽑으면 이미 뽑은 1과 함께 총두 개가 되잖아요. 이게 포인트인 거지. 자, 이번엔 세 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최소값 1이래. 그 말은 1을 일단 포함하라는 얘기야. 나머지 친구들은 다 1보다 크기 때문에 괜찮아. 누굴 뽑아도 괜찮아. 그런데 이번에 총몇개 뽑는다? 3개 뽑는다고. 이미 하나 뽑았으니까 나머지 3개 중에서 몇 개만 추가로 뽑으면 된다? 2개만 추가로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3C2가 되죠. 이해 되죠? 그래서 자, P가 X가 1일 때 한번 옆에다 좀 써볼까? 이렇게. 자, 첫 번째 케이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사건 A가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3분의 2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원래는 어떤 시행이었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시행이었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랑 마찬가지야. 사건이 발생한 건 이렇게. 그리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해 되죠? 엄밀히 말하면 조건부 확률이죠. A가 발생했을 때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바로 42분의 31이에요. 자, 그다음 A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즉, 3분의 2에 나머지니까 3분의 1이 되고요. 이번에는 3개 뽑는다고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것이 시행이고요. 3개 중에서 추가로 2를 뽑으면 되니까 3C2가 되죠.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여기는 6분의 3, 6분의 3,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이렇게. 사라지고 지워지고.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렇게. 자, 이것도 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죠? 4분의 3.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여기는 4분의 1이야. 자,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왜냐면 두 사건은 배반 사건 관계잖아. 두개 어떻게 동시에 발생해? 배, 반. 좀 어감이 안 좋죠? 배반했다 그러면 배반 같잖아. 그래서 처음에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 두 번째는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갖고 가면 12분의 7이 바로 X가 1일 때야. 절반 구한 거야, 이제. 자, X가 2일 때도 좀 느낌 오죠? 하지만 X는 2일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최소값이 2니까 2보다 작은 1은 절대 뽑으면

하면 안 돼요. 자, 가보면 첫 번째. X가 2일 때는 첫 번째 A가 발생하고 두 개를 뽑는 케이스가 있고요. A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몇 개를 뽑는다? 세 개를 뽑는다. 그러면서 최소값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4명 있는데 2가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일단 2를 뽑았다는 얘기고요. 2보다 작은 1은 뽑지 않아도 돼. 뽑지 않아야 돼. 반드시. 남은 두개 중에서 추가로 하나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게 좀 다르죠? 자, 이번에도 4개 중에 뽑을 건데, 최소값이 뭐라고? 2니까 2는 일단 뽑아야 돼. 그리고 2가 최소값이 되려면 작은 1은 뽑으면 안 되고요. 나머지 두개 중에서 몇 개를 추가로 뽑으면 될까? 아까와는 다르게. 총 3개를 뽑는 건데 이미 1개를 뽑았으니까 남은 2개에서 2개를 뽑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2개가 다르잖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사건 A의 확률이 뭐예요? 3분의 2잖아. 3분의 2. 그리고 이거는 결국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 중에 2개 중 하나를 뽑는 사건과 동일하다. 이미 특정된 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땐 3개 뽑는다며, 4, 4, 3. 나머지 2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겠다. 자,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3분의 2 곱하기 6분의 2예요. 6분의 2. 3분의 1이겠죠, 이렇게.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렇게. 얘는 뭐야? 9분의 2네. 9분의 2. 얘는 12분의 1. 따라서 분모를 36으로 통일했을 때, 통분했을 때 답을 구하기 좋다.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자, 36으로 통분했을 때, 자, 여기는 8이 되고요. 두 번째는 3이 돼서 36분의 11. 이렇게. 다 구했네. 자, 앞에서 12분의 7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36분의 11을 구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X가 1일 확률분에 최소값이 2일 확률이고요. 최소값이 2일 확률은 조금 전에 구했었던 36분의 11이고요. 최소값이 1일 확률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수를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최종 답은 21분의 11. 답은 21분의 11이 되겠다. 요 문제 별표. 정리할게요. 자, 숫자 4개가 적혀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기 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었어요. 바로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6의 약수가 나오면 두번 던진대요. 6의 약수가 아니면 세번 던진대요. 명백한 조건부 확률이다. 앞에 있는 사건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건이 엄청난 영향을 받잖아. 몇번 던질지가 결정되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다루기 편하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가정했고요. 그러면 사건 A의 확률은 3분의 2, 여사건의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자, 최소값일 때는 일단 1을 뽑아야만 돼. 1을 뽑을지 말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최소값일이니까 1보다 큰 수는 누굴 뽑아도 괜찮아요? 3개 중에서 추가로 하나 뽑으면 되죠? 왜? 총 개수가 2개니까. 하지만 이 층은 총 개수가 3개니까 추가로 2개를 뽑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기 다르지 않을게. 이렇게. 그 다음 거는 뭐가 달라요? 최소값이 2니까, 최소값이 2니까 2를 당연히 뽑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2보다 작은 친구 1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이때는 이제 나머지 중에서 한 개를 추가로, 나머지 중에서 두 개를 추가로 뽑았을 때 이렇게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11번이 좀 양이 많죠?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 조금 어려운, 우리 좀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문제 같아요. 무엇보다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두개 이상으로 분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우리가 잘 분할해서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하거나 뺄수 있어야 된다. 뭐 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이제 12번 가기 전에 개념 좀 볼게요. 자, 평균이자 기대값. 중요하죠, 이게. 자, 확률 변수 X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확률 변수 X, 대응되는 확률. 자,
확률 변수 x가 x1

X2, X3. 자, 세 가지만 가진다고 할게. 지금 쓰기 힘들어. 자, 각각의 확률은 P1, P2, P3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확률의 합은 1인 거 이미 많이 얘기했었죠? 더 나아가서 이제 평균이자 기대값이라는 것을 얘기할게요. 이게 expectation of x예요. x의 기대값 어떻게 구하냐? x값과 대응되는 확률을 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x1 p1, x2 p2, 그리고 x3 p3고요. 이걸 다 더하잖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평균이자 기대값이 되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짠.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일단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정계수가 몇 개다? 두 개가 있잖아요. 따라서 식은 두 개가 필요해요. 일단 숨겨진 조건, 확률의 합이 1일 때 통해서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자, 기대값이자 평균이 4분의 5인 걸 통해서 또식 하나 얻어낼 수 있죠.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나가는 중학생이 시켜도 풀수 있는 연립 1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잖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은 요거야. 확률의 합. 자, 일단 a 플러스 b가 있고요. 자, 10분의 1과 4분의 1 더해봐. 얘는 20분의 2, 20분의 5, 20분의 7. 자, 암산했어. 20분의 7. 여기보다 1이죠. 그럼 20분의 7을 넘겼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겠네? a 플러스 b는 20분의 13.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뽑아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체하지 말고 기대값으로 가야지. expectation of x. 자, 곱하면 0이니까 있으나 마나죠? 곱하면 10분의 1. 10분의 1 플러스. 자, 곱하면 2b. 곱하면 4분의 3. 그래서 2b 플러스 4분의 3. 자, 이 값이 바로 뭐다? 기대값인 4분의 5가 되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 2b만 남겨주고서 싹다 넘길 건데, 자, 보니까 분수들의 공통 분모가 20이면 좋잖아요. 20으로 통일할게. 이렇게. 20. 이렇게. 그럼 얘는 20분의 25가 되겠다. 그래서 25가 되고요. 20분의 2가 돼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20분의 1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 그렇다면 20분의 뭐예요? 20분의 8이 되잖아요. 자, 분모 분자를 4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될까요? 5분의 2가 되죠.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순수한 비의 값은 뭐다? 5분의 1 이렇게. 자, 비에다 5분의 1을 대입해봐요. 여기다가 5분의 1 대입해봐. 그러면 20분의 4 넘기면 20분의 9. A는 20분의 9가 되죠. 자, 이제 A 빼기 B로 갈게요. 다 끝났죠. 자, 우리 원하는 것은 A-B고요. 자, AB는 분모를 20으로 통일할 수 있잖아요. 자, A는 어때요? 20분의 9가 되니까. 자, 그대로 9를 써주시고, 여기는 4, 4 곱했을 때 20분의 4니까, 이렇게 빼서 20분의 5. 그러니까 답은 4분의 1. 자, 기대값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할수 있겠다. 자,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개 필요했다. 자, 기대값을 통해서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고, 자,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즉, 숨겨진 조건을 통해서 식 하나 얻어내면, 자, 그다음부터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니까 실수하지 않고 풀면 됐다,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3까지 정수이고, 자, 확률 진량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이때 A 값과 기대 값에 관한 식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표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자, 여기 X를 쓰고요. P를 쓰고요. X값은 0, 1, 2, 3이 되고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돼. X에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A분의 2. 4분의 2. 그러니까 2A분의 1이죠. 1을 대입하면 3분의 3. 다 없어지네. 남는 것은 A분의 1.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4. 그러니까 A분의 2. 이렇게. X에 3을 대입했을 때 1분의 5, 그러니까 a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네 개를 더했을 때 1이 된다를 이용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p의 합. 자, 분모를 이 a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2a.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0: 더하면 5, 20. a분의 20이 됐어요.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2a 플러스 a 곱하기 x의 기대값인데, 이 a가 뭐예요? a의 두 배를 했으니까 17이 되고요. 그럼 a 곱하기 기대값, 여기 a를 곱했을 때 뭐예요? 20이 되죠? 그두 값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답은 37. 답은 37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여기 있는 확률을 통해서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처음에 좀 선생님이 좀 걱정했어요. 앞에서 풀었었던 부분분수 문제일 줄 알았더니, 아, 여기 X가 안 들어있더라고. 그냥 정직하게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면 됐고요. 모든 확률의 합이 1인 걸 통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대값입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공식대로 차분하게 잘 기대값을 구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간단히 나타나게끔 장치를 줬다. 기대값에 A를 곱하게끔 장치를 줬죠. 선생님 처음부터 2분의 17 대입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려고. 그럼 좀 시간 아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값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벌써 통계 공부한 지도 두 번째 시간이죠. 어때요? 앞에 있는 경우의 수와 확률보다 좀할 만한가요? 아무래도 통계는 좀 개념이 많다 보니까 뭐 특별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다면 성실한 친구들이 잘볼수 있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삼각함수의 본격적인 뜻과 그들 사이의 관계식에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뜻을 시작하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제가 복습을 하고 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 삼각비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빗변 길이분의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 여기를 각 A라고 하겠습니다. 각 A에 대한 사인의 값은 요 빗변 길이분의 A를 마주보고 있는 변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번 표기해볼까요? 제가 A, B, C라고 써볼게요. 여기는 점 C. 그럼 변의 길이는 각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보통 소문자로 쓰거든요. 각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소문자, 각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소문자. 네. 그래서 각각 스몰 A, B, C로 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인 A의 값은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었죠? 네. B분의 B, 스몰 B분의 A죠. 네, 스몰 B분의 A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코사인 A의 값은 어떻게 배웠냐면 네, B분의 스몰 C 이렇게 됐었죠. B분의 스몰 C.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배웠었나? 네, 탄젠트 라지 A는 C분의 A 이렇게 배웠었을 겁니다. 이거 연상을 하기 쉽게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인은 AL을 왼쪽에 두고 필기체 S를 그려서 B분의 A. 네. 코사인은 지금 A를 기준으로 C를 그려가지고 아 B분의 C. 탄젠트도 똑같은 논리로 A를 왼쪽에 두고 필기체 T를 써서 C분의 A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이거 하나의 약속이에요.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각 하나당 이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하나씩 어떤 값으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각 하나당 이 삼각함수의 b, 즉 삼각비의 값들에 대응되는 함수를요, 우리가 삼각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각들을 우리가 이건 특정한 한 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니까 각을 일반 각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동경이 지금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2사 분면까지 와 있는데 동경이 사실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P점에 대해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긋게 되면은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였었죠. 각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빗변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고, 그 다음 높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 점에 y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경과 이 원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빗변 길이분의 높이, 즉 r분의 y의 값에 해당하는 것을 사인 세타다라고 정하고요. 코사인 마찬가지예요. c 빗변분의 밑변, x좌표죠. 그래서 r분의 x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네, 밑변분의 높이 해서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가 여기 이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예각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90도, 그리고 둔각, 더 가서 네, 파이보다 더큰 각에 대해서도요, 이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인은 네, 빗변분의 높이 r분의 y,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r분의 x, 탄젠트는 네, 밑변분의 높이 x분의 y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 동경이 만나는 원에서 만나는 점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가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이룬다라는 걸 정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 토대로 해서 또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삼각함수의 뜻 다음에 볼 만한 것이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입니다. 네. 우리 사인 세타는요, 지금 정의에서 r분의 y라고 했어요. 그럼 r은 반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수일 거고요. 즉, 사인 세타의 부호는요, 누가 결정해 주냐면 y 좌표가 결정을 해줘요. 그럼 y좌표가 플러스인 곳은 이 1, 2, 4 분면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의 부호는 이때는 플러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코사인은 어떠냐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정의예요. 그러면 이때 요 x는 x좌표잖아요. 그럼 동경이 원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x좌표가 음수인 구역은요, 제2사 분면과 제3사 분면이에요. 이 경우에만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인 구역은요, 당연히 1사 분면과 4사 분면이죠. 이럴 때 코사인 값은 양수를 갖는다. 그럼 탄젠트는 어떨까요? 탄젠트. 네, 탄젠트는요, x분의 y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경을 이었을 때 동경하고 원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이 원의 중심이 지금 원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결과적으로 x분의 y면 기울기겠네. 근데 우리 원점 지나는 직선에서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을 지나면 기울기는 양수니까 플러스고요. 그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경우는 어때요? 네, 기울기가 음수였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제1사분면에 있는 것은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다 양수예요. 그리고 제2사분면에 있는 것은요, 사인만 양수가 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3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다 음수고요. 탄젠트만 양수가 된다는 걸볼수 있고요. 똑같은 논리로 코사인에서만 양수인 것은 제4사분면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인 삼각함수만 표현하면 이렇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문제 풀때 바로바로 떠올려야 되니까 모든 삼각비가 다 플러스구나. 그래서 제1사분면에서는 올, 그리고 여기서는 싸, 여기는 탄, 여기는 코 해서 얼싸안코라고 외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순으로 모든 것이 다 여기서는 플러스.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3, 4부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 제4사부면에서는, 제3사부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제4사부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지, 다음번 문제 풀 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또 사인, 코사인과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유도를 해보려고요. 마침 사인하고요, 코사인하고 제곱해서 더해봐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그럼 R 제곱분에 X 제곱하고 Y 제곱 더한 거죠. 근데 X 좌표랑 Y 좌표는요, 결과적으로 동경이 원하고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 좌표, Y 좌표 제곱 제곱하면은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 제곱이 나와요. 아, 얘는 그냥 R 제곱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R 제곱분의 R 제곱 1이네요. 그래서 같은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항상 1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X분의 Y? 아,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가 나오는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결과적으로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나오는 식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써드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것과 탄젠트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눈 것이랑 같다라는 요두 개의 관계식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탄젠트는 사인 나누기 코사인. 같은 각에 대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고 암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요, r분의 x죠. r분의 x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r을 구해야 되는데, r은 뭐가 되냐면 원점과 점 p 사이의 거리가 돼요. 저는 이걸 제곱한 다음에 그냥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P 길이의 제곱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A제곱. 루트 5랑 5, 0이랑 빼주면,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겠죠. 그래서, R제곱은 A제곱 더하기 5가 됩니다. 그럼 R은 길이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럼 다 해놨고, 이제 x좌표는 뭔가 하고 봤더니 a예요.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5분의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대각선 곱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요. 2 루트 a제곱 더하기 5. 그게 마이너스 3a. 양변 제곱하면 4a제곱 플러스 45, 20은 9a제곱. 그러면 5a제곱 20이니까 a제곱은 4예요. 그런데 그럼 a가 두개 나오잖아요. a의 부호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부호가 코사인이 음수예요. 그리고 얘는 r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반지름 길이니까요. 그럼 a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2번 대표 문제는요, 우리는 코사인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23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번.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정의를 반드시 알아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정의는 뭐였냐?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두개 곱해가지고 문제 풀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봤더니 직선 Y는 EX와 서로 수직이고, 수직이란 표현 중요하죠?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 x축과 y축은 제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x축의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0인데요.
걔랑 수준

되려면 기울기가 이제 무한대인,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는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기울기가 존재하잖아요? 네, 기울기가 현재 2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수직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될 거고요. 그때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하고 만나는 점 중에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한대요. 우리가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는요, 두 식을 연립해줘야 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x를 제곱하면 4분의 1의 x제곱. 그것이 얼마다? 5다. 그럼 4분의 5x제곱이 5가 돼야 되니까 x제곱이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x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x가 그러면은 2 또는 마이너스 2다. 근데 그러한 점 중에서 몇 사분면이라고 했냐면 제2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요, x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네, 음수죠. 이 플러스로 돼 있으면은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음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 이 p라는 점은 찾았습니다. p라는 점은요,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y좌표는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럼 다 찾았습니다. R은 어차피 R제곱이 현재 이 자리잖아요. 5네. 그래서 R제곱이 5니까 여기는 5. Y좌표는 1.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아,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3번의 경우는요, 저 수직이라는 표현,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요, 도우만 나와 있으면 되는 문제들이네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다.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돼서 0보다 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고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가 제몇 사분면에 각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삼각함수의 부호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죠. 기억하기 쉽게 하는 방법 뭐예요? 얼싸안고, 네, 얼사인, 탄젠트, 코사인. 사인만 음수, 코사인은 양수인 거. 여기죠. 몇 사분면? 아, 여기니까 제 4, 4분면이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24번 문제는요, 조금 쉬운 개념 하나만 알면 풀수 있는 단순한 문제였어요. 이제 24번 지나가겠습니다. 25번 봅시다. 각 세타가 제3사분면에 각일 때 다음 중 항상 같은 값을 갖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네. 포인트는 제3사분면의 각이겠죠. 제3사분면의 각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는 뭐죠? 네, 얼싸탄코. 탄젠트만 플러스 사인 코사인은 다 네, 음수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부호에 의해서 사인도 코사인도 전부 다 음수다라는 거 이용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절대값은 이제 뭔지 알겠다. 제곱에 루트 있으면 어떡하지? 네, 중학교 개념이 필요한데요. 중학교에서 우리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1에다가 루트 씌우면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절대값을 붙여서 꺼내주셔야 되고요. 절대값이 붙어있다 그러면 절대값 속이 0 이상이면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 처리해서 내보내줘야 돼요. 요 개념 한 줄만 딱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이제 식은 죽 먹기죠. 아, 제시된 게 사인 세타. 근데 절대값 사인 세타예요? 양수냐 음수냐? 음수네.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간다. 코사인 세타. 근데 제곱에 루트 씌우면

씌워져 있죠? 제곱의 루트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얘는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절대값 코사인 세타? 이 속이 양수냐, 음수냐? 음수네. 그러면 뭐를 붙여서 내보내야 돼요? 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이 뭐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0입니다. 0. 그래서 정답은 3번 0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잘 보시면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물론 이 사인이나 코사인이 0일 수도 있지만 항상 같은 값을 갖고 제3사분면에 각이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늘 0이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반드시 3번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6번을 보면요. 네.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재료는 코사인이 있어.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답에는 코사인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반드시 코사인이 드러나도록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 네.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이 보이게끔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탄젠트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눈 거잖아. 요 개념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방금 이 개념을 써서 이 식을 표현을 해보면요.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로 바꿔치기 할수 있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런데 우리 사인도 다 코사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있죠. 뭐가 있었죠, 여러분?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1이다. 그럼 얘를 이용하면 사인 제곱 세타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죠. 얘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겠다. 그걸 코사인으로 나눈 거다. 네, 이제 다 코사인만 들어가 있으니까 대입해서 계산만 풀어주면 끝났는데요. 한줄더 쓸게요. 분배해서 코사인 세타분의 1, 분배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네요. 끝. 할수 있겠죠? 그래서 26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코사인의 값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주어진 식을 최대한 코사인이 나오게끔 변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요거 두 개가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7번. 자,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대요.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네요, 동경이. 다음 중 얘와 항상 같은 값을 갖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여러분, 제시되어 있는 거, 탄젠트도 뭔가 사인 나누기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고, 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얘를 통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괄호에 묶여있는 식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에 묶여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분의 얘는 사인 세타에다 이거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얘는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플러스 1이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조금 간략하게 쓰자면, 개념. 제가 앞으로 사인은 그냥 S로 쓸게요. 사인 제곱, 코사인은 C로 쓰고요. 코사인 제곱 플러스는 1.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랑 같죠. 아, 이 부분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랑 같겠구나. 그럼, 요렇게 풀어놓고 나면은, 사인 세타를 우리는 싹 다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 하나를 한꺼번에 나누자.
그리고 봤더니 요건 두 개는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1

하고 마이너스라고 더해져서 사라지고 이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끝났네요.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탄젠트는 뭐라고 했죠?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이 코사인 세타 나누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나누기 코사인 한 것을 곱해주면 지워지는 것들이 보여요. 코사인 지워지고 사인 지워지고 남는 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 대한 정답은 마이너스 2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거랑 탄젠트는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항들이었어요. 이번에는 2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이제 세제곱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세제곱해서 더하는 문제로 풀려면 풀 수도 있겠지만 계산량이 굳이 많은데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그래? 얘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묶을 수 있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어차피 문제 조건에서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곱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면 얘는 3분의 1에 주어진 식은요. 3분의 1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될건 오로지 사인, 코사인 두개 곱한 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제시된 식을요, 제곱을 할 거예요. 양변 제곱. 그럼 이제 제가 사인은 그냥 S로 줄여 쓰고, 코사인은 C로만 줄여 쓸게요. 그럼 S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곱한 거에다가 코사인 제곱한 것은 9분의 1이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까지는 1이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이것은 9분의 1. 따라서 2 사인 코사인은 얼마가 돼야 된다? 예,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우리 사인 코사인 값 곱한 것을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2로 나누게 되면 사인 코사인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얼마다? 9분의 4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9분의 4를 대신 대입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 마무리 지으면 3분의 1에 곱하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니까 9분의 4 더하기 1에서 1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네, 27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이디어를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출발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사실은 중학교 때라기보다는 우리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쓴 거예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것을 활용해서 얘를 식을 간단하게 해준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29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번도 마지막 발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짜잔.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네. 우리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네, 합차 공식을 썼죠. 그럼 얘는 제곱으로 처리된 것에 다시 제곱, 제곱으로 처리된 것에 다시 제곱이니까 얘도 합차 공식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는 사인은 그냥 S, 코사인은 C로만 써볼게요.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정리될 거냐면, S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하고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해도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나와서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개념을 알죠? 똑같은 세타에 대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게 1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남는 거는 사인 제곱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것만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쉽죠? 근데 얘도 잘 생각해보면은 한번더 풀었을 수 있어요. 합차 공식. 차한 거는 알아요. 얼마? 5분의 1이죠. 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5분의 1에다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걸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공식을 썼다고요? 네,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합차 공식을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알고 싶어요. 나는 뺄셈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념 중에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 식을 변형을 하면 사인은 코사인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얘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플러스 5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반드시 1이 나와야 하고 그러면 얘는 c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2c 제곱 플러스 5분의 2c 플러스 25분의 1이 1이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25를 곱해볼까요? 25 곱하면은 50c의 제곱 플러스 25 곱하면은 5이 10c 플러스 1에다가 여기가 25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조금 크긴 하지만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5c랑 10c 여기에 플러스 4 하면 40c인데 그러면 남는 게 뭐였으면 좋겠나? 아, 마이너스 6 붙이면은 30c가 빠져서 10c 남네요. 는 0. 그래서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 또는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죠. 네, 코사인의 값이 5분의 3일 수 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맞을 텐데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앞에 있는 이 세타가 제몇 사분면에 있다는 거 알아요? 네, 제 3사분면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 3사분면에서는요, 얼사탄,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과 코사인은 다 음수입니다. 그래서 3, 4분면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음수로 나와야 돼요. 왜? 제 3, 4분면이니까. 코사인의 값은 뭐다? 음수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다. 그러면 사인 세타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5분의 1하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구나.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사인과 코사인이 더해서 거기다 5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7이죠. 얘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7이지. 그럼 두 식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25분의 7.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25분의 7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나요? 얘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지금 무슨 공식을 썼어요? 네.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 여기서도 한번 썼어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요? 합차 공식을 한번 썼어요. 네. 그래서 5분의 1에다가 한거 남은 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을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했다? 얘를 하나의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에 대입해서 풀어줘서 코사인의 값을 찾은 그런 문제입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얘는 이렇게도 풀수 있고요. 또 다르게도 풀수 있는데요. 어떻게도 풀수 있냐면은, 우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을 한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한 것에 플러스 얼마?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한 것은 얘 제곱한 거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4 곱한 걸 더해줘야 되는데 우선 얘는 5분의 1인 걸 바로 알기 때문에 25분의 1로 바로 쓰면 되고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사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건 금방 찾아요. 왜냐? 얘를 제곱을 하면 1-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게 얼마예요? 2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25분의 24거든요. 그럼 25분의 24에다가 몇 배? 두배한게 이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25분의 48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얘는 25분의 49네요. 그러면 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와요. 근데 제3사분면이니까 얘도 음수, 얘도 음수여서 전체가 음수가 돼야 되고, 그럼 요 밑줄 친 값은요,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사인과 코사인 더한 게 마이너스 5분의 7이다라는 것을 유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에 대한 풀이는요,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는 것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제곱해서 합한 게1 나온다라는 거.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풀수 있고요. 이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조건들을 보고 얘네들의 부호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만 잊지 않아 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식을 변형해서 계산하는 것에 불과해요. 네. 자, 이제 30번 보도록 할게요. 30번.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때 얘의 값은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찾아야 되는 값이 탄젠트로 나와 있는데, 갖고 있는 재료는, 주재료는 사인 코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젠트를 사인 나누기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눈 거라는 걸 이용을 하자. 그래서 저는 절대값 속에 있는 얘를 사인 나누기 코사인 세타, 사인 나누기 코사인 세타로 싹다 바꿔볼게요. 1 마이너스 사인 나누기 코사인. 얘도 1 플러스 사인 나누기 코사인.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도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형태가 좀 보고 싶진 않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코사인을 곱해주려고요. 코사인을 곱해주면은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절대값 전체로 안 씌우고, 절대값을 따로따로 씌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전체를 씌우나, 각각 씌워서 나누나, 똑같잖아요. 그럼 드는 생각? 예.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제곱한 것에 루트를 씌우면은 절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문제 풀면서 보여드렸었어요. 삼각함수의 부호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얘도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보려고요. 얘는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에다가 전체의 제곱의 루트. 그럼 이제 옆에다 쓸게요. 네, 얘는 여기서 이어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의 루트. 네, 마찬가지로 얘도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의 루트. 네, 이렇게 바꿔 쓰기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죠.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루트 속에 들어있는 식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1 추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인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고, 전 파란색으로 밑줄 친이 루트 속에 들어있는 값은 결과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얘가 4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7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로 이 루트 속에 들어있는 얘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있죠? 1 하나 있고, 플러스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시면 되는데, 그럼 1에다가 4분의 3을 빼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끝났어요, 이제. 우리 다 계산 끝났다. 아, 얘는 루트 4분의 7이구나. 얘는 루트 4분의 1이구나. 그럼 루트 4, 루트 4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남는 것은 루트 1분의 루트 7이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7이 되는 거예요. 끝.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 가지, 요거 하나만 잘 여러분들이 써먹어 주시면은 조금 더 계산량이 적으면서 간단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제3사분면이네요. 네, 각이 지금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다라고 했으니까 제3사분면이고,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만 양수다라는 거 깨닫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사인하고 코사인 더한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네, 뭘로 바꿔야 된다? 탄젠트를 사인 나누기 코사인 세타로 바꾸고 출발하자라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물어보고 있는 게 사인 플러스 코사인, 지금 사인 코사인의 값을 합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탄젠트를요, 주어진 이 식으로 바꿔놓고 출발을 하려고요. 그럼 바꿔놓읍시다. 바꿔놓으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 얘는 그것의 역수니까 돌려놓기만 하면 돼요. 코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세타. 얘를 통분을 해볼게요. 통분을 하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해. 여기서는 사인 사인 곱할 거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여기서는 코사인 코사인 곱할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네, 1이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얘는 1이라고요. 그게 문제 조건에서 7분의 32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분모에 깔려있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걔의 역수니까 당연히 32분의 7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끝났네요. 내가 찾아야 되는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을 하면 1 플러스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32분의 7이 여기 들어와요. 그러면 2랑 32랑 나눠줘서 여기는 16분의 7이 되고요. 거기다 1을 추가했으니까 16분의 23이 됩니다. 제곱해서 16분의 23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3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몇 사분면? 네, 제3사분면이에요. 이 제3사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은 전부 다 음수. 그럼 더했을 때도 반드시 음수. 그래서 아,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붙이고 4분의 루트 23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타의 범위를 잘 봐주셔야 돼요. 세타의 범위가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가 바뀌기 때문에 제곱해서 얘를 간접적으로 구했으면 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의 부호를 알아야지만 이거 하나다라고 딱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1번의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2번 볼게요. 이차방 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일 때. 자, 근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자리가 상수항. 어떻게 보면은 계수 자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면,